게 두드러지죠. 비중이요. 그쵸, 비중. 자, 이걸 통해서, 아, 대도시의 성격. 이게 바로 다의 데이터구나, 대전의 데이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가나가 남았거든요? 이제 가나 중에 어디가 더 제조업이 발달하고, 어디가 인구 규모도 크죠? 전남이 170만 명대, 경남이 320만 명대예요. 전체 인구 규모도 여기가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 이게 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기억 볼게요. 나는 다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라고 했는데, 자, 이세 지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이 네, 납니다. 그래서 뭐 무엇과 비교했어도 나가 높은 거 맞아요. 그다음 다는 가보다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고 했는데 다하고 가를 비교를 했죠. 농가 인구 비율 경남이 높겠죠. 여기는 완전 도시, 여기는 촌락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거꾸로 됐고요. 가와 나는 행정구역의 경계가 접해 있다. 자, 가나를 보세요. 네, 우리 찾았잖아요. 접해 있네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전남은 경남보다 결혼 이민자가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남하고 경남을 찾았잖아요. 가나를 찾았습니다. 어디가 더 많죠? 네. 결혼 이민자. 요거 보시면 가가 더 많네요. 그래서 요것도 거꾸로 됐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줬으니까 그 수치 그대로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을 해보면, 네, 거꾸로 된거 보이시죠? 정답은 기역과 디귿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여러분. 자, 29번이고요. 2024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관한 신문 기사이고요.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본께서 고르는 건데, 지금 기역에서 리을이 표시가 되어 있죠.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그리고 안산시. 안산시. 우리 다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출제 지역이고요. 그리고 학계 출산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끊어서 가볼게요. 하나씩. 자, 외국인 근로자. 경남이 전남보다 많다. 우리 방금 풀어본 문제에서 이 내용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남이 전남보다 외국인 주민수 전체적으로도 많고요. 그리고 거기서 외국인 근로자도 비중을 둘다 높게 차지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양도 많고 비중도 높은 경남이 전남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겠죠. 이거는 뭐, 방금 풀어본 데이터를 더 한번 확인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 이민자는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많이 거주한다. 여러분, 보세요. 결혼 이민자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 거주하는 양그 자체를 물어본 거잖아요. 비율을 물어본 게 아니죠. 절대 수를 물어본 거죠. 그럼 비율은요, 결혼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지역에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거는 촌락이 맞아요. 촌락이 맞는데, 양을 따지면, 당연히, 그 지역에, 시와 군을 비교했을 때, 시가 군보다는 전체 인구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양은 도시가 많아요. 이민자 수, 양그 자체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 결혼 이민자가 차지하는 수 자체는 시 지역이 더 많습니다. 이거 주의하셨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거 틀렸던 학생들 많을 것 같은데, 이거 틀린 선지입니다. 디귿, 안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결혼 이민자보다 많다? 안산은, 네, 여기 공업이,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속하 있고 제조업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리을은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인 이 대체 출산율 2.1명보다 높나요? 높으면 좋겠지만 아주 아주 낮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 마찬가지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0번 문제. 2023학년도 3월 합병 문제고요. 가에서 다 지역을 지도에 A에서 C 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ABC가 어떤 지역인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A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3개가 있죠. 강원특별자치도고요. 여기는 대전광역시네요. 여기는 경상남도고요. 네, 뭐 어렵지는 않고요. 이거에 이제 이 지역의 특징을 이 그래프와 또 매칭을 시켜봐야 되는데 일단 지표의 최대 지역의 값을 100으로 했대요. 지표의 각각의 지표의 최대 값을 우리가 100으로 했을 때 상대적인 값이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쵸? 비교를 해서 표시를 해놨을 거고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

한국인만 고려를 한 겁니다. 일단 외국인 주민의 성비, 우리 성비가 높다, 낮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자, 성비가 높다는 거는 우리가 성비가 100보다 높은 남초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남성의 비중, 특히 외국인에서만 봤을 때 외국인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을 수 있는, 뚜렷하게 높을 수 있는 데가 어디죠? 제조업이 발달한 경남이겠죠. 그래서 지금 가나다에서 이게 지금 뚜렷하게 지금 100을 가리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절반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남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 유학생 비율. 유학생 비율은 나에서 아주 뚜렷합니다. 다른 지역은 정말 절반을 갓 넘거나 뭐 20%가 안 되는 10% 정도에 머무르는 지역도 보이죠. 그래서 대도시 대전과 강원 특별자치도가 나왔을 때 유학생 비중은 대전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전. 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비율은 촌락의 특징이 좀더 비중이 높은 촌락의 특징이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강원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는 수치를 보이고 있죠. 물론 여기도 높기는 한데 우리가 다른 걸로 찾았으니까 이걸 강원.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가나다 CBA 정답 5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데이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31번 2023학년도 수능이고요. 이제는 점점점 오래된 문제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이고요. 유형별 외국인 주민 구성이 지금 비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을 출제했는지 지역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대구가 예전 대구죠. 지금 현재 대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아래쪽부터 여기 여러 번 언급되었던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 창원입니다. 기계공업이 발달한 도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특례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대구의 위성도시 경산이고요. 경산. 자,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태백 아래쪽, 강원도 태백 아래쪽에 봉화 언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보시고 유형별 외국인 주민 구성의 특징을 가지고 각 지역을 구별해 볼 텐데 일단 가나다에서 우리 눈에 띄는 거 일단 유학생 눈에 띄죠. 이 지역에서 자 유학생 비중이 높을 수 있는 곳은 어쨌든 대구 근처에 있는 위성 도시 경산의 데이터일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뭐 창원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또 발달했으니까 다른 걸로 찾아야겠죠. 자, 결혼 이민자의 비중이 높다? 전통적인 촌락의 특징이 남아있는 그런 지역, 봉화일 겁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다가 제일 높죠? 창원일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앞에서 막 문제를 더 열심히 풀어보니까. 그래서 가나다 해결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기억부터 볼 텐데, 우리가 봉화라는 걸 몰랐어도 이 선지에서 봉화가 언급된 거, 경산이 언급된 걸 통해서 아, 맞다. 여기 경산 있었지. 봉화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기어. 창원은 봉화보다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 아니죠. 이걸 가지고 찰수 없었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봉화를 찾은 거잖아요. 그쵸? 니은 경산은 창원보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다. 그쵸. 그런 특징을 가지고 경산을 구별을 해낸 거고요. 나는 가보다 총 외국인 주민 수가 많다. 라고 했는데, 자, 나하고 가를 봤는데요. 총 외국인 주민 수. 여러분, 인구 규모가요. 여기 군 지역이고요. 여기 시입니다. 어디가 훨씬 많을까요? 그쵸. 그거에 전체 인구수에 좀 비례한다고 했죠. 그래서 경산이 총 외국인 주민 수가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그냥 되게 니은을 쉽게 설명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경산하고 창원을 구별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아니라 수를 물은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조금 조심은 했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디귿을 설명하다가 니은으로 잠깐 올라올 거예요. 지금 경산하고 창원 유학생 비중을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비중만 후딱 보고 넘어갔어도 실수는 안 하는데요. 이게 양가 비율에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잖아요. 그래서 경산하고 창원의 전체 인구수를 조금 감안을 해주긴 해야 돼요. 왜냐면 이 경산하고

전국 창원의 전체 인구수가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외국인 주민 수도 거기에 좀 어느 정도 비례해서 나타나겠죠. 거기에 대한 비중을 또 곱해서 실질적인 외국인 유학생 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의 차이가 거의 뭐 7배, 8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실질적인 인구수는 4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니은은 그냥 비중만 보고도 경선이 많겠지 하고 넘어갔어도 실수는 안 하는데, 사실은 좀 꼼꼼히 보셨어야 됩니다. 갑자기 디귿 설명하다가 걱정이 돼서 니은으로 잠깐 와봤어요. 리을, 다른 가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근로자 수는 여기가 많겠죠. 창원이 많겠죠. 인구수도 절대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비중도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많을 겁니다. 자,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고요. 2023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 기역에 대한 니은의 상대적 특징. 그 기역 니은이 지역이죠. 화성시 그리고 해남군. 화성시는 고용허가제 덕분에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좀 유연하게 입국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성 특례시가 됐죠. 2025년 이후에 특례시가 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시이고요. 제조업, 전자조립과 자동차 공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해남군입니다. 자, 군이에요. 그렇죠. 촌락의 그런 특징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결혼 이민자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남초, 여기서는 여초, 뭐 이런 것도 계속 막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물어보는 걸 우리가 잘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뭘 물어보는지 일단 내려가서 또 추가 설명을 해볼게요. 기역에 대한 니은의 상대적 특성인데요. 자, 위아래부터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지역 내에서 1차 산업의 취업 인구 비율이 어떨까요? 그쵸. 촌락의 비중이 높은, 특성이 뚜렷한 해남군에서 더 높게 나타나겠죠. 그쵸. 해남군에서 1차 산업 취업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ABC 중에 하나고요. 좌우로 잡아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성비 이야기 했었는데요. 외국인 주민 수가 나왔네요. 여기서는 성비가 아니라. 자, 외국인 주민 수 자체는 어디가 더 많다고요? 시 지역이 군 지역보다 많다고요. 기존의 그 행정구역이 가지고 있는 인구 규모를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 해남군은 외국인 주민 수 자체는 적겠네요. 자, AB 중에 하나고요. 중위연령 고령화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중위연령은 촌락의 특징이 강한 해남군에서 높게 나타나겠죠. 자, 높은 쪽이 A 방향입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았네요. 자, 33번 2023학년도 6월 모평 문제고요. 가에서 다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복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 현황과 관련된 문제고요. 가에서 다는 대전 안산 예천 중에 하나고요. A에서 C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다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ABC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대전은 여러분들 전통적인 대도시, 그쵸? 광역시 대도시고요. 안산 그러면 경기도에 제조업이 발달한,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뭐 그런 특징, 잘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예천이 어디지? 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천은 여러분들 지금 이게 33번 문항이잖아요. 슬쩍 35번 문항을 볼래요? 35번 문항을 보시면 거기 지도에 예천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경북 예천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약간 촌락의 특징이 강한 지역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세 지역에 외국인 주민 수, 그쵸? 그리고 성비, 그다음에 유형별 외국인 주민 구성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비가 유독 높은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성비가 높다? 129다? 저 무슨 말이죠? 여성 100명당 남성은 129명이란 얘기예요. 남성이 정말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비중도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제조업이 발달한 중화학공업 도시 에서 외국인의 성비가 높겠죠. 지금 외국인만 보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각 지역에

성비가 높은 지역은 제조업 발달 지역, 군사 붕괴선, 촌락의 청장년층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했지만 외국인만 따로 봤을 때는 외국인 근로자 파트에서만 성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날 거예요. 자,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 여기서 안산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대전이고 둘 중에 하나가 예천인데 그 전에 일단 여기서 나에서 안산을 찾았으니까 나가 안산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C부터 해결을 할까요? C가 외국인 근로자다라는 걸 해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여기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쵸? 그리고 주민수도 여기는 훨씬 많은데 여기는 주민수가 너무 적죠. 그거는 기존의 그 도시의 인구 규모를 반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전이겠네. 매우 매우 적으니까 촌락 지역 예천이겠네. 그러면 비중이 이제는 더 중요해졌죠? 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높을 거니까 이게 지금 A가 유학생이 될 거고요. 촌락의 특징이 강한 예천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B가 결혼 이민자가 되겠네요. 하나씩 다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까요? 예천은 대전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다? 아니죠. 지금 결혼 이민자 이야기하면서 예천을 언급을 했는데 결혼 이민자는 여초 현상이 매우 뚜렷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성이 우리나라 촌락의 청장년층과 결혼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는 편이기 때문에 결혼 이민자에서는 여초 현상이 뚜렷하다. 그러니까 성비가 낮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낮다. 성비가 100보다 낮은 그런 수치. 니은 안산은 대전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안산하고요. 대전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결혼 이민자 비중 확인을 해보세요. 비중은 어디가 더 높죠? 네, 여기 대전이 더 높네요. 그냥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이 높은 게 아니라 대전이 외국인 주민 중 결혼 이민자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됐기 때문에 틀렸네요. D급.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안산, 대전, 예천 순으로 많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주민 전체 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이거거든요. C. 비중이 각각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수에서 각각의 비중을 곱해주면요. 네, 안산이 월등히 높고요. 그 다음에 대전이겠네요. 이 원래 전체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비중은 대전보다 높아도 수는 더 적을 겁니다. 그래서 안산, 대전, 예천 순이 맞아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자, 리얼 우리가 다 찾은 거 확인해 볼까요? A는 유학생, B는 결혼 이민자, C는 외국인 근로자.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D급과 리얼 5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고요. 2022학년도 3월 학평 문제입니다. 세 지역의 외국인 주민 현황. 네, 우리 계속 해왔던 거. 그리고 그 지역들은 경기, 경남, 전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데이터는요. 외국인 주민 수가 양으로 나와 있고, 수니까 양으로 나왔겠죠? 네, 만 명이 다니고요. 외국인 주민 성비도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제시된 지역이 경기. 네, 우리나라에서 GRDP 1인 지역이고요. 인구도 제일 많고요. 제조업도 발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남, 제조업 발달돼 있죠. 그리고 전북, 좀 촌락의 특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외국인 주민의 성비, 우리 Y1축이 있고 Y2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지역 모두 다 100은 넘어요. 그쵸? 근데 그 100을 넘는 그 양상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높은 지역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남초가 나타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부터 해결할까요? 외국인 주민 수? 지금 너무나도 고맙게 경기를 출제를 했어요. 경기를 출제를 했으니까 외국인 주민 수가 제일 많은 지역? 가를 경기로 딱 정리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왜냐면 이거는 인구 규모에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정말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경기 1,4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제조업도 발달돼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혹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많을 거고.

그리고 경기도는 촌락 지역도 있어요. 네, 이래저래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주민들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경기 해결했고요. 그럼 이제 나하고 탄데요. 경남하고 전북 중에 어디가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을까요? 어디가 더 강력한 남성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있을까요? 그쵸? 경남이겠죠? 자, 이게 전북일 겁니다. 경남의 전체 인구가 32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했고요. 전북의 전체 인구가 170만 명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래저래 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전북이다? 이미 아닌 거 확인했고요. 가는 다보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적다. 자, 가하고 다. 그래도 어디가 더 대학이 많고 인구도 많고 막 그렇죠? 그렇죠. 경기죠. 그래서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했는데 지역 내 총생산은 경기가 단연 제일 많고요. 우리나라 여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서울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좀 많은 차이가 나지만 이제 충남하고 경남이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보다 라고 했는데요. 아, 나는 가보다 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가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꾸로 됐고요. 4번 볼게요. 다는 가보다 지역 내 외국인 중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라고 했죠. 네, 비율이니까 더 쉬운 거예요. 비율은 촌락의 특징이 더 강한 전북이 높을 겁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다는 나보다 남성 외국인 주민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네, 남성 외국인 주민 수가 여기가 더 많다라는 것을, 뭐, 양도 많을 거고요. 비중도 높다는 것을 이래저래 성비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면서 우리 6단원 마지막 문제인데요. 35번 같이 볼게요. 2022학년도 9월 모평 문제고요. 그래프에 가에서 다 지역을 지도에 A에서 C 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료를 보시면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 비율에서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각각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이 좀 달라요. 특히 유학생 보세요. 그쵸? 금방 어떤 지역을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경상북도인 건 알겠나요, 여러분? 네, 지도가 좀 따로 떨어져 있지만 경상북도인 거를 울릉도, 독도로서도 한번더 체크를 합니다. 우리 가끔 물어보잖아요. 울릉도, 독도가 어떤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에 있는지 이런 거 가끔 물어보는데요. 여기 경상북도이고요. 이 둘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뜻이겠죠. 지도에 그렸으니까. 그리고 대구는 아직 통합되기 이전의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통합됐으니까 통합된 걸로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C는 대구죠. 대구광역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군이었는데 대구로 이제 합쳐진 거고 여기에 칠곡이 있어요. 선생님이 되게 자주 다녔던 휴게소가 칠곡 휴게소가 있는데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칠곡. 그다음에 여기 또 전자조립, 전자산업의 아주 중요한 도시 구미가 있습니다. 구미가 여기에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A가 선생님이 33번 문제 풀때 예천이 어딘지 모르겠으면 옆을 잠깐 보세요라고 했던 그 지역이 바로 A거든요. 예, 예천입니다, 여기.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그 경계에 영남 지역이라는 그 영자의 그 기준이 되는 지역, 바로 문경, 조령이 있는 곳이죠. 문경세제. 여기가 문경이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요거 하는 김에. 자, 그래서 이렇게 백지도가 나왔을 때요. 우리가 ABC만 알아도 문제는 풀지만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여기 어디였지 하면서 끄적끄적 한번 또 채워보세요. 자, 일단 우리는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 비율에서 우리 다부터 해결할까요? 다는요, 가 나와 달리 유학생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디라고요? 네, 전통적인 대도시, 역사가 오래된 대도시, 대학이 많을 거 아니에요, 대학. 그래서 이게 대구. 자, 다가 대구 데이터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하고 B. A하고 B, 예천하고 구미의 데이터가 가나 중에 어딜까?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요. 결혼 이민자. 이걸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가는 나에 비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요. 나는 가에 비해서 결혼 이민자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럼 끝나는 거죠. 자, 우리 구미, 전자조리,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업종들의 제조업이 네, 분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0: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36번째 강의는 새로운 단원으로 만날 건데, 이 새로운 단원이 앞에서 배웠던 걸쭉 우리가 정리하는 지역 지리 파트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면서 복습도 해보시고 잘 점검해서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2: 서관은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1: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3: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4: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윤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 41번째 시간이고요. 또 기출의 미래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뭐 순차적으로 강의를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뭐 어떤 친구들은 필요한 문항만 선별해서 발췌해서 듣는 친구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40일간까지 오신 분들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칭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남아있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자, 91번부터 남아있는 99번까지 또 알차게 풀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쪽 파트에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9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181쪽입니다. 자,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이고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현재 T년인데요. 각국은 표와 같은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향후 T 플러스 100년 발생할 인구 변화를 서로 다른 시나리오로 예측하여 AB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T년의 부양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고요. T 플러스 100년에도 부양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다라고 가정합니다. 자, 봤더니만은 유소년 인구, 부양, 노년 인구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부양인구는 좀 빠져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좀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여기. 유, 부, 노, 그 다음에 전체. 현재 T년이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 네, 시나리오죠. 여기 A 시나리오와 B 시나리오가 있고요. 이 두 시나리오는 T 플러스 100년에 해당하는 네, 시나리오다. 자, 네, B를 좀 예쁘게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가 두 개 더해서 네, 천만 명이에요. 천만 명. 그런데 앞에 문제에서 지금 부양 인구가 T년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라고 그랬어. 전체 인구. 전체 인구는 부양 인구랑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 더한 거라고 그랬었지. 그치? 세 개를 다 더한 게 전체 인구인데 이미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가 천만 명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부양 인구가 얼마라는 거야? 나머지가 절반이 돼야 되는 거잖아. 얘가 천만인 거지. 천만. 그 다음에 두 개 더해서 결국에 2천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750만, 그 다음에 250만 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 같은 경우도요, 이제 A 시나리오의 유소년 인구는 T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그럼 750만에서 0.2 곱한 것만큼 증가한 거죠? 그러면은, 네. 900만 명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노년 인구도 20% T년 대비 증가했어요. 250에서 20% 5분의 1, 즉 20만큼 더, 5분의 1이니까 50만큼 더 증가한 거죠. 따라서 네, 300만 명이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둘이 더해서 1200이죠. 그런데 여기가 전체의 절반이라고 그랬으니까

1200이면 여기도 얼마야 돼? 여기도 120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2400만 명이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는요, 티년 대비 20% 감소했대. 그럼 750에서 20% 감소한 걸 써줘야 되겠지? 그럼 얼마가 되냐? 600이 됩니다. 600. 그리고요, 얘는 티년 대비 140% 증가했대. 250에서 140% 증가했다라고 하면은요, 얼마? 예, 600이 와줘야 됩니다. 600이.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개 더해서 1200이죠? 그런데 부양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1200이면은 여기도 얼마가 돼야 된다? 1200이 돼야 돼서 전체 2400만이 와야 합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자, 1번에 노년부양비는 A가 현재보다 크다. 현재는요, 1000분의 250인 거잖아요. 1000분의 250. 그리고 1000분의 250이니까는 4분의 1이죠. 4분의 1이고요. 아, 또 현재가요. 현재가 4분의 1이고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1200분의 300. 똑같이 4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총부양비는 B가 현재보다 크다. 현재는요, 1000분의 1000이어서 결국에 1000분의 1000이어서 100에 해당하는 거죠. 100.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요, 1200분의 1200.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100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B도 100, 현재도 100이어서 총 부양비도 100으로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유소년 부양비는 A가 B의 두 배이다. 유소년 부양비 A는요, 1200분의 900입니다. 그쵸? 1200분의 900이니까는 4분의 3이네요. 4분의 3. 그 다음에 B는요, 1200분의 600인 거죠? 따라서 얘는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의 두 배가 4분의 3이냐라고 하는 거 아니죠? 따라서 두 배라고 하는 거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히려 1.5배라고 해야 되는 거죠. 1.5배. 1.5배에서 2분의 3을 곱해줘야지 4분의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4번에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B가 A의 두 배이다. B는요, 2400 중에서 600입니다. 2400 중에서 600이기 때문에 자, 2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2400 중에서 300입니다. 300. 그러니까 12.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12.5%에 두 배가 얼마냐? 25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B보다 A에서 더 부각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불거지려면은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노년 인구는 증가하는 양상을 띄워야 된다라고 했었죠. A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유소년 인구 증가했어요. 증가하고 노년 인구도 증가했어요. 그쵸? 그럼 A에서 또 부각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으니까. B 같은 경우는 유소년 인구가 감소했어요. 노년 인구는 증가했어요. 오히려 B에서 더 부각이 되겠네요. 따라서 5번 선지 오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A보다 B에서 더 부각된다. 이렇게 가야지 옳은 선지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9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갑구의 부양인구는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0년에 절반으로 부양인구가 감소했으나, 두 시기의 총 부양비는 60으로 동일합니다. 이 사실과 아래 그림을 통해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0년에 가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아래 제시된 그림은요, 각국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얘도 간단하게 유, 부, 노, 전체, 그 다음에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으로 적고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총부양비가 60으로 동일하다라고 총부양비가 주어졌기 때문에 계산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부양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총부양비의 분모값이 이제 부양인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100으로 놓으면은 나머지 둘이 얼마야? 60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두개 60이 와야 되기 때문에 100이랑 60 더해서 전체는 160으로 세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25%였대요. 160에 25%가 유소년 인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160의 4분의 1이니까 40이 되는 거고요. 140이니까 20만큼 와서 채워주면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부양인구는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의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얼마가 돼야 돼? 50이 돼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총부양비는 60으로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양인구 100명이라 그랬을 때 유소년 대학의 노년 인구가 60명이다. 즉 5분의 60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5분의 3을 의미하는 거지. 그럼 5분의 한 다음에 두개 더해서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5분의 50분의 30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80이 올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80 중에서 유소년 인구가 12.5%라고 하니까 80에 12.5, 80에 8분의 1을 말하는 거죠. 10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20으로 채울 수가 있게 되겠네요. 20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역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에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에 유소년 인구는 30% 감소했다. 40에서 10으로 줄었으니까 맞아요? 40에서 30만큼 준거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계산해 줘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75%가 되겠습니다. 니은의 T년의 노년 인구와 T 플러스 100년의 노년 인구는 동일하다. T년의 노년 인구 20. 여기도 20. 동일하죠? 니은 선지, 옳은 내용이다. 그 다음에 디귿에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T년 같은 경우, T년은 이두개 합은 얼마예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 합 60이죠? 60이고요. 전체 인구는 160이니까. 160에서 60이 차지하는 거, 이게 T년이고요. T 플러스 100년은요, 요거 30이죠? 전체는요, 네, 80입니다. 둘 중에 어디가 더 크냐,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160의 60과 80분의 30을 비교하는 건데요. 어때요? 둘다 37.5%로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높다라고 말하는 선지는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둘다 8분의 3이잖아. 얘도 8분의 3, 얘도 8분의 3. 리을의 가에는요, 유소년 부양비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노년 부양비는 두 배가 되었다가 들어갈 수 있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유소년 부양비 같은 경우는 100분의 40. 100분의 40이니까 곱하기 100 했을 때 40이어서 40에다가 여기는 50분의 10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예요? 20이 되는 거죠? 20. 그럼 40에서 20으로 얼마? 얼마 절반으로 감소했다라고 하는 내용. 여기 앞에 내용 옳은 내용이죠? 노년 부양비는 100분의 20 곱하기 100이니까 20이었다가 50분의 20. 50분의 20이니까 50분의 20 곱하기 100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2에서 40이 나오죠? 어때요? 두 배가 되었네요. 이 내용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다. 정답은 니은, 리을 연결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93번으로 갈게요. 22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1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10번 문항. 표는 각국의 지역별 총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각국은 A, C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A 지역의 인구는 B 지역의 두 배이고 B 지역의 인구는 C 지역의 두 배이다라는 이 정보를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A 지역, B 지역 총 부양비, 노년 부양비 이렇게 제시가 되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유소년 인구, 그 다음에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전체 인구 하고 A 지역, 그 다음에 B 지역, 그 다음에 C 지역으로 한번 써서 이 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 단서 조항을 잘 보셔야 돼요. A 지역의 인구는 B 지역의 두 배다. 그 다음에 B 지역의 인구는 C 지역의 두 배다. 그러면 C 지역을 100으로 놓고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얘의 두 배가 B 지역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200으로 놓을 수 있고 얘의 두 배가 여기라 그랬으니까 여기 얼마나 놓을 수 있다? 400으로 놓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C지역부터 볼까요? 얘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총부양비가 150이에요. 부양인구가 100명이라 그랬을 때 유소년과 노인을 인구를 더한 게 150이죠? 그러면은 2분의 3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노년부양비는 부양인구가 100명이라 그랬을 때 노인인구가 75명, 4분의 3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이두 조건에 모두 충족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30, 40, 30으로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총부양비 40분의 60, 2분의 3에 해당하는 거고요. 노년부양비 40분의 30, 4분의 3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B 지역은요. 총부양비 150이야. 똑같이 2분의 3으로 분수 접근할 수 있겠고요. 노년부양비는 부양인구와 노년인구가 어떻다? 같다? 1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40, 80, 80.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80분의 얼마? 120 해가지고요. 2분의 3에 충족하면서 동시에 80분의 80 어때요? 1분의 1 노년부양비 충족할 수가 있죠? 이렇게 숫자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A 지역 보면은요. 400이래요. 즉, 1분의 4가 되겠습니다. 즉, 부양인구보다 유소년과 노년인구를 더하면 그 인구가 4배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400이라고 하는 전체 값을 지금 요두개 더한 게 얘보다 4배 더 많게 세팅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올 수밖에 없냐. 여기가 80. 80이 오고 나머지 값들 320이 채워줘야 돼. 8, 4, 30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80이 와야 되고요. 노년부양비는 50이야. 여기 2분의 1인 거지. 100명일 때 50명이야. 그러면은 80일 때 얼마가 오는 거야? 40명이 오겠네요. 그럼 여기 120이 채워졌죠? 얼마가 더 필요해요? 280이 이렇게 A 지역의 유소년 인구에 올수 있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다 여기를 100으로 놓은 다음에 채워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갑국의 총부양비는 300인가? 80분의 320이죠? 80분의 320 곱하기 100이죠? 이거 얼마예요? 8, 4, 32. 예, 400에 해당하는 것을, 아니죠. 갑국의 총부양비네. 아, 갑국의 총부양비는 요걸 다 ABC 지역의 갑국에 모두 다 해당되는 거네요. 요걸 다 해서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부양비는 공식이 분모가 부양인구죠? 그럼 80, 80, 40. 요거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200으로 잡고, 유소년 인구 다 더하면 얼마예요? 280, 40, 320에다가 350. 350이고, 여기는 40, 80, 30.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다 더한 값. 그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500이 되는 거죠, 500. 500.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300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가 나온다? 25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오답이다. 2번에 15세에서 64세 인구는 B 지역이 C 지역보다 적은가? 부양인구 물어보는 거죠? 부양인구 B 지역은요, 80이고요. C 지역은요, 40이니까는 B 지역이 C 지역보다 적다가 아니라 많다. 3번에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C 지역이다. 80분의 280, 80분의 40, 그다음에 40분의 30. 어디가 제일 낮습니까? 80분의 40. B 지역이 가장 낮죠. 따라서 3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지역별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B 지역이 가장 높은가? 400명 중에 40명, 200명 중에 80명, 100명 중에 30명.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200명 중에 80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B 지역이 가장 높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A에서 C 지역 모두 지역별 인구 중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즉, 부양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지역별 인구, A 지역 400명 중에 82, 200명 중에 82, 100명 중에 42, 모두 다그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양인구가 50%를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는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5번 오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4번으로 갈게요. 22학년도 3월학력 평가 1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오른 것은 표는 갑국의 시기별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의 총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얘도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전체, 티년, 자, T 플러스 20년, 그다음에 T 플러스 네, 40년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지금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가 나와 있죠.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공통점은 뭐냐? 분모를 부양인구라고 합니다. 분모를 부양인구. 그러니까는 부양인구를 계산하기 쉽게 가정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 얘를 100으로 놓자 이거야. 여기 30, 여기 20, 여기 어떻게 150 채울 수가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100으로 놓으면은 100일 때 20, 그 다음에 여기 30, 150 놓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00이라고 놓으면은 여기 얼마? 10, 여기 40, 150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각국의 총 인구는 어떻다?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똑같이 150이라고 적혀져 있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요렇게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가볼게요. 1년에 왜 나오지? 1번에 노년 인구는 T 플러스 40년이 T년의 두 배보다 많다라고 물어봤어요. 노년 인구는 T 플러스 40년 40이죠. 그 다음에 T년은요? 20이죠. 20. 그러면 딱두 배입니까? 아니죠. 요것보다, 어때요? 요 150보다 요 150이. 얘보다 얘가 더 크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딱두 배가 아니라 두 배보다 많다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2번 가도록 할게요. T년에 유소년 인구와 T 플러스 20년의 노년 인구는 그 수가 같다. T년의 유소년 인구 얼마예요? 30. 그 다음에 T 플러스 20년에 노년 인구 어때요? 30. 그러면 같습니까? 그런데 총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얘보다 얘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수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오히려 이쪽 T 플러스 20년의 노년 인구가 더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년 인구의 비는 분모로 가야 되는 거죠? 얘가 분모, 얘가 분자. T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크다라고 말했는데요. T년 같은 경우는요, T년은 30분의 20이죠? 30분의 20. 그 다음 T 플러스 요거 20이고요. T 플러스 20년은 20분의 30. 20분의 30이기 때문에 어디가 더 큽니까, 여러분? 이쪽이 더 크죠? T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 돼서 3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노년 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는 T 플러스 40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많다. T 플러스 40년, 노년 인구 100명당. 그럼 얘를 기준으로, 즉, 노년 인구를 분모로 하고 부양 인구를 분자로 해서 비교하시면 돼요. 40분의 100이죠? 40분의 100. 그 다음에 T 플러스 20년은요? 30분의 100입니다. 30분의 100. 그러면은 분자가 똑같으면은 분모가 작은 게더큰 거죠? 이쪽이. 그래서 T 플러스 40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4번 오답이고요. 5번의 총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럼 150 중에서 50이 차지하는 거. 150 중에서 50이 차지하는 거. T년이죠? 여기 T년. 150 중에서 두개 더한 50이 차지하는 거. T 플러스 40년은 150 중에서 마찬가지로 50이 차지하는 거. 150 중에서 50이 차지하는 거. 어때요? 같은 걸알수 있어요. 같다. 그래서 높다가 아니라 같다라는 서술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되죠? 따라서 94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 단서 조항을 활용해서 총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같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똑같다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9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도 수능 2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각국에서 T 플러스 100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2분의 1이고 T년의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2배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A라고 두면은 여기는 몇 A가 돼야 돼? 2A가 돼야지 2A의 절반이 A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얘는 2분의 1A, 0.5A가 돼야지 여기에 2배 해야지 A가 나오는 거잖아. 하지만 2분의 1이 계산하기 좀 까다로우니까는요, 숫자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여기를 2A라고 놓고, 여기를 4A로 놓고, 여기를 A라고 놔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T년과 T 플러스 100년의 부양인구는 동일하다. 부양인구 동일하고요. 표는 각국의 연도별 총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총부양비가 일단 100이라고 하는 것은 부양인구와 유소년과 노인인구 더한 게 같다 이거지. 부양인구와 유소년과 노인인구 더한 값, 이게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가 되는 거죠. 여기는 150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유, 부, 노, 그다음에 전체. 일단 비율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T년, 그다음에 T 플러스 100년이 네,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총부양비가 100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전체를 만약에 전체를 100%다. 지금 퍼센트로 하니까는 100%다라고 하면은요. 여기가 100이잖아. 그러면 부양인구와 두 개를 더한 게 같게 나와야 돼서 여기가 50%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까에서도 여기서도 한번 문자를 잡아봤잖아요. 여기를 4A라고 잡았고, 여기를 지금 2A라고 잡았고, 여기를 A라고 잡았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에 4A와 50과 A를 더해서 100%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5A 더하기 50이 100이 되는 거니까는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A는 10이다라고 하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얘는 10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10이고요. 여기는 얼마가 된다? 40이 된다. 여기는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서 중에 T년과 T 플러스 100년의 부양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T 플러스 100년의 총 부양비가 나와 있어요. 총 부양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다라고 일단 놓게 되면은요. 지금 150이 총 부양비지? 그러면 부양인구 100명이라 그랬을 때 유소년 노년 인구 더하는 게 150명. 2분의 3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40일 때 60이 돼야 되는 거잖아. 40일 때 60. 그러면은 얼마가 여기 얼마가 와야 될까? 여기 40이 와야 되겠지. 40일 때 60. 40분의 60. 2분의 3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지금 부양인구가 T년과 T 플러스 100년의 부양인구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만약에 100명이다. 여기도 똑같이 100명이다라고 하려면은 똑같이 숫자가 똑같다. 왜?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체 여기 값이 얼마가 올수 있을까요? 여기에 50% 했더니만은 100명이래. 얼마가 올수 있을까? 그렇지. 200이 올수 있겠죠? 200이 50% 100명.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올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40% 했더니만은 100명이 왔대. 그럼 얼마가 올수 있을까? 250이 올수 있겠죠. 250에다가 0.4 곱해서 100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옆에다가 좀 간단하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에 40%니까 80명. 200에 10%니까는 20명. 오케이? 그다음에 250에다가 20%니까 얼마? 50명. 그다음에 250에 40%니까 얼마? 100명. 이런 식으로 또 수를 비교해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에 전체 인구는 50% 증가했는가? 200에서 250명으로 됐죠? 200에서 50명만큼만 증가한 거잖아. 200에서 100명만큼이 돼야지 200의 절반만큼인 50%가 증가한 건데, 50명만 증가했으니까 50% 증가했다가 틀린 내용이죠? 25% 증가한 거죠. 이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에 유소년 부양비는 50% 감소했는가? 유소년 부양비가 50분의 40. 50분의 40. 그래서 얼마였냐? 곱하기 100 해서 지금 80이었죠? T년은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은 40분의 20. 40분의 20 곱하기 100 해서 얼마냐? 50인 거지, 50. 그러니까 80에서 50이 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80에서 50이 된 거면은 80을 기준으로 해서 30만큼 감소한 거 곱하기 100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37.5%가 나옵니다. 37.5%. 그래서 50% 감소했다.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3번에 T 플러스 100년의 노령화 지수는 T년의 노령화 지수의 8배이다. T년 같은 경우는 40분의 10이에요. 40분의 10 곱하기 100이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은요, 20분의 40이에요. 20분의 40 곱하기 10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곱하기 100을 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바로 40분의 10 곱하기 여기다가 8을 했을 때 20분의 40이 나오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데요. 물론 이거 그냥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여기는 지금 곱하기 100한걸 다시 한번 살려봅시다. 여기 100 하면은 여기 25죠? 25. 그 다음에요. 여기는 곱하기 100 하면은요. 얼마가 나와요? 여기는 200이 나오는 거죠? 200. 그러면은 25에다가 곱하기 8한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0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T 플러스 100년의 노년부양비는 T년의 노년부양비의 4배인가? T 플러스 100년은요, 40분의 40 곱하기 100이니까, 여러분 100이죠? 노년부양비가. 그 다음에 T년 같은 경우는 50분의 10 곱하기 100이어서 20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20의 4배가 아니라 5배가 돼야지 옳은 설명이지? 네, 4번 오답이고요. 5번에 T년의 유소년 인구와 T 플러스 100년의 노년 인구는 동일하다. T년의 유소년 인구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여기 색깔로 표시한 거. 네, 80. T 플러스 100년의 노인 인구는요? 얼마? 100으로 찾아놨지?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5번 오답이어서요.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 전체 인구와 을국 전체 인구는 각각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10% 증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보 잘 살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매번 적는 것처럼 유, 부, 노, 전체. 자, T년, T 플러스 60년. 자, 얘가 이제 갑국이죠? 네, 갑만 쓰겠습니다. 또 T년, 그다음에 T 플러스 60년, 을국이죠? 네, 마찬가지로 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전체 인구, 갑국의 T년의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하면서 이 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100명이라 그랬을 때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다. 그럼 여기 10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0에서 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이거 뭘 말하는 거야? 노령화 지수 말하는 거잖아. 그게 50이래요. 그러면은 2분의 1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기 20. 20분의 10, 2분의 1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얼마가 온다? 70이 오는 거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00%로 한번 맞춰서 먼저 비율로 한번 한 다음에 수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100%라 그랬을 때 20%래요? 그러면 얼마? 여기 20이 오고요. 여기 노령화 지수는 200이래요. 그러면은 유소년 인구 100명일 때 노인 인구 200명이다. 그러면은 여기 10이 오겠네요. 그래서 여기 얼마가 온다? 7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100%라고 가정해서 한번 해보면은요, 10%라고 그랬으니까는 10이고요. 40이네요. 유소년 인구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노인 인구 40명. 5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5분의 2로 맞추려면은 여기 25. 25분의 10 해서 5분의 2 맞춰줄 수 있죠. 35니까 65가 와야 되겠네요. 여기도 100%로 맞춰볼게요. 30%라 그랬으니까 35고요. 여기는 1분의 3이 되네요. 여기 10이 와야 되고요. 여기 60이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10% 증가했대. 전체 인구가. 그럼 여기 얼마가 된다? 110명. 여기도 얼마가 된다? 110명.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럼 110명 중에 10%니까는요. 얼마? 11명. 여기는요. 77. 여기는요. 22.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110명 중에 10이니까 11. 여기는 66. 여기는 얼마? 33. 이렇게 내용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T년의 노년부양비는 갑구기 을국보다 크다. 자, T년의 노년부양비 갑구는 70분의 10이죠? 70분의 10이고요. 을국은요, 65분의 10이죠. 65분의 10입니다. 분자가 똑같은데 분모가 작은 게 크죠? 그럼 갑구기 을국보다 작다. 1번 오답이고. 2번에 T 플러스 60년에 유소년 부양비는 갑구기 을국보다 크다. T 플러스 60년 유소년 부양비 70분의 10이죠. 70분의 10. 갑구는 70분의 10이고요. 을국은요, 60분의 10이죠. 60분의 10. 역시나 분자가 똑같은데 분모가 작을수록 큰 거죠. 이쪽이 큰 거죠. 갑구기 을국보다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2번 오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갑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2배 증가하였다. 지금 10에서 22를 볼줄 알아야 돼. 10에서 20이니까 2배보다 더 증가했지. 2배 증가한 게 아니라 2배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2배 증가한 거죠. 오답이고요. 그다음에 4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갑구과 을국 모두 15세에서 65세, 64세 인구, 부양 인구죠. 요 부양 인구는 증가했는가? 70에서 77, 65에서 66. 어때요? 다 증가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갑구의 0에서 14세 인구, 유소년 인구는 증가하였고 20에서 11 갑구는 오히려 감소했어요. 증가한 게 아니야. 을국이 유소년 인구는요, 25에서 11. 어떻습니까? 감소했어요. 둘다 감소했어요. 그쵸? 따라서 5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97번 가겠습니다.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A 지역의 인구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000년에 비해 2020년에 A 지역의 총 인구는 20% 증가하였다. A 지역의 노령화 지수는 2000년에 60, 2020년에 125였다. 단 음영 처리된 부분은 주어진 자료와 단서를 통해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2000년에 총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A 지역의 노령화 지수 2000년에 여러분 60이라고 해서 60.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죠? 근데 유소년 인구를 100명이라고 그래서 노인 인구가 60명이란 뜻이니까 60이라고 하는 거 5분의 3이라고 하는 값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지? 근데 그 3에 해당하는 게 15야. 그러면은 3에다가 15면 곱하기 5한 값이지. 그럼 분모에 똑같이 곱하기 5 해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 얼마가 오는 거야? 25가 올수 있겠네. 25분의 15,

5분의 3 맞춰줄 수 있잖아. 100이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부양인구 얼마가 올수 있는 거야? 여기 60이 올수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여기를 100으로 잡았어요. 전체 인구를요. 그러면 2020년에는 총 인구가 20%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20%. 그러면은 120이 올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120이 온 상태에서 2020년에 노령화 지수는 125였대. 유소년 인구가 100명일 때 노인 인구가 125명이네. 다시 말해서 4분의 5에 해당하는 값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지. 4분의 5. 그러면은 요게 4일 때 요게 5야. 4분의 5지. 근데 4일 때 20이니까 곱하기 5한 거네. 똑같이 분자에서 곱하기 5 해주면은 여기 25가 오겠네. 20분의 25 약분하면 4분의 5 곱하기 몇개 했을 때 125가 나오잖아요. 근데 120을 충족해야 돼. 20과 여기와 여기를 더해서 120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가 얼마가 올수 있겠어? 여기가 50. 아, 일단은, 뭐 정확히 말하면은, 아,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일단 여기 100%, 지금 그냥 퍼센트죠, 퍼센트. 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건 그냥 그대로 살리고요. 100%.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100%라고 가정을 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인구 증가한 거를 가미해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00이라 그랬을 때 지금 4분의 5죠? 여기 25가 그대로 와야 되는 거고, 여기 55가 와서 100%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인구가 20%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여기 이렇게 120이 되는 거죠. 난 120명에 20% 해서 24명이 오는 거고, 120명에 50% 해가지고, 55% 해가지고, 66이 오는 거고, 120에 25 해가지고, 얼마? 30이 온다라고 해서, 요렇게 접근하는 게 보다 더 정확한 풀이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2020년에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2배 이상이다. 2020년에 노인 인구 얼마예요? 인구 물어보니까 여기 접근해야지. 30이지. 유소년 인구는요, 24지, 24. 24. 이거에 2배 이상입니까? 아니죠. 틀린 것을 알수 있죠? 1.25배가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이번에 2000년에 비해 2020년에 부양 인구는 감소했는가? 자, 뭐 때문에 이런 선택지 만드는 거야? 60에서 55 됐으니까. 감소한 거 아니야? 정답 2번이네요. 아니지. 부양 인구. 사람 수 물어보잖아요. 60에서 여기는 얼마? 66이 됐잖아요. 그래서 감소한 것이 아니라 증가했다라고 접근해야 되는 거죠. 2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2000년 유소년 부양비와 2020년 노년 부양비는 어떻다? 동일한가 물어보고 있어요. 2000년 유소년 부양비는요, 60분의 25. 60분의 25 곱하기 101 값이고요. 2020년의 노년 부양비는요, 55분의 25 해도 되고요. 66분의 30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55분의 25로 할게요. 55분의 25 곱하기 100.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요. 두 개가 동일하냐? 분자는 똑같죠. 하지만은 분모가 이쪽이 작기 때문에 여기가 더 크네요. 그쵸?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선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이에요. 2000년에 비해 2020년에 노인 인구는 10% 증가하였고, 확인해 볼게요. 2000년에 노인 인구 100명이라 그랬을 때 15명이었는데, 어때요? 노인 인구가 지금 130, 인구야. 노인 인구. 30명 됐어, 30명. 30명. 15명에서 30명 됐다고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110%가 증가한 게 아니라, 답을 내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100% 증가한 거야, 100%. 100 이렇게 하다 멈췄잖아요, 그렇죠? 100%.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는 5% 감소했는가? 25였죠, 그렇죠? 25. 25였고, 100명 중에 25명이었고, 여기는요? 24명이야, 24명. 그치? 그러니까는 25명 중에 1명 곱하기 100.
백한 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5% 감소한 게 아니라 얼마 감소한 거야? 4%. 4% 감소했다라고 해서 5번 선택지 오답인 것을 알 수, 아, 4번 선택지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흔히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그냥 두 비율 간의 격차만 가지고 동일하게 증가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증가율 감소율은요, 선생님이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강의에서도 엄청 강조하는 자료 분석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즉, 증가하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증가한 정도의 차이, 자기 자신을 분모로 놓고 증가한 정도를 분자로 놓은 다음에 곱하기 100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놓고 증가한 거에 차이를 분자로 놔야 되는 거야. 증가 혹은 감소한 걸. 곱하기 100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단순한 비율과 비율의 차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유념하셔야 돼요. 자, 5번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2000년에 비해 2020년에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였고, 노인 부양비와 총 부양비는 모두 증가하였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해볼게요. 2000년 같은 경우에 유소년 부양비는 60분의 25죠? 60분의 25. 그 다음에 2020년은요, 55분의 20. 55분의 20인데요. 계산해 보시면 이쪽이 값이 더큰 것을 알수 있어서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부양비는요, 2000년은 60분의 15죠? 60분의 15 곱하기 100. 그 다음에 2020년은 55분의 25. 55분의 25 곱하기 100입니다. 어디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총부양비야. 총부양비는 여기 2000년은 60분의 40이지. 60분의 25와 15를 더한 40이고요. 2020년은 55분의 2개를 더한 45여서요. 이쪽이 더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은 2000년에 비해 2020년에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였고, 맞죠? 그리고 노인 부양비와 총 부양비는 요렇게 다 모두 증가하였다.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2020년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비율로 해가지고 유소년 부양비, 노인 부양비 접근하셔도 되고요. 사람 수를 구해놨으니까 사람 수를 가지고서 66분의 24로 유소년 부양비, 66분의 30으로 노년 부양비 접근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편한 방법으로 편한 숫자를 좀 비교하기에 좀더 용이한 걸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9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으로 갈게요. 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960년대 대비 2020년에 부양인구는 10% 감소하였다. 자, 요 내용을 좀잘 살려서 적용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60년 대비 2020년이야. 근데 표를 봤더니만은 60년, 190, 60년, 90년, 20년이 있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꼼꼼하게 읽어서 얘 대비 얘의 부양 인구가 10% 감소한 거지 여기 대비 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문제를 막 급하게 풀다 보면은요. 정확히 약간 짚고 정확히 짚어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항에서는 60년에서 20년 대비이다. 오케이? 요렇게 저렇게 가는 거야. 자, 각국의 유소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주어진 정보가 나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볼게요. 유,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노, 그 다음에 전체 총인구 1960년, 다음에 1990년, 그 다음에 2000 20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900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소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에 대한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유소년 부양비를 그대로 쓰고 싶어.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쓰고 싶어. 그러면은 유소년 부양비의 분모에 해당하는 값, 부양 인구에 해당하는 것을 100으로 가정하면은 바로 갖다 쓸수 있는 거지. 100이니까는 유소년 부양비가 100명 중에 40명인 거잖아. 여기 40명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는 30이래요. 30. 그러면은 30, 10분의

3에 해당하는 내용이 와야 되는 거죠. 30. 얼마가 와야 돼? 여기 12가 와야 됩니다. 12. 3분의 1. 그쵸? 12. 그래서 결국에 여기 40분의 12. 40분의 12 곱하기 100 해야지 3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은 152가 나옵니다. 152가 나온다. 그 다음에 1990년 볼게요. 1990년도 여기를 100으로 놓으면은요. 그대로 쓸수 있는 거죠? 30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는요. 50이야. 50. 유소년 인구가 100명이라 그랬을 때 노인 인구 50. 즉,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30이니까 여기 얼마가 와야 돼? 15가 오면은 30분의 15. 2분의 1 곱하기 100 해서 5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14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여기를 100으로 놓고 부양비가 20이야. 그대로 20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는 1분의 1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여기와 여기.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가 같다. 어떻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근데 단서 조항에서 1960년 대비 2020년에 부양인구는 10% 감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10% 감소했으니까 여기가 90명으로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고? 18.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고? 18. 이세 개를 다 더해주시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6이 된다.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1번 선택지. 1960년에 유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를 넘는가? 152 중에 40이 차지하는 거야. 152 중에 40이 차지하는 거 계산해 보시면은 약 26.3%예요. 따라서 오답입니다. 이번에 2020년에 부양 인구는요. 90이죠? 노년 인구 18이야. 이거의 4배냐라고 그랬는데 이거의 5배인 거죠. 따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1960년 대비 2020년에 노년 인구는 50% 증가했는가? 12에서 18이 됐지. 6만큼 커졌지. 6은 12의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50% 증가한 거 맞네요. 정답은 3번이에요. 4번에 부양 인구에 대한 노년 인구의 비. 부양 인구가 분모, 노년 인구가 분자. 2020년은요, 자, 부양인구 노년인구니까 100분의 20. 100분의 20이고요. 그 다음에 1960년 같은 경우는요, 100분의 12. 100분의 12가 되겠죠? 그거에 두 배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두 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 2020년이 1990년보다 높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지금 2020년 같은 경우는 140 중에 40이죠? 140 중에 40. 140 중에 40이고요. 1990년은 145 중에 45죠. 145 중에 45가 되는 거죠. 어디가 더 크냐? 이쪽이 더 큽니다. 따라서 2020년이 1990년보다 어떻다? 낮다라고 해서 오답인 것을 알수 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99번 마지막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8번 문항이 되는데요. 자,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의 15세에서 64세 인구, 즉 부양 인구 100명당 각 연령대별 인구를 나타낸 거다. 100명일 때 20명, 100명일 때 20명. 뭐가요? 100명일 때 70년에 유소년 인구가 20명. 부양 인구 100명일 때 노년 인구가 20명 이 말인 거고요. 2020년도 부양 인구가 100명일 때 유소년 인구가 20명. 그 다음에 100명일 때 노년 인구가 40명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각각 연도에 부양 인구가 100명일 때 나와 있는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부양 인구가 2020년에는 1970년에 두 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살려서 마찬가지로 유부
노

적어주시면은요. 자, 1970년, 2020년. 자, 1970년에 부양인구를 100이라고 놨을 때 유소년 인구가 20명, 그 다음에 여기 노년 인구 20명 그대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40명으로 놓을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20명, 40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양인구 100명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양인구가 두 배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배가 돼서 200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것도 다두 배씩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반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0이 오고 여기 80이 와서 여기 얼마 온다? 320으로 표를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그냥 그대로 20, 40 쓰면은 안 됩니다. 이값 자체가 100명일 때, 부양인구 100명일 때에 해당하는 수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양인구가 두 배가 돼버리면은 얘도 두 배씩 생각해 줘야 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1번입니다. 노령화 지수는요, 1970년이 2020년보다 크다. 노령화 지수 1970년 20분의 20, 100이죠. 20분의 20 곱하기 100이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요, 40분의 80, 40분의 80이어서요, 100보다 더 크죠. 따라서 1970년이 2020년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65세 이상 인구는요, 2020년이 1970년의 4배다. 2020년은요, 80. 80이고요. 1970년은요, 20입니다. 자, 그것의 4배다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번에 노년부양비는 2020년이 1970년의 2배보다 크다. 2020년 노년부양비 200분의 80. 200분의 80 곱하기 100이고요. 1970년은 100분의 20. 100분의 20 곱하기 100인데, 요거를 계산해 보면은 두 배보다 크다가 아니라 딱두 배가 나옵니다. 두 배. 두 배가 나오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즉, 100분의 20 곱하기 101 값에다가 곱하기 2한 값을 해주면은 요곳에 200분의 80 곱하기 101 값이랑 동일하다라고 해서 두 배가 되지, 두 배보다 크다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총 인구 중 15세에서 64세 인구의 비율은 총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즉, 320 중에 200, 320 중에 200이 차지하는 것과 140 중에, 자, 100이 차지하는 거, 어디가 더 크죠? 이쪽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죠? 2020년이 1970년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 합니다. 낮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2020년에 부양 인구가 부담하는 노년 인구 부담 비용은 유소년 인구 부양 비용의 두 배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2020년에 부양 인구가 부담하는 노년 인구 부담 비용은 유소년 인구의 두 배다? 뭔가 40, 80이니까 두 배.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아니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부양 인구 100명을 기준으로 1970년 채운 거고, 얘가 200명으로 늘어났을 때 나머지 유소년과 노인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채운 표야. 그런데 갑자기 인구 부양 비용을 물어보고 있다고, 비용. 이 비용이 두 배인지에 대한 정보는 지금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비용 어떻게 확인하냐고.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 보고서 두 배가 되니까 두 배인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제시된 자료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파악할 수 없어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 41강을 통해서 사회문화 기출의 미래, 기출 문항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민정 선생님과 살펴봤고요. 또 저와 함께 3단원 중반부터 또 5단원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뭐 하셔야 되냐면요. 계속 반복해서 풀어야 돼요. 뭐, 강의 전에 먼저 풀고 와서 저랑 같이 비교하는 건 너무 좋았고, 강의를 통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예습, 또 현재 수업을 통해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반갑습니다. EBS 개념완성 사회와 문화의 권인복입니다. 단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했어요, 여러분들. 사회와 문화 베이직원 45번째 시간이고요. 완강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 분들 너무너무 대단하시고요. 누구나 출발, 시작은 할 수 있지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는 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정말 잘하셨다고 마음 다해 박수 쳐드리고 쌍따봉 쳐드리고 싶고요. 저에게 남아있는 문항들 또 꼼꼼하게 확인하는 시간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서답형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2회, 기말고사 2회 서답형 얼른 확인하고 3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2회 17번이었죠.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나 학력이나 계층 등에 따라 동일한 기호를 공유하는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 대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일정한 특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하나의 공중이며, 그러니까 취향 공중이라고 했었죠. 대중문화는 대중이 동일한 기호를 바탕으로 공유하는 문화로서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라고 봤던 거 취향 문화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취향 문화론이라고 1번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2번에 윗글에 나타나 있는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취향 문화론에서 상층문화와 대중문화의 관계 어떻게 서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상층문화와 대중문화 간에 위계가 존재한다. 심리적 가치에 따라서 상층문화가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대중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문화임을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18번입니다. 다음 갑국에서 발생한 문화변동의 문제를 서술하라고 합니다. 갑국에서는 3년 전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사업 덕분에 전국에 버스가 다니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이동이 편리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야 한다는 의식이 거의 없어서 사람들은 아무데서나 타고 내리려고 했고, 이로 인해 버스 운행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죠. 바로 문화지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국에서는 버스의 보급이라는 물질 문화의 급속한 변동이 나타났으나 이에 부합하는 버스 이용 의식이라고 하는 비물질 문화가 정립되지 않음으로써 무엇이 발생하였다? 문화지체가 발생하였다 라고 서술하시면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각국의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 거예요.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국의 계층은 상중하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A, B, C는 각각 상중하 중 하나입니다. 표는 갑국의 부모 세대 계층 A, B, C를 기준으로 한 자녀의 세대 간 이동 현황이며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 세대 상층 비율과 자녀 세대 상층 및 하층 비율은 같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계층을 각각 쓰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하강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상승이 0인 걸 알 수 있고요. 상승하강 동일 다 있어요. 따라서 얘가 중입니다. 중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 기준으로 하강이 될 수 없는 것, 부모 기준으로 뭐예요? 상승과 동일만 올 수 있는 것. 상승만 동일만 오고 하강이 0이 올 수 있는 거는 뭐죠, 여러분들? 요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은 바로 부모의 하를 보시면은요, 부모의 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

올라가는 거, 또 하에서 중으로 또 올라가는 거, 하에서 하로 일치하는 거. 일치하는 거랑 동일한 거랑 올라가는 것만 있지, 하강하는 건 없잖아요. 그쵸? 따라서 A가 부모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B는요, 상이에요. 상승. 상승이 0이어서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 상을 보시면은요, 상상 일치하는 거, 그다음에 상에서 중으로 떨어지는 거, 상에서 하로 떨어지는 거, 일치와 떨어지는 거, 일치와 하강하는 것만 있고 상승은 0이잖아요. 그래서 B가 부모 기준으로 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적어볼게요. 자, 하가 여기 일치하는 거 15라고 했죠? 그럼 여기 하하, 여기 일치 15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은요, 동일한 거 10, 이렇게 오고요. 중은 동일한 거 24,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상승, 중에서 상으로 상승한 거, 여기 3이 오네요. 하강은요, 여기 3이 오네요. 그래서 여기 3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부모 상에서 하강이 10이죠? 그럼 요두 개가 더해서 얼마라는 거예요? 두 개가 더해서 10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얼마가 온다? 여기 20이 오네요. 그런데 부모 세대 상층 비율과 자녀의 상하가 같다라 그랬죠? 그럼 여기 20, 여기도 20이기 때문에 여기가 60이 와서 100이 채워집니다. 여기 50이 오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개 합쳐서 여기 두개 합쳐서 어때요? 하층에서 여기 상승. 상승이 얼마? 35. 여기 두 개가 합쳐서 35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기와 여기를 다 아니까는 세부적으로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좀 지우면은 13이니까 20이죠? 얼마가 더 필요한 거예요? 네, 7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7이랑 15 있고 50이니까 여기 얼마가 더 필요한 거예요? 20. 8이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0이 28이고 60이에요. 여기 얼마 더 필요한 거예요? 8이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8, 20이니까 얼마 더 필요하다? 2가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기본표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표를 채우는 것도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답형 문항으로도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상중 확인했고요. 마지막 20번. 그림은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거래요. 질문이 사회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한 현상인가? 예라고 말하는 B가 기능론이고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A가 네,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론, 기능론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거 어떤 거가 있을까요? 사회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가? 왜? 갈등론만 예라고 하니까. 얘는 아니요라고 하니까. 차등분배제도가 계급 재생산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가, 지배계급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갈등론만 예라고 할수 있는 부분으로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예시 답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회 모의고사 서답형 확인했고요. 3회 모의고사 객관식 문항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A, B 물어보고 있죠? 자, 제시문. A와 B는 모두 상층 문화가 수준 높은 문화라고 본대요. 그런데 B는 A와 달리 상층 문화가 문화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래요. 대중문화가 대중의 삶에서 갖는 고유한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 따라서 B는 취향 문화론. 그다음에 A는 리비스주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공통점 잘 챙겨 두셔야 돼요. 취향 문화론과 리비스주의의 공통점, 상층 문화가 수준 높은 문화라고 보는 거. 기억선지 A는 문화 창조의 주체가 소수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 즉 엘리트라고 보는 거, 리비스주의 옳은 내용이고, 니은의 B는요, 대중문화가 다양한 취향 문화 중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 취향 문화론 옳은 설명이죠? 디귿에 A는 B와 달리 대중문화를 대중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향유하는 문화라고 보는 거, 자, 이거 취향 문화론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B와 달리가 아니라 B로 연결해야 되고, 리을에 대중문화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 생산되고 대량 소비되는 문화라고 보는 거, 리비스주의에서 보는 내용이어서 A와 달리가 아니라 A와 연결시켜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입니다. 2번이에요.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시문. 자, 대중문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 집단이 대중을 통제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생산된 문화에 불과하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생산은 이윤을 추구하는 문화 산업에 의해 주도된다라고 하는 문화 산업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1번에 대중이 능동적으로 대중문화를 선택하여 향유한다라고 하는 거 취향문화론. 이번에 문화는 각 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은 생활 양식이라고 보는 거 살아있는 문화다라고 하는 거 문화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3번에 대중문화가 대중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약화시킨다라고 보는 거는 뭐예요? 바로 문화 산업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허위의식 이런 거 강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4번에 엘리트주의에 기초하여 대중을 저속한 존재로 본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리비스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5번에 대중문화가 대중을 체제에 순응하는 존재로 만든다라는 점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시하는 거죠. 중시. 중시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뭐 중시 혹은 강조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문화산업론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요것 5번도 중시 강조로 바꿔서 문화산업론과 잘 연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항 가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나 있는 미디어 효과 이론인데요. 미디어가 사회 문제에 대한 특정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은 사람들 사이의 다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로 인해 미디어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자, 침묵의 나선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기억에 미디어가 사회적 의제를 설정한다고 보는 거 의제 설정 이론이고요. 이은의 미디어가 사회의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왜요? 다수의 의견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수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는데 미디어가 그렇게 의견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가 사회의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게 침묵의 나선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디귿에 미디어가 사회 문제에 대한 소수 의견의 표출을 가로막는다고 본다. 왜요? 미디어가 제시한 의견이 마치 다수의 의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다수의 의견이라고 여겨지는 미디어 의견에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소수 의견의 표출을 가로막는다고 본다라고도 보는 건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니은, 디귿 모두 다 중요한 내용 잘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리을에 미디어가 사회 문제에 대해 대립하는 의견을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한다고 본다. 의견을 조정해서 합의를 도출한다.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니은, 디귿이 뭐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침묵의 나선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억선지, 문화의 획이라는 디귿에 해당할 수 있다. 디귿 뭔데요? 바로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으로 불리는 대중문화 생산 방식으로 인한 문제인 거잖아요.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문화의 획일화가 디귿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옳은 내용. 니은의 기억은 이음보다 정보의 신속한 전달에 유리하다. 기억은 종이신문. 니은은 텔레비전인데요. 아니죠. 종이신문이 더 유리한 것 아니죠. 디귿에 니은은 리을보다 정보의 재가공과 재유포에 불리하다. 그 말은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정보의 재가공과 재유포에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옳은 내용입니다. 오히려 니은, 텔레비전이 얘보다 더 불리하죠. 리을에 리을은 기억보다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명확하다. 쌍방향 매체인 사회관계망 서비스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모호하다라고 했었죠?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국의 동그라미 지역 사람들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재산을 공유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다. 그런데 A국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자 많은 사람이 동그라미 지역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A국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 도입되는데

강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지역 사람들만 공유하고 있는 이 하위 문화. 이 하위 문화. 이 하위 문화인데 게다가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재산을 공유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 거죠. 하위 문화 중에서도 대항 문화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대항 문화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낸 거예요. 즉, 하위 문화 중 대항 문화의 순기능에 해당하는 측면을 주목하고 있는 게 제시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에 대항 문화가 전체 사회의 문제 해결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요렇게. 요 내용과 연결시켜 볼수 있는 내용이죠. 옳은 선택지. 니은의 사회 통합을 위해 문화 다양성 보장보다 문화의 동질성 확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문화의 동질성 확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요거 잘못된 표현인 것을 알수 있죠. 적합하지 않은 표현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디귿에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할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위 문화 중에 대항 문화가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다. 대항 문화, 대체 문화적인 순기능적인 측면으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오히려 여기 니은 같은 경우도 동질성 확보보다 다양성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갔었을 때 하위 문화, 즉 대항 문화의 긍정적 기능으로서 연결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따라서 니은, 디귿 모두 오답이고 기억만 정답인 걸알수 있어서 1번이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자, 대항 문화, 하위 문화, 주류 문화 중 하나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단서 조항에서 교사가 두 사람 중 을만 옳게 설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을만 옳다. 갑은 틀렸다라는 거죠. 자, C에 해당하는 문화 중 A에 해당하는 문화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화도 있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위 문화에 해당하는 문화 중 대항 문화에 해당하는 문화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화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대항 문화는 다 하위 문화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A, B, C를 정리할 수 있죠. A는 대항 문화. 그다음에 B는요, 주류 문화. C는요, 하위 문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에 A는 B와 달리 전체 사회 구성원 간의 문화적 동질성 형성에 기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전체 사회 구성원 간에 전체 사회 구성원 간의 문화적 동질성 형성? 전체 사회? 이거는 주류 문화죠. 그 B와 달리가 아니라 주류 문화로 연결시켜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B는 C와 달리 해당 문화 향유자 간의 일체감 형성에 기여한다. 일체감, 정체성 형성, 그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끼리 달리가 아니라 모두죠. 디귿의 C는 B와 달리 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한다. C는 B와 달리, 그렇죠. 하위 문화는 문화적 다양성 형성을 제공하죠. 옳은 선택지. 리을의 가에는요, A가 주어가 대항 문화인데, 대항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B를 향유하지 않습니다. B, 주류 문화를 향유하지 않습니다. 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죠. 왜요? 갑은 틀린 설명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옳은 설명은 뭐예요? 대항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이 주류 문화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주류 문화, 대항 문화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향유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서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으로서 을만 옳게 말했다고 했으니까는요, 이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정답은 디귿리을 5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죠. 자, 기억에 사회 이동은 기억에 따라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이동 방향에 따라 수평, 수직 이동, 옳은 선택지고요. 니은의 노예제도 폐지로 인해 노예에서 평민이 된 것과 같은 사례는 니은 이동 원인 중에서도 구조적 이동에 해당하는 거죠? 옳은 선택지. 디귿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통령이 된 것과 같은 사례는 디귿에 따라 구분된 사회 이동 중 세대 간 이동. 그렇죠. 가난한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로부터 나까지 이어지는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이동에 해당하잖아요. 그다음에 리을에 리을이 높을수록 즉 계층 구조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사회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사회 안정성에도 높아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선지인데요. 단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높아졌어요. 계층 구조 개방성이 또 높아졌어요. 수직 이동, 수평 이동 더 활발하게 나타나.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강 이동이 많이 생기잖아요. 상과 중이었던 사람들이 자꾸 하로 떨어지는 거야. 하층이 사회에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사회가 더욱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강 이동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경우의 수로 설명하게 됐었을 때는 이 부분이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낮아지는 거가. 그래서 리을 선지가 오답입니다. 오케이. 리을 선지 같은 경우 별표 쳐두시고 잘 정리해 두세요. 계층 구조 개방성이 높은 사회에서 하강 이동이 많아지면 오히려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렇다 그래서 불안정한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답은 기역니은 디귿 4번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갑곡에서 변곡의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갑곡에서는요. A국 유학생들이 A국 전통음악을 퍼뜨린 후 갑곡의 전통음악이 감이 되어서 요즘 유행하는 네모네모 음악이 만들어졌다. 갑곡과 A국 유학생, 즉 직접 전파죠. 유학생들에 의한 직접 전파. 또 그것이 수용되어서 갑곡의 전통음악과 결합이 되어져서 새로운 네모네모 음악 만들어진 거죠. 문화 융합이네요. 직접 전파와 문화 융합. 두 번째, 을곡에서는 조상들이 사용하던 종이에 착안해서 새로운 건축 자재가 개발됐다. 아이디어 발명이니까 자극 전파.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을곡이라고 하는 한 사회 내부에서만 서로 다른 사회의 교류가 전제되지 않았잖아. 자극 전파 아니라 발명입니다. 세 번째, 병곡에서는요, 인터넷을 통해 비국의 빵 제조 기술이 퍼졌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로 인해 전통 빵 대신 비국 빵으로 만들어진 빵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간접 전파. 간접 전파에 따른 문화 동화의 사례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에 갑곡에서는 간접 전파 아니죠. 직접 전파죠. 이번에 을곡에서는 자극 전파가 아니라 발명입니다. 자극 전파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문화 전파. 외재적인 요인에 해당하잖아요. 3번에 변곡에서는 문화 변동 결과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문화 동화이기 때문에 유지가 아니라 소멸이고요. 4번에 갑곡에서는 을곡, 변곡과 달리 물질 문화의 변동이 나타났다라 했는데 음악은요, 비물질 문화. 음악은 비물질 문화. 오히려 을곡의 새로운 건축 자재가 개발된 거, 그 다음에 빵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 거. 다 뭐예요? 물질 문화잖아요. 오케이. 5번에 을곡에서는 갑곡, 변곡과 달리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 발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인 거알수 있습니다. 9번 갈게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A는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직업별 사회적 중요도 및 기여도에 따른 차등 분배 기능론이고요. B는 사회 불평등 현상은 지배와 피지배 관계 유지 및 계급 재생산을 위해 지배 집단이 만든 분배 구조에 따른 차등 분배 갈등론인 걸알수 있습니다. 1번에 A는 B와 달리 사회적 가치의 희소성을 인정한다. 사회적 가치가 희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론, 갈등론 모두 인정하는 거예요. 모두. 이번에 A는 B와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는 거? 네, 기능론인 거죠. 정답은 2번이에요.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3번에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는 달리가 아니라 모두죠. 얘도 중요한 공통점. 4번에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거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A. 5번에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 유형관 사회적 중요도와 기여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답 틀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5번이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표는 부모 세대, 갑곡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간 인구비를 나타낸 거고요. 갑곡의 계층은 상중하만 존재하고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입니다. 세 번째,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 부모를 기준으로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상층의 경우 70, 중은 60, 하층은 80이다. 요거 활용해 줄 거고요. 부모 세대 하층의 자녀 중 중층인 자녀는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도 챙겨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표 그려볼게요. 자, 상, 중, 하, 자, 위에서 아래로 부, 가로로 자녀가 되겠습니다. 자, 부모 세대, 중분의 하가 3분의 5래요. 그 다음에요, 상분의 중이 2분의 3이래요. 상분의 중이 2분의 3이래요. 그럼 100으로 맞춰줄 때0 하나씩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20, 30, 그 다음에 50으로 이렇게 맞춰서 100으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자녀 세대는요, 중분의 하가 2분의 5래요. 그 다음에요, 상분의 중은요, 3분의 1이래요. 3분의 2. 마찬가지로 얘도 100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공 하나씩 붙여주면은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계층 구조예요? 중층이 가장 적고 소수의 상층과 다수의 하층,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인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계층이 일치하는 거. 상이 70이래요. 그러면 20 중에서 70이니까는 20에 0.7, 14. 30에 0.6이네요. 18. 50에 0.8이네요. 40. 이렇게 되고요. 부모 세대 하층 자녀 중 중층 자녀 여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2가 오네요. 여기 얼마가 올까요? 4가 오고요. 여기 얼마가 올까요? 6이 오네요. 여기 얼마가 오죠? 6이 오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이 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죠? 기억선지. 부모 세대 중층 비율보다 자녀 세대 중층 비율이 낮다. 부모 세대 중층 30, 자녀 세대 20이기 때문에 옳은 선택지인 걸알 수가 있고요. 니은의 계층이 대물림된 자녀의 수가, 대물림된 거, 40, 18, 14. 요 셋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72이고요. 세대 간 이동은요, 28이기 때문에 두 배를 넘는다라는 걸 옳은 선택지인 걸알수 있죠. 디귿에 자녀 세대 상층 중 세대 간 상승 이동한 비율은요. 자녀 세대 상층 30 중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거는 요 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30 중에 16이죠. 곱하기 100이고요. 자녀 세대 하층 중50 중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은요. 요 둘을 말하는 거죠. 50분의 10이죠. 50분의 10. 곱하기 100이죠. 그쵸? 그랬을 때, 요 비율이 요 비율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도 옳은 선택지가 됩니다. 디귿 옳은 거예요. 리을의 부모 세대 상층 자녀 중 중층인 자녀의 비율은 부모 세대 상층 자녀 중 중층 자녀인 비율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20분의 2죠? 20분의 2 곱하기 100은 부모 세대 하층 자녀 중50 중에서 상층은 10이네요. 50분의 10 곱하기 100이네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랬을 때더 높은가 물어보고 있는데 이 비율보다 높은가라고 했는데 여기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했는데 낮다. 오케이? 따라서 오답인 거. 얘 10%고 얘는 20%잖아요. 낮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인 것을 알수 있어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다음 이주민 문화를 바라보는 갑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갑은요, 사회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가지려면은 구성원들 모두 하나의 문화를 공유해야 돼. 자, 동화주의 말하는 거고요. 을은요, 누구도 이주민 집단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향유하고 보존할 권리를 박탈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 다문화주의인 걸알수 있습니다. 1번의 갑의 관점은 문화 다양성 보장을 중시한다. 요거 다문화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을이고요. 2번의 갑의 관점은 문화가 다르면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시한다 라고 하는 거. 오히려 고유한

개별 문화를 다 존중하려고 하는 맥락에서 집단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을 경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의 관점이 아니라 다문화주의 을의 관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3번의 을의 관점은 미국의 용광로 정책 바탕은 동화주의죠. 4번의 을의 관점은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정답 4번이고요. 5번의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문화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함을 부정한다라고 했는데요. 달리 아니라 모두 문화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두 둘다 기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화주의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화를 통해서 동질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다문화주의 같은 경우는 각 집단이 서로 다른 정체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기여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두 관점 모두 문화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거 인정합니다. 부정하는 거 아니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요런 선택지가 아주 어려운 선택지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가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자, A와 다른 B의 특징을 두 개만 쓰라 그랬는데 2점이니까 둘다 맞게 했네요. 민간분 복지 제공이니까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B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중에 B가 서비스이고요. 다음에 여기 지금 얘는 0점이죠. 0점이기 때문에 둘다 틀렸네. 얘는 사전 예방적이면 사회보험인데 그럼 A가 사회보험이 아니라는 거죠. A가 사회보험이 아니니까 B가 서비스여서 A는 공공부족 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얘가 서비스니까는 얘가 사회보험이 아니니까 얘가 공공부족 와야지. 근데 여기가 오히려 사회보험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B와 다른 C, 사회보험, 즉 B는 서비스니까 서비스와 다른 사회보험의 특징을 두 개만 써라라 그랬을 때 사회보험 강제가입 원칙 여기에서 1점 가져가 돼요. 여기는 옳은 내용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A가 지금 공공부조죠? 뭐와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공공부조인데 사회보험 특징이니까 옳지 않은 거고 0점이어서 여기도 공공부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서비스에 옳은 내용이 와서 2점이 되는 거고요. 자, 1번의 가에는요,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사회보험 거기 때문에 서비스가 아니죠? 따라서 오답. 2번에 나는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사회보험에 옳은 내용인데, 여기 옳지 않은 게 와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나에는요, 선별적 복지 인형을 바탕으로 한다. 이거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 이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옳지 않은 거가 와줘야지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선별적 복지 이념 바탕으로 하는 거,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4번의 다에는요,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공부조 거긴 한데, 공공부조에 옳지 않은 게 와야 돼가지고요. 4번 오답이고요. 5번에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공공부조 건데, 공공부조 옳지 않은 거 와야 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표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해석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각국의 남녀 근로자 월 평균 임금 변화가 나와 있죠? 여성 근로자 수는, 여성 근로자 수의 1.5배래요. 남성 근로자 수가요. 그럼 여성 근로자 수를 200명으로 가정하면은 남성 근로자 수는 300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역선지. T년 대비 T 플러스 5년에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증가율은요. 1200, 1000에서 200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20% 증가한 거고요.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 800에서 200만큼 증가했네요. 800 중에서 200이니까는 4분의 1이어서 25%네요. 그렇죠? 따라서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증가율이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낮다라고 하는 거 옳은 선택지가 됩니다. 그다음 니은의 T 플러스 5년 대비 T 플러스 10년의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증가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액. 그러면 여기서 여기 얼마? 200달러.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증가액은요, 여기서 여기 얼마? 200달러죠? 크다가 아니라 똑같이 200달러로 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디귿에

2010년에 전체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에 합의해요. 여기도 전체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에 합의야. 그러면 사람 수랑 월 평균 임금을 곱해서 정리해 줘야 될것 같아. 300명이고 1000달러야? 그러니까는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300명이고 1200달러야? 360000. 여기는 300명이고 1400달러야? 420000. 그 다음에 200명이고 800달러야? 라고 하면은 160000. 요렇게 16만. 여기는 200이고 1000달러야?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200이고 1200달러야? 24만.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비교해 주시면 돼요. 디귿의 T년에 전체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합은요, 요거죠. 30만 달러. 그것은 T 플러스 10년에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전체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합 얼마예요? 24만 달러. 그거보다 30만 달러가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선지 오른네요. 리을의 T년 대비 T 플러스 10년에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증가율 800에서 1200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800 중에서 400만큼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50%야.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증가율은요, 1000에서 1400이야. 1000 중에서 400만큼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40%가 되네요. 그래서 얘의 증가율은 여성의 증가율은 남성의 증가율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오답입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빈곤의 유형 A 같은 경우는요,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의 A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A는 절대적 빈곤. 그 다음에 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원이나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인 B는요, 상대적 빈곤이죠. 따라서 절대적 빈곤은 상대적 빈곤과 달리 특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상대적 빈곤은 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1번입니다. 한 사회의 소득 분포를 반영한 기준. 자, 요거 상대적 빈곤 거라고 했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진짜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A, B는 모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에 가해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요. 4번에 가해는요, 선진국과 같이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다. 얘도 둘다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되는 거 아닙니다. 다 해당됩니다. 5번에 나이는 중위소득의 50%가 상대적 빈곤선이죠. 우리나라에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가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자, A는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주류 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 누구야? 사회적 소수자지.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의 특성 두 가지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저 사회적 자원 획득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권력의 열세를 말하는 거죠. 또 사회적 소수자 해결 방안으로서 편견을 버리는 자세. 더불어서 나에 들어갈 내용 선택지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주류 집단에 비해 반드시 수적으로 소수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해당되는 특징이죠. 이번에 A 집단의 구성원이란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이죠. 3번에 자신들이 주류 집단으로부터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죠. 이거를 집합적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집합적 정체성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에 사회의 다원화된 가치를 인정하는 관용의 자세 해결 방안 들어갈 수 있고요. 제도적 차원에서는요, 역차별 논란을 고려하여 A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를 도입해야 된다. 제도적인 해결 방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거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중 하나라고 하고 있죠. A는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공부조가 되겠네요. A는 공공부조, A는 공공부조. B는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한다. B는 사회보험이다라고 하는 것알 수가 있고요. 아래 조그만 글씨에 갑국의 인구는 을국의 인구의 1.5배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을국의 인구를 200명이라고 가정하면은 갑국의 인구는 300명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수급자 비율 나와 있으니까 수급자 수도 확인할 수 있겠죠. 300명이 20%니까는 여기 60, 여기는 90, 여기는요 50, 여기는요 80 요렇게 적어놓고 문제 풀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선지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공공부조죠.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는 을국이요 50이고요. 갑국은요 60이죠. 을국이 갑국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되고요. 이번에 니은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 갑국과 을국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모두 재분배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갑국의 수급자 비율은 최대 20과 30을 더한 50%이다라고 하는 거 니은 옳은 선택지예요. 디귿에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갑국의 수급자 비율은 자, 사회보험에 갑국의 수급자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30%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선별적 복지 이념 공공부조에 을국의 수급자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25%니까 이것보다 얘가 높다라고 하는 디귿 선택지 옳은 내용인 걸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요,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답형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텔레비전에서 폭력적인 장면을 자주 보여주는 경우, 그러한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현실에서 폭력이 실제 통계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미디어 효과 이론 중에 A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문화 배양 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A에다가는 문화 배양 이론이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A의 입장이 지닌 한계점 두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바로 이렇게 텔레비전 이외의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문화 배양 이론은 텔레비전을 자주 많이 보는 사람들 간에 텔레비전 시청의 영향이 또한 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 다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는 요두 가지를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의 다음 사례에 나타나 있는 문화 변동의 문제를 서술해 보도록 할게요. 갑국에서는요, 최근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오랜 기간 아름다운 윤리 규범으로 여겨온 노인 공경 사상이 무너지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요즘 갑국에서는 노인에게 대들거나 함부로 대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쉽게 볼수 있다. 뭐예요? 기존에 전통적으로 여겨졌었던 지배적인 규범이 약화되어져서 발생하는 아노미죠, 아노미. 따라서 갑국에서는 급격한 문화 변동으로 인해 전통적인 규범이 통제력을 상실. 바로 요거. 아름다운 규범으로 여겨온 노인 공경 사상이라고 하는 전통적 규범이 무너졌다, 통제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규범이 또 강제력 있는 규범이 정립되지 못함으로써 혼란이 초래되는 아노미가 발생하였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A,B와 관련된 서술형 평가에서 학생 갑이 작성한 내용과 교사의 채점 결과를 정리한 거예요. 자,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인데요. 2점이니까 둘다다 맞게 정리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회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 경제적 불평등 중심으로 설명하는 일원론, 경제 결정론적 관점인 계급론이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따라서 A는 계층론이고요. B는 계급론이다. 그래서 두 번째 가에 들어갈 때도 계층론과 구분되는 계급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옳은 내용이 와줘야 됩니다. 2점이니까.
다음 두 번째, 비와 구분되는, 계급론과 구분되는 계층론의 특징 두 가지인데, 하나만 맞았어요. 동일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 간의 연대의식이 강하다. 요거 계급론 거죠? 얘가 틀렸네요. 여기에 계층론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와야지 1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B, 계층론, 계급론, A, B 각각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가에는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사회계층이 결정된다. 불연속적 이분법적으로 계급을 구분한다. 라고 하는 계급론에만, 계층론과 달리, 계급론에만 적용되어지는 특징들을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나에는요, 사회 계층화 현상을 연속적으로 서열화된 상태로 본다.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걸로, 그쵸? 그 다음에 사회 불평등 현상을 다원론적 관점에서 본다. 경제, 정치, 사회. 경제, 계급, 정치, 권력, 사회, 위신, 뭐 지위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급론과 구분되어지는 계층론의 특징으로서 1점 받을 수 있는 예시 답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A, B가 무엇인지 쓰고 각각의 장단점을 한 가지씩 서술하세요. 제시문입니다. 사회복지는 복지수의 대상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는 자격과 조건을 가리지 않고 국민이면 누구나 수의 대상이 되는 복지를 의미한대요. 아, 그럼 A는 보편적 복지. 형평성을 강조하는 보편적 복지 이념이고요. B는요,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에 부합하는 국민만이 수혜 대상이 되는 복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 효율성을 강조하는 선별적 복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반면에 기초연금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는요,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A, B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장단점을 이어서 써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보편적 복지는 복지 수혜자를 선정하는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고, 뭐 재산이나 소득이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특정한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고요. 수혜자에 대한 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정된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는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집중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혜제에 대한 사회적 낙인, 부정적 낙인, 수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장단점을 각각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 45강이라고 하는 긴 강의를 거쳐서 우리 사회와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교과목에 대해서 잘 정리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어쨌든 여러분의 결과가 의미 있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결국이 여러분이 보는 학교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또 체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요, 저는 단한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어요. 학교 수업을 잘 듣고, 또 EBS 강의를 잘 듣고, 뭐 하는 거? 복습하는 거. 반복하는 거. 바로 복습과 반복이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 복습, 몇번 하나요? 두번 하나요? 세번 하나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해야지. 왜? 여러분의 목표는 70점, 80점, 90점이 아니잖아. 여러분의 목표는 100점 아닙니까? 난 100점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목표가 만점, 1등급 아니에요?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목표를 위해서는요, 될 때까지 반복하고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될때 학교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저에게 수강 후기에 또 Q&A를 통해서 막히는 부분들 반드시 확인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들어 주셔야 돼. 그렇게 조금 든든하고 어느 정도 내가 소화가 됐다라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 어려운 부분 있으면요, 언제든지 Q&A와 수강 후기에서 선생님과 또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는요, 꼭 부족한 부분들 모르는

부분들 해결해서 여러분 것으로 꼭 만들어서 사회화 문화, 중간고사, 기말고사 만점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여러분의 입시, 여러분의 수험 생활을 EBS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또 다른 좋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달리도록 할게요. 우리 사회와 문화는 EBS.

네, 약점 공략 수학 2 함께 하게 된전 김지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수능 특강도 들었을 거고 아니면 다른 강좌를 통해서 만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거를 다 비춰봤을 때 내가 요 파트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라는 그 과정 속에서 저의 강좌를 택해가지고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왜 나는 쌤처럼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선생님은 저 키워드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랑 같이 오늘 극한과 연속이라는 파트를 하게 될 건데 저는 그냥 굉장히 잘 알려진 유형들을 소개를 할 뿐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에 있어서 아, 저 유형은 저렇게 푸는구나가 아니라 선생님은 아, 이러면 이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약간 의심을 할 거거든요. 그 의심의 눈초리를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문제를 같이 풀고 호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퀘스천마크를 던질 때마다 여러분들도 저의 퀘스천마크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던지는 게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게 아니라 너네도 그런 퀘스천마크를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진짜 독특한 상황이 맞네. 라는 생각을 같이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저랑 오늘 첫 번째로 할 내용은 극한과 연속 파트예요. 뭐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극한이 존재한다, 뭐 함수의 극한의 성질 이런 것들을 이미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수꼴의 극한. 이게 조금 많이 나오죠. 0분의 0꼴 있죠, 여러분. 0분의 0꼴의 극한인데 표현하자면 이렇게 될까요?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 나누기 gx의 형태인데 이 a로 갈때분 모두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는 형태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학 2 범위니까 f랑 g 둘다 다항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항식에서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떠올려야 되는 게 뭐야? 그죠? 인수정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할수 있어요? fx는 뭘 인수로 갖는다? 맞아요.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해야 돼. x 빼기 a를 몇개 가질까? 그 고민한 적 있어요? 여기선 그 고민을 해야 돼. 0으로 간다? 오케이, 알겠어. 하나는 가져. 근데 몇개 가질까? 그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n개 가진다고 하고 나머지를 px라고 뒀어요. 뭐, 몫이라고 둘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여기는 x 빼기 a를 가질 수 없으니까 pa가 0이 안 되는 상태겠네요. gx도 마찬가지겠죠? gx도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질 건데 몇개 가질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m제곱하고 qx까지 둘수 있고 또 똑같이 qa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f 나누기 g의 극한 값이야. 자, 그럼 오케이.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분의 fx를 따져볼 건데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둘이 똑같으니까 서로 적당히 상쇄가 될 건데 그래서 누가 더 많아? 그 고민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당연히. 자, 그러면 우리는 케이스를 나누게 될 수밖에 없고 가장 쉬운 거 n equal m인 케이스. 둘의 개수가 똑같아? 그럼 요거 분수에서 약분이 다 되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qx분의 px만 남는데 x가 a로 가는 상황이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qa분의 pa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뭐 0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게 문제

수 내기 제일 재밌겠죠? 0이 아닌 어떤 숫자로 수렴하는 상태니까. 자, 그 다음 만약에 분자가 더 많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여기서 약분할 거 약분 다 하고 나서도 분자에 남는 거네. 그럼 분자는 어디로 가요? 분자는 0으로 갈 거고 분모는 어디로 가요? QA로 가겠죠? 이거는 0이네. 아, n이 n보다 클 때에는, 그러니까 분자가 더 많을 때에는 0으로 가는구나. 그럼 반대로 분모가 더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PA로 갈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풀마 무한 되겠지 뭐. PA의 부호랑 이게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지에 따라 조금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그럼 재밌는 상황 언제겠어요? 제일 재밌는 건 요거고 그 다음으로 재밌는 거는 n이 n보다 클 때. 요 정도. 네. 어쨌든 수렴은 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분수꼴의 극한에서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첫 번째. 자, 분수꼴의 극한. 1번. 솔직히? 솔직히? 분모가 0이 아닌 게 베스트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원래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서 분수꼴이 있으면 분모의 극한분의 분자의 극한으로 간다고 했을 때 단조건이 붙었잖아요. 뭐? 분모가 0이 아닌 숫자로 갈 때. 사실 그게 베스트야. 근데 혹시 그냥 운이 나쁘게도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길 우리는 희망할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분모가 x 빼기 a의 뭐 m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을 거고 우리는 뭐 별다른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마인드셋만 갖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분모가 0이 아닌 게 베스트야. 하지만 만약에 운이 나빠, 분모가 0으로 가. 그땐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 언제? 분모만큼 그 인수를 분자에서 갖고 있어가지고 그 인수를 상쇄시켜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분수꼴의 극한이고, 뭐 이거 관련해서 우리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게 다항함수의 결정 이런 게 있죠? 제가 수투 강좌하면은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 다항함수가 나오면 가장 첫 번째 뭐를 확인하자? 차수를 확인하자. 왜요? 다항식은 일단 차수가 기본이야. 몇 차? 3차, 4차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4차면 미지수가 몇 개야? 다섯 개야. 3차면 미지수가 몇 개야? 네 개예요. 2차면 세 개예요. 왜요? 2차면 AX제곱 BXC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세 개거든요. 3차는 네 개고. 그럼 여러분들이 미지수의 개수를 안다라는 건 동시에 뭐를 안다라는 거죠? 내가 필요한 조건의 개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의 개수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아, 내가 개수에 맞게끔 다 찾았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일단 다항함수를 결정할 땐첫 번째 차수를 봐야 돼. 문제에서 차수가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차수가 궁금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차수가 궁금할 땐 보통 어디에 그 정보가 나와 있을까? 당연히? 뭐 최고차항에 대한 그 정보를 보시면 되겠죠. 양쪽 항등식이 나왔다. 그럴 때에도 최고차항을 비교하는 거고, 분수꼴을 할 때에도 최고차항을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이 나오는 식 자체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n제곱분의 fx가 a다 이렇게 나와 있고 a가 0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할 수 있어? 아, fx는 몇 차? n차식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a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fx가 뒤에는 모르겠지만 axn제곱 더하기 따따따 이렇게 끝날 거야.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n제곱분의 fx가 b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b가 0이 아니야. 자, 여러분 어떤 생각해야 돼? 위에 거. 분모가 0으로 가? 0으로 가네. 그럼 분자에서 적어도 분모만큼은 갖고 있어야 된다. 뭐를? xn제곱을. 아, 그래서 fx가 xn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고, 그죠? 그러면 나누어질 거고, 그 다음에 x를 0으로 보냈을 때 b가 되는 거니까, 앞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맨 마지막에 b로 끝나겠네요? 그죠? 전개하면은 앞에 모르겠지만 맨 뒤는 b 곱하기 x의 m제곱을 끝날 거야.

자, 여러분, 연속도 사실 유형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다루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여러분, 연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정의예요, 정의. 여러분들 요즘 문제 보시면은 연속에 대해서 많은 거 묻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연속의 정의를 만족하는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정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따가 조금만 더 언급할게. 이런 형태가 종종 나와요. 엄청 많이는 아닌데 필수 유형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냥 어려운 문항에서 약간의 소재로 쓰이는 경향도 있어요. X 빼기 A 곱하기 FX는 GX다. 근데 F도 연속, 뭐 G도 연속, 뭐 아니면 G는 그냥 주고 F가 연속이다,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첫 번째 뭐할 생각해야 돼? 아, FX는 X 빼기 A로 나누면 X 빼기 A분의 GX네? 가 아니죠? 뭐가 붙어야 돼, 동시에? 이거? X가 A가 아닐 때에만 쓸수 있어요. 그럼 X가 A일 땐 어떻게 되는데? 그땐 그냥 FA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X는 A일 때는, 뭐, 이걸 통해서 구하는 건 힘들지만, 일단 FA야. 어떤 값은 갖고 있겠지. 거기서 이제 문제에서 붙는 게 뭐냐면, FX에다가 연속 조건을 줘요. 연속. 만약에 FX가 연속이라면 어떤 얘기를 할수 있을까? A에서의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GX. 이게 사실상 F의 A에서의 극한값이죠? 그게 뭐랑 같아야 돼? 함수값이랑 같아야 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를 또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연속에서 나오는 유형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갈아타기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함수가 구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걸 그냥 숨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들 뭘 하면 좋냐면 나는 환승점을 찾아야 돼. 환승역. 근데 그 환승역은 아무데가 아무데서나 가능한 게 아니라 언제만 가능한 거야, 이거? 교점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환승역은 교점입니다. 뭐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요런 케이스 있잖아. 이런 거. FX가 이둘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면 돼. 그럼 사실 여러분, 원래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면 유리수일 땐 요거 택하고 무리수일 땐 요거를 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 어떤 조건이 붙을 거냐면 연속이라는 게 붙을 거거든. 그 연속인 걸 이용하면 여러분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힘들어요. 그냥 하나만 쭉 탔다가 어디서만 환승이 가능하다? 딱 여기서. 요 교점에서만 환승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이걸 하고 싶었던 이유는 요 파트예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개념입니다. 오개념. 자, 대답해 보세요. 1번. 불연속 함수랑 어떤 거를 곱했더니 연속이 되었대. 그러면 이 함수는 무엇일까요? 이 함수는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 여러분, 이거는 불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어요. 이거 모두 가능해요. 당연히 예시를 들어봐야 되겠죠?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인데 연속이 되는 경우가 있나? 있어요. 예를 들면 fx를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할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는 그냥 또다시 f로 잡을게요. 그럼 fx의 제곱을 생각해봐. 이거 자체가 지금 불연속 함수잖아. 근데 그 불연속 함수를 두번 곱한 거잖아. 근데 그랬을 때 뭐가 돼? 왼쪽도 1, 오른쪽도 1이 돼요. 연속이 될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지금 불연속 곱하기 네모가 연속일 때, 이거는 불연속, 연속 둘다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그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있는 거. 불연속 곱하기 연속.

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0으로 가는 거야. 0. 0으로 가는 연속이야. 그럼 이거 뭐가 되죠? 연속이 되죠? 아니요. 이것도 모르는 거야. 다시 어떤 불연속 함수 했다가 연속인데 0으로 가는 연속이야. 그거 곱하면 원래 연속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요. 모른다니까? 예시가 뭐가 있어요? 예시가 뭐가 있어요? 이런 거요. x제곱분의 1, x가 0이 아닐 때, x가 0. 이거 0. 그리고 곱하기 그냥 x.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불연속 함수 곱하기 0으로 가는 거네. 근데 이거 어때요? 곱하면 0일 땐 0이겠지만 0이 아닐 땐 x분의 1이 돼요. 어때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이 되는 케이스는 이게 여러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단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자체는 다 정의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만 이 논리를 펼칠 수가 있어요. 근데 쌤이 요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이 파트가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나올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쌤 생각에는 이 파트가 연속의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럴까, 개념이랄까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정의를 이용해서 파악하길 바라는 건데, 그러지 않고 너무 계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빼신 거 아닐까? 조금 톤 다운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연속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5개념 체크까지 마쳤고 이제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다섯 문제요. 자, 첫 번째 문제. 이거 극한과 관련해서 나왔던 굉장히 재밌는 문제죠? 이거는 참고로 수능 특강 문제를 연기해서 나왔던 문제고 굉장히 그 유사도가 높았던 문제예요. 자,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요소 k의 개수는 이렇게 묻고 있는데, 자, 이거 분수꼴의 극한이네. 일단 첫 번째 생각은 뭐라고? 1번. 그래, 분모가 0이 안 되는 게 베스트야. 자, 그럼 1번 봐봐. 일단 분모를 한번 정리해보자. 그럼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k 곱하기 x 더하기 2죠. 근데 fx는 0이 될수 있을까 봤더니 이거 안 되죠? 왜? 이거는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3이거든. 이건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요건 0이 안 되네. 그럼 여기는 0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요거 한번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6 빼기 kx 더하기 12 빼기 2k. 자,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희망 1번. 분모가 0이 안 되면 참 좋겠어. 그럼 당연히 fx는 0이 아니니까 우리는 요게 0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만 고민하면 되잖아. 그럼 요게 0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한다라는 건 사실 뭐를 따져보는 거랑 같죠? 그저 판별식이죠? 자, 그래서 판별식 d를 따져봅니다. d는 6-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2 빼기 2k. 정리.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8k거든요. 빼기 4k. 그 다음에 36 빼기 48이라서 마이너스 12. 이거는 k 빼기 6 곱하기 k 더하기 2. 우리의 희망은 뭐야? 분모가 0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뭐일 바래요? 0보다 작길 바라죠. 아,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6이니까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자, 요렇게 나오게 되겠고 여기서 몇 개가 나옵니까? 이거 7개가 나와요. 자, 지금 우리의 첫 번째 생각. 분모가 0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아 이게 늘 존재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에서 우리 K가 총 7개 나왔습니다. 정수 K. 자, 이제 두 번째는 뭐죠? 뭘 고민해야 돼요? 혹시 분모가 0이 될수 있다면, 이게 가능하다면 그런 케이스예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건뭘 뜻하는 거죠? fx는 아무리 생각해도 0이 안 되니까 이게 0이 될수 있을 때죠. 아, 그러면 x는 알파가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6 빼기 kx 더하기 12 빼기 2k는 0의 근이에요. 자, 그럼 이 분모가 여러분 0이 지금 될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걱정해야 되죠? 이 실수 A가 뭐가 될 걱정을 해야 돼? 이 실수 A가 알파가 될 걱정을 해야 돼. 왜? 알파로 갈 때에는 분모가 0이 될수 있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해 달래요.

그럼 어떻게 되길 희망해야 되죠, 우리? 아까 했는데 분모가 0이 되는 만큼 분자에서 상쇄를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봐봐. x는 알파가 요것의 근이라면 사실 x 빼기 알파의 x 빼기 알파가 분모의 사실상 요거의 인수라는 거야. 의 인수예요, 인수. 그죠? 근데 우리 아까의 논리가 뭐였어? 분자도 그만큼 갖고 있길 희망해. 아니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그냥 자, 그냥 얘기하자면 x가 알파로 갈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분모에다가 분자 x 제곱이거든요. 이게 존재해. 근데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 미정계수 결정에서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태고 전체가 존재한다. 그럼 뭐예요? 분자가 0으로 가야 되죠. 아, 알파를 대입했을 때 알파 제곱도 0이 돼야 되는 상태예요. 아, 알파는 그냥 0이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x는 알파고 요것의 근이라고 했을 때, 저 극한 값에서 a가 알파일 때도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알파는 0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그럼 알파가 0이니까 대입하시면 0 더하기 0. 12 빼기 2k는 0이니까, 아, k는 6이네요. 그러면 k는 6까지 추가하면 되겠죠? 사실 정답이 되긴 되는데 의심해 봐야 돼요. 뭘 의심해 봐야 되냐면 지금까지 논리는 뭐냐면 존재하려면 k는 6이다지. k는 6일 때 존재한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려면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런 조건들을 다 모아 보니까 k는 6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말이 곧 k는 6일 때 존재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정말 가질 수 있는지, 존재하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k는 6일 때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이거 a 아직 어디일지 몰라. 근데 나는 이 a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도 이 극한 값이 존재해야 돼요. 자, 분자 정리해 보면 fx에다가 자, 그다음에 여기 k는 6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0 더하기 0이네. 그냥 x제곱이죠. 분자 x제곱이죠. 그러면 슥슥 지워지니까 네, a가 어떤 실수더라도 0이더라도 괜찮아. 그냥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게 존재합니다. 자, 따라서 아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랑 6 사이에서 총 7개 했잖아. 그럼 플러스 K는 6까지 해서 총몇 개? 네, 8개가 정답이 됩니다. 살짝만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의 극한이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에다가 좀 전에 했던 x제곱 더하기 6 빼기 kx 더하기 12 빼기 2k의 분자가 지금 x제곱이었는데 그냥 x였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1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논리를 똑같이 적용했을 때, 맨 마지막에 k는 6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이게 다 사라지고, x제곱분의 x만 남으면서 x분의 1이 되거든요?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x 값이 존재해요. a는 0일 때, 극한 존재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k는 6일 때 정말 가질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 논리는 가지려면, 그러려면 k는 6이다인데, 정말 k는 6일 때 가질 수 있냐고. 그건 조금 다른 의미다. 자, 다음. 다음 문제는 제가 수능 완성 문제에서 변형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했던 문제인데, 그, 확실하게 쉽진 않아요. 네. 이 문제는 내가 만들면서 약간 여러분들한테 약수에 대한 논리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자, 자연수 A에 대하여 fx는 x제곱 빼기 ax의 제곱이라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 이상의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이 13일 때 f1의 값은 하면서 여기 또 n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미지수가 3개예요. a도 있고요, k도 있고요, n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미지수가 많을 때에는 그 미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여기서 정해진 미지수는 뭐밖에 없어? a밖에 없어. 이 a는 이미 정해진 거야. 근데 내가 숨겨놨을 뿐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찾아야 돼요? k랑 n의 그 조합을 찾아야 돼. 다시 a

이미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 이런 K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것들의 합을 구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K가 여러 개 있는데, 그 K들의 합을 구하면 13이야. 근데 그런 K라는 게 뭔데?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요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음수가 돼라는 거예요. 알죠? 이 구조 알겠죠? A는 이미 정해진 거고 우리는 K랑 N의 조합을 찾으면 돼요.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그럼 일단 많이 할수 있는 게 우리 원래 수능 완성 문제에도 있었다시피 fx를 먼저 x제곱 곱하기 x 빼기 a의 제곱으로 둘 수가 있고, 그쵸? 인수분해 한 거죠? 그럼 fkx가 K제곱에 X제곱, 그 다음에 KX 빼기 A의 제곱이네. 그럼 우리 FKX-X 할 거니까 요거 먼저 정리해봐. FKX-FX 하면은 일단 공통인수 뭐가 있어? X제곱은 같이 있네요. 그래서 X제곱 하고, 그 다음에 K제곱 곱하기 KX 빼기 A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A의 제곱이 됩니다.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 전개해서 합치지 마. 어떻게 하는 게더 좋아? 이거? 그치, 합차 공식이지. K 곱하기 KX 빼기 A. 그러니까 K제곱 X 마이너스 AK 전체 제곱으로 보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빠르게 됩니다. 자, 그럼 는 X제곱에, 그럼 합차니까 K제곱 X 빼기 AK 더하기 X 빼기 A에다가 K제곱 X 빼기 AK 마이너스 X 더하기 A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요거 인수분해 더 되나요? 네, 되죠? 어떻게? 일단 X제곱하고, 아니야, 여러분. 그냥 앞으로 다 꺼내자. 자, 이거 앞에 개수가 복잡하니까 K제곱 더하기 1로 묶어요. 자, 그러면 K제곱 더하기 1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때요? K제곱 빼기 1도 있죠? 자, K제곱 빼기 1 있고, 그 다음에 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계수 꺼냈으니까 x-k제곱 더하기 1분의 a 곱하기 k 더하기 1까지 나오는 거 알겠어?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k제곱 빼기 1 꺼냈으니까 x-k제곱 빼기 1분의 그 다음에 a 곱하기 k 빼기 1까지 나오네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x 빼기 n 해서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체크하고 가면 좋은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그냥 음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값이 궁금한 건 아니야.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체크하면 돼요. 맞죠? 자, 그래서 부호 먼저 체크해 보자면, k제곱 더하기 1 무조건 양수죠? k제곱 빼기 1, k는 2 이상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예요. x제곱, 자, 이거 n으로 갈 거거든요. x가 n. n 자연수죠?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의 부호만 따지면 된다? 요곳의 부호만 따지면 된다. 자, 요거의 부호 따지기.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장을 읽어봅시다.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x 빼기 n분의 fkx 빼기 fx의 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자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분자를 0으로 보낼 수 있는, 이 식을 0으로 보낼 수 있는 n은 뭐밖에 없어? 요거랑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번 n이 이거일 때, 2번 n은 요거일 때.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n 자체가 k제곱 더하기 1분의 a 곱하기 k 더하기 1일 때. 그럴 때요 극한을 계산해 봅시다. 그럼 리미트 x가 n으로 갈때 n 요거예요. 그 다음에 x 빼기 n분의 fkx 빼기 fx. 그럼 뭐만 남죠? n이 요거니까 x 빼기 n 자체가 이거랑 같죠? 이거 지워지죠? 그죠? 이거 작성 해도 되는데, 나 뭐만 궁금하다고요? 우리 부호만 궁금해요. 그냥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면 되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뭐만 남아? 요것만 남아. 여기다가 대입한 것만 남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K제곱 더하기 1분의, 자, K제곱 더하기 1분의 A 곱하기 K 더하기 1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근데 K제곱 빼기랑 K 빼기는 약분이 되죠? 그래서 여기 K 더하기 1분의 A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정리 조금 더 해봅시다. 이거 정리하면은

그 다음에 A는 공통으로 다 있고 K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까지 됩니다. 이거 정리할 거다 정리하면 뭐만 남아요? 2K만 남죠? 양수, 양수, 2K도 양수, A도 양수니까 양수네 하고, 아, 1번 케이스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구나. 자, 이제 2번 케이스. 2번 케이스는 N 자체가 요거죠? 이거 근데 약분하면은 K 플러스 1분의 A 이렇게 남아요. 자, 요거일 때, 그럼 똑같아.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x 빼기 n분의 fkx 빼기 fx 할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뭐만 남아? 풀풀풀 하고, 이거 약분될 거고, 여기에 대입만 하면 되는데, 그럼 결국에 뭐밖에 없다? 풀풀풀 하고, 놀라운 게, 여기 대입하면은, K 더하기 1분의 A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분의 A 곱하기 K 더하기 1이에요. 뭐죠? 여러분, 뭐죠? 정확하게 요거에다가 음수 씌운 거야. 마이너스 붙인 거. 그럼 당연히 이건 뭘까? 네, 이거 음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다? 네, 요 케이스에서. N은 K 더하기 1분의 A. 다시, 우리는 A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조건을 만족하는 K를 찾을 거야. 그럼 그 K는 어떤 거예요? 케이 더하기 1이 A의 약수가 되는 K 값들을 내가 다 모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K 더하기 1은 A의 약수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A가 이미 주어져 있고 그런 K들을 다 모았더니 13이 되더라 이건데.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묻더라고. 선생님, 지금은 이제 숫자가 13이라고 작아가지고 제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봤는데 숫자가 커지면 제가 어떻게 접근하죠?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 해보는 게 맞나요? 그냥 어떻게 한 번에 연역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수나 약수 같은 게 나왔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일일이 해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어떤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 번에 딱 결정되는 거는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정수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이산적이라서,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아서 내가 대입하는 케이스가 유한해요. 그러면 출제자도 유한하니까 해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던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한하니까 해보는 걸 추천하고, 그럼 나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내가 1부터 100까지 다 해볼 순 없잖아. 1000까지 다 해볼 순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의 바운더리를 정해야 돼요. 자, 잘 봐봐. 가장 쉬운 케이스는 A가 소수라면, A가 소수라면 이런 거예요. A가 소수. 그러면 A의 약수엔 뭐가 있어요? A의 약수? 1이 되거나 A가 되거나 하죠. 근데 K는 아까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될 리는 없고요. 그죠? 그럼 K는 A 빼기 1이 돼요. 근데 K는 A 빼기 1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합이 13이다?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야? 14인데 A가 소수라며. 안 되네. 자, 1번 케이스 A가 소수인 거 불가능. 자, 2번 케이스 A가 합성수일 때. 그러니까 소수가 아닐 때죠. 그럼 이때 K 더하기 1의 리스트가 뭐가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다 고민하는 거 어렵잖아.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운더리를 정할 거야. 근데 그 바운더리는 여러분, 약수 중에 큰 거를 통해 정하는 게 쉬울까? 작은 거를 통해서 구하는 게 쉬울까? 뭔가 앞에서 짜잘짜잘한 거 더한 거보다 그냥 큼지막한 거 팡팡 더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바운더리를 정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케이, 그럼 K 더하기 1이 A의 약수가 될수 있는 거니까, 뭐 앞에 1도 있겠지. 하지만 당연히 안될 거고, K는 2 이상의 자연수니까.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A가 존재하겠지? 근데 A 하나 가지고는 조금 논의하기 힘드니까, 앞에 뭘 생각했냐면, P분의 A라는 걸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 A보다 작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약수. 그럼 그때 P는 뭘까? A의 가장 작은 소인수. 소인수겠죠? 소수인 인수. 원래 약수가 1 곱하기 A에서 A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작은 약수랑 요거랑 곱해서 A가 나오는 그 조합이잖아. 그래서 P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 할수 있냐면,

지금 K는 앞에 뭐잘 모르겠어. 근데 P분의 A 빼기 1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A 빼기 1도 가능할 거야. 그죠? 근데 물론 때에 따라서 P분의 A 빼기 1이 만약에 2보다 작아. 근데 나는 K는 2 이상의 자연수였단 말이야. 자연수였단 말이야. 이럴 땐 내가 이거를 지워야 되고, 만약에 P분의 A 빼기 1이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럴 때에는 요거 두 개는 일단 포함하겠죠. 위에서는 지워야 되고. 자, 그럼 P분의 A 빼기 1이 2보다 작을 때는 언제야? P분의 A가 3보다 작을 때. 그럼 그럴 때는 해봤자 요것만 남는데 이게 뭐가 된다? 이게 13이 된다. 그죠? 그런 K들의 합이니까. 그럼 A 넘기면 A는 14죠. 14면은 내가 그냥 일일이 해보면 되죠. 1, 2, 7, 14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P분의 A가 A보다 작은 약수 중에 제일 큰 거거든요. 7이야, 7. 7 빼기 1이 2보다 작아? 아니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아마 요 케이스가 맞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바운더리를 잡을 건데, 앞에 모르겠으니까 일단 요거 두 개를 더한 거는 1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왜? 앞에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둘이 더해요. 그러면 P분의 A 더하기 A가 15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거 통분하면 P분의 P 더하기 1이니까 A가 P 더하기 1분의 P 곱하기 15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거 중요해? 그냥 15보다 작거나 같다까지만 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15보다 그냥 작다 해도 상관없고. 자, 그럼 우리는 많은 거 고민할 필요 없고요. 15보다 작은 자연수들만 고민하면 돼요. 그 중에서 소수가 아닌 합성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결국에 A는 10이 됩니다. 10이 되면서 1, 2, 5, 10이라는 약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씩 뺄 거잖아. 빼기 1하면 4, 9, 0, 1인데 2보다 큰 자연수니까 4 더하기 9가 되면서 13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fx가 이미 결정이 됐죠. 그러면 fx는 x제곱 빼기 a가 10이니까 10x의 제곱이고, 문제에서 f1 물어봤죠? f1 구하는 거니까 81이 정답입니다. 네, 쉽진 않은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갑시다. 자, 다음. 이거 다항함수 찾기 문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차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차수 고민을 해야 돼요. f(x)에 대해서 f(1)의 최댓값은, 자, 일단 첫 번째 조건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 다항식인데 x가 무한대로 간다? 근데 이쪽에 x n 더하기 1 있네요. 아, 일단 땡큐. 자,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이것도 다항식일 건데 내가 다른 건다 몰라도 앞에 6 곱하기 x n 더하기 1로 스타트할 거야.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아, f(x)는 x의 n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뒤에 4로 끝나야 돼. 그래야지 약분하고 x가 0으로 갈때 4가 남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4x의 n제곱으로 끝내달라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 이건 fx 빼기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이었으니까, fx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죠?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아직 이거랑 누가 더 클진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 6x의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뒤에 따따따. 일단 몰라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 난 당연히 최고창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싶은데 이둘 중에 뭐를 최고창으로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케이스 나눠. n이 만약에 몇보다 크거나 같으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누가 더 크죠? 아래가 더 크죠? fx는 6x의 n 더하기 1로 스타트를 할 거야. 그 다음 항은 뭐가 될까? 그 다음 항? 요거죠. 왜? 마지막에 4x의 n제곱을 끝내달라며. 근데 이 사이에 놓일 수 있는 항이 없지. n 더하기 1제곱항, n제곱항이니까. 자, 2번 케이스. n은 2일 때는 어떨까? n은 2일 때 누가 더 커요? 둘이 똑같아요. 자, 그럼 fx는 10x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2차 항은 뭐가 돼? 2차 항은 요거겠지. 4x제곱.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
n이 만약에 1일 때는 어떨까? n은 1이라면 여기, 아 잠깐만,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야. 자, fx는 처음에 4x 세제곱으로 스타트할 거고, 그 다음에 n은 1이니까 제곱이죠. 플러스 3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게 n은 1일 때니까 마지막에 4x로 끝나는 거잖아. 플러스 4x가 되고 중간에 놓인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각각 f1은 이때는 10이고, 이때는 14죠?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11이 되는 거니까 최대값 언제? 요때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항함수를 결정하는, 요즘엔 잘안 나왔지만 어쨌든 굉장히 필수적인 유형인데, 이거 뭐를 본다? 무한대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창에 대한 정보를 찾고요. 그리고 우리는 비교를 할 필요가 있었죠.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그래서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0으로 갈 때에는 최저창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다. 이걸 통해서 맨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자, 4번. 요것도 여러분, 그 함수의 극한 도형 관련된 문제인데, 요런 것도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엄청 어려운 개념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도형을 잘 해석하냐 이건데, 그 도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냥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발 점이 주어진 대로 생각을 하세요. 점이 P부터 나왔다. 그럼 P부터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Q부터 이해할 생각하지 말고요. 자, 실수 t가 있고요. y는 x제곱 위의 점 중에서 직선 y는 etx 빼기 1과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필요 하자. 여러분, 참고로 이 문제 수능 특강 변형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거리가 최소인 점? 여기? 아,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똑같이 et가 돼야 돼. 근데 x제곱 미분하면 뭐예요? EX죠. 그럼 접선의 길이가 ET가 된다는 건 무슨 소리야? P라는 점 자체가? 그지? X좌표가 T였다. 그럼 T, T의 제곱이겠죠? 자, 라 하고까지 끝났어요. 직선 OP가 0, 0, T, T의 제곱이니까, 네, 이거는 Y는 TX입니다. 이거랑 ETX 빼기 1이랑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이거랑 이거랑 갖다 두면 되겠네? ETX 빼기 1은 TX네? 넘기면 TX는 1이네? 네, 그럼 Q라는 점은? t분의 1, 1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pq에 대해서 물어봤죠? pq. 끝났지 뭐, 그러면. 루트. x좌표끼리의 차. t 빼기 t분의 1이니까. t로 통분하면 t의 제곱 빼기 1이에요. 의 제곱. y좌표끼리의 차. t제곱 빼기 1의 제곱. 는. 그러면 t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은 둘다 갖고 있으니까 바깥으로 꺼내는데 당연히 네, 절대값 씌워야 돼요. t제곱 빼기 1의 절대값 루트 안에 남은 건 t의 제곱분의 1 더하기 1이에요.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거 마저 구해보면 리미트 t가 1보다 작은 데에서 1로 가까이 가요. 자, 그때 1 빼기 t 분의 pq니까 요거 갖다 쓰면 되는데 절대값 근데 t는 지금 1보다 작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올까? 그치, 1 빼기 t의 제곱으로 나오겠죠? 루트 t의 제곱분의 1 더하기 1. 약분. 1 더하기 t. 그러면 네, 2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4번이었어요. 자, 극한과 관련된 문제는 언제든지 출제가 될수 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형을 해석하는 역량이 더 중요한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 점이 주어진 대로 해석을 하자. 점을 그냥 아무 순서나 준게 아니거든요. 그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여러분들이 단서가 보일 겁니다. 자, 5번. 이 5번은 그 연속고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 갈아타기 유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시험장에서 처음 봤다 그랬으면 분명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fx에 대한 복잡한 식이 있는데 내가 어떤 행동부터 해야 될지 감이 잘안 잡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갈아타기 유형을 이때 처음 낸게 아니라 그 전부터 내왔어요. 그 전부터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랑 g가 곱해져 있는 형태에서 어떤 함수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f, g의 조합의 개수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마찬가지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식을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초이스를 두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선택할 건가 그 고민을 하시면 돼요. 뭐 하면 좋을까?
네, 일단 연속인 거 체크하시고요.

0: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만족한다? 아, 잘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한 건 이게 묶이면 fx 빼기 1 남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 그만큼이 똑같이 남죠? 그래서 쌤도 fx 빼기 1을 묶어보고 나머지를 생각해 봤더니 fx의 제곱 빼기 x제곱이 남더라고. 근데 그거마저도 합쳐잖아. fx 더하기 x, fx 빼기 x예요. 그러면 이게 0이라는 소리는 fx가 뭐뭐뭐가 된다라는 걸까? 1 또는 마이너스 x 또는 x야. 자, 그러면 표현을 해보자면 x축, y축이 있고요. 마이너스 x, x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x마다 이세 가지 중에 내가 택할 수가 있어.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연속이란 조건이 없으면 뭐까지 가능하다? 그냥 유리수, 무리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눌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줬습니까? 연속이라는 멘트를 줬습니다. 그 우리는 하나만 쭉 따라가다가 중간에 언제 갈아탈 수 있다? 환승점에서.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추가로 주어졌어요? 최댓값 1이다. 네, 그러면 너는 요거 생각도 하지도 마. 이거죠? 그 다음 또 최소값이 0이다. 네. 요것도 생각하지도 마,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케이스가 남아있죠? 이거일까? 아니면 이거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가는 걸까? 1번, 2번. 뭐야? 2번이야. 왜? 최댓값이 1이라는 소리는 1보다 큰게안 돼. 라는 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1을 가져야만 해. 이고요. 최소값이 0이다도 마찬가지예요. 0보다 작은 건안 돼. 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0을 찍고 가긴 해야 돼 라는 거라서 여기를 찍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택해야만 합니다. 나머지는 초이스가 없죠. 이거겠죠?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봐요? f 마이너스 3분의 4. 자, 여기가 어딜까? 마이너스 1. 여기가 어딜까? 1이겠죠? 마이너스 3분의 4면은 여기 왼쪽이네. 그럼 이거 얼마? 1. f0? 0이죠? f2분의 1 얼마예요? 여기네요? 네. 이때는 x를 따라가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합치면 얼마? 네, 2분의 3이 정답. 자, 이렇게 오늘 할 함수의 극한과 연속 문제를 모두 다뤄봤어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당연히 이 문제를 미리 풀어봤겠지만 어떤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이 강의를 나랑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나는 이 부분에서 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니까 진짜 생각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 선생님은 저 생각이 자연스러웠을까? 약간의 경험의 차이도 있겠지만 물론 풀어왔던 그 경험의 차이는 무시하지 못하는 거니까. 근데 동시에 또 뭐도 무시 못해요? 제가 이때까지 논리적으로 사고해왔던 그 경험. 저는 여러분들보다 개념 공부를 훨씬 열심히 했을 거고 문제를 풀면서도 계속 퀘스천마크를 던지거든요. 약간 물음표 살인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랑 같이 행동해야 돼요. 그냥 이렇대 이게 아니라 제가 물음표를 던질 때마다 여러분들도 같이 물음표를 던질 줄 알아야 되고, 제가 물음표를 던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왜 저런 것까지 물음표를 던져? 가 아니라, 아, 그치, 저런 거 의심해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극한과 연속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절댓값을 포함한 함수의 극한과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 2강에서 뵐게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또 약점 공략으로 만나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 다가온다고 말로는 실감을 하지만 아직 마음으로는 실감이 되지 않는 시즌이죠, 그렇죠? 완전히 찬바람이 불면 그때쯤 저는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렇죠? 라떼도 카운트다운은 했어요, 여러분. 되게 오래전이긴 하지만. 근데 그 카운트다운을 해도 엄청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카운트다운이 이렇게 확 하고 느껴졌던 건 10대로 떨어졌을 때였어. D-19. 뭐 그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진짜 좀 체감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체감이 안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남았든 적게 남았든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 해야 하는 걸 뿐이거든. 아,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이런 느낌은 오히려 진짜 다급해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왜 잠을 자야 될 때도, 아, 내가 지금 자면은 7시간 잘 수 있는데, 지금 자면은 6시간 40분 잘 수 있는데, 지금 자면은 6시간 잘 수 있는데, 이러면서 계획, 이렇게 시간을 짜는 것보다는 그냥, 아, 자기 위한 노력. 그냥, 아, 내일 내가 뭘 할 거고, 이제 내가 뭐 해야 되고, 이런 생각 하다 보면 생각보다 진짜 쉽게 잠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여러분들이 해오던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약했던 부분들을 좀 채워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약점 공략 9번 동안은 저랑 그냥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거예요. 아예 선전포고, 나랑 그냥 진짜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중복조합이죠. 당연히 그렇겠지만 대놓고 중복조합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중복조합은 30번에 사실 항상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핵심 포인트죠, 그죠? 그러니까 30번이 될 만한 아이들. 28번으로 나올 가능성과 30번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높은 아이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28, 29, 30이라는 이 4점짜리들 중에서도 29가 약간 좀 가벼웠고요, 지금까지. 28, 32 무게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 중에서 빈출 유형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중복조합을 모두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그죠? 왜 그러냐면 나 시작할 때 원래 뭐가 있었구나, 까먹었어요. 이 강부터 다시 할게요. 아무튼 지금은 내용 얘기해야지. 아니야, 왜 이러냐면 들어오기 전에 그 CG 감독님께서 이렇게 파도 타는 그 그림 보여주셨거든. 이걸 하려고 내가 그랬어. 까먹었어요, 여러분. 숙지 나갔잖아요. 2강 때부터 하도록 할게요. 제수이래요, 여러분들. 알았죠? 아니, 자꾸 얼굴도 빨개지고 이러는 것 같네. 아무튼 중복조합은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이야기니까 30번이나 28번으로 나올 가능성이 왜 높았을까, 지금까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높았을까? 여러분들 기출에서도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유가 일단 되게 대놓고 있는 이유 한 가지는 있어요. 3월 학평 때문에 그래. 3월 학평이라든지 6월 모평이라든지 까지는요, 여러분, 아직까지 전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까지 배운 내용들을 포함해서 낼 수 있는 4점짜리에는 단연코 중복조합이 딱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경우의 수 파트가 거의 대부분 뭐 나열학이라든지 가디순이라든지 원순열이라든지 중복순열도 사실 나열학이잖아. 근데 우리가 중복해서 뽑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되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조금 더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좀 고난도 문제로 항상 잘 나오는 것이기는 하죠. 근데 중복조합은 좋은 점은 있어요. 뭐냐면 대놓고 이것은 중복조합이겠구나라고 눈치채게 하는 이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좀 괜찮아.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로 설명을 할게요. 대놓고 중복조합 뭐 있을까? 같은 것을, 서로 같은 공을 각각 몇 개 집어넣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서로 다른 공이면 어떤 공을 넣을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고, 서로 같은 공을 각각 몇 개씩 들어가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할 때라든지, 아니면 대놓고 가장 중요한 거, 크거나 같다 함수라든지, 그리고 방정식의 해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방정식을

해는 4점으로 나오는 건좀 적었어요, 사실. 오히려 방정식의 해는 좀더 쉬운 편이었고, 근데 4점짜리로도 여전히 많이 나왔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좀더 멋있는 옷을 입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중국 조합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뭐 확률 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설명을 하든 하더라도 여전히 등장을 할 겁니다. 생각해 놓으시고, 중국 조합을 쓰고 싶은 순간을 눈치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놨는데 뭘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여기에 각각 몇 개씩 들어가지? 이게 궁금해지면 중국 조합이에요. 여기에 0개, 2개, 3개, 뭐 1개, 3개, 뭐몇개 이런 식으로 각각 몇 개를 집어넣을 거지라는 게 궁금해지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각각 몇 개라는 멘트를 제가 쓰거든요. 그게 궁금해지면 아, 중국 조합으로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고 눈치를 채야 되는 거고, 마지막 거는 자주 안 나왔고 최근 빈출에 이렇게 딱 보이게 느껴지진 않아서 제가 그냥 팁으로 하나만 적어드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필요한 때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복 조합을 이야기를 할때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 됩니다라는 것이고 X, Y, Z는 의미 아닌 정수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대놓고 중복 조합 유형에 해당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살짝 변형을 해가지고 이럴 때가 있어, 왜? 내가 아는 그 유형이기는 한데 그게 10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그럼 어떤 거 해야 돼? 아, 이게 10일 때, 9일 때, 8일 때, 7일 때, 6일 때, 5일 때, 4일 때, 3일 때, 뭐 이런 거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살짝 넣어놓으시면 좋아요. 뭔가 총 개수가 변하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공을 넣는 게 10개인 때잖아요. 공과 칸막이로 해결을 하니까. 공을 10개를 집어넣는다. 근데 10개보다 작아도 된대. 작거나 같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일 때, 9개일 때, 8개일 때 각각 등호로 바꿔서 모든 케이스를 나누는 게 아니고 쓰레기통을 하나 만들어줘. 그렇게 해서 10개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0개가 담기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개지. 1개 담기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개겠지. 2개면 얘네 합은 뭐 8이겠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등호로 되어 있어서 부담스러운 순간,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순간이 나올 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쓰레기통 하나 만들어 놓기라는 것을 생각해 놓으시면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 다룰 때 여러분이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나온 김에 공략법으로, 팁으로 살짝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어요? 어려운 문제 할 거고요. 최근 기출 30번이라든지 아니면 수특 수능 완성에 있었던 좀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룰 거고, 약정 공략 시간에는요, 문제를 풀어서 답을 구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를 보는 거라서, 시간을 좀 충분히 할애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 때, 으다다다다 다 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전에 이런 문제를 만났으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예요. 쓱 보시면, 중복 조합인지를 모릅니다.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놓고 중복 조합인 유형도 당연히 있지만 알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풀었던 3월학평이거든요. 3월학평 문제의 그 중요한 한 가지는 30번의 특징은 딱 읽었을 때 어때요? 읽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내가 입으로 내뱉다니 쉽겠지만 공감하잖아, 솔직히. 읽고 싶지 않아요. 자, 요런 문제를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수가 마이너스 1이 적혀 있는 거 6장, 1이 적혀 있는 거 6장의 카드가 있다. 읽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적어봐요. 정리하듯이. 마이너스 1이 몇개 있다고? 이런 카드가 6장에 있고. 1이 적힌 카드가 몇개 있대? 6장에 있대. 내가 그냥 머릿속에 그럼 뭐가 당연히 떠오르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6개, 11111, 6개, 12개의 카드, 이런 게 머릿속에 뿅 떠올라요. 이걸 쓰면서. 그러면, 문제의 상황을 내가 가시화하는 거잖아.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잖아. 훨씬 쉬워지거든요. 이런 걸 쓰면서 그 내용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거봐, 12장. 그치? 근데, 한 번씩 사용하여서, 각각 한 장씩 쭉 놓는 거구나. 나열하나 보다.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각각의 카드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오케이, 됐고요. 10일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번째 자리에 카드 뭐 노인 카드에 적혀 있는 수와 n 더하기 1번째 자리에 놓여 있는 카드를 에 적힌 수의 곱이 an이라 할때자 이미 제가 글씨를 읽으면서.

뭐라고 하는 순간 더 읽을 이유가 없는 거야. 이럴 때뭐 하느냐? 이게 힘들면 집어넣어 봐요. 잠깐 기다려봐. 뭐라고? 1에 대하여 첫 번째 자리에 놓인 거랑 두 번째 자리에 놓인 거랑의 곱을 내가 뭐라고 부른다고? A1이라고 부르겠대. 이 상황의 말을 이해하면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의 곱은 뭐라고 부르겠어? A2. A3, A4, A5, A6, A7, 8, 9, 10, 11 이렇게 있겠네. 그래서 여기에 곱이 A11이 되는구나. 이 그림이 문제에 있었단 말이에요. 친절하게 내가 갖다가 사용을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A1부터 A11까지 됐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합이 3이라 그랬어요. 11개 맞잖아. 그치, 그치. 내가 봤을 때도 11개야. 그 11개의 합이 3이래. 그럼 이제 돌려봐요. 시뮬레이션을. 어차피 카드가 뭐만 있어요? 마이너스 1과 1만 있습니다. 그러면 1 옆에 1이 오면 곱이 1이고요. 마1 옆에 마1이 와도 곱이 1이고요. 1과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오면 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a n 값으로 가능한 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문제에 무엇인가를 문제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아직 시작도 못 했고요. 해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해야 뭘 하잖아. 그치? 아, 그러니까 합이 3이 되려면 곱으로 나오는 게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총 11개를 더했는데 1이 몇 개? 인지 알면 나머지 11 빼기 몇 개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합이 얼마라는 거야? 3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몇 개라고 할까요? 일로 써볼까요? 요게 X개. 요게 11 빼기 X개 나왔다고 할게요. 괜찮? 더 해볼까요? 둘이 곱하시면 X, 그치? 1씩 X개니까 1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1 곱하기 X겠지. 얘네 둘이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1 더하기 X가 3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생각해야지. 둘이 더하니까 2X 넘기니까 X가 얼마야? 7이야. 물론 처음부터 누군가는 이게 7개고 이게 4개면 더해서 3 되잖아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X로 쓰고 11 빼기 X로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각각 몇개 나왔는지를 찾기 위한 것뿐이니까 1이 7개, 마이너스 1이 4개가 나오는 상황이구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만 분석을 다시 해보자. 여기에 1이 몇 개? 곱이. 그러니까 이 카드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요. 곱이 1인 것이 7개, 곱이 마이너스 1이 4개인 겁니다. 맞아? 요것만 보고 이제 이쪽에서 제가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풀 때. 아직까지 중복 조합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아직까지 몰라. 그냥 상황은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가장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방법, 어려운 문제를 접근할 때 좋은 방법. 예시를 들어봐요. 이렇게 나오는 예시. 그러니까 곱을 쭉 나열했을 때 곱을 쭉 나열했을 때 마이너스 1이 4번 등장한다는 건 마이너스 1이 등장을 하는 건 어때요? 서로 바뀌어야 돼. 내가 나열한 카드가 이웃하는 카드가 종류가 바뀐다고요. 그러면 바뀌지 않다가 7번씩은 7번은 바뀌지 않았고 옆에서 바뀌는 경우가 4번 일어났다는 이야기네. 예를 들어보자. 뭐 1, 1 이러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바뀌었지. 그지?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러다가 1. 그러면 또두번 바뀌었지.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또 1111 하다가 마이너스 1 이러면 세번 바뀌었지.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다가 1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네번 바뀌는 거죠. 맞아? 딱 이렇게 네번 바뀌길 원해. 그런 다음에 1들은 몇 개가 있어야 돼? 1이 6개여야 돼.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개 썼으니까 6개.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마이너스 1도 몇 개가 나와야 돼? 6장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일 2개. 3개, 4개, 5개, 6개 없었네, 이미.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자. 결국은 똑같은 것들이 쭉 나오다가 바뀌어. 쭉또 나오다가 바뀌어.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뀌는 곳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바뀌었지. 어디서 또 바뀌어? 여기서 바뀌었지. 바뀌어. 어디에서? 네 군데에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1로 시작을 해도 상관없고요.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치?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요런 생각을 해볼게요. 바뀌는 칸막이가 4개가 필요하고, 동그라미로 표시해볼게. 여기는 동그라미였다가, X들이 쭉 나오겠죠? 그러다가 다시 동그라미의 영역이겠죠? 다시 X의 영역이겠죠? 마지막 동그라미의 영역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의 수는 몇 개여야 돼?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6개여야 되고, 총 동그라미의 수는 6개여야 되고, X의 수도 총몇 개여야 돼? 6개여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내가 원하는 그림이야. 동그라미랑 X가 1일지 마이너스 1일지를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동그라미랑 X를 배열하는 방법으로 만든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1로 시작할지, 마이너스 1로 시작할지. 그치? 동그라미가 1할래, 마이너스 1할래를 결정하는 두 가지를 마지막에 곱하면 되니까. 괜찮아? 자, 문제의 상황을 내가 이해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림까지 바꿨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칸막이를 설치하고 싶고 그 칸막이 안에 공들이 각각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느껴집니다. 괜찮아? 자, 게다가 좀더 해볼게요. 영역을 나누어 볼게. 뭐 A 영역, B 영역, C 영역에는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A 영역, B 영역, C 영역에는 무조건 적어도 한 개씩은 있어야 돼요. 그죠? 총몇 개인데, 여섯 개인데, 한 개씩 미리 주면, 남은 게몇 개야? 남은 게세 개예요. 남은 세 개는 A에 가든, B에 가든, C에 가든 상관이 없어요. 남은 세 개는 A에 보낼지, B에 보낼지, C에 보낼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당연히 서로 다른 세 영역에,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뽑습니다라는 H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요런 그림까지 그렸다면 어차피 얘네를 구분짓기 위한 칸막이 두 개랑 공세 개가 되겠군 하셔서 칸 셋, 칸 둘, 공 셋을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 오펙을 총 다섯 개를 배열하는데 공세 개, 칸막이 두 개의 배열로 나누어준다. 하셔도 똑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둘이 더해서 1 빼서 5, C, 3 써가지고 다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죠? 여기까지 내가 설정하느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뭐. 됐어.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맨날 그 공과 칸막이를 이야기하지만 현 시점의 칸막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칸막이는 아니고요. 현 시점의 칸막이는 동그라미였다가 X로 언제 바뀔지. 그러니까 칸막이 대신 이렇게 벽. 우리가 생각한 그 칸막이 아니고 넘어올 수 없는 벽이야. 어? 동그라미 하다가 칸막이, 아니, 저기, X로 바뀌었다가 하는 그 벽이 있다고. 그럼 동그라미 영역만 봤더니 세 개의 영역이 있고, 거기에는 각각 한개 이상씩은 들어있어야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야지. 이건 아니잖아. 그치? 각 영역에는 무조건 한 개씩은 있었어야 되는 그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비슷하게 생각해볼까요? X들이 있는 곳은 이렇게 할게요. X 영역과 Y 영역으로 할게. 알파벳을 달리해야 느낌이 다르니까. 그러면 X 영역과 Y 영역에 총몇 개가 들어가야 돼? 여섯 개가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도 한 개씩은 미리 넣어야 되겠죠? 남은 게몇 개예요? 네 개. 그래서 서로 다른 두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택한다. 또는 칸막이 하나만 설치하면 공이 네 개인 걸? 몇 개예요? 어디 넣을래? 다섯 가지. 굳이 멋지게 뭐 H를 안 쓰셔도 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10과 5를 어떻게 더 할까? 뭉 큰일 날 소리를 곱해야죠.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이런 상황들이 오거든요. 곱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동그라미들도 배열을 해야 되고요. X들도 배열을 해야 내가 한 경우로 완성하기 때문에 서로 각각 하는 일들을 계산을 하신 다음에 곱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50까지겠죠? 정답은 몇이야? 100이어야지. 왜?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동그라미를 누가 가져갈 거야? 1할까? 마이너스 1할까를 골라야 되니까 그러한 방법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를 곱해서 정답은 100이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던, 예전에 생각하던 30번들은 케이스를 되게 많이 써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다면 최근에 나온 3월학평 문제인데 30번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있을 때까지 내가 계산을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까지 뭐한 거야? 계속 해석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써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중복 조합은 그럼 어디에만 쓰였느냐? 여기에만 쓰였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딱 요 칸밖에 없네, 중복 조합. 그죠? 중복 조합은 딱

를 정리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그거를 풀이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해지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표현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써봐야 돼. 저처럼 이렇게 쓰시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다 나열해 볼 수도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6개 쓰고 1, 1, 1, 1 해서 6개 쓰고 해서 총 12개를 다 표현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야. 그런 다음에 이들이 하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저는 이해하려고 어떤 걸 했죠? N에다가? 어차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야 10일 이하에. 그러면, 까짓 것, N에 1, 2, 3, 4, 5, 6, 7, 8에서 10일까지 집어넣으면서 이해해도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1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일반화시킨 표현보다는 집어넣은 표현이 이해하기가 훨씬 좋잖아. 그치? 1부터 넣어갖고 봤더니, 아, 옆에 있는 거랑 이웃하는 수의 곱을 의미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얘네들이기 때문에 같은 카드가 옆으로 나오면 곱이 1인 거고, 바뀌는 카드가 나오면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야. AN으로 가능한 값이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카드 때문이 아니고, 곱 때문에 그래요. 요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1이 몇 개? 7개. 마이너스 1이 몇 개? 4개. 요렇게 나왔습니다. 카드가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들의 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바꿀까요? 7번은 옆에 있는 것들에서 7번은 어떤 거예요? 같은 것이 나왔고 4번은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 4번이 커, 7번이 커, 4번이 작잖아. 그러니까 바뀐 상황을 생각해 보자. 111 나오다가 마일. 마마마 나오다가 1. 111 나오다가 마마마 나오다가 1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몇번 일어났다. 네번 일어났다. 그네번 일어나는 상황을 내가 벽을 쳐서 그림으로 그려볼까? 근데 대신에 1-1 중에 어떤 것으로 시작할지가 다르기 때문에 2를 마지막에 곱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동그라미랑 X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1과 마이너스 1로 하셔도 되는데 마이너스 1 자꾸 여러 번 쓰니까 안 예쁘더라고. 헷갈렸어. 그래서, 아, 동그라미 X랑 X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그림을 완성시키는 게 포인트예요. 문제의 내용을 다 이해해서 이 그림을 완성시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말했던 중복 조합을 사용할 수가 있으시는 겁니다. 재밌죠, 그죠? 요런 포인트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지, 아, 이러니까 정답은 102호만 할게 아니고, 그치? 왜 벽을 세우고, 왜 그렇게 풀어야 하고, 무엇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부분들이 헷갈려.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1111이 7개 나오고, 마이너스 1이 4개 나온다는 건, AN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1은 6개고요, 마이너스 1도 6개인데, 왜 1이 7개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정리가 안 되면.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좀 신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할 때, 항상 조금씩 더 신나지는 건 있는 것 같아. 그지? 자, 또 넘어와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만큼만 덜 지웠어. 이게 1강이라 깨알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약간, 뭐랄까. 고등학교에도 이렇게 옷을 입기도 하지만, 학교에. 제가 원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과잠. 과잠 스타일. 내 것도 있지. 내가 옛날 학생 때 입던 거 있어, 여러분. 근데 그걸 입고 나올 수는 없었더니 너무 더워요. 저희 학교 건 입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어딘가에 이제 들어 있을 건데 그건 있지만 어쨌든 그걸 입으면서 마크가 나름 쌀떡이에요, 여러분. 얘가 그래서 잘안 보이겠지만 마크에 쌀떡이가 이렇게 딱 진짜 그려져 있는 쌀떡이 대학교? 그런 느낌? 아, 쌀떡이를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다 넣어주셨어. 패티에도 있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능 3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문제를 굳이 굳이 왜 갖고 왔느냐. 뭐 엄청 어려워서라기보다는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수능 시험 현장에 내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30번이 이것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좀 보세요. 약점 공략을 할 때만큼은, 그날 그 컨디션, 그 기분, 그 공기일 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푸세요. 그리고 어떤 마무리였으면 좋겠냐면 의외로 쉽네. 사실 3월 학평 문제도 내가 풀이를 끝냈을 때는 쉬웠을 거예요. 근데 접근하는 방식이 어려웠잖아요. 그쵸? 수능도 비슷합니다. 일단 한번 보세요. 근데 전년도 수능보다 여러분들을 위한 수능의 확통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기출들을 봤을 때, 그죠? 올해의 기출들을 봤을 때,

작년보다는 확통의 난이도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좋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 우리 입장에선.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우리 약점 공략 문제 중에 얘는 쉬운 편이라는 거예요. 자. 비어있는 주머니 10개가 일렬로 놓여있고, 8개 공이 있습니다. 근데, 각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개 이하가 되도록 공을 주머니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거래요.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공은 2개 이하씩 들어가야 된대. 공이 2개거나 1개거나 없거나 뭐 이렇다는 거죠. 8개의 주머니에서. 그죠? 그럼 이렇게 해놓을까? 주머니, 각 주머니 속 공의 개수는 혼자 정리하는 거야. 없거나 1개 있거나 2개 있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그리고 공은 총몇개 있어? 8개가 있고. 주머니는 몇개 있어? 10개가 있어. 그래, 근데. 자, 비어있는, 그러니까 공 길이는 서로 구별하지 않을 거고요. 자, 공을 이제 주머니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 이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이것이 뭐 중복 조합인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문제 속의 중복 조합은 요만큼 들어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자, 중복조합이라고 해서 중복조합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산하는 방식의 마지막 마무리로 중복조합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지금까지 너무 대놓고 중복조합인 문제들보다는 그런 문제 많이 보잖아. 그거 말고. 중복조합인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문제. 그냥 공 집어넣는 거예요. 다만 서로 같은 공이니까 뭔가 주머니에 대한 장치가 끝나면 각각 몇 개가 들어가는지만 고르면 되는 거겠지. 뭐 이런 생각들은 살짝 들지만. 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1인 주머니는 4개 또는 6개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래요? 이렇다며. 그치. 그러면 0개인 거, 1개인 거, 2개인 거 해서 주머니가 총몇 개여야 돼? 10개여야 돼요. 그죠? 10개의 주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4개라는 거야. 여긴 공의 개수. 주머니 개수. 이게 4개면 여러분, 공은 총몇 개야? 공 8개. 공이 총 8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한 개씩 내 주머니에 넣었으니 남은 4개의 공은 몇 개씩 넣어야 되죠? 2개씩 넣어야 돼요. 개인기. 아죠? 2개씩 넣어야 되잖아. 2개씩 몇 개의 주머니에 2개 넣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말 덕분에 두 개씩 들어있는 주머니가 몇 개고, 0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몇 개겠어? 6개잖아, 지금. 주머니는 총몇 개야? 주머니는 총 10개거든? 옆에다 적어 놓을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 4개는? 예스! 0개를 넣어야지. 이런 것들이 그냥 밝혀지는 겁니다. 좀더 가볼까요? 6개의 주머니, 그러니까 6개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개씩 들어있는 게 6개라면 공몇개 사용했어요? 6개 사용했어요. 몇 개의 공이 남아있어요? 2개의 공이 남아있는데 이 2개는 무조건 어떻게? 2개 한꺼번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2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1개라는 거네? 그럼 주머니가 7개니까 나머지 몇 개? 3개는 0개를 넣어야 되네. 이런 말들이 가만 읽고 해석이 되어주는 거예요. 돼. 자, 일단 나는 가를 읽으면서 오케이, 이러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으로 갑니다.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인 주머니와 이웃한 주머니에는 공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2인 주머니 옆에는 0인 주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자, 그럼 저는 케이스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생각보다 해석만 하면 끝나는 유형이야.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하자. 2번 케이스가 더 쉬울까? 1번 케이스가 더 쉬울까? 어떤 게더 쉬울까를 잠시 고민을 했어. 그럼 이걸 항상 문제 풀 때는 더 쉬운 문제, 더 쉬운 그 케이스를 1번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일단 요런 것들은 뭐냐면, 전 이제 앞으로 어떤 걸할 거냐면, 2개 들어있는 주머니, 1개 들어있는 주머니 6개, 그리고 0이 들어있는, 0개 들어있는 주머니 3개. 그러면 총 주머니가 몇 개예요, 지금? 6개, 3개, 1개니까 총 10개죠. 를 배열할 거야. 그니까 지금 느낌은 뭐로 바뀌었어요? 네, 가디순으로 바뀌었어요. 중복조합이라면서요. 가디순이 이 문제 안에 80%를 차지하는. 근데 중복조합이 마지막에 쓰이긴 쓰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주머니들 쭉 10개가 나열되어 있고 거기에 공을 집어넣는 거니까 각각 몇 개씩 넣을지가 궁금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중복조합일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지.
가디순이에요. 당황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 내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아, 이거 중복 조합이겠구나. 이렇게 풀지 않아요. 해석하고, 이거 배열이네. 다만, 나의 조건에 의해서 어때야 돼? 이 옆에는 0이 있어야만 하는구나.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자, 1번 케이스는 그대로 가져갈 거야. 1번 케이스를 가져갈 건데, 이쪽으로 쓸게요. 이 옆에는 0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일단 가장 쉬운 거. 2가 맨 앞에 오게 되면 0으로 그냥 딱 마감만 주면 끝나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들을 알아서 쭉 배열하면 됩니다. 괜찮아? 괜찮죠? 그죠? 2 하나 사용했고요. 0도 하나 사용했습니다. 그럼 0은 몇개 남아있냐면 2개 남아있고, 1이 몇개 남아있어요? 6개 남아있어요. 이거를 배열해볼까? 이들을 배열하는 방법에서는 몇 가지야? 2가 맨 앞에 있고, 0으로 막았으니, 이들은 자유로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중에서. 뭐, 0이 들어갈 자리를 고른다 하시든, 가디순으로 가시든, 방법의 수 똑같으니까. 8, 7, 2로 나눠서 28가지가 되어주겠습니다. 만 있을까? 아니지, 아니지. 똑같은 배열에다가 0과 2로 막는 경우가 있겠지. 2가 맨 앞에 올 때, 맨 뒤에 올 때. 1번 안에서도. 그죠? 그래서 여기도 몇 가지야? 그러면 똑같이 28가지겠네. 이런 것들은 다시 계산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한번 계산했으면 그들에 대해서 그대로 도움 받는 거야. 자, 그 다음은요. 2가 맨 앞에 오지 않게 되면. 사실상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케이스 안에 케이스를 나누고 있잖아. 그래서 이 옆엔 0이 와야 되는데, 2가 맨앞 또는 맨 뒤에 오게 되면 전단마크할 0이 한 개씩만 있으면 되지만, 2가 가운데로 오게 되면 나를 전단마크할 0이 두개 필요하구나. 요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으로 막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0은 하나 남았지. 그리고 1, 6개지. 그러면 총 이들을 배열하는 방법. 이거 전체를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배열하는데, 여기는 다 같은 거지. 얘네들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섯 개를 배열하는 가디순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8, 7, 56. 오호. 그래서 1번 케이스는 총몇 가지예요? 56 더하기 56 하니까 112 가지가 되겠습니다. 괜찮아? 아, 요런 느낌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2번 케이스를 접근하다가는 살짝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케이스는 뭐냐면, 2, 2, 1, 1, 1, 1, 0, 0, 0, 0을 배열할 겁니다. 맞죠? 근데,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1번 케이스처럼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야, 2번 케이스는. 왜 다를까? 1번 케이스는 2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2가 맨 앞에 있을지, 맨 뒤에 있을지, 가운데에 있을지에 따라 전단마크할 0만 있으면 되는데, 이번엔 그렇지가 않아. 2, 0, 2, 0 이런 식으로 막혀도 되고요. 그치. 꼭 이렇게 와도 얘도 같이 도와줄 수가 있네. 하나의 0이 두 개의 일을 도와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랑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아, 그러네. 그러면 어떤 식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도 일단 이 옆에 0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 0이 네 개니까 일단 0들을 딱 놓고, 1은 나머지 마지막에 들어가기로 하자. 1이 가장 자유로우니까. 자, 그러면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을 뽑을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영역이 있어요. 그 다섯 개의 영역 중에 두 개의 영역에 2가 들어가야 돼요. 맞죠?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를 선택했다면,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 얘네는 딱 블럭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0만 딱 블럭을 만들어. 그럼 남은 1들은 어떻게 돼요? 요 영역이나 두 번, 셋. 세 개의 영역에 알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세 개의 영역을 X, Y, Z라고 할까요? 그러면 X 영역, Y 영역, Z 영역에 1, 4개를 각각 몇 개씩 넣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칸막이 설치하고요. 1이 몇 개씩? 둘. 셋, 넷, 이런 식인 거잖아. 그럼 뭐예요?
공으로 바꿀까? 공 4개와

꼬막이 두 개의 배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총 6개를 배열하는데 공 4개, 칸막이 두 개의 배열 15가지 이렇게 바뀌어요. 맞아. 괜찮아. 자, 근데 중요한 한 가지는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칸막이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세 영역에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으니까. 선생님, 저는 이제 H가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갈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간다면 7 하나 빼면 64가 되어서 똑같이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곱해야 되겠지. 왜? 요 OC는 0들은 배열하는 방법일 수가 없어. 0, 4개 그냥 딱딱딱딱 세워놓으면 끝이야. 2를 어디에 끼워놓을지를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1들을 배열하는 방법. 0과 2와 1까지 전부 다 배열을 해야 한 경우를 만족하기 때문에 곱합니다. 그래서 150까지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쪽으로 올게요. 선생님처럼 들어가지 않고 2가 다른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2가 맨 앞에 오고 여기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들끼리 블럭을 형성하고요. 여기도 블럭을 형성해요. 그리고 이 영역 형성합니다. 자, 2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앞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가능한 영역은 새 영역입니다. 항상 세 개의 영역인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잖아. 그치? 하필이면 저 때만 세 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쭉 붙이는 것도 했으니까 떨어뜨리는 것도 해야 되니까, 그치? 이번에는 끝에 끝에 한번 넣어볼까? 여기 넣게 되면 그때도 이렇게 블럭 형성해요. 여기 못 오죠, 그쵸? 여기 블럭 형성해요. 그럼 가능한 거 하나, 둘, 세개 영역이에요. 내가 0을 4개 세워놓고 이두 개를 어디에 배열하든 그들이 들어간 자리에는 블럭을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남은 영역 자리들은 어떻게 돼? 무조건 세 개의 자리만 남게 됩니다. 고민 걱정 없이 그세 개의 자리에 누구? 1들을 어떻게 배열할지를 생각하는 거. 그래서 중복 조합이 어디에 쓰였느냐? 여기 쓰였어요. 그럼 이 문제는 중복 조합이라고 해야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야 돼요? 경우의 수라고 해야죠.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일수록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문제가 하나의 풀이법만 갖고 하나의 그 내용물만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갈수록 또 어떤 게 있냐면 아, 이 문제는 뭐 이산 확률 변수 문제겠구나만 끝나는 게 아니지. 그렇죠? 다른 내용들까지 다 섞어서 이산 확률 변수인 척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기 안에 확률들의 뭐 독립시행의 확률 갖다 쓰듯이 여기도 어때요? 처음에는 뭐 같았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았는데 뒤로 오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수 없어.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의 풀이가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보통은 하나의 풀이를 알게 되면 나머지에도 똑같은 풀이법을 고수하게 됩니다. 근데 상황이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2가 한 개니까 그 2가 어디에 배치되는지에 따라서 0이 전단마크를 한다면 여기는 2가 두개 이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때는 0들을 먼저 깔아놓고 2를 사이사이에 끼워놓고 결국은 나가 의미하는 게 2와 2는 이웃하지 않고 0들이 사이에 껴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0들을 먼저 배열하고 2들을 배열하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1은 나머지 들어가도 되는 자리를 찾아서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괜찮겠어? 응. 자, 그래서 150까지 나왔고 56까지 나왔잖아요. 둘이 더해서 답은 써야지. 그지? 그러면 150에다가 아니지 112까지잖아. 그치? 150에다가 112까지를 더할까요? 200 62, 그래서 정답이 262였던데 그런 문제였습니다. 답만 찾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답을 안 찾고 끝낼 뻔했네. 그죠? 어쨌든 케이스 딱 나누어 놓고 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건 되게 깨알 팁인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내가 케이스 안에 케이스 나누잖아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저의 경우에 네모를 진짜 많이 쳐요. 근데 그러면 최종 보스가 누구인지를 내가 못 찾는 경우가 있어. 뭐 하나 덜 더하거나 이런 거. 그래서 본인만의 그 중간중간 나오는 케이스마다 나오는 그 값들을 정리해 놓는 그 습관들을 좀잘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다 구해놓고 그런 거안 써갖고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볼게요. 어렵지 않은 마지막 문제 볼게요. 이번에 나온 30번 문제예요. 따끈따끈하게 나온. 육모에 나온.

그쵸. 9모가 나오기 전까지는 6모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심장을 바운스 바운스 하게 하는 문제 아니에요? 거기 30번인데요. 솔직히 말할게. 생각보다 쉬웠어요. 진짜야. 아, 천천히 가볼게요. 자, 노란색 4개, 보라색 4개, 검은색 4개, 총 4개, 4개, 4개가 있습니다. 상황만 잘 이해를 하세요. 12개의 공을 모두 일렬로 나열을 할 거예요. 노란색 공이 보라색 공과는 이웃하지 않게 한다. 내용은 so 심플합니다. 노란과 보라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노란과 보라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들을 위한 벽을 형성해야 되는데요. 노란과 보라를 구분지을 수 있는 벽의 역할을 누가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노란과 보라를 구분짓기 위해서 검은색 공이라는 벽을 세우겠습니다. 길다랗게 세울 거야. 벽처럼 보이게 둘, 셋, 넷. 이거예요. 방금 문제를 풀고 오면 이 문제가 연결성이 좀 보일걸? 비슷한 느낌이야. 검은색 공 4개를 벽처럼 딱 세워놓을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노랑 영역으로 할지 보라 영역으로 할지를 고르면 됩니다. 몇 개의 영역이 나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영역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노랑이 영역을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고, 보라가 영역을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요. 영역수. 여기다 쓸까? 여기다 써야지. 영역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거든. 총합 다섯 개야. 근데 노랑이 다 가져가 버리면 보라는 누가 가져가요? 그죠? 그리고 노랑도 총네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씩 집어넣더라도 네 개까지가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네개 사용하고 보라가 하나 사용하거나 세개 사용하고 두개 사용하거나 두개 사용하고 세개 사용하거나 한개 사용하고 네개 사용하거나까지 가능하겠죠. 영역수, 그치? 요런 것들을 구분 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괜찮아. 그치? 그렇게 케이스 나누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영역에 이름을 붙일까? ABCD라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노랑이 영역을 4개 써. 보라가 영역을 1개 쓰기로 했대. 자, 노랑아, 너 어느 영역 쓸래? OC4. 그러면, 이때는 뭐 고민할 게 없는 게요. 이걸로 끝이야. 다섯 가지. 왜요? 노랑이 영역을 4개를 고르면 공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역당 하나씩은 집어넣어야 돼요. 그 영역을 골랐다는 건그 영역에 무조건 공이 하나씩은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씩 집어넣고 4개를 다 썼어. 노노노노 이렇게. 그러면 보라는 여기다 다 집어넣어야지. 방법이 없어요. 그죠?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영역들을 구분하면서 간다는 그 말의 의미잖아.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이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다섯 가지라고 되게 되게 쉽게 구합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케이스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잘 들어야 돼. 많이들 하는 실수예요. 노랑이 세개 영역을 사용하기로 했어. 그럼 보라가 몇개 영역을 사용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써놨죠? 이 부분이 틀렸어요. 여기서 실수를 엄청 많이 합니다. 약점 공략이니까 여러분들이 약점을 보여줘야지. 봐요.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긴 맞아. 노랑이 4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노랑이 말하자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무조건 보라 올인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랑이 4개 영역을 사용하면 보라가 하나 영역을 사용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노랑이 3개 영역을 사용했다고 해서 보라가 무조건 2개 영역을 사용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보라는 2개 영역 또는 1개 영역을 사용할 수 있어요. 2개 이하의 영역을 사용한다. 아니지, 한 개까지는 되니까 두개 또는 한 개라고만 쓸까? 왜, 왜, 왜, 왜? 검정끼리는 이웃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노랑이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을 사용했잖아? 만약에? 그러면 보라가 여기에 올인, 상관없어. 여기에 올인, 상관없어. 그게 또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문제를 좀 쉽게 풀거든요. 그러면, 노랑만 일단 세 개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보라들을 어떻게 넣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죠? 맞아? 노랑만 세 개를 한번 넣어볼까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돼? 제가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구분 짓는 연습을 오늘 할 거예요. 나머지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풀이는 다음 시간에 연결할 테니까 봐봐. 그럼 노랑 세 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세 개의 영역을 뽑았어. 그 다음에, 그세 개의 영역을 내가 예를 들어 CD라고 합시다.

에다가 노랑 몇 개? 네 개를 여기다 배열해야 돼. 근데 한 개씩은 무조건 줘야 돼요. 그러면 한 개, 한 개? 두개 주면 되지. 여기에 굳이 중복 조합으로 남은 한 개를 배열한다고 하지도 않을래요. 쉬우니까. 그럼 하나하나 두 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두 개를 C에 넣을까, D에 넣을까, E에 넣을까? 세 가지가 되겠죠. 이러면 노랑 세개 배열은 끝났습니다. 나 여기까지 노랑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배열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A, B 영역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A, B 영역에는 보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심하실 사항은 A, B 영역을 둘다꼭 사용해야 돼요? 아니야. 그러니까 A, B 영역에 들어갈 보라 공의 개수는 미리 한 개씩 하고 남은 몇 개가 아니고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보라 네 개를 전부 다 A 또는 B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역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뽑는다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이걸로 끝나요. 몇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들 좀 어렵다고 느껴졌던 부분은 뭐냐면 노랑을 배열하는 것과 보라를 배열하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맞아? 10 곱하기 3 곱하기 5 하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150가지가 되겠죠. 여기서 A 영역과 B 영역에 보라도 각각 하나씩 미리 주고 남은 두 개의 보라를 이라고 쓰게 되면 어떤 표현도 있어야 되냐면 검은색 공은 검은색 공과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검은색 공과 검은색 공 사이에 무조건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가 있는 상황처럼 보이려면 B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아니 이제 검은색이 맨 앞에도 오면 안 된다 막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검정은 자유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검정을 제가 먼저 깔아놓은 이유는 노랑과 보라를 구분짓기 위한 것일 뿐, 이 영역 사이에 비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노랑이 세 개의 영역을 선택했다면, 보라는 그두 개의 영역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안 사용해도 되는 것이야. 그 부분에서 실수 포인트가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시할까? 실수 포인트.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으면서 제가 마지막 계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요런 생각들을 하는 게 30번의 느낌, 약점의 느낌들입니다. 실수 포인트도 보이실 거고요. 그쵸? 중복 조합은 되게 작게 계산하는 정도로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해석하는 과정들에 대한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알았죠? 30번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좀 무시무시해 보이는 문제들을 또 다룰 겁니다. 다음 시간도 중복조합이에요. 알았죠, 여러분들? 자,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다시 또두 번째 중복조합 시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약점 공략 미적분 차윤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총 9시간 동안 미적분에서 수능에서 변별력이 있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그러면서 학생들이 또 힘들어하는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집중 공략하는 강좌이고요. 지금 이제 1강인데 다른 강좌는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 계획을 하고 뭐 교재를 만들고 할 때부터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미적분을 하는데 이 미적분이 선택 과목이잖아,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과학을 좋아하고 이과이고 뭐 어쩌고 해서 확률과 통계나 다른 과학보다는 미적분이 낫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수능에서 미적분이 일반적으로 확률과 통계에 비해서 동일 점수 기준으로 표준 점수가 높습니다. 알고 있죠? 그죠? 총 8문제가 미적분 출제가 되잖아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2점짜리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3점짜리가 4문제, 4점짜리가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동일한 표준 점수, 동일한 원점수 기준으로 표준 점수가 미적분이 높기 때문에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현실은 어떻냐? 여러분 선배들이나 또 여러분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점수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방금 설명한 내용이 맞아. 그런데 그만큼 동일한 원점수를 얻기가 어려워. 무슨 말이냐? 이 4점짜리 3문제를, 한 2등급 정도 받은 학생들조차도 한 문제도 못 푸는 경우들, 많이 발견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미적분 8문제밖에 안 돼요. 다른 수원 수투는 22문제나. 근데 그 8개 중에 무려 4점짜리 3문제, 거의 뭐, 배점으로 치면 절반 가까이 되는 이 점수를 그냥 못 맞추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5단을 탑5를, EBS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그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5단밀 한 탑5, 한 탑7 정도를 가면은 이세 문제가 보통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과 좀 달라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 당연히 29번, 30번 같은 경우 오답률이 높지만 그래도 28번은 풀만한 경우들이 많은데 미적분은 28, 29, 30번이 다 어려운 게 일반적이고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왜 했느냐? 약점 공략 강좌잖아. 여러분이 취약한 거를 보충을 해야 되잖아. 그럼 학생들이 최근 수능 미적분 트렌드를 정확하게 알고 그중에 잘안 되는 거를 이제 총 9시간 동안에 공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쌤은 단연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적분의 기본적인 특징상 연산량이 되게 많아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2, 3점짜리 문제들이 대부분 연산 중심이야. 극한 연산, 적분 연산, 미분 연산, 이런 연산들이고 그 연산들은 쌤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수능 특강, 수능 개념, 수능 완성에서 정말 많은 문항을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커버가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요 개념 강의라든지 이런 데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아. 물론 이제 수능 개념 같은 경우는 4점짜리 문제들 많이 풀었기 때문에 많지만 수특이나 수화는 굉장히 일부 문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과연 수능 미적분 4점짜리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최근 트렌드는 뭐고, 그 다음에 올해 기출문제, 수능특강, 수능완성에서 요거를 반영하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풀지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지만 이해는 됐죠? 자, 그러면, 강의가 전체적으로 총 9강 구성되어 있어요. 9강 구성이 돼 있고, 보면은 주제가 요렇게 1, 2, 3 해가지고 선생님 이름 붙였습니다. 급수 조건에서. 무슨 말이냐면 수열이 극한이 아니에요. 수열이 극한이 아니라 수능에 나오는 아까 28, 29, 30번에 해당하는 4점짜리 문항들을 공략할 때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급수 조건에서 문제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등비급수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등비급수가 아니라 망원급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가끔은 급수가 아니라 수열이 극한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조건에서예요. 요거는 좀 이따 문제 보면서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1강, 2강, 3강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4, 5, 6강이 흔히 말하는 미분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 형태고, 이게 보통 28번 아니면 30번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적분, 특히 정적분인데, 그 중에서 거의 빠짐없이 치환적분, 부분적분 플러스 알파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7, 8, 9강에 진행을 하고, 보통 최근에 수능 트렌드를 분석하면은 요 1, 2, 3강이

29번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뭐 예외 없이 29번 나왔었습니다. 한 최근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중에서 한 10번 중에 8번 이상은 29번으로 나왔었고, 그다음 여기에 28번 아니면 30번, 나머지 28번 아니면 30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태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래서 1, 2, 3강이 급수 조건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금 하고 싶은 요 급수 조건 해석이라는 게 과연 무슨 유형인지를 먼저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뭘볼 거냐면은 최근 수능에 나왔던 기출 문제나 수능 특강 문제가 뭔지를 한번 볼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 풀이까지 할 겁니다. 이런 설명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자, 요게 이제 2024학년도 수능에 출제가 된 문항이에요. 29번 문제고요. 이게 그 다음에 2025학년도 29번으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작년 2026학년도 29번도 또 뒤에 있는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쌤이 요 교재 내용들은 이제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자료실에 있는 거 다운받아가지고 풀어보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게 2026학년도 수능 29번. 그러니까 신기하게 3년 연속 29번, 29번, 29번이 전부 다 이런 주제가 나왔었고요. 선생님, 2023학년도 이전은 뭐가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도형 문제가 나왔거든요. 최근 몇년 동안 도형 문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약점 공략 강좌에서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그죠? 뭐,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출제 포인트가 뭐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분석을 하고 문제 하나씩 풀 겁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2024학년도 수능 29번 1번 문제입니다. 보면은,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조건들을 보면서 드는 느낌이 뭐냐면, 아, 새롭구나. 낯설구나. 낯설다를 한글로 쓰려니까 조금 어색해가지고. 새롭습니다. 보면은 막, 이게 뭐야, 이게. 그쵸? 그 다음에 또 2025학년도 문제 더 볼까요? 오, 요거는 뭐, 그래도 그나마 괜찮. 맙소사. 읽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 1부터 2n까지 마이너스 1에 2분의 k에 k 플러스 1제곱 곱하기 a에 m 플러스 k가 700분의 1보다 크다를 읽기가 힘들어. 무슨 말이냐면은 조건 자체가 엄청 새로워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표현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게 최근 수능 3년 동안 나왔던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29번으로 나왔던 선생님이 지금 1, 2, 3강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급수 단원, 일반적으로 수열의 극한 급수 단원에서 조건 해석, 정의 해석 관련된 문제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뭐 선생님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새로워. 조건들이 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되게 복잡해. 되게 길어. 봐봐, 이거 보면은 문제 풀 엄두가 안 나잖아. 그런데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근데 풀만 하다. 이거 한글 좀 이상한데? 잠깐만. 풀만 해. 이걸 선생님이 쉽다란 단어를 쓰고 싶지만 사실은 쉽다고 말하는 거는 또 사람들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와, 이거 보는 순간 정말 손을 대기가 되게 무서울 정도로 약간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감히 너가 나를 풀수 있어? 감히 29번인데 막 이런 느낌이지만 막상 손을 대고 진도를 나가고 풀어보면은 풀만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보통 학생들이 이제 29번 같은 것 정도를 풀 때가 되면은 시간도 되게 부족하고 미적분이고 게다가 주관식이니까 찍을 수도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 되게 겁이 난단 말이야. 여러분은 지금 훈련하면서 뭘 가져야 되느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3년 전 수능, 9월 평가, 6월 평가 이렇게 풀어보니까, 문제를 봤을 때첫 느낌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할만해, 할만해. 라고 하는 경험을 여러분이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느껴봐야지 실전에 자신감 있게 이렇게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28, 29, 30번 중에서 가장 풀만한 문제가 뭐냐? 29번이라고 생각합니다.
28번은 객관식이니까 물론 뭐 찍을 수 있지만 보통 난이도가 29번이 더 쉬웠던 적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능에서 28, 29, 30 다 틀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내가 한 문제 정도는 풀 시간이 있어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9번을 푸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 2, 3강이 그 29번을 공략하는 그런 시간인데 뭐 올해 수능에 그런 형태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부가 무의미한 거냐? 그렇지 않죠. 왜? 최근 4, 5년 사이에 빠짐없이 나왔던 트렌드를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형태들이 과연 1, 2, 3강 급수 조건 해석이 왜 풀만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새롭고 낯설고 어떤 부분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제일 처음에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훈련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1시간 푸는 문제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 한 3문제 정도 1시간에 풀고 좀 쉬우면 4문제 정도 푸는데, 근데 그 대신 그러한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나 또 훈련하는 어떤 로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따라 왔으면 좋겠고, 자, 마음이 준비됐습니까? 10분 동안 부연 설명을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이 사실은 처음이에요. 그 전에 2023학년도까지는 미적분 트렌드가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까 8문제 중에서 보통 도형 문제가 두 문제가 무조건 나왔습니다.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 그리고 프랙탈 도형이 등장하는 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무조건 나오고, 나머지 연산 문제를 빼고 나면은 이제 오히려 트렌드가 좀 명확했는데, 요때 이후로 이제 급수 문제가 무조건 4등짜리 문제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장을 했고 지금까지 이 트렌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올해 6월 평가원도 마찬가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새로운 조건이 나왔어. 낯선 조건이 나왔어. 그리고 되게 복잡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비슷합니다. 보통 이런 형태들은요, 대부분 문제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해요. 그리고 수열이 극한이잖아. 일반적으로 수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수열은 되게 복잡한 수열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등차나 등비 수열이 등장을 해. 그러니까 이 등차나 등비수열 등장하면은 시험에 급수로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등비수열은 어떻게? 등비수열은 어떻게? 등비급수로 나오겠지. 등차수열은 등차급수라는 건 없잖아. 왜냐면 등차수열은 무한히 더하면은 공차가 0이 아닌 이상 뭐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등차수열에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몇 번 나왔던 대표적인 형태가 한항과 이웃하는 항을 곱한 다음에 역수를 취한 다음에 이거를 급수를 해버리면은 요거는 망원급수 형태로 분분수를 쪼개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등차수열 나오면 이 형태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수열이 일반항이 아니라 뭐 특정한 항 몇 개 이런 것들이 등차 나올 수 있습니다만, 급수 형태로 나올 수 있는 형태들은 요런 형태는 일반적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열이 등장을 하잖아요. 문제 안에서 그 수열을 해석하는 과정, 그러니까 정의가 등장을 했잖아. 그럼 그 새로운 정의를 해석하는 과정이 거의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수학 원에서 배웠던 등차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합, 뭐 일반항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할 거냐? 문제를 딱 보고 조건을 보고 할 수 있는 거를 쫙 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선생님 학창시절에 필기하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 그래서 전부 다 암산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일단 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쭉 나열을 해놓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석하다 보면은 뭔가 보입니다. 그래서 쓰는 게 조금 번거롭고 약간 좀 시간 낭비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9번 이거 맞추면 나는 무조건 2등급 이상 올라갈 수 있어 하면서 따라오시고, 자, 합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각각 0이 아닌 두 등비수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등차가 아니라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그리고 각각 급수가 수렴하니까 등비급수야. 그 말 무슨 말이야? 공비가, 그렇죠, 1하고 마이너스를 사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잘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되게 복잡하긴 한데 조건이 두 개 나와 있구나. 자, 내가 AN과 BN의 등비수열을 결정하려면은
AN의 첫 저항을 A라고 놓고요.

공비를 R이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수열 BN의 첫째 항을 B라고 놓고요. 공비를 S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AN과 BN을 결정하려면 조건이 총 4개 필요합니다. 조건이 4개 필요해요. 왜 조건 4개만 알면 AR, BS라는 네 문자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조건이 하나, 둘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건이 2개 나와 있어, 지금. 이 조건이 2개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부터 이 4개를 결정하려면 당연히 부족하죠. 부족해.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잘 보면 알겠지만 B1, 첫째 항에 해당하는 요 B라고 하는 것이 다 약분된 형태니까 사실상 B는 구할 필요 없고 문자가 3개가 부족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뭐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럼 내가 아까 뭐였어요? 할수 있는 거를 하는 거야. 쓰는 거야. 그게 뭘까? 하면은 여기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 보겠습니다. AN, BN은 뭡니까? AN, BN은 뭡니까? A 곱하기 R의 N-1제곱 곱하기 B 곱하기 S의 N-1제곱이니까 이거 정리하면은 AB의 RS의 N-1제곱이 AN, BN의 일반항이잖아. 그럼 이거는 첫째 항의 AB, 공비가 RS인 등비급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1-RS분의 첫 번째 항 AB.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내가 할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뭡니까? 이거 1-R분의 A 곱하기 1-S분의 B 이렇게 되면서 와, 기가 막히게 AB는 사라지고 RS에 관한 식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써보는 거야. 써보겠습니다. AEN. 이거 지우면서 쓸게요. AEN은 뭡니까? AEN은 A2, A4, A6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다가는 곱하기 R의 제곱을 계속해서 곱하는 거죠. 그죠? R의 제곱. 그러니까 아, 공비가 R의 제곱이고 절대값 있으니까 모든 항이 양수가 돼야 되겠구나. 그럼 이걸 식으로 쓰면은 3 곱하기 보이죠? 이건 뭡니까? 1-R의 제곱분의 첫 번째 항은 A2의 절대값. A2 절대값이니까 AR의 절대값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 절대값 안 씌우니까 제곱이니까 쓸 필요 없죠. 자, 이게 7 곱하기 A3n의 절대값이니까 첫째 항의 A3입니다. 그래서 AR의 제곱의 절대값 첫째 항이고요. 그다음 이거는 1 마이너스 이거는 R의 세제곱하면 안 돼. 왜 R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 R의 세제곱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요거 이렇게 약분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R,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R 제곱이니까 절대값 A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R에 관한 방정식이 됩니다. 현재 모르는 문자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R하고 S 두 개죠. 식이 하나, 두 개입니다. 물론 AB도 모르는 문자이긴 하지만 AB는 어차피 약분됐기 때문에 R하고 S에 관한 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한 거냐면 새롭고 낯선 조건인데 이거를 겁을 먹지 않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실전에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생각보다 할 만한 형태가 나온 거예요.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S가 없기 때문에 이걸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먼저, 아, 잠깐만, 요거 하나 약분하자. 절대값 R, 요거 약분하면은 여기가 절대값 R, 요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걸 때 크로스로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여기다. 3-3 절대값 R의 세제곱. 요렇게 곱하게 되면은, 7, 마이너스 7 절대값 R의 세제곱, 플러스 7 절대값 R. 이렇게 쓸수 있네요. 넘기시면, 4 곱하기 절대값 R의 세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절대값 R의 플러스 3은 0.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값 R이 결정할 수 있죠. 절대값 R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이거 뭐 사실 그냥 111 대입하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3차식이니까 조립제법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조립제법 하면 여기가 3, 아, 4, 그다음에 0, 마이너스 7, 여기 3 해서 이거다가 1로 조립제법 하면은 4, 4, 4,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면서 결국엔 이 값은 4 곱하기 절대값 R의 제곱 또4 곱하기 절대값 R 빼기 3이니까 이가 2, 2, 1, 3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미적분은 이제 시간이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선생님이 강의할 때도 속도가 빠른다는 점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멈춰놓고 또뭐 TV를 보고 있는 학생들 온라인 저기 EBS i에도 있으니까 멈춰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그 계산면 절대값알이 2분의 1도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3도 가능하고요. 1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왜?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플러스의 사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R은 2분의 1이고 한마디로 R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어떤 식 하나가 나오죠.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1-RS는 1-R에 1-S인데 그럼 이거는 1-R-S 플러스 RS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 없어지고 넘겨보시면 R 더하기 S는 2RS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아까 뭐였어요? R이 뿔마 2분의 1 중에 하나야. R이 만약에 2분의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R이 2분의 1이면 여기는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S가 남죠? 여기는 2분의 1이죠? 플러스 S가 되면서 뭐야? 2분의 1 더하기 S는 S 될 수가 없잖아 이거는.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S는 마이너스 S 이렇게 넘기면은 S는 4분의 1, R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서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한게 별로 없습니다. 뭐냐? 급수 공식에 집어넣고 식을 변형해서 연립해서 푼 거야, 이게. 단지 절대값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살짝 뭔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자, 마지막 질문 이거죠. 요것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제 R하고 S는 다 구했으니까 나머지 싹다 지우고 마지막 계산하고 답을 내보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계산해 보니까 R은 마이너스 2분의 1, S는 4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됐죠? 자,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요것의 값 쓰고 가십시오. 자, 이거는 일반항을 그냥 써볼게요. BN이 뭐냐? 첫째 항은 B,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요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써볼게요. BN 자리에는 B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 B의 2N-1은 이 N 자리에다 2N-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값은 B 곱하기 4분의 1의 2n-2제곱.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는 3n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더하기 b 곱하기 4분의 1의 3n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아, 이거 b도 또 약분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a, b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RS 구하면 끝이고 끝났습니다. 요거 이제 등비급수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분리를 한번 해보고.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은 64분의 1입니다. 64분의 1. 그렇죠? 4분의 1이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공비는 4분의 1의 2제곱에 해당하는 거니까 16분의 1. 1-1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4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고요. 플러스 분자분모에다가 64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64 빼기 4니까 60.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S라고 했을 때 120S를 물어봤으니까 120 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160이고요. 여기는 2가 되어서 162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들어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트렌드는 명확해요. 트렌드는 명확해. 아, 이거는 낯선 조건, 새로운 조건이 등장하고 여러분에게 해석을 시킨다. 그리고 얼핏 봤을 때 되게 복잡하게 보인다. 실제 문제 난이도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만큼 복잡하진 않다. 마치 3학년 딱 올라와서 내가 새로운 새학기가 시작되고 새학년이 됐을 때 과묵한 친구들 또는 뭐좀 다른 반에 있다가 얼굴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친구들을 봤을 때 친해지기 전엔 되게 낯선 느낌이었는데 막상 친해지고 나면은 되게 편안한 느낌, 안 비슷한가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 2025학년도 수능 29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비슷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복잡해, 복잡해, 새로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냥 원래 그렇구나. 원래 이 트렌드는
이렇게 새롭고 낯설게 나오는

거구나. 하지만 한꺼풀 딱 벗겨보면은 생각보다 간단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이 있어요. 이거는 AN, BN이 아니라 그냥 AN밖에 없네. 좋습니다. AN 절대값과 AN. AN 절대값과 AN. 여기는 뺐고 여기는 더했네? 잠깐만. 요거 두 개 연립하면은 이게 되네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냥 AN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두 개를 좌변끼리 더하게 되면은 두 배의 요게 나오고요. 그러면 우변끼리 더하면은 20입니까? 여기니까 10이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빼면 절대값 파트가 사라져서 두 배의 AN의 급수가 등장을 하고 값은 3분의 20이니까 나누기 2하면은 3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는 AN의 첫째 항과 공비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봐요. 첫째 항이 양수, 공비가 양수. 첫째 항이 양수, 공비가 음수. 첫째 항 음수, 공비 양수. 음수, 음수. 이렇게 네 가지, 그냥 절대값과 절대값 아닌 게 있으니까 그 네 가지 부호가 등장을 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알 수 있죠. 왜 알 수가 있느냐? 일단 이게 양수, 양수면 어떻게 돼요? 이거랑 이게 완전히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음수, 양수면 첫째 항이 음수고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 음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요거랑 요거는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양, 양, 양,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양, 양, 양 첫째 항이 음수, 공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이 급수가 수렴하죠. 당연히 공비가 지금 공비가 하여튼 음수인 걸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공비가 양수인 경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절대값을 쉬운 것과 안 쉬운 거를 비교했더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값을 쉬운 게 더 컸죠. 아, 요것도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자, 요거랑 요걸 갖다가 이 상태로 바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양수죠. 근데 이건 공비가 음수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두 칸 건너 하나씩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확인해도 되고 일단 그래서 요거 요거 비교를 해봤더니 첫째 항이 양수야 음수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주어져 있는 급수가 3분의 10이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1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고 이 R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니까 분모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3분의 10이란 말은 당연히 A가 양수란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최종적으로 요거 요거 요거 첫째 항은 양수고 공비가 음수인 상태고 이거는 뭐 수열에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급수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1-R분의 A가 3분의 10이다가 식 하나가 나왔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하는데 그럼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죠? 절대값이 이거지. 이건 뭡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R분의 A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왜 그래요? 원래는 공비가 음수인데 지금 절대값 AN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항을 양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첫째 항도 양수고 둘째 항도 양수. 그 말은 공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새로운 수열에서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R이 공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풀면은 A도 나오고 R도 나오고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 그러니까 문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느낌이 들지만 AN의 등비수를 결정하려면 조건이 두 개 필요해. 조건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심플합니다. 29번이에요. 이런 보통 29번은 그의 수능에서 오답률 3등 아니면 4등이거든요. 3등 아니면 4등이야. 그리고 최근에 수능 미적분 트렌드를 보면은 한 88점에서 이쪽 저쪽이 1등급 커트라인이야. 그러니까 오답률 탑3 정도를 정복을 하면은 1등급 이쪽 저쪽이 되는 거니까 결코 이게 뭐 완전 쉬운 문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정말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최고 난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전해라는 겁니다. 알겠죠?

1-r이고 넘기면 4r은 마이너스이니까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4r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r값이 나왔어요. a값도 결정할 수 있죠. a는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은 10 곱하기 2분의 1에서 5가 되는 거를 알수 있고, 어쨌든 an을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an은 뭡니까? 첫 저항이 5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5,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4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5, 점점점 이렇게 생긴 수열이에요. 자, 괜찮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에서 첫 번째 거를 푸는 과정이고, 자,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가장 좀, 뭐,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했다, 내지는 겁을 먹었다, 라고 할 만한 게 뭐냐? 이 표현입니다. 이거는 사실 쌤도 봤을 때, 와, 이거를 실전에서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아야 있는 상황이 수능시험 당일날이잖아. 그때 학생들이,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좀 이렇게 매끄럽게 잘 풀었을까 하면은,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높았지. 오답률이 80%가 넘었던 게. 자, 그럼 요거 일단, 이건 이제 끝났으니까. 요거는 잠깐 치우고, 이제 두 번째 도전을 하겠습니다. AN이 뭐라고? 첫 번째 항이 5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수열입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볼게요. 리미트는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1부터 2n까지.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냐, 사실 급수지, 급수. 그냥 무한히 더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되고 a에 n 플러스 k제곱인데, 아, 이거를 보는 순간 드는 느낌이 되게 좀 이상해. 일단 m도 모르고요. 아, m을 구하는 문제구나. 근데 이건 또 뭐지? 라는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조금만 보면은, 이 표현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 조금만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왜?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형수잖아요. 뭐 이걸 갖다가 1부터 k까지 자연수를 더하는 합,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이너스 1의 몇 제곱이니까 무슨 말이야? 이거 그냥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별거 아닙니다.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a, n 플러스 k. 그러니까 어쨌든 수열 a는 어떤 항이야. 그 앞에 플러스를 붙이거나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밖에 없는 겁니다. 자, 조금 아직 와닿지 않기 때문에 한번 k는 1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에, 아, 이렇게 써볼까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k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에 2분의 k의 k 플러스 1제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직접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1의 1제곱이야. 그럼 당연히 이거는 마이너스 1이죠.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의, 아, 지수가 짝수제곱이냐 홀수제곱이냐가 되게 중요해. 근데 2를 집어넣으면 지수가 홀수야. 그러니까 또 마이너스 1입니다. 3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3 곱하기 4가 되니까 약분해도 6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대 짝수제곱이 되면서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물론 규칙성이 발견이 되긴 합니다만 실전에서 규칙성을 발견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여기 주어진 요 지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한데 짝수가 되려면 k나 k 플러스 1 중에 하나가 4의 배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k나 k 플러스 1 중에 하나가 4의 배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3이나 4이면 가능하지만 1이나 2는 안 돼. 5나 6도 안 돼. 7이나 8은 돼. 그러니까 이게 네 덩어리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a의 n 플러스 k 제곱이니까 이거잖아요. a의 n 플러스 1. 아, 제곱이 아니라 a의 n 플러스 1번째 항. 이게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를 좀 알기 쉽게 써보겠습니다. 이게 막 급수가 있고, 막 시그마가 있고,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이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쪽을 그냥 쫙 풀어서 쓰시면, 이게 뭐냐?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2, 플러스 a의 n 플러스 3, 플러스 a의 n 플러스 4,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5.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게 700분의 1보다 큰요 m 값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이해하겠죠? 그래서 막상 써놓으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등비수열이 등비수열. 아, 물론 이 항이 등비수열의 하나의 항들이잖아, 지금. 등비수열의 항들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를 놓고는 당연히 뿔마뿔마가 있으니까 등비급수는 아니죠. 등비수열의 합은 아니지만 이걸 갖다가 네 덩어리씩 쪼개봐. 네 덩어리씩. 그러면은 요거랑 요것의 관계는 뭡니까? 항이 4 차이 나니까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4제곱. 그러면 16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16분의 1을 곱하면 여기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16분의 1을 곱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16분의 1을 곱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전체 덩어리에다가 16분의 1을 곱하면 이 전체 덩어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16분의 1을 곱하면은 요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n 이렇게 있는 거는 사실 뭐좀 문제 완결성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 어차피 무한히도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뭐 이게 짝수 번째로 끝나는지 홀수 번째 끝나는지 별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건 실전에서 좀 이렇게 러프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충분하고 그러면 이제 요것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마이너스에 a의 n 플러스 1제곱 여기다가 n 플러스 1제곱 집어넣게 되면은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 플러스 2제곱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 플러스 3제곱이야. 그래서 요거를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으로 묶어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됐니?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이고 여기는 다시 플러스 4분의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됩니다. 계산이 이제 끝나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거 싹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이제 요거 요 안쪽 계산을 지금 하는 거야. 이 안쪽 계산을. 그러면은 요한 덩어리가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등비급수잖아. 등비급수. 요거를 한 덩어리, 이걸 그 다음 덩어리, 다음 덩어리 하면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곱하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1-16분의 1 분의 첫 번째 항에다 하는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하니까 요게 뭡니까? 16분의 15죠. 와, 재밌네. 이게 15, 15, 15. 와, 문제를 만드시는 분이 숫자를 얼마나 예쁘게 다듬었는지가 온몸으로 느껴지지 않니? 안 느껴집니까? 실제 수능 문제는 그렇게 만듭니다. 요 8도 약분, 약분의가 2가 남아서 결과 이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이고 이게 문제에서 700분의 1보다 크게 되는 m값을 찾는 겁니다. 자,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게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아, m은 홀수구나. m이 홀수구나.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홀수가 돼야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되기 때문에 홀수가 되는 거예요. 홀수. 그 다음에 뭐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냥 이거 뭐 물론 막 식으로 예쁘게 풀수 있어. 근데 실전에서는 그 식으로 예쁘게 푸는 시간에 그냥 대입하는 게 나아. m에 2를 집어넣으면은 이건 플러스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이야. 됩니까? 됩니다. m1. 3을 집어넣어 볼까? 2 곱하기 8분의 1이야. 됩니다. 5. 됩니다. 7. 됩니다. 자, 7이 뭐냐면 2 곱하기 2분의 1의 7제곱이니까 128분이니까 64분의 1이에요. 64분의. 그 다음에 9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512분의 1이니까 256분의 1이니까 됩니다. 11은 안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더한 게 답이고요.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 짝짝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 29번 문제고, 문제를 두 문제밖에 안 풀었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문제를 딱 봤을 때 느낌은 새롭다, 낯설다, 복잡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같이 공부해보니까, 풀만하다. 그렇게 과하지 않다. 내가 좀, 괜히 겁먹었나 봐.

거다.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이 강의가 성공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료실에 요 파일들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실에 있는 걸 보고 활용을 하시고,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책에도, 네, 이 문제들이 뭐 이거랑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반영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똑같진 않아요. 어떤 문제는 유사한 느낌을 갖는 형태들도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개를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게 수특 급수 단원에서 레벨 3 1번 문제, 그 다음은 레벨 3 3번 문제. 레벨 3 3번 문제가 방금 풀었던 아까 2024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랑 약간 뭔가 이거는 거의 똑같은 느낌이, 절대값이 있긴 합니다만 뭐 결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요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수능 완성 책에도 좀 새롭게는 좀 이런 거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번까지 할게요.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위,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특히 등차수열에서 ANAN 플러스 1분의 1, 이 형태. 연속하는 두 개의 항의 곱의 역수에 해당하는 급수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망원 급수. 그래서 무슨 말이냐? 등차수열이면 AN 플러스 1분의 1은 부분분수 공식에 의해서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B 마이너스 A분의 1, 그러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분의 1인데, 등차수열은 요게 공차 D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차가 양수니까 항이 계속해서 커지지. 요거를 이제 급수를 할거 아니야. 이거를 급수하면 D분의 1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남습니까? A1분의 1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분의 1 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지금 암산을 조금 했는데 이 정도 어떻습니까? 괜찮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부분합을 하게 되면은 한 항과 이웃 한 항의 차이 때문에 계속 없어져서 처음에 하나의 항과 마지막 하나의 항이 남게 되는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 값이 0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D분의 1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무슨 말이야? AD분의 1이 마이너스 18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복잡해 보이고, 뭐 원리는 똑같죠? 절대값만 들어가 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절대값만 들어가 있는 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절대값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지? 아, 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는 뜻이네. 근데 이거랑 이게 값이 다르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음수에서 시작을 해서 양수로 간다는 뜻이에요. 공차 양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적이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음수였다가 등차수열이, 그다음에 어느 순간 양수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요거는 뭐 부분분수 쪼개 얘기는 좀 복잡할 것 같고, 어쨌든 두개 연속해서 곱한 것에 역수를 싹다 더하면 뭐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보고 되게 막 수식으로 현란하게 풀려가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문제에서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라고 나와 있네? 근데 A 곱하기 D가 마이너스 18이야.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A하고 D가 가능한 조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A가 가능한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첫째 항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면 이건 18이고요. 마이너스 2면 9이고요. 마이너스 3이면 6이고요. 마이너스 3될 수가 없고, 마이너스 6이면 여기는 3이 되고, 마이너스 9가 되면은 2가 되고, 마이너스 18이 되면 여기는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합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답을 찾아서 A10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수능 문제야,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럼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답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로 A10 그냥 구하면 돼요. 이걸 막 복잡하게 18분 30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구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이 중에 답이 안 되는 게 있죠.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3이면 요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항이 0이 아니라고 했는데 0인 항이 나오죠. 안 되는 겁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8이고 공차가 1이면 역시 중간에 0인 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 세 개는 수열을 써보면

할 수가 있어요. 첫 장이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장은 17이고 세 번째 장은 35가 되는 이런 수열이야. 이거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이고 공차가 9니까 플러스 7이고 플러스 16이고 이렇게 생긴 수열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3이고 9이고 이렇게 생긴 수열인데 요 세 개의 수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이 계산을 했을 때 물론 요거는 만족해요. 참 이 두 번째 거를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게 뭐예요? 연속하는 두 개의 항의 곱의 역수에 해당하는 건데 그게 절대값을 씌운 게 보면 알겠지만 이 첫 번째 항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 곱한 것만 음수야. 여기서는 계속 양수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연산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요거 두 개만 따로 해.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요 첫 번째 거 해볼게요. 마이너스 17분의 1 플러스 이제 그 다음도 뭐냐 17분 요거 17 35 이렇게 구할 건데 요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뭐였어요 a의 m분의 1 마이너스 a의 m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d분의 1 이걸 갖다가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 가지고 급수를 계산할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알겠지만 이 뒤에 게 사라지니까 결국에는 a d분의 1만 남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공차가 18이니까 A가 마이너스 아 미안해요 A가 이거 17이요 17 그러니까 17 곱하기 18분의 17 곱하기 18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요게 A인 거야. 그리고 D가 문제 18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계산하면은 18분 35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야. 같은 원리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두 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4분의 1이야. 이것도 이미 시작하는 순간 안 되려면 14분의가 18분의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a, d분의, 그러니까 9 곱하기 7분의 1 하면은 이것도 안 됩니다. 세 번째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능한 게 얘밖에 없는 거예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써볼게. 첫 장에 마이너스 9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잠깐만요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생긴 수열이에요. 뭐 방법이 되게 많은데 그냥 직접 계산해 볼게요. 7 9 63분의 1 7 5 35분의 1 5 3 15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이거 곱하게 되면 플러스 1분의 1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급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D분의 1. 1이고 D가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은 18분의 3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해보면은 첫째 항 마이너스 9, 공차 2, A10의 값은 마이너스 9 더하기 18 하면은 정답은 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한 주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 약잠 공략 기아의 김창재입니다. 총 9강으로 구성된 우리 약점 공략에 대한 설명은 네,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그 첫 번째로서 네, 1강부터 3강까지는 2차 곡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2차 곡선을 위해서 2차 곡선 우리 좀 약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좀 잘 공략해서 접근을 하고 연습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곡선의 가장 기본적인 출제 경향부터 파악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1번이에요. 반드시 이 곡선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곡선의 정의를 이용한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 그 다음에 이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 대칭성, 그 다음에 접선과 2차 곡선, 그리고 네, 2차 곡선이 포물선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타원과 포물선, 타원과 쌍곡선, 뭐 포물선과 쌍곡선 이런 식으로 두 종류의 2차 곡선이 만나는 상황에서 이 만나면 뭐가 생깁니까? 교점이 생기죠. 그래서 그 점에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타원과 포물선이 만나요. 포물선이. 그러면 이 점은 포물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타원 위의 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정의를 두 번 써서 푸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문제가 참 많이 출제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들고 와서 푸는가에 대한 자세한 관찰 그리고 네 연습입니다. 처음부터 잘 풀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다 보고 요령이 생기고 아, 나만의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난도 있는 문항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기출문제고요. 일단 평가원 기출문제를 우선시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또 제시해놓겠습니다. 참고로 강의 원고는 자료실에 올려드립니다. 그 자료 미리 풀어보시고 강의를 이용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는구나를 파악하셨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이상으로 연습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볼게요. 수능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료실에 올려드린 자료를 천천히 여러분 문제 읽을 때 빨리 읽지 마세요. 천천히 읽으면서 아, 어떤 내용이 힌트로 주어져 있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Y축이 여기 있습니다. X축에 있고요. 여기 요 직선이 이 직선이 여기 있는 이 포물선의 준선이에요. Y제곱은 4PX고요. 여기 있는 이 끝점이 요점 타원의 한 꼭지점이겠죠. 이 꼭지점 이의 좌표가 네, 이 포물선의 초점입니다. F, P, 0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타원은 A점은 타원 위의 점이에요. A점은 또 어디 위의 점이에요? 포물선 위의 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 두 종류의 포물선이 같이 나오면서 교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아, AB가 아니라 AF와 AH가 같겠구나 뭐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 풀 때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 접근이 안 되는 친구들은 타원이 예전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보통 타원의 식 예를 들어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 있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예요. a 양수입니다. b도 양수고요. 이렇게 썼으면 초점이 x축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C, 마이너스 C, 컴마 0, C, 컴마 0 이랄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C제곱입니다. 말고.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만나는 이 두 점은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쵸?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은 요 라인 위에 있어요. 즉 이 점이죠, 이 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x1, y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행이동하지 않았을 때 원래 주어진 이런 꼴에서는 당연하겠죠. 그럼 밑으로 이렇게 쭉 걷을 때요.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의 중점은 0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안다면 적용시킵니다. 어떻게 적용시킬지 한번 보세요. 이제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삼각형 AHB의 둘레의 길이가 P 더하기 27이고 넓이가 2P 더하기 10이래요. 그럴 때 HF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와! 그러면 H점은 X는 마이너스 P라는 직선 위의 점이고 참고로 A에서 요 점에서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다시 얘기하면 직선 AH는 여기 있는 직선 AH는 X축과 뭐하다? 평행하다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 타원에서 꼭지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럼 이 위아래 어딘가 있어요? 대충 여기 어딘가요? 이게 여기와 여기에 중점을 그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X축이고 Y축 있으면 이 점이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이었죠. 맞아요? 왜? 이렇게 그으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은 요 라인에 위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A와 H의 중점에 중점을 표시할까요? 한 이쯤 그을게요.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요 점이 꼭지점, 이 점이 꼭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평행이동한 거니까 평행이동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이 상태에서 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타원에서 A였고 마이너스 A였고 B였고 마이너스 B였고 초점의 좌표가 X축에 있다면 장축의 길이가 이만큼이죠. 그런데 이만큼 길이인데 이 A인데 이 길이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요 라인부터 여기 있는 끝까지 이 길이의 두 배입니다. 이걸 이용한다면 아 A와 H의 중점의 좌표를 M이라 한다면 M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여길 N이라 할게요. 여길 N. 그럼 이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N에서 F까지의 길이의 두 배다. 오케이. 이걸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왜 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길이를 구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아는 건 H라는 점의 X좌표는 무조건 마이너스 P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딱 이거 하나만 설정하면 뭔가 식이 풀립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런 걸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연습하는 거. 어? 내가 혼자 풀 때는 조금 안 되고 조금 어려워서 막막했는데 선생님은 어느 부분부터 접근을 할까? 어떻게 미지수를 설정하고 또는 어떤 점을 어떻게 놓을까?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하시면서 처음엔 따라하시고 그 다음엔 스스로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는 A점의 좌표를 X1, Y1이라 하자 이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놓으면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AB와 AH와 HB의 길이의 합이 둘레의 길입니다.
그럼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AH와, 그 다음에 HB와, 그 다음에 BA겠죠. 이 길이가 P 더하기 27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대칭성 때문에 타원의 한 초점이 B면 요 끝에서 요 간격만큼 똑같이 여기 어딘가에 C라는 점이 있어서 B 말고 다른 한 초점을 C라 하자고요. 그리고 A와 H의 중점이 M이었고 M에서 수선해발 X축에 수선해발을 내린 게 N이었다면 HC와 AB는 같답니다. HC와 AB는 같아요. 그러면 AB, BA 대신 이 BA 대신에 뭘 쓰자고요? HC를 쓰자고요. 그럼 뭐가 성립해요? AH 더하기 HB 더 BA 대신에 그렇죠? HC라고요. 이게 P 더하기 27이에요. 자, 이제 얘를 이쪽으로 끌고 올 겁니다. 무엇이냐? 이두 길이의 합이 얼마예요? 이두 길이의 합이 HC, HB. H는 어디 위의 점? 타원 위의 점. 곡선의 정의를 꼭 잊으시면 안 돼요. HB, HC. 곡선의 점에서 두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럼 장축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이걸 써놓으면요. 여기 보세요. A점의 좌표가 X1, Y1이면 H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P, Y1이에요. 그럼 M점의 좌표 얼마입니까? M점의 좌표는 그렇지. 2 더해서 2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바로 N 어떻게 돼요? N. 이 점의 좌표는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 합의 절반이에요. 2분의 P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P 더하기 X1이죠? X1 마이너스 P. X1 마이너스 P, 0이에요. 그러면 NF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N에서 F까지 이르는 길이는 P에서 이 값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는 2분의 3P 마이너스 X1이에요. 그럼 더 나아가서 타원의 장축의 길이는 얼마예요? 이거 두 배입니다. 3P 마이너스 X1입니다. 여러분, 이 값이 이 3P 마이너스 X1이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이라고요. 이 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AH. A에서 H까지 이르는 길이는, 그럼 너무 쉽죠? AH는. 얼마예요? X1 더하기 P예요. 그러면 HB 더하기 HC의 길이의 합은 뭐라고요? 이거라고. 3P-X1. 어머? 그럼 이 둘의 합은 얼마예요? 둘의 합은 P 더하기 3P겠죠. 합이 4P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바로 여기다가 4P는 P 더하기 27. 어머머머머머. P는 얼마입니까? 9가 됩니다. 즉, 이 포물선은 Y제곱은 36X입니다. 이해하세요? 네. 이걸 하나 찾은 겁니다. 하나 찾았고, 아직 X1, Y1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힌트 하나 더 있습니다. 넓이가 22P 더하기 11이에요. P 대신에 9를 대입하면 넓이는 30입니다. 그러면 삼각형 A, H, B의 넓이는 얼마예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AH의 길이로 높이는 Y1이죠.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X1 더하기 P 9라고요. 9 곱하기 높이는 Y1이에요. 이 값이 얼마라고요?
30. 여러분 근데 항상 이렇게 나오면 네가 누구니가 관여권이에요. 네가 누구니. A라는 점은 타원 위의 점이면서 포물선 위의 점이에요. 포물선 위의 점. 그렇죠? 그러니까 Y1의 제곱은 36X입니다. 뭐라고요? Y1의 제곱은 36X, 36 곱하기 X1이라고요. Y1의 제곱은 36 곱하기 X1.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1, 4분면 위에 있는 A점, Y값이 얼마예요? Y1은 6 곱하기 루트 X1이겠죠. 그럼 여기다 쓰자고요.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기 X1 더하기 9 곱하기 6 루트 X1은 30입니다. 여기는 6, 6, 5, 30, 2 가니까 여기 곱하면 X1 루트 X1 더하기 9배의 루트 X1 2 곱하기 5 하니까 10이 되죠. 마이너스 10은 0입니다. 루트 X1을 T라고 치환해서 풀면 이때 X1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네, 딱 1 나옵니다.

이거 맨날 나와요. X1이 1이니까, 아, 이제 X1이 1이면 Y1은 얼마예요? 6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H점은 마이너스 P, Y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9, 6이 되는 거고요. Large F는요, P, 0, 9, 0이에요. 3분의 HF의 길이요? 빼서 제곱합니다. 18의 제곱, 324. 빼서 제곱합니다. 36. 그러면 루트 360. 이걸 우리는 K라 불렀습니다. 선분 HF의 길이를 K라 하자. 이 값이 K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K제곱이 아, 362구나를 찾은 겁니다. 꼭 교점이 나오면 그 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어디를 잘 봐야 된다고요? 여기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점을 설정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문제풀이의 시작이 된다는 걸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좀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네. 풀어보시기를, 두 번, 세번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1번 문제였습니다. 수능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는 구모,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2026학년도 대수능을 위한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F와 P, 뭐라고요? P와 F를 초점으로 하고 써 있어요. 두점 PF를 초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거. 점 Q가 꼭지점인 타원 C2에 대하여 이런 거 건너뛰지 마시라고요. 잘 읽으셔야 돼요. 보통 우린 타원에서 이렇게 썼으면 평행이동 한 거고, 평행이동 하기 전에 이렇게 있으면 타원의 중심,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꼭지점, 그럼 초점이 만약에 X축에 있다.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겁니다. 그죠? 이 정도는 아실 거라 봅니다. 근데 깜빡하는 순간, 그게 잘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Q가 이 타원의 한 꼭지점이에요. 그러니까 Q 안써 있지만 QF의 길이와 QP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쵸?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타원에서 QF와 QF 프라임도 길이가 같습니다. 대칭성이에요. 2차 곡선의 특징 중 하나가 대칭성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대칭성에 의해서 QF나 QF 프라임도 같은데요. 심지도 모두 같다고요? QP, PQ의 길이도 같습니다. Q를 기준으로 다쓴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가까운 점을 이렇게 R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초점이니까 쭉 이으면, 이렇게 이으면, 이 직선은 X축과 평행하고요. 직각을 이룹니다. 이렇게. 왜요? 여기도 직각이거든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여기 F 프라임 P 요 삼각형을 보세요. 요긴 삼각형 이 점은 Q에서 F 프라임까지와 Q에서 P까지의 길이 같으니까 점 Q는 P F 프라임의 중점이에요. 그러면서 쭉쭉쭉 이었어요. 직각이고 그런데 O는 F와 F프라임의 중점입니다. 당연하죠? 몇대 몇입니까? 1대 2구요. 1대 2구요. 1대 2가 됩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F프라임, 여기는 R이죠. 여기. 요점이에요. 요점.

이 R은 어떤 점이에요? 교점이에요. 이타원과 이타원의 교점이에요. 그쵸? 자, F 프라임 R에서 PR을 뺐더니 7루트 이래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요 그림은 놔두시고 제가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왜냐? 이 R점은 타원의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이어볼게요. 타원 C1에서 어디서? 타원 C1에서 뭘? F 프라임 R 더하기 FR 이두 기대 합.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일단 먼저 이두 기대의 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C1의, 그렇지, 장축의 길이. 이게 C1의 장축의 길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PR 더하기 FR. 여기 PR과 FR을 더하면 이건 뭐가 됩니까? C2의 장축의 길이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준게 뭐예요? 문제에서 준게 F프라임 R에서 PR을 뺐습니다. 이 둘은 같죠, 지금? 그럼 여기를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빼볼게요. 그러면 F프라임 R, 선분 F프라임 R의 길이에서 선분 PR의 길이를 뺐더니 이게 뭐라고요? 7루트 2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C1의 장축의 길이에서 C2의 장축의 길이를 뺍니다. 여러분 보실게요. 그러면 C1의 장축의 길이를 제가 편의상 L1, 여기를 L2라 부를게요. 그냥 이거를 얘는 L1-L2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현재 이 상태에서 요 Q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FR과 PR을 더한 것은 C2의 장축의 길이죠. 근데 C2의 장축의 길이와 같은 게 QF와 그 다음에 QP인 거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Q에서 F까지 길이와 Q에서 P까지의 길이의 합이나 F에서 R까지 길이와 P에서 R까지의 길이 합이 같다고요. 이것도 장축의 길이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를 하나 살짝 지우면 뭐가 되게 잘 보여요. 여기를 지우면. 이 둘의 길이의 합이 뭐라고요? C2의 장축의 길이다. 그런데 이 길이와, 아까 처음에 할때이 길이와 이 길이와 심지어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F'P, PF'의 길이가 뭐라고요? C2의 장축의 길이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F'P, PF'의 선분의 길이가 여기 있는 C2라는 타원의 장축의 길이라고요. 이해했어요?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L2라고요. 지금 이만큼이 L2예요. F는 여기는요. 0,6이고 얘는 0,-6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예요? 12가 되는 거예요. 12. 여기만 모르죠, 여기만. PF. 우리는 이건 알죠. 왜요? 이 P의 길이. 여러분, P점은 타원 C1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PF 프라임 더하기 PF는 얼마예요? 이걸 L1이라 부른 겁니다. 그럼 보세요. C1의 장축의 길이 L1이라 부른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PF 프라임이 뭐냐고요? PF 프라임이.

이게 L2라고요. PF'의 길이가 L2라고요. 그럼 이 식에서 가만히 보세요. L2를 살짝 넘기면 PF는 L1은 오른쪽에 있고요. 여기는 L2를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L1이라서 위아래가 같아집니다.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루트. 어머, 여기가 7루트라고요. 그래요. 이게 7루트이고 이게 10이에요. L2가 얼마일까요? 아니,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가 7루트, 여기는 12요. 이게 L2예요. 이만큼의 길이가. 그리고 얘와 얘를 더한 게 L1이고요. 자, 그러면 L2의 제곱은 루트 보세요. 12의 제곱 144. 그다음에 7루트 1을 제곱하면요. 49 곱하기 2가 되니까 98이에요. 그러면 242네요. 242는 121 곱하기 2하니까 11루트입니다. 이거 L2는 11루트입니다. 아, 이 값이 얼마라고요? 11루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L1은 얼마니까? 이두 길이의 합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이두 길이의 합이 장축일이라고요. C1의 장축의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L1은 18루트이고 L2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루트입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두 타원 C1, C2의 장축의 길이의 곱. 이 둘을 곱하세요. 아, L1과 L2의 길이의 곱은 18 곱하기 11 곱하기 2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36 곱하기 10이라니까 360에 36, 396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어느 부분이요? 이런 R점. 교점이잖아요. 이 타원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타원, 즉 C1과 C2 위의 점이기 때문에 식을 두 개를 쓸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 여러분들이 꼭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걸 연습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2번이었고요. 이제 페이지 바꿔서 3번 문제입니다. 네, 이제 6월 모의평가인데요. 여기도 조금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자, F'의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C, 0. 하나는 C, 0. 하나는 마이너스 C, 0으로 주어지고 이 타원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기가 C1. 여기 제가 지금 흰색으로 이렇게 쓰는 X축에 초점이 있는 X축 위에 두 초점이 있는 이런 타원을 C1, 그다음에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게 C2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선 FG가 타원과 여기 타원 C1과 만나는 이 교점을 P라 하면 뭐가 성립해요? 여기 보세요. GP가 P F요? GP가 PF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P는 요 힌트는 이렇게 적용된다고요. G 선분 GF에 뭐라고요? 그렇지. 중점입니다. 중점이잖아요, 이게. 1대1이니까. 맞죠? 그러면 G는 0,D고요. F는 C,0이에요. 그쵸?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GP, 그 다음에 PF'. 요 빨간색 두 길이의 합이 2루트 2로 일정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GP랑

누구랑 같다고요? PF랑. 그러면 요두 길이의 합이 이 루트 2로 일정하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디의 점인데? 타원의 점인데. 얘랑 얘는 초점이니까. 타원이 한 점으로부터 두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은 뭐 같다? 장축의 길이와 같다.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EA. 왜요? C1의 식이, 타원 C1의 식이 이거였잖아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1분의 Y제곱은 1이잖아요. A제곱이 커요? 1이 커요. 1이 큽니다. A제곱이 큽니다. 왜?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맞죠? 그래서 A가, 저는 여기서 A를 양수라고 할게요. A 양수니까 EA가 얼마라고요? 그렇지. 2루트입니다. 2루트입니다. 따라서 A가 루트이고, 따라서 C가 얼마다? 1이에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2에서 1 빼니까 1이죠. C는 1입니다. 아, 그러니까 F는 얼마다? 1,0이다. G는 얼마였어요? 0,D요. 어머! 그러면 자동으로 P는 얼마가 됩니까? P는. 여러분, 이 P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니까 2분의 1, 2분의 D가 성립합니다. 이럴 때뭘 구하는 거예요? 힌트를 보세요. QG와 QG'의 길이의 합은 이게 의미하는 건뭘 구해야 됩니까? 아, 타원 C2의, 그렇지, 장축의 길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이큰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얼마입니까요? 여러분, 이 타원 장축의 길이 얼마인지 아세요? 식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타원의 식은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럼 장축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어디를 지납니까? 여러분, 식도 세우셔야 될줄 아셔야 돼요.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요 점이 얼마라고요? 루트 2라고요. 왜? A가 루트 2니까. 그럼 이 타원 C2의 식은 잘은 몰라도 2분의 X제곱 더하기 뭐분의? 뭐 P제곱분의 Y제곱은 1이고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Y축 위에 있어. 그러니까 D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2가 성립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이럴 때 우리가 구하는 건 2B가 얼마예요?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B를 알려면 D를 알면 돼요. D가 얼마인지. 그렇잖아, 지금. 아니, 얘가 궁금한 건데, 얘를 알려면 D를 알면 돼요. D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P가 어디 위점? P는 C1 위점. C1은, 여러분, C1은 어떤 타원이었다고요? 문제 써 있어요. 저렇게. A제곱, 여기 보이시죠?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아, A제곱이 2였으니까 2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 C1 위의 점이 P라고요. 그럼 X 대신에 대입하고 Y 대신에 대입할 때 등호가 성립해야겠구나. 바로 대입합니다. 2분의 X제곱, 2분의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죠. 더하기, 여기는 4분의 D의 제곱은 1입니다. 따라서 4분의 D의 제곱이 얼마예요? 8분의 7이겠죠. 아하, D 제곱은 2분의 7이겠구나. 왜요? 이게 8분의 1이잖아. 넘어가면 8분의 7 되고, 4분의 D 제곱은 8분의 7이면 D 제곱은, 그렇죠, 2분의 7입니다. 보이시죠? 어딨어요? 여기다 대입합니다. 대입할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7은 B제곱 마이너스 2. 아하! B제곱은 2분의 7에다가 2는 4 더하니까 11이네요. 아, B는 얼마다? 여러분, B는 제가 그냥 양수라고 할게요. 그래서 2B를 이렇게 쓰려고 사실은 길이니까 B는 양수라는 조건을 먼저 썼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B를 양수하면 장축의 길이를 2B라 쓸수 있고 B는 이렇게 생겨요.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2. 따라서 2b는 루트 22구나.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겠죠. 저 C1의, C2의 장축의 길이가 루트 22와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이런 식까지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가? 식을 쓸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번이었고요.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은 자, 이 그림과 같이 막돼 있어요. 쌍곡선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쌍곡선. 자, 쌍곡선 위에 점중 1, 4분면에 어떤 점이 있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른 이 F'까지 쭉 이었을 때 Y축과 만나는 점이 Q였습니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면서 뭐라고요? 선분 PF'과 평행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쭉 연장을 시켜가지고 선분인데 직선을 만든다면 이두 직선은 평행하다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 만나는 점을 1선면에 있는 점을 R이라 불렀습니다. 네, 좋아요. 이럴 때 어디가요? F'Q, QP 각각 이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좀 전에 3번에 썼습니다. Q는 PF'의 중점입니다. Q는 F'P의 중점이에요. 자, 그러면서 OQ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2. 아하. 그러면 O에서 Q까지가 요 길이가 2예요. 되게 재밌는 게이 그림상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렇게 이으면요. 이렇게 이으면 이 점은 Q는 PF'의 중점이고 F'과 F의 중점이 O예요. 그럼 너도 이 선분의 중점. 오, 얘도 이 선분의 중점이었어요? 이 길이 얼마요? 절반이고, 이 둘은 평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Y축의 점에서 쭉 이렇게 그었으니까. P에서 F까지 이으면 직각이라고요. 아, 점 P는 F와 X좌표가 같겠구나. 그러면서 높이가 얼마예요? 4가 돼야죠. 왜 이게 2예요, 이게 2. 그죠? 이런 거란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점 P는 X1,4가 맞는데 C,4라고 써도 돼요. F를 C,0, F'을 마이너스 C,0으로 썼다면 이점 P는 C,4예요. 물론 C는 여러분 이 식은 지금 이 쌍곡선의 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쌍곡선의 식을 편의상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라 하면 A, B 둘다 양수라고 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뭐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주어진 게 아니라 힌트 하나 더 있습니다. 삼각형 PQR의 넓이가 3이래요. 어디가요? 삼각형 PQR? 자, 이제 조금 봅니다. PQR이에요. 요 삼각형.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서로 평행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길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길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길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이르는 길이가 다 어떨까요? 지금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다 같습니다. 왜? 왜?

F 프라임 O의 넓이와도 같습니다. 당연히 같겠죠? 이게 얼마라고요? 3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겠습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C요, C. 마이너스 C 커머 여기잖아. C 곱하기. 높이가 얼마라고요? 2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C예요. C가 3이에요. 아, 9구나. 그러면서, 뭐라고요? 점피는, 그렇죠. C, 4인데, 다시 얘기하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3,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가. A제곱분의, 뭐라고요? C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16은 1이에요. 그쵸? 그런데, C제곱은 뭐랑 마찬가지냐면, A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물론, C제곱 대신에 여기다가 9라고 써도 됩니다. 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9니까. 그쵸? 그러면 보세요. A제곱분의 A제곱은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1 더하기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16은 1이라 써도 되고, 소거시키니까 결국에, 자, 이 식에서 A제곱분의 B제곱은 B제곱분의 16이 되고요. AB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A분의 B는 얼마라고요? B분의 4. 아, 그래서 B제곱이 4A분율을 찾았어요. 여러분, B제곱이 4A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이 문제에서 쌍곡선의 주축의 길입니다. 식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축의 길을 구하려니까 다른 방법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식을 썼고요.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뭘 구하면 된다? 2a를 구하면 됩니다. 주축의 길인 2a죠. 그런데 무슨 식이 하나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예요. 아,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9인데 당연히 a를 구해야 되니까 b제곱을 소거시키거나 다시 다른 또 다른 식으로 a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편해서 이 b제곱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4a가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오롯이 전부 다 a에 관한 식이 나오잖아요. 양변에 4 더합니다. a 더하기 2의 제곱은 13이에요. 그러면 a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고 a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13이에요. 왜? 왜? 왜? 왜?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a는 양수니까. a는 양수니까. 따라서 이 상태에서 이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 더하기 2루트 13이고 이게 주축의 길이고 이 주축의 길이를 p 더하기 q루트 13으로 썼기 때문에 p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p가 마이너스 4 q는요 2 그래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16 더하기 4 해서 네, 20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간단하지만 요 부분을 좀잘 보셔야 돼요. 오, 이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가 3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삼각형 넓이나 요 삼각형의 넓이나 같은 겁니다. 왜요? 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 이르는 길이, 높이가 같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라고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더 나가서 이게 1대1이니까 이렇게 내려가지고 전체 삼각형 넓이가 몇대 몇이다로 풀어도 되는데 이런 게좀 먼저 보인다면은 문제 풀이할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먼저 계산이 아니라 먼저 생각을 하고 아, 어떤 과정을 거치고 정의가 무엇인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긋고 그어가지고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 길이, 이 길이 해서

0: 닮은 비로 푸는 1, 여기 1대 2, 1대 2, 물론 1대 2. 중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에선 반드시 이게 나온다, 이 문제에선 이게 나온다가 아니라,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적용시켜서, 우리가 학습했던 개념을 문제 상황에 적용시켜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서 푸느냐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점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식이 없는 상태에서 추측의 길을 구해라면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식을 세울 수 있어야 그 식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최종적인 답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정말로 한 번, 두 번 가지고 안 된다면 세 번, 네번그 이상으로 연습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직 공부하는 과정이고요. 수능까지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많이 연습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가지고 수능의 그날 정말 잘 활용하고 풀어서 답을 도출해 낼수 있기를 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부터는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풀어보시고 강의를 이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해도 용룡의 나라시여.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2: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1: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3: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4: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2027 약점공략 한국지리의 이진욱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문프락개론입니다. 자, 왜 이름을 문프락개론이라고 지었느냐. 우리 대학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과목이 바로 무슨 개론이고요. 이 가장 기초적인 책을 우리는 개론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연지리와 인문지리가 있는데 인문지리학 개론, 자연지리학 개론 이런 과목들이 있고 이 책도 있습니다. 이 인문지리학 개론과 자연지리학 개론은 뭘 배우는 거냐면 말 그대로 인문지리와 자연지리와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어야지만 다른 수업들도 다 수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학년에 입학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과목이 자연지리학개론, 인문지리학개론입니다. 그리고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다른 과들도 대부분 이런 개론서들이 있고 개론 과목부터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도 같이 전공을 했는데 정치학개론, 경제학개론도 같이 수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개념 공부하고 문제풀이 해야 될 건데 문제풀이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가 되는 애들이다. 그래서 문프락개론이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도 조금 있겠지만 학생들이 이 약점 공략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해줬던 게 바로 이 문프락개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하고 문제만 풀어왔다면 이제는 배운 내용 바탕으로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거에 유의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 다시 한번 요 강의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로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는 어쨌든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를 합니다. 사실은 뭐 교육과정 안에 정말 조그만한 단어, 조그만한 문장, 조그만한 그래프까지도 조금 확대해서 출제하는 경향도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 출제할 때 항상 근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답은 문제 안에 찾아갈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해 줍니다. 문항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발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주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단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선지에서도 여러 가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풀수 있게 출제한다는 겁니다. 풀수 있게 문항을 구성해 줍니다. 그래서 문항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면 불필요한 것들은 다 잘라내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잘라낸 상태로 출제된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또 이것이 없으면 문제 풀이가 어려울 때 반드시 어떤 내용들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항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소중한 정보이고 이걸 다 종합해서 문제를 풀이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 허투루 볼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 볼게요. 작년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항인데 먼저 밑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적 표시에는 농산물의 특징인 생산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기인한 경우 그 지역의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가는 기후와 토양이 옥수수 재배에 유리해 전국에서 옥수수 재배 면적이 가장 넓대요. 자, 우리 공부하면서 옥수수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데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고창, 괴산, 창녕 중에 어디가 옥수수 재배 면적이 가장 넓지? 이것도 공부한 친구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지? 예, 여기 소백산맥이 지나는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해풍을 맞고 자란 색이 진하고 당도가 높은 복분자 어쩌고 저쩌고 서해안에 위치한 나는 낙동강 유역의 평야지대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백산맥이 지나는 곳은 고창, 서해 아 죄송합니다. 괴산이죠, 괴산. 그리고 서해안에 위치하는 게 고창. 낙동강 유역 평야지대 대구 광역시와 접하는 곳이 창녕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지도를 제시해주지 않고 이렇게 글자로 통해서 그 지역의 위치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지도를 살펴볼 예정인 것이고, 그래서 이각 지역의 위치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안에 이 지역들을 찾아갈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다. 두 번째, 역시 밑에부터 볼게요. 자, 선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부터라는 모두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아니, 소멸 위험 지역 들어봤지만 대체 소멸 위험 지역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제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살부터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라는 내용을 넣어준 거죠. 자, 무슨 얘기냐? 한번 적어볼게요. 20살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 0.5 미만이어야 된대요. 자, 그 얘기는 요거를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면 이게 0.5 미만이려면 모가 분자의 두배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선을 요렇게 그려보면 요 아래쪽에 있는 곳들은 20에서 39세 여성 인구 비율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두 배가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와라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안에 문제를 풀수 있는 다양한 단서 조항들 넣어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정답은 문제 안에 있다라는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꼼꼼하게 살펴보자. 다음 두 번째. 자,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생소한 내용이 하나쯤은 나옵니다. 이 수능 시험 전체 20 문항 중에서 뭐 선지도 있고 자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모르는 내용이 하나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패스합니다. 모르는 내용은 패스. 자, 보죠. 자, 가볼게요, 가. 가는 뭐지? 동경 124도, 어쩌고저쩌고, 북위 39도. 우리가 수많은 섬들을 살펴봤었는데, 얘는 모양도 좀 생소하고, 위경도도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패스합니다. 패스 뭐지? 다음, 나. 너무나도 많이 봤죠? 독도입니다. 다. 너무나도 많이 봤죠? 마라도입니다. 마라도. 자, 그럼 선지 볼게요. 가는 나보다 우리나라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뭡니까? 자, 최단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은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도 비교해주면 되는 거죠.
가는 나보다 더 서쪽에 위치하니까 표준 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멉니다. 다음, 가나다 모두 우리나라 영토의 4극 중 하나에 해당합니까? 동경 120.

34도부터 동경 132도 사이에 우리나라가 위치하니까 얘는 서쪽 끝머리입니다. 아하! 비단섬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모르는 내용 나오면 패스합니다. 충분히 문제는 풀수 있어요.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자, 가와 나가 나와 있는데 25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저도 알려드렸고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소개해드렸던 내용일 겁니다. 자, 어쨌든 가와 나가 있는데 얘는 2차고요. 2차. 그리고 얘는 4차입니다. 4차. 자, 그러면 먼저 경부고속국도 전 구간이 개통되었습니까? 자, 요게 이제 당시 굉장히 생소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경부고속도는 왠지 일단 패스합니다. 패스. 자, 그러면 이전 계획 시행 시기보다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한 인구 비율이 모두 증가했죠. 왜냐면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니까. 그럼 둘다 동그라미야. 다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습니까? 요건 많이 했죠. 요거는 2차니까 동그라미 X.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었습니까? 4차 때니까 XO. 그러면 얘는 무조건 X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생소한 내용이 나온다고 당황하지 말고 일단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그 내용을 몰라도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수능은 선다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객관식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풀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일단 패스한다.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리면 그때 고민해 보셔도 됩니다.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그때부터 고민하면 문제 풀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는 극값부터 찾아간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자, 어떤 그래프든 일단 뭔가 눈에 띄는 친구부터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 친구가 눈에 띄기 때문에 그 친구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기했듯이 그래프 안에서도 뭔가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을 출제한 거고 그 그래프를 출제한 겁니다. 이 그래프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축의값도 다르게 해서 그릴 수가 있거든요. 하필 이 그래프로 낸 것은 그 지역이 어떤 면에서 특별하게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정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필 이 기울값으로 이 그래프로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극값부터 찾아간다. 눈에 띄는 친구. 얘는 뭐지? 이상한 친구인데 걔부터 찾아가는 것이 좋아요. 자, 얘는 인천이고요. 얘는 강릉이고. 우리 문제 푸는 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빠르게 갈게요. 여기는 부안. 그리고 포항. 자, 그럼 눈에 띄는 친구 일단 겨울강수량 제일 많은 친구. 겨울강수량 제일 많은 거 강릉이지. 나가 강릉. 연평균 기온 제일 높은 친구, 최하늘 평균 기온 제일 높은 포항입니다. 그래서 라가 포항. 다음 여름 강수량 제일 많은 친구, 한강 유역에 넓게 보면 한강 유역에 속하는 인천. 가. 그럼 남아 있는 다가 부안이 됩니다. 그래서 부안부터 찾으려고 하지 말자. 일단 눈에 띄는 친구들부터 찾고 나면은 결국 남아 있는 애를 부안으로 연결시켜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값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찾아갑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화성입니다. 화성. 그리고 포항. 그리고 울산. 그리고 여수가 나와 있죠. 자, 가나다, 라와 A부터 D가 나와 있고요. 구미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려면은 구미도 제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려워지거든요.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블랭크를 많이 넣는 겁니다. 가나다라, ABCD, 기역, 니은까지 넣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구미를 제시해줬다. 아, 구미를 제시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게 어려워지겠는데? 그러면 뭐라도 하나 제시해주자. 어딜 제시해줄까? 구미 정도 제시하면은 문제풀이가 조금 수월해지겠구나. 라고 해서 구미를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요 구미가 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는 애를 가지고 찾아가면 문제풀이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미는 전자조립공업이 발달한 곳이니까 전자가 B가 됩니다. 그럼 하나씩 퍼즐처럼 풀어가는 거예요. 나가 전자조립 출하액이 굉장히 많네? 전자조립 출하액 많은데 화성이네? 그러면 나가 화성이 됩니다. 화성은 전자조립과 자동차 출하액 많은데? 그러면 자동차가 A가 되는 거죠. A가 자동차네? 가는 자동차 출하액이 엄청나게 많네? 자동차 하면 울산이네? 그러면

울산이 가가 되는 거고, 울산 같은 경우 석유화학과 제철, 사실 제철도 출하액 꽤 많지만 그래도 석유화학이 더 많죠. 그러니까 울산에서 2등인 게 석유화학이 되고, 그럼 남는 게 제철이 되는 거고, 그럼 석유화학 출하액 많은 게 여수가 되는 거고, 제철 출하액 많은 게 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미를 제시해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미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갈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거거든요. 항상 나와 있는 친구부터 순차적으로, 아, 뭔가 가장 많구나, 뭔가 가장 적구나, 하나씩 하나씩 그 값부터 찾아가는 겁니다. 자, 다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총량 지역성 변화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었던 양과 폭, 비중, 비율, 지수입니다. 사실 비중과 비율은 최근에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비중보다는 비율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약간 의미가 차이가 있긴 한데 한국 지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를 두진 않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양은 절대적인 값을 얘기합니다.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그 자체의 양, 그 자체의 수, 절대적인 양을 얘기합니다. 자, 비율 또는 비중은 가장 중요한 게 전체 값을 고려하다는 거죠. 전체 값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 값을 고려한다. 전체 값 대비 해당 지표의 값. 또, 폭. 폭은 폭 또한 절대적인 값의 차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래프에서 변화 폭 같은 거를 물어보는 게 대표적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죠. 총량이 많다고 해서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며, 비율을 파악할 때는 반드시 전체 값을 고려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원자력의 공급량은 경북이 제일 많죠. 하지만 전체 에너지 중에서 원자력 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부산이 가장 높습니다. 부산. 다음, 제조업 전체 취업자 수는 경기가 가장 많지만, 전체 취업자 중에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울산이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수와 비율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선지에서도 묻고 있는 게 수인지 비율인지,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게 수인지 비율인지 꼼꼼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자, 지역성과 관련된 것은 바로 요겁니다. 비율입니다. 비율. 비율.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원자력의 공급량은 경북, 그리고 원자력 공급 비율은 부산이 높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경기, 취업자 비율은 울산이 가장 높은데 우리는 경기가 2차 산업이란 키워드 갖고 있는다고 흔하게 얘기하진 않죠. 2차 산업 키워드는 울산입니다. 울산.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 받체 면적이 가장 넓지 않지만 받체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어디죠? 제주입니다. 그래서 받치라고 하는 지역성. 그 지역의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제주예요. 그래서 지역성과 관련 있는 것은 비율입니다. 비율.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경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도 화성입니다. 경지 면적이 넓다고 해서 화성의 키워드, 화성의 지역성을 농업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면적에서 경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지역성은 비율과 관련이 깊고 우리는 총량이 큰 곳을 기억해 두는 것도 좋지만 지역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비율이 높은 곳을 기억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음, 증가율. 증가율 또는 감소율은 기준연도 대비 몇배 또는 몇 분의 1로 항상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준연도 대비 몇배 증가했지? 몇 분의 몇으로 줄었지? 또는 몇 분의 1로 줄었지?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값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뒤에 나오면 분수도 나올 건데, 분수, 그리고 증가율 같은 것들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어 보는 겁니다. 아, 대략적으로 몇배 증가했구나. 몇 분의 몇이 되었구나. 숫자가 이러면은 뭐가 더 크고 작구나. 이런 식으로 숫자를 그대로 적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5번. 지수. 지수는 이렇게 하죠. 기준연도의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을 지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변화와 관련이 되죠. 변화. 항상 주의할 거. 지수가 크다고 해서 절대값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유의해 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큰 지점. 기울기가 큰 지점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뭔가 되게 많이 변화한 거죠. 되게 많이 늘어나거나 되게 많이
감소하거나

그래서, 아, 요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뭐가 이렇게 변하고 뭐가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 변화 시점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변화 시점을 우리는 기울기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큰 지점,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감소하거나, 그래프의 기울기가 큰 지점을 반드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항상 여기에 나오는 양, 비중, 비율, 지수 등의 표시해 가면서 풀이합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표시하면서 풀이하거든요. 여러분, 저보다는 실력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보다 실력이 훨씬 낫겠죠. 실력이 더 좋은 저도 이렇게 꼼꼼하게 풀이하는데, 여러분, 문제를 믿어야지 여러분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문제 속에, 그리고 글자 속에 정답이 있는 것이고, 실수는 내가 할수 있어요. 문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가원이 실수할 수 있겠지만, 가능성이 아주 낮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수할 가능성은 아주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시하면서 풀이하자.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제가 가급적 이 모의평가랑 수능 문항들을 준비해봤는데, 적당한 자료가 좀 마땅치 않을 때는 수능 완성이나 특강에 있는 문제도 준비해봤습니다. 자, 볼게요. 야, 요런 것들 찾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역들도 나와 있죠. 일단 가부터 라가 과수맹류 벼채소인데, 특정 권역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요게 맹류입니다. 호남권의 비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러면 B가 영남권이 되겠죠? 그럼 영남권 비율 높게 나타나는 다가 과수. 얘기했듯이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이기 때문에 자료는 빠르게 살펴볼 거예요. 다음, 제주권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가가 벼.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라가 채소가 되는 거죠.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죠. A는 호남권은 가보다 나의 재배 면적이 넓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호남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벼보다 맹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율이 높으니까 뭔가 재배 면적이 되게 넓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값을 고려해야 돼. 벼의 전체 재배 면적이 맹류의 전체 재배 면적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에 호남권이 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맹류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는 낮지만 요게 훨씬 더 크니까 전체 재배 면적은 벼가 훨씬 더 넓습니다. 항상 비율에 속지 말자. 다음, 증가율이 나와 있는데요. 증가율. 자, 요색으로 해볼까? 자, 2000년 대비 2020년 인구 증가율은 용인이 인천보다 높대요. 자,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물론 얘는 아주 적합하진 않은 게, 이 절대적인 인구의 증가량도 용인이 조금 더 많습니다. 사실은 증가량은 적은데 증가율은 높은 지역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제가 찾질 못했어요.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용인. 2000년에 50만이 안 되다가 2020년에 100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몇배 늘어났느냐? 두배 이상 늘었죠. 두배 이상. 다음, 인천은 250만에서 300만 정도 늘어납니다. 1.5배도 증가하지 못했죠. 그래서 증가율이니까 몇배 증가했니로 비교해 준다. 얘는 두배 이상, 얘는 1.5배도 증가하지 못했으니 인구 증가율은 용인이 인천보다 높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용인은 지금 50만 이상 증가했는데 인천 한 50만 정도 증가했으니까 사실 전체적인 증가량도 용인이 조금 많긴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증가량은 적지만 증가율은 높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다른 그래프에서도 어쨌든 몇배 증가했니로 비교해 준다. 다음 아래로 가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수및 성비, 그리고 유형별 외국인 주민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그래프부터 볼게요. A, B, C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산, 대전, 예천이거든요. 안산, 대전, 예천. 아, 왼쪽부터 봐야겠네요. 안산, 대전, 예천. 자,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데는 안산이겠죠? 안산.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전입니다. 그리고 예천은 가장 적겠죠. 대체적으로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 규모와 비례하는 편입니다. 물론 100%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많은 지역들이 외국인 주민이 많은 편이고, 이 안산과 대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안산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대전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 대체적으로는 인구 규모가 큰 지역들이 외국인 주민 수도 많은 편이다. 이렇게 기억해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안산은 성비가 되게 높잖아요. 제조업 발달이 했으니까. 그래서, 아! 성비가 높으면서 주민 수도 굉장히 많은 나가 안산이구나. 이렇게 찾아가는 문제였었죠. 자, 그러면 대전,

안산, 예천입니다. 대전은 대도시고, 안산은 제조업 발달한 곳이고, 예천은 촌락이니까, 대도시인 대전에서 비율 높게 나타나는 A가 유학생, 제조업 발달한 안산에서 비율 높게 나타나는 C가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 뚜렷한 예천에서 비율 높게 나타나는 B가 결혼 이민자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지금 묻고 있는 건 수입니다. 수. 나와 있는 건 비율입니다. 비율. 자, 그럼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얘가 1등, 얘가 비슷하게 2등 정도, 그리고 얘가 3등입니다. 비율은 안산, 예천, 대전 순이지만 전체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일단 안산은 비율도 높고 숫자도 많으니까 외국인 근로자 수 가장 많아요. 다음, 예천은 비율은 높지만 숫자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예천이 꼴찌가 됩니다. 그리고 대전이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전이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낮지만 전체 숫자가 예천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수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항상 비율인지 수인지, 여기 만약 비율이라고 나온다면은 이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수인지 비율인지를 꼼꼼하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뒤로 갈게요. 뒤에는 분수를 알라인데, 예, 여러분들의 분수를 알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분수를 알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뭐 당 뭐뭐 대비 뭐뭐에 대한 자 A 당 B A 대비 B A 좀 넓게 써볼까 A에 대한 B 이렇게 나오면 모조리다 A가 분 모로 갑니다. A분의 B 그래서 a분의 b로 적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분수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분수는 기본적으로 숫자만 적어주고 비교해 주는 겁니다. 우리 사실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분수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학습을 했을 텐데도 이 분수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4분의 3과 25분의 뭐15 중에 누가 더큰 거죠? 얘가 더큰 거죠. 얘가 더큰 거죠. 숫자가 크다고 해서 얘가 더큰값 아니라는 거 당연히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4분의 5와 25분의 24를 비교해도 정답을 먼저 적어버렸네. 25분의 24를 비교해도 얘가 더큰 거죠. 얘는 분자가 분모보다 크니까 예, 너무나도 쉽다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자꾸 실수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자 분모와 A와 B가 있을 때, 자, 분모도 증가하고 분자도 증가하는데,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면 전체 값은 커지는 거죠. 반면, 분모의 증가율이 크면 전체 값은 작아집니다. 반면,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면 전체 값은 커지는 거고, 반대로 얘는 작아지고 얘는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요 분수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비교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 대비 모모에 대한일 때 앞에 게 분모로 온다. 그리고 숫자 적어준 다음에 변화 파악하거나 숫자를 비교해 주거나 그러면서 찾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경기, 경북, 전남, 강원이에요. 농가 비율 제일 높은 데는 농가 수 제일 많은 데니까 경북입니다. 다음, 작물 재배 면적 비율 제일 높은 데는 작물 재배 면적이 제일 넓은 데니까 전남이에요. 둘다 꼴찌는 강원이고, 아, 넷 중에서 꼴찌, 그리고 다가 경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농가 당 작물 재배 면적, 농가 당이니까 분모로 농가 수가 오고, 분자로 재배 면적이 와야 돼요. 자, 나와 있는 자료는 농가 비율과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인데, 어쨌든 전국 대비 비율이니까 농가 비율이 높은 데가 농가 수가 많은 거고,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높은 데가 작물 재배 면적이 넓은 거죠. 자, 그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 경북과 전남을 비교해 주는 거죠. 경북이 기준이니까, 경북 기준으로, 경북은 농가 수는 많은데, 뒤에다 적을게요.

추가수는 많은데 제배 면적은 좁네? 그러면 전체 값이 작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가장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구하기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 뭐 크고 작고, 뭐야 크고 작고 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경북은 농가 비율이 한17 정도. 자, 정확한 숫자 필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만 적어주면 돼. 작물은 15 정도. 다음, 전남. 전남은 농가 수가 14 정도. 재배 면적 비율이 21 정도. 그러면 누가 더 커요? 아래게 더큰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서. 자, 다음 또 하나. 자, 이거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자, 묻고 있는 게 지금 농가당 재배 면적이고, 당 앞에가 분모로 오니까 얘가 분모, 얘가 모, 분자입니다. 모자예요, 모자. 자, 나와 있는 것도 가로축이 농가, 분모, 세로축이 작물 재배, 분자가 되죠. 가로축이 모, 세로축이 자일 때는 사실 분수 적지 않아도 그래프의 기울기만으로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축이 모이고 세로축이 자인 경우,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로축이 모이고 세로축이 자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한 데가 그 값이 큽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분수로 적어보면. 만약에 분자 분모면은 기울기가 완만한 데가 그 값이 큰 겁니다. 근데 헷갈리니까 분모가 가로축, 분자가 세로축에 있을 때만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기울기가 급한 게그 값이 크다. 그러면 분모 분자네, 경북은 기울기가 완만하네. 틀렸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음 아래로 가볼게요. 아래로. 이번에는 권역별 도시 및 군지역 인구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자,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나와 있네요. 100만 명 이상 가장 많은 게 영남권. 남아 있는 충과 호 중에서 50에서 100만 명 인구 비율 더 높은 데가 충청권,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나가 호남권이 되겠죠. 그러면 영, 호, 충이 되고. 사실, 왼쪽에서만도 영호충 구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만도 영호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 비율 차이가 가장 작죠. 그 다음에 2, 3위 인구 비율 차이가 가장 작은 다가 충.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역 내 인구 3위 도시 대비, 자, 모모 대비가 여기 들어가 있네? 그러면 앞에가 분모, 뒤에가 분자가 됩니다. 모자, 모자. 그래서 3위 도시 분의 1위 도시, 이렇게 되는 거죠. 3위 도시 분의 1위 도시. 자, 바로 알 수는 있지만, 일단 구해보죠. 충청권은 3위 도시가 한45 정도 그냥 적어볼게요. 얘기했었지? 정확한 수치 필요 없어요. 다음, 1위는 당연히 100이 되겠죠. 다음, 영남권. 영남권은 3위 도시가 한35 정도. 그리고 1위 도시가 100대죠. 그러면 요게 더큰 값, 아, 죄송합니다. 요게 더큰 값이 되죠. 그래서 1위 도시 인구 비율을 다시요. 인구 순위 3위 도시 대비 1위 도시 인구 비율은 충청권 2, 영남권보다 작네요. 위에가 똑같은데 분모가 크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분자는 둘다 100이에요. 그러면 요 값이 크면 작은 거고 요 값이 작으면 큰게 되는 거죠. 굳이 구하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워보고요. 2위 도시 대비 1위 도시의 인구 비율, 영남권과 호남권을 비교해 보면 역시나 분자는 100으로 똑같아. 그러면 분모가 얘가 더 작으니까 얘가 더큰 값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당 대비 모모에 대한 모자 앞에 게 분모, 뒤에 게 분자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뒤에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자, 일반적으로 얘는 인구 관련된 문항에서 주로 적용되는 방법이에요. 인구 관련 문항. 자, 주의할 것. 상식으로 풀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세계지리 문제긴 한데, 세계지리에서 이 타이와 미국의 자연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일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조금 낮은 나라들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타이가 조금 예외적이거든요. 타이는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가 자연 증가율이 높네라고 풀었는데, 아니야. 자료에는 타이의 자연 증가율이 낮은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자료가 그대로 제시되어 있는데 친구들이 상식으로 풀다가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상식으로 풀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일단 자료가 우선이야. 자료가 1번. 자료가 1번인데 시간이 없다. 또는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되고, 시간이 정말, 정말 없을 때는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식으로 풀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 볼게요. 와라. 자, 지금 세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봉화라는 곳이고요. 봉화. 여기는 대구 옆에 경산이라는 곳이고, 경산. 그다음에 여기는 창원이라는 곳이죠.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도 맞아. 근데 그래프를 해석하지 않아도 바로 볼게요. 창원은 봉화보다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을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많은 제조업 발달한 곳은 촌락보다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낮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촌락이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높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창원은 봉화보다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낮아요. 다음, 경산은 창원보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많대요. 자, 경산은 특히나 대학교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자, 대구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대구대학교가 또 경산에 있고, 뭐 대구교육대학교 굉장히 많은 대학교가 경산에 있다 보니 대학교가 많아서 유학생도 굉장히 많은 곳이죠. 이거 보지 않아도 경산은 창원보다 외국인 유학생이 많다는 거알 수가 있죠. 그리고 확인해 봐도 그 내용이 맞죠. 왜냐면 외국인 근로자 비율 높은 데가 창원이 되고, 결혼 이민자 비율 높은 데가 봉화가 되고, 유학생 비율 높은 데가 경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풀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얘기했듯이 이걸로 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풀다 보니까, 이상한데? 라고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없을 때는 이런 것도 활용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나 인구 관련된 내용 풀 때, 왜냐면 특히나 인구는 도시와 촌락의 구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 풀이할 때, 이런 내용 풀이할 때는 상식으로 풀어도 괜찮다. 상식으로 접근해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그 다음은 기준이 중요한데요. 기준. 자, 요거는 제가 찾고 찾고 찾다가 못 찾아서 2017학년도니까 되게 오래됐죠? 이때 출제되었던 문항을 준비해 봤는데, 자, 여기 기준은 뭐냐면 추계값입니다. 추계값. 추계값 또는 법례의 값. 자, 얘는 읽어볼게요. 특별, 광역시별, 가나 제조업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가나는 섬유, 그리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 광역시 중에서 상대적으로 섬유공업이 발달한 곳, 또는 상대적으로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곳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자동차 공업 발달한 데 어디지? 섬유 공업 발달한 데 어디지?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를 딱 보면 지금 추계값이 종사자 수도 나가 훨씬 더 많고, 사업체 수는 가가 훨씬 많고, 출하액은 가보다 나가 훨씬 많죠. 자,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가에 비해서 사업체 수는 적지만 종사자 수는 되게 많아. 아, 사업체 하나의 규모가 되게 크구나. 그리고 출하액도 되게 많아. 아, 사업체 하나에서 생각보다 더큰 출하액을 창출해내고 있구나. 그러면 적은 사업체에서 종사자도 많고 출하액도 많으니까 나가 자동차가 되는 거죠. 자동차, 그리고 가가 섬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추계값만을 가지고도 섬유와 자동차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추계값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다 그냥 적어볼게요. 자,

C와 D가 여기 그려져 있고, C와 D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상에서는 지금 C와 D 간의 차이보다, 자, 다시요. 나에서 C와 D 간의 차이보다 가에서 C와 D 간의 차이가 더 넓죠? 하지만 실제로는 얘는 단위 빼고요. 4 차이고 얘는 거의 5 차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종종 선제로 나옵니다. 분명 얘가 간격이 더 좁은데요? 아니에요. 축의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C와 D 간의 차이는 가에서보다 나에서가 더큰 겁니다. 그래서 축의값이 중요한 겁니다. 축의값만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지만 축의값을 잘못 봐서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축의값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서처럼 가로축과 세로축의 값의 간격이 다르게 그려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간격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뭐 인구 관련된 거에서 가로축은 5단위, 뭐 세로축은 10단위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축의값 조심하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더큰 나가 자동차구나. 축의값을 통해서 바로 알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축의값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은 센스인데요. 제가 이거는 정말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 수험장에서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 말씀이 떠올라서 정답을 고쳤습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줬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풀라는 거 아니거든요. 풀라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를 풀때 이상함을 감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함을 감지하고 뭔가 내가 뭔가 잘못 풀었구나. 다시 돌아가서 검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얘기하는 거냐면 가부터라는 구미 당진 여수 화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는 나보다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수에서 1차 금속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면 100%라고 하면 안 되겠지. 90% 이상 가와 다 중에 하나는 당진입니다. 다음, 나는 가보다 전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면 90% 이상 가와 나 중에 하나가 화성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제조업 종사자 수변화. 굉장히 빠르게 제조업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는 당연히 최근에 자동차와 전자 조립공업 빠르게 성장하면서 제조업 종사자도 증가한 화성이 될 거예요. 화성. 하필이면 또 저기랑 색깔이 같네요. 화성. 다음. 나는 종사자가 꽤 많았어. 꽤 많았다가 최근에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요 감소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 제조업 종사자 숫자가 많다는 것도 포인트인데. 자, 요 의견 한번 해보죠.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립공업 발달한 곳이고요. 섬유공업도 발달한 곳입니다. 우리 전자, 자동차, 조선.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조립형 공업이에요. 조립형 공업들은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조선, 섬유, 그리고 전자 같은 경우에 종사자 수가 되게 많아. 구미는 전자조립과 섬유 발달했기 때문에 종사자 수가 꽤 많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구미의 전자조립공업이 다소 좀 침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남부 지역이 전자조립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업체들이 그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좀 쇠퇴하고 있다. 구미가 되는 거고. 다음, 다와 라 중에서 상대적으로 요 기간 동안에 종사자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한 곳은 다입니다. 자, 여수 같은 경우에는 당진보다 더 먼저 제조업이 육성되었고, 완전히 석유화학과 정유 중심의 산업구조 갖고 있는 곳이죠. 다른 산업은 별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석유화학과 정유가 꽤나 오래전부터 발달한 도시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을 거예요. 당진 같은 경우는 여수보다 더 뒤늦게 제조업 발달이 시작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분산되어 오는 인구와 제조업들을 충청권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종사자가 증가한 지역은 당진일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종사자의 큰 변화가 없는 나아가 여수가 될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가와 다 중에 하나가 당진이라고 얘기했었지? 맞네. 나와 가 중에 하나가 화성이라고 얘기했었죠? 맞죠? 자,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지금 1차 금속 제조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화성과 여수의 제철을 비교할 거예요? 그럴 리 없겠죠. 여기 당진이라고 하는 제철 공업이 발달한 곳이 있으니
당진과 다른 어떤 지역을 비교해야 정답이 나올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지. 자동차 공업 발달한 애가 화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구미와 당진의 자동차 공업을 비교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가 화성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선지부터 보고 가와 다 중에 하나는 당진이겠구나. 가와 다 중에 하나는 화성이겠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제를 푸는데 가는 다보다 제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프를 해석했을 때 가는 구미고 나는 여수였어. 뭔가 이상하구나 라는 걸 감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지 문제가 잘못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잘못된 거는 나다. 내가 틀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게 틀렸겠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내가 뭘 잘못 생각했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이런 겁니다. 자, 기후 문제인데 기후 문제. 자, 가는 나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 가와 나 중에 하나는 대관령 아니면 장수 아니면 태백입니다. 뭐 대구랑 울릉도라던가 서울과 인천의 해발 고도를 비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수도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남양주죠. 남양주. 다음, 여기는 성남입니다. 여기는 화성이죠. 그리고 여기는 평택 아니요, 안성입니다. 여기, 보기부터 좀 볼까요? 다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역시 거의 90% 이상 다와 나중에 하나는 화성일 겁니다. 다음, 다는 나보다 지역 내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얘는 보자. 화성도 아파트 비율 좀 높을 거예요. 성남도 높을 거고 남양주도 그렇게 낮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와 나 중에 하나는 100% 안성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왜냐면 얘가 가장 눈에 띄게 아파트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니까 아파트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데랑 다른 데를 비교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성남이랑 화성의 아파트 비율 비교한다? 이건 너무 어려운 거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이거 사실 조금 쉽지 않았던 문제인데. 일단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높고 경지 면적이 좁은 지역들이 가와나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낮고 경지 면적이 넓은 지역들이 다와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남양주와 성남이 아마도 가와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와나. 남양주와 성남 중에서 경지 면적이 더 넓은 데는 아무래도 남양주가 되겠죠. 그래서 가가 남양주. 그리고 나가 성남이 됩니다. 다음, 자, 요것도 좀 중요한데 화성과 안성 중에서 경지 면적 더 넓은데 잠깐만, 얘는 제조업 발달한 곳이고 얘는 촌락이니까 경지 면적이 안성도 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화성은 제조업도 발달했는데 경지 면적도 경기도에서 1등이라고 얘기했었죠. 요거 말고 요걸로 찾아야 돼요. 요걸로. 화성과 안성 중에서 예를 들어 경지 면적이 넓은 데가 안성이다. 근데 안성에서 선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화성에서 선로의 통근 통합 비율보다 높을까? 아마도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걸로 안성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두 개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살짝 함정을 파놓은 거죠. 경지 면적이 넓은 데가 안성이겠거니 생각하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로의 통근 통합 비율이 높은 데가 화성입니다. 안성에서는 서울까지 통근 통합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확인해보면 나와 다 중에 하나가 화성이고요. 다와 다 중에 하나가 안성이죠.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요거 보고 아 나와 다 중에 하나가 화성이구나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풀었는데 뭐야 안성과 남양주의 제조 종사자를 비교해? 뭔가 이상하구나. 이 낌새를 찾아내는 센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센스까지 해서 오늘 문풀학개론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내용 어떤 건지 알겠죠? 개념을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그래프를 해석하고 또 선지를 분석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풀이하는 스킬과 문제풀이하는 센스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센스 하나, 두 개가 여러분들의 성적을 아주 크게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프로만 문제 풀지 마시고 아는 내용 바탕으로 옳고 그른 것만 가려내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문제 풀고 문제 풀면서 어떤 것들을 활용해야 되고 어떤 것들에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새겨두시면서 문제 푼다면 더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문풀학개론 전반적으로 문제 풀면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적용시켜 보시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은 마무리할 거고요. 2강부터는 지도로 들어갈 겁니다. 지도의 다양한 지역들의 특징, 그리고 위치적인 특색, 여러 가지 것들 정리해 볼 거니까요. 2강 지도의 힘 준비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실력, 실전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 실전 감각을 깨워줄 수 있을 만한 좋은 문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1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문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전력 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일단 이 1회 모의고사의 총평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앞으로는 각 회차의 총평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볼 텐데 이번 1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수능 시험의 실전 난도랑 비슷했다고 보고 일부, 예를 들면 13번 흥분의 전도와 전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능보다도 훨씬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전 모의고사의 점수가 굉장히 낮았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는 그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학습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나 아니면 ABOC 혈액형이 앞부분에 위치한 편이었는데 근데 이 문항들이 ABOC 혈액형 굉장히 쉽게 생겼는데 마냥 쉽지 않았고 흥분의 전도와 전달은 정말 대놓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13번에서 걸렸어. 근데 내가 거기서 10분을 썼는데도 답을 못 찾았어. 그럼 뒤에 있는 문제들은 싹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서도 어떤 그런 구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시고 중간에 너무 어려워서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다음 문제로 풀 수 있는 거 먼저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풀 수 있는 거 먼저 풀어놓고 어려운 건 마지막에 돌아와서 시간이 허락할 때 풀어낸다라는 그런 어떤 이 시험에 대한 관리 그런 것들도 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오히려 유전 문항 같은 경우의 난도는 중상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생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그래서 실전에서도 이런

헤모글로빈을 가져서 산소가 매우 희박한 높은 고도에서도 비행하기에 적합하다. 뭐 아무튼 읽어보고 바로 보기 넘어가면 되겠죠. 보기 기억에 A, 이 A라는 요 줄기러기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 당연하죠. 생물이니까. 오케이. 기억 맞고. 그다음에 니은 가에서 A와 동그라미 A, 검독수리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일까요? 둘다 좋아야 되는데 줄기러기 입장에서 좋을 게 없죠. 제가 날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상리공생이 아니고 포식과 피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적응과 진화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런 그 주변 환경에 맞는 몸 색깔을 갖고 있다는 그런 특징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런 헤모글로빈을 적합한 걸 가져서 비행하기 좋다 하는 그런 특징들 적응과 진화의 사례들로 보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기 때문에 답은 3번.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은 사람의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라고 하고요. 여기 동그라미 기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산소와 암모니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가에서 단백질은 소화 과정을 통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아, 뭐 그런 특징이 있죠. 그렇죠. 그런 어떤 물질 대사가 있죠. 나에서 세포에서 아미노산이 완전히 분해되면 물과 이산화탄소와 동그라미 기역이 나온대요. 아미노산이면 질소를 갖고 있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동그라미 기역인데 다에서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뭐 맞는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기 한번 볼게요. 보기 기역에 가 과정에 효소가 이용이 되느냐? 소화 과정에 소화 효소가 관여하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 동그라미 기역은 암모니아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A 간은 소화계냐? 이건 뭐 맨날 물어보니까 당연히 학습이 돼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 간은 소화계다. 맞는 보기면서 아주 많이 물어보는 빈출 보기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신경계 문제인데요. 일단 그림이 나왔고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심장에 자율신경이 이렇게 연결된 경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표는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A와 B의 특징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와 B는 각각 연수와 척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교감신경과 연결된 것이 척수겠죠. 교감신경은 다 척수 출발이니까. 그럼 B가 연수가 되겠다. 요렇게 해놓고 그림으로 올게요. 자, 심장이랑 연결됐는데 앞이 짧고 앞이 길고 뒤가 짧다. 그러면 요거는 부교감신경일 거고 반대로 앞이 짧고 뒤가 길다. 요건 교감신경이겠죠. 그러면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부교감신경의 출발지, 중추신경의 출발지는 어디예요? 요거는 심장 박동의 조절 중추 연수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죠. 이렇게 해놓고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뇌줄기를 구성한다는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한다. 연수의 특징에 해당이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죠. 근데 뇌줄기는 누구누구? 중간뇌, 뇌교, 연수. 요 삼총사 빼밀리니까 연수는 그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의 신경세포체는 B에 있느냐? 동그라미 A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죠. 그래서 B에 있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자료를 연결하는 문항을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디귿 단위 시간당 동그라미 B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심장 박동이 억제되나요? 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촉진하겠죠. 그래서 억제되는 것은 만약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요 에너지 섭취와 소비와 관련된 문제인데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그림은 정상인 ABC가 나왔고요. ABC의 일일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기역, 니은 둘 중에 하나가 섭취량, 둘 중에 하나가 소비량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는 ABC의 에너지 섭취 소비가 일정 기간 동안 요 그림과 같이 지속이 된다면 혈중 지질 농도와 체중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속이 됐을 때에 요두 개의 변화를 표로 표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ABC가 이 원투에 들어가고 C는 제시를 해줬으니까 AB랑 원투랑 매치를 하면 되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C는 혈중 지질 농도도 감소하고요. 체중도 감소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많다는 얘기겠죠. 소비가 많다.
그러면 이 C의 그래프에서 더 많은 게 소비량이고 더 적은 게 섭취량일 거죠.

그래서 기억이 소비량, 니은이 섭취량.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소비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소비량이 더 많기 때문에 A는 체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B는 섭취량이 더 많잖아요. 그럼 B는 체중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지금 둘 중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원이 B, 감소인 2가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1일 에너지 섭취량이다. 니은이 섭취량, 기억은 소비량.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원은 B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A의 에너지 섭취와 소비가 그림과 같이 지속되면 고지혈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느냐? A는 쓰는 게더 많아요. 그리고 혈중 지질 농도가 감소하는데 고지혈증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순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은 세포 주기 문제입니다. 지금 G원기 하나가 제시가 되어 있고 방향을 맞춰 보는 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런 방향 맞추기 문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그림은 사람의 체세포 세포 주기를, 표는 이 사람의 체세포 세포 주기의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G1기 빼고 G2, M기, S기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알수 있게 기역의 특징을 넣어줬습니다. 동원체에 방추사가 결합된 염색체가 있다. 지금 여기에서 방추사가 있다? 이거는 M기죠. 방추사는 M기에만 관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응축된 형태의 염색체도 M기에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죠. 그래서 기역이 M기라는 것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방향은 M기. G1S, G2, M기. 이렇게 가겠죠.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2. 역시나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역에 세포 주기의 진행 방향은 2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은 동그라미 니은 시계의 세포. 니은이 뭐냐면 G2기죠. G2기 세포가 G1기 세포보다 DNA 상대량은 더 많습니다. 두배 많겠죠? 그죠? 그래서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난다는 동그라미 A에 해당이 되느냐? 디귿이 S기거든요. S기는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도 옳았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6번. 방향구법 문제가 나왔지만, 방향구법 치고는 굉장히 좀 어떤 연습형의 문항이 나왔죠. 그래서 뒤에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일부러 난도 조절을 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지역 P에 1 곱하기 1 크기의 방향구 10개를 설치했대요. 그래서 총 면적은 10제곱미터 되겠습니다. 1짜리 10개니까. 그래서 설치해서 조사한 식물종 ABC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피도 값은 뭐 1회도 그렇고 2회도 그렇고 이걸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별도 단서를 주는 편이고요. 그냥 상대 피도를 시원하게 알려줬다. 이렇게 값을 줬다. 자, 그럼 옆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A, B, C 종에 개체수 그냥 수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개체수를 바탕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상대 밀도 괄호에다 넣어볼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종이 등장한 방향구수도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 빈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상대 피도 값은 그냥 알려줬으니까. 자, 그걸 바탕으로 마지막에 우리는 중요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요치. 자, 그러면 일단 ABC의 개체수부터 한번 세볼까요? A는 세모 모양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체. 그 다음에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체.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현한 방향구수. A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에서 출현했습니다. 그한 칸에 두 개체가 있든 한 개체가 있든 빈도 계산할 때 전혀 영향 안 주고 몇 칸에 등장했느냐만 보면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 다음에 B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 다음에 C는 모든 칸에 등장한 걸로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칸 모두 등장을 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거 총합을 보니까 총

25개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몇 점 만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것이 상대 밀도 값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곱하기 4를 해주면 비율이 막 맞아 떨어지겠다. 그러면 48에 32, 45, 20, 그 다음에 48. 다 더하면 100 맞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혹시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출연한 방영구수의 합이 지금 20이죠. 그럼 이거를 몇 점 만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거야. 그러면 곱하기 5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 25%, 그 다음에 50%. 요렇게 상대 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 피도는 A와 B, A와 B의 상대 피도가 각각 30%이다 하고 문두에서 아예 줬잖아요. 자, 그럼 우린 이걸로 어떻게 마지막 한 칸을 알 수 있어? 총합이 100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40이어야 총합 100을 만들 수가 있겠다. 끝! 그러면 중요치 덧셈 한번 해보겠습니다. 32, 25, 30 더하면 87. 87이 중요치가 되겠고 20, 25, 30 더하면 75. 그 다음에 48, 50, 40 더하면 138. 이렇게 돼서 C가 1등이 되겠습니다. 우점종이다. 네, 그럼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기, 기억. A의 상대 밀도는 32%이다. A의 상대 밀도 32% 맞고 상대 빈도는 A와 B가 같다. A와 B의 상대 빈도 같네요. 같습니다. 우점종은 C였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다 맞아 떨어지고 선생님이 보니까 요 문항의 그 해설지에 밀도 계산하는 게 나와 있는데 밀도는 사실 원래 면적분의 개체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밀도는 제대로 계산을 한다면 10분의 8 해서 0.8 이렇게 될 텐데 아마 거기에 이제 지금 0.08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표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은 상대 밀도를 계산하고자 하면 굳이 밀도로 계산 안 하고 개체 수의 비율로 봐도 충분히 계산이 된다라는 점을 이용하시면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7번입니다. 7번은 요 항산성 조절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그림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그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 여기 있죠?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니은은 각각 티록신 또는 ADH, 항인유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뇌하수체 전엽이거나 뇌하수체 후엽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상하부에서 분비된 TRH가 어디를 표적세포로 한다? 뇌하수체 전엽을 표적세포로 하죠. 거기서 분비된 TSH가 갑상세포를 표적세포로 하고 거기서 분비된 티록신이 요거에 대한 수용체를 가진 그런 표적세포에 작용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자, 그럼 요게 뇌하수체 전엽이었으니까 요게 뇌하수체 후엽이겠죠? 거기에선 뭐가 분비돼요? ADH가 분비가 돼서 콩팥에 작용해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뭐, 그거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는 뇌하수체 전엽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혈중 동그라미 기억.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시상하부에서 TRH의 분비가 촉진되느냐? 자,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조절된다고요? 얘가 너무 많아지면 또 문제니까 앞선 단계를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너 그만 만들어 하고 억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TRH나 TSH의 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TRH의 분비는 촉진이 아니고 억제될 겁니다. 감소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음성 피드백이죠. 그 다음에 디귿, 콩팥은 니은, ADH의 표적기관이다. 그죠? 콩팥에서 물이 재흡수되도록 촉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내용 되겠고 기역 디귿 오르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은 생물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은 산호초 P에서 산호 기역과 조류 AB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류 AB는 서로 다른 종이다 하고 확실히 얘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호초 P라는 거에서 얘는 산호거든요. 산호. 산호 기역은 산호는 동물이죠. 그렇죠? 동물입니다. A 또는 B와 함께 살아갑니다. 얘네들은 아까 조류라고 했으니까 조류는 이렇게 하늘을 나는 끼루기들이 아니고 여기서는 광합성 할 수 있는 조류. 뭐 미역, 해파리 이런 조류 있잖아요. 그런 조류입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걔네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산호는 A 또는 B가 광합성으로 합성한 양분을 얻어요. 얘는 동물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광합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서 한 거를 얻는다. 그리고 A 또는 B는 기역, 이 산호로부터는 서식지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서로 얻어요. 그러면 상리공생으로 봐야 되겠죠? 서로 뭔가를 제공해. 자, 그런데 수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A가 B보다 더 많은 양분을 합성할 수 있어요. 광합성 효율이 좋네. 그러면 양분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네. 그런 장점이 있고. 근데 수온이 높은 지역이면 A가 독성 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반면에 B는 독성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기억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얘네들을 잘 택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료의 내용인데, 수온이 낮은 지역에서 이 산호 기역은 주로 A와 함께 살아가고, 수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A가 독을 뿜잖아. 쟤는 안 되겠어. 해가지고 주로 B와 함께 살아간다. 이런 자료. 근데 지구 온난화로 지금 수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A와 함께 살아가는 동그라미 기역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 기역이 A일까요, B일까요? 수온이 올라가. 그럼 독안 뿜는 B랑 살려고 하겠죠.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역에 P라는 산호초에서 A와 B는 한 개체군을 이룬다. 한 개체군은 같은 종이어야만 하는데 아예 문두에서 서로 다른 종이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기역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니은 수온이 낮은 지역에서 동그라미 기역과 A 사이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에 해당한다. 수온 낮을 때는 뭐 독도 안 뿜고 서로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 좋고. 그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A는 B이다. 동그라미 기역이 아니고 A가 B죠. 얘랑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A는 B이다. 디귿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5번인 8번 문제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9번부터 약간 본격적인 문제 등장합니다. 자, 9번 유전 문항 나왔고요. 지금 사람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유전 형질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라지 A와 스몰 A. 그 다음에 나라는 형질은 대립 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근데 이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 있대요. 그래서 상염색체에 하나, X염색체에 하나 이렇게 위치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표는 성별이 서로 다른 사람 P와 Q의 세포 1, 2, 3, 4. 그러면 두 명이 등장할 건데 P, Q 성별은 달라야 한대요. 그런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세포 4개에서 라지 A, 스몰 B, 기역과 니은이라는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대립 유전자 유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X 염색체는 숫자로 뭐몇개 있는지를 나타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원은 피의 세포다 하고 줬어요. 원은 피의 세포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가 남았죠? 세개 중에 두 개는 Q의 세포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리해 보면 저네개 중에 두 개는 P 거, 두 개는 Q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은 얘네들의 대립 유전자인 스몰 A, 라지 B 둘 중에 하나씩이 매치가 된다라고 하고, 여기 지금 X 염색체 수가 숫자가 하나도 안 줬잖아요. 수라고 적어놓고 숫자가 하나도 안 보여. 근데 동그라미 A랑 동그라미 B가 각각 0 또는 1. 그러면 동그라미 A가 여기 두칸 있으면 같은 값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렇게 해서 문항이 설계가 돼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이 P의 세포인 원은 라지 A와 스몰 B가 각각 하나씩 있고요. 지금 동그라미 니은에 해당하는 뭐 무슨 유전자인지는 아직 모르죠. 스몰 A, 라지 B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거는 없는 것이 확실하다. 근데 지금 보면 A와 B 중에 둘 중에 하나는 X염색체에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아무튼 그두 유전자의 종류가 눈에 보여. A도 있고 B도 있어. 그게 라지든 스몰이든 상관없이 A도 있고 B도 있는 게 확실하죠. 저 세포에. 그렇다면 여기는 X염색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하나는. 그래서 0개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A가 1로 채워집니다. 한 개는 있어야 그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염색체가 있어야 유전자가 거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동그라미 A 자리 1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그러면 이 동그라미 B는 0으로 채워질 수 있겠죠. 이렇게 매치가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이 P라는 사람의 X염색체는 지금 한 개만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세포 봅시다. 2는 라지 A도 스몰 B도 동그라미 니은도 없고 오로지 동그라미 기역 하나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대립 유전자 유무 유형을 얼마나 풀어보고 이제 여기 진입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개의 종류 중에 요네 종류 중에 한 개만 존재한다? 그건 일단 무조건 N짜리 세포고. 그리고 지금 얘가 XM세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XM세체가 한개 또는 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N이고. 그리고 이 세포에는 Y염 색체가 존재하는 N짜리 세포기 때문에 지금 XM세체가 하나도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요 중에 X염 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한 종류도 없고 지금 여기 동그라미 돼 있는 얘는 뭐예요? 상염 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 종류구나라는 거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건 상염 색체에 존재하는 A여야만 한다. 거기까지. 자, 그다음에 3세포 볼게요. 3는 라지 A, 동그라미 기역, 동그라미 니은. 네 종류 중에 세 종류를 갖습니다. 그러면 유전자형 예를 들면 라지 A, 스몰 A, 뭐 라지 B 거나 아니면 라지 A, 라지 B, 스몰 B 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에 스몰 라지 B, 라지 B.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세둘 이제 세넷 중에 세 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스몰 A랑 라지 B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정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스몰 B는 없고. 그래서 지금 얘가 뭐 라지 B가 두개 있을 수도 있지만 옆에를 보니까 XM 색체는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이런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일단 두개한 쌍이다. 그럼 이건 EN일 수밖에 없잖아요.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다면 그럼 얘는 EN짜리 세포인데 근데 EN일 때도 XM 색체가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성별이 X, Y여야만 하겠죠. 그쵸? 그래서 X도 하나 있고 Y도 하나 있는 상태의 EN짜리 세포인데 X염 색체 수만 물어봤기 때문에 1이라고 적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얘는 애초에 원래 없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자리가 없어. X염 색체가 하나 더 있어야만 하나 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없어. 그럼 이렇게 된 것이 이 3의 세포 주인의 유전자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유전자가 상염 색체 있고 B라는 유전자가 X염 색체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요, 아까 상염 색체에 있는 게 확실했던 요 유전자는 A 종류여야 되겠죠. 라지 A는 여기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게 스몰 A여야 하겠다. 스몰 A. 그럼 니은이 라지 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역과 니은은 매치가 됐고요. 그럼 지금 성별이 다른 사람의 세포 두 개씩이 있다고 했는데, 2와 3는 둘다 Y염 색체를 갖기 때문에 같은 성별의 남자의 세포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과 4가 같은 성별의 같은 사람 세포여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P 거고요. 2, 3이 Q 거. 그래서 P가 여자겠네요. Q가 지금 남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P 거는 유전자형 합쳐보니까 라지 A 있고, 그 다음에 스몰 A는 물음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라지 B 하나, 스몰 B 하나.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네요. 그래서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스몰 A다. 맞죠? 요거 가지고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4는 Q의 세포이다. 4는, 그러니까 Q 거를 이미 두개 찾았기 때문에 이 Y염 색체 있는 걸로. 그래서 Q 거가 더 있을 수는 없죠. P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1, 4가 P의 세포고. 그 다음에 핵상은 1과 3가 같다. 1은 지금 어때요? 지금 4번 세포에는 있는 B, 라지 B. 이게 지금 P라는 같은 개체의 다른 세포에는 있는 유전자가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이건 N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잔데, P가 여잔데, XM 색체가 한 개밖에 없다. 이것도 N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얘는 N이고, 3는 EN이기 때문에 핵상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별표 붙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순 없지만 2년 전에 우리가 뭐 6모, 9모 수능에서 이런 항상성 조절 부분에 새로운 좀 새롭게 보이는 그런 자료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라서 별표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정상인에게 호르몬 X를 투여한 후 여기 X 투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X는 인슐린 또는 글루카곤 중에 하나래요. 혈당량 조절하는 호르몬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는 간에서 단위 시간당 글리코젠으로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 또는 혈당량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X를 투여했잖아요. 투여하고 일단

최소한 둘 다 증가합니다. 투여한 즉시 증가하느냐, 그 다음에 서서히 증가하느냐, 그거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얘는 나중에 떨어지긴 하는데요. 일단 넣자마자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일단 X를 투여했을 때, 둘다 1차적으로 증가는 한다. 그러면 혈당량이나 글리코겐에서 포도당으로 변하는 양을, 요걸 늘린다. 포도당이죠. 포도당. 요걸 늘린다. 그러면 X의 전체는 글루카곤일 수밖에 없죠. 일단은. 혈당량을 높이거나 요 전환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니까. 그래서 X의 정체는 그냥 둘다 일단은 증가한다로 보고 찾으면 되고, 동그라미 A와 B가 누구냐는 이 선후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도 증가하긴 하는데 B가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러면 B가 증가함으로써 A가 변화한다. 이렇게 선후 관계를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글루카곤이 간에 작용해요. 그러면 간에서 이렇게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포도당이 지금 많아졌잖아요. 걔가 혈액으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근차근 혈당량이 올라가겠죠. 얘가 바로 작용하면 일단 여기서 요거는 바로 촉진돼. 바로 올라가. 근데 혈액으로 방출돼서 혈당량으로까지 반영돼야 되니까 얘는 조금 한 박자 늦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혈당량입니다. 그 다음에 B가 간에서 어쩌고저쩌고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이 아니다. 그래서, 근데 얘가 한 번에 쫙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혈당량을 높였어. 그럼 얘는 더 이상은 이렇게 전환될 필요가 없어서 점점점점 이제 그 양이 줄어들고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X는 글루카곤인데 얘는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느냐? 자,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이라면 주문을 외워줘야 되겠죠? 교, 알글, 부베인입니다. 부베인, 교알글.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베타세포를 자극하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교감신경이 알파세포를 자극하면 거기선 글루카곤이 분비된다. 이거잖아요. 교알글, 부베인. 그러면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B는 혈당량이다. 아니다. 동그라미 A가 혈당량이다. 그 다음에 디귿.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동그라미 A는 식사를 하기 전보다 감소한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어요.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쏙쏙 혈당량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A는 식사를 하기 전보다 증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료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더 선행이 되는 사건일 것인가? 해가지고 앞뒤 퍼즐을 맞춰주면 사실은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별표 붙은 ABO식 혈액형 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할순 없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막 하나씩 요 과정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막 그냥 내가 가정에서 막 풀었는데 답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연히 내가 막 이렇게 퍼즐을 잘 맞췄을 때는 금방 풀 수도 있는 문제지만 요거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져 나가면서 푼다면 상당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생긴 건 아주 심플하잖아요. 표만 심플한 게 아니고 그 위에 문도도 두 줄밖에 없어. 그런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게 잘 만들어져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게 실전에서는 약간 덫이 될수 있습니다. 쉬워 보여. 그래서 뛰어들어. 근데 생각보다 내 발목을 안 놔주는 거죠. 그러면 아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어렵게 안 생겼으니까 내가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건가? 이러면서 거기서 시간을 쓰게 된다. 그래서 쉽게 생겼어도 발목이 잡혔다? 일단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 명이 등장합니다. 표는 사람 1, 2, 3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 반응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1, 2, 3, 3명이 있고요. 그 사람들의 혈구와 혈장을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면 원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투라는 사람, 쓰리라는 사람 세 명이 있는데 혈구가 아래쪽에 깔리잖아요. 이렇게 혈구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응집원이 존재할 수 있죠. O형이라면 응집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응집원이 있다면 혈구 부분에 있다. 그 다음에 응집소가 있다면 위에 있는 혈장, 여기서는 혈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끔 혈장인지 혈청인지 이게 좀 다를 때가 있어서. 그래서 응집소가 있다면 위에 있는 이 혈장 부분에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만으로는 풀수 없기 때문에 2의 혈장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2의 혈장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이 사람은 B라는 응집원을 가져서는 안 돼요. B가 있는 순간 자기 혈관 안에서 혈액들이 응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B를 가진 B형이나 AB형은 절대 아니다. 요렇게. 그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두개뭐 남지? A형이거나 O형일 것이다. 일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2는 조금 두 가지로 선택지가 좁혀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빠르게 분석을 해볼 때, 원의 적혈구가 뭐라도 하나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적혈구가 반응을 해? 그건 응집원이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O형은 아닙니다. 응집원이 있다면. 자, 그 다음에 3의 적혈구도 뭐라도 하나 반응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O형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기형, 니은, 디귿이 지금 1, 2, 3의 혈장을 좀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기형, 얘가 니은, 얘가 디귿 뭐 이런 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사람의 혈장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결과인데, 그러면 기역이라는 요 혈장은 뭐라도 하나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응집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집소가 있다면 그 사람은 AB형은 아니에요. AB형은 알파도 베타도 안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AB형은 아니야. 이 사람은 물음표가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고, 그 다음에 디귿도 뭐라도 하나 반응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AB형은 아니죠.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혹시 이 중에서 여기 보통은 세 명의 혈액형은 모두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조금 이제 편하게 주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같은 혈액형이 있진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의심을 좀 깨주는 부분들은 같은 혈액형이면 혈장의 응집받는 결과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겠죠. 같은 혈액형이면 내가 선생님의 혈장을 지금 뽑아서 응집받는 시킨 거랑 내일 뽑아서 응집받는 시킨 거랑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혈액형이 한 명이라도 이제 두 명이 같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세로 줄이든 가로 줄이든 두 줄이 똑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기역과 니은의 이첫 번째 줄부터 다르죠. 기역과 니은은 다른 혈액형의 혈장입니다. 그다음에 기역과 디귿도 서로 다른 혈액형의 혈장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얘네 둘의 차이가 나? 그럼 니은과 디귿도 서로 다른 혈액형의 혈장이에요. 세 명은 일단 혈액형이 모두 다릅니다. 여기까지 다 다른 혈액형이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보기 보니까 동그라미 A에 플러스가 들어가냐 마이너스가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가정 한번 해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똑같은 부호가 들어갈 텐데 플러스라면 어떨까 하고 넣어보는 거야. 플러스를 넣었어요. 그러면 2도 적혈구에 응집 반응을 할수 있는 걸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O형은 될수 없어요. O형은 응집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플러스라면 이건 A형이 돼야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둘은 O형은 안 되잖아요. 그럼 B형 아니면 AB형이야. 근데 그럴 때, 잘 봐요. 지금 이 원의 적혈구가 하나는 반응하고,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지금 요 혈장도 지금 자기 거일 수도 있지만, 자기 거일 수도 있지만, 자기 거랑은 어차피 반응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혈장에 어디 하나라도 반응한 거 보면 여기 응집원이 있거든요? 응집원이 있어. 아, 응집소죠. 응집소. 응집소가 있어. 응집소가 있는데, 뭐라도 하나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걸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B형 아니면 AB형인데, AB형이라면, 알파든 베타든 뭐든 응집소가 들어있는 게 확실한 혈장이랑 반응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AB형은 될수 없죠. 그래서 1은 만약에 2를 A형으로 가정한다면 1은 B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이거 A형인 사람의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사람의 혈장도 셋 중에 하나 있겠죠? 근데 자기 거랑은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인 칸이 반드시 하나는 존재해야 돼. 자기 거랑은 반응하면 안 되니까. 그럼 이게 지금 요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럼 이게 2의 혈장이 되어야만 하는데, 지금 2는 A형으로 가정했죠. 그럼 그 혈장에는 베타 응집소가 들어있어야 돼요. A형이니까 베타 응집소 있겠지. 근데 그게 B형이랑 반응을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가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얘가 플러스라면부터 시작했죠. 플러스면 O형이 될순 없으니까 A형인데, 이렇게 가봤더니 말이 안 돼. 그러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여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자, 얘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면 지금 응집소가 존재하는 게 확실한 이 두 줄의 결과에서 둘 다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요거는 A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O형일 겁니다. 그래서 O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O형의 경우에는 가운데 줄에 하나도 반응을 안 할 수 있어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나머지 1과 3 중에 A형이거나 B형이거나 AB형이거나 이렇게 존재하겠죠. 셋 중에 둘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A형이 있다면 응집소로는 베타 가질 거고, B형이 있다면 응집소로는 알파 가질 거고, AB형이 있다면 응집소로는 안 가질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라인에 응집소가 있는 게 확실한데 거기에서 하나를 반응을 안 했다면 얘는 절대 AB형은 될수 없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는 AB형은 아니야. 그래서 원은 O형도 아니고 AB형도 아닌 사람의 혈액입니다. 혈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A형 또는 B형 둘 중에 하나겠죠. A형이거나 B형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O형의 혈액과는 반드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O형은 혈액에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거든요. 이게 혈장에 있겠죠. 세로 줄 중에 알파 베타를 다 가진 그 혈장이 하나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지금 O형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얘네들이 반응 안 해? 그럼 이건 O형 거 아니지. 요게 바로 O형인 원의 적혈구라서 여기는 알파 베타가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응을 한 거고, 지금 보면은 그러면 여기 원거 있고 2, 3 거가 있을 텐데, 그럼 지금 자기 거랑 반응하는 디귿이 3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게 2의 혈장일 수밖에 없다. 이게 2 거, 이게 3 거. 근데 3는 A형인지 B형인지 모르겠는데 얘랑 반응 안 하고, 얘도 안 하고, 당연히 자기 자신이랑도 반응 안 하겠죠. 그래서 그냥 요 줄이 한 줄이 비워져 있는 거고, 2 같은 경우에는, 2의 혈장 같은 경우에는, 2가 아니고, 이게 2의 것인, 아까 여기서부터 잘못 썼네요. 그래서 얘 거인 혈장이니까 요게 2의 것이고, 그럼 나머지 1, 3거 중에, 디귿이 자기 거랑 반응하니까 이게 3의 혈장은 아닐 거여서 요게 남은 하나 1이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3 거. 자, 그러면 1의 혈장에 지금 이 3의 적혈구와 반응을 하는 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 거는 얘 거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3가 AB형일 것이다. AB형의 혈장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반응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의 혈장에는 지금 저게 A형인지 B형인지 모르겠는데, 베타든 알파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랑은 반응 안 하고, AB형의 혈액이랑은 혈구랑은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알파 베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AB형이라면 걔 혈액과도 다 반응을 할 겁니다. 요렇게 완성이 되겠다. 자, 그래서 보기 기억입니다. 동그라미 A는 마이너스이다. 플러스로 가정했더니 말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이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3의 ABO식 혈액형은 AB형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요 혈액이랑 또 혈액형이 다르면서 O형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니은은 원의 혈장이다. 동그라미 니은은 3의 혈장이라서 틀렸죠. 그죠? 틀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역 니은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좀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방어작용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다음은 항원 X와 Y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라가 먼저 나와 있는데,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4마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의 X를, 2의 Y를 각각 주사를 한대요. 그래서 X, Y는 항원이거든요. 외부 침입자죠. 각각 다른 걸 주사를 해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원에는 X에 대한 항체가 생겼고, 2에는 Y에 대한 항체가 생겼습니다. 뭐 그렇겠지. 생겼다. 그리고 나서 나의 이 원에서, X 주사 맞은 원에서 X에 대한 비림프구가 분화해서 만들어진 기억세포를 분리했고요. 나의 2에서는 Y에 대한 기억세포를 분리했습니다. 오케이. 그렇겠지. 근데 여기서 라가 약간 조금 약간 함정이죠. 치사한 함정이죠. 여기서 그냥 주사를 굳이 할 거면 3에다가 A 넣고 4에다가 B 넣어도 될 텐데. 선생님도 사실 처음에 이거 못 봤거든요. 4에다가 굳이 A를 주사하고 3에다가 B를 주사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이렇대요.

생쥐 기역과 생쥐 니은이 그 3, 4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X를 다시 한번 주사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를 나타낸 그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냥 딱 봐도 얘는 바로 2차 면역이 일어났는데 얘는 요만큼만 1차 면역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기역세포를 잘 맞은 애가 생쥐 기역이죠. 생쥐 기역이 X에 대한 기역세포를 가지고 있다면 동그라미 A를 주사 맞은 4.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Y에 대한 기역세포를 주사한 3이라서 X에 대해서는 뭐 미리 기억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4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구간 가에서 기역세포로부터 형질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났다. 기역세포가 이미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침입자가 한 번 더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기역세포로부터 형질세포로 분화가 돼서 항체를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구간 나에서 동그라미 B가 형성이 됐다. 동그라미 B가 뭐냐면요. 요게 Y에 대한 기역세포예요. 근데 X를 주사했는데 Y에 대한 기역세포가 굳이 형성이 지금? 그리고 이미 얘는 그 전에 주사를 맞아서 갖고 있었어. 지금 얘랑 이 X 주사랑 Y 기역세포 형성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답은 3번이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3번 한번 볼게요. 자, 13번 무시무시한 문제입니다. 엄청난 경우의 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아, 한두 개만 더 와가졌어도 괜찮을 것 같은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능을 보기 전에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마리즈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그림 보면 A의 D1, D2, D3, D4 각각에 서로 얼만큼씩 떨어져 있는지 그건 센티미터 자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박스 가나다가 돼 있죠? 비워져 있는데 이 중에 한 곳에만 시냅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와 B의 P라는 지점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에 줬대요. 그러면 자극점은 양 뉴런에서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만약 여기다 자극 줬어? 그럼 B에도 똑같은 지점에 자극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P가 어딘지를 찾는 게 관건인데 그 P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주고 경과된 시간이 T1일 때 시간도 줬다면 조금 더 쉬워질 텐데 시간도 T1이야. T1일 때 A와 B의 1, 2, 3, D1부터 D4까지 네 지점의 막전일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D1에서 D4로 안 써있죠? 1, 2, 3, 4 매치해야 됩니다. D1부터 D4까지. 그렇게 돼 있고 숫자가 하나도 없죠? 숫자가 하나도 없어서 동그라미 A, B, C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70, 하나는 마이너스 80, 하나는 플러스 30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풀어봤겠지만 마이너스 70은 워낙 여러 군데에 있을 수 있는 지점이라서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 위주로 좀 찾아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80은 저 그래프에서 봤을 때 도착하고 3ms 지났을 때의 값이고 플러스 30은 도착해서 2ms 지났을 때의 값입니다. 근데 전체 총 시간을 몰라가지고 앞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미지수.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 2, 3, 4는 D1부터 D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뭐 A, B, C는 각각 이 세 지점 중 하나인데 자극점인 P는 1, 2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그래도 4개 중에 2개는 좀 이제 빼줬어요. 1, 2 중에 하나고 가나다 중 한 곳에만 시냅스가 있다. 그리고 T1이라는 시간은 6ms보다는 짧다. 짧다. T1이. 그러면 6ms도 안 되는 거죠. 그거보다 짧아야 돼요. 그래서 최대 아마 이제 뭐 정수로 떨어진다면 5ms까지만 가능한 상황일 겁니다. 자, 그리고 A와 B 중 한 신경을 구성하는 모든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1cm per 밀리세크. 다른 한 뉴런의 모든 뭐 전도 속도는 2cm per 밀리세크. 선생님, 이제 속도 정도는 줬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1cm per 밀리세크냐, 2cm per 밀리세크냐, 그것도 찾아줘야 되는 내용이다. 모든 것을 다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그나마 조금 선택지를 줄여준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 1과 2가 둘 중에 그 자극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만약에 자극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A와 B 뉴런에서 같은 값일 거예요. 그죠? 자극점은 지금 뭐 같은 지점에다가 준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이 자극점이라고 먼저 가정해 보겠습니다. 1이 자극점이면 A도 B도 똑같이 동그라미 A라는 그런 값을 갖게 될 거고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 80이나 플러스 30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마이너스 80이라는 얘기는 자극 주고 3ms 지난 다음에 그냥 측정했단 얘기예요.
0 플러스 3이라는 얘기예요. 자극점이 지금 마이너스 80이면. 그러면 다른 지점에서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다른 지점에서 똑같은 마이너스 80이 나타난다? 불가능합니다. 플러스 30도 역시 마찬가지. 플러스 30이 만약에 자극점에서 나오는 값이라면 그냥 자극 주고 2ms 지난 다음에 측정했다는 얘기예요. 요런 식입니다. 그러면 더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똑같은 숫자가 나타난다? 불가능. 그러니까 만약에 이 원이 자극점이라면 동그라미 A는 얘 때문에 또 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얘 이 값 때문에 마이너스 7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70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가정이니까.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요 값이라면 자, 그럼 나머지는 여기 마이너스 70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0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80 값 중에 똑같은 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B뉴런의 구성을 보면 만약에 여기다 자극을 줬어도 똑같은 두 지점에서 같은 값이 되는 게 불가능하죠. 다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D2에다가 자극을 줘도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D3에다가 자극을 줘도 같은 거리만큼 있는 데가 없어서 두 개의 값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자극 줬어요. 근데 여기 똑같이 1cm 떨어진 지점이 또 있다고 쳐. 예를 들어 D4가 여기야.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도달한 시간이 같으니까 여기에 두 값의 그 막전이 값이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가능할 텐데 근데 그런 지점이 없다는 거죠. 없어. 그래서 얘를 자극점으로 가정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70일 수밖에 없는데 이 B라는 동일한 값이 두 번 나올 수 있는 어떤 뉴런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은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2죠. 여기까지 순조롭게 가는 것 같죠?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2가 자극점이다. 확정. 그래서 얘가 자극점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플러스 30이나 마이너스 80으로는 여기 또 하나 있는 요 값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70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자극점에 해당이 되는 P라면 A에서도 B에서도 똑같이 마이너스 70이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3의 두 지점도 마이너스 70으로 확정입니다. 요렇게. 그럼 우리는 A와 C 중에 뭐가 마이너스 80이고 뭐가 플러스 30인지를 찾아주고 이제 뭐 요거 좀 매치를 해주고 속도도 좀 찾아주고 할 게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주면 된다. 자, 그랬을 때 일단 가정부터 한번 들어갑시다. 얘네들이 속도가 1 아니면 2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애가 2cm per millisecond인 걸로 그냥 가정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확률은 반반. 자, 그러면 위에 있는 A뉴런을 2cm per millisecond 속도로 지금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A뉴런에서는 뭐가 관찰이 되냐면 B, 마이너스 70 값뿐만 아니라 A와 C도 다 존재한다.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이 되는 지점도 나머지 지점 중에 존재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아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도착해서 남은 시간이 1ms 달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했을 때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ms 차이 나는 지점이란 얘기입니다. 1ms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이 자극점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들 중에 존재해야 한다. 자, 그러면 얘를 지금 2cm per millisecond의 속도로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1ms 동안 2cm 갈 수 있는 속도니까 2cm 거리의 두 지점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2cm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은 여기 D3와 D4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만 고려할 수가 없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D3가 자극점이라고 보면요. 여기서부터 D4까지는 2c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D1까지는 4cm죠. 이것도 2cm 차이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1ms 걸리는데 여기까지는 2ms 걸리니까 1ms 차이 두고 도달할 수 있는 두 지점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다 탐색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자극점은 D1이나 D2 중에 하나 있고 D3, D4가 지금 이 동그라미 A랑 동그라미 C 있는 요 1, 4일 때 요거를 얘네들로 잡아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만약에 여기다가 자극을 줬어. 그러면 얘의 속도로 갔을 때는 여기는 0.5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거기서 2cm 떨어졌으니까 1.5 걸리겠죠. 그리고 뒤에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더 가까우니까 얘가 마이너스 80일 거고 얘가 플러스 30일 텐데
마이너스 80에 도달하려면 3ms 걸리니까 총합 T1은 3.5 되겠습니다. 3.5. 자, 근데 여기서의 관건은 또 뭐냐면 이것도 존재해야 돼. 이게 뭐예요?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80이면 다른 하나는 플러스 32여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격차도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2cm per ms 속도로 가정해놨으니까 A가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럼 자극점으로부터 더 빠른 뉴런이 더 먼저 도착해서 마이너스 80이 되어야만 하겠죠. 얘는 플러스 30이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요 속도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80, 얘는 플러스 3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다 자극을 줬어요. 그럼 얘는 여기까지는 얘 속도로는 1ms 걸려. 뒤에가 안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얘 속도로는 여기까지 만약에 시냅스 없다고 쳐도 근면 성실하게 가도 3ms 걸려요. 그럼 얼마 남지? 0.5 남아요. 얘는 2.5 남을 거고. 도저히 얘랑 이렇게 크로스되는 이런 값을 만들 수 있는 점이 없다. 얘로 가정했을 때 이거 안 되죠. 그럼 얘로 가정했을 때는 어떠냐? 얘 속도로 가보면 여기서 3ms 거리니까 여기서는 뭐 1.5ms 걸린다고 칩시다. 1.5.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가도 2ms.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냥 가도 3ms. 이렇게 되죠. 그럼 1ms 차이 나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 3 플러스가 나와야 돼. 1ms 더 늦게 도착하는 게 가능해야 돼. 근데 만약에 자극점을 지금 여기로 잡았기 때문에 얘 1cm per ms의 이 느린 속도로 가면 4까지 가는데 그냥 4ms 걸려버려요. 그래서 2ms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들어맞지를 못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속도로 가정하고 이 1, 3, A, C랑 요 두 값이 나타나는 1, 3를 이 2cm 거리에 있는 얘네들로 잡았을 때 어디가 자극점이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보는 거야? 요거 빼고, 자, 차분히 지우고, 여러분, 릴렉스. 자, 차분히 지우고, 이제는 여기가 자극점이고, 여기서부터 2c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cm 거리인 요 두 점을 1, 4로 잡았을 때 말이 되느냐.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 속도로 가정했을 때는 그 무엇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속도가 잘못됐구나. 그러고 폐기. 그러면 2cm per ms로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1cm per ms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1cm 거리에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이 1, 4. 1ms 동안 갈 수 있는 그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1ms 거리에 있는 것은 D2와 D3. 요게 존재하고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D3가 자극점이면 여기서부터 여기 요렇게. 요것도 1ms 만에 가고 2ms 만에 가니까 도착하는 시간이 1ms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이 자극점이어서 요렇게거나 이 지점이 자극점이어서 요렇게인 그런 상황이 있고 D3가 자극점이어서 요렇게 1ms 차이가 나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걸로 가정해보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역시나 요게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속도를 다르게 가정했기 때문에 지금 B가 더 빠른 걸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아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2cm per ms의 속도로 가정하면 요 구간이 생길 때 B에서 더 먼저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0, 얘가 플러스 30인 지점이 나머지 중에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요거나 요걸로 자극점을 봤을 때 이 두 구간을 1, 4로 가정하면 그런 구간이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가운데 D3의 자극 주고 이 D2, D4가 1, 3인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1ms만에 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2ms만에 갔죠. 근데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중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1 플러스 3, 얘는 2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도 여기가 자극점이면 얘는 2cm per ms의 속도니까 시냅스 없이 여기에 1ms 만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3의 이 구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4가 D4,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ms 차이 나는 요 D2에 해당하는 1이 D2, 여기 1이 D2, 2는 자극점인 D3, 그 다음에 3가 D1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D1에서 여기다 자극 주고 원래 2ms 떨어진 부분에서는 2 플러스 2의 요 상황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지금 얘의 속도로 가면.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70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요 표 내용대로라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막아준다. 여기서
시냅스를 하나 줘서

0: 절로는 신호가 못 넘어가게 막아준다. 그러면 이 시냅스는 한 군데만 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직접 연결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A는 마이너스 80이다. 그 다음에 시냅스는 나에 있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이 3ms일 때 B에 D2. 그러니까 여기다 자극 주고 D2에서 측정할 건데 3ms 지나서예요. 그럼 얘 2cm per ms 속도로 가면 0.5만에 가고 2.5가 남은 상황이죠. 2.5ms 지났을 때는 재분극입니다. 근데 탈분극이냐고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그래서 기역 2은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굉장히 복잡한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여러분들이 못 푸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극복해내는, 당황하지 않는 멘탈을 가지는 거, 그 다음 문제로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는 거, 그런 것이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2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회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강의 듣기에 앞서서 먼저 풀어보시고 질문을 갖고 오시고 틀린 부분들 체크해서 오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오리엔테이션 보지 않은 친구들은 오리엔테이션 먼저 보고 오세요. 내가 지금 이 실전 모의고사 공부를 이용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만큼의 준비가 되었는지 오리엔테이션 보고요. 준비한 다음에 오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준비된 친구들을 위해서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현재 대륙에서 발견되는 고생대말 빙하 퇴적층과 빙하의 이동 흔적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밑줄 그을 거냐면 고생대말 빙하 퇴적층과 빙하의 이동 흔적, 여기를 밑줄 그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고 있는 요 빙하 퇴적층, 빙하 이동 흔적은 고생대 말에 형성된 것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고생대 말은 어떤 일이 있었죠? 고생대 말은 무엇이 만들어졌죠? 판기아가 만들어졌다. 아,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 자료라고 하는 것은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서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제시됐던 것 중에 하나에 대한 자료 해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지식적인 면을 묻고자 한 겁니다.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 대륙이동설에서 멘틀대류설, 그 다음에 해양지확장설, 그 다음에 판구조론의 정립,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중에서 대륙이동설에 대한 걸 묻겠다? 지식을 알고 있니? 이게 출제자의 기본적인 관점, 설계 포인트. 자, 그러면 우리가 대륙이동설의 증거를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는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것들? 자, 해안선 일치, 그 다음에 지질구조의 연속성, 그 다음에 빙하 흔적이 있고요. 빙하 흔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생물 화석의 흔적 또는 고생물 화석의 분포. 자, 해안선 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냐면, 자, 대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 대륙과 동쪽 대륙의 요 해안선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붙이면 붙을 것 같아. 이거였죠. 자, 두 번째, 지질구조의 연속성이죠. 지질구조 연속성. 역시나

있는 상태에서 빙하가 이동한 흔적이 남았고 남은 상태로 그대로 대륙이 이동했다고 하면 이러한 빙하 이동 흔적이 설명이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고생물 화석 분포가 있죠. 여기서 이 고생물 화석 분포라고 하는 건 주로 어떠한 고생물이냐면 식물, 고생대 말에 번성했던 식물 대표적인 녀석이 누가 있죠?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게 있죠. 글로소프테리스라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 중에서는 바다를 쉽게 헤엄칠 수 없는 연안 환경 또는 육상 환경의 동물들, 고생대 말에 번성했던 동물들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메소사우루스가 있죠. 메소사우루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리스트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생물 화석의 분포. 이런 것들이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된다. 그중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무엇? 요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빙하 퇴적층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대륙에 빙하 퇴적층이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빙하의 이동 흔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쪽에.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 남극 대륙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남극 대륙.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빙하가 만들어졌고 이 빙하가 확장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흔적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빙하가 확장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흔적들을 만들어냈어요. 이러한 흔적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요만큼의 대륙이 이동, 요만큼의 대륙이 이동, 요만큼의 대륙이 이동, 여기 있는 대륙이 이동, 여기 있는 대륙이 이동, 여기 있는 대륙이 이동을 해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남극 대륙 주변에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빙하의 이동 흔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요 이동 흔적을 남극 대륙으로 다시 이렇게 돌린다고 하면 과거에 분포되어 있었던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던 모여 있었던 대륙 분포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떠한 상태? 판기아 상태. 그러한 아이디어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 대륙에 분포하는 빙하 퇴적층과 빙하의 이동 흔적을 보면 과거의 대륙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흩어져 나간 모양이다. 그렇죠. 얘가 바로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인도 대륙은 현재 위치에 고정되어 있으며 과거에 빙하가 형성될 정도로 매우 추운 기후였던 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인도 대륙은요. 우리가 인도 대륙은 좀잘알 필요가 있죠. 요 녀석은요.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땐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에요. 여기에 빙하 흔적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과거에는 남극 대륙에 붙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법 추운 지역. 남반구에 제법 추운 지역에 있었는데 대륙이 분리되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남아있었던 요 흔적을 가지고 나서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온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대륙은 현재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는 게 틀렸어. 아셨죠? 물론 과거에 빙하의 흔적이 남을 만큼의 어떤 한랭한 기후였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지만 고정되었다는 게 틀렸다는 거죠. 과거에 어디 있었다? 남반구, 남극 대륙에 붙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일부 지역, 이건 틀린 거고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일부 지역에서 고생대 말에 형성된 석탄층이 발견될 수 있다. 석탄층. 자, 고생대의 석탄층이 제일 많이 만들어진 시기는 석탄기와 페름기예요. 아셨죠? 석탄기와 페름기에 석탄층이 많이 만들어졌고, 이 석탄층과 관련이 많이 있는 녀석들이 양치식물. 아셨죠? 양치식물을 비롯한 식물들이 땅속에 묻혀서 석탄층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 식물들이 많이 있었어? 고생대 말에 식물들이 많이 있었어? 를 우리가 알수 있다면, 얘를, 오, 맞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요 대륙들에서 어떠한 고생물 화석의 흔적이 발견이 되고 있다? 요거.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식물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 글로소프테리스가 여기서 발견이 되고 있어. 인도 대륙과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일부에서 발견되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요 녀석들이 고생대 말에 번성을 했었고, 요 녀석들이 땅속에 묻혀서 석탄층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그러면 너도 맞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요걸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렇다고 하면, 기역, 디귿.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문제 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요. 자, 판의 경계, 그 다음에 지각 변동과 관련된 거죠. 자, 그

그림은 멘틀 대류와 판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딱 보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아, 요 화살표 방향이 의미하는 건 뭐다? 판의 이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자, 요 화살표가 의미하는 건 뭐다? 멘틀 대류를 의미하고 있는 거다.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확장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발산형 경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가? 해령이. 여기에도 해령이. 자, 이쪽 판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이쪽 판 역시 같이 움직이는 건데 보니까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고 있네. 그럼 여기에 만약에 요 대륙판의 이동을 표시를 해봐라.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대륙판의 이동을 표시해봐라라고 한다면 얘가 요쪽으로 갈때 대륙판은 요쪽으로 간다. 상대 운동이, 상대 이동이. 아셨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기다가 바로 판과 판을 구분해 보는 거지. 자, 요 색깔로 우리가 여기 있는 판을 하나 구분해 보겠습니다. 요렇게가 여기 있는 하나의 판이 되는 거야. 요렇게가. 아셨죠? 그 다음에 요 색깔로 여기 있는 판은요, 요렇게가 하나의 판이 되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가. 아셨죠? 그 다음에 색깔을 또 하나 바꿔볼까요? 이쪽에는 요 대륙판이 또 하나의 판이 되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 판이 몇개 있는 거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요렇게 있는 거야. 아셨죠? 자, 요걸 가지고 문제 보는 겁니다. 자, A에서는 천발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한다. A라고 하는 곳은 지금 하나의 판에 놓여있는 어떠한 지점이겠죠? 하나의 판에 놓여있는 지점이고, 여기에 있는 요 화살표와 여기에 있는 요 화살표를 보면 화살표의 방향과 크기가 똑같네. 그러면 하나의 판이 그냥 가는 거야? 판과 판이 어긋나는 경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A는 판의 경계가 아니네. 이걸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야. 판의 경계가 아니야. 그냥 하나 판 위에 있는 지점이야. 그렇다고 하면 천발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할 수 없죠. 아셨죠? 자, B는 서로 다른 두 해양판의 경계이다. 지금 여기 있는 요 판과 요 판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판은, 이쪽 판은 이쪽으로 가고 있죠? B를 잘 보면 밑에 있는 판은 오른쪽으로, 위에 있는 판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네? 판과 판이 지금 서로 어긋나는 곳에 B가 딱 놓여있네요. 아, 그러면 B는 해령과 해령, 해양판과 해양판이 어긋나는 경계야. 우리가 이런 경계를 무슨 경계라고 하냐면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고, 특히나 요 B에서는 무엇이 잘 발달할 수가 있죠? 어긋나면서 만들어낸 단층, 어떠한 단층? 변환 단층이 잘 만들어질 수가 있구나. 변환 단층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B구나. 이렇게 체크. 그러면 너는 맞구나. 됐죠? 그 다음에 암석의 연령은 C보다 D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는 어디냐면 얘와 얘가 같은 지금 해령에 위치해 있는 C는 해령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C라고 하면 얘는 지금 연령이 0살이야. 지금 해양 지각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죠. 근데 D는 어디냐면 지금 잘 보면 D는 오래된 해양판이 들어가고 있는 곳이에요. 어디? 해구 부근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나이가 제법 많겠네. 됐죠? 그러면 나이는 D가 많죠. C가 적죠. 그러면 암석의 연령은 C보다 D가 많다. 맞는 거. 됐죠?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2번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의도가 있습니다.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의 어떤 의도가, 지필진의 의도가 있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별표를 여기다 꽂아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 간인 안류산 열도와 그 다음에 나는 하와이 열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 문장 밑줄. 현재 하와이 섬에서는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하와이 섬이 여기 있고, 아, 여기 지금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이 있대.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섬들은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셨죠? 그러면, 여기 열점이 있는데 섬들이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가 열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 판이 있고요. 판 밑에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 열점이 있습니다. 열점. 물론 요 밑에 외핵이 있고요.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합니다. 멘틀까지 써볼까요?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하죠. 상승하다 보면 압력 감소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마그마의 저장소, 고정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걔가 누구냐면 열점. 맞죠? 얘는 고정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올라와서 분출을 합니다. 그래서 화산섬을 만들어낸다고. 만약에 판이 가만히 있다고 하면 여기에 화산섬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판이 이동을 한다는 거죠. 판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만들어냈던 화산섬이 판의 이동에 실려서 이동. 또다시 화산섬을 만들어내고 이동. 또다시 화산섬을 만들어내고 이동.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냐면 화산섬이 이렇게 줄지어서 발달하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이 화산섬은 여기서 만들어져서 판의 운동에 실려서 이동. 얘는 고정점이지만. 아셨죠? 그게 지금 열점에서 만들어진 화산섬의 배열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하와이 부근에 있는 열도.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열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판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지. 판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다. 아셨죠? 판이 쭉 이동을 했다. 그 얘기는 요 기억, 요 지점에 있는 요 화산섬은 굉장히 과거의 것. 상대적으로 니은, 여기 있는 건 상대적으로 좀 최근의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지금 알류샨 열도라고 되어 있어요. 알류샨 열도. 우리가 알류샨 열도는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알류샨 열도, 필리핀 열도, 마리아나 열도, 이런 것들은 다 대표적으로 호상 열도예요. 호상 열도. 즉, 잘 보면 얘가 지금 부채꼴의 호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 이쪽에 있는 판이 여기 있는 판 밑으로 들어간다. 즉,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있고요. 여기다 조금 더 이쪽으로 그려볼까요? 그려놓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가 그려지는 거냐면, 해구가 그려지는 거야. 해구가. 이렇게 해구가 그려지는 거고, 해구가 그려지는 거, 이 해구 밑으로 섭입대가 쭉 발달하는 거죠. 쭉 발달하면, 요 판과 요 판의 관계에서 이쪽에 있는 판이 무거우니까 이쪽에 있는 판 밑으로 가라앉는다고요? 가라앉으면 섭입을 당하는 판 위쪽에서 마그마가 나오고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러한 화산섬의 배열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그런 걸 호상열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 알류샨 열도가 호상열도야? 호상열도라고 하면 판과 판의 수렴, 그중에서도 섭입이 일어나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들어가는 섭입이 일어난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곳이 이러한 지형을 갖게 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셨죠? 여기 있는 하와이 열도라고 하는 것은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셨죠? 이제 요거를 가져가는 게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라는 거죠.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가에서 알류샨 해구는 알류샨 열도보다 남쪽에 위치한다. 얘가 알류샨 열도라고 했죠. 그럼 그 옆에 있는 녀석이 알류샨 해구가 되는 겁니다. 누구냐면 여기 있는 이 분홍색 라인이 해구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쪽에 있는 판이 상대적으로 북서쪽에 있는 판 밑으로 들어가는데 해구가 있는 거고 해구를 기준으로 조금 더 섭입을 당하는 쪽에 호상 열도가 만들어진다. 아셨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밀도가 작은 판에 호상 열도가 만들어진다.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만들어진다. 아셨죠? 이제 이런 것들 같이. 그러니까 가에서 알류샨 해구는 알류샨 열도보다 상대적으로 남쪽에 위치하는 게 맞아요. 자, 나에는 판의 발산인 경계가 분포한다고 되어 있죠. 자, 얘가 열점. 여기가 지금 열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열점이 있고 그 위에 있는 화산섬은 판의 운동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판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판의 발산인 경계가 만약 임의의 지점에 여기 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판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이러한 분포가 안 나타난다는 거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와이 섬 태평양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하와이 열도를 지식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풀 수가 있는데 지식이 없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열점이 있어? 근데 여기 있는 판들은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 아 그러면 적어도 발산형 경계는 이 화면상에는 없는 거야. 이것보다 한참 이쪽에. 오른쪽 밑에 어딘가에 발산형 경계가 있을 것이고 거기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판들은 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아셨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풀면 된다. 너는 일단 틀렸어. 왜냐하면 이 그림에는 발산형 경계가 위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아셨죠? 자, 나에서 하와이 열도를 이루는 화산암체 기억의 연령은 니은의 연령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죠? 얘가 더 과거의 것이야. 여기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간 거. 여기서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간 거.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훨씬 더 멀리 갔다. 아셨죠? 그럼 연령은 얘가 더 많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기역의 연령은 니은의 연령보다 많다라고 가야 되는 거야. 적다가 틀렸어. 아셨죠? 그러면 기역만 맞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호상열도와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을 구분을 해서 문제를 내는 것들이 최근에 좀 어려운 문제로 좀 많이 구성되어 나오고 있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별표를 찍어봤고요. 추가 자료도 한번 찾아왔습니다. 뭐가 있냐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이 자료 역시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과 호상 열도를 구분한 자료예요. 보면 화산암 A, B, C, D가 있죠. A와 B는 나이가 달라요. 그런데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같아요. 또는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이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나이가 같은데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달라요. 맞죠? 지금 C, D, A, B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때 얘와 얘는 똑같은 위도에서 만들어졌거든. 그쵸? 근데 A, B, C, D 중에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있대. 그러면 거기서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거든. 맞죠? 그럼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같은 요 지점에 어딘가에 지금 열점이 있는 거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암석들, 화산암체들은 이런 식으로 판의 운동에 실려서 이동을 한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녀석들은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 아셨죠?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럼 C와 D는 뭐야? C와 D는 호상열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 호상열도, 부채꼴의 호 모양의 호상열도가 이렇게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해구를 그려내라라고 하면 해구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아셨죠? 섭입을 당하는 쪽, 섭입을 당하는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판 위에 호상열도가 만들어진다. 아셨죠? 이런 것들 추가 자료로 제시해봤는데 혹시라도 안푼 친구들은 다시 한번 찾아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 봤고요.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화성암의 분류와 관련된 겁니다. 표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화성암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볼게요. 일단 화성암은 SiO2 함량을 가지고 산성암과 중성암과 염기성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A를 보니까 A는 SiO2 함량이 48%래. 얘는 지금요. 지금 52%보다 적죠? 52%보다 적다? 우리가 SiO2 함량이 52%보다 적으면 이하이면 염기성암, 52%에서 63% 중간이면 중성암, 63%보다 더 많으면 산성암으로 가죠. 52%와 63%는 기억해주면 좋다. 어떻게? 오이 63 빌딩이네. 이렇게 오이 63 빌딩이네. 아셨죠? 얘는 지금 염기성암을 얘기합니다. 염기성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세립질 조직을 가지고 있네요. 세립질 조직이란 얘기는 너 화산암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유색광물 함량, 무색광물 함량이 있는데, 요 광물들을 우리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럼 여기서 무엇을 챙겨갈 것이냐? 유색광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 어두운 색. 무색광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밝은 색을 띠는 광물. 밝은 색. 요 정도를 챙겨가시고, 얘는 휘석이라고 하는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이 굉장히 많구나. 라고 하는 거. B는 석영이라고 하는 밝은 색을 띠는 광물이 굉장히 많구나. 아셨죠? 우리가 광물에서는 요 정도는 좀 챙겨갔으면 좋겠다. 휘석은 진짜 어두운 색을 많이 띠는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많으면 암석이 어두운 거야. 또는 그 암석은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얘가 많으면 암석이 밝은 거야. 얘가 많으면 SiO2 함량이 진짜 높은 거야.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것만 가져갔으면 좋겠고. 자, B 보겠습니다. B는 지금요, 72%잖아요. 얘는 63%보다도 더 많잖아요. 오이? 63 빌딩이네. 63보다 더 많아요. 그럼 얘는 산성암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립질이죠. 조립질이면 얘는 심성암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 석영을 많이 가지고 있어. 진짜 밝은 색을 띠는구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A는 염기성 암에 화산암이야. 그러면 너 현무암이었던 거구나. 이렇게. 너는 산성암에 심성암이야. 너는 화강암이었던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에 하나만 더.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현무암이 되죠. 그죠? 현무암질 마그마는 기원이 어디냐면 멘틀 기원이에요. 멘틀 기원. 아셨죠? 땅 속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물질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 주로. 아셨죠? 그 다음에 화강암질 마그마가 녹아서, 마그마가 식어서 화강암이 되죠. 화강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화강암이 됩니다. 그럼 얘는 기원이 어디냐면 대륙지각이에요, 대륙지각. 주로 우리가 교육과정상 대륙지각의 물질이 녹아서 화강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내는 거, 또는 유문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내는 그 곳은 어디냐면 섭입대 부근.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서 마그마를 만들죠. 현무암질 마그마. 걔가 올라오면서 대륙지각을 녹이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그 유문암질 마그마가 깊은 곳에서 식으면 심성암, 화강암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까지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볼게요. A는 화산암이며 염기성합니다. A는 화산암이며 염기성합니다. 맞네요. 현무암. 자, 북한산 금강산을 이루는 암석 중에는 A가 B보다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역시나 얘도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북한산 금강산. 자, 우리 북한산 금강산 화산이니 아니니 이걸 우리가 따져 보면 돼요. 금강산 화산이니 북한산 화산이니 둘다 화산이 아니다. 둘다 화산이 아니기 때문에 화산암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 상대적으로 아, 심성암, 화강암이 나와야 되는 거야. A가 B보다 적다. 이렇게 가야 돼. 아셨죠? 참고로 우리가 주로 다루는 화산 지형은 어떠한 것이냐면 어디에 있냐면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 제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울릉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가 있냐면 한탄강 일대가 있다. 요 정도는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여기에서는 화산암이 잘 나올 수가 있다. 아셨죠? 여기가 아닌데 어떠한 산을 다뤄요? 근데 그 산이 큰 밝은색 돌봉우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돌봉우리는 화강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틀렸고. 자, 암석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B가 A보다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B는 심성암. 땅 속에서 천천히 식은 거. A는 화산암, 분출해서 빨리 식은 거. 그러면 A가 빠르겠지. B가 A보다 느리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공부를 조금 더한 친구들은, A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은 거야. 굉장히 뜨거웠던 녀석이 빨리 식어서 화산암이 된 거야. B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된 거야. 상대적으로 온도가 좀 낮았던 마그마인데, 얘가 천천히 식어서 얘가 된 거야. 그럼 냉각도 얘가 더 크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셨죠? 자, 이래서 기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봤습니다.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지금 퇴적 구조가 나와 있죠. 그림 가나다는 각각 건열, 사층리, 점유층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그을 부분은 가와 나는 지질 단면이다. 요 밑줄. 아, 그렇구나. 요두 녀석들은 지금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그럼 얘는 단면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아, 너는 층리 면을 보여주고 있구나. 또는 지층 면을 보여주고 있구나.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볼게요. 보니까 얘는 지금 바닥이 쩍쩍쩍쩍 갈라져 있는 모습이네. 아, 너는 건열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층리가 기울어져 있네요. 아, 너 사층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보니까 얘는 여기에 큰 입자들이 이렇게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가 전반적으로 조금 작아지는 구조야? 그러면, 아, 너 점이층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놓고 퇴적 구조에서 물어보는 건, 주로 물어보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디서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주로 어떠한 퇴적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선생님은 말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만들어졌는데? 점유층리는 여러 종류의 퇴적물이 한꺼번에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무거운 녀석이 빨리 가라앉고 가벼운 녀석이 천천히 가라앉아서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깊은 물속에서 만들어진다. 사층리라고 하는 건 물이나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퇴적물을 가지고 운반시켜서 쌓아놓는 거죠. 그 방향으로. 진행 방향으로 계속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경사, 경사, 경사. 맞죠? 사층리. 건열이라고 하는 건 점토질 퇴적물이 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 물이 증발되는 과정, 건조해지는 과정, 또 수면 위로 노출되는 과정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쩍쩍쩍 갈라지는 구조. 그러면 얘는 물이 말라는 환경, 얘는 물이 흐르는 환경, 얘는 물속 깊은 곳.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물속 깊은 곳에서 다양한 퇴적물이 공급이 되면 무거운 녀석이 빨리 가라앉고 가벼운 녀석이 천천히 가라앉아서 만들어지는 거죠. 침강 속도의 차.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물이나 바람, 공기가 이동을 하면서 퇴적 입자들을 경사면에 나란하게 계속 쌓아서 만들어 놓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수분을 가지고 있던 점토질 퇴적물이 수분을 잃어버리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어떠한 퇴적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점유층리라고 하는 것은 자가에부터 그것보다 작은 입자까지 골고루 입자 분포가 나타나지. 다만 무거운 것이 큰 것이 밑에, 가벼운 것이 작은 것이 위에. 아셨죠? 점유적으로. 자, 4층리는 주로 물이나 공기에서 운반이 될수 있는 수준이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쌓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어떠한 입자냐면
모래 입자. 모래보다 너무 크면 운반이 잘 안 돼. 모래보다 너무 작으면 잘안 싸요. 아셨죠? 보통은 모래. 이렇게. 또는 모래보다 조금 작은 입자까지 가능합니다. 자, 건열은요, 점토질. 아주 작아야 돼.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지. 그러다가 수분을 잃어버리면 이런 구조. 요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지층은 역전되었다. 자, 큰게 밑에. 위로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역전된 게 아니에요. 정상 상태. 역전 아니고. 간은 다보다 수심이 깊은 환경에서 얘는 물속 깊은 곳에서 다양한 퇴적물이 한꺼번에 공급이 되면 무거운 녀석이 쫙 가벼운 녀석이 천천히 가라앉아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물이 있는 환경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얘가 물이 말라가는 환경에서 수면 위로 노출된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아셨죠? 그러니까 간은 다보다 수심이 깊은 환경. 가나 다 모두 물이 많은 환경에서 잘 형성이 된다. 모두 물이 많은 환경이래. 가는 확실히 물이 많은 환경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는 물이 말라가는 환경이에요. 다는 절대 아니고 얘는 맞고. 나는 어떨까요? 나는 물이 있을 때 물의 운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사층리는요. 사막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세모. 어쨌든 넌 틀렸구나. 그럼 니은만 맞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5번 봤습니다.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6번 문제는 지질 구조에서 포획암, 관이암에 관련된 문제. 그림 가와 나의 기억과 니은은 각각 관이암과 포획암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이 지질 구조를 우리가 보고서 사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니까지 물어본 겁니다. 아셨죠? 사진으로 파악할 수가 있니? 얘보다는요, 얘 파악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니은을 잘 보면 니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요 주변 암석을 얘를 주변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변 암석을 니은이 지금 뚫고 들어와 있는 모습이야. 뚫고 들어와 있는 암석이다. 원래 얘가 있었고 얘가 뚫고 들어와서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런 걸 관입했다. 새로 만들어진 암석은 관입암 이렇게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관입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원래 주변 암석이 있었고 주변 암석이 있었고 관입암이 들어온 거야. 뚫고 들어온 거. 아셨죠? 그러면 얘는 포획암이 되겠죠. 포획암. 얘가 주변이고 얘가 포획암이 됩니다. 포획암. 그럼 포획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이제 이런 거죠. 땅속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암석들을 다 녹이는데 녹지 않고 남은 녀석이 있었던 거야. 원래 그 지역의 암석 중에 마그마에 녹지 않고 남은 녀석. 또는 이 마그마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었던 암석이 이 마그마 속으로 유입이 된 거야. 유입이 돼서 녹지 않고 남아있는 거야. 그런 녀석들이 포획암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획암은 오히려 주변 암석보다 더 오래된 녀석이라는 거지. 보통 이런 녀석들, 이 주변 암석은 보통 화성암이 되거든요. 그 화성암, 마그마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그 지역에 녹지 않고 남은 것, 또는 얘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어떤 그 지역에 있었던 암석이 유입돼서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얘는 과거부터 있었던 것, 얘는 새로 만들어진 것. 이런 개념. 그래서 여기서는 포획암이 주변 암석보다 더 과거 거고, 여기서는 주변 암석이 관입암보다 더 과거의 것이고, 아셨죠? 요 선후 관계. 지질 구조는 선후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볼게요. 기억은 포획암이다. 맞다. 자, 니은은 주변 암석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니은은 관이암은 주변 암석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아니죠. 나중에 생성되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기억 주변의 암석은 니은 주변의 암석보다 열에 의한 변성 작용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열에 의한 변성의 가능성을 얘기하려면 원래 어떠한 지역에 암석이 있었고 거기에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마그마가 관입하는 과정에서 변성이 일어나겠지. 즉 원래 암석이 있었고 마그마가 만들어서 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마그마와의 접촉부, 이 마그마와의 접촉부에 있는 이 주변 암석들은 여기는 열에 의한 변성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 얘가 변성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셨죠? 여기 있는 이 주변 암석은 얘보다 더 최근에 만들어진 거야. 얘가 더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변성이 될 수는 없는 거지. 아셨죠? 얘에 의해서 과거의 녀석이 변성이 될 수가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열에 대해서. 아셨죠? 그러면 기역 주변의 암석보다 니은 주변의 암석이 열에 의한 변성 작용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틀렸죠? 그러면 기역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봤어요.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3번. 자, 지금 지층 대비 문제고요. 자, 지층 대비 문제도 선생님 여기다 별표를 딱 찍어놨습니다. 아셨죠? 요 지층 대비는 약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약속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찍어놨습니다. 자, 그림 가나다는 밑줄 그을게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밑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밑줄, 세 지역에서 응위함층은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다. 밑줄이에요. 아셨죠? 자, 인근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응위함층이 같은 시기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응위함층이 뭐예요? 화산활동이 일어나서 화산재가 빵 분출. 그 화산재가 인근 지역에 쫙 뿌려져서 응위함층을 만든다. 그럼 응위함층이 만들어진 시기는 같은 시기. 이렇게 보는 거지. 응위함층이 서로 다른 지역의 지층 생성 순서를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요런 거.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요 응위함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기준이 되는, 기준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층 대비할 때, 암석으로 대비를 할 때, 이러한 기준층이 되는 걸, 이러한 층을 열쇠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건층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셨죠? 기억. 그러면 그 문두에 나와 있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요 응위함층과, 여기 응위함층과, 여기 응위함층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야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떠한 약속이 적용이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응위함층 위에 어떤 층이 있죠? 3층이 있네. 응위함층 위에 3층이 있네. 그러면 너도 같은 시기구나. 이게 약속이에요. 아셨죠? 이게 약속이라고. 기준층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층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인근 지역에서 똑같은 층이 나와요. 그러면 같은 시기, 같은 시기, 같은 시기라고 우리가 연결시켜서 지층을 대비한다는 거지. 대조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약속이라고. 자, 그러고 봤더니 응위함층 위에 3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3층이 없네. 그런데 그 위에 봤더니 여기는 지금 사질 쉐일층이 있고 사질 쉐일층이 있어? 같은 시기야. 여감층이 있고 여감층이 있어? 같은 시기야. 쉐일층이 있고 쉐일층이 있어? 같은 시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3층이 있는데 여긴 3층이 왜 없지? 3층이 왜 없지? 3층이 지금 빠져나갔네. 그럼 3층이 원래 퇴적이 됐어야 되는데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구나. 그럼 얘와 얘의 퇴적 중단 시기가 있어? 얘와 얘의 퇴적 시간에 큰 시간 간격이 생겨버렸구나. 갭이 생겨버렸구나. 여기에는 부정합이 있구나. 이게 우리가 지층 대비를 할때 관용적으로 쓰는, 아셨죠?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는 어느 정도 지층 대비의 스킬이라고 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기준층을 기준으로 똑같이 쌓였을 텐데, 뭔가 하나가 빠져 있어? 그럼 여긴 퇴적이 중단된 층이 있구나.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응위함층은 건층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에는 부정한 면이 존재한다. 자, 요 니은을 물어볼 수 있는 근거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 위에 있는 쌓여 있는 녀석들은 똑같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긴 3층이 있는데 여긴 4함층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사질 쉐일과 여감과 쉐일이 똑같이 쌓여 있다라고 하면 여긴 퇴적이 중단된 적이 있다고. 그럼 위와 아래는 퇴적의 긴 어떤 단절이 있다는 거지. 부정합이 있네. 얘와 얘 사이에 부정한 면이 있네. 이렇게 본다고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 자, 세 지역의 지층 중 가장 먼저 생성된 지층은 이제 대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쭉 보면 기준으로 봤을 때 얘와 얘가 세 지역 중 가장 최근에 쌓인 거예요. 위에 쌓여 있으니까. 아셨죠? 그럼 여기서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오래된 녀석은 누구냐면 얘겠네, 가장 밑에 있으니까. 얘가 누구예요, 지금? 여감층. 가의 여감층이 가장 먼저 생성된 거, 가장 오래된 거. 너도 맞구나. 기억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거고, 요걸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밟은 조건이 있습니다. 단, 지층은 역전되지 않았다. 우리가 보통 지층 대비를 할 때는 지층이 역전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근데 여기에 조건까지 달아줘서, 역전도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럼 밑에 있는 녀석이 진짜 오래된 녀석이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 추가 자료 가져온 거 보겠습니다. 네, 추가 자료는 기출 자료인데요. 자, 뭐가 있냐면, 볼게요. 자, 작년 9월 모의평가 문항인데, 딱 보시면, 여기에서 인접한 지역, ABC가 지금 인접한 지역이에요. 여기서 지층의 선호 관계를 따져가는 방법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응위함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응위함층. 여기에 응위함층이 이렇게 있고요. 쭉, 여기에 응위함층이 있고요. 쭉, 여기에 응위함층이 있어. 그러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층도 같은 시기야. 그 위에 있는 층도 같은 시기야.
그 밑에 있는 층 역시 같은 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한다고. 그럼 이렇게 해봤을 때 가장 오래된 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여기지. 가장 오래된 층. 맞죠? 가장 젊은 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어디야? 여기지, 여기. 가장 젊은 층. 얘와 얘가 같다고 볼수 있고 얘가 가장 젊은 층.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하는 작업들. 아셨죠? 이런 걸할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항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8번. 자, 어느 지역,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표는 화성암 A와 B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와 X의 자원소 양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보통 방사성 원소, 그 다음에 얘가 붕괴해서 만들어진 자원소라고 하면 이렇게 프라임으로 보통 표시를 하니까 이런 연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A와 B의 생성 당시, 거기 밑줄 그을게요. A와 B의 생성 당시 X의 함량은 100%였어요. 자, X의 반감기는 2억년이며, 아, 우리가 보통 반감기는 이런 식으로, 라지 T, 이렇게 표시합니다. 2억년이래. X의 반감기는 2억년이고, A와 B에 포함된 X의 자원소, X'이라고 한다면 얘는 모두 X가 붕괴되어 생성된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함량을 써볼까? 함량. 처음에 X의 함량은 100%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X가 줄어들고 X'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야. 얘가 줄어들고 자원소가 늘어났다고. 그러면 요 시점에서 이 A에서 X가 들어있는 함량은 원래 양을 기준으로 한 현재 함량은 얼마가 될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함량이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X 프라임 분의 X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얘는 얘가 붕괴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붕괴 안 됐다라고 하면 전체가 원래가 100%였을 거 아니에요? 총량에 대하여 현재 양이 얼마일까? 이렇게 함량을 표시한다고 하면 A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요. 밑에 써볼까요? A는 더하면 150 플러스 1050입니다. 더하면 1200분의 150이 돼요. 맞죠?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약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1200을 자세히 봤더니, 1200은, 얘는 150 곱하기 2를 하면 300이죠. 곱하기 4를 하면 1200이 되겠네. 분의 150이 돼. 그러면 똑같은 거 지워줘요. 그러면 얘는, 아, 8분의 1? 아, 너 8분의 1이구나. 이렇게. 8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반감기를 3번 지난 거지. 맞죠? 자, B는요, 더해줍니다. 2.03 더하기 6.09를 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8. 얼마가 되죠? 1, 2. 분의 2.03입니다. 8.12 분의 2.03을 해보면, 아, 이거 4분의 1이네. 너는 4분의 1이구나.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인데?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너 반감기를 3번 지났구나. 아, 너는 그러면 나이가 6억 년이구나. 이렇게. 너는 반감기를 2번 지났구나. 그럼 나이가 너는 4억 년이구나. 됐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요, 요 문제를 연습할 때 이제 이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n0분의 nt는 2분의 1의 large t분의 small t. 자, 암석이 만들어지고 나서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t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의 함량이야. 원래 양에 대한 현재 양, 함량은 2분의 1의 large t분의 t 제곱. 자, 여기서 이 large t가 뭐냐면 반감기. small t가 뭐냐면 지금의 나이. 시간 지나온 시간. 그러면 요걸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8분의 1은 2분의 1의 2억 년분의 스몰 t. 그러면 요 스몰 t가 얼마가 되냐면 6이 돼야 돼요. 맞죠? 얘 똑같이 4분의 1은 2분의 1의 스몰 t. 4분의 1이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4가 돼야 돼. 아, 요렇게 식을 연습해서 절대 연량을 구할 수도 있어요. 요러한 연습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점점 이 절대 연량을 구하는 문항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이런 연습까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 봤고요.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자, 단층보다 부종한 면이 먼저 형성되었다. 여기서 이제 형성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는 C겠죠? C가 1번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C가 쌓이고 나서 습곡이 됐네. 그죠? 습곡이 있었어. 습곡이 있었고요. 습곡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단층

층이 생겼네. 단층이 있었어. 단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습곡 단층, A가 지금 관입을 했네. A가 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A 관입한 다음에, 전부 다 지금 여기 부정한 면으로 표시가 돼버렸네. 잘려버렸네. 아, 부정한 면이 부정한 관계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퇴적이 하나 됐죠. 새로운 퇴적. 새로운 퇴적이 하나 됐고요. 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퇴적 다음에 지금 얘가 기울어져 있잖아. 그러면 습곡이 한번더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아, 그러면 습곡이 또 만들어졌네. 습곡이. 습곡이 만들어졌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반듯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습곡된 다음에 얘가, 반듯한 녀석이 들어왔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B. 그 다음에 여기 또뭐 있어요? 또 부정합이 또 있죠. 부정합. 부정합이 하나 또 있는 거고요. 부정합 다음에 새로운 퇴적. 맞죠? 새로운 퇴적이 있는 거고, 새로운 퇴적이 있는 거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지금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나무가 이렇게 보이네요? 현재는 지금 요 지역이 다 융기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요게 지금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보면 단층보다 부정합이 먼저 형성이 되었다. 단층 있었고, 그 다음에 관입도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처음 부정합이에요. 그러니까 단층이 더 먼저지. 단층이 먼저야. 그러면 단층보다 부정합이 나중이야. 이렇게 가야 되겠죠. 틀렸고. 자, C, A, B 순서로 생성되었다. C, A 쭉 B. 그러니까 C, A, B 순서 맞고요. 자, A는 고생대에, B는 중생대에 생성되었다. 얘는 6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 얘는 4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 6억 년 전은 언제예요? 원생로대. 4억 년 전은 언제예요? 고생대. 그렇고 한다면 넌 틀렸구나. 됐죠?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줄수 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번 문항까지 봤습니다. 자, 8번 문항 봤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 관계 따져보는 연습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9번 문제 선생님이 별표를 또 붙여놨죠. 지금 여기에서는 요 기상위성, 요 가시영상과 적외영상의 측정 원리를 지금 그림으로 모식도로 나타낸 건데, 실제 영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연습을 꼭 하실 필요가 있어서, 별표를 붙여놨습니다. 자, 그림과는 적외선과 가시광선을 이용한 위성 영상의 촬영 원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얘는 두꺼운 구름과 얇은 구름의 햇빛의 반사를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얘는 반사를 측정하는 겁니다. 누구야? 가시영상이지. 반사를 측정할래? 반사를. 아셨죠? 얘는 구름이 직접 방출하는 적외선을 측정하겠다는 거야. 아, 나 적외선을 측정할 거야. 적외영상이겠죠. 직접 적외선을 측정할 건데, 이 적외선, 무엇에 의해서? 구름의 최상부 온도에 의해서. 아, 온도를 측정할 거야. 이렇게. 아셨죠? 그럼 요 그림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가시영상에서 알수 있는 건, 반사가 많이 된다? 반사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구름의 두께를 파악할 수가 있다. 물방울, 얼음이 많이 있으면 반사가 많이 돼요. 반사가 많이 되면 밝게 보이는 게 가시영상의 원리야. 아셨죠? 그럼 여기서 두께는 기역이 니은보다 커요. 맞죠? 그러면 밝기는 두꺼울수록 밝아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기역이 니은보다 밝아 보인다. 자, 여기서는요, 적외선을 직접 측정할 건데, 온도가 높을수록 적외선이 세다. 적외선이 셀수록 어둡게 찍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높이를 본다. 자, 최상부 높이 볼게요. 구름의 최상부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상부 구름의 온도가 낮다. 온도가 낮으면 적외선 세기가 약하다. 적외선 세기가 약하면 밝게 보인다. 자, 그러면 높이를 따지면 디귿과 리을 중에 디귿이 리을보다 높이가 더 높아요. 맞죠? 최상부 높이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온도로 얘기하자면 최상부 온도로 따지면 리을이 더 높아요. 낮을수록 온도가 높다고. 낮을수록 뜨겁다고. 높을수록 차갑다고. 밝기를 따지면 밝기는 온도가 낮을수록 밝아 보여요. 높이가 높을수록 밝아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역이 두꺼워서 밝게 보이는 거고 여기는 디귿이 높아서 밝게 보이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자면 여기는 니은이 얇아서 어둡게 보이는 거고 여기는 리을이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거야. 아셨죠? 요 원리. 아셨죠?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는 나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를 이용한다. 얘는 가시광선을, 얘는 적외선을 이용합니다. 가시광선이 파장이 더 짧죠.
그러니까

가는 나보다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이용한다. 기억은 니은보다 밝게 보인다. 기억은 니은보다 두꺼우니까 밝게 보인다. 디귿은 리을보다 밝게 나타난다. 디귿은 온도가 낮아서, 높아서 밝게 보인다. 온도가 낮아서, 높아서 밝게 보인다고. 아셨죠? 이렇게.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실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걸 개념에서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 어두운 것에 한번 집중해 볼래? 어두운 것에? 이렇게. 그래서, 아, 가시 형상에서는 얇은 구름이 어두워. 가시 얇어. 생선 먹을 때 가시가 나왔다고요. 가시 얇어. 자, 적외 형상에서는 낮은 구름이 어둡게 보인다고. 적외 낮뜨워. 적외 형상에서는 낮은 구름이 뜨겁기 때문에 어둡게 보인다고. 가시 얇어. 가시가 나왔어? 가시 얇어. 적외 낮뜨워. 이렇게 아셨죠? 이런 것들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거와 관련해서 자, 선생님이 가지고 온 기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실제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위성 영상이 직접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면 A 같은 경우는 B와 가시 형상에서는 밝기가 큰 차이가 없죠. 굉장히 밝아 보여요. 그러니까 얘나 얘나 둘다 전체적으로 좀 두꺼운 구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적외 형상에서 봤을 때는 얘가 어두워 보이고 얘가 밝아 보여요. 그러면 두께는 비슷한데 얘는 상대적으로 최상부 높이가 낮네. 상대적으로 최상부 높이가 높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볼까? 두께는 비슷해요. 두께는 비슷한데 하나는 조금 높게까지 뜨는 구름이라는 거지. 얘가 누구야? B. B는 똑같은 비슷한 두께인데 높은 높게까지 발달해 있어. 그러면 어차피 적외 형상은 요 윗부분을 찍는 거거든. 높을수록 차가워서 밝게. 낮을수록 뜨거워서 어둡게.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 요걸 가지고 구름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느냐? 요런 연습 필요하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항 봤고요. 이제 이어서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 태풍 자료입니다. 자, 표는 북반구 해상에서 이동한 태풍의 자료를 하루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중심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위치 변화를 우리가 알수 있겠니? 자, 중심 기압 나와 있죠? 중심 기압 가지고 세력 변화를 알수 있겠니? 그런데 최대 풍속까지 줬네? 그러면 최대 풍속 가지고도 세력 변화를 알 수가 있겠니? 자,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최대 풍속은 센 겁니다. 그럴수록 세력은 센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나 얘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사실 세력은 비교할 수가 있는데 둘다 나와 있으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겠지. 그다음에 여기에 진행 방향과 진행 속도가 나와 있는데 많이 오해할 수 있는 포인트는 요거. 진행 속도는 얘가 얼만큼 빨리 가냐를 의미하는 거지 진행 속도가 태풍의 세력과 관련 있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얘는 태풍의 세력이랑은 무관하다. 아셨죠? 자, 볼게요. 중심 위치를 보면, 자, 지금 북반구에서 위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경도를 보면, 경도가 동쪽으로 커지는 이 경도값이, 동경값이 작아지고 있다고. 경도값이 작아진다? 그렇다는 얘기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아, 서쪽으로 가고 있구나. 북서쪽으로 가고 있구나. 여기를 보면 경도값이 다시 커지네? 그러면 얘는 북동쪽으로 가고 있구나. 맞죠? 그걸 여기다가 표시해 보면 이런 식인 겁니다. 지금 28일, 21시부터 30일까지는 북서쪽으로 간 거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28일부터 30일까지는 이렇게 간 거라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여기서 31일부터 1일까지는 북동쪽으로 간 거지. 이런 식으로. 31일부터 1일까지는 북동쪽으로. 아셨죠? 선생님이 여기 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방향이 달라졌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셨죠? 자, 28일 21시부터 30일 21시까지 태풍의 세력은 점점 강해졌다. 태풍의 세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심 기압이 낮아졌네? 또는 최대 풍속이 커졌네? 아, 태풍의 세력은 점점 강해졌구나. 맞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태풍 중심이 전향점을 통과한 시기는 1일 이후이다라고 되어 있죠? 전향점이라고 하는 건 진행 방향이 바뀐 거. 아, 전향점은 요 부근에서 통과했겠지. 그래서 북서쪽으로 가다가 북동쪽으로 바뀌었어. 전향점은 요 사이. 30일과 31일 사이에 통과. 아셨죠? 이렇게. 그럼 넌 틀렸어. 이 전이야. 그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태풍 중심보다 동쪽에 위치할 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더 강해지면 태풍의 진로는 더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태풍이 이렇게 진화해 간다고 했을 때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쪽에 동쪽에 위치합니다. 동쪽에, 맞죠? 동쪽에 위치할 때 얘가 세력이 강해진다고. 정체성 고기압이 점점 세력이 강해지면 얘는 밀어내는, 공기를 밀어내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태풍은 더 서쪽으로 밀려나가야 돼.

그러니까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밀려나가야 된다. 아셨죠? 너 틀린 거야. 그러면 누구만 맞는 거?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 맞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자, 이번 시간엔 11번 문항까지만 볼 건데요. 자, 볼게요. 자, 그림은 북태평양 표층 해수의 평균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온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등수온선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무엇을 할수 있냐? 볼게요. 자, B와 C는요, 대략적으로 거의 비슷한 위도입니다. 그런데 B는 상대적으로 C보다 수온이 높아요. B는 동일 위도의 다른 곳보다 수온이 높아요. 아, 여기는 따뜻한 물이 올라가고 있구나. 난류. 그 다음에 C는요, 주변보다 봤을 때 수온이 낮아요. 아, 그럼 여기는 찬물이 내려오고 있구나. 한류. 아셨죠? 그렇게 놓고 우리가 봤더니, 그러면 이쪽도 한번 그어볼까? 이쪽도 좀 그려보면, 이쪽은 지금 태평양의 북동쪽이죠. 이쪽은 주변보다 수온이 높네. 이쪽은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물이 있겠네. 이쪽은 상대적으로 수온이 좀 낮네. 그럼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물이 있겠네. 이러한 물의 이동 사이에 A가 있네. 이런 느낌을 하나 가지시는 거고. 자, 수온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태평양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아열대 표층 수산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 옆에다가 표시해 볼게요. 자, 쭉 그려보겠습니다. 30도를 정도. 20도와 40도 요 사이에 30도를 쭉 그리겠습니다. 30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0도와 30도 사이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북동무역풍. 그 다음에 30도와 60도 사이는 대략적으로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남서편서풍. 그러면 이쪽에 있는 물은 표층 해수는 전반적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맞죠? 여기 있는 물은 전반적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그래서 태평양이라고 하면 북적도해류, 북태평양해류. 그 다음에 대륙에 막혀서 이쪽으로 난류가. 그 다음에 바꿀까요? 이쪽으로 한류가. 맞죠? 얘는 크로시오 해류. 얘는 캘리포니아 해류. 맞나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아, B는 크로시오 해류가 흐르는 곳이겠구나. C는, 아, 캘리포니아 해류가 흐르는 곳이겠구나. 이제 요런 해석이 되는 거지. 맞죠? 그거 가지고 문제 보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A 해역에서 등수온선이 조밀한 이유는 급격한 수심 변화 때문이다. 지금 A 해역을 잘 보면요. 난류가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주변 위도와 비교해봤을 때 찬물이 내려오는, 한류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 그러면 A는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그러한 부근 해역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수온이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면 수온이 급격하게, 위도에 따라서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등수온선이 조밀해질 수밖에 없지. 조금만 올라가도 수온이 급격하게 팍팍팍 변하니까. 얘는 수심 때문이 아니라 수온 때문인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너 틀린 거. 자, B 해역은 C 해역에 비해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B 해역은 C 해역에 비해. 자, 자료 해석을 해도 좋아요. 똑같은 위도대라고 치고, 주변 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수온이 높네. 수온이 낮네. 그러면 난류, 한류 이렇게 자료 해석을 해도 좋고 공부한 친구들은 이 아열대 표층 수산의 흐름을 이해해도 좋고요. 둘다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쪽은 난류가 흐른다. 크로쇼 해류. 이쪽은 한류가 흐른다. 캘리포니아 해류. 맞죠? B 해역은 C 해역에 비해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북태평양에서 무역풍 때의 해류와 편서풍 때의 해류로 이루어진 순환은 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태평양이라고 하면 지금 0도에서 30도 사이는 북동 무역풍, 동풍 계열의 바람입니다. 동에서 서로 해류를 운반시킨다고요. 맞죠? 따뜻한 물, 해수를 이동시킨다고요. 북적도 해류. 그다음에 30도에서 60도는 편서풍에 의해서, 서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수를 이동시킨다고요. 북태평양 해류. 맞죠? 그러면 북적도 해류, 북태평양 해류, 그거에 연결되는 크로시오 난류, 크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순환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계 방향이 된다. 맞죠? 그러면 북태평양에서 북역풍대 해류와 편서풍대 해류로 이루어진 순환은 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너는 맞는 얘기가 되는구나. 됐죠? 그럼 남방은 어떻게 될까요? 남태평양. 남태평양은 얘와 대칭적으로 가야 되겠지. 대칭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 아셨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니은, 디귿 답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 시간은 11번 문항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12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중요한 부분들 체크해 가면서 가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12번 문항부터

네, 생명과학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여한중입니다. 21강입니다. 유전정보와 염색체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볼게요. 조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유형일 수도 있겠죠. 많이 맞출 수 있는 세포 주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오늘 한 시간 동안에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주기는 뭐 간기와 분열기가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데 각 단계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번부터 볼게요. 다음은 세포 주기에 대한 실험입니다. 실험 내용을 잠깐 볼까요?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하여 대부분의 세포 주기 문제는 체세포 분열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체세포 분열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단 A와 B로 나눈다 그랬고요. A와 B 중 B에만 염색 분체의 분리를 억제하는 물질 처리했다. 그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키워드죠. 그 다음에 다번에 두 집단에서 같은 수의 세포를 동시에 고정했다. 각 집단의 세포당 DNA양에 따른 세포수를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보통 이게 정상적인 그림이죠. 네, 1일 때가 있고 2일 때가 있고. 자, 1일 때가 여러분들 G1기 세포들. G1기. 간기의 G1기. 세포 생장기. 세포 소기관이 합성되고 세포가 생장하는 그러한 시기죠.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 있는 이 세포들을 우리가 S기 세포라고 하죠. S기 세포들. DNA 복제. 그죠? 그래서 2로 완전히 이제 증가한 것부터가 이제 G2기랑 분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분열기는 뭐 M기라고도 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수는 세포 시간에 비례한다. 그래가지고 G형기가 이제 세포 주기 중에 굉장히 길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염색 분체의 분리를 억제하는 물질을 처리했다고 했으니까 네, 여기 지금 2에 지금 세포수가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고 보기 갈까요? 구간 2에는 상동 염색체의 접합. 자,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제 함정 보기를 줄 겁니다. 상동 염색체의 접합은 감수 1분열 때 일어나죠.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체세포 분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감수 1분열 전기. 예, 요때 이제 상동 염색체가 접합돼서 우리 이제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단어를 하나 더 이제 추가를 알아두시면 뭐 이가 염색체. 요렇게도 제시가 되죠. 상동 염색체에 접합된 상태를 우리가 뭐 이가 염색체라고도 부르니까 보기에 상동 염색체 접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가 염색체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 다음 니은번 구간 1과 2에는 모두 히스톤 단백질을 갖는 세포가 있다. 히스톤 단백질 나오면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은 우리 염색체의 구성단위, 기본단위라고 했잖아. 여기는 항상 뭐 어느 시기야 상관없이 뭐 간기든 분열기든 항상 있는 겁니다. 뭐하고 뭐가? DNA와 히스톤 단백질.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항상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디귿번. 다에서 M기 세포수 분의 G1기 세포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다는 뭐예요? 두 집단에서 같은 수를 고정했을 때 라고 했으니까 그냥 요 그림 보시면 되는 거지. M기의 세포수 분의 G1기 세포수. 여기는 지금 G1기 세포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금 없고요. 그죠?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네, 맞는 설명이 되겠죠? G1기 세포수가

S기를 줬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 보시면서 S기 이전이 G1기, S기 이후가 G2기, 그 다음이 M기, 분열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막의 소실과 소실 안됨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간기가 있죠, 간기. 간기가 있고 우리가 분열기가 있어요. 분열기는 M기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기는 또 이제 세 단계로 나눠지죠. G1기가 있고, S기가 있고, G2기가 있고, 분열기는 또 크게 핵분열이 있고요. 우린 주로 핵분열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핵분열 다음에 세포질 분열로 이어지죠. 세포질 분열까지 이루어져야 이제 딸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핵분열이 끝나면 딸 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핵분열은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들만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은 얘네들은 세포 생장기입니다. 공통적으로 세포 생장. 세포 생장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팥빵이 하나 있는데 팥빵을 반으로 나누면 처음보다 반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포 분열은 그게 아니라 빵이 한쪽 있으면 그 빵을 두 배로 늘려. 팥도 두 배로 늘려. 밀가루도 두 배로 늘려. 그죠? 네.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제 반을 나누면 원래의 팥빵 그대로를 두 개가 되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세포 분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팥이 DNA고 그 바깥에 있는 우리 밀가루 부분이 우리 세포 생장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 요 시기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DNA가 복제되는 과정이다. 여기에 DNA 양이 1이면 복제된 다음에 G2기는 2라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좀잘 정확히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DNA 복제는 다른 말로 이제 합성이죠, 여러분. 복제가 합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기 때 이제 핵막이 소실되죠. 사라진다. 요걸 좀 한자로 소실된다. 요런 표현을 씁니다. 핵막 소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염색체가 되는 거죠. 실처럼 풀려있던 것이 막대 모양, 염색체로 응축된다. 어려운 말들이 좀 있어요. 소실, 응축. 이런 말들을 좀 쓰고요. 그 다음에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된다. 방추사, 중심체로부터의 방추사가 만들어져가지고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된다. 동원체는 뭡니까? 염색체의 잘록한 부위죠. 방추사 부착 부위. 동원체. 그 다음에 얘는 세포 중앙의 배열. 세포 중앙 배열. 뭐이 정도. 그 다음에 뭐 핵형 분석.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이고. 체세포 분열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죠. 염색 분체의 분리. 네.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염색체가 풀어집니다. 염색체가 풀어진다. 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걸 염색체가 염색사로, 뭐 실구조로 풀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텐데, 우리 교육 과정상에 이제 염색사라는 단어가 빠지다 보니까 그냥 염색체가 풀어진다 이런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핵막이 다시 나타난다. 핵막이 다시 나타난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세포질 분열이 시작되는 것이죠. 핵막 소실이 언제 된다고요? 그러니까 간기 때는 핵막이 있는 거예요. 간기 때 핵막이 있다가 전기 때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말기 때 보인다. 핵막 소실 여부와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 DNA 양이 1에서 복제된 다음인 G2기도 2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열기 때도 역시 이제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DNA 양변화 그래프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DNA 양을 한번 그려보시면 1과 2가 있고 1에서 2로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다시 이거는 이제 뭐 점선으로 그리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G1기고 여기까지가 S기고 그 다음부터는 G2 분열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죠. 됐죠?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제 체세포 분열 기준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도만 아시면 기출 문제들은 다풀 수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제 DNA 상대량이 1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핵막이 있는 거죠. 핵막이 있습니다. 핵막이 있는 간기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실 안됨이라고 되었고 소실됨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분열기겠죠. 이게 분열기. 소실이 안 됐어요. 여기도 소실이 안된 거고요. 이게 소실 안 됨이죠? 핵막이 있다는 게? 소실 안 됨. G2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DNA 양이 확실하게 이해가 있죠. 그럼 1인 얘는 어딜까요? G1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소실 안됨 맞고요. 그 다음에 2는 기역식의 세포입니다. 2는 지금 G2기. 맞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나온다 그랬죠. 상동염색체 접합. 이거는 감수 1분열 때 나오는 걸 말해요. 감수 분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전부 다 뭐야? 체세포 분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에는 상동염색체 접합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단 말이야. 그죠? 이제 늘 보던 보기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딱 풀면, 아, 요 보기는 딱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기역번과 니은번, 우리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가볼게요. 왼쪽 그림은 봤던 그림이고요. 그죠? 왼쪽 그림 딱 보시고,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세포가 G1기고, 요 사이가 S기고, G2랑 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상에서, 우리 아까 필기했을 때, 세포 중앙의 배열, 그죠? 이게 중심체로부터 이제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되어 있는, 중앙에 배열되어 있는 상태니까, 뭐 중기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염색 분체가 지금 분리되고 있죠? 염색 분체에 분립니다. 상동염색체에 분리라고 하면 안 돼. 우리 지금 체세포 분열 보고 있어요. 염색 분체에 분립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후기의 세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빈출복이죠? 구간 1에서 히스톤 단백질을 갖는다. 구간 1이든, 뭐이 중간이든, S든, 뭐 우리 G2든, M이든, 네.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구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히스톤 단백질 DNA 항상 있는 거잖아. 그지? 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죠. 계속 나오죠. 상동염색체 접합. 이건 감수분열 얘기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다음에 디귿번. 구간 2에서. 네, 구간 2 보셨죠. A와 B가 모두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구간 2에는 분열기가 있기 때문에 M기에는 중기, 후기 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디귿번도 우리가 이제 편하게 맞는 보기로 골라줄 수가 있다. 정답은 기역번과 디귿번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핵막 소실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개념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내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5번 발문 살짝 좀 보시면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이 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죠, 그죠? 상동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 세포 1과 2에서 핵막 소실 여부와 H, 우리 라지 H라고 할게요. 라지 H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1과 2는 역시 체세포의 세포주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M기의 중기와 G1기에 각각 관찰되는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M기와 G1기라 그랬는데 소실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G1기가 되겠고요. 그죠? 여기가 M기가 되겠죠? 소실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얘가 1이면 얘는 분열기니까 2겠죠. DNA 복제 뒤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은 G1기 관찰되는 세포입니다. 1이 분열기죠. 핵막 소실 여부를 가지고 찾았고. 그 다음에 역시 요 단어도 나올 수 있겠죠?

우리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라고 물어볼 수 있겠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기본 단위체, 뉴클레오솜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이든 2든 뉴클레오솜은 존재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B의 두 배다. 상대량이니까,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썼는데 어쨌든 상대량이니까 두 배다. 라고 하는 설명은 가능하다. 정답은 니은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36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일반적인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이 지금 DNA 상대량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G1, 그 다음에 복제되는 구간, 여기가 이제 S, 그 다음 여기 뒤부터가 완전히 두 배, 확실하게 두 배된 요 지점부터가 G2기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G2기와 M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한번 그림 보시면, 세포주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발문에 좀 보시면, 기역부터 리을이 G1기, G2기, M기, S기라고 나와 있는데, 힌트가 하나 있어요. 구간 1은 디귿식에 속한다 그랬어요. 구간 1은 디귿식에 속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S기다라는 걸준 겁니다. 그죠? 이거 하나 줬기 때문에 나머지를 우리가 고를 수가 있어요. 그 앞이죠? 화살표 방향 보시면 그 전이니까 순서상 얘가 G1기고요. S 지나서 G2기. G2기 지나서 분열기. 네. 요걸 찾았기 때문에 나머지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다. 자, 기억번입니다. 기억 시기에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랬어요. 자, 지금 역시 체세포 분열이죠? 네, 체세포 분열이니까 염색 분체 분리라고 우리 확실하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니은번. 니은 시기, G1기. G1기의 세포와 리을 시기, G2기의 세포는 핵상에 같다? 체세포 분열이니까 뭐 어디를 찍든지 항상 2N입니다. 그죠? 어디를 찍든지 항상 2N이다. 그 다음 디귿번. 구간 2의 세포에서 역시 제가 아까 하나 앞 문제 풀때 말씀드렸는데 또 지금 문제만 한번 한정돼서 본다면 2가 염색체 또는 다른 보기로 뭐가 나왔다? 상동 염색체의 접합. 네, 요게 이제 빈출 보기니까요. 상동 염색체 접합이 관찰된다. 내지는 이가 염색체가 관찰된다. 이건 다 감수 분열 이야기니까 해당 사항 없음이에요.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역번과 니은번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37번 가볼게요. 네, 37번. 요 문제는 이제 돌아가는 게 1로 돌아가니 2로 돌아가니 이런 문제예요. 네, 근데 힌트가 이제 G1기만 나와 있고 뭐 이게 이게 좀 세포 주기가 짧으니까 뭐겠고 뭐 간격이 넓다 좁다 뭐 이걸 가지고 보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박스에 있는 이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니은번에 보시면은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난다. 자, DNA 복제가 일어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S기다라는 걸 확정할 수가 있어요. 네, 니은이 S기입니다. 그러면 G1기 다음에 S기 오는 거죠? 그러면 G2기가 오는 거고요. 그러면 기역이 예, 분열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돼야 돼요? 2죠, 2.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세포주기 순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포주기는 1방향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체세포 분열 기준인데 상동염색체 접합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다. 자, 그럼 이제 니은과 디귿은 모두 간계 속하냐 그랬는데 지금 디귿은 G2기입니다. G2기 때는 핵막이 관찰되는 거 맞죠? 네, 핵막이 소실 안 됨, 또뭐 핵막이 관찰됨 같은 말입니다. 간계 속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G1기, S기, G2기 다 간계 속하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확인을 다시 해주시면 된다. 정답은 그래서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가겠습니다. 네, 표는 특정 형질의 유전자형입니다. 라지알, 라지알은 어떤 사람의 세포 1부터 3의 핵막 소실 여부를 나타냈고요. 예, 왼쪽 지금 확인했고요. 그 다음 나는 그 아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입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나는 1부터 3중두 개의 세포. 그래서 네, 라지 알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입니다라고 했고요. 1부터 3은 역시 이제 계속 똑같은 문제지만 체세포입니다. 체세포. 체세포의 세포.

세포주기. 감수분열 아니라 체세포분열. M기의 분열기의 중기, G1기, G2기다라고 그랬어요. 기억은 소실된다, 소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1과 2가 있는데 얘를 합쳤을 때가 8이니까 4,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과 2가 4, 4 뭐 이렇게 여러분이 8값을 보시면 되겠고 1부터 3까지는 이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게 G1기, G2기, 그 다음에 중기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 소실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중기가 되겠죠. 그죠? 네, 소실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여러분들이 중기라고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뭐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소실 안됨입니다. 물어보지 않았지만 소실 안됨, 여기도 소실 안됨. 간기 시기에는 핵막이 관찰되니까 소실 안됨이라고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은 소실 안됨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DNA 상대량 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 이게 4,4열이라면 4,4이려면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작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문제지만 여기가 1, 여기가 2 한번 DNA 상대량 그려보시고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4,4란 얘기는 여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8이 된다는 얘기는. 그죠? 네, 그러면 같은 4, 4면 여기가 이제 4고 여기가 2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G2기 그리고 중기여야 되겠죠. 왜? G1기는 절반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2가 중기면 1은 G2기라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가 G1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은 G1기가 아니라 G2기라고 확정할 수 있고요. 아래 DNA 상대량은 2에서와 3에서가 서로 다르다 그랬는데 네, 얘가 이제 중기고 3이 G1기니까 여기랑 여기는 값이 다르잖아.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맞는 설명은 1번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는 조금 독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DNA 상대량 변화 그래프를 가지고 여기에 속하는 값이 무엇이냐? 바로 G2기와 중기가 되겠다. 라는 거고 여기 G1기 값은 여기의 절반이다라는 거 요걸 가지고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얘는 4지만 얘는 그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얘는 4지만 얘는 그 절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의 값은 아 6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38번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39번 가겠습니다. 그림 나왔습니다. 핵상이 EN인 식물 P라 그랬는데요. 역시 체세포 분열이라고 나왔고 여기에 분열기 중에서 전기, 중기, 후기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냐, 중기냐, 후기냐 찾는 건데 우리가 간단하게 알죠. 전기 때는 이제 핵막이 사라진다. 염색사가 염색체로 관찰된다. 응축된다. 염색체로 응축된다. 그런 얘기 했었고 중기 때는 세포 중앙에 배열된다. 이런 거 하나 기억했었고 물론 뭐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림상에서는 방추사의 그림 없으니까 그걸로 찾을 수는 없고 그냥 큰 그림으로 우리가 골라야 되겠죠. 후기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들로 우리가 1, 2, 3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배열돼 있다, 양극으로 이동한다, 나머지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염색체의 모습이구나, 핵막이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기가 이제 전기의 그림이구나, 얘가 후기의 그림이구나, 얘가 중기의 그림이구나 이렇게 찾고 이제 보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은 전기세포다 됐고 상동염색체에 접합 나왔는데 체세포 분열이니까 해당사항 없고 그 다음에 어디를 찍든지 간기든 분열기든 항상 뉴클레오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뉴클레오솜의 구성단인 히스톤 단백질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기억번호 D급번호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0번입니다. 네, 40번의 발문에 보시면은 기억부터 리을 역시 체세포의 세포주기라고 줬고요. 핵 한 개당 DNA량은 리을 시기 세포가 니은 시기 세포의 두 배다. 리을이 지금 뭐의 두 배다? 니은의 두 배다. 그러면 요 사이에 DNA 복제가 있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여기가 G2고 여기가 G1기 세포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네, 뭐 나머지 하나 이제 M기 분열기 보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자, 보기 갈까요? 기억번에 기억 시기에 이감시간이 형성된다. 지금 계속 체세포 분열을 주고 있는데 감수 분열의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거의 이제 반복적인 보기죠. 네,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니은번에 디귿 시기에 DNA 복제가 일어났다. 네, S기를 찾았죠. 여기가 여기에 두 배라고 했으니까 디귿이 S기다라는 걸 확정할 수 있는 거고요. 디귿번에 니은 시기의 세포와 리을 시기의 세포, 핵상이 서로 다르냐? 그런 거 있어요. 체세포 분열은 항상 변함없이 EN에서의 EN으로의 분열이죠. 그러니까 EN이다라고 정리하시면 핵상은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답, 니은번. 네, 뭐이 문제도 특별히 여러분들이 확인할 보기는 없고요. 그 다음 41번 가겠습니다. 어떤 동물의 체세포, 역시 체세포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DNA에 따른 세포수 나타냈고요. 뭐 특별한 거 없죠? 자, 이 그림은 항상 어떻게 보라고 그랬죠? 여기는 G1기의 세포들이 있는 거고, 1과 2 사이에는 S기의 세포들이 있는 것이고, 2에 해당하는 세포가 이제 G2기의 세포이거나 분열기에 있는 세포들이다라고 했어요. 자, 구간 1에는, 여기 구간 1, 간기의 세포, 특별히 G1기겠죠? 그 다음에 니비은 구간 2에는, 자, 구간 2,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세포. 자, 분열기 때, 우리 후기 때 염색 분체가 분리되죠? 자, 디귿번 보시면 핵막이 소실된 세포는 우리가 전기 때, 분열기 전기 때 핵막이 소실돼서 말기 때 다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의 시기예요? 여기 2의 시기죠. 그죠? 여기의 시기에 세포수가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래서 소실된 세포는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많다. 자, 소실된 세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이제 소실된 세포가 맞는 거죠. 당연히. 그죠? 맞는 설명.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42번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세포주기 문제랑 오른쪽에 이제 뭐 핵형을 좀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뭘 물어봤는지 한번 볼까요? 그림 가는 사람 세포 피의 체세포의 세포주기다. 자, S기 나와 있으니까 채울 수 있겠죠? S기 전에 G1기. S기 뒤에 G2기. 그다음에 분열기.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온 얘기는 네, 나는 피의 핵형 분석 결과입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19번, 20번, 21번, 22번, 뭐 23번 뭐 수컷이다.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사람이라면 이제 남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기억은 G2기다. 됐고. 니은번, 니은 시기에 상동 염색체 접합이 일어난다. 이거 지금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해당 사항 없죠. 그 다음 디귿번, 디귿 시기에 나의 염색체가 관찰된다 그랬어요. 자, 디귿 시기는 여러분들 간기입니다. 간기 때는 염색체가 관찰되는 게 아니죠. 염색체는 분열기 때, 우리 전기 때 풀려있던 것이 염색체로 응축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나 시기에 염색체가 관찰된다는 설명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걸 이 그림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염색체가 관찰된 시기가 언제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준 그림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43번 가겠습니다. 자, 왼쪽은 이제 DNA 상대량 변화 그래프고요. 1시기는 이제 G1기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복제 중이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S기의 세포들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G2기와 M기의 세포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다시 여기가 이제 G1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앙에 배열되어 있는 체세포 분열의 중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심체로부터 방추사가 동원체에 이렇게 부착되어서 세포 중앙에 배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짝이고 요렇게 짝, 당연히 이제 뭐 핵상과 염색체 수를 표현하면 EN은 4가 되겠죠. 당연히 체세포 분열 후기가 되면 이 각각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겠죠. 상동염색체 분리라든지 이런 보기가 나오면 틀린 겁니다. 자, 구간 1의 세포는 핵상이 EN입니다. 체세포 분열은 항상 네, 언제든 EN이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니은번 구간 2에는 나가 관찰되는 시기가 있다 그랬어요. 구간 2에 여기에 이제 전중 후말 분열기 있잖아요. 그죠? 중기의 세포니까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 접합은 체세포 분열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틀린 보기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정답,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중기의 모습이다라는 정도, 네, 뭐, 이해는 4,

우리가 염색분체 분리, 상동염색체 접합, 상동염색체 분리 이런 말은 체세포별에 나올 수 없다. 이 그림에는 나올 수 없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4번 가겠습니다. 44번 문제도 또 핵형 분석 그림을 줬는데 요거는 좀뭐 다른 걸좀 하나 물어볼 것 같긴 해요. 그림을 딱 봤을 때 일단은 주기부터 채워보면 G2기 전이니까 S기고 그 전이니까 G1기고 G2기 다음이니까 분열기고 순서가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순서 한번 잡아주시고 자 기역 시기에 DNA 복제가 됩니다. 그랬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시기 나의 염색이 관찰된다. 이거 아까 문제에서도 비슷한 보기였던 것 같은데 간기 시기에는 염색체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염색체는 분열기 때 니은이라고 하셔야 맞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기가 순수하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핵형 분석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보기인데 네, 이건 이제 우리가 여기 단원에서 배우는 건 아니겠지만 뒤에 이제 사람의 유전병 관련된 문제에서 보겠지만 그거 내용을 푼 상태에서 우리가 수능을 보기 때문에 보기가 나올 수 있겠죠. 다운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이다. 21번 염색체가 3개 있는 경우 이게 다운증후군이죠. 그러니까 이제 핵형 분석을 봤을 때뭐 21번이 3개다. 그리고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다. 터너 증후군. XYY. Y가 2개다. 클라인페스터 증후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고 뭐 5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양이 울음 증후군 이런 것들 꼭 교육 과정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외워 두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런 디귿번 보기가 나왔을 때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다운 증후군 염색체 이상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역번과 디귿번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5번 가볼게요. 네, 45번에 이제 왼쪽 그림을 봤던 거고요, 그죠? 근데 뭔가 좀 힌트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체세포의 세포 주기라는 건 봤었고, 그 다음에 기역 디귿은 G1기, G2기, S기인데, A는 1과 2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제 A가 1이냐, 2이냐, 요거를 이제 찾아보라 그랬고요. 요게 힌트죠. 1과 2 사이에 있다. 1과 2 사이에 있다면 이게 뭐예요? 그렇죠. S기죠. 복제죠. 그래서 기역이 S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찾을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G1기, 여기가 G2기, 여기는 분열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러면, 디귿이 G1기란 얘기고, 니은이 G2기란 얘기고, 여기 이제 S기라고 찾았으니까, 1부터 출발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G1기가 1이니까, G2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값은 2다라고 한 설명이 맞고요. 그 다음 니은번에 기역의 세포에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난다. 기역이 S기니까요. DNA 복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염색 분체 분리는 체세포 분열의 후기, 여기 M기 시기에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니은의 세포와 디귿의 세포 그랬어요. 자, 니은의 세포와 디귿의 세포 볼 것도 없어요. 핵상 물어봤으니까. 핵상 물어봤으니까 항상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의 염색체 수는 항상 2N. 핵상은 2N으로 갔다라는 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기역번과 디귿번 우리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6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그림이 하나 나왔죠. 자, 바로 그림을 갈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문제 볼까요? 어떤 동물 2N은 4다 그랬어요. 자, 2N은 4입니다. 2N이 4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2N은 4라고 알수 있겠죠. 이게 나와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요렇게가 원래 하나의 염색체, 요렇게가 하나의 염색체. 얘하고 얘가 상동관계. 요렇게가 하나의 염색체, 요렇게가 하나의 염색체죠. 요렇게 2N, 요렇게 2N이니까 2N은 4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와 얘의 관계는 뭐의 관계? 염색 분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있는 후기의 모습이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가 라지티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당연히 라지티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 정도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유전자형이 라지티 스몰 t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라지티니까 여기는 뭐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스몰 t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수 있겠죠. 자, 보기 가겠습니다. 기역번 X는 분열기 세포다. 이 그림은 분열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후기 정도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A가 스몰 T가 와버리면 우리가 이두 개가 상동 염색체라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염색 분체에 불리기 때문에 얘는 원래 그냥 하나의 염색체였단 말이야. 여기에도 라지 T가 있고 여기에도 라지 T가 있는 것이고 얘를 합쳐보면 얘가 원래 하나의 염색체, 얘랑 똑같은 염색체입니다. 그죠? 상동 관계. 여기에 스몰 T, 같은 자리에 스몰 T.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라지 T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B에 동원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원체가 뭡니까? 이 방추사가 부착되는 이 잘록한 부위를 말해요. 다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방추사가 부착된 부위에 동원체가 지금 다 존재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원체가 있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거지만 얘네 둘이 이제 상동 염색체 같은 자리에 있는 대립 유전자 관계. 얘네 둘을 합쳐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합쳐 그렸을 때 여기가 만약에 라지 T가 있다면 여기에 지금 스몰 T가 있는 이런 장면이죠. 요 그림은 요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는 같은 유전자가 와야 된다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죠. 염색 분체는 유전자의 구성이 동일하다. 이쪽에 라지 T니까 이쪽도 라지 T가 온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47번 갈게요. 요거는 조금 이제 앞서 문제들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죠. 47번 보시면 세포 주기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특징입니다. 나는 가의 특징 중 사람 체세포 주기다. 계속 여러분 똑같죠? 체세포의 세포 주기 문제가 나온다는 거고요. 기역부터 리을은 G1, G2, MG, S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G1, S, G2, M.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핵막이 소실된다. 핵막이 다 있는 상태죠. 그죠? 간기 때는요. 전기 때 소실되니까 이제 M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히스톤 단백질은 G1이든 S든 G2든 M이든 다 존재한다. 우리 앞서 문제들을 풀었던 것들을 다 여기 문제 정리해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합니다. 뭐 전기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분열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요건 이제 구체적으로 S기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특징 두 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두 가지. 특징 두 가지라면 지금 S기가 지금 두 가지죠? 됐고, 그 다음에 특징 세 가지라면, 자, 뭐가 세 가지에 지금 보입니까? 여기, 여기, 여기. M기죠? 네, 나머지 이제 G1과 G2기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 특징. 여기와 여기가 우리 G1기와 G2기 자리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특징은 다 1이겠죠.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고요. 자, 기역번. 기역 시기에 특징 A가 나타납니다. 네, 맞죠? 자, 기역이 S기라고 했으니까 S기 때는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시기 M기입니다.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후기인데 이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핵한 개당 DNA 양은 니은 시기의 세포와 리을 시기의 세포가 서로 같다? 자, 어쨌든 니은과 리을 중에 하나가 G1이고 하나가 G2니까 G1과 G2는 요 사이가 이제 S가 있으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죠. 그죠? 같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네, 정답은 우리 기역번과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7번은 요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 특징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인 특징이 나올 수 있어요. 분열기 때. 그쵸? 그래서 앞서 선생님이 문제풀이 할때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특징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렸죠? 그 정도는 기억하자. 우리가 다 기억하긴 좀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내용들은 좀 기억하고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대비해 보자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8번 가겠습니다. 자, 48번도 실험 문제죠. 어떤 동물의 체세포를 배양했다. 역시 체세포 문제고요. A와 B 중 B에만 G1기에서 S기로의 전환을 억제했다. 그래서 여기에 G1기 세포보다 여기에 G1기 세포가 더 많죠. 여기서 S기로 넘어가는 걸 억제했다고 했으니까. 네, 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답어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바로 보기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 자, 다에서 S기 세포 수, 여기 S기 세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S기 세포가 지금 이쪽보다

0: 거기는 G1에서 S로 넘어가는 걸 억제했으니까 여기에 S기 세포가 많겠죠? 그래서 A가 여기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거야.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도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니은 번 구간 1에는 뉴클레오솜을 갖는 세포가 있다 그랬어요. 뉴클레오솜을 갖는 세포가 있다. 구간 1이든 뭐 구간 2든 어딜 찍든지 우리 기본 구성 단위인 뉴클레오솜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다음 디귿번에 구간 2에는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다 그랬어요. 자, 구간 2에는 핵막을 갖는 세포. 우리 뭐 G2기 핵막 있죠. 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얘네들은 핵막이 사라지죠. 전기 때 핵막이 사라졌다가 말기 때 다시 이제 생기죠. 그죠? 뭐 G2기도 있고 말기도 있으니까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우리 니은 번은 많이 봤던 복이고 디귿 번도 우리가 많이 봤던 복이고 분모 분자 형태 뭐 분자만 가지고도 선생님은 설명을 드렸지만 G1기 세포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G1기는 작잖아. 여기에 G1기는 크잖아. 그렇지? 그래서 A만 비교해 본다면 A에서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니까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48번의 정답은 니은 번과 디귿 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9번 가겠습니다. 자, 2에는 4라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2에는 4. 뭐 그림만 보셔도 알수 있겠죠? 얘네가 하나의 염색체고, 얘네가 하나의 염색체고, 얘가 얘랑 상동관계고, 얘가 하나의 염색체고, 얘가 하나의 염색체고, 얘랑 얘가 상동관계고. 그래서 2에는 4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있는, 그렇죠. 체세포 분열의 후기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고, 동원체. 앞서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볼까요? 잘록한 부위, 방추사가 결합되는 부위, 동원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네 둘의 관계는 염색 분체입니다. 상동 염색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얘네 둘은 염색 분체다. 유전자의 구성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이 이제 G1기의 세포다라는 거고, 여기에 세포가 G2기와 M기에 해당하는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하겠습니다. 구간 1에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되는 염색체가 있다? 자, 염색체는 전기 때부터 관찰되죠? 우리 염색체가 관찰되는 시기는 전기, 분열기 때, 염색차, 사, 풀려있던 실 구조가 염색체 막대 모양으로 응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번, 구간 2에는 나가 관찰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분열기 때, 이제 이런 후기 시기에 관찰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디귿 번. A와 B는 부모에게서 각각 하나씩. 여러분, 부모에게서 각각 하나씩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죠. 부모에게서 각각 하나씩은 상동 염색체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가 부계로부터, 나머지 하나가 모계로부터. 요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 염색체니까 이게 만약에 아빠한테 받은 거면 이게 엄마한테 받은 거.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한 부모로부터 온 거니까 각각 하나씩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죠. 그 배운 내용을 이런 문제에다가 이렇게 보기, 기역, 니은, 디귿 구성 중에 하나씩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면 수능 문제는 단독으로 뭐 생식 세포 분열이라든지 체세포 분열 같은 것들 문제를 따로따로 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 주기 문제라든지 이러한 그림을 설명하는 정도의 보기 하나 정도의 우리가 배웠던 체세포 분열 또는 우리가 배웠던 감수 분열의 어떤 특정 내용들을 가지고 온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한 게 전혀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아, 공부는 굉장히 많이 내용적으로 했는데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정도의 좀 미미한 수준일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에 보기 하나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상동 염색체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런 문제도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려고 출제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니은 번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런 식으로 염색 분체의 분리 그림을 계속 주고 있어요. 똑같이. 얘 같은 경우도 2에는 4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 동물의 특정 형질의 유전자형은 라지A, 스몰A라고 줬습니다. 그럼 얘하고 얘는 염색 분체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도 스몰A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라지A가 있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보기 갈까요? 가는 감수 분열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염색 분체 분리이므로 체세포 분열의 후기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어디든 간에 기억에 뉴클레오솜이 있다 그랬는데 염색체 안에 DNA와 히톤 단백질이 있는 거니까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니은에 A가 있다 그랬어요. 자, 기억 여기 지금 여긴 기억했고요. 여기에 스몰 A가 있으면 여기도 스몰 A입니다. 염색 분체니까요. 그럼 이러한 대립 유전자 구성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와 여기 자리에는 라지 A 유전자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니은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51번 갑니다. 왼쪽 그림은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이고 체세포 분열이라고 문제에서 줬고,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A와 B는 분열계 전기와 중기라 그랬습니다. 중앙에 배열돼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그림상에서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가 중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은 뭐 우리가 그릴 수는 없더라도 그림을 보시고 중기와 전기 후기 이 정도 우리가 구분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과 2 시기의 세포에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느 시기를 우리가 물어보든지 뉴클레오솜, 히스톤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동 염색체 접합은 체세포 분열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디귿번 B는 1시기에 관찰된다 그랬는데 B는 뭐 A는 다 여기 분열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1시기에는 관찰될 수가 없다. 정답은 기억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2번 가겠습니다. 자, 표는 어떤 사람의 세포 가부터 다에서 핵막 소실 여부와 DNA 상대량입니다 그랬어요. 핵막 소실 여부 문제도 잘 나오네요. 그쵸? 그 다음 체세포 세포 주기 중 M기의 중기 G1, G2기라고 나와 있어요. G1, G2기, 그 다음에 M, 뭐 이렇게 M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실됨, 소실 안됨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소실이 안 됐으니까 두 배죠. 그럼 얘는 이제 G2기다라는 걸 쉽게 볼 수 있고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G1기고 G1기 때도 소실 안됨이죠. 소실됐다 분열기라고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고 여기에 DNA 양도 2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분열기 M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기 가시면 기억은 소실 안 됩니다 됐고 니은 나는 간기 세포다 분열기 세포입니다 틀렸고 디귿번 다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없다. 자, 어디든 히스톤 단백질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53번 한번 풀어보죠. 자, 그린 간은 동물 A는 2에는 4.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상동이고요. 이렇게 상동. 예, 2에는 4인데요. 앞서 그림은 염색 분체 분리인 후기라면 여기는 중앙 배열인 중기 정도의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지금 중심체 네, 보이고요. 세포 주기 G1기 나와 있으니까 예, 여기 여러분들 예, S기 쓰시면 되겠고 G2기 그리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M기입니다. 됐고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번. 기억 시기에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자, DNA 복제 S기 자, 확인했고요. 자, 이거 동원체를 물어봤는데 여기에 동원체 있는 거 아니죠? 동원체는 염색체 있습니다.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기 뭐 잘록한 부위목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동원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중심체입니다. 방추사가 형성되는 거죠. 네,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나는 디귿 시기에 관찰됩니다. 나는 염색체, 중기, 분열기입니다. 그래서 디귿식이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번과 디귿번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53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들이 세포 주기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문제 풀이할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체세포 분열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보기 중에는 감수 분열에 대한 얘기, 상동 염색체 접합, 이가 염색체, 뭐 부계로부터 하나, 모계로부터 하나 이런 전체적인 개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수 분열에 대한 내용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조금 더 틀림없이 정확하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1: I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 아동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름표, 미아방지 팔찌 등 아동실종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 목, 팔 등 잘 보이는 곳에 착용해주세요. 경찰서나 안전드림 앱에서 아이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을 미리 등록해 주세요. 아동 실종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이의 사진을 찍고 안전 드림앱을 통해 갱신해 주세요. 최근 사진일수록 실종 시 아이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 실종,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에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국강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왜 이렇게 길어요? 내용이 많으니까요. 할게왜 이렇게 많아요? 다 해야 되니까요.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다 외웠잖아요. 여러분, 지난 강의에서 내가 숙제로 내줬던 암기 특훈 노트도 다 했잖아요. 다 하면서 그런다고? 이게 아예 안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평불만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뭐 힘들다, 이렇게 약간 좀 찡얼찡얼거리는 거는 여러분이 해서 그런 거야. 안 하면은 이게 뭘 힘든 건지 안 힘든 건지도 몰라. 힘들다는 거는 여러분이 해봤으니까 다 체험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이유는 뭐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힘든 거야. 자,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요, 사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왕을 클릭했어. 구강 클릭했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야. 앞에서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힘들지 않은데? 라고 하는 거는 아예 안한 거야. 얘들아, 이거는 하는 순간 어렵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힘들어 죽겠네. 그냥 구강 들어야지라고 클릭을 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긴 또 외우고 또 내용이 많겠지. 그래도 우리 일단 구강을 클릭했으니까 이 클릭한 마음대로 얘가 불평불만 가져도 돼. 괜찮아. 그 마음대로 일단은 꾸역꾸역 한번. 꾸역꾸역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담담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번이 거의 마지막으로 내용 요소가 많은 단원입니다. 다음 강은요, 조금 줄어들어요. 이것보단 지방자치랑 엮어서 할 거니까. 자, 우리 법원 공부했습니다. 지난 강에서 처음에 국회 공부했고, 다음 강에서 국회 행정부 법원 섞었고, 이제 이번 강에서는 법원 마무리하고 헌법재판소 일부 들어갈 겁니다. 자, 선생님, 왜 이렇게 국회 하나, 행정부 하나, 법원 하나 헌재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되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너무 외울 것들이 많아져. 과부하가 걸려서 좀 쪼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쪼갠 겁니다. 자, 이제 한 법원의 학습 포인트, 심급제도 외우셨습니까?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외웠어요? 이거 외워야 되는데. 자,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의 임명 확실하게 외웠나요? 외워야 되는데. 자, 우리 여기까지 외워주셔야지 종합 문제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봅시다. 내가 방금 외웠나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약간 양심의 가책을 얹고, 네,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당당하게 외웠습니다. 라고 한 사람도 있을 거야. 당당하게 외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은 지금 한번 말해보세요. 이거 쓰지 않아도 돼. 쓰지 말고 그냥 화면만 뚫어지게 본 다음에 나 아직 설명 안할 테니까 여기 뭐 여기 뭐 여기 뭐 여기 뭐라고 한번 말해봐. 암기한 친구들은 만약에 암기하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나랑 진행해 볼 겁니다. 암기했던 친구들은 잠깐 멈추게 해봐요. 자, 이제 해보자. 자, 우리 1심에 판결에 불복하는 루트 뭐였지? 판결,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루트. 그렇지, 바로 항소 상고였죠. 항소, 상고.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루트. 항고, 재항고였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판결이다, 결정 및 명령이다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라고 하는 이 중에 몇 개의 글씨만 주고 이거 결정 및 명령이게 판결이게라고 거꾸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소, 상고, 판결에 불복하는 루트로서 기억해 주셔야 되고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루트. 항고, 재항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를 합쳐서 우리는 소송을

위로 올린다, 상소라고 표현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심급제도,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삼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지 이번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수월합니다. 자,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여러분 수트계제 구성 오른쪽 하단에 이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방금 외운 거 한번 적어 볼 건데, 그 전에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삼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1심, 2심, 3심을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같이 해보는 거야. 1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루트 항소. 그래서 2심 법원에 판결을 신청하는 거였지. 재판을 신청하는 거. 항소. 얘들아, 이거 쓸때 어디다 쓰냐면은 여기다 쓰지 마. 여기다 쓰면은 틀려. 여기다 쓰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헷갈려. 그게 왜 그런지 나중에 알려줄게. 어디다 쓰냐면은 여기 가운데 어딘가에다 써. 항, 소. 그리고 얘들아, 여기 오른쪽에 행정재판에도 여기다가 적어줘. 하나만 더. 항, 소. 이렇게 적어줘. 됐지? 자,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3심 법원의 재판을 한번더 청구하는 거. 상고. 항소, 상고. 자, 그 다음은 결정 및 명령에, 1심의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해서 2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해서 재판을 하나 올리는 거. 항고. 바로 옆에다 적어줘. 여기다 적지 마. 항고. 2심 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해서 3심 법원에 한번더 재판을 청구하는 거. 재항고. 우리 행정재판도 마찬가지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멀리서 조금 한번 살펴보자. 맨 밑에를 보니까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이라고 되어 있어. 쉽게 민사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이야. 형사재판은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범죄의 유무를 밝히고, 만약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기 위한 재판을 형사재판이라고 불러. 어쨌거나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다시 중한 사건과 경한 사건을 나눈 거야. 중한 사건에서 중은 무거울 중, 경한 사건에서 경은 가벼울 경. 자, 그래서 중한 사건은 무거운 사건, 좀 이렇게 스케일이 큰 사건, 쉽게. 경한 사건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앞에서 항소를 여기다 적지 마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필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항소 쓰고 여기다 항고 써. 그럼 뭐라고 오해하냐면은, 중한 사건이 항소 상고, 경한 사건이 항고 재항고네, 이렇게 오해해. 이 개념 아니야. 지금 이거는 중한 사건, 민형사 사건의 중한 사건의 심급 제도를 각각 1심, 2심, 3심이 어디서 담당하는지 루트를 쓸 거야. 근데 요거는 민형사 사건의 경한 사건이 1심, 2심, 3심이 어떤 루트인지를 쓰는 것뿐이지, 앞에 나와 있었던 한 판결에 불복하는 루트,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루트가 아니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행정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청으로 인해서 나의 권리가 침해됐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걸 행정재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정재판도 1심, 2심, 3심의 루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법원 및 지원은 둘다 1심에서 우선 만나게 됩니다. 중한 사건과 경한 사건, 민형사 사건에. 자, 우리 지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방법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그 좁은 지방의 의미가 아니야. 그래서 이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방법원의 일부 지역을 담당하면서 그 지역의 법원 사무라든지 재판을 담당하는 걸 지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범위의 개념으로 생각해. 지방법원 및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우리 중한 사건이야. 스케일이 커. 중요한 사건이야. 그런 사건에는 지방법원이 지원해서 판사 3명을 먼저 만납니다. 이걸 우리는 합의부라고 해요. 합의부 사건.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이야. 그럼 판사 3명이 굳이 필요 없어. 한 명의 판결로도 돼. 지방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를 만납니다. 합의부는 판사 몇으로 구성되어 있어? 3명. 단독 판사는 판사 당연히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심. 자, 우리 1심에서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에 다 마음에 들어? 인정? 인정? 이러고 양측이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끝! 근데 어느 측이라도 예를 들면은 한쪽이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을 다 충족했다면은
항소 또는 항고가 가능합니다.

통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고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심의 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민형사 사건의 중한 사건은 처음에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 판사 3명 만났어요. 그 다음에는 고등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자, 근데 민형사 사건의 경한 사건은 제일 처음에 판사 1명 만났어요. 그 다음에 2심에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판사 3명을 만나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2심 법원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만족하면 뭐 끝! 근데 2심 법원의 판결,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합니다. 근데 칸이 합쳐져 있네. 모두 다 어디서 만나냐 하면은 대법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 루트인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오른쪽에 행정재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판은 1심을 어디서 담당하는 거냐면요. 행정법원이라는 곳에서 담당합니다. 근데 행정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심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고요. 고등법원에서의 판결 및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어디로 올라갈까? 그쵸, 바로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각각의 루트를 기억을 해 주세요. 우리가 앞에서 기억했던 루트, 요거는 뭐였냐면은, 판결에 불복하는 루트, 결정 및 명령에 불복하는 루트들이었어. 근데 이 다음에 보는 루트들은요, 바로 민형사 사건의 중한 사건이 어느 단계를 거치는지, 경한 사건이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행정재판은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입니다. 자,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행정재판은 딱한번 나옵니다. 일단 요렇게만 적어 주세요. 수트. 14단원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공부할 때 행정재판이 기본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때 배우는 행정재판이 그거구나라고 일단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루트를 기억을 해주셨으면요. 이제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수트 계제 구성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법원의 조직과 역할이에요. 얘들아,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 여러분이 봤던 거였습니다. 방금 내가. 요렇게 봤던 거. 여기. 여기. 요만큼. 요만큼을 이렇게 줄여놓은 거야. 그치? 똑같지? 민형사 사건의 중한 사건,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 고등법원, 대법원, 경한 사건,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단독판사, 항소. 똑같지? 이거를. 이렇게 줄인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법원의 조직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수트계제 구성 같이 볼 텐데, 정확히 설명하면 여러분 수트계제 구성 법원의 조직과 역할 밑에 이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이 보기 쉽게 위에다가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의 심사권. 이렇게 제목 먼저 체크할까? 얘들아, 이두 가지 제목은 요렇게 체크해봐. 법원의 조직도 바로 밑에 나와 있죠? 법원의 조직도 전체를 체크하시고요. 법원 조직에서 모두 할수 있는 역할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진짜 쉽게 설명하면은요, 모든 법원에서는 이두 가지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두 가지는 모든 법원에서 똑같이 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디테일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번 강에서 공부할 거야. 근데 일단 살짝만 보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아요. 한번 봐주세요라고 제청할 수 있는 걸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라고 해. 이거 뒤에서 배울 거지만 살짝 얘기해주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재판을 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특히 내가 지금 재판을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판결에 해당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잘못된 법률을 가지고 재판을 내리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당장 판결을 예를 들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재판에 진행 중인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라는 뜻이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은 잘 봐.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은 물론 내가 법원 조직도를 많이 축소해 놓은 거야. 직권 또는 재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얘들아 요거는 일단 패스. 체크만 해놔. 이게 더 중요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여기다 체크해. 제청할 수 있습니다.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성,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위, 법성, 법률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심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잘 봐.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야. 쉽게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재판에 적용되는 명령 규칙 처분이 애초에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애초에 이게 법률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갸웃갸웃할 때, 이때, 법원이 위헌,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성,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모든 법원은, 각급 법원은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성,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심사권은 누가 가질까? 한번 여러분들이 유추해봐. 법원은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어. 최종적인 심사권은 그렇죠. 바로 대법원이 갖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요. 바로 여기입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이거 위헌법률 심판 제청합니다라고 헌재에 가는 거. 각급 법원이 다할수 있어요. 대법원을 비롯해서.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 법원이 할수 있어요. 그런데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갖는다. 최종이라는 단어랑 여러분들이 법원의 조직도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은요, 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각각 같이 다 살펴본 겁니다. 이제는 하나씩 떨어뜨려서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맨 위에서부터, 대법원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법원은요, 권한 먼저 볼까? 어디 있어? 법원의 조직도에서 맨 위에 있죠. 그러니까 대법원을 우리는 최고 법원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의 구성은요,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되는데, 이거 보자마자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라고 했으면 좋겠어.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국감 대대헌 할 때. 대법원의 구성원들이잖아. 국감 대대헌의 대대 둘다 대법관 대법원장 국회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최고법원이라고 하는 이유도 알겠지? 그 다음 잘 봐. 최고법원으로서 무엇을 담당하는 거냐면은 상고와 재항고심을 담당하는 거야. 왜? 2심에서 항소, 상고했어 대법원에. 2심에서 항고, 재항고 했어. 판결에 대해서 불복했어, 2심에서.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 2심에서 불복했어. 그래서 상고, 재항고 사건에 최종심을 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거 우리 수능 특강에 사실은 그림 없이 워딩으로만 되어 있어.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거의 워딩으로만 되어 있어. 이거 있잖아? 그냥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외우려고 하다가 넘어가. 그러지 말고 얘들아, 외우긴 외우되 그림이랑 연결시켜봐. 헷갈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시험 볼 때도 혹시나 헷갈린다면은 팁 중에 하나인데 1심, 2심, 3심 빠르게 써.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주 빠르게 쓰는 거야.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빨리 써. 아, 대법원 여기 있지? 그러니까 대법원은 상고, 재항고를 담당하지? 이렇게 생각해. 이러면은 머릿속에서 만약에 꺼내지 않더라도 손으로 쓰면은 손은 기억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이랑 같이 계속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우리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거, 명령 규칙 처분에 위헌성 및 위법성 심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대법원은 최종 심사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 고등법원은 1심 법원에서 항소한 사건, 1심 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서 불복해서 항고한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소 항고 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이것도 워딩으로 나오면 헷갈린다. 하지만 빨리 써. 항소. 고등법원 여기 있었지. 항소, 항고 사건을 담당하지라고 보시면은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법원 있습니다. 자, 우리 지방법원은요. 원칙적으로 1심을 담당합니다. 그럼 요 표현은 맞나 틀리나 여러분들이 그림 보고 한번 추론해 봐.
물론 내가 알려주는 것도 당연히 다 의미가 있지만, 내가 알려주기 전에, 내가 떠먹여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생각해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 그림 보고 판단해봐.

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1심을 담당함. 자, 그럼 1심만 담당하면 옳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1심만. 지방법원은 1심만 담당한다. 잘못된 설명이야. 왜 잘못된 설명이야? 어우, 여기. 됐어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 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1심을 담당해. 그거 맞지? 그치? 그런데 1심만 담당하는 건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는 2심을 담당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어. 어느 케이스야? 이제부터 글씨로 나올 거야. 잘 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찾았지? 지방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과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의 제2심을 담당함. 이제 알겠어. 이것도 우리 수능 특강의 워딩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수특의 재구성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이거 워딩으로만 보면은 이거 뭔 말이야? 라고 엄청 막 헷갈려. 근데 그림이랑 같이 봐봐. 지방법원이 1심만 담당하지 않는 이유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과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어떤 케이스인데? 민형사재판의 경한 사건의 케이스인데.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그다음 기타 각급 법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법원급인 어디가 있을까요? 그림이 일다 했어. 급급을 같이 한다. 그렇지. 특허법원과 지방법원급인 그림으로 빨리 봐. 그렇지. 행정법원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끝!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를 잘 외워주시고 시험 볼때 푸는 팁 1, 2, 3 쓰고 빨리 이 내용 적으면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바로 눈치채실 수 있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을 담당하는 케이스 민형사 사건의 경한 사건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법원의 조직과 역할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법원이 외울 게 많기는 해. 법관 임명의 독립성에서 우리가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법관 다 외워야 되고,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다 외워야 되는데, 내가 이번 강의에서 외워야 돼라고 말했던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 어떤 거? 이 그림. 이 루트 외워야 돼라는 것만 말해줬고 이제 루트 외우고 나니까 나머지는 거의 다 끼워 맞출 수 있었죠. 물론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 모든 법원에서 담당하고 명령 규칙기 처분 심사권 모든 법원에서 담당하는데 명령 규칙기 처분 심사권에 대한 최종 심사는 대법원이 한다. 요 정도. 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많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겁내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부터 외우고 시작하면 법원은 조직도랑 같이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법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들어갑니다. 와, 내가 그래서 9강을 여러분들이 클릭한 게 진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일을 한 거야. 일단 우리 벌써 정신, 지난 강의 좀 힘들게 했을 거야. 근데 이게 정신 차려놓으니까 벌써 헌법재판소 하고 있잖아. 우리 요거하고 다음 강에서 헌법재판소 조금 더 하고, 다음 강에서 국가기관 조금 더한 다음에 지방자치 하면 끝이야. 너무 좋아. 자, 헌법재판소 학습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얘는 단독으로 나와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공부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이유는요,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가 한 번에 나오기 때문이야. 한 번에도 나오는데, 단독으로 디테일하게도 나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헌법조항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거 외워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이게 여러분들한테 막 잔소리를 한다? 그럼 나중에 수완을 풀고, 평가원 모의고사를 풀고, 수능을 풀잖아? 아, 진짜 외웠어야 되는구나라고 그때 후회해. 어차피 한 번은 후회를 안 하는 게 좋잖아, 최대한. 지금 할수 있을 때. 내일로 미루지 마. 내일에 나가 하겠지. 내일의 나는 과거의 나, 오늘의 나야. 제발 좀. 하자. 자, 위헌법률 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두 가지의 의미가 뭔가요? 라고 한다면, 이두 가지는 차차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다시 학습 포인트 좀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일단 헌법재판소 처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뭔지를 봐야겠지? 근데 많이들 질문을 하는 게, 지금까지 입법 국회 공부했죠. 행정 행정부 공부했죠. 사법 법원 공부했죠. 다한 거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왜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조금 더 정확히 일반적인 사법작용은 법원이 담당합니다. 근데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가의 최고법이고 가장 중요한 법이잖아. 그래서 그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만 따로 띄워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묶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국가의 사법작용 중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합니다. 헌법재판을 담당한다는 건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재판을 담당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헌법질서와 일반적인 국민들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을 우리는 바로 헌법재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판은 법원에서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따로 담당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헌법 조항을 외울 수 있을 정도로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어요. 자, 이제부터 들어가 볼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요, 우선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되셨죠? 다시, 헌법재판소에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요거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내용 들어갑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재판관의 임명은 누가 한다? 대통령이 한다라는 거 우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제2항의 재판관 중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잘 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항상 그 같은 자리에 당연히 앉는 건 아니겠지.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쉽게 할게요. 다시. 9명의 재판관 중에서 3명은 국회가, 얘들아, 뒤에 워딩까지 외워. 선출하는 자를, 이게 자리가 꼭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이렇게?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일단.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이렇게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서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국회가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이야? 국가기관의 구성과 관련된 권한인 거야. 됐어요? 이거 외워야 돼. 선출은 국회에서, 지명은 대법원장, 그리고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거.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케이. 얘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적어보자. 국감 대대헌. 자, 이제 앞 글자만 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다 기억해 보자. 국감 대대헌이 일단 뭐였어? 그렇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 기관을 우리는 국감 대대헌이라고 줄였던 거였죠.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여기 끝까지 내가 기억해라고 요거 처음 공부할 때 알려줬었어. 헌법재판소 장이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장이야.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겁니다. 되셨죠? 요거를 다 외워 주셔야 돼요. 선출 지명 시험에 나온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보자. 다 지우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몇 명? 9명. 빨리 나랑 같이 해보자. 9명. 자, 우리 9명은 누가 임명해? 대통령이 임명해. 9명 중에 3명은 어디서 뭐 하는 자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포함해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 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국회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감 대대헌의 헌은 헌법재판소 장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시험에 나옵니다. 선생님 믿고 요거 달달 외워 주세요. 자,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딱 5가지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이 있는데, 선생님 어디까지만 할 거냐면 이 시간에 여기까지만 할 거야. 딱 여기까지만. 탄핵 심판부터는 다음 강으로 넘길게요. 딱 여기까지만 이번 강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난도로 쳤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여기예요. 선생님, 그래서 앞에서 학습 포인트 잡아드릴 때 위헌 법률 심판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비교 잘 해두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요게 가장 어려워요. 요거를 우리가 이번 강에서 꼭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 있고, 우리는 이렇게 5가지 중에 2가지를 이번 시간에 배울 거다라는 거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위헌 법률 심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위헌 법률 심판을 완전 처음 듣는 건 아니야. 언제 한번 했었었냐면은, 우리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구현 방안 중에서 위헌 법률 심사제도 있었어. 그게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된 게 위헌 법률 심판이거든? 내가 그 위헌 법률 심사제도 어떻게 설명했었냐면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이 되는 경우,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안 된다. 그 법률적인 효력이 상실케 하는 제도다라고 설명했어. 그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럼 위헌 법률 심판은 그냥 내가 이게 인터넷 하다가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 이거 효력을 상실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만약에 책을 보는데, 아니, 이런 법이 있었다고? 이러한 법은 세상에 헌법에 위배되잖아. 이거를 없애야겠어. 라고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일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그 앞에 디테일을 봐줘야 돼. 자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가는 사람은 없겠구나. 책 읽다가 갑자기, 뉴스 보다가 갑자기, 친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아요 라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경우냐면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요. 여기까지 끊어. 무조건 이 상황만 되나요? 네. 무조건 이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잘 봐. 지금 어떤 사람이, 쉽게 설명하면 재판이 진행 중이야. 뭐 어떤 재판이든 간에 재판이 진행 중일 수 있겠지. 그럼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거는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 조항이 있다는 뜻이겠지. 그럼 구체적인 법 조항에 의해서 이 사람의, 뭐 예를 들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 권리가 이 사람에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마음에 걸리는 거야. 예를 들면. 이해되셨어요? 아니, 지금 이 법조항이, 이거 헌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따져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결국에 위헌 법률 심판은 뭐라고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야.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거는 이 재판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재판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 조항이 있겠죠? 이 구체적인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예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잘못된 법률을 가지고 재판을 내리면 안 돼요. 즉,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면은 당연히 처음부터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해당되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봐야지 그걸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냥 재판이 진행 중만 기억하면 안 돼.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이 재판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어야 돼.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의 재청에 의해, 얘들아 요거 적어놔. 이거 앞에서 본거 기억하지 않니?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을, 요거.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을 재청할 수 있다. 똑똑똑. 헌법재판소에 똑똑똑 하러 가는 건 누구야? 법원인 거야. 법원의 재청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지면은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겠죠.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판 당사자 입장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이 있는데, 이 법조항이 아무래도 이거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저기요,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 어디까지 밑줄이 되어 있는지 꼭 봐야 돼. 재판 당사자가 재청해 주세요라고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이 그래 이거 약간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네 받아들입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재청하는 거예요. 혹은 두 번째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번엔 재판 당사자는 가만히 있었어. 왜냐면 재판 당사자가 뭐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이 범위 헌법에 위반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 재판 당사자는 신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 근데 법원이 판결을 내리려고 보니까 혹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이 재판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조항 이거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재판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헌법률 심판의 재청과 관련된 법원의 역할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다시 글씨로 옮겨볼게. 자, 제일 첫 번째. 누가? 재판 당사자가. 내가 길어도 쭉 적을 거야. 위헌법률 심판을 열어주세요라고 재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좀 위헌의 여부를 따져봐야겠네요라고 싶을 때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재청합니다. 혹은 재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법원이 신청이 없었는데도 알아서 헌법재판소에 재청할 수도 있겠죠. 왜? 법원은 판결을 내리려고 할때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잘 봐. 헌법재판소에 똑똑똑 문을 두들기러 가는 주체는 누군 거야? 법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법원의 조직과 관련된 거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한 거야? 각급 법원은,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을 재청할 수 있다! 라고 한 겁니다. 자, 이제 법원의 재청 결정이나, 네, 받아들입니다. 재청할게요. 법원이 근데 모든 걸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이거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라는 생각에는 돌아가세요! 라고 기각할 수도 있어요. 재청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당사자도 항고할 수 없습니다. 결정이니까 항고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항고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루트였는데 법원의 재청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당사자도 항고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만 더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는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몇 명이었죠? 9명이었죠? 9명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 거는 재판 당사자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니죠. 재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여기까지가 위헌 법률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수특의 재구성 앞으로 조금 넘어와봐. 어디로 넘어오냐면은 여기 법원의 조직과 역할에서 여기. 이제 이거 눈에 조금 들어올걸? 위헌 법률 심판 재청권. 내가 여기는 뒤에서 배울 거야 라고 한게 이거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 이제 뭔지 알겠지.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은 직권 또는 직권은 뭐였어? 재판 당사자의 신청 없이 재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제 알겠지. 결정으로 재판 당사자의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재청할 수 있어. 끝. 이건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바로 제일 첫 번째 관한 위헌 법률 심판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헌법소원 심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소원 심판에선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으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그냥 오히려 심플하게 공부합시다. 자, 어떻게 공부할 건지 우리가 지난 강의 아니라 바로 전에 공부했던 내용 빠르게 한번 복습해 보면요. 이건 여러분 쓰지 마.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좀 재청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었지. 만약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위헌 법률 심판 좀 재청해 주세요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거였죠. 근데 법원이 모든 재청 신청을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건 아니죠. 뭐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할 때에는 재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만 적어봐.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에 재청에 신청을 했어. 근데 법원이 이를 받아주지 않고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라고 기각 결정을 내린 거야. 아니, 그러면은 재판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아볼 방법이 사라졌네. 그래서 재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갈수 있어. 이거를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선생님,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저거 말고 다른 경우도 있나요?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심플하게 생각해. 그냥 심플하게 요 케이스만 딱 하나 해당이 되는 거야.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에. 자, 이제 봐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에 재청에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경우에 재청 신청을 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같은 경우에는요, 위헌 법률 심판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재판의 전제성은 둘의 공통점이 될 수밖에 없지. 왜 공통점이 될 수밖에 없어? 아니, 이게 그냥 자다가 핸드폰 보다가 TV 보다가 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아라고 가는 게 아니라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상황. 즉, 재판, 아까 그림 생각해봐.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케이스에 쓸수 있는 게 위헌 법률 심판이었지. 그치? 그래서 어디까지? 재판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판, 아, 이거 좀 열어주세요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안 돼, 돌아가, 라고 기각을 한 거야. 그럼 재판 당사자가, 그러면은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헌법재판소에 저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게, 얘들, 여기 처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위의 상황이 꼭 들어가야 돼. 어느 전제? 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요 전제 조건이. 제가 지금 법원에 해당 법률의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한 재청을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법률 심판 이거 재청 신청했다 기각됐는데 이 법률의 위헌 여부 확인해 주세요라고 가는 주체는 누구야? 재판 당사자 국민이 되는 거예요. 딱요 케이스 딱 하나야. 그렇죠. 자, 빠르게 한 번만 빠르게 읽어볼게. 그림이랑 맞춰보면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서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재청에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경우에 재청 신청을 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요 케이스 딱 하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은요, 공권력의 행사뿐만이 아니라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청구에 의해서 해당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이 상황과 전혀 관계없어요. 예를 들면은 공권력이 행사가 되었는데 이 공권력으로 인해서 내 기본권이 침해됐어.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바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은요,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디테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 이때 공권력에 법원의 판결, 법원의 재판은 제외됩니다. 왜냐면 삼심제로 보호받고 있으니까. 이 법원의 판결, 법원의 재판은 공권력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이건 들어갑니다. 입법권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만듦으로써 나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 같습니다라든지 혹은 이런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다라는 경우도 모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상황과 관계 없습니다, 전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둘의 공통점 한번 찾아봅시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헌법재판소에 가는 거 누구야? 한번더 해. 위헌법률 심판에 재청에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됐을 때 재판 당사자가 직접 가는 거였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가는 거였지. 그러니까 헌법소원 심판은 누구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청구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청구 주체 꼭 하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 내가 약속한 대로 딱 여기까지만 할 거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까지. 그요 내용까지 한 번만 빠르게 정리해보자. 위헌법률 심판은 누가 헌법재판소에 재청하는 거였어? 법원이 재청하는 거였지. 얘들아, 안 보고 얘기할 수 있어, 이제? 재판 당사자의 재청 신청을 받아서 법원이, 혹은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수 있는 거였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 다 가능했다. 헌법소원 심판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위헌법률 심판의 그림이랑 같이 떠올려봐. 재청에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된 경우에 그 재판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성은 둘다 깔고 가는 거야. 자, 그다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들 선생님이랑 기출선지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과 달리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에 활용이 되는 거죠. 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좀 길지만 잘 기억해 봐. 헌법소원 심판 중에 이렇게 생각해. 위헌심사형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법률 심판과 관련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옳은 설명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위헌법률 심판과 달리 입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 입법권 가능하죠. 또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도 가능하고요. 위헌법률 심판도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요라고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 둘다 가능합니다.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 모두 법원의 판결은 심판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번강 드디어 헌법재판소 들어왔습니다. 위헌법률 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헌법소원 심판의 두 가지 갈래를 먼저 생각하고 위헌법률 심판과 같이 합쳐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10강 들어주시고요. 스페셜 미션 2번 강에서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이렇게 9강 퀴즈 마지막으로 내드리면서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 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 마지막 시간이고요. 앞에서 어떤 내용들 배웠는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요, 4차 시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유효핵전하,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두 번째 시간에는요, 그 이온 반지름 중에 전자수가 같아요. 그래서 등전자 이온에 대한 반지름, 그리고 나서 이온화 에너지를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시간에 열심히 문제를 풀었었죠. 오늘은 딱 두 문항을 더 풀고 나서 이온 결합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항이 무엇인가 유니크 프리뷰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앞에서 이온화 에너지에서요. 그냥 제1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비교해봐. 제2 그리고 나서 비교해봐. 근데 이걸 이제 같이 나눠보자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큰 거에서 작은 거, 작은 거에서 큰 거. 그럼 그 비율은 누가 더 클까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직관적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1 이온화 에너지가요. 뭐 여기 앞에는 A라고 하고 뒤는 B라고 해볼까요? A 원소는 1, B 원소는 5래요. 그럼 우리가 큰 거, 작은 거, 구분한 거 어렵지 않죠? 작은 거, 큰 거네요. 작은 거, 큰 거. 자, 그럼 제2는요. 여기서 큰 거와 작은 거. 자, 그럼 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리고 작은 거에서 큰 거. 이렇게 나눈 값이 뭐가 커?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럼 다 이 비율은 큰 거에서요, 작은 거 나눈 애가 더 커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더 커요. 라고 해서 이 비율 자체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에 제 2 이온 에너지가 급격히 커진다면, 전자껍질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만약에 1이라면, 1쪽이라면 제 2 이온 에너지가 커질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찾으면 됐어요. 작은 거와 큰 거, 큰 거와 작은 거 비교하기, 아니면 혹시나 원자과 전자수가 딱 여기에 맞았는지 비교하기, 이걸로 찾아냈는데요. 오늘 또 같이 이거를 활용할 게 바로 이겁니다.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하는 건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여기다가 이온의 전하, 이온의 전하를 나눠줄 거예요. 그럼 둘 중에서 우리한테 어떤 게 기억에 들어갈 거게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이 원소들의 배치에 의하면 얘밖에 안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자 반지름만 비교하는 걸 배웠지 여기서 이온의 전하를 나눠준 값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한테 이제 상대적인 표현을 줄 건데요. 그때 가장 작은 애, 가장 큰 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양 끝에 있는 애를 찾아주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연습해 볼 거고요. 그 홀전자수와 원자 반지름 나눈 것도 표현 같이 볼 건데 그때 홀전자수와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같은 애들끼리 원자 반지름 비교하는 건 어려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걸 조금 우리가 조건을 같이 두고 나머지를 비교하면 좋을지 그런 문제 두 문항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인데요. 89쪽에 1번 같이 발문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가와 나는요. 바닥 상태 원자 WZ의 홀전자수 분의 원자 반지름 그리고 이온의 전하 분의 이온 반지름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둘 중에 어느 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둘 다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홀전자수 분의요. 그리고 원자 반지름 써놓도록 하고요. 반지름은 제가 R이라고 표현할게요. 원자 반지름. 또 이번에 이온 반지름일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나눠준 값은 바로 전하네요. 이 전하는 플러스 3, 3 플러스다 라고 해도 이 절제값이 있기 때문에 크기만 봐주면 돼요. 3 이런 식으로. 그때 W에서 Z는요. 산소, 플로린, 나트륨, 알루미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W에서 Z의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라고 해서요. 이건 등전자 이온 비교하도록 안내해준 거고 원자 반지름에 대한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여기다 써둘게요. 자, 원자 반지름이요. 산소와 플로린에 대한 비교인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산소가 플로린의 두 배보단 작대요. 그래서 제가 표현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냥 두 배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온 반지름이 주어졌는데 이온 반지름은요. 산소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배보다 작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때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이 비율을 제가 써보도록 할 건데 홀전자수를 써보니까 산소는 2, 플로린, 나트륨, 알루미늄 모두 다 1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홀전자수가 모두 같으니까 그냥 원자 반지름 비교하면 되겠다. 지금 산소를 배제하고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요. 같은 중에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같은 주기예요. 그러면 누가 커야 돼요? 나트륨이요. 그래서 나트륨이 크고 그다음 알루미늄 크고. 자, 그럼 나트륨이 가장 크고 그럼 알루미늄 다음에 누가 와줘요? 플로린 와줘야겠죠? 2주기니까.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자, 근데 산소와 이제 플로린 비교하려고 했더니 사실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플로린의 두 배보단 작대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요. 그럼 만약에 이 산소라는 애 반지름이요. 여기에서처럼 그냥 두 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배고 플로린은 그럼 여기서 그냥 플로린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때 홀 전자 수는 산소는 2로 나눠야 되고 플로린 1로 나눠주죠. 그러면 이때 같아지는 값이에요. 1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대요? 얘가 두 배보다 작대요. 그럼 얘는 1보다 어떤 값이에요? 작아지는 값인 거예요. 그럼 다시 일로 와볼게요. 산소라는 건이홀 전자 수분의 원자 반지름 했을 때 플로린보다 어떻다? 작아지는 값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전하분해 이온 반지름인데 여기 전하는 산소는 2가 음이온, 플론 1가 음이온, 나트륨 1가 양이온,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에요. 자, 그때 이온 반지름은요, 등전자 이온일 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눠주는 값이 3이 가장 커요. 근데 이온 반지름 알루미늄이 가장 작아요. 자, 그럼 작은 거에다 큰값 나눴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이 비율에서는 가장 작을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작은 애가요, 만약에 앞에서 홀 전자 수분에 원자 반지름 바뀌는 순간 몇 번째로 와줘야 돼요? 하나, 둘, 세 번째로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럼 봐봐요. W였던 애가요. 만약에 이제 기준이 바뀌면 하나, 둘, 세 번째로 올 거예요. 자, 혹시 반대도 되나 볼까요? X가 여기 가장 작았죠? 그런데 하나, 둘, 두 번째 쓰니까 안 돼요. 그래서 W가 누구다? 알루미늄이다. 라는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루미늄보다 큰애 나트륨일 거고, 그럼 나머지 결정하는데도 어려움 없겠죠? 여기가 산소, 여기가 플로린이다. 끝.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플로린과 나트륨은 여기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하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바로 이온 반지름은요, 플로린이나 이온이 더 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산소와 나트륨에 대한 비교는 어렵지만 산소랑 플로린 또 비교해주면 플로린이 더클 거예요. 이 비율 자체는. 그런데 애매하죠? 나트륨이랑 그럼 플로린 사이에 산소가 있는 거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장 지었으니까 이게 이제 보일 수가 있다. 기억. 그럼 가는요, 홀 전자 수분의 원자 반지름인가요? 알루미늄 가장 작았던 건 전하분해 이온의 반지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 니은. 제2 이온화 에너지는요, W다라고 하는 거는 알루미늄이고, Y다라고 하는 건 나트륨이죠.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몇 쪽인 걸 알려주는 거다? 그쵸. 첫 번째 원자가 전자를 딱 떨어뜨리는 순간, 여기서 급격히 제2부터 커질 것이다. 바로 얘네들은 1쪽인 애들을 찾을 수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쪽에는 나트륨이 더클 겁니다. 그럼 이거는 틀렸고요. 디귿.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요, Z라는 거는 플로린, X는 산소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주기에선 유효핵전하 커질 것이다. 그래서 플로린이 더 큽니다. 그럼 디귿이 맞는 선지다. 그러면 답은 디귿만 맞으니까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초점 맞춰야 되는 건 가장 작은 애를 찾아주면 된다. 가장 작은 애. 그리고 나서 얘가요, 어디로 이동했는가를 봤으면, 가와 나에 대한 기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도요, 이거랑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작은 애, 또는 큰 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 명확하게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는 쉽게 찾아질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입니다. 방금 풀었던 1번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를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발문 한번 읽어보고요. 기억에 들어갈 게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린 간의 원자 W에서 Y에 제1이온화 에너지 분해, 제2이온화 에너지는 대놓고 줬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여기 기억인데, 기억이라는 건 전하분해 반지름. 자, 반지름인데 무슨 반지름? 원자 반지름. 또는 반지름 제가 R이라고 표현할 건데, 또는 이게 원자 반지름일 수도 있고, 이온 반지름일 수도 있어요. 라고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때 W사 Z는요, 산소, 플로린, 그리고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바닥 상태에서 홀 전자 수가요. 홀 전자 수 줬어요.
홀전자수는 우리 2단원에서 열심히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 X.

Y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방금 1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똑같은 표현입니다. 산소와 플로린으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플로린이 산소와 비교했을 때 플로린이 2배보다 산소가 작다. 그래서 제가 2배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했고요. 이거 원자 반지름. 자, 이온 반지름도 똑같이 2배보다 작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시작할 건데, 처음에 제가 유니크 프리뷰에서 이 값이 크다면 의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무엇을 의심해야 되나요? 제이 이온 에너지가 엄청 커졌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몇 쪽이니까? 1쪽이니까 얘네가 커졌을 거야.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 떼어내고 나서 그다음부터 커질 거야 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W가 XY에 비해서 엄청 커요. 그럼 얘는 지금 몇 쪽일까? 1쪽일 거예요. 자, 혹시 1쪽 있나요? 우와, 있습니다. 누구예요? 나트륨. 그럼 W가 나트륨이다라는 걸딱 확정 지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나를 결정 지어야 되는데요. 나에선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적어도 이 Y란 애가요, 누가 안 된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왜냐면 이제 나트륨 지우고 홀 전자 수 비교하면 산소라는 건 2, 플로린 1, 마그네슘 0. 그럼 절대로 안 되는 누구예요? 산소가 가장 크죠? 절대로 산소는 Y가 돼선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자리에 누가 오면 안 된다고요? 산소가 오면은 안 돼요. 그럼 산소가 지금 둘 중에 나열했을 때 작은 값이 오도록 만들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전하다라고 하는 거 한번 써볼게요. 산소, 플로린, 마그네슘. 여기에선 2가 음이온, 여기는 지금 1가 음이온, 여기는 지금 2가 음이온. 그럼 산소랑 마그네슘 비교했을 때요. 원자 반지름은요, 당연히 누가 더 커요? 마그네슘. 그럼 마그네슘 크고, 여기에 산소는 작아집니다. 자, 그 다음 둘을 비교할 건데, 그때 주어진 게 바로 요거죠? 원자 반지름이요, 산소랑 플로린 비교를 할 건데, 우리가 산소에 대한 반지름을요, 그냥 플로린 두 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2로 나눠주면 얘는 1에 가까워지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두 배보다 어떻대요? 작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이 아니라 그것보다 작은 값이 될 거예요. 그럼 이 값, 전하분의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산소가 플로린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이 돼요. 그러면은 기억에서 가능한 건 전하분의 원자가 아니라 전하분의 이온 반지름이겠다라는 걸 찾아냈고요. 그러면은 산소랑 마그네슘에 대한 이온 반지름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 커야 돼요? 같은 전자수를 가지는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 작아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산소와 마그네슘 비교하면 산소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애는 누가 된다? 마그네슘이 되고요. 그때도 산소랑 플로린 비교하게 되면 이온 반지름이 플로린의 두 배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애가 산소, 큰 애가 플로린 이렇게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 자, W는 나트륨이다라고 하는 걸 제1분의 제2가 급격히 커진 거를 통해서 찾아냈고요. 니은, 기억은 이온의 전하분의 이온 반지름이다라고 해서 맞고요.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합니다. Z라는 거는 플로린, X라는 건 산소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하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린 큰게 맞습니다. 기억님 디귿이니까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도 아까 1번과 동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을 대략적으로 두 배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가 아까 문제에서는 가장 작은 애, 알루미늄 찾아냈고요. 여기서는 안 되는 애라는 걸 찾아냈기 때문에 산소를 제외하고 지금 작은 애가 될수 있는 건 너무 명확하게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1번과 6번을 충분하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수능에서 출제된 유형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온 결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 결합이다라고 하는 건요, 제가 총 2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요, 전기 전도도 그리고 여기에서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온 결합에서 뭘 하면 조금 더 좋을지 유니크 프리뷰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나머지 특징들, 바로 녹는장 같은 걸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유니크 프리뷰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 전도성인데요. 이 전기 전도성은요, 염화나트륨과 설탕에 대한 비교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사실 이 안에서 수용액과 고체, 액체, 이 자체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지만,

오늘의 약간 초점은요, 염화나트륨과 설탕을 비교한다. 다시 말해서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을 비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여기 별표 있죠? 이온결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건요, A와 B가 있는데 얘네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하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온결합의 형성, 바로 화학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화학식에 대한 기본 원리는요, 양이온의 전하와 음이온의 전하를 합하였을 때 0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전하량 크기가 같도록 만들어주는 게 2번 단원에서 굉장히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 결합에 대한 정기적 성질은요, 고체, 액체, 수용액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체 상태를 보시면 이 염화나트륨이라서 나트륨이온과 그리고 염화이온이 딱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럼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고요. 반면에 이걸 가열해줘요. 그대로 가열해주면 액체 상태가 되거든요. 그 액체 상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네. 그래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당연히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고요. 용해시킨다라는 건 물에다가 이 염화나트륨 넣어줬을 때 녹인 거예요. 자, 그럼 용해시켰어요. 그럼 수용액 상태에서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없다,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래서 고체와 액체 수용액을 나눠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적 성질 알아보는 실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염화나트륨 용융액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앞에서 제가 고체를 가열시키면 액체 상태가 된다라고 했었죠. 이것이 바로 염화나트륨에 대한 용융액, 액체 상태입니다. 여기다 지금 넣어둔 상태에서요,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으로 어떠한 이온들이 이동하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인 거죠. 자, 염화나트륨이기 때문에요, 양이온은 나트륨이온, 음이온은 염화이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과 같이 플러스극에서는 이 염화이온, 음이온이요,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걸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자를 내보내요. 염화이온 내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잃고 염소기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여기 마이너스극에서는 이 양이온 나트륨이온이 플러스극 쪽으로 이제 마이너스극 쪽이죠. 제가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동을 해서요. 지금 전자를 받아요. 그래서 금속 나트륨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염화나트륨에 우리가 전류를 흘려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지더라. 그래서 결국엔 염소기체와 금속나트륨이 생성되더라. 아, 그러면 이온결합이 형성될 때 무엇이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개념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염화나트륨은 용융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무엇은 플러스 극조로 이동한다? 인력에 의해서 끌려가야 되니까 여기 지금 전하가, 무슨 전하가 와줘야 돼요? 마이너스 극을 띄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이온 바로 염화이온이 와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마이너스 극 쪽에는요, 무슨 전하 띄어야 될까요? 바로 플러스 전하를 띄는 게 와야겠죠?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염화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요, 나트륨 이온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요. 2번, 이온 결합 물질은 수용 상태와 액체 용융액 상태에서요, 전기 전도성이 어떻다? 지금 여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수용액과 액체, 고체는 없어요. 모두 다 있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3번. 용융 상태 이온 결합 물질이 전기 분해되는 것을 보아 이온 결합의 형성 과정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그렇죠. 이걸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유 결합과 비교하기 위해서 공유 결합 물질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두 줄로 나눴는데요. 물, 이산화탄소, 설탕, 그리고 여기서 흑연과 다이아몬드예요. 자, 물과 이산화탄소, 설탕은요, 분자 결정이다라고 부르고요. 흑연과 다이아몬드는요, 원자 결정이다라고 부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모두 공유 결합 물질이지만 물, 이산화탄소, 설탕 같은 경우는 분자,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 결정을 원자 모두 이 원자들이요, 이 공유 결합으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인력이 강하고 분자사 인력이 약해서 녹는 점 끊는 점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 제가 나눴는데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이제 분자다라고 표현하는 건 물, 이산화탄소, 설탕 이 분자 결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기 전도성은요,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에서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헷갈리

있을까봐 이 흑연이라는 건 예외다라고 제가 써두었고요. 공유결합에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과 설탕에 대해서 이제 전기 전도성을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보면은 한 번은 고체 상태에 그나 액체 상태를 각각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요. 염화나트륨과 설탕 모두 다 고체 상태에서는 어떻대요? X라는 건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액체 상태에서는 다르네요. 바로 이온 결합인 염화나트륨은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반면 공유 결합인 설탕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구분할 때 고체 상태가 아닌 액체 상태를 확인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자 형태로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온이 돌아다닐 수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얘네는 이온 상태로 돌아다닐 수 있는 액체 상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고체선 단단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이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 형태 그리고 이온 상태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가봅니다. 바로 물에 대한 전기적 성질인데요. 비커에다가 물을 넣고요. 황산 나트륨 나왔습니다. 황산 나트륨 분해하는 게 아니고 물은 사실은 순수한 물 자체가 전류가 잘 흐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해질을 넣어줌으로써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요. 시험관 두 개를 설치하고요. 전극을 연결해 둔 다음에 전류를 흘러주었습니다. 그 결과 보았더니요. 마이너스 극에선 수소기체가 플러스 극에선 산소기체가 2대1의 부피비로 생성되더라. 자, 2대1에 대한 부피비가 생성된다.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물이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가 발생했어요. 자,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잃어서 산소기체가 발생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전체 반응식 봤더니 물이라는 건 바로 수소기체가 이만큼, 2몰만큼 생성될 때 산소기체는 몇 몰만큼? 1몰만큼. 그래서 부피비가 2대1로 생성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림을 봤을 때 여기가 2배, 여기는 지금 딱 이 정도가 누구다? 딱 1에 해당하는 거 산소기체, 2배에 해당하는 건 수소기체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무슨 극? 플러스 극, 수소기체니까 마이너스 극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온결합에 대해서 아까 실험했던 거 기억나시죠? 동일하게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이 물이라는 것도요. 전류를 흐르게 하였더니요. 바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해되는 걸 보아서 이 결합을 통해서 이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니까요. 그림과 같이 황산 나트륨을 소량 녹인 물로요. 동일한, 아까와 동일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황산 나트륨의 전해질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보자마자 물에 전기분해구나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자, 발문 갑니다. 다음은 물의 전기분해 실험입니다. 이 과정을 보니까 바로 황산나트륨 넣고 물을 가득 채운 시험관에다가 전류 흘려주었더니요. A가 B의 2배이다라는 부피비가 주어졌기 때문에 2배만큼 생성되는 건 누구다? 수소기체다. 그러면 여기서 1에 해당한 건 산소기체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기억! A는 수소기체가 맞고요. B 그러면 기억은 플러스 극인가요? 자, A 기체가 수소기체다라고 했고요. B라는 건 산소기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연결된 건 산소기체죠. 그래서 플러스 극이 맞습니다. D 극! 이 실험으로부터 물 분자를 이루는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는요. 여러분들한테 바로 생성되는 물질과 전자가 관여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답은 5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개념 체크로요.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유결합 물질이 물을 전기분해하면요. 무슨 극에서 수소기체가 생성된다? 마이너스 극. 이제 산소기체는 무슨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 생성된다. 2번. 공유결합 물질을 전기분해할 수 있으므로요. 공유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온결합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전기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3번. 설탕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수액 상태에서 전류가 흘렀나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공유결합 물질에서는요. 고체, 액체, 수용에서 대부분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건 X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왜 화학결합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는요. 이 앞에 이 얘네들 때문이거든요. 얘네가 누굴까요? 바로 헬륨, 네온, 아르곤, 비활성 기체입니다. 이 비활성 기체

금속 원소의 원자가요, 전자를 잃습니다. 자, 하나 잃었어요. 그랬더니 나트륨 이온이 되었어요. 하나 잃었더니 전자가 10개 되었죠. 누구랑 지금 같아진 거예요? 네온이요. 그럼 네온과 지금 전자 배치가 같아지는 바로 양이온이 되었고요. 그럼 반면에, 지금 얘가 양이온 되었으면 반면에 이 전자를 받는 누군가도 있겠죠? 바로 비금속 원소의 원자는요, 전자를 얻습니다. 자, 전자는 얻었어요. 염화이온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전자는 총 18개가 되었대요. 누구랑 같아졌어요? 아르곤. 그럼 아르곤과 지금 전자 배치가 같아졌네. 그렇게 함으로써 음이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어요. 무슨 인력?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바로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트륨 양이온과 여기 염화이온이 보이나요? 그래서 여기 양이온과 음이온이 바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것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다라고 합니다. 자, 개념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원자들이 화학 결합을 통해 어떤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이 오택 규칙 뭐라고 했을까요?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택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택 규칙이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쉽게 아, 우린 네온이나 아르곤처럼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자, 나트륨 원자는요. 전자 몇 개를 잃으면 1가 양이온이 될까요? 이 플러스다라는 뜻은요, 전자를 잃었다. 근데 여기서 지금 1이 생략됐거든요. 몇개 잃었다? 하나를 잃었다라는 뜻이고요. 염소는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얻었어요. 자, 얻었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바로 이거랑 다르게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Cl 마이너스 하나를 얻었다. 읽을 때는요, 염화이온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금속과 다르게 비금속은요, 화 붙여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그래프를 볼 건데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있어요. 이제 이온 결합이 형성할 건데 이 서로 거리가 점점 다가오면서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우리 이 그래프를 읽을 때는요, 조금 특이한데 보통 X축을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X축이 이온 사이 거리예요. 서로 점점 가까워져 라고 해야 되니까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 라고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방향해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 변화 그리고 인력에 대한 에너지 변화가 있어요. 자, 이 에너지 변화를 봤을 때 이 노란색 보이나요? 이 노란색의 결과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해석할 때 이 노란색만 잘 따라가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 나트륨 양이온, 그리고 염화이온, 음이온이 있죠? 자, 이제 서로 가까워져요. 자, 서로 이제 가까워집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화학에서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거 안정적이다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딱 A 시점에 대한 시점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A에서 B로 갈수록 멀리 떨어져 있던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자, 두 이온에 뭐가 작용해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낮아지고요. 그럼 불안정적이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해집니다. 자, 언제까지 안정해질까요? 바로 가장 낮아진 이 시점까지만 안정해지고 이후부터는 지금 높아지는 거 보이죠? 그럼 딱 이 시점 해석해 볼게요. B 시점은 바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인력과 반발력, 반발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온 결합이 딱 형성했을 때 인력만 작용한다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반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돼요. 자, 그러다 너무 더 가까워져요. 에너지 높아진다. 그래서 C 시점에서는요, B에서 C로 갈수록 너무 가까워져요. 그래서 전자 사이, 원자액 원자의 사이에 반발력이 너무 커지겠죠? 그래서 에너지 높아짐으로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시점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문제 갑니다. 자, 1번.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된 결합을 이온 결합이다라고 하고요. 2번. 무슨 원소는 전자를 잃어 양이온이 되었어요. 바로 뭐다? 금속 원소고요. 그다음 반대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되는 거 비금속 원소다라고 했습니다. 염화나 트륨은 무엇과 염화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결합되어 있다? 바로 양이온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 이해되시나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과 명량하는 법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온결합 물질은 염화나트륨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아까처럼 나트륨 원자가 전자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기 때문에 1가 양이온이 되고요. 염소라는 건 원자가 전자 7이기 때문에 하나의 전자를 얻어서 1가 음이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할 거예요. 정전결제 이력에 의해서 결합을 할 때 우리가 쓸 때는 자 나트륨, 염소 만나서 이렇게 결합을 해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거 양이온에 대한 전하와 음이온에 대한 전하를 더했을 때 0이 돼줘야 돼요. 중성이 돼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하량 크기 1, 전하량 크기 1, 1과 1 같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먼저 써주는 거 바로 양이온 먼저 그 다음에 음이온을 써주게 돼요. 자 그런데 명칭을 부를 때는요 음이온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너 먼저 나왔으니까 화 붙여 그래서 염화라고 붙인 겁니다. 라는 건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약간 썰을 붙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양이온 뒤에 그대로 나오니까요. 넌 아무것도 안 붙여도 돼. 나트륨이라고 해서 염화나트륨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볼게요. 염화 마그네슘이에요. 자, 우리 화학식 쓸 거예요. 누구 먼저 나와요? 양이온. 양이온이니까 누구? 마그네슘부터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은 누구예요? 염소요. 그럼 마그네슘 몇 가 양이온이에요? 2가 양이온. 원자가 전자 2니까 2개 읽겠죠? 2가 양이온. 염소에 대해서는 우리 원자가 전자 7이라고 했으니까 전자 하나 얻었네. 염화이온 1가 음이온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 전하가 어때요? 양이온과 음이온 달라요. 그래서 맞춰줘야 되죠? 그럴 때 지금 쉬운 방법인데 이 양이온에 대한 이 총 전하에 대한 이 전하량 크기가 2죠. 그럼 얘가 두 배만큼 와줘야 돼. 자, 그럼 마그네슘은 얘에 대한 총 전하에서요. 이 전하량 크기만큼만 1 써주면은 바로 마그네슘은 하나. 염소는 몇 개? 두 개 와줘야 돼.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쓸 때는 우린 1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하고 2만 써주면 되고요. 이 1과 2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이 총 전하를 맞추기 위해서 쉽게 생각하면 여긴 두 개야? 여기도 그럼 두 개 돼줘야 돼. 2야? 2라고 하는 게 표현이 맞겠네요. 걔를 떼고 2야? 얘도 2. 그럼 여기서 두 배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두 배 해주려면 여기 2 맞춰뒀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자, 탄산칼슘입니다. 칼슘은 지금 양이온이죠. 자, 그래서 칼슘 2가 양이온이고요. 탄산은 다 원자 이온이고요. 얘 2가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 화학식을요, 여러분들한테 맞추세요라고 할 겁니다. 마그네슘과 염소, 바로 마그네슘 이온과 염화이온이 몇 대 몇 수를 형성하게 1대 2요.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아, 양이온과 음이온, 바로 한 쌍이 이온 결합 물질의 구조인가요? 아닙니다. 많은 실수를 하는데요. 사실은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정전기적 이력에 의해서 이온결합을 형성해서 3차원적으로 서로 둘러싸고 있으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고체 상태에선 이온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개념 체크 들어가 볼까요?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기적으로 무엇이 되는 이온 수비로 결합되어 있다. 양이온의 총 전하와 음이온의 총 전하에 대한 합은 0이 돼줘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정기적으로 뭐다? 중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2번, 나트륨 이온과 황산 이온이 결합한 화합물의 화학식은요. 나트륨 1가 양이온, 황산 2가 음이온이죠. 그럼 얘가 몇 개 와줘야 돼요? 총 전하가 같아야 돼요. 전하의 크기가 여기 2배 와줘야 돼요. 그래서 나트륨 2개 와줘야 된다. 황산 이온 하나면 된다. 자, 칼슘 이온과 염화이온 결합한 화합물의 화학식은요. 2가, 여기 1가, 그럼 여기 몇 배? 2배. 그래서 칼슘 써주고 염소에다가 미타단에 2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활용하는 시간,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101쪽에 2번 다 같이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보이는 것처럼요. 저렇게 화학결합 모형으로 우선 출제가 될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분자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은 루이스 점자점식으로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자, 발문 가볼까요? 자, 그림은 XAO, XAO, 그리고 Y2O에서 이 두 가지 화합물에서 X2가 양이온, 그리고 Y는 모르는데 N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Y 양이온의 전자배치 모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봤더니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 이 산소라는 건 무조건 몇 가 음이온이에요? 원자가 전자가 6이기 때문에 2개 전자 얻어야 돼서 2가 음이온.

여기에서 얘는 이과 양이온이래요. 그럼 얘네 이미 총 전하가 같잖아요. 1대1로 와야겠네. 그럼 X라인과 하나 와주니까 A는 1. 자, 이때 볼까요? 이때. 자, 그럼 산소가 똑같이 이과 음이온이에요. 산화이온이. 근데 Y라는 건 왜 두 개 왔을까? 아, 몇 가 양이온? 1가 양이온이니까 두 개 왔을 거야. 그래서 N이라는 거 1일 것이다. 그래서 A 1 맞고요. 그럼 N도 1 맞고요. 디그. 원자 반지름은요, XY 비교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원자 반지름은요, 여기에서 전자 두 개 잃은 거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긴 3주기에 해당하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실제로도 저기 전자 껍질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자, 둘, 셋, 넷. 그래서 네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세 개와 네 개에 대해서 지금 비교해주면, 당 여기 주기가 더 크겠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Y가 더 클 겁니다. 요렇게 가주면 너무 수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원소 찾지 않고 딱 전자 껍질로만 제가 빠르게 판단해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친구들은 얘 마그네슘일 것이고 얘는 지금 칼륨이겠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지금 화학결합 모형으로는 전자를 모두 다 표현해줘서 수월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요, 화학결합 모형이 아니라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양, 이제 너네가 직접 한번 이 전자수를 고려해봐 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주어진 원소들 가지고 화학식을 대략 좀 맞출 수 있어야겠죠. 발문 가볼게요. 표는 이온 결합 물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에서 Y의 이온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시작해봅니다. 구성 원소가 나트륨 염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수월합니다. 왜? 우린 염화 나트륨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양이 N이래요. 다시 말해서 이 염화 나트륨은 양이온 1몰 있으면 여기에서 염화이온도 1몰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가 N몰이래요. 그럼 염화이온도 N몰만큼 있겠죠?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가볼까요? 이번에 X랑 염소가 있는데요.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양이온이요. 여기 N이래요. 그럼 얘가 지금 N이야?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N이라고 했었죠? 그때 얘가 1만큼, 1만큼, 1대1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N만큼 있어? 그럼 얘도 똑같이 지금 염화이온 1가 음이온이죠? 아, 그럼 얘도 지금 N만큼 있겠네. 1대1이겠네. 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선 2N이래요. 어? 왜요? 1번에서 왜 얘는 지금 2N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 얘가요. 플러스 1가 양이온인데 두 개 왔다라는 건 Y라는 건 이 전하에서 두 배만큼 총 2가 음이온이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X 갑니다. X는, 네, 기억 갑니다. X는 2주기 원소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해줘야 되는 건 뭐? 바로 전자수까지 고려해야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양이온의 전자수분의 음이온의 전자수인데요. 여기서 양이온의 염화이온이 총, 염화이온이 지금 아니라 나트륨이죠? 양이온은. 자, 총 몇이에요? 네온의 전자 배치가 같으니까 10. 자, 염화이온은 누랑 같아요? 바로 아르곤. 그래서 18입니다. 이게 바로 1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런데 1대 5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5배를 해주게 되면 중요한 거. 사실은 이거를 2로 약분할 수 있지만 제가 안 건드릴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와 나에 대해서 염화이온으로요. 음이온이 같아요. 똑같이 여기는 18이 돼줘야 돼서 안 건드릴 겁니다. 이건 실제 값으로 제가 계속 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5배로 해주면 양이온의 전자수가 2가 돼줘요. 어? 그럼 누가 돼줘야 돼요? 바로 아하, 얘는 지금 2가 됐다라는 건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양이온이구나. 그럼 누구예요? 너 리튬이구나 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요. 그럼 2주기 원소가 맞습니다. 니은, Y는 16족 원소다. 왜냐하면 지금 원자 가전자가 6이었기 때문에 전자 2개 더 얻으면 안정한 음이온이 되었을 거다라는 거라서 맞고요. 디귿, X와 Y는요. X라는 거는요. 리튬이죠. 1가 양이온, Y라는 거 2가 음이온입니다. 그러면 이때 몇 대 몇으로 결합하여 안정화 화물을 형성하나요?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1가 양이온, 2가 음이온이니까요. 총 전하가 같아야 된다. 자, 총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야, 여기도 2가 돼줘야 돼. 2대 1로 결합하여서 안장화 화합물을 형성한다라는 건 맞습니다. 답은 기억님 디귿이니까요.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양, 또는요, 전체 전자의 양, 음이온의 양, 이 표현 바로 우리 화학식량과 양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꼭꼭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화학식량과 몰에서 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유니크 킥에는 요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바로 나트륨과 염소에 대한 이 전자의 양을 각각 구해서 더해보세요라고 제가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표현 잘 기억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정답 5번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선 다시 화학결합 모형이 등장했습니다. 화학결합 모형 나오면 조금 수월하죠? 눈에 더잘 보이기 때문에. 그림, 과는 X양이온과 Y음이온으로 구성된 이온결합 화합물 XAY래요. XAY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들어있는 이온들을 봤더니 빨간색은 2개, 분홍색은 4개에 대한 비율로 1대2에 대한 비율로 여기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X양이온과 Y음이온 중 하나예요. 그럼 X에 대한 양이온이거나 Y에 대한 음이온 중에 대한 그림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M이라는 걸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지금 가려놓은 것 같네요. 그랬더니 M이라는 거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대요. 그럼 다시 말해서 얘가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찾아봐라는 뜻이네요. 그럼 찾아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X랑 Y 보면 Y라는 건몇 개였어요? 하나. 지금 하나 왔을 때 X는 그럼 몇개 와야 될까라는 질문인데 1대 2래요. 그럼 하나 오는 애 있으면 다른 애는 2개 와줘야 된대요. 그럼 A는 2라는 거고 이 지금 나라는 그림은 X에 대한 거니까 얘가 지금 2개 왔대요. 왜 2개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 Y라는 애가요. 지금 전하량의 크기가 X의 몇 배? 2배이기 때문이야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2배이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전하량이 몇 밖에 안 돼요? 1. 그럼 얘는 무조건 1밖에 안 되는 거야? 얘는 그럼 무조건 2가 와줘야 되네. 그럼 얘가 2 마이너스, 얘는 x 플러스구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이 기억에선 x에 대한 주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양이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껍질 하나 더 있었을 거야. 그게 총 4주기라서 틀렸습니다. 니은. 자, 빨간색과 그리고 분홍색에 대해서는 1대 2로 되어 있고요. 이 X가 두 개다라는 걸 찾아내서 무조건 얘는 1가다라는 걸 저희가 찾아냈었죠. 자, 그때 그럼 얘네들은 지금 2대 4로 있을 때두 배로 있는 애 거가 분명 X일 거야. 그래서 얘가 누구다? 분홍색이다. 그래서 X 양이온이 맞습니다. 디귿. 바닥 상태 원자 X의 홀전자 수를 묻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X에 대한 홀전자 수인데 얘가 지금 1가 양이온 됐다라는 건 가장 바깥에 전자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려서 바로 1가 양이온 된 거다. 그래서 홀전자 수는 몇이다?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답은 니은과 디귿이니까요. 몇 번이다? 4번 가주시면 됩니다. 혹시 홀전자 수 기억 안 된, 아, 좀안 나요? 전자 배치? 괜찮아요. 왜냐면 가장 바깥에 어차피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기억 안난 친구는 2단원 가서 바닥 상태에서 우리 전자 배치 어떻게 썼더라? 아, 여기에서는 아예 하나 남아있으니까 마지막 s 오비탈에서 전자 하나만 채워진 상태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번인데요. 여기선 화학 반응식을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발문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은 원소 X에서 Z에 대한 자료와 이온결합 물질, 바로 XY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가 고체, 지금 여기에서 1몰 충분한 양이요. 지금 염화수소와 반응을 하여서 나중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수소기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조금 붙어서 쓴것 같아서 살짝만 떨어뜨려 놓을게요. 이제 여기에서 식을 완성시켜야 되는데요. 수소기체는 이원자 분자예요. 원자 두개 와줘야 돼요. 그렇기 위해선 수소이온이 처음부터 몇개 있어야 돼요? 두개 있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염화수소가 2몰 있을 때 바로 얘는 1몰의 수소기체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염소라는 건 바로 2몰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반응하고 나서 남았잖아요. 그럼 염소기체가 이제 두 개가 올 건데, 이때 X라는 거와 그리고 수소기체 관계를 알려줬어요. 얘가 1몰 반응할 때, 지금 수소기체가 1몰 생성돼. 다시 말해서 이 X라는 게 2가 되거나, 여기 2가 되거나, 아니면 3이 되거나, 아무것도 없어야 돼. 무조건 1몰이야. 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자, 금속이라서 하단에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염소랑 같이 결합된 이온결합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염화이온은 1가 음이온이에요. 자, X라는 거는 무조건 하나 와야 된대요. 자, 하나 왔을 때 염화이온과 같이 이온결합 잘 만들었대요. 근데 염소 개체는 몇개 있어야 돼요? 염소 개체가 아니라 염화이온 몇개 있어야 돼요?

0: 두 개요. 그렇기 때문에 X라는 애가 올 때 여만 1과 음이온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총 전하는 2 마이너스. 그래서 X는 몇가 양이온이다? 2 플러스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X 하나에 염소는 두 개인 XCl2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X는 몇가 양이온? 2가 양이온이다. 바닥 상태 원자에서 전자가 두 개 들은 오비탈 수는요, Z가 Y보다 5만큼 크대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누군지 먼저 찾아낼게요. M은 2니까 여기도 2 마이너스. 사실 전자 두 개가 얘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주기에서 가장 바깥에 원자과 전자 6인의 누구다? 산소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럼 산소는요, 사실 1s2, 2s2까지 다 채웠는데 2p에서는요, 4예요. 다시 말해서 두 개가 들어있는 건 1s, 2s, 2p에서 하나. 그래서 총 3개입니다. 여기에서 z라는 건 5만큼 커야 된대요. 그 5만큼 큰 게 바로 누가 되냐라는 질문이죠. 그럼 3s까지 모두 다 채웠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3s까지 모두 다 채우면 총 6개 오비탈이 두 개씩 들어간 거. 그럼 마지막에 이제 3p에서는 하나, 둘, 셋 하고서는 두 개 채운 게 두 개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구다? 3p5다. 그래서 염소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염소가 누구야? Z야라는 거 찾아냈고요. 기억! M이라는 건 1입니까? 2라서 틀렸습니다. 니은, X와 Y는 같은 주기 원소입니까? 사실은 얘는 양이온이라서요. 전자껍질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서로 다 같은 주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디귿, X와 Z는 X라는 건 2 플러스, Z라는 건 염소였으니까요. 1가 음이온이죠. 그래서 몇 대 몇으로 결합하여 안정한 화물을 만드는가? 여기에서 총 전하량은 2 플러스, 여기는 1 마이너스니까 2배 해줘야 돼서 1대 2, 1대 2로 결합하면 된다. 그래서 디귿 선치가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이 식에 대한 작성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만들 때 수소라는 거 이원자 분자였다.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단원과 연계되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바닥 상태 원자에서요 오비탈 작성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비탈을 작성할 때는 이 전자 배치까지 꼭 확인하셔서 다섯 개만큼 차이 나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까요? 자, 유니크 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물의 전기 분해입니다. 사실은 염화나트륨 용융액도 했지만 물의 전기 분해가 학력평가에 꼭 출제가 가끔씩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기체가 발생하는지 부피비 2대 1 고려해서 찾아보는 연습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온 결합의 형성입니다. 바로 이온 결합 물질에 화학식을 작성해라라는 게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대놓고 염화나트륨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몇 대 몇이 안정화 화물을 이루는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유니크 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염화나트륨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양은요, 28불이 맞을까요? 자, OX 수강 후기 올려주시면 돼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여러분들의 꿈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꿈 이야기 왜 하느냐 하면 나와라. 뿅. 오랜 시간 꿈을 꾸면 반드시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강이고요. 여러분들 교재 17쪽입니다. 집중 탐구 첫 번째부터 힘차게 또 가보도록 하죠. 사이는 사이인데 어떤 사이냐 하면 머리털 사이.

머리카락 사이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원래는 그 사이가 머리카락도 용납하지 않는다인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아, 머리카락 사이이니까 아주 잠시 아주 적은 걸 나타내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간발의 차이로 아, 버스를 놓쳤다. 이렇게 쓰이죠. 그때 간발 그러면 한발 차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털 발자를 쓴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짐승의 머리 위에 우뚝 솟은 뿔이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머리에 난 뿔, 와, 두드러지겠죠. 그것처럼 두각은 아주 뛰어난 재능이나 학식을 일컫는 말로 쓰입니다. 오, 어려서부터 두각을 나타내었다.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거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가을 날 털갈이를 하고 자라난 보일 듯말 듯한 그런 털을 추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보일 듯말듯 아주 작은 털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금이거나 아주 작은 것을 추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한문 공부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답니다. 추호의 의심, 아주 작은 의심도 없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우리 그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거 보면 폭탄이 이렇게 있고 폭탄에 이렇게 줄이 연결돼 있고 요 줄에다 불을 딱 붙이면 그 불이 차차차차 타들어가다가 빵 터지는 거본적 있죠? 아, 요 빠바바바박 타들어가는 선이 바로 도화선입니다. 도자는 이끌다 도자. 그러니까 불을 이끄는 줄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줄이 없으면 폭탄이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일의 근본적인 원인을 나타낼 때 도화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음은 문외한이네요. 문문자, 문의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부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섹터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부문,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 한자, 우리 한문 할 때의 한자 아닌가요? 맞죠. 한나라 한자인데 이 한자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요런 뜻이 있습니다. 조금 순화해서 사람으로 풀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 관계가 없거나 어떤 분야에, 어떤 부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문외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은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술에 있어서는 완전 문외한이랍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반자가 또 나왔습니다. 반대하다, 돌이키다, 돌아오다, 돌이어 이런 뜻으로 쓰인다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간자는 사이 간자니까 사이를 반대로 하는 계책. 둘이 사이가 좋은데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 그런 계책이 되겠죠. 여기서 반자는 반대로 하다, 뒤집다 이 정도로 풀이를 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이를 뒤집는 계책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두 사람 또는 두 나라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계책을 일컬을 때 반간계라는 말을 씁니다. 각각의 모양과 각각의 빛깔이라고 풀이가 되니까 각양각색은 풀이된 그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아, 제각각 가지고 있는 모양과 빛깔을 나타낼 때 각양각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실에 한 30명이 앉아 있어도 참 각양각색이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책을 열면 이익이 있어요.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책을 열면 이로움이 있어요. 앞에 앞권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럿 가운데 뛰어남을 나타내는 앞권.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시험지를 누르다, 답안지를 누르다라고 풀이가 되죠. 그때의 권자가 객원유익할 때의 권자와 같습니다. 책의 뜻도 있고 앞권 할 때는 시험지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선생님이 요런 글자들과 헷갈릴 수 있겠다 싶어서 적어 보았습니다. 옛날 책은 죽간이라고 그러죠. 대나무를 반으로 쫙 쪼개갖고 바짝 말.

말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글을 써서 돌돌돌돌 말아놨단 말이죠. 주간이라고 그랬어요. 요 밑에를 보면 무언가 돌돌돌돌돌돌돌돌 말려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외우자는 겁니다. 이래서 책의 뜻을 가진 권자이고요. 얘는 지금 밑에 칼 도자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선생님, 저 오늘 학생증을 안 갖고 왔는데 밥 먹을 때 식권을 하나 끊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책을 주진 않죠. 칼로 작 작게 오린 한 장, 낱장을 주죠. 아, 칼로 오린 낱장의 문서를 일컫는 권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 글자는 아래에 손수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외우기가 쉽네요. 태권도 할 때의 권자, 권투, 복싱, 권투 할 때의 권자가 바로 요 권자, 주먹 권자가 됩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아래에 있는 한자들을 가지고 구분해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열면 이로움이 있어요. 이니까 책을 여세요라는 말이 되겠죠. 독서를 권장할 때 쓰는 성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 물건을 보면, 저거 예쁘네. 저 멋있네. 되게 저거 좋아 보이네. 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요것도 인지상정이죠. 그쵸? 사람의 보통 마음이죠. 사실은 마트에 콩나물 사러 갔는데, 새로 나온 신상이 있어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을 그때 사용하면 되겠죠. 묶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한다. 맨 앞에 있는 결자는 묶다, 맸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리고 자자는 회자정리 기억나시나요?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에서 배웠던 자자, 뭐뭐하는 사람의 뜻으로도 쓰이고, 뭐뭐하는 것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일단 선생님이 다른 뜻도 적어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지자가 나오는데 지자는 주격, 관용격, 대명사 그리고 동사 가다로 쓰인다라고 배웠습니다. 지금처럼 마지막에 문장의 끝에 위치할 경우는 아 이거 대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그 사람 정도 풀이가 되겠죠. 그러니 결자 해지는 묶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한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자기가 일으킨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달개 입이 될지언정 소의 귀는 되지 말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개구우후는 일단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빠를까요? 개구가 되어라, 우후가 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닭개자 소우자입니다. 당연히 덩치가 소가 훨씬 더 크겠죠. 하지만 뒤후자, 끄트머리 후자가 오네요. 그러니까 큰 조직의 꼴찌가 되는 것보다는 작은 조직의 리더,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입에는 꿀을 바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아주 친절하단 말이죠.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지만 뱃속에는 어이고 이런 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입에는 꿀, 배에는 칼이니까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칼로 찌를 생각, 즉 해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구밀복권.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해치려고 한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꿀 밀자인데, 빽빽할 밀자랑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적었습니다. 밑에 벌레 충자가 보이죠? 요게 들어가면 곤충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벌이 만들어내는 꿀의 뜻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벌레 충자가 있으면 꿀 밀자고요. 얘는 지금 산이 보이네요. 그렇죠? 아, 밀림을 뜻하는구나. 빽빽한 산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복자인데 왼쪽에 다롤 모양을 하고 있지만 고기육의 변형입니다. 고기육이 붓으로 들어가면 신체의 일부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먹는 배, 타는 배가 아니라 이 배가 되는 거죠. 다른 글자들 헷갈릴 수 있으니 정리를 한 번씩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호지세가 나왔고

나왔고 또 지자가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띄우고 있죠. 자, 뒤에 형세, 기세라는 명사로 풀이가 되는 세자가 왔어요. 명사로 풀이되는 한자 앞에 있는 지자는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다시 말해 관용격의 역할이 된다. 라는 거죠. 기세는 기세인데 요거의 기세, 요거 하는 기세 이렇게 풀이가 된다라는 거죠. 탈 기자에 호랑이 호자 범호자이니까 호랑이를 탄 듯한 기세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자는 관용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탄 듯한 기세. 호랑이를 타고 달리고 있어요. 중간에 내리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도에 내릴 수가 없단 말이죠. 아하, 기호지세는 중도에 그만둘 수 없는 형세를 나타내는 성어구나. 배를 짜는 배틀 기자입니다. 아, 배틀에서 짠 배를 끊어서 하는 경계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죠. 역시 지자 경계라고 풀이가 되는 명사로 풀이되는 한자 앞에 왔으니 경계는 경계인데 어떤 경계인지 꾸며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관용격으로 역시 쓰이고 있습니다. 배를 끊어서 하는 경계다라는 거죠. 맹자의 어머니가 배를 짜고 있었어요. 공부를 했던 맹자가 돌아옵니다. 아들에게 물어요. 너의 배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니? 했더니 맹자, 엄마, 그저 그래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 답을 들은 맹자의 어머니가 짜던 배를 딱 끊어버립니다. 깜짝 놀란 맹자, 엄마,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겠죠. 엄마가 잘 들어. 네가 배움을 중도에 그만두는 건 내가 짜던 배를 끊어버리는 것과 똑같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부터 크게 깨달아 열심히 공부하여 지금의 맹자가 되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따라서 단기지개는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면 안 됨을 경계하는 성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맹모 단기도 똑같은 말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배틀에서 짜던 배를 끊어버렸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혼자서는 홀로 장군이 될수 없다. 홀로 장군은 아니다라는 얘기니까 서로 힘을 합하고 의지를 모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혼자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독불장군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의 장자도 장수 장자가 되겠죠. 우리 앞에서 백전노장을 배웠는데 그때 장자와 똑같습니다. 나아가다의 뜻으로 쓰인 장이 들어가는 성어도 배웠는데 일취월장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나아가다 발전하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기억하면서 다음 성어 볼게요. 면 얼굴 면자죠. 낫 면자 얼굴로는 종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자가 또 나왔습니다. 방금 배운 구밀복검에서 나온 배 복자입니다. 뱃속으로는 배반하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배자 등 배자 등질 배자로 많이 쓰입니다. 등 배자. 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수영의 한 종목 이렇게 등지고 치는 그런 헤엄이 있죠. 배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의 배자입니다. 아, 등지다. 아, 서로 등지면 배반하는 거니까 배반하다의 뜻까지 가는구나.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지다, 배반하다. 아,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배반한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쓰는 성어구나. 명, 이름, 명자, 이름이 헛되이 전해진 것이 아니다. 헛자 볼까요? 텅텅 비어 있다 할 때의 빌 헛자입니다. 내 마음이 공허해. 허공에 대고 소리 지르다 할 때의 헛자인데 부사로는 헛되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난 데에는 그 이름이 헛되이 전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능은 명불허전 EB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다음 성어 볼까요? 밝기가 불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약자가 나왔네요. 매우 쉬움을 나타내는 성어가 뭐였죠?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아요. 세 글자 뭐였죠? 여반장.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다. 그때 여자가 나왔을 때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었죠. 만약의 뜻도 있고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도 있다. 여기서 약자는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보는 것과 같이 밝다 이렇게 풀이를 해도 되겠죠. 매우 분명하다, 매우 확실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성어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다는 것은 명약, 관악한 사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방자는 곁방자입니다. 근방에 뭐가 있니? 할 때의 방자, 곁방자입니다. 곁에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한다. 약자가 또 나왔네요. 또 나왔네요. 명약관화와 같이 여기서도 약자가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만약의 뜻도 있고 무엇 무엇과 같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곁에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제 멋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때 방약 무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의미적으로 안하 무인과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눈 밑에, 눈 아래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한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그리고 검은 눈동자로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흰 눈으로 흘겨본다라는 백안시와도 의미적으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복자, 뒤집어지다 할 때의 복자입니다. 큰 사고가 나서 차량이 전복되었다. 들어보셨죠? 전복되었다 할 때의 복자가 이 뒤집힐 복자, 뒤집을 복자입니다. 수레 겉자가 앞에 나오네요. 뒤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수레가 뒤집혀진 경계, 이 정도가 됩니다. 역시 지자 뒤에 경계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수레가 뒤집혀진 경계, 앞서 가던 수레가 뒤집혔어요. 아이씨, 운전 되게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 앞수레가 뒤집어졌으니 길이 울퉁불퉁하구나. 나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경계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복거지개는 앞선 사람의 실수를 자기 경계로 삼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불치함은 배우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아래, 사람, 하자가 아래의 뜻도 있고, 아래로 내려가다, 내리다의 뜻도 있습니다. 아래니까 낮겠죠? 낮다의 뜻도 있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다. 그러니까 1번 아래, 2번 내리다, 3번 낮다, 4번 떨어지다. 이렇게 외우려면 절대로 안 외워져요. 아래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떨어지는 거고, 아래가 낮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뜻이 그냥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또 아랫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수험생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잊어버렸다. 후배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게 왜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래야 학문의 발전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음 성어 볼게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비일비재하다이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매우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믿겠어요, 누가? 야, 이씨, 무슨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나? 말이 돼?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이 진짜 호랑이가 나타났네? 오, 어마어마해! 하면, 진짜야, 뭐야? 반신반의하게 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 도망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혼비백산 되어서 막 도망가겠죠. 사실 시장에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럿이 하면 고지듣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옛날에 저기 뽕나무 밭이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가보니까 푸른 바다가 되었네. 요 상전과 벽해 사이에 이렇게 화살표를 해두면 더 외우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습이 많이 변했을 때 쓰는 말이다라는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뽕나무 밭이었는데, 오, 가보니까 푸른 바다가 됐네. 몇년 후에 가보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아, 선생님, 서울 외곽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거기 가보면 논밭, 대나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아파트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점 벽회로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수어지교. 유비가 제갈량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다. 사귐이라는 명사로 풀이하니까 사귐, 명사를 꾸며주는 뭐뭐의가 됐죠.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다. 만약에 사귀다로 풀이하면 물과 물고기가 사귀다. 이렇게 되겠죠. 뒤에 따라오는 한자가 동사로 풀이되느냐, 명사로 풀이되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있는 지자가 관용격이냐, 주격이냐 결정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있나요? 따라서 수어지교는 뗄래야 뗄수 없는 아주 친밀한 사이를 일컫는 그런 말이 되겠죠. 순, 입술입니다. 입술. 우리 국어 시간에 뭐, 순음, 입술 소리, 순음 들어본 기억이 있죠? 망은 없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망하다의 뜻도 있고, 도망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울까요? 나라가 망하면,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그쵸? 나라가 없어진 거죠, 뭐. 그러니까, 망하다, 잃다, 없어지다, 하나의 뜻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고, 나라를 잃었으니 도망가야죠. 그쵸?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외우자라는 겁니다. 입술이 없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가 차갑다, 이가 시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둘 사이에서 하나가 망하면 다른 하나도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설명이 너무 정황한가요? 도미노. 세 글자로 정리해 놔도 되겠네요. 하나가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쪼쪼쪼쪼! 무너지는 도미노를 떠올리면, 아, 이게 순망치 아니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밖에는 값이 아주 비싼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팔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값싼 개, 고기만 있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양두구육은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변변치 못할 때 쓰는 성어가 됩니다. 언감생심. 요것도 일상적으로 좀 쓰이는데 들어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자는 문장의 맨 마지막에 있으면 그냥 종결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처음에 나왔죠. 여기서의 언자는 의문사입니다. 어찌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어찌라는 의문사로 쓰이는 한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요 다섯 가지 정도는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기언. 마치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기언, 안녕하기언 의문사니까 끝을 올려줘야 외우기가 쉽겠죠? 안녕하기언 어찌라는 의문사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 다섯 개입니다. 안녕하기언 할때 언자가 바로 요 언자입니다. 어찌라는 뜻이죠.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이 생길 것인가라는 뜻입니다.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확 더워졌다가 확 서늘해지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확 더워졌다가 확 서늘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력이 있으면 사람이 우르르 그 사람한테 쫓아가요. 그런데 권력이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사람 푸대접한단 말이죠. 염량세태는 권력이 있으면 쫓고 없으면 푸대접하는 세상 인심을 나타내는 성어입니다.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 라고 풀이가 되네요. 앞에 있는 온자는 따뜻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냉수, 온수 할 때의 온자, 온천 할 때의 온자인데 익히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따뜻해야 뭔가 잘 익힐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외우자라는 겁니다. 따뜻해, 차가우면 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익히다의 뜻도 있습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 우리가 철학을 배우고 특히 우리가 한문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온고지신이 아닐까 합니다. 소칼이네요. 소칼. 소우자에다가 칼두자이니까 우도는 소를 잡는 데 쓰는 칼입니다. 이 소를 잡는 데 쓰는 칼로 닭을 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닭의 배를 가른다. 닭을 잡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니, 닭을 잡을 때는 닭 잡는 칼을 써야지 소 잡는 칼을 쓰면 어때요? 그쵸?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게 너무 큰 도구를 사용할 때 우도할게라는 말을 쓰고요. 서로 다른 입이지만 같은 소리를 낸다. 이 구동성.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다. 글쎄요.

선생님의 꿈이라면 이런 게 있어요. 역시 한문 공부는 EBS 김재호 선생님이야.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해주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구동성 그렇게 했습니다. 알로써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란으로써 돌을 친다. 계란으로서 돌을 친다. 돌이 깨질까요? 계란이 깨지겠죠. 그렇죠. 약한 것으로서 강한 것에 대적한다라는 뜻으로 이란 격석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자, 한 가닥의 실사자죠. 한 가닥의 실도 어지럽지 않다이니까 엉켜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 오라기의 실도 엉켜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질서가 정연하여서 흐트러져 있지 않은 모습을 나타낼 때 일사불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하나의 물결이 만 개의 물결이 됐어요. 즉, 일파만파는 한 사건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여러 사건으로 번질 때 쓰는 말이 되겠죠. 작은 것을 쌓아서 큰 것을 이루어요. 적소성대는 티끌 모아 태산과 통할 수가 있겠죠. 집중탐구 네 번째로 갑니다. 앉을 좌자가 되겠죠. 앉아 있어도 편안한 자리가 아니래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거나 뭔가 불안해서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낼 때 좌불안석이라는 말을 쓰죠. 아, 10분 뒤 드디어 합격자 발표인데 좌불안석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달리는 말에서 산을 본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산을 제대로 보려면 말에서 내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그 산이 가지고 있는 흥취를 느껴야 되는데 말 타고 따가따가 슝 하고 지나가면 그 산이 가진 매력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주마간산은 대충 자세히 보지 않고 자세히 살피지 않고 대충대충 훑어보고 지나갈 때 쓰는 말이 됩니다. 주자는 달리다의 뜻도 있고 달아나다의 뜻도 있습니다. 도망가려면 걸어서 도망가는 사람 없겠죠? 다 달리겠죠. 달아나다의 뜻도 있습니다. 도주하다 할 때의 주자가 되겠죠. 무리가 적으면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풀이가 되네요. 무리가 적으면 대적하지 못한다. 과자, 적을 과자입니다. 그런데 과인의 잘못이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임금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임금의 겸칭으로도 쓰이는데 나올 때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 과자는 적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무리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적은 수요로 많은 수요에 대적할 때 쓰는 그런 말이 됩니다. 지 알아요. 뭘 아냐면 과 잘못을 알아요. 과자 별표입니다. 과자도 수능에서 종종 출제가 되는 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허물이나 잘못의 뜻으로 쓰입니다. 저의 과오입니다. 저의 과실입니다. 그럴 때는 잘못의 뜻으로 쓰이죠. 또는 지나다의 뜻도 있습니다. 통과하다, 투과하다, 여과하다, 과거로 돌아가다 할 때의 과자가 다 지나다의 뜻이 되겠죠. 선생님, 지나다하고 지나치다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나는 방송국 근처를 지나갔어. 지나쳤어.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 여기서 지나치다는 정도를 오버한다는 의미의 지나치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과식했다라고 얘기하죠. 과속했다, 과음했다 할 때의 과자가 바로 요 과자라는 거 정리. 잘못이란 뜻도 있고 지나다, 지나치다의 뜻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잘못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고 풀이가 되고 그 풀이 그대로 성어의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1000번 맵고 10000번 쓰다. 신자, 곧자, 맵다, 쓰다인데 모두가 다 괴롭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 10000번 괴롭다이니까 온갖 고생을 하면서 심한 고난을 많이 겪었을 때 천신만고라는 말을 쓰죠.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천편의 시가 편자,
책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완결된 시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편의 시가 하나의 법칙, 하나의 운율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 여러 시, 개별적 특성이 없이 서로 엇비슷할 때 천편일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 풀색과 록, 녹색은 동색, 같은 색이다. 초, 록, 동색. 초, 풀이고, 록은 녹색이죠.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다이니까 결국 같은 무리끼리 서로 어울리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사귄다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초록 동색은 의미적으로 앞에서 배운 유유상종과도 통할 수가 있고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엽게 여긴다라는 동병상련과도 의미적으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쾌자는 쾌하다 쾌자, 유쾌, 상쾌, 통쾌 할 때의 쾌자입니다. 그리고 날카롭다의 뜻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어지럽게 얽혀 있는 삶을 잘라낸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쾌도 난 많은 어지럽게 얽혀 있는 일들을 아주 명쾌하게 처리한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겠죠. 겉과 속이 같지 아니하다. 겉표차 속리 안리자입니다. 글자가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옷의자가 부수입니다. 그래서 표자는 원래는 겉에 입는 옷을 나타내는 한자였는데 옷의 의미는 약간 퇴색을 했고 겉 드러나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속으로 하는 생각이 다를 때 쓰는 말이 되겠죠? 표리부동한 사람이 되면 안될것 같아요. 하학 아래서부터 배워. 다시 말해 쉬운 것부터 배워서 상 위에 달 도달한다. 어려운 이치에 도달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학 상달.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어려운 이치를 깨달을 때 쓰는 말이 되겠죠. 학의 머리처럼 고개를 쑥 빼놓고, 학은 이렇게 목이 길잖아요. 그렇죠? 학의 머리처럼 고개를 쑥 내밀고 아주 심히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곧자 쓰다 괴롭다의 뜻도 있고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부사로는 괴로울 정도로 심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의 머리가 되어서 아주 심히 매우 몹시 기다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매우 몹시 기다릴 때 학수고대라는 말을 씁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답니다. 후생, 뒤에 태어난 거죠? 뒤에 태어난 사람들. 후생은 두려워할 만하다. 가짜가 나왔습니다. 가짜. 뭐뭐 할수 있다라고도 쓰이고, 뭐뭐 할 만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후생은 두려워할 수 있다. 후생은 두려워할 만하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후배들은 나보다 당연히 체력이 더 좋아요. 그 엄청난 체력으로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지금의 나를 언젠가 슝 하고 앞지러 갈수 있으니 두려워할 만 하겠죠. 수능 실전 문제로 갈게요. 1번. 기억부터 리을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역시 수능 유형 그대로 수능 실전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에 대해 말해 볼까요? 사이, 간, 머리털, 발이니까 간발이라고 읽어야 하겠고, 기억의 친구가 아주 제대로 잘 읽어주었습니다. 간발은 머리털 사이니까 아주 조금, 아주 잠시라는 뜻으로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니은 학생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의어로는 금발이 있어요. 아유, 금발은 황금빛 머리카락이란 뜻으로 쓰이죠. 그렇죠? 금발, 백발, 금발, 뭐 이렇게 쓰이는데 유의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디귿은 정답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리을, 아버지는 간발의 여유도 없이, 아주 잠시의 여유도 없이, 아주 적은 여유도 없이 출발하셨다. 간발을 아주 제대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디귿을 제외한 기역, 니은, 리을이므로 4번이 되겠죠? 2번 문제 볼까요?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의 유형은 일단 원래의 뜻에 집중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을 이끄는 줄. 세 글자인데

나타내는 문외한이네요. 마지막 5번은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계책, 반관계이네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오후에 새로 나온 보목 구경하러 가지 않을래? 했더니 구경하긴 싶은데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라고 물어보니까 이미 많은데 예쁜 옷 보면 또 갖고 싶을 게 뻔해. 아, 무언가를 보면, 그쵸?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라는 뜻의 성어가 기억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따라서 견물생심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은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어려운 이치를 깨달을 때 쓰는 하학상달이고요. 3번은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을 때 쓰는 이구동성입니다. 4번은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변변치 아니할 때 쓰는 양두구육이고요. 5번은 이름이 날 때는 그 이유가 있다. 명불허전. 직역하자면 이름이 헛되이 전해진 것은 아니다. 라고 풀이가 되죠. 4번 보겠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억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우리 1강, 2강에서도 수능 실전 문제, 요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고 왔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성어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한자를 골라 답하는 문제. 가로 열쇠부터 볼까요?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 오, 요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가로 열쇠에 해당하는 한자 성어 뭐라고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온고지신이 가로 열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로 열쇠는 알다 지자로 시작하는 성어가 되겠네요.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쳐야 된다. 알다 지자가 왔으니까 뭘 알아야 돼요? 잘못을 알아야 되겠죠? 아, 두 번째는 잘못을 의미하는 한자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 그렇다면 세로 열쇠에 해당하는 성어는 뭐다? 원, 투, 뚜리 나와라 뿅 지과 필개가 되겠죠. 따라서 가로 열쇠 온고 취 신과 세로 열쇠 지과 필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한자는 알다 지자 몇 번인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아, 3번이 되겠죠. 3번. 자, 4번에 있는 과자도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종종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 잘못의 뜻도 있고, 두 번째, 어떤 뜻도 있다? 지나다의 뜻도 있다. 통과하다 할 때의 과자. 세 번째는 정도를 오버한다는 지나치다의 뜻도 있다. 과속하다 할 때의 과로도 쓰인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5번으로 갑니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기억은 여기 있네요. 소중유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라고 묻네요. 이 정도는 풀이할 수 있지 않나요? 웃을 소자 가운데 중자니까 웃음 가운데, 웃음 속에 유도, 칼이 있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들어본 적 없는데 무슨 말이야? 했더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다는 말이야. 아, 겉으로는 웃고 친절해 보이지만 따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 그렇군요.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구밀 복검이 되겠죠. 입에는 꿀을 바른 듯 아주 듣기 좋은 말, 친절하게 하지만 뱃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는 것과 같으니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은 주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제 멋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때 쓰는 방약무인이고요. 2번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매우 많다라고 풀이가 되는 비일비재입니다. 3번은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가라고 풀이가 되는 언감생심.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4번은 티끌 모아 태산과도 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작은 것을 쌓아서 큰 것을 이루어요라고 풀이가 되는 적소성대. 6번 갑니다. 그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걸 골라라. 그러네요. 속담에 이르기를 관리가 되어 업무를 처리하는데 미숙하다면 이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잘 살펴보라. 내가 지금 미숙하다면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펴보래요. 또 앞에 가던 소리가 뒤집히면 뒤에 따라가던 사람은 그것을 보고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한다.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요 말, 우리 집중탐구에서 이미 배우고 왔습니다. 무릇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의 일들을 경계로 삼아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이다. 이전의 일을 경계로 삼음을 나타내는 말. 구체적으로 앞서 가던 소리가 뒤집히면, 오,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한다. 포인트가 되겠죠? 2번에 복거지개가 정답입니다. 뒤집힌 수레를 보고 하는 경계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1번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모이고 교류하고 사귄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초록 동색. 앞서 배운 유유상종과도 의미가 통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3번.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럿이 하면 고지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말일지라도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겠죠. 4번 물과 물고기의 사귐. 물고기가 물 없이 살수 있나요? 따라서 수어지교는 뗄래야 뗄수 없는 아주 친밀한 사이를 일컫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수어지교의 벗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5번. 얼굴로는 따르는 것 같지만 뱃속으로는 배반하고자 한다라고 풀이가 되는 면종복배. 겉으론 따르지만 내심 배반하려 한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7번 가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기억은 여기 있네요. 일사분란, 일사불란, 뭐가 맞는 것일까? 일사분란으로 쓰는 것을 종종 볼수 있다. 분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는 분란과 불란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이다. 자, 그러면서 일사불란의 풀이가 주어지죠. 한 가닥 실도 흐트러져 있지 않다. 어지러울 란자, 흐트러지다 란자가 되겠고, 그리고 그 앞에 기억에 들어가야 할 한자는 부정을 나타내는 아니다, 안타와 의미가 통할 수 있는 한자여야 하겠죠. 따라서 기억에는 아니다, 아니하다, 불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1번은 어지럽다의 뜻을 가진 분자이고요. 2번은 분할 분자입니다. 그런데 분발하다의 뜻도 있다. 우리 배웠습니다. 어서 배웠냐 하면 어서 배웠죠? 어서 배웠죠? 발분 망식에서 배우고 왔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아니다, 아니하다, 불자. 4번은 부처 불자이고요. 5번은 밀가루 할 때의 가루 분자가 됩니다. 분식집 할 때의 분자가 되겠죠. 8번 갈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기억은 여기에 있네요. 아주 약한 것으로 강한 것에 대항하려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속담 찾았니? 했더니 결정적 단서를 주네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있어. 즉,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통할 수가 있는 성어를 골라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계란으로서 이란 바위를 친다. 돌을 친다. 격석. 이란 격석이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1번 볼게요. 1번은 학의 머리처럼 고개를 내밀고 아주 아주 기다릴 때 쓰는 즉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몹시 기다릴 때 쓰는 학수고대이고요. 2번은 묶은 자가 그걸 풀어야 한다. 즉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쓰이는 결자해지입니다. 3번은 이렇게 외우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큰 조직의 꼴찌보다는 작은 조직의 리더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풀이가 되는 개구우후입니다.

샤버는 천편의 씨가 한 가지의 법칙에 의해 한 가지의 운율로 만들어졌다 이니까 여러 시 개별적 특성 없이 거의 엇비슷할 때 쓰는 천편일률이네요. 9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나무도 병이 드니 정자라도 실리 없다라는 시조를 주고 이 시조는 가지와 잎이 무성할 때는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시들면 세계도 외면받는 나무를 통해서 인간 세상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아,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따르는 사람이 많지만 그 권력이 없어지면 새조차도 오지 않는 푸대접하는 그런 세상의 인심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확 더워졌다가 확 식어버리는 확 서늘해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성, 염량 세태를 정답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2번은 얽혀 있는 사건을 아주 강력한 힘으로 명쾌하게 처리할 때 쓰는 쾌도난마이고요. 3번은 적은 수요로 많은 수요를 대적하기가 어렵다, 그럴 수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중과부적이고요. 4번, 후생들은 기력이 좋아서 열심히 공부해 언젠가 나를 앞서갈 수 있으니 두려워할 만하다라고 풀이가 되는 후생과 가외이고요. 5번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풀이가 되는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명약관화이네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요 부분만 볼까요? 그대의 말이 맞소 하면서 진주는 호남과 매우 가까워서 실로 뭐뭐라 할수 있다. 진주가 없어지면 호남도 없어지게 된다.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것도 온전할 수 없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라고 풀이가 되는 순망치하니 정답이 되겠죠. 1번은 어떤 일이든지 자기 멋대로 처리하는 사람, 독불장군이고요. 3번은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불치하문. 4번은 독서를 권장하는 개관유익이었고요. 5번은 자세히 살피지 않고 대충 훑어보고 지나감을 나타내는 주마간산이네요. 3강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어 마지막 4강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Deutschen 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 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보고 강의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요, 장소 관련된 의문문 사용하는 방법 배울 거고요. 또 사물의 위치와 이동의 방향을 말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아니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또 이거랑 관련해서요, 삼사격 집의 전치사를 배워 보겠습니다. 본문 1번부터 봐야겠죠? 자, 본문 1번에 보면요, 리나와 율리아가 대화를 하네요.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Hallo Julia, Julia야 안녕. Schön, dass du da bist. Schön은 여기서 참 좋다. 뭐가? Das 이하가 뭐냐면 du da bist. 네가 여기 있는 이게 참 좋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좋다라는 거죠. Hallo Lena, Lena야 안녕. Danke für die Einladung. Einladung 해줘서 고마워. 뭐뭐에 대해 고맙다라고 할 때요. Danke 하고 이렇게 für 사격을 쓰죠. 초대해줘서 고마워.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아마도 레나가 율리아를 자기 집에 초대한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야, 네가 와서 너무 좋아 라고 하니까 초대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Komm bitte herein, 들어와 라는 거지. Komm이라고 해서 어감만 가지고 이렇게 두 명령어를 만들 수 있어. 야, 들어와. Herein, 들어와. Ich zeig dir meine Wohnung. 내가 너한테 meine Wohnung을 zeigen 할게, 보여줄게 라고 해서요.

삼사격 목적어 다 쓰는 차이겐 동사입니다. Das ist das Wohnzimmer. 여기가 거실이야. Oh, es ist groß und hell. 이 Wohnzimmer 거실 크고 밝다. 햇빛 잘 든다. Das Sofa sieht bequem aus. 야, 저기 소파도 bequem하게 보이네. bequem한 거는요, 편안한 거. Aussehen이라는 분리동사 썼죠? 내가 앉아봐서 편한 게 아니라 보기에 참 편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분리전철 아우스 이렇게 맨 뒤로 갑니다. 아, 소파 진짜 편해 보인다. 야, es ist gemütlich. 그거 되게 gemütlich해. gemütlich한 거는요, 안락한 거. 그거 소파 진짜 안락해. Auf dem Sofa, 소파에서 lese ich gern. 나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sehr fern. fernsehen이라는 지금 분리동사 가지고 써서 여기 fern이라는 분리전철 맨 뒤로 갔지? 나는 소파에서 책도 읽고 TV도 봐라는 표현이에요. 소파 위에서 읽는 거잖아. 소파 안이 아니고 소파 위니까 일단 auf라는 전치사 썼고요. 소파에서야. 이동 없죠? 소파라는 위치죠? 그러니까 삼격을 쓴 거지. Das Sofa가 auf dem Sofa 된 거죠? Auf dem Sofa lese ich gern. 책 읽길 좋아하고, sehr fern을 해. Wow, deine Küche ist ja groß. 와, 네 부엌. 지금 키친이죠? 부엌. 야, groß, 크다. Kochst du oft? 너 요리 자주 해? Ja, ich koche gern. 나 요리 즐겨 해. 요리 잘해. Here's mein Arbeitszimmer. 여기는 내 아르바이트 하는 침머야. 내 서재야. 내 작업실이야. Es ist ein bisschen klein. 요거 좀 작기는 한데, aber sehr ruhig. 되게 조용해. 그러니까 시끄럽지 않고 집중하기 좋게 조용해. Wunderbar. Wunderbar는요, 영어의 wonderful이지? 아, 좋다. Wie viele Zimmer hat die Wohnung? 이 집은, 이 Wohnung은 Wie viele Zimmer를 가지고 있니? Zimmer는요, 셀수 있죠? Das Zimmer지만 복수도 에어로 끝나서 그대로 Zimmer예요. 그래서 여기는 복수 명사, 셀수 있는 복수 명사이므로 Wie viele 이렇게 어빙 변화 해줘야 합니다. 이 Wohnung은 얼마나 많은, 몇 개의 방을 가지고 있니? Die Wohnung hat drei Zimmer. 이집세 개의 방, 3개짜리야. 방세개 있어. Ein Wohnzimmer, 거실 하나 있고, Ein Schlafzimmer, 침실 하나 있고, schlafen 하는 침머니까요. 그리고 ein Arbeitszimmer, 서재 하나 있고. 여기서 약간 특이하지? 이 집을 Dreizimmer Wohnung이라고 하거든. 세 개짜리 방이 있는 집. 근데 독일은요, 이 거실, Wohnzimmer, 영어의 living room이잖아. 요 살고 있는 방 해가지고 이 living room에 해당하는 거실을요, 방으로 셉니다. 그래서 거실 하나, 침실 하나, 서재 하나 이렇게 있대요. 한국식으로 하면은 사실 요거는 방두 개죠. 우리는 거실을 세진 않잖아요. 독일은 거실을 세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거실도 실제로 하나의 침머여가지고 본 침머여가지고 거실에 이렇게 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그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실도 하나의 방, 침실도 하나의 방, 서재도 하나의 방 이렇게 세 개로 봐요. Und wo ist die Toilette? 근데 Toilette는 어딨어? 화장실은 어딨어? Das Badezimmer ist hier. 욕실 여기에 있어 라고 해. 요거 조금 차이가 있어요. Die Toilette랑 Das Badezimmer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Toilette는 뭐냐면 보통 이제 그 변기랑 세면대만 있고 욕실 그 샤워하는 곳은 없는 거. 샤워 부스 같은 거나 아니면 욕조 같은 거 없이 그냥 변기랑 세면대만 있는 게 Toilette고요. 바데침머는 이제 샤워기도 있고 변기랑 세면대 당연히 있고 이렇게 목욕까지 할수 있으면 바데침머입니다. 바데침머를 근데 여기 침머로 세지는 않아. 이 방이긴 방이지. 근데 이 방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는 생활하는 공간만 세요. Deine Wohnung ist sehr praktisch und schön. 네 집은 정말 praktisch, 실용적이고 schön, 예쁘다. 집을 이제 방문해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 1번 표현형 1번부터 같이 볼게요. Schön, dass du da bist. 이거 어떻게 구성된 건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원래는요. 얘가 Es ist schön, dass du da bist. 이런 문장이었어. 근데 이 Es ist라는 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요 Es, das 이거를 뭐 영어의 it, that, 가주어, 진주어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요 es ist에서 이 es는 형식상의 주어, 즉 의미가 없고 그냥 자리 채우기만 하는 주어이기 때문에 뭐 영어처럼 가주어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생략해 버리는 거야.
관련된 동사도 생략해버리고 그리고 다스절 이하가 사실 여기서 실제 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SS를 이렇게 생략하고 이렇게 형용사만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언제 많이 생략하냐면요. 감정 표현일 때. 쉔, 뭐 멋지다, 샤들, 아쉽다, 굿, 좋다, 프리마, 완전 좋다. 이렇게 뭔가 감정을 표현할 때는요. 굳이 SS를 남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형용사만 남겨두는 형태로 하고 다스절을 이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어로도 뭐 It's nice that you are here 이렇게 했을 때 It's nice에서 it is를 그냥 생략하고 nice that 할 수 있잖아. 그것처럼 독일어도 schön das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 다스절은요. 동사가 맨 뒤로 가야 돼. 이렇게 동사가 맨 뒤로 가야 돼서요.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 Schön, dass du da bist. 네가 여기 있어서, 네가 여기 와줘서 참 좋아. Schade, dass du gehen musst. 너 가야 되니까 아쉽다. Gut, dass du da bist. 네가 여기 와서 참 좋아. Prima, dass du mitkommst. 네가 함께 와서 참 좋아. 라는 표현으로 이 뒤에 있는 말은 그대로 살려주고 assist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2번입니다. 이거 당켄 아까 했었는데요. 당켄이란 동사는 일단 삼격이랑 이렇게 많이 쓰고 그 고마움의 이유를 말할 때는 für 삭격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danke dir für die Einladung 이라는 말을 줄여서 여기로 가는 거지. danke für die Einladung. 핵심만 말하는 거지. 당연히 너한테 고마우니까 이 너한테라는 말 그냥 생략하고 그리고 당연히 내가 고마우니까 ich도 생략하고 요 danke가 이미 ich라는 말을 보여주잖아. 어미가 에이기 때문에 주어가 ich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danke für die Einladung 이렇게 핵심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형태는 요거였다는 거지. 사람은 삼격으로 나오고 für하고 이유를 삭격으로 써서 danken이라고 하는 구문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도 볼게요. Komm bitte herein 이라는 표현 한번 볼게. Komm bitte herein, 들어와 라는 거죠. 명령문 만들 때요. 두 명령어는요. 이렇게 어간만 가지고 쓸 수 있잖아. Komm 이란 동사에서 Komm 하면 들어와. 친구한테 명령할 때 둘을 쓰는 사이에 명령할 때 이렇게 하고요. Bitte는 마치 영어의 Please처럼 명령문을 만들 때 붙여줘서 좀 더 완화시키는 표현을 해주는 거고 Herein은 들어와 이쪽으로, 이쪽 안으로 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서 하려는 건 명령문 만들기가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요거 방향 부사인 해 라인만 가지고 단독으로 써서 동사를 생략해버리고 부사로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요 동사 생략형 명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령이 명령인데 동사 없이 명령할 수 있다는 거지. 해 라인 이쪽으로 와 이렇게. 그래서요 이 부사를 만드는 방법은요 뭐 당연히 이걸 합성 부사라고 하겠죠. 해야나 힌 이런 말에다가 아웃스나 아인을 붙여서 와라 가라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해야는 일단 이쪽으로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말하는 사람 쪽으로 란 뜻이고요. 힌은요. 반대야. 말하는 사람과 멀어지게. 얘는 말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거야. 아웃스는 여러분 아시죠? 밖으로 란 뜻이고요. 아인은 당연히 안으로 란 뜻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개를 가지고 부사로 와라 가라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헤아 라인 했을 때 헤아는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 내 쪽 안으로 라인 들어와 라는 뜻으로 이 부사 하나만 써도 들어오세요가 되는 거야. 헤아 라인. 근데 내 쪽 안으로 나가세요도 되지. 헤아 라우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엔 저쪽으로 멀어지는 것도 해볼게. 멀어지는 건 힌이라는 부사 쓴다 그랬어. 저쪽으로 들어가세요는 힌 나인이 되는 거고요. 또 저쪽으로 해서 나가세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힌 나우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합성 부사는 강세는 일단 다 이렇게 뒤에 주고요. 중요한 건 이 부사만 가지고 명령할 수 있더라. 동사 없이도 명령이 가능하다. 부사만으로 명령이 가능하다가 지금 가르쳐 주려는 내용이었어요. 자, 다음은 차이겐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쉬운데요. 영어의 쇼에 해당하는 거지. Show you something처럼 차이겐 삼격, 삭격해서 이 사람한테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차이겐 dir, meine Wohnung. 내가 너한테 내 집을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영어의 쇼라고 생각하면 영어의 마치 수여 동사처럼 독일어도 삼격, 삭격, 목적어를 둘 다 가질 수 있는 동사 차이겐이란 게 있다라는 내용 정도예요. 자, 5번입니다. 집 내부 묘사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해서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일단은 위치를 말할 때는요, 라스라는 지시 대명사 써도

또 괜찮아. 이것은 뭐뭐야? 이렇게 친구가 오면 집을 좀 소개해 줘야 되잖아. 여기 내 방이야. 여기 뭐 화장실이야. 여기 뭐 부엌이야. 이렇게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것은이라는 지시 대명사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히야. 여기는 뭐야? 레이츠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 링스 왼쪽에는 뭐가 있어? 이렇게 장소 부사를 써도 돼요. 물론 다스 이스트를 쓰면 이 다스가 주어가 될 거고. 히어나 레시츠나 링스를 쓰면 얘 자체가 장소 부사니까 뒤에는 명사가 주어가 되겠지. 주어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의미는 여기는 어디야? 이건 뭐야? 왼쪽에는 뭐가 있어?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집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집의 어떤 부분을 설명할 때 그게 어떤지 당연히 형용사를 쓸수 있겠지. 예를 들면 뭐이 방이 크다, 작다 했을 때 그로스, 클라인 요거 사용할 수 있고요. 밝거나 어둡다라고 했을 때 헬, 둥켈 이렇게 쓸수 있고요. 분위기가 조용하거나 시끄러울 때 로이시, 라우트 쓸수 있고요. 스타일이 되게 모던할 수도 있고 되게 뭔가 구식일 수도 있잖아. 그럴 때뭐 데얀, 알트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내부는 이런 형용사를 써서 묘사를 할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은 동사 아우스제인입니다. 분리동사라고 하는 게 좋겠죠. 아우스라는 분리 전철이 있으니까. 그래서 분리 전철 아우스가 있고요. 동사 제인이 있으면 뭐 당연한 거지. Du siehst glücklich aus. 너 행복해 보인다라고 할때 당연히 현재문에서 이 아우스 맨 뒤로 갑니다. Du siehst wie dein Vater aus. 너는 너 아빠처럼 보여. 너 아빠랑 닮았어. 이럴 때도요. 현재 문이기 때문에 아우스라는 분리전철 맨 뒤로 가고요. 이 비교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 wie라는 말쓸수 있어. wie dein Vater라고 해서 du와 dein Vater를 격을 같이 해줘가지고 너는 너네 아빠를 닮았어라고 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앞에 wie라는 말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요거. 요거는 오늘 사실 핵심이야. 핵심인데도 책에 굉장히 짧게 나온 이유는 계속 오늘 반복됩니다. 어디에서라는 정지 상태랑 어디로라는 이동 상태. 요거 두 개를 이제 차이를 보는 거예요. 이 차이는 뭐에서 나오냐면, 아우프까지 똑같아. 소파까지 똑같아. 이 차이는요, 격에서 나오는 거지. 정지 상태일 때는 삼격. 이동 상태일 때는 사격을 써서 정지할 때는 auf dem Sofa, 소파 위에서 란 뜻이고 소파 위로 간다라고 할 때는 auf das Sofa라고 해서 이렇게 사격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오늘 계속 할 겁니다. 책을 읽는 거는요, 거기에서 읽는 거니까 당연히 auf dem Sofa라는 표현을 썼겠죠. auf das Sofa가 아니라. 자, 그리고 we feel과 we feel에는 우리 뭐 맨날 했던 거예요. We feel이라고 해서 여기 feel을 어미 변화를 못하는 경우는 언제였어? 뒤에 추상 명사라든지 물질 명사라든지 하는 뭐 불가산 명사가 올때셀수 없을 때는 얘를 반드시 단수로 쓰고 여기 feel은 어미 변화하지 않지만 뒤에 복수 명사가 오면 복수라는 건셀수 있으니까 복수로 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산 명사가 올 때에는 어미 변화를 복수니까 에를 붙여주더라라는 거야. We feel cost it does. 그거 얼마입니까? 할 때, 이때까지는 그냥 의문사 we feel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요거 두 개를 반드시 구분을 하라는 거지. We feel guilt has to. 너 얼마 있니? 할 때, guilt는요, 물질 명사지, 돈이라는 물질 명사야. 요거는 셀수 없어.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feel 어미 그대로 한다는 거야. 영어로 치면, how much money가 되겠죠? 그리고, Bücher 같은 경우는, 셀수 있단 말이야. 책은 한 개, 한 권, 두 권, 세권 이렇게 셀수 있기 때문에 셀수 있는 복수 명사가 오면 we feel it라고 해서 여기 어미 변화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거는 영어로 치면 how many books가 되겠지? 영어로도 불가사는 how much, 가사는 how many 하듯이 독일어도 불가사는 how we feel 하시면 되고요. 가사는 we feel it 해가지고 셀수 있는 복수를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랑 비교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 의문사 뭐를 볼게요. 뭐는요, 요거야. 어디에 란 뜻이야.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반면에 뭐히는 요거야. 이동을 나타내는 거지. 근데 지금은 뭐 is the toilet 했으니까 어디에 화장실이 있니예요. 뭐는 이동을 나타내면 안 되고 위치를 나타냅니다. 뭐 liegt deine Wohnung? 너네 집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뭐로 물어보면 전치사 다음에 뭘로 답한다 그랬어. 보삼으로 하라 그랬어. 보삼, 보삼, 보삼 기억나? 여기 보삼 할때 보삼, 보삼 보삼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만약에 Wohnung liegt in der Stadtmitte. 밑에가 die Mitte거든. 시내 중심, 도시 중심이란 뜻인데 die Mitte가 삼격이니까 in der Stadtmitte가 돼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Wo는 삼격으로 대답한다. 지금은 안 나왔지만 좀 이따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또 말하자면 Wohin은요? 이동이 있을 때는 삼격. 그래서 외울 때 여기 보삼, 여기 보인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여기 보삼, 여기 보인다 해서 격을 반드시 구분해 주는 거 너무 기본이에요, 이거. 자, 그다음 본문 2로 갈게요. 엄마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네. Wir müssen heute die Wohnung putzen. 아이고, 오늘 우리 집 청소해야 돼. Kannst du mir helfen?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기 삼격지배인 helfen 동사 사용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요. Ja, natürlich. 오, 착한 아들이네. 당연하죠. Was soll ich machen? 제가 뭐 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좀 놀랐어요. Oh, das lieb von dir. 너 되게 친절하다. 너 되게 착하다. 라고 하면서 그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죠. lieb은 뭐 사랑스러운 이란 뜻도 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뭐 너 참 친절하다. 너 참 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너 참 착하다. Roim bitte zuerst das Wohnzimmer auf. 여기 auf Roimen이라는 동사에서 이 기본 동사인 Roimen에서 이 어감만 가지고 두 명령어를 만들었죠. 아, 그러면은 좀 zuerst, 일단은, das Wohnzimmer. 그, 거실을 auf Räumen 해줘. 청소 좀 해줘. 거실 정리 좀 해줘. Okay, 알겠습니다. Ich bringe auch den Müll nach draußen. 제가 그, 쓰레기를요, nach draußen. 밖으로 가져갈게요. 쓰레기도 내놓을게요. 라고 했어. 어, 정말 착하죠? 그랬더니 엄마가요, 고맙겠지? Danke, 고마워. Auf dem Sofa liegt noch deine Kleidung. 소파 위에 liegen 놓여 있어. 너 아직도 deine Kleidung, 네 옷이 아직도 소파 위에 있잖니? Kleidung은요, 여러분, 네 Kleidung이야. 뭐 당연히 D겠죠. 웅으로 끝나는 명사들이 보통 D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Kleidung은 집합 명사입니다. 항상 단수 취급해. 이 Kleidung에는 뭐 햄트도 들어 있을 거고, 호우제 바지도 들어 있을 거고, Kleid 뭐 원피스도 있을 거고 한데 이거 다 합쳐가지고 클라이둥이에요. 근데 집합명사여서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클라이둥은 이렇게 리익트라는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어, 소파 위에 아직도 네 옷들이 있잖아. 네 옷이 있잖아. Bring sie 그 옷을 bitte in dein Zimmer 네 방으로 가져가줘예요. Bringen이란 동사도요. 가지고 가는 거지. 지금 이동이 있단 말이야. 이동이 있으면 in에다가 사격을 씁니다. das Zimmer여서야 dein Zimmer예요. 소파에 옷 좀 치워줘 했어요. 그랬더니 kein Problem. 아, 문제 없어요. 금방 치울게요. Wohin soll ich die Stehlampe stellen? 어디로 soll ich 제가 해야만 하나요? die Stehlampe. 람페는 여러분 램프잖아, 등이잖아. 근데 stehen하는 람페니까 서 있는 등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스탠드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아. 제가 그럼 스탠드를요 어디로 stellen 세워둘까요? links an die Wand. 자, 보힌으로 물어보면 보힌사, 보인다였어. 보힌사. links an die Wand. 벽 이렇게 왼쪽 벽면에 세워놔. deine Bücher sind auch noch auf dem Tisch. 네 책들 아직도 어디에 있냐면 auf dem Tisch 책상 위에 있어. Ja, das stimmt. 맞아요. Ich nehme sie gleich mit. 제가 그 책들을 금방 mitnehmen 할게요. 가지고 갈게요. 지금 거의 다 이 아들의 물건이네. 정리해야 할게. 그쵸? Prima. 아유, 너무 좋다. Mit deiner Hilfe. 너의 도움으로, 너의 도움 때문에 Geht es viel schneller. 훨씬 빨리 됐네. Schneller라고 해서 지금 비교급을 썼잖아요.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 feel 썼습니다. Viel schneller. 그냥 빠른 게 아니고 더 빨리 되긴 했는데 그냥 더 빨리가 아니라 훨씬 더 빨리. 영어로도 뭐 much 같은 거 쓰잖아. 독일어도 much에 해당하는 feel을 이렇게 쓰면은요 훨씬이라고 해서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요. 또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구체적으로 볼게요. 1번부터 보자. 일단 여러분 책에서 푸첸이랑 아프 호이맨을 조금 구분을 시켰어. 푸첸은요 여러분 깨끗하게 닦는 거야. 일단 뽀득뽀득 닦는 느낌. 영어의 클린에 해당합니다. Ich putze das Fenster. 나는 창문을 닦는다. 창문을 청소한다 라고 할 때는 푸첸을 쓰고요. 아프 호이맨은 조금 달라요. 아프 호이맨은 어질러진 것을

제자리에 정리하는 느낌. 영어로 치면 tidy up이에요. 이렇게 정돈 하는 거. 막 이렇게 닦는 느낌이 아니라 제자리에 갔다. 요거는 여기 놓고, 요거는 여기 놓고 하는 거. Auf räumen이거든. 분리 전철을 생각해도 그 의미를 알 거야. Auf가 원래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서 제자리에 놓는 거, 제자리로 치우는 거. 그게 Auf räumen입니다. 예시를 보세요. Ich räume mein Zimmer auf. 나는 내 방을 정돈한다. 물건을 제자리에 정리해 놓는다라는 의미예요. 조금 다르죠? 그 다음 2번. 헬펜 동사 우리 너무 많이 나온다. 이제 삼격 지배한다고 했지? 그래서 옛날에 배웠는데 삼격 지배 동사에 들어 있었어.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다로 외우면 헷갈린다 그랬어. 그럼 왠지 사격 같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거 해서 삼격이고요.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데 뭐할때 도움을 주는지 할 때는 by 삼격 쓴다 그랬어. 그 도움의 대상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help me야. 나를 도와준다. by 삼격 뭐에 있어서 beim Deutsch lernen 독일어 공부에 있어서 그녀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할때 이렇게 by 쓰시고요. Deutsch lernen은 나 쓰니까요. 이거 dem 해서 beim 되는 거예요. 요 격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독일어는 사실 이 격만 알면 모든 어법 문제를 다좀풀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리고 das ist 형용사 쓰면은요, 너는 참 뭐뭐하다. 근데 너가 뭐뭐한 거니까 von 하고 이렇게 삼격 쓰셔야 돼요. 자, 요때는요, 너는 뭐뭐하다라고 했을 때네 성격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야. 지금 네가 하는 이 행동이 어떻다라는 얘기지. 예를 들면 영어도 you are kind 하면 너는 친절한 사람이다란 뜻이지만 그거 말고 it's kind of you 하잖아. 아, 이렇게 해주다니 너 kind of you 하지? 그것처럼 독일어도요, das ist ein net von dir 이렇게 합니다. 너참 친절하다. 네가 이렇게 해주는 행위에 대한 평가, 행동이 참 친절해, 참 freundlich이고 다정해라고 할때이 von을 쓰고요. 그 행위 주체를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von은 뒤에 항상 삼격이 오니까 이렇게 dir라고 써야겠죠? 삼격이 오면 안 돼. 삼격이 와야 돼. 그래서 이 das ist 형용사 von dir 이런 표현은 너참 어떠네,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한거너참 착해, 친절해,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명령형은요, 우리 명령법은 나중에 배울 건데 오늘 간단히만 또 배울 거예요. 두 명령형은요, 동사의 어감만 가지고 쓰고 느낌표 빡 찍으면 그냥 명령이에요. 끝났죠? 되게 쉽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 분리동사는 어떻게 해? 명령문에서 분리전철의 문장 끝으로 간다. 이건 뭐 우리 분리동사 배웠을 때 했던 거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 어간이 네나 테나 이게로 끝나거나 아니면 엔으로 끝나는 동사, 넨으로 끝나는 동사는요, 엘을 붙인 형태를 쓴대. 아, 요거 무슨 말이야? 엘을 붙인 형태를 쓴다. 뭐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자꾸 발음할 때 엘을 붙인다는 건 독일어에서는 괜히 여러분 괴롭히려고 붙이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게 발음이 쉬워서 붙이라는 거예요. 봐봐. Räum bitte das Wohnzimmer auf. 거실 좀 정돈해줘라는 문장이지? 이때 auf라는 전철 뒤로 가는 거 했고요. Auf räumen이니까 어감만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면 된다는 거야. 이건 알았지? 두 번, mach. 2번, mach mal das Fenster auf. 여기 auf machen에서 auf라는 분리 전철 맨 뒤로 가서 창문 좀 열어라는 문장인데 auf 뒤로 가고 machen에 어간 mach를 가지고 이렇게 명령문 만들 수 있어요. 요세 번째가 지금 요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인데 warten이란 동사 어간이 뭘로 끝났어? 태로 끝났단 말이야. 어간이 태로 끝났어. 그러면은 여기 L을 붙이라고. 왜? 발음이 편하니까. Wart doch mal 하면은 조금 발음이 어렵거든. 그래서 Wart doch mal. 이렇게 하면 발음이 좀더 쉬워서 독일 사람들이 여기 L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Wart doch mal. 좀만 기다려라고 할 때도 이렇게 어간을 쓰되 발음상 태에다가는 L을 붙이는 게 쉬우니 Wart라고 하라는 거야. 참. 뭐, 그치. 발음이 쉽게 하려는 거야. 결국은 모든 게 쉽게 하려고.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려고. 입을 편하게 해주려고 이걸 붙이는 겁니다. 물론 이걸 문법으로 하려니까 머리가 좀 불편하지만 입이 편해지는 거예요. 물론 현대 독일어에서는 꼭 붙이지는 않기도 해요. 근데 붙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령문에서 bitte, mal, doch 이런 말을 쓰면 좀 완화해주는 표현이지. 좀 해줘. 한번좀 해줘. 야, 좀 해줘라. 이런 느낌으로 부사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요게 핵심이거든, 사실. 삼사격 지배 전치사 auf라는 게 있어. 얘는 삼격이랑 쓸 때도 있고, 사격이랑 쓸 때도 있는데, 삼격이랑 쓰면 위치, 가만히 있는 거고요. 사격이랑 쓰면 방향, 이동이 있는 거야. 봐봐.

Dann händeligt auf dem Tisch. 너의 핸드폰은 liegen, 놓여 있다. 어디에? Auf dem Tisch. Auf 삼격 쓰면 위치라고 했죠? 너의 핸드폰은 책상 위에 놓여 있어 라는 말이고요. Sie stellt die Bücher auf das Regal. 그녀는 그 책들을 책장 위에 세운다예요. 책장 위에 세운다. 세우는 거니까 stellen이라는 이동이 있는 동사를 쓰고 전치사 다음에 사격을 쓴다는 거.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전치사 다음에 아무 전치사는 아니지 삼격집의 전치사는 항상 삼격만 쓰고 사격집의 전치사는 항상 사격만 쓰는데 삼사격집의 전치사를 쓸 때에는 위치를 말할 때는 삼격, 방향, 이동을 말할 때는 사격을 쓴다라는 거지.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자, bring in도 볼게요. bring in은요, 가져오다, 가져가다 이런 뜻인데요. 뭐뭐를 가져가다야.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뭐 뭐뭐를 가져가다 알겠어. 근데 만약에 뒤에 전치사구가 온다면 어디로 가져가는 거니까 이동이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in 사격을 쓴다라는 게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brings bit 그것들을 가져가죠. 어디로? 네 방으로 가져가죠. 이렇게 말할 때 in에다가 사격을 쓰는 이유, 이동이 있기 때문에. Die Mutter bringt das Kind zu Bett. 그 엄마는 그 애를 침대로 데려간다. zu Bett bringen 하면은 잠자리로 데려가는 거야. 이때요, 이거는 뭐 수거처럼 zu Bett bringen 잠자리로 데려가다예요. bring이 중요한 거는 bringen 동사가 이동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in 하고 사격 쓰든지 to로 해서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랑 쓸 수 있다. 왜? 이동을 하니까. 그다음 의문사 wohin입니다. wohin은요 어디로 라고 해서 이동을 묻는다 그랬어 wohin 그리고 중요한 거 wohin은 사격으로 전치사 다음에 사격을 쓴다라고 했는데요 wohin 어디로 soll ich dann die Stehlampe stellen 그 스탠드를 세워둘까요 links an die Wand 왼쪽 벽으로 벽에 이렇게 붙이니까 전치사 안을 쓰는데 벽에 붙여놔라 라는 거야 이동이 있는 거니까 사격을 쓴다는 거 계속 반복돼요 안에다가 사격을 써야 방향이다 Wohin get here jetzt? 너네들 지금 어디로 가? 이동이 있죠. Wohin이니까. 그래서 in에다가 사격을 써서 we again ins cafe. cafe는 das cafe이기 때문에 ins cafe가 되는 거야. 근데 gegen über니까 카페 저기 건너편에 있는 카페로 가란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wo는 삼격이랑 쓰고 wohin은 사격이랑 쓴다.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 또 나와. 아우프라는 전치사는요. 삼사격 집의 전치사여서 삼격이랑 쓸 수도 있고 사격이랑 쓸 수도 있는데 삼격은 위치, 상태, 어떤 정지된 내용이고 사격은 이동, 방향, 움직이는 내용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삼격이랑 자주 쓰이는 동사는 sein, stehen, liegen, sitzen처럼 있다, 존재하다, 서 있다, 놓여 있다, 앉아 있다 같은 동사들이고요. 사격이랑 쓰는 동사들은 이동이 있는 동사들이어서 stellen, 내가 세우는 거고요. legen, 눕히는 거고요. 셋째는 앉히는 거야. 이렇게 이동이 있을 때는 사격이랑 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번에 삼사격 집의 전치사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뭔지 같이 좀 봅시다. 삼사격 집의 전치사는요, 여러분 아홉 개 있습니다. 아홉 개. 아홉 개, 이렇게 아홉 개인데요. 뭐 이거 외우는 방법은요. 내 얼굴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으면 다 삼사격 집의 전치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삼사격 집의 전치사는 어떤 공간에서의 위치인지 이동인지의 의미이기 때문에 요 내 얼굴 앞에서 좀 설명을 해보자는 거지. 안은요 어디 옆이긴 옆인데 접촉한 옆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에 또는 어디 가로란 뜻인데 요 분필이 있으면 여기 딱 붙은 거야. 옆에 접촉한 거야. 요게 안이에요. 아우프는요 위에 또는 위로란 뜻인데 역시나 접촉이라고 써있지 요 위긴 한데 여기 딱 붙은 거야 요게 아우프입니다 힌터는요 뒤에 또는 뒤로란 뜻이고 여기 머리 뒤로 하면 되겠죠 이는요 안에 안으로 해요 뭐 이렇게 입속으로 넣으면 되겠죠 네베는요 안이랑 비교해야 돼 안이 붙은 옆이라고 했으면 네베는 떨어진 옆이에요 공간이 있습니다 위버는 아까 선생님이 아우프하고 비교하라 그랬어. 아우프가 여기 위라면 위버는 여기 위야.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아우프는 on이고요. 위버는 over가 되는 거지. 여기 위, 공간이 있는 위가 위버입니다. 운터는요. 아래에 아래로. 여기 있으면 운터겠죠.
for는 여기 앞에, 앞으로란 뜻이고, zwischen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여기 사이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삼사격집의 전치사는요, 여러분, 분필을 생각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삼사격집의 전치사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삼사격집의 전치사가 언제 삼격을 지배하고 언제 사격을 지배하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다시 한 내용 정리해 볼게. 접촉하는 건 우리 두 개밖에 없었어. 안 그리고 auf처럼 어디 어디 바로 옆에 붙은 가 그리고 바로 위에 붙은 auf 빼고 나머지는 접촉의 개념은 없어요. 그냥 공간적인 개념이어서 hinter, in, neben, über, unter, vor, zwischen 이런 것들 일곱 개가 있다. 여기 두 개, 여기 일곱 개 해서 아홉 개의 삼사격 집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언제 삼격, 언제 사격, 이게 중요하겠죠? 한번 볼게요. 자, 언제 보인이고 언제 보를 하는지를 물을 때 이제 의문사를 언제 보인을 쓰고 언제 보를 쓰냐 이걸 물을 때 보인은요. 장소에 이동이 있을 때라 했어. 이동. 지금 손을 가만두면 안 되고 이동하면 보인이에요. 보는 뭐였어? 상태. 보. 자, 보는 가만히 있어. 보. 보인은 이동이에요. 자, 보인은 장소의 이동 또는 운동의 어떤 방향을 말할 때고요. 보는 정지한 상태에서의 위치. 여기 안에서 있는 게 바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보인은요. 삼사격 집의 전치사가 오면 몇 격이랑 온다고? 사격, 보인사, 그리고 모는 몇 격이랑 온다고? 전치사 다음에 삼격.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여기 보삼, 여기 보삼 했으니까 그래 보인다, 보인다, 보인사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사실 대화가 이어지더라고. 한번 볼게요. 보인 게스트, 너 어디로 가? 보인이니까 사격으로 대답해야 되지. In die Schule, 나 학교로 가. 학교라는 건물 속으로 가니까 여기서 추어 슐레라고 안 하고 in die Schule를 쓴 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나 학교 안으로 가. 학교 안으로 갔어. 그럼 얘 지금 어디 있지? Wo bist du jetzt? 너 지금 그럼 어디 있어? 학교 안에 있어. In der Schule. Wo로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삼격으로 대답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또 다음 질문 볼게. 보인 게스트, 너 어디가? 안디 카스. 카스가 뭐죠? 계산대. 나 계산대로 가. 계산대로 가. 안디 카스. 그럼 너 지금 어디 있어? 뭐 베스트 예스트. 나 지금 계산대에 있지? 안데아 카스. 이때는 안에다가 삼격을 쓴다고. 아, 보는 삼격이랑 쓰는 거고 보희는 사격이랑 쓰는 거네. 요게 오늘 배우는 거의 다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해볼게. 그러면은 보인 보삼 보인사 보인삼 보인사 보삼 이건 알겠어. 보삼 보인사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동사들이 얘네랑 관련이 될까를 봐야 돼. 자, 이동의 방향과 관련된 동사,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내가 가만히 못 두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동사들 있잖아. 이런 거는요, 이동의 방향과 관련된 동사거든요. 예를 들면 legen, 내가 이거를 눕혀두는 거야. 눕히는 거야. 그래서 이동이 있죠. 이렇게 이동이 있어. stellen, 얘를 세우는 거야. 이동이 있죠. setzen, 얘를 앉히는 거야. 이동이 있죠. hängen, 얘를 거는 거야. 어디에? 이동이 있죠. gehen, 가는 거야. 이동이 있죠. 파렌도 타고 가는 거야. 이동이 있죠. 슈타이겐 올라가요. 이동이 있죠. 팔렌 떨어져요. 이동이 있지. 지금 이 분필을 가지고 선생님이 손을 계속 움직여야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이동의 방향과 관련된 동사여서 얘네들은 이 보힌으로 물어봤을 때 관련된 질문들에 같이 쓰이는 동사이고요. 보는요 반대예요. 얘가 안 움직여야 돼. 정지한 상태를 나타내는 위치랑 관련된 동사.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 리겐, 누워있다. 이렇게 있었어. 슈텐, 서있다. 그 다음 앉아있어. 지첸, 앉아있다. 행엔, 매달려있다. 자인, 그냥 존재하고 있다. 블라이벤, 머물고 있다. 이렇게 손을 움직일 필요가 없는 동사들. 가만히 있는 동사들, 이렇게 가만히 있는 동사들. 얘네들은요, 삼격이랑 쓴다는 거지. 보로 묻는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 예시를 한번 볼게. 자주 쓰이는 동사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레게는요, 여러분 영어에 레이 같은 거야. 눕히다예요. 리게는요, 영어에 라이 같은 거예요. 누워있다예요. 그러니까 타동사이고 자동사이죠. 이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Selected Tasche auf den Tisch. 그녀는
그 가방을 책상 위에 놓는다. 레겐 동사는요, 이동이 있죠? 가방을 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우프 사격을 쓰고요. 그럼 지금 그녀의 가방은 어디 있지? 책상 위에 있어. 책상 위에 있어. 이어가 타슈. 그녀의 가방은 리크트. 놓여 있다. 눈. 지금. 이제 어디에 놓여 있어? Auf dem Tisch. 책상 위에 놓여 있다예요. 저희 두개 문장이 지금 이어져. 위에서 이동을 했고, 그래서 어디에 위치한 상태다. 계속 이렇게 세트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레겐 동사는 아우프 사격 명사랑 쓰고, 전치사 다음에 사격 명사랑 쓰고, 리겐 동사는 전치사 다음에 삼격 명사랑 쓴다. 계속 이게 반복될 겁니다. 또 볼게요. 이번에는 슈텔렌이에요. 영어로 치면 슈텔렌은 뭔가 푸시야. 이렇게 두는 거. 슈테에는 그냥 스탠드 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어디로 두면 그게 어디에 서 있겠죠? 지금 문장이 이게 먼저 선행되는 거 먼저 볼게. 이동이 있는 거. Er stellt. 그는 세 운다. 뭐를? Sein Fahrrad. 그의 자전거를 어디로? 창문 옆으로 했을 때 neben이라는 삼사격 집의 전치사 다음에 Stellen, 세 우는 거, 이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격으로 씁니다. 반면에, 그럼 이 세워진 자전거는 지금 어디 있겠어? 창문 옆에 있겠지? Sein Fahrrad, 그의 자전거는 steht, 서 있습니다. Nun, 이제 어디 서 있어? Neben dem Fenster, 창문 옆에 서 있습니다. 자, 이동이 있는 거 Stellen은 사격이랑 쓰고요. 상태를 말하는 Stehen은 지금 삼격이랑 쓴다는 거죠. 또 봅시다. 이번에는요, 제첸과 지첸이에요. 제첸은 뭐 영어의 셋 정도에 해당할 거고, 이거 셋처럼 이렇게. 지첸은 영어의 sit처럼 앉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제첸은 앉히다, 지첸은 앉아 있다인데요.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볼게. Der Vater, 아빠가요, 제첸 앉힙니다. 뭐를? Sein Kind, 자기 애를요, 어디로? 자동차 안에 앉힙니다. 이렇게 애를 들어다가 자동차 이렇게 딱 앉히겠죠? 뭐 카시트에 앉히거나 앉히겠죠? 그럴 때 제첸이란 동사는 이동이 있기 때문에 in 하고 몇 격? 사격. 이동이 있으면 사격. 그럼 지금 아가는 어디 있겠어? 자동차 속에 있겠죠? 나 스킨트. 그래서 그 애는요, 쯧 앉아 있습니다. Nun, 지금 어디 앉아 있어? Im Auto. In dem Auto니까 im Auto가 됐지. In 다음에 삼격을 쓴다는 거지. 앉히면 앉아 있는 거예요. 앉힐 때는 사격, 앉아 있을 때는 삼격.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막 지루할 정도야. 동사만 다르지. 사실 핵심은 이동이 있냐, 아니면 어떤 위치를 말하느냐. 요두 개의 차이입니다. 또 봅시다. 이번엔 행엔입니다. 여러분, 행엔은요, 여러분 동사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동사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동사 1, 동사 2예요. 사전에 따라 뭐 이게 2일 수도 있고 이게 1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두 개의 다른 동사라는 거지. 얼마나 다른 동사냐면 하나는 타동사야. 뭐뭐를 걸다. 이건 이동이 있는 거겠죠? 얘는요, 행엔, 행택의 행트 이렇게 변하고요. 어디에 걸려 있다라는 자동사를 말할 때는 행엔, 행게, 항엔 이렇게 변하거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개가 다른 동사라고. 얘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고 기본형만 똑같은 동사지 사실은 다른 동사다. 그리고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동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는요, 뭐뭐를 걸다. 내가 거는 거야. 이동이 있어. Er hängt die Wand über. 그는 벽시계를 어디에 거냐면 벽 표면에 거니까 이렇게 안에다가 사격을 쓰는 거지. 그는 벽시계를 벽에 건다. 벽면에 건다. 그럼 이제 벽시계는 어디 있겠어? 벽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럴 때 행튼을 또쓸수 있어. 이거는 두 번째 행엔이 되겠지? 그 벽시계는 행트 걸려 있다. 눈 이제 어디에? 안데어반트 벽에 걸려 있다. 요 차이를 알겠어요? 첫 번째 행에는요, 이렇게 이동을 내가 시키는 거고 두 번째 행에는 걸려있는 상태, 여기 상태예요, 여기 상태. 가만히 있는 상태. 그래서 똑같이 생긴 행엔이지만 사실은 다른 동사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1, 2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른 동사이고, 하나는 타동사에서 움직임이 있고, 하나는 자동사에서 그냥 걸려있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이동이 있을 때는 사격, 없을 때는 삼격이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개인과 사인도 볼게요. 내가 어디로 갔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겠지? 요두 개의 계속 세트로 가는 거예요. Die Gäste.
그 손님들은요, gehen, 갑니다. 어디로 가? 이동이 있죠? 그러면

고운 침머 안으로 가, 거실 안으로 가 해서요. 다스 침머니까요. 인스 침머가 되는 거죠. 괜히 이동이 있으니까. 자, 이동을 했으니 지금 손님들은 어디에 있겠어? 본 침머에 있겠죠? The guest isn't. 자인동사 썼네. Guest isn't. 그 손님들은 어디에 있냐면요. Noon. 이제 in 본 침머. In them 해서 in 본 침머. 이렇게 삼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동이 있으면 사격. 없으면 삼격이다. 이거 계속 똑같은 내용입니다. 있으면 사격, 없으면 삼격. 이동 있으면 사격, 이동 없으면 삼격. 계속 반복되죠. 자, 똑같은 거. 치앤과 블라이벤도 또 세트예요. 세트 같이 볼게. 치앤은요, 영어의 무브야. 움직이는 거고. 블라이벤은 영어의 스테이죠.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 그러면은 어디로 이사 갔으면 어디에 있다. 머물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것도 한번 볼게. My 나흐바. 내 이웃은 치트. 움직였다, 이사 간다, 어디로? In the Schweiz, 스위스로. 여성 명사인 요 국가병 같은 경우는 in이라는 전치사랑 쓴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이동이 있으니까 이 in이라는 삼사격 집의 전치사 다음에 사격을 써야 된다는 거지. 이동이 있으니까. 자, 이동을 했어, 여길로. 그러면은 이 나흐바, 이 이웃은요, 지금 여기에 있겠죠? 에야, 그 남자 이웃은 blibt. 머물고 있습니다. Nun, 이제는 어디에? In der Schweiz. Die Schweiz니까 삼격 in der Schweiz가 된 거죠. 그래서 이동이 있으면 사격, 이동이 없고 그냥 상태나 위치를 말하는 거면 삼격이에요. 자, 지금 계속 반복돼서 이제는 너무 잘 알겠죠? 지금 어떤 동사를 써도 중요한 거는 그게 이동이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이 삼사격 집의 전치사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이 동사의 뜻을 몰라도 사격이랑 썼네? 아, 그 치에는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간 거야. 그치? 삼격이랑 썼네? 블라이벤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죠? 이게 삼사격 집의 동사 어떻게 보면 장점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해볼게. 슈타이겐과 자인도 마찬가지야. 슈타이겐은 영어에 뭐 클라임처럼 올라가는 거고요. 이동이 있죠. 자인은 여기 있는 상태니까 이동이 없어요. Ein Mann, 한 남자가 슈타이트 올라갑니다. In 택시, 택시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영어에 뭐 get in처럼 어디에 타다라고 번역하면 되겠지? 택시 안으로 타는 거니까 in이란 전치사를 쓰고요. 택시 안으로 올라가서 타는 거잖아. 그래서 이동이 있죠. 이동이 있으면 사격. 그럼 이 남자는 지금 어디 있겠어? 택시 속에 있겠죠? Der Mann ist. 그 남자는 어디에 있냐면요. Nun, 지금 im Taxi. 택시 속에 있습니다. 해서 in에다가 삼격을 써서 im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건 이동이 있으면 사격. 가만히 여기 있으면 삼격. 사격, 삼격. 요거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 삼사격 집의 전치사가 언제 사격을 쓰고 언제 삼격을 쓰는지 그거에 대해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부터 조금 특별한 게 있어. 이 삼사격 집의 전치사가 시간을 말할 때는 뭐 아무 그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삼격을 쓴다라는 거지. 그래서 안을 쓸 때가 있고요. 인을 쓸 때가 있어요. 안은요. 하루 중에 때를 말할 때 I'm more again 같은 거 아니면 I'm Dienstag 이렇게 요일을 말할 때 아니면은 I'm 15th May처럼 날짜를 말할 때, 그러니까 뭔가 작은 거 있잖아 하루의 때, 그냥 아니면 하루 어떤 날, 하루 요일 이런 거 말할 때는 안을 쓰고요. 좀더큰 거는 in이랑 쓰거든. 예를 들면 한 주, in this month, 아니면 어떤 월, in April처럼, 아니면 어떤 연, 아니면 어떤 계절 이렇게 좀큰 단위를 말할 때는 in을 쓰고 작은 단위를 말할 때는 안을 쓴다라고 정리해도 괜찮아요. 그럼 언제 안을 쓰냐? 요거 작은 거 하루 아니면 하루의 때 아니면 어떤 특정 날짜 이런 거 작은 거 말할 때 Das ist am Sonntag passiert. 그것은 일요일 날에 일어났다. 에서요. Der Sonntag인데 이거 하루잖아. 하루의 어떤 요일이잖아. 그래서 안이랑 써서 an dem Sonntag 해서 안을 쓴다는 거지. 또 봅시다. Am Wochenende gehe ich ins Kino. 주말에 나는 영화관으로 간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Wochenende, 주말이라는 거, 뭐 하루 이틀이잖아. 짧은 날이죠. 그럴 때 안을 쓴다 그랬어. Das Wochenende니까 역시나 안에다가 이렇게 삼격을 써서야 am Wochenende가 되었다는 거지. 이것도 볼게. Ich laufe gern am Vormittag. 나는 오전에 뛰는 걸, 달리기를 난 오전에 하는 걸 좋아해 라는 말인데요. 역시나 Vormittag. 하루 중에 때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잖아. 그럴 때는 an이랑 쓴다 그랬어. Der Vormittag이니까 an dem 해서

라는 문장인데요. 역시나 점머도 winter처럼 계절이기 때문에 im이랑 씁니다. 삼격인 거죠. They are winter, they are sommer니까. In 2 Monaten reise ich nach Europa. 두 달 후에 나는 유럽으로 간다라는 문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나 in 다음에 삼격을 써야 된다고. 삼격인 게 어디서 티났어? Monat, 한 달이란 뜻이고 두 개 이상 붙어 복수는 Monate인데 복수 삼격이 N으로 안 끝나서 N까지 붙여줬어요. 이렇게 해서 in 삼격을 써야 한다. 시간의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for도요. 삼격이랑 쓸 수 있고 사격이랑 쓸 수 있는데 항상 삼격이랑 써야 돼. 시간일 때는 for them Frühstück. 아침 식사 전에 das Frühstück이니까 for them이 됐고요. for 3 Jahren. 3년 전에 할 때도요. das Jahr, die Jahre에다가 복수 삼격이니까 n까지 붙여서 for 3 Jahren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간 의미까지 정리를 해 보았어요. 여러분, 삼사격 집의 전치사는요, 이동하냐 안 하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문제풀이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하셨어요. 츄스!

안녕하세요. EBS 수능 완성 베트남어 1강입니다. 아, 오늘 3강이에요. 강의 세 번째. 우리 교재의 모의고사로는 두 번째, 2회차 모의고사죠. 그중에 첫 번째 시간, 1번부터 9번까지, 그리고 26번부터 30번까지 14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1번부터 볼게요. 1번 철자 문항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 발문도 정해져 있고 형식도 정해져 있어. 지금까지 기출이 그래요. 그리고 육모 봤죠? 육모도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구모 보면 구모도 이렇게 나올 거고 본수능도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보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역시 사파가 주어져 있고, 아, 이거 안경이지 라고 딱알수 있는, 명확하게 알수 있는 그런 사파가 역시 나왔어. 안경을 뭐라고 하느냐? 갱이라고 하더라. K를 써서 갱. 안경 할때그 경자에서 온 거예요. 한자어로. 이 깽이 유리라고 하는 뜻도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글자가 뭐냐? 3번이 되겠어요. 3번. 선생님이 이걸 보니까 우리 수능 특강에서 총 13번이 나왔어. 검색을 해보니까 PDF 파일에서. 이것은 우리 지금 1회차 모의고사 봤을 때 1번 문항. 그게 테이블이었잖아. 만 테이블. 이걸 물어본 거였는데 그때는 이건 36번 나왔었거든. 근데 이거는 13번이 나왔어. 그러니까 회차 이게 몇번 횟수가 노출된 횟수를 보면은 이건 조금 덜 노출된 걸로 알수 있죠.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이 반이 나온 테이블이 나온 것보다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난이도를 한번 조절해 본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 선생님이 그 기출을 보니까 보통 10번, 20번 정도 나오는 그런 정도의 단어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호랑이 그림 그려주고 여기 호가 나온다. 이런 거 해주면 우리는 아주 감사하겠지. 한 번만 보면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렇지? 또 호랑이도 있고 동물 중에 또 뭐도 있어요? 매우. 고양이. 고양이.

A는 매우거든. 매우. 이런데 이렇게 하고, 고양이 묘자에서 온 거거든. 그게? 그래서 매우.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면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어? 자, 그래서 정답이 3번, K다. 자, 2번, 여기 정해져 있지? 발음 문항. 우리 1회차에서는 C와 K가 나왔어. 그렇지? C하고 K가. 요번에 뭐가 나왔어요? G가 나왔어. G면 뭐예요? GH 찾으라고 그랬잖아. 자, GH 뭐예요? 여기 있네. 2번. 가장 문제 푸는 시간이 짧아. 그리고 가장 정답률이 높아. 이 정해져 있어. 2번. 자, 해석도 한번 해볼게요. 나는 무언 원해요. 안 먹기를. 뭘요? For가. 자, for. 베트남 쌀국수 퍼지. 그리고 가는 동물 중에 닭이야, 닭. 그러니까 닭고기 쌀국수를 먹고 싶다라는 거 하는 거지. 자, 우리 이제 베트남 식당 가면은 닭고기 쌀국수가 있고 또 무슨 고기 쌀국수가 있지? 소고기 쌀국수가 있어. 뭐죠, 뭐. 뭐. 어? 소는 뭐야? 닭. 소. 자, 그래서 G와 GH를 물어봤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 차례예요? 다음에는. NG와 NGH가 나올 차례야. 그치? 이걸가 나오면 이걸 찾으면 돼. 이거 나오면 이걸 찾으면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선생님이 보니까 G를 물어봤잖아. 그래서 답지도 최대한 G가 있는 것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답지라도 그렇게 좀낸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아니지만 GH 있고 GI 있고 그다음에 NG가 있고 NGH가 있고. 그래도 조금 비슷해 보이려고 뭐다 아니지만. 그래서 G와 GH다. 자, 까는 생선, 물고기지? 그리고 의 기록하다에서 나온 거, 기록하다. 기. 자, 자는 가격할 때 가짜죠. 가격. 그다음에 나는 넘어지다라는 뜻이고, 응애 듣다. 전화를 받는다는 것도 응애였어. 자, 그래서 이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3번은 지금 사파가 뭐예요? 이 사파가 이제 칼라가 딱 들어가니까 아주 명확히 잘 보이지? 그릇이야, 그릇. 그렇지? 자, 그릇은 맛이라고 하지. 맛? 자, 이거는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았어. 보니까, 수능 특강에 10회가 나왔어, 10회. 10번 나왔어. 그러니까, 비교적 다른 거에 비하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10번 나왔으면 사실 그렇게 적게 나왔다고 할 수도 없겠지. 아무튼, 그 단어고, 그 다음에 이걸 알면, 성조 문항에서는 이걸 알면 문제를 푸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떤 단어의 끝이, 지금 여기 T로 끝났지? 이것처럼 C나 CH, PT로 끝났다. 그 단어가. 그러면 성조가, 우리가 6성조가 있지? 6개 성조. 그런데 이런 단어, 끝이 이렇게 끝나는 단어는 2개밖에 없어. 위로 올라간 성조 아니면 밑에 점 찍는 성조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문제를, 성조 문항을 풀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T로 끝났지? 그러면 이거 아니면 밑에 점 찍는 거야. 자, 그러면 오지 중에 이건 아닌 거야. 이것도 아닌 거야. 이런 거 없어. 이것도 아닌 거야. 두개 중에 하나야.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좀 쉽게 내주고 싶다. 많이 노출되진 않았지만, 그러면 이거 하나를 없애겠지. 이걸 다른 걸로 그냥 A를 놓겠지. 평성 성조로. 그러면 정답은 이거야. 그렇지? 아,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게 정답을 줄여나가면서, 오답지를 빼나가면서. 자, 그래서 3번에 2번이 정답이 된다. 그러면 이제 4번, 5번 뭐라고? 어휘 문항, 어휘 문항. 이제 10회 모의고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1번은 철자, 2번은 발음, 3번 성조, 4번 어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선생님이 처음 이사를 가서, 새로운 집으로 처음 이사를 가서, 이제 걸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학교와 가깝다. 선생님 학교가 새로운 집하고 가까워. 그러면 선생님이 걸어가겠지. 한 10분이고 20분 걸어서 가. 그럼 처음 이사를 가가지고 걸어갈 때 10분이 걸렸어.
그러면 한달 후에도 10분이 걸릴까요? 1년이 지나도 10분이 걸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은 단축돼요. 왜 선생님이 점점 빨리 걸어서? 그건 아니야. 걷는 속도는 똑같아. 근데 선생님이 그만큼 익숙해지면서 한 달이고 1년이고 익숙해지면서 아, 저쯤에서 첫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이지. 그 다음은 우회전이지. 이걸 자연스럽게 안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신호등이 있지. 그리고 신호등이 있으면 미리 보는 거야. 파란불이 언제 켜지냐. 적당할쯤 되면 좀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완급 조절도 하고 자연스럽게 빨리 가게 되더라는 거야. 시간 단축해서. 똑같아요. 30문항이 있어. 뭐는 1번은 철자 문항이고 4번은 어휘 문항이고 9번은 복합 문법이고 이런 걸 우리가 알면 문항에 딱 문항을 받았을 때 이것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바로 그것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항을 푸는 시간도 줄을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4번, 5번 어휘 문항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야. 여기 빈칸. 네, 너희. 자, 뭐뭐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즉, 뭐뭐라던데 이런 말이야. 반, 친구 네가 비감. 자, 뭔가 감이 뭔지는 몰라도 안 좋은 거야. 네가 뭐 감을 당했어. 뭔가 안 좋은 거야. 라고 들었어. 뭐이서 지금 너는 대나오 어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지금은 어때? 이런 뜻이겠구나. 홈과, 자, 홈과, 과는 지나가다는 뜻이 지나간 날이야, 어제. 어제, 내가 친구 사이에 나지, 내가 허지우. 자, 지우는 참다, 견디다는 뜻이야. 참기가 어려웠어. 괴롭다고 하는 것이 허지우야. 견디기 어렵다. 매우 힘들었어. 니은 그러나, 쌍나이 오늘 오전에. 자, 쌍은 하루 중에 오전이죠, 아침. 그리고 나이, 홈나이라고 그랬어. 홈나이. 오늘이란 뜻이야. 그리고 홈과는 지나간 날, 어제. 근데 이걸 줄여서 이렇게 오늘 오전, 오늘 오후 이렇게 줄여서 쓸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엉, 톡. 자, 톡이 명사로 약이란 뜻이지. 그리고 약을 복용하다. 우리는 먹다란 뜻을 먹다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베트남어는 우엉을 써요. 마신다란 뜻으로. 우리 먹다 그래서 안톡쓸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아, 베트남어는 우엉 마신다라고 해. 어찌 보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 우엉툭 약을 복용해서 내는 A, 낸 B지. A여서 B이다.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을 마셨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많이 보다 더 많이 뭐뭐해. 이게 소위는 완료형이지. 인과관계로 약을 마셔서 그래서 지금은 많이 더 뭐뭐해. 회복이 됐다는 뜻 아닐까? 그렇지, 좋아졌어. 뭐 이런 거. 그런 의미가 들어갈 거야. 자, 한번 여기서 찾아봐. 너는 원래 뭔가를 이렇게 떠받치다는 뜻이에요.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의미가 또 그거, 거기서 나와서 덜하다, 정도가. 덜하다, 뭐 아픈 정도가 덜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너가. 그러니까 어때요? 보다 덜하다, 많이. 많이 회복됐어. 이런 얘기지? 유력해. 허는요, 기침한다는 뜻이에요. 솟이 열난다는 뜻이야. 라잉은 춥다. 그리고 낭, 이 낭은 무게가 무겁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 지금 감이 감기란 뜻이거든. 감기, 감. 그래서 감기 걸리다가 미감이야. 감기 걸린 정도가 낭,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낭을 써요. 이 낭이 정도가 심하다 할 때, 그러니까 아니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자, 우리 총 30문항 중에서 복합 문법, 문법 중에 9번이 가장 어려운 문항이야. 그 다음에가 이런 유형의 문항이야. 어휘 문항 중에서도 어휘 문항 두 문항이 다 비교적 어려운 문항인데, 이렇게 빈칸이 하나 있고 해석을 해서 여기에 어떤 의미의 어휘가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그 중에서 찾는 거거든. 해석을 잘 했어. 그런데 정작 너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면 찾기가 힘들다는 거야. 해석을 해놓고도. 그렇죠? 그래서 이 문항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항이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복합문법 문항하고 이 문항이 가장 어려워. 그 다음 나오는 게 이렇게 빈칸 두 개에 있어서 다의어거든. 다의어. 다의어는 보통 한 단어가
다른 하나는

어려운 의미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하나는 비교적 수능특강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 단어가 그런 뜻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런 형태처럼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두 문항이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문항으로 예상이 돼. 예, 선생님 기출을 보면 보통 여기에 들어갈 단어들이 수능특강의 뒷부분에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어떤 한 권의 교과서를, 교재를 끝까지 착실하게 공부했는가를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평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 대부분 우리가 앞부분, 중간까지만 보잖아. 근데 끝까지 착실하게, 네, 그렇게 한 학생들이라면 이걸 맞겠죠. 그럴 확률이 있어. 기출을 볼 때, 여러분들 특히 이 어려운 문항을 볼 때, 아, 이게 어디서 나왔구나라고 하는 걸 한번 수능특강에서 어디 몇 페이지에 있겠구나, 몇 회에, 몇 강에 몇 페이지에 있는 거구나라고 한번 그걸 유의 있게 보면 아, 이 수능특강 교재를 끝까지 내가 봐야 되겠구나 이걸 알수 있을 거예요. 자, 4번에 1번이고 그다음에 5번. 자, 이두 친구가 지금 핸드폰을 보면서 대화하는 건데 아주 명확하지요? 신발을 보는 거야. 자, 반 친구 너쌤 보는 거지? 쌤 보는 거야. 자이가 신발이야. 무슨 신발을 태? 소우의 뜻이야. 그렇게 보니? 이런 얘기야. 나는 링, 뭐뭐 하려고 해. 우리 작정하다, 결정하다. 뭐뭐 하려고 하는 거야? 뭐뭐 하려고 하는 거야? 로이 자이나이. 자, 이 신발을. 자, 신발 보세요. 이 신발에 대한 분류사를 여기 지금 써줬는데, 로이라고 하는 것이 쓰였어. 로이는 한짝한 짝이 한 세트가 되는 거. 한 쌍. 이 신발 같은 경우는 한 켤레가 되겠지? 그래서 이 신발, 뭐 이걸 특별히 해석해 줄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한 켤레, 한 쌍이 되는 거 앞에, 그 명사 앞에 쓰는 게 로이야. 로이. 자, 이 신발을 뭐뭐 하려고 해. 뭐뭐 할 때. 이 휘는 뭐뭐 할 때지? 셋업. 이 단어는 우리가 알잖아. 자전거잖아. 발로 밟아서 나가는 차, 발로 밟는 차. 자전거를 뭐뭐 할때이 신발을 뭐 하려고 해? 뭐 할까? 자, 봐요. 하나씩 넣어봐. 니 어디 어디 가다란 뜻이지? 니 어떤 장소가 나오면 뭐그 장소에 가다.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 하러 간다. 이런 말. 거우는요. 거우는 명사로 문장이란 뜻이 있어. 문장. 또 우리 취미 중에 거우가 기억나나요? 물고기를 꺼우한다, 낚다, 낚시하다란 뜻이 있어. 멋은 뭘 잃어버리다, 분실하다. 그리고 여기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 소요하다. 그렇지? 이 시간이 소요된다. 주어가 서술어 하는데. 수요는 수리하다, 고치다. 잣은 빨래하다란 뜻이 있어. 빨래하다? 이 신발을 빨래하려고? 자전거 빨래할 때?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야.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없어. 그렇지? 아니야. 자, 이 D를 한번 보세요. D는 D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로 가다야. 그런데 이 D 다음에 교통수단이 나오잖아. 그럼 그 교통수단을 타고 간다는 거야. 그 교통수단을 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때가 되는 거야. 그치? 자전거를 탈때말 되네. 그 신발, 그럴듯하네. 자전거를 탈때이 신발을 그리고 이 D 다음에 신발이 나오면 신발을 신다라는 뜻이 있어. 신발을 신다.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으려고 해. 자전거 탈때 사용하려고 신으려고 하는 신발을 지금 이 친구가 보는 거야. 그지? 아, 그런 뜻이 있어요. 이 D가. 그러니까 이 D는 정말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이 D는 우린 지금까지 어디 어디 가다라고만 알았는데 보면 이런 뜻이 있다는 거야. 교통수단을 타다, 신발을 신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정답 1번. 자, 이제 6, 7, 8, 9 문법 문항이죠? 역시 답지를 보세요. 무슨 문항이에요? 네 가지 문법 네 가지 그 분류사 상관없고 어순 복합 문법 중에서 분류사지 분류사. 근데 딱 보니까 뭐야? 고양이네, 고양이. 그렇지? 고양이, 고양이 매오. 고양이, 고양이가 고양이 앞에 있는 단어 뭐겠어요? 동물에 쓰이는 분류사. 뭐지? 2번, 껌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한 마리. 여기

못건이니까 한 마리. 한 마리가 자, 쟤는 위지 테이블 위에 꺼 있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그 얘기야. 그래서 분류사가 지금까지 기출을 보면 늘 사파를 줍니다. 선생님들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할까? 딱 보면 고양이네. 알수 있는데 동물이네. 그러면 바로 건이네 고를 수 있는데 아, 이 분류사 문항을 쉬운 형식으로 내주는구나, 선생님들이.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 떠는요, 종이류. 로이는 우리 앞에 여기 나왔었죠? 여기. 신발처럼 한 켤레, 한 쌍이 되는 거. 그리고 찌액은, 기계류에 쓰여요. 기계류.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 텔레비전, 그런 거 쓰이고, 또 이렇게 우리 한짝, 한짝 할때 신발 같은 경우에, 신발 한짝 있죠? 한짝. 그게 못지액이야. 못지액이 한짝이야. 이래서 젓가락 한짝. 그런 것 중에. 그리고 위에는 책 서정류라고 그랬어. 그래서 한 권, 두권할때 쓰는 거. 자, 그리고 7번.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상관없구죠? 상관없고. 자, 라는 헉소이. 공부를 잘한다고 할때 로이를 쓰는 거야. 이 로이는 뛰어나다, 뭘 잘한다 그런 뜻이거든. 과 너무나 너무나 공부를 잘하네. 그래. 헉 로이 공부를 잘해. 그 친구는 똑붕 한 단어야. 너더 똑붕도 해.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 더 썼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하지만 그거 외에 그 친구는 더 이것도 해. 자, 똑붕이 뭐냐? 이 똣이 사람에게 쓰이면 마음씨가 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좋다, 마음씨 착하다. 근데 몸과 함께 쓰여서 이 몸이 사람의 신체 중에 배예요, 배. 배가 착하다라는 거. 저 사람 똑붐하다, 배가 착하다, 마음씨가 착하다. 우리는 마음씨가 착하다라고 얘기하잖아. 베트남 사람들은 배가 착하다, 배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배를 채운다, 욕심을 채운다, 이런 표현할 때. 그래서 베트남어는 처음 이걸 똑붕, 배를 사용해. 자, 그래서 마음씨가 착하다, 우리말로 해석할 때. 자, 그러면 그가 공부도 잘하고, 공부 잘하는 것 외에 더, 이것도 더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 그런 의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관어구가 뭐가 있냐. The A, then B. A부터 B까지. 그렇지? 자주 나왔어. 지, 토이도 자주 나오는 거죠. 주어가 단지 뭐뭐 할 뿐이다. 자, 만약 A이면 그러면 B이다. 뚜이, 비록 A이지만 그러나 B이다. 그치? 우리 루도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 와이는 우리 뭐뭐 외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A 외에 뭐뭐 하기도 하다, 삐 하기도 하다, 이런 뜻이야. 자, 한번 넣어볼까? 공부를 잘하는 거 외에, 그 친구는 삐 하기도 하다, 더. 그거 외에. 그렇지?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5번이. 이 건이 뭐뭐 하기도 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자, 7번에 5번. 이제 8번. 그럼 뭐예요, 8번은? 어순이지, 어순. 자, 어순, 봐봐. 아, 식당인 것 같아. 그렇지? 메뉴판 보고 이 직원이 뭔가 메모하는 거지. 음식을 손님이 주문하면. 자, 찌. 손님. 여성이었지? 그러니까 손님이란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누나. 직역하면. 자, 손님은 무엇을 줌 하시겠습니까? 정중하게. 우리 줌이 사용하다 외에 드시다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 먹다, 마시다의 높임말로. 그랬더니 쪼. 대상, 그 다음에 여기 명사가 오면, 이제 주문을 하면 어떤 음식 이름이 오겠지? 음식을 나에게 주세요. 주다란 뜻이 된다고 그랬어. 자, 그럼 여기 어떤 음식들이 올 텐데? 여기 보세요. 보니까 다 동일한 단어들이 쓰였지? 1번부터 5번까지 다만 어순만 바뀌었어. 어순만 다른 거야. 아, 어순 문항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 자, 이 중에서 2번 보세요. 뭐, 숫자가 왔지? 수사. 그리고 명사가 왔어. 그 어순이지? 단위 명사가 왔어. 단위 명사. 그 다음에 그 명사가 왔어. 그 다음에 이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 뒤에 붙은 거야. 이게 베트남어 어순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자, 그러면 명사가 뭐예요? 푸어야.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

그런데 한 그릇이야. 수사가 나오고 그 단위 명사 그리고 이제 for 중에서도 어떤 for가 있어? 닭고기 for가 있고 소고기 for가 있다고 그랬지. 그 중에서 뭐는 소를 얘기했어. 그래서 소고기 쌀국수 한 그릇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어순이 이거라는 거야. 나머지는 어순이 틀렸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2번. 이제 이 어순 문항이 비교적 어려울 수 있는 게 상관없구나. 상관없구나. 분류사에 비해서. 이건 정해져 있다고 그랬지? 답이 될 만한 것이 시험 범위가 아주 작아요. 작아. 근데 이 어순은 어떠한 내용을 어순으로 물어볼 수 있지? 이론적으로는 어떠한 내용이라도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어순 관계가 명확한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물어보는 거지.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물어볼 수 있지는 않아요. 어순이 문법적으로 유의미한 거. 이건 반드시 이런 어순으로만 해야 돼. 베트남어의 특징이.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야. 기출을 보면, 아, 이건 물어볼 만하다. 그런 가치가 있다. 어순을. 그런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9번. 복합문법이에요. 역시 형식이 정해져 있어. 네 문장이 나오고, 그 중에 두 개는 문법적으로 맞고, 두 개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 문장 표현이 옳은 거두 개. 싸오퀴. 자, 퀴는 주어, 서술어. 주어가 서술어 할 때. 근데 싸오는 그 다음 뒤지. 즉, 주어가 서술어 한 후에. 라는 의미야. 의미상으로. 위글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 이런 뜻이에요. 자, 일자리가 있은 후에. 지, 마이. 대문자지 사람 이름, 마이 언니는, 마이 누나는 좀 뭐뭐해 보인다는 거지, 랩해 보인다는 거야.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야. 자, 이 형용사하고 리가 붙었는데, 이건 변화를 의미해. 뭐뭐해진다. 즉, 예뻐진다는 거야. 니에우는 많이 예뻐져. 뭐, 의미상 맞겠죠? 어떤 일 취업한 후에, 그 사람이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라든지, 예뻐 보인, 건강해 보인다든지, 이렇게, 이런, 그런 표현이야, 의미상으로. 그런데 문법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감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정이 약해진다든지, 이런 변화는 형용사 플러스 리예요. 반대로, 증가한다, 발전한다. 이렇게 할 때는 자와 함께 결합을 해요, 형용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름다워진다, 많이. 그랬을 땐 이건 변화하는데 긍정적인 변화 아니야. 발전하고 좋아지는. 그래서 랩자를 써야만 맞아요. 이게 그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틀린 거야. 문법적으로. 의미상으로는 뭐 그런 의미이지만 문법적으로 이게 틀린 거야. 자, 나는 미에신데 알단데 부정이지 이 짱은 강한 부정이야. 모른다는 거야. 또한 선생님이 우리 러이 버가 아내지. 그리고 러이는 취한다는 뜻이어서 테이크. 그래서 아내를 취한다. 남자가 주어일 경우에 결혼하다. 여자가 주어일 경우엔 여기 이제 남편이라는 단어가 오겠지. 남편을 취한다. 그러면 여성이 결혼한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혼을 했다. 하이 아니면 찌어 아직 안 했다. 그리고 러우는 부정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오는 거지. 러우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짱과 함께 부정인데 짱만 해도 부정인데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온 거야. 또한 선생님이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아직인지 아직 결혼 안 했는지 여기 지금 러이버가 이 뒤에 오면 되겠지? 근데 반복할 필요 없잖아. 결혼을 이미 했는지 그러면 아니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두번 반복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선 찍어 아직 안 했다라는 것만 쓴 거야. 이제 나는 전혀 모르겠다. 이건 문법적으로 틀린 게 없어요. 자, 모든 싱비엔 학생이 여기에 있는, 자, 이건 어느 그런 뜻인데, 꿈 하면은 또한 역시 그런 뜻이야. 그래서, 자, 여기에 어떤 학생이든지 또한 너이 말한다. 띠엥비엔, 베트남어를. 자, 그리고 서술어 뒤에 덕에 쓰이면 할수 있다는 거지. 베트남어를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문법적으로는 어때요?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떳까, 이것 때문에. 어떤 학생이든지, 뭐, 또한, 뭐뭐 한다. 다 모든 학생이 그렇게 한다는 의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떳까가 없어야 돼.

여기서는. 이것만 가지고 명사 나오고만 가지고 충분히 그런 뜻이 되죠. 이게 없으면 돼요. 역시 이것도 틀렸어. 자, 그럼 이게 맞아야 되겠네. 자, M. 동생은 매우 우위해요. 기뻐요. 왜냐? 이유. 꼬짱, 짱 선생님이, 사람 이름 대문자, 짱 선생님이 큰 칭찬해줬어. 라 이하라고, 노이 띵 베트남어를 매우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해줬다는 거야. 그것을 받은 거야. 이게 수동태지. 그렇지? 수동태.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의해요. 이건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건 맞는 거야. B하고 D. 옳은 것이 B하고 D가 되겠지. 그래서 9번에 4번 정답. 자, 이렇게 이제 문법 네 문항 풀어봤어. 그러면, 요번 강의에서 남은 게 뭐예요? 문화. 26부터 30번까지 문화 문항이에요. 자, 문화 문항 볼게. 역시 26번에 나온 게 뭐예요? 세 개의 문장. 아, 이거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자, 해석을 하고, 이건 그럼 뭐야? 라고 우리가 고르는 거야. 글의 내용이 가리키는 거야. 이거는 뭐다? 음력 1월 1일이다. 아, 느낌이 팍 오나요? 아, 느낌. 이게 무슨 명절 기념일을 지금 찾는 것 같아. 음력 1월 1일 날이야. 베트남에서 연 중에 가장 큰 명절이네. 가까워져. 자, 그리고 이것은 어떤 기회인데, 자, 마가 관계부정, 관계대명사로 지금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야. 어떤 기회, 때냐. 베트남 사람이 보통, 왜, 꽤, 자, 이 회는 어디 갈다, 간다고 할때 디지, 그리고 볼일 다 보고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게 왜야. 그래서 어디로 되돌아가느냐? 꾀로 되돌아간다. 꾀가 고향이에요, 고향. 고향으로 가서 보통 베트남 사람들이 이때 고향에 가서 갑 만나요. 자딘 가정, 가족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응어이 턴. 자, 응어이 사람이지. 턴은 우리 친하다 할때 친자야. 친한 사람. 친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가족, 친지들을 만나 고향에 돌아가서. 그런 날이 뭐예요? 우리 명절 때 음력설, 우리나라에 또 추석, 이렇게 있지? 근데 베트남에서는 여기 지금 음력 1월 1일이잖아. 음력설이야, 음력설. 그게 베트남의 최대 명절이야. 베트남 최대 명절. 자, 그럼 이걸 세 개를 해석하고 나서, 아, 이거는 음력설이야, 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느냐? 떼무엔단이라고 해. 한자어에서 온 거거든. 원단절이야, 원단절.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1번 보세요. 떼중추라고 그랬지? 중추절이야. 이건 우리의 추석에 해당하는데 베트남어에서는 베트남에서는 별큰 명절이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큰 명절인데 베트남에서는 아니고 베트남 부느의 날이야. 자, 한자어예요. 부녀란 뜻이야. 부녀자 할 때. 여성의 날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베트남의 냐자오가 선생님, 스승을 얘기해. 스승의 날. 그리고 ngày 날인데 꼭하인이라고 돼 있지? 한자어야. 국경일이야. 베트남 국경일. 이게 이날이 언젠가 우리 광복절에 해당해요. 우리는 8월 15일인데 베트남은 9월 2일이에요. 베트남이 독립을 선언한 날이. 그래서 베트남 국경일이 그날이에요. 자, 그래서 26번에 음력설이다. 자, 이제 27번. 베트남 화폐에 관한 것을 이해한 내용. 자, 이 띠엔 떼가 화폐야. 우리 띠에는 돈이라는 건 알았죠? 베트남 화폐를 띠엔 떼라고 해요. 자, 런위 단위예요. 한자로 단위 화폐. 그렇지? 화폐 단위. 베트남의 화폐 단위는 롱이야. 롱. 그래서 동화라고 하지. 우리는 원화고 미국은 달러화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보통 위엣 쓰여지는 거지. 위엣은 쓰다야. 느기 앞에 왔을 때 쓰여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 위엣땃. 이 땃이 뭘 줄이다 이런 뜻이었어. 간략하게. 그러니까 위엣땃 줄여서 쓰다란 뜻이야. 이 위엣땃이 줄여서 쓰는 거. 근데 줄여서 쓰여진다는 거야. 라 이하라고. 즉 이렇게 줄여서 쓰여진다는 거야. 원래는 이거예요. 위엣 에이 라 비야. A를 B라고 쓰는 거야. 근데 A가 지금 어디로 가서 주어

자리로 간 거야. 그치? 그래서 수동태가 된 거야. 쓰여지는 거야. 뭐라고? be라고. 옛날 한 단어에 오늘날 현재 베트남에서는 꼭 있어요. 까, 에이, 바비. 이것과 이게 다 있다라는 거야. 모두 있어. 자, 띠엔, 띠엔. 똑같은 돈인데, 저이 종이네. 종이돈. 지폐. 그리고 띠엔 김로아이 되어 있는데, 김로아이가 금속을 얘기하는 거야. 금속류. 자, 금속돈. 뭘까요? 동전. 지폐는 열두 로아이. 로아이가 종류 할때 류자야. 종류. 열두 종류가 있어요. 자, 역시 뜨, 렌이 나왔네. 백동짜리부터, 백동부터. 500에다가 응이는 천이지? 천 단위. 그러니까 뭐예요? 50만 동이 되는 거예요. 50만 동까지 12종류가 있어. 자, 그리고 금속류지? 이 로아이가 바로 이 로아이야. 종류할 때 류자. 금류야. 한자로 하면. 그러니까 금속돈, 동전이면. 자, 이건 지폐고. 동전은 거 있어. 다섯 종류. 역시 뜨 에이 렌 비야. 200동부터 해서 5000동까지 있어. 자, 여기 지금 5000을 의미할 때 여기 보세요. 점이지? 우리는 5000 할때 쉼표를 찍는데, 베트남은 점을 찍는다고 그래서 우리 숫자 할 때, 이거 구분을 잘 해야 돼. 헷갈리면 안 돼. 우리랑 반대야. 그러니까 우리는 0.1인데, 베트남은 0 이렇게 쓴다. 0.1을. 반대로. 자, 5000동까지 다섯 종류가 있어. 200동부터 동전이. 자, 그리고 종이돈이야. 그리고 복수지. 종이 지폐들. 그리고 종이돈이기 때문에 분류사를 썼을 때 떠를 쓴 거야. 우리 종이 한장두장 하는 그 단위 명사로 쓸수 있는 그 종이돈이기 때문에 떠. 자, 지폐들의 지역이 앞이란 뜻이에요. 앞. 그렇지? 앞면이야. 우리 맛이 사람의 얼굴을 맛이라고 해, 원래. 거기서 나온 단어로, 앞면, 면이란 뜻이 있어. 그래서 앞면. 응? 그래서, 종이돈에, 종이돈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종이돈들의 앞면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어떤 종이돈이냐? 이 부분이 수식해 주는 건데. 뜨만 나왔어요. 200동부터. 아까 종이돈이 어디부터 있다고 그랬어? 12종류로 해서 100동부터 있다고 그랬지? 50만 동까지? 100동은 빼고 200동부터. 200동부터 종이돈들의 앞면에는 다 있어요. 뭐가? 힝 아잉. 자, 이힝 아잉은 한 단어로 어떤 모습이란 뜻이야. 이 힝이 형상할 때그 형자야, 한자어로. 그리고 아잉은 사진 기억나요? 사진을 찍는다라고 할때그 사진이었죠? 그래서 힝 아잉이 어떤 모습. 자, 누구의 모습일까? 구어. 주, 띠, 호찌민. 호찌민 주석의 모습이 다 있다는 거야. 200동부터 지폐에는 모두 다 200동부터 해서 앞면에는 호찌민 주석의 초상화가 있어요. 우리 지폐도 위인들, 우리 위인들의 모습이 있죠? 근데 우리 지폐마다 다 달라. 근데 베트남은 지폐에 인물의 초상화가 다 호찌민 주석이야. 자,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해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거야.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넣어봐. 동전은 다섯 종류다. 자, 동전 다섯 종류 맞죠? 자, 이건 맞아. 지폐는 열두 종류. 이것도 맞지? 지폐 열두 종류. 이것도 맞는 거야. 화폐 단위는 줄여서 이렇게 쓴다. 그렇지?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 이것도 맞네. 가장 큰 액수의 지폐는 50만 동. 그렇지, 50만 동이지. 그렇지? 이 베트남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했어. 50만 동. 자, 그럼 5번 볼까요? 모든 지폐의 앞면에는 호찌민 주석의 명언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틀린 거죠. 호찌민 주석의 모습, 초상화가 있어. 그리고 모든 지폐가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 100동부터 있는데, 200동 이부터가 있다고 그랬어. 호찌민 주석의 초상화는. 그러니까 이게 틀렸어. 알맞지 않은 거. 5번이 되겠죠. 5번. 그치? 자, 이제 28번. 사파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만을 골라봐. 자, 이 사파는 어떤 지명이야. 그래서 대문자로 쓴 거야. 사파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 붐, 지역이거든. 높은 지역.
고원지대에 있어. 어디에? 서북 고원지대. 베트남의 서북 고원지대. 니에 또 온도죠? 온도, 기온이. 중빙은 한 평균이야, 평균. 평균 그 기온이 점남 하면은 연중 단지 약 15도야. 상당히 낮은 거죠. 그래서 ANB지? 그래서 A여서 그래서 B야. 여름철이지? 자, 이 해도 여름이에요. 여름철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낸더 여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온다는 거야. 응이맛 시원하게 쉬러 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응이 쉬는데 시원하게. 우리 맛이 시원한 그런 뜻이지. 응이는 쉬다란 뜻이고. 그리고 응암, 우리 뭔가를 감상해서 본다고 그랬지? 경치나 어떤 미술 작품 같은 거, 폼가잉 나왔네. 풍경.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해서 보러 여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건 그렇고. 그리고 무어덤, 우리 놈철에 들어서, 우리 춘하 추동할 때그 겨울이지, 겨울철에 들어서, 여름에는 그렇고, 겨울철에 들어서는 가끔, 팅토왕은 가끔, 사파에서 꽃뚜엣, 자, 이 뚜엣, 티로 끝났지, 눈설자라고 그랬어. 눈설, 리을 받침, 눈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루카익 여행객이거든, 여기에 온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뭔가를 바라다, 기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응암 아까 나왔죠? 여기 응암 폼가잉 풍경을 감상해서 보는 거야. 뭘? 요번엔 눈을. 베트남에서는 눈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지? 우리 뭐 열대 국가로 알려져 있으니까. 베트남에 눈이 온다고?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북쪽의 산간지대에서는 가끔 눈이 올 때가 있어요. 겨울에. 그래서 눈을 볼게 되는 거를 기대한다는 거야.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대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여름에는 이제 피서로 오는 거고, 시원하게 쉬러 오는 거고. 자, 그럼 사파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을 알맞은 거. 겨울에는 가끔 눈이 온다. 그렇지. 여름에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아니야. 여기 산간지대예요. 높은 지대야. 높은 지대. 그게 아니야. 그래서 기온이 낮은 거예요. 연중 평균 기온이 약 15도. 아까 그 얘기가 있었죠? 연중 평균 기온. 연중 평균 기온이 약 15도야. 베트남 동부 고산지대에 위치했다. 아, 이런 거잘 봐야 돼. 여기 서북이야. 롬떠이 남박이야. 동서남북. 그 중에서 롬떠이 서, 남박 북. 서북쪽. 자, 동북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C하고 A가 되겠지. AC.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2번. 29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보세요. 곰밭장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보면은 곰이 도자기로 돼 있어. 밭장은 마을 이름이야. 그러니까 밭장 마을의 도자기야. 밭장 도자기는 부르는 이름이야. 어디에? 깍, 로아에. 각 종류들. 어떤 종류? 로곰 이렇게 돼 있지? 아까 이건 도자기라고 그랬어. 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들. 각종 도자기들의 부르는 이름이야. 그런데 이 람이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거든? 근데 만드는 대상이 지금 목조가 돼야 되는데 주어 자리로 갔지. 그래서 수동태가 된 거야. 만들어지는 도자기들, 각종 도자기들. 어디에서? 랑밭장 이렇게 돼 있죠? 자, 랑이 마을이야. 밭장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도자기들의 부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밭장 도자기가.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주엔통이 전통이거든. 한자어야. 전통적인 여기 이 로가 여기도 쓰였어요. 전통적인 것들, 물건들 바로 도자기겠지. 여기서는 전통적인 것들 외에 도자기, 밭장 도자기는 건고, 뭐가 있기도 하다는 거야. 그거 외에 많은 종류들. 사용되어지는. 자,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냐? 우리 섬은 지금까지 동사로 살다란 뜻으로 알려졌어. 그런데 이것에 명사가 꾹을 붙이는 거야. 그럼 뭐예요? 삶, 생활. 그리고 항아이는 한 달이, 아, 한 단어로
날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일상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많은 종류들이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도자기 모양 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들. 뭘까요? 여기 지금 뭐뭐와 같은 밭, 그릇, 리아, 접시, 그리고 꼭 컵, 잔 등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들도 있다. 자, 밭장에 이르면 밭장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겉에 뭐뭐 할수 있다는 거죠? 동사할 수 있다. 탐사할 수 있다. 참가할 수 있다. 자, 지정증이 프로그램이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어떤 프로그램이냐? 도자기를 만드는 프로그램. 뭐에 따라서 도자기를 만들까요? 자신의 서틱, 취미로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지? 이게 왜 서틱이 취미일까? 취향이란 뜻이 있어요. 취향, 취미, 자신의 기호. 그래서 자신의 서틱에 따라서 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자기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밍은 지금까지 친구 사이에서 나를 사용할, 나라고 부를 때만 우리가 사용을 많이 했는데,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밍에. 그러니까 자신의 서틱에 따라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보기에서 골라볼까요? 이 밭장 마을은 하노이에 위치해 있다. 여기 나와 있어. 하노이 밭장 마을. 그치? 하노이 밭장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도자기들.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 밭장 도자기는 자, 여기 보세요. 단지 있을 뿐이다. 뭐가? 전통적인 것들만 있을 뿐이다. 이게 아니야. 아, 이게 아니야. 일반 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릇, 접시, 컵들도 있어. 자, 이 도자기들이죠. 하노이에서 만들어지는 도자기들이 밭장 도자기라고 불려진다. 아니야. 밭장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도자기가 밭장 도자기라고 불려지는 거야. C가 아니네요. 자, D. 밭장에 오는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기호, 취향에 따라서. 그렇지?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했지. 자, 그럼 D도 맞네. 자, 그러면 두 개를 골라보면 A하고 D가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이제 마지막 30번. 4에 관한 글에 언급된 거예요. 언급된 걸 한번 찾아볼게. 자, 4. 우리 쌀국수 4지? 이 4는 몬안 음식이야 한 단어. 우리 몬이 음식이고 안 먹단데 먹는 음식에서 요것도 한 단어로 음식이야. 띠우비우가 한 단어예요. 대표적인 전형적인 그런 뜻이거든. 하노이의 대표적인 음식이야. 퍼가 하노이의 대표적인 음식이야. 자, 퍼한 그릇에 한 그릇에 퍼에는 보통 거 있어요. 바잉퍼라고 돼 있지? 자, 이 퍼는 우리가 알아. 바잉은 뭘까? 베트남에 여행 간 친구들이 나 아침 식사로 만미 먹었어. 할때 만미 바로 이거예요. 지역에 따라 반이라고도 하고 어느 지역은 반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떡, 빵이란 뜻이야, 이게. 그런데 이 바잉퍼가 퍼하고 붙여지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느냐? 면, 국숫가락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면발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국숫가락이 있어. 만들어져, 이게 만들어지는, 뭐로써 만들어지냐? 이 방은 수단, 방법, 재료가 있지? 자, 가오로써. 가오가 뭔데? 쌀이란 뜻이야, 쌀. 그래서 쌀국수예요. 쌀로 만들어지는 면이 있고, 또 뭐가 있어? 늑숨이 있어. 자, 늑숨은 육수야, 육수. 육수가 있어. 쌀국수, 그, 퍼, 한 그릇에, 궁버인, 하면, 뭐뭐와 함께. 자, 틱. 뭐, 호악, 틱가 되는데 이건 우리가 알잖아. 소, 닭이잖아요. 그럼 틱은 뭘까? 고기, 고기. 육류 고기를 틱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소고기, 호악은 또는 닭고기가 더불어 함께 있다라는 거야. 쌀국수 한 그릇에는 면발과 육수와 소고기 또는 닭고기가 있다. 자, 현재 퍼는 BS는 알단데 역시 앞에 두 개였으니까 알려지는 거지. 수동태로 낸 어디 어디에 알려지는 거야. 많은

0: 나라에서 알려졌어. 젠테서의 우리 세계거든 한자어로 세계 젠은 뭐뭐 위인데 보통 세계에라고 할때 젠을 써요. 세계 상에 위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베트남어로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야. 이 덴을 쓴 거는 강조하는 거야. 어디 어디까지 알려져 있다. 세계 각국에까지 알려졌다. 한국에서 또한 역시 한국에서도 있다는 거죠. 많은 관이 있다. 뭐 하는 관? 퍼를 판매하는 관이 있다. 그런 가게들이, 식당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퍼에 대해서 언급된 거는 가격, 유래, 재료, 재료인. 그렇지? 재료지. 먹는 방법, 요리 방법. 아니고, 재료들이 이렇게 있어요. 쌀로 만들고, 면발이 있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세 번째 강의. 두 번째 모의고사의 첫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네 번째 강의는 우리 2회차 모의고사의 나머지 의사소통 16문항이죠? 예, 미리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은 2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3강, 7강과 8강에 대한 수능 실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7강 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발음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밑줄 친 부분에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이라고 해서 지금 2, 3, 4, 5번은 세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1은 꾀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볼게요. 1번에는 끄라고 해서 꼬리나 줄을 나타내는 단어죠. 이거 끄 발음으로 나고 있죠. 2번에 꾸히흐 달리다 라는 단어. 끄로 역시 발음이 납니다. 꺄도 선물이죠. 오큐페 뭐 차지하다, 바쁘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에그제가 시스죠. 이거는 에그제가 시스라고 해서 스 발음이 나죠. 연습, 운동 이런 거죠. 센을 뒤에 이나 은나 이그렉 이런 것들이 오면요, 이제 그 뭐죠, 스 발음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스 발음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오, 유가 뒤에 나오게 되면 그 발음이 난다. 그 다음에 쎄 밑에 쎄드유가 달리면 무조건 쓰 발음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교재에서는 조금 오류가 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이렇게 문제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조금 찾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세 번째 동그라미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부터 볼까요? 부잘레 뚜 빈칸에 뚜고네 아고시라고 나오죠. 자, 직진을 하셔서요. 자회전을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직진하다 알레 뚜 두아죠. 알레 뚜 두아 직진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몽쿠쟁 에트레 두아라고 되어 있는데 두아는 고든이라는 뜻이 있죠. 정직한 고든이라는 뜻도 있고 똑바로라는 뜻도 있고 첫 번째 두아는 이제 명사로 쓰여 가지고요. 권리라는 게 있죠. 각각이 다 그들 나름의 권리가 있다. 각자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재에 이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비행은 잘이란 뜻이고요. 3번에 아웅팽 마침내 라는 뜻이죠. 4번에 뺀드는 뭐 수고, 고통, 벌이란 뜻이고요. 쇼즈는 사물을 나타내는 거죠. 겉이라는 뜻으로 쓰이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3번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에이가 세먼 아니베르세르 디스 디몽쉬. 이번 주 일요일에 내 생일이야. 비가 주아 유즈 아니베르세르. 생일 축하해. 쥐바 페르꼬아. 너는 뭐할 거니? 라고 하죠. 에이가 주땡 비트 쉐모아. 우리 집에 너를 초대할게. 주페 윈 수아레 아베크 뚤루 몽드.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할 거야. 비가 슈퍼 멋지구나. 매 빈칸 드몽데 아 Mes parents, si je peux venir. 그런데 내가 부모님께 물어봐야 돼. 그죠? 내가 가도 되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애가 pas de problème. 문제 없어. Demande leur vite. 부모님께 어서 여쭤봐. 빨리 여쭤봐.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들어가는 거 뭘까요? 1번 on vient. venir는 막 뭐뭐 하다라는 거죠. 동사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나는 막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니까 말이 좀안 되죠. 이번 아니고요. 이번에 il ne faut pas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이건 금지의 표현이죠. 이때 금지를 하면 안 되겠죠. 물어보는 거를. 아니고요. 3번에 je ne peux pas 나는 할수 없다라고 해서 뭐 불가능의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4번에 il est interdit 이것도 역시 금지의 표현이죠. 이번처럼 들어가면 안 됐고요. 5번에 je suis obligé de라고 해서 être obligé de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être obligé de.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볼게요. 게시판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게시판 문제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교재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도 가끔 나오는데요. 수능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요. 조심할 점은 이제 너무 쉽다라고 해서 방심하면 또 오히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차분하게 끝까지 잘 읽어내셔야겠어요. 자, 내용을 보시면, Dans la bibliothèque, il faut. 도서관에서는요. 뭐뭐를 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나와 있죠. Il faut. 무엇을 해야 하나? Garder le silence. 조용히 있어야 돼요. 침묵을 유지해야 된대요. 두 번째는 retourner ses livres à temps. 그 책을 그제 시간에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놓는 거. 반납하는 거죠? 제 시간에. 그 다음, présenter sa carte de bibliothèque. 도서관 카드를 제시를 하래요. 네 번째, demander de l'aide si vous en avez besoin이라고 했죠.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라고 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죠? 그러면은 보기가 지금 다섯 개인데 네 개의 문장이 나왔다는 건이네 개가 다 들어가 있을 확률이 크잖아요. 나머지 하나를 찾으면 되겠죠. 1번에 조용히 하기. 왜 나왔어요? 2번 도서관 카드 제시하기 나왔습니다. 제 시간에 책 반납하기 역시 나왔죠. 다른 사람 방해하지 않기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 방해하지 않는 것은 도서관에서 물론 지켜야 할 에티켓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죠. 4번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요청해라. 맞아요. 그래서 4번에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여기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하셔도 됩니다. 멕시복구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비가 Je suis désolé, mais c'est interdit dans un musée 라고 했어요. 박물관에서는 금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A에서의 이 빈칸은요, 뭔가 박물관에서는 해서는 안될 행동을 지금 한 거죠, 여기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계속 볼게요. A가 마지막으로 D'accord, je comprends. 알겠습니다. 뭐, 잘 이해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기 먼저 볼게요. A번, Puis-je prendre des photos? 아, 제가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라고 했어요. 사진 찍어도 되나요?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장으로 들어갔다면, B가 네, 물론이죠.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방문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A가 아니겠죠. 두 번째 밑줄에 보시면, 아, 지금 방문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A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 찍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안 돼요. 박물관에서 금지예요. 라고 할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A는 두 번째 밑줄에 들어가겠죠. B번, Je peux entrer dans la salle de dessin? 제가 지금 이 미술의 방에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했어요. B번, 여기가 되겠죠. 네, 지금 방문하셔도 됩니다. C번, Il ne faut ni téléphoner ni prendre des photos. 전화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느, 디, 니죠. 요것이 C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안 되고 더불어서 이제 전화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준 거죠. 그래서 B, A, C가 순서니까요.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 차분하게 푸셔야지 되는 문제예요. 자, 이제 6번 넘어갈게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바꿔 쓸수 있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좀 전에 방금 나왔죠. être obligé de,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On est obligé de travailler les leçons 1 à 10 pour l'examen de maths. 수학시험을 위해서는 1과부터 10과까지 공부해야만 합니다. N'oublie pas, 잊어버리지 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잊어버리지 마. 그랬어요. 얘가 merci beaucoup de me rappeler. 아, 드무, 라부아 하플레, 나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의무를 나타내는 거니까 골라볼까요? A번, 일페. 일페는 의무가 아니죠. 일포가 의무죠. 요거랑 요거랑 하나의 스펠링 차이지만 뜻이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그는 하다, 뭐 만들다 라는 뜻이고, C번이 의무죠. 뭐 해야만 한다. 3번에 주뿌, 난할수 있다. 이건 아니죠. 가능성이나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허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그 옹투아,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 C, D. 그래서 6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알라케유 둘라게아르 레스트 아 파리라고 했어요. 파리의 동역에 있는 그런 안내소에서 하는 대화가 되겠습니다. A가 Bonjour, je voudrais changer mon billet pour Strasbourg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티켓을 바꾸려고 합니다. B가 Vous voulez partir à quelle heure? 몇 시에 출발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하니까 A가 Après 14h, 오후 2시 이후에요. 라고 했어요. B가 아따운데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서 르 트랭이라고 하죠. 기차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첨가하기를 인니아 플리드 플라스 부 오주오지 오늘 더 이상 자리가 없네요. 르 플리 그죠? 더 이상 뭐뭐가 없다. 따까워 맥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꾸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1번, il faut changer le train. 기차를 바꾸셔야만 합니다. 아니죠. Vous devez acheter 기차를 살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차를 사야만 한다. 아닙니다. Vous pouvez décider le train. 기차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죠. On est obligé de prendre. 우리는 그 기차를 타야만 합니다. 아니죠. C'est difficile de changer.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자리가 없거든요. 라고 해서 7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기가 있을 때는요,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오헝주회 미술관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했죠? 오헝주회 미술관이라고 하면요, 항상 이 수련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낼 때요, 이두 개를 항상 같이 묶어서 내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볼게요. Le musée de l'Orangerie se trouve dans le jardin des Tuileries라고 했어요. 오랑주리 미술관은요, 튤르리 정원에 있습니다. C'est l'un des musées les plus connus pour ses œuvres de l'impressionnisme. 이것은 매우 유명한, 가장 유명한 박물관 중에 하나예요. 뭐로 유명한 거예요? 인상주의파들의 그런 작품들로 가장 유명한 박물관들 중에 하나입니다. 미술관들 중에 하나입니다. Il a ses portes Le 16 mai 1925, 1927년 5월 16일에 문을 열었어요. Quelques mois après la mort de Claude Monet. 클로드 모네가 사망 후몇 달이 지나서 이제 1927년 5월에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Ce dernier voulait présenter ses nuits nymphéas dans 12 salles au mur blanc spécialement fait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 클로드 모네를 얘기하는 거죠. 클로드 모네는 그 8개의 그 수련 작품을 전시하기를 바랬어요. 어디에? 특별하게 만들어진 흰 벽이 있는 그 공간, 그 방에 두 개의 방에 이제 전시하고 싶어 했어요. Cet ensemble de nymphéas montre son amour pour l'art japonais 합니다. 일본 예술에 대한 그의 애정을 보여준대요. 이 수련 전체의 작품들이 덩스 뮤제 이 미술관에서는 On peut voir aussi des œuvres de Matisse, de Cézanne et de Renoir. 이 미술관에서는요, 또한 마티스나 세잔이나 르누아르의 작품도 볼수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알맞은 거 보기에서 고르래요. 보기 볼까요? 모네의 활동 시절 개관했다는데 모네가 사후 이렇게 나오죠? 아니죠. 네, 모네의 전원 전시 공간이 있죠? Mur blanc spécialement fait. 마티스, 세잔, 르누아르 작품도 전시한다. 맞아요. 수련 연작은 프랑스 예술의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좌뽀네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B하고 C가 정답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황주리 미술관은 루브르하고 그저 오르세 미술관만큼 아주 막 그렇게 우리한테 유명하진 않지만 최근에 조금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히려 오르세 미술관보다 조금 더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알아두시고요. 이제 9번 볼게요. 모네의 정원. 자가댕드 모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이제 골라볼게요. Si vous aimez les dessins de Monet. 여러분들이 모네의 그림을 좋아하신다면요. Vous pouvez visiter le jardin de Monet à Giverny. 지베르니에 있는 모네 정원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Ce jardin est ouvert aux visiteurs tous les jours du 1er avril au 1er novembre. 이 정원은요, 매일매일 4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방문객에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Les animaux sont interdits. 동물들은 입장 금지입니다. En entrant dans la maison de Monet, 모네 집을 들어가면서 Les visiteurs peuvent imaginer sa vraie vie dans un atelier라고 하죠. 방문객들은요, 그 화실에서, 작업실에서 그의 진정한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생생한 그런 삶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On peut acheter son ticket en ligne. 우리는 그 티켓을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요. 또는 sur place,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보고 있는 샘플로 비지트. 그냥 단순 방문인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중요하겠죠? 보고 있는 비지트 avec guide. 가이드가 있는 방문을 위해서는요, il faut réserver avant de venir. 오시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Il est possible de faire la visite avec un guide en anglais, en allemand ou en espagnol. 이라고 하죠.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가이드와 함께, 안내와 함께 그 방문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

겨울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저 4월부터 11월까지죠. 겨울에 문을 안 여는 게 맞아요. 12, 1, 2, 3 문을 열고 있지 않죠. 동물과 함께 입장이 불가능하다. 맞아요. 엔테가지라고 얘기했죠, 아까. 이렇게 보시면. 현장에서 직접 티켓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쵸? 모네가 생전 살았던 집을 방문할 수 있어요. 그쵸? 가이드 투어는 당일 직접 예약이 가능하다. 아니고요. 오시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9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부터 문법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애가 깨스크집에 있지. 너 여기서 뭐해? 뚤몽 뜨다땅 모두가 너를 기다리잖아. 라고 했어요. 비가 아땅 기다려. Je finis de voir. 나 숙제를 지금 끝내고 있어. 뚫을 수 있대. 내가 바로 뭐겠어요? 갈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A, have라고 했는데 have는 꿈꾸다예요. 맞지 않죠? viens은 오다라는 뜻이지만요. 상대방 쪽으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서 오는 거니까 요거는 가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죠. B번 맞아요. C번, j'arrive, 곧 갈게 라는 뜻으로 쓰이죠. J'espère는 뭐뭐 하기를 바라다니까 아니죠. 그래서 10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 Il faut boire de l'eau. 물을 마셔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물이라고 하는 거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부분 관사 들로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얘는 맞고요. 2번 엘 헤베이 오프티주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스스로 그녀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는요 대명동사로 써줘야 되죠. 대명동사 재개대명사가 빠져 있어요. 스 헤베이가 돼야 됩니다. 그냥 헤베이를 쓰면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죠. 이거는 정답은 2번이에요. 3번 assis-toi sur une chaise. 의자 위에 앉아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죠. Chacun veut rester en bonne santé. 각자 모두가 그 건강하게 유지하기를 건강을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맞고요. 5번 il se sert de son vélo tous les jours. 매일매일 그는 자전거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잘 보시면 정답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Je suis en train de rentrer chez moi. 나는 우리 집에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Le jour va bientôt tomber. 해가 곧질것 같다. 낮이 곧 떨어진다라는 거니까요. 곧 날이 질것 같다. Je me dépêche. 나는 서둘렀다. 서두르고 있다. Parce que, 왜냐하면, je dois faire mes devoirs.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Demain, 내일, je dois me lever tôt. 일찍 일어나야 한다. Pour m'inscrire au cours de sport. 운동, 수업, 체육 수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된다. 라고 했어요. 자, être en train de 다음에 부정법 동사 원형이죠. 지금 헝트의 동사 원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거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le jour va bientôt tomber. 알레 플러스 동사 원형 역시 부정법으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C번은 je me dépêche, 서두르다 하는 거, 대명동사 se dépêche의 1인칭 형태로 잘 바꾸어져 있죠. 변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뒤를 보시면 주 두아 물 르베라고 되어 있는데 쓸 르베라는 대명동사의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는데 드부아가 준 도동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주어가 주이기 때문에요 재개대명사를 무로 바꿔주는 것도 맞아요. 잘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를 보시면 일찍 일어나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요? 등록하기 위해서죠. 그럼 등록하기 위해서 앞에 뿌가 있네요. 뿌가 다음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얘는 지금 동사 원형이 아니죠. 맹스크리라고 해서 얘는 3인칭으로 쓰여 있어요. 동사는 또 재개되면서 1인칭이고 이렇게 하면 바꿔야 되죠. 맹스크리로 바꿔야 돼요. 내가 등록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부정법의 형태로 바꿔주셔야지 맞는 표현입니다. 12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부정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잘 풀어보시지 않았으면 굉장히 틀리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강의 다 끝났고요. 또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8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8강을

첫 번째 1번에서 발음 문제가 아니고요. 철자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즘에 발음 및 철자 문제에서 특히 요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나오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도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볼게요.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낱말을 고르는 거예요. Ce matin, 오늘 아침에 j'ai bu du lait겠죠. 우유를 마셨다. lait. 그리고 et j'ai mangé du pain. 빵을 먹었다. avec de la confiture. 먹는 잼이죠. 잼과 함께 빵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ensuite j'ai pris mon sac이죠. 가방. 그리고 나서 나는 나의 가방을 챙겨서 je suis parti à l'école 학교에 갔다. 학교로 출발했다. 그러면 i r s o죠. 조합할 수 있는 거 뭐예요? soir. s o e e r. 저녁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꽃대 옆이고요. 드미는 반, 두 온화한 위트 빨리 라는 뜻이죠. 1번에는 4번이 정답이네요.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풀어가지고요. 이렇게 번역해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보기를. 이제 2번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Elle pincane ses fleurs chaque jour. 그녀는 매일매일 꽃들을 어떻게 한대요? 두 번째는 ce médecin est très gentil. 의사 선생님은 아주 친절합니다. Il bien les malades. 환자를 잘 보겠어요? 돌보신다. 잘 치료하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꽃들도 잘 돌보고 환자도 잘 치료해요. 동사가 뭐가 들어갈까요? 수완이죠. 요 동사의 변화형을 쓰면 되겠죠? 3인칭 단수로 다 되어 있으니까 수완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의 주는 주에라는 동사죠. 놀다. 레세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옥규빼 차지하다. 헤우시가 성공하다. 이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4번이 돼요. 수완의 동사도 조금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는 동사입니다. 자, 이제 3번 들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요. Tu es arrivé à l'heure à l'école toute la semaine. 너는 모든 주마다 학교에 제 시간에 도착을 했다. 라고 하면서 느낌표라고 하죠. 비가 맥시 마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페 드몽 미유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뭐 개근을 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된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건 브라보라고 하죠. 너 매 주마다 항상 지각한 적도 없고 항상 제 시간에 왔어. 너 진짜 브라보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amongst 그러면 저런 이런 거예요. 여기 상황에서는 아니겠죠? Bonne chance 행운을 빈다 이고요. 4번의 quel dommage 유감이구나 아니죠. 5번의 joyeux anniversaire 생일 축하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감탄문으로 쓰이는 그런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자, 이제 4번 볼게요. 4번은 이제 편집 글인데요. 이제 그 핸드폰으로 주거니 받거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메일이군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메일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her Mina, 미나에게라고 하고 있는데요. 미나가 여성이기 때문에 지금 쉐어의 형태가 이렇게 된 거죠. 남성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민호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Tu es bien arrivé à Séoul. 너 서울에 잘 도착했니? Moi, je suis bien arrivé à Paris. 나는 파리에 잘 도착했어. J'ai vraiment adoré notre voyage en Allemagne. 나는 독일에서의 우리들의 여행이 너무 좋았어. On a passé de très bonnes vacances. 우리 정말 좋은 바캉스를 보냈어. Tu prends bientôt tes cours, non? 너곧 이제 다시 수업을 시작하게 되지? 그렇지? 라고 얘기합니다. Pincan pour la rentrée. 이제 다시 계약을 하니까 뭐뭐 해라. On se voit cet été, d'accord? 우리 이번 여름에 다시 보자. 알겠지? À bientôt. 또 만나자. 모하메드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말을 골라볼까요?

자, 계약을 이제 앞두고 수업을 다시 시작하지? 계약을 위해서 뭐 해? 라고 할까요? 용기를 내라. 뭐 화이팅해라.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면 골라보죠. 1번에 본눈 위, 잘 자라는 거고요. 아니겠죠. Bon voyage, 좋은 여행이 되라. Bon courage, 용기를 내라. 화이팅해라. 3번. 정답이 되겠죠? 4번, 본눈 안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5번에 본눈 수화의 즐거운 뭐 파티가 되기를, 즐거운 저녁 시간이 되라, 이런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5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감탄문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느낌표가 나와 있고. 그리고 보기를 보시면은 이제 다 감탄문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깰, 명사. 그죠? 형용사, 명사. 깰, 명사. 그다음에 꽃무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감탄문을 만들 때 주어 동사를 이끌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바로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구분이 됐었는데요. AC번의 깰은 문장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명사구만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용 들어가 볼게요. 애가요, 흑여 덤프 빠글라 프네트. 창문 쪽을 좀 봐.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비가 세브레. 맞아. 오나 비안 페 드비니 엉 스위스. 스위스에 온거 정말 잘한 것 같아. 정말 잘했어. 세 브레멘 엉 트레 보 페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나라야. 내가 주베 엉부아예 데 포토 아마 파미유. 나는 가족에게 사진을 보내야겠어. 라고 얘기하죠. 그럼 지금 막 이렇게 스위스의 그 경관에 대해서, 경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좋아서. 그럼 볼게요. 창문 좀 봐. 에이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안타깝다니.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에이가 아니고요. 정말 날씨가 너무 안 좋다. 아닙니다. 지금. 10번에 quel vue magnifique. 정말 저렇게 멋진 광경을 좀 봐. 10번 가능합니다. D번 comme ces montagnes sont belles. 이저 산들 예쁜 것좀 봐. 가능하죠? C하고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감탄문 자체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감탄의 표현으로 이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문제나 이렇게 문법사항이 조금 있으면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번 볼게요.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거니까 두 번째 거로 볼게요. 자, A가요, J'ai une grande nouvelle à te dire 라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얘기할 아주 중대한 소식이 있어. B가 Vas-y, dis-moi. 어서 해봐. 말해봐. A가 J'ai trouvé un travail à Genève, en Suisse 라고 합니다. 나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일을 구했어. B가 Vraiment? 정말? C'est super! 멋지네. 멋진 일이네. 하면서 또 뭐라고 하죠? A가 Merci. 고마워. Je suis trop contente. 나 정말 너무 만족해. Ça fait longtemps que tu voulais ça, non? 사페 시간 그다음에 끄가 나오게 되면요. 뭐뭐 한지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것을 원하는 것은 오래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일하고 싶었잖아. 싶어 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위 맞아. 사페 데모아 그주 쉑쉬. 또 나오네요. 사페 그 내가 그렇게 일을 구한 지몇 달이 됐어. 세덩 해브 부르 모아. 나에게는 정말 꿈과도 같다. 비가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Merci beaucoup, 고마워, je te tiens au courant pour la suite 라고 하는데요. 여기 뜨니 오꾸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누구누구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가 이제 앞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내가 소식을 계속 알려줄게 너한테 pour la suite 앞으로 계속 향후에 있을 그 나의 소식을 너한테 계속 알려줄게 라는 의미예요. 그럼 빈칸 A부터 골라볼까요? 자, 나 제네바에 취직했어 라고 했어요. 정말 멋진 일이다 라고 하면서 보나피띠 맛있게 먹어 아니죠. 이건 식사하기 전에 하는 표현이죠.

이번에 펠리시타치옹 축하해. 쓸수 있겠죠? 그럼 3번에 끝 뒤에 벨. 너 너무 예쁘다. 갑자기? 이런 말안 하죠. 3번 아니고요. 4번에 뛰어 보 라부아라는데 아부아 보 동사 원형 나오면요 약간 양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지 않아요. 5번 준우물성 바 비엔 나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컨디션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5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6번에는 정답 2번이었고요. 이제 7번을 보시면 B를 찾는 거잖아요. 자,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는 꿈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얘기를 하기를 1번에 빠게지용 말도 안 돼. 아니죠. 무한옴뿔리 나도 역시 그렇지 않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 3번은 싸맹떼가스 흥미롭군. 아니죠. 나한테 정말 꿈과 같아. 근데 흥미롭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4번에 있는 팔레빠라고 하는 건 그럴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5번, 주트 스웨트 윈 멜 위, 엉, 스위스. 나는 너가 스위스에서의 아주 멋진 삶을 살기를 바란다. 라는 거죠. 7번은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의사소통 문제에서 이렇게 빈칸 A와 B에 적절한 대화를 물어보는, 대화 질문 들어가는 걸 물어보는 건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문화부터 이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8번에는 밭도무슈가 되겠는데요. 밭도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사나 아니면 뭐 예능 프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파리의 유람선 아주 어렵게 다가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밭도무슈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르 밭돔 뷔스, 밭도뮤슈가 아니죠. 밭도뷔스죠. 자꾸 제가 밭도뮤슈라고 하네요. 밭도뷔슈 에땅 밭도 아파리, 파리에 있는 배이다. 쇼라센, 센강에 있는 파리에 있는 배 이름이에요. 세콤 엉 뷔스메 쇼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물 위에 있는 버스와 같다. 그렇죠? 버스이지만 물 위에 다니는 버스다라는 거죠. 일레 푸고 레 투리스트, 그것은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에요. Mais les Parisiens peuvent aussi l'utiliser. 하지만 파리 사람들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es touristes le prennent pour visiter la capitale. 방문객들은 그것을 타요. 이게 뭐예요? 밭도뮤스가 되죠. 탑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Visiter la capitale이죠. Capitale은 수도라는 의미고, 다시 말해서 파리를 말하는 거겠죠. 파리를 방문하기 위해서 타고요. Le bateau bus s'arrête à des lieux connus comme la Tour Eiffel, le musée d'Orsay, Notre-Dame et le Louvre라고 합니다. 이 bateau bus는 멈춰요. 정차한다는 거죠. 쓴다는 거죠. 어디에? 그냥 des lieux connus, 유명한 장소에 섭니다. 뭐와 같은? Comme, 뭐뭐와 같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에펠탑, 오르세 미술관, 노트르담,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까지 그런 유명한 장소들을 다 선다라는 거예요. On peut utiliser un ticket de bateau bus tout de la journée.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바토뷔스의 티켓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est un bon moyen pour voir Paris tranquillement이라고 하죠. Tranquillement은 조용히, 뭐 평안히, 평온하게 파리를 보기 위해서 좋은 수단이 됩니다. 무아양은 수단이에요. 여기 나오죠. 매 아땅스용.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Le bateau bus n'accepte pas la carte Navigo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 빠져. 이 나비고 카드는 받지 않아요. La carte Navigo est une carte pour le métro, le bus et le RER à Paris. 이 나비고 카드는요, 파리에서의 지하철, 버스 또는 이제 광역 지하철, 광역철 그를 이용할 때 쓰기 쓸수 있는 그런 카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밭도뷔스에 대한 글을 내용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건데 전국에서 탈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파리 시민들만 탈수 있다 아닙니다. 관광객도 탈수 있죠. 파리의 유명한 곳들에 멈춘다 맞아요. 3번이죠. 오전 티켓과 오후 티켓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아니고요. 뚜뚜라주군에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버스에 탈때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없죠.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8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볼게요. 터무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En France, il y a des tramways dans beaucoup de villes, comme Bordeaux, Lyon, Strasbourg, Nantes et Nice. 라고 하네요. 도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프랑스에서는요, 많은 도시에 트램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뭐냐면, 보르도, 리옹, 트라스부르, 넝뜨, 니스가 그렇다라는 거죠. 아, 파리. 파리에서는요, il y a aussi plusieurs lignes de tramway. 트램의 그런 여러 가지의 노선이, 여러 개의 그 노선이 있지만, Mais elles sont surtout loin du centre-ville. 하지만 그것은 시내로부터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Les gens prennent le tramway pour aller à l'école. 사람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트램을 타기도 하고요. Au travail ou faire le magasin.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러 갈 때도 타기도 합니다. Le prix du ticket de tramway. 트램의 그 티켓 가격은요. Est le même que celui du bus ou du métro라고 하죠. 버스나 지하철의 티켓 가격과 같습니다. 저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쓸리는. 보시면 알맞은 것만 보게도 골라볼까요? 여러 도시에 있다. 여러 도시에 있죠. 그죠? 여러 개의 도시에 있습니다. A. 주로 관광용으로 쓰인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죠.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파리 도심 밖에 노선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Loin du centre-ville. 가격이 버스 티켓보다 저렴하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에요. Même.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A와 C가 정답이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법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11번, 12번 되겠습니다. 10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했는데, 이거 문장을 보시면은요, 지각 동사, 사역 동사, 그리고 이제 레세 동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정법이 나올 때 부정법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A번, il est parti pour ce soir라고 했어요. 그는 볼이 오늘 저녁에 떠나는 것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끊으라고 그랬죠? 레세 동사는 주어와 의미상의 동사가 이렇게 VS도 되고 SV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올바르게 쓰인 거죠. 그렇죠? 이게 볼 빡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2번, B번, Je fais mon fils faire ses devoirs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역 동사 faire 다음에 끊어볼까요? 그럼 나는 뭐뭐 하도록 시켰다, 만들었다. 무엇을? Mon fils, 나의 아들이 숙제를 하도록 했다라는 건데, faire 동사는 부정법 사이에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부정법이 먼저 나오고 의미상의 주어가 뒤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의미상의 주어와 목적어까지 있죠. 숙제를 하다라고 하는 목적어와 동사가 다 있어요. 이럴 때 주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뒤로 빼야 되죠. 이렇게 빼가지고요. 나 주어예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처럼 표시를 한다라고 했어요. 전치사 아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B번은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C번. Ils ont vu les enfants jouer dans le jardin. 이것도 지각동사 vu 뒤에서 끊으면 그들은 봤다. 뭘본 거예요? 아이들이 의미상의 주어. 노는 것을. 어디에서? 정원에서 노는 것을 봤다라는 거죠. 지각동사 다음에는 의미상의 주어 동사 순서 저렇게 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죠. 그래서 A와 C가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faire 동사, 레세 동사, 그리고 지각 동사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문제가 하나의 문제 안에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사역 동사가 제일 어려웠으니까 사역 동사만 막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세 개는 항상 같이 나온다라고 염두를 하시고 문제를 풀고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을 보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A를 보시면, 죄, 토, 말, 오, 브라라고 했는데, 아부와 말. 아, 정관사. 그 다음에 신체 명사가 나오죠? 신체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아하고 정관사가 축약이 돼서 축약 관사의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럼 팔이 너무 아프다라고 했을 때 팔은 남성

단수. 그래서 아 플러스 르 합쳐지니까 오. 쓴거 맞죠? 이렇게 된거 맞습니다. 그 다음 비번은 공간이 없으니까 지우고 다시 할게요. Il n'ont pas envie de sortir라고 되겠죠? Avoir envie de 뭐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정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avoir envie de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 동사 원형 저렇게 쓰는 거죠. 동사 앞에는 뭐 지금 뭐 관사나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 문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C번에 La salle était pleine au mond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본것 같은데 plein 또는 pleine 드를 쓰죠. 플랭이나 플랜드를 쓴 다음에 무관사 명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긴 지금 뭐예요? 플랜 아라고 되어 있네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얘는 드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은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으니까 A, B, C번, 아, C번이 아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축약 관사이면서 또 뒤에 숙어도 같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2번을 볼게요. 보기에 낱말을 모두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때 빈칸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이렇게 보기에서 빈칸이 다섯 개 나오는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좋아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보기를 보시고 보기에서 동사를 먼저 찾아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만약에 보기 안에서 두 개가 있다. 라고 하면은 뭐 준조동사나 사역동사, 뭐 직역동사, 그다음에 뭐 뭐죠 레스동사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동사 원형의 동사가 나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가 나오고요. 밑줄이 다섯 개쫙 나오고 쇼드망 오조지라고 했어요. 쇼드망은 날씨가 추운이라고 할때 쇼. 쇼의 이제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오늘 뭐 입어야 한다, 따뜻하게 뭐 입었다,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문장에서. 그런데 다행인 것은 12번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보기에 부정문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문보다는 조금 쉬워요, 긍정문이. 그리고 이제 부정문에서 뭐 목적어가 또막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중성 대명사까지 나오면 정말 어려운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 보기를 보면 에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페가 나오고 아비에가 나옵니다. 그럼 동사에서부터 비롯된 단어가 세 개나 나오죠, 무려.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르나 엘 아포스트로 봐서 얘는 목적 대명사, 목적보 대명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스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아, 얘는 재개대명사니까 대명동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명동사하고 엮여서 이제 문장을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에페 아비에 세 개가 있으니까 얘가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이니까 동사 원형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뭔가가 동사 원형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에페는 아비에보다는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자, 먼저 아비에를 써볼까요? 아비에가 제일 마지막에 나올 거고 동사 간의 순서상에서는 그리고 페가 나오겠죠. 뭐뭐 하게 만든 거예요. 옷을 아비에는 옷을 입히다인데 내가 옷을 입는 거로 쓰기 위해서는 대명동사의 재개 대명사가 앞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페어 동사가 나오게 되고 옷을 입다 사비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엇 누가 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옷을 입게 했다. 저 과거부터 볼게요. 옷을 입게 했다라니까 과거인 조동사 아부아가 나와야겠죠? 조동사 아부아는 페 동사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면은 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에페 사비에라고 하면은 따뜻하게 오늘 뭐 내가 입어야 됐다라는 건데 여기 보신 목적어가 있잖아요. 르 엘이 있죠. 그러면 누군가를 옷을 따뜻하게 입혔다라는 문제가 되는 그런 해석이 되는데요. 이것의 위치는요, 여러분들 조심하실 것이 사역동사의 경우에 그 목적어의 위치는요, 우리가 보통 준조동사하고

동사 원형이 있을 때는 이 목적어의 위치가 동사 원형 앞에 위치하지만 사역 동사의 경우에는 사역 동사 앞에 위치를 하죠. 사역 동사와 부정법이 있으면요. 이때는 사역 동사 앞에 위치를 합니다. 요게 조금 다른 그런 준조동사 구문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사역 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대명사로 바뀌어서 앞으로 나갈 때는요. 페어 동사 앞으로 나가서 요렇게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순서를 맞춰 보면요. 레, 페, 사비에라는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또는 그를 그에게 따뜻하게 옷을 입도록 했다. 오늘. 이런 문장이 됩니다.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순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다 끝까지 풀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차분하게 정리해 가시면서 문법 사항들과 함께 꼼꼼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8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항풀이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2점 테스트 하고 있었죠?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항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중위도 해역의 깊이에 따른 수온, 염분, 밀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밀도와 수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자료에서 우리가 볼 거. 선생님이 여기다 용스픽을 딱 붙여놓은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본적으로 수온은 내려가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거운 물이 있는 게 정상이죠. 가벼운 물이 밑에 있고, 무거운 물이 위에 있다? 그럼 섞여버리겠지. 그건 비정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자료를 다룰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수온은 깊어질수록 내려간다. 그게 정상이니까. 그 다음에 밀도는 깊어질수록 커진다. 이게 정상이니까. 그럼 여기서 A와 B를 보면 얘는 깊어질수록 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밀도가 되는 거고요. 얘는 깊어질수록 감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수온이 되는 거예요. 이 수온과 밀도의 관계, 우리가 염분은 지역에 따라서 또 깊이에 따라서 이 값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염분의 변화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냥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만 수온 같은 경우는 깊어지면 온도가 내려가는 게 정상이고 밀도는 깊어지면 커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일반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A는 밀도이다. 맞고요.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40m 부근이다. 이제 이런 건 지식이 아니라 자료 해석으로 가는 겁니다. 40m 부근으로 쭉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수온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쭉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층이 이만큼은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 수온 약층이 나타나려면 이 정도의 깊이 이후부터 수온이 내려간다. 혼합층, 수온 약층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아마 쭉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도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수온이 더 내려가겠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40m 부근이 아니라 적어도 뭐 70m, 뭐 80m 부근까지도 뭐 설명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이거보다 더 깊다.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뭐 또는 혼합층의 두께는 또는 혼합층의 최저 깊이는 뭐 이 정도까지는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깊이 90에서 120m에서 해수의 밀도 변화는 수온이 염분보다 크게 영향을 준다. 보면 밀도가 커지는 거잖아요. 밀도가 커지는 건데 밀도가 커지려면 수온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염분이 커져야 되겠지. 근데 이 깊이에서 염분이 작아지는데? 염분이 작아지는데 밀도가 커져? 수온. 수온의 영향이 있다. 수온이 염분보다 크게 영향을 준다. 아셨죠? 일반적으로 수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밀도의 변화도 그거에 의해서 잘 나타난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 AD 해역 AD의 표층 해수에서 측정한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자료 해석이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 왜냐면 염분이 클수록 밀도가 커요.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커요. 그러니까 오른쪽 밑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 자, 밀도는 A가 D보다 크다. A와 D를 비교하면 얘가 밀도가 더 크다. 얘가 더 큰 거야. 너 틀렸어. 큰 게 아니야. 자, 동일한 양의 B와 D를 D의 해수를 섞었을 때 염분은 C의 염분보다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한 양을 섞었대요. 그러면 평균값을 갖게 되는 거야. 물리량은 누구와 누구? B와 D를. 그러면 섞으면 물리량은 평균값. 수온이 똑같다라고 보면 수온은 똑같을 거고 염분은 얘와 얘의 평균값.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염분을 비교하면 C가 염분이 더 큰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C의 해수의 염분보다 낮다. 맞죠? 얘가 얘보다 염분이 낮다. 자, 수온만을 고려할 때 산소기체의 용해도는 C가 D보다 크다. 산소기체의 용해도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수온의 반비례. 그러니까 수온이 높으면 용해도가 낮다. 수온이 낮으면 용해도가 높다. 정확한 식은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C와 D를 비교해보면 C가 수온이 높으니까 용해도가 낮다. 아셨죠? C가 D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그러면 니은만 맞겠네요. 이렇게 답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6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나는 대서양과 태평양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 A와 B의 깊이에 따른 평균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 A와 B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하나가 산소고 하나가 이산화탄소래요.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산소는 표층에서 농도가 높아요. 광합성에 의해서 그다음에 대기에서 용해되는 거 두 가지 효과를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광합성이 안 되니까 호흡은 증가, 호흡은 뭐 생물의 호흡은 계속 영향이 있는데 광합성이 안 되니까 여기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겠지.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산소 이렇게 보는 거고, 얘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이산화탄소는 표층에서 뭐 대기에서 직접 용해되는 양도 있죠. 그런데 여긴 광합성에 의해서 소모된 양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표층에서 적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광합성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점점 양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 이렇게 보는 거고, 산소를 봤을 때 최소 그 다음에 다시 산소량이 좀씩 증가하고 있죠. 요 증가 요인은 뭐 때문에? 심층순환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죠. 자, A는 이산화탄소, B는 산소이다. 아, 서로 바뀌었네요. 서로 바뀌었어. 너 틀렸어.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인해 표층에서 A의 농도가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광합성으로 인해 표층에서 A의 농도, 산소의 농도는 높은 거예요. 틀렸어. 그 다음에 깊이 3000m에서 산소기체의 평균 농도는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낮다 라고 되어 있죠. 아마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이걸 지식으로 푼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산소기체의 농도라고 했으니까 보면은 태평양, 대서양, 대서양이 더 농도가 높다. 그러니까 농도는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낮다. 맞죠? 대서양이 높으니까. 그래서 디귿 이렇게 답을 골라줄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숙제냐면 이 디귿과 관련된 건데,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깊은 곳에서 심층 해수에서의 산소량이 적죠. 이 산소량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그게 숙제입니다. 이 이유를 어디랑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심층 순환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 아셨죠?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제도 있긴 있어요. 아셨죠? 그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보면 대기 대순환 문제. 역시나 대기 대순환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표층순환과도 이제 연결시킬 필요는 있다. 지금 이제 이 문항에서 나오든 안 나오든 대기 대순환의 지상바람과 표층순환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 픽을 넣었다. 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하나의 순환세포가, 각 반구에 하나의 순환세포가 있는 거고요. 얘는 각 반구에 세 개의 순환세포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얘는 자전을 고려하지 않았네. 넌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거야. 넌 자전을 고려한 거야. 이렇게. 얘는 그러면 헤들리 순환, 얘는 페렐 순환, 얘는 극순환 이렇게 되는 거고, 얘와 얘는 직접순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 두 직접순환에 의해서 간접순환인 페렐 순환이 만들어졌어요. 지구가 자전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세 개 순환세포가 만들어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둘을 비교해 봅니다. 제일 뜨거운 데는 어디? 적도 부근. 그러니까 적도 부근에 있는 공기는 상승을 잘해요. 여기에 뭐가 잘 만들어집니까? 저압대가 잘 만들어지는 거고. 둘을 비교합니다. 제일 차가운 곳? 제일 차가운 곳은

적용이 될수 있어요. 여기서 상승 기류가 잘 만들어지는 저압대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특히나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전선을 잘 만들어내는 곳 한대 전선대가 형성될 수가 있다. 이 한대 전선대에서 저기압이 잘 만들어진다. 그 저기압이 누구랑 연결되는 거? 온대 저기압이랑 연결되는 거. 이게 다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놓고 나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가는 지구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대수나 모형이다.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거 맞고요. A와 B 지역은 모두 고압대에 위치한다. A가 어디죠? A가 여기 있습니다. 고압대가 맞죠? B는 어디죠? 여기 있네요. 저압대죠. 그러니까 B가 틀렸네. 틀렸다. 가와 나 모두 위도에 따라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태양풍선 에너지의 양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여기가 에너지 유입량이 제일 많은 곳. 에너지 유입량이 제일 많아서 상승 기류 강화. 에너지 유입량이 제일 적어서 하강 기류 강화. 아셨죠? 에너지가 제일 많아. 뜨거워. 그래서 상승 기류 강화. 에너지가 제일 적어요. 차가워. 하강 기류 강화. 그러니까 위도에 따른 에너지 차이는 다 있다라는 거지. 제일 뜨거운 곳, 제일 차가운 곳. 제일 뜨거운 곳, 제일 차가운 곳은 똑같이.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됐죠? 기역, 디귿.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8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항. 보시면 에너지의 수성과 관련된 거고, 얘도 역시나 대기의 대순환과 같이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은 위도에 따른 연평균 복사에너지 흡수량, 지구 복사에너지 방출량, 지표 부근 바람의 평균 풍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제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태양 복사에너지 흡수량과 지구 복사에너지 방출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에너지 과잉, 에너지 부족이라고 정보를 줬죠. 에너지 과잉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남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에너지 흡수량을 의미하는 거야. 에너지 흡수량. 흡수가 많고 방출이 적어야지 에너지 과잉이 되겠지. 그죠? 방출이 많고 흡수가 적어야지 에너지 부족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역은 에너지 흡수인데 어떤 에너지 흡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유입돼서 흡수되는 걸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 얘는 태양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구나. 태양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얘 에너지 방출인데 어떤 에너지? 지구가 우주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그러면서 차가워지는 거니까. 아, 너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구나.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 뭐, 지구, 태양 복사 에너지 유입.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긴 에너지가 과잉이고, 여긴 에너지가 부족이고, 과잉에서 부족으로 에너지의 수송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에너지의 수송이 일어날 때 대기의 대순환, 해수의 순환이 같이 이 에너지 수송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기 대순환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 대기 대순환을 지금 밑에서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겠습니다. 지금 이 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지표 부근 바람의 평균 풍향이라고 했잖아. 그럼 대기 대순환에서 지표 부근만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지. 자,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0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볼까? 여기 이렇게 30도 N, 30도 S, 그 다음에 여기 60도 N, 60도 S, 그 다음에 여기 90도, 여기 90도. 이렇게 보면, 자, 볼게요. 북반구, 지금 0도에서 30도 사이에 무역풍. 근데 어떤 무역풍? 북동무역풍. 이렇게. 여기는 편서풍, 여기는 극동풍. 됐죠? 남반구. 남방울 여기 역시 마찬가지 무역풍이죠? 남동무역풍. 얘를 대칭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도 좋아요. 여기는 편서풍인데 북서편서풍. 여기 역시나 이렇게 극동풍이 부는 거지. 됐죠? 그럼 볼때 A, B, C, D가 있는데 자, D는 에너지 과잉이야.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이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럼 얘 어디예요? 얘는 저위도가 되겠지. 저위도에 위치합니다. 너는 어디니? 고위도에 위치하겠네. 그러면 너 고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보니까 저위도에서 북동풍이 불고 있는 거야. 북동풍. 북동풍. 저위도 보면 북동풍. 얘는 남동풍인데? 얘는 북동풍. 아, 너 북반구를 얘기하는 거구나. 너 북반구에 대한 자료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됐죠? 그 북동풍. 그 다음에 여기는 남서 편서풍이니까, 아, 여기가 그럼 30도, 여기가 60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됐죠? 물론 북반구니까 N 이렇게. 자, 기역은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다. 맞고요. A는 D보다 고위도이다. 얘는요, 극부근. 얘는요, 적도부근이니까 얘가 고위도. 맞네요. AC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위치한다.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골라줄 수가 있다. 됐죠? 과잉에서 부족으로 에너지가 수송이 된다라고 하는 거. 과잉이 되는 쪽이 저위도.
포인트 잘 잡기 바랍니다.

9번 문항 봤고요. 이어서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지금 해수의 순환 나왔죠. 해수의 이동이 나왔죠. 자, 가는 겨울철 우리나라 주변 표층 해수의 평균 이동 방향과 이동 속력을, 그다음에 나는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가의 A와 B 해역의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을 수온 염분도의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 A 해역 있고 여기 B 해역이 있는데 요 A와 B가 여기 기역 니은과 딱딱 매칭이 된대. 지금 그런 자료잖아요. 근데 얘 지금 고위도고 얘가 저위도잖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고위도면 수온이 낮을 거야. 그죠? 거기에 하나 더. 여기 보면 이동 방향을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한류야. 이동 방향을 보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난류야.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뜨겁겠지.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면 얘가 뜨거우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가 높은 녀석이 지금 B해역을 흐르고 있는 그런 해수의 물리량. 됐죠? 얘가 그렇게 되는 거고. 얘는 지금 A해역을 흐르고 있는 해수의 물리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자료를 보는 겁니다. 자, A해역의 해수를 나타내는 것은 기역이다. A해역, 한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고위도에서 수온이 낮아요. 뭐. 한류와 나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뭐, 그렇게 봐도 문제가 없어요. 자, 누구죠? A해역의 해수를 나타내는 것은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다. 너 틀렸구나. 자, B해역의 해류는 C해역을 흐르는 해류에서 갈라져 나왔다. C해역을 흐르는 해류가 누군데? 아, 그렇네. 얘는 지금 누구냐면요. 쿠로시오 해류죠. 쿠로시오. 쿠로시오 해류고, 얘는 아열대 표층순환을 이루고 있는 주요 해류예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주요 난류, 우리나라 부근의 주요 난류를 여기서부터 얘가 지금 지류로 끊어져 나와서 우리나라의 주요 난류가 만들어진다. 동안 난류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쪽에서 이제 황해 난류가 만들어질 수 있고. 됐죠? 그러니까 B 해역의 해류는 C 해역을 흐르는 해류에서 갈라져 나왔다. 맞고요. C 해역을 흐르는 해류는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의 일부이다. 맞죠?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엔 북적도 해류, 그다음에 크로시오 해류, 그다음에 이 위에서 북태평양 해류,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될 요소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 니은 디귿이 되겠다. 자, 10번 문제 봤고요.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그림 가와 나는 어느 해 2월과 8월 남태평양의 표층수온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대기의 변화에서도 선생님이 좀 느낀 건데 남반구 자료가 제법 많이 나왔어요. 지금 해수에서도 지금 남반구 자료가 나오고 있다. 우리가 남반구를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자, 밑줄 긋겠습니다. A와 B는 주요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이다라고 되었는데, 지금 2월과 8월이라고 했습니다. 둘중 하나가. 지금 2월 같은 경우는 북반구는 계절이 뭐죠? 겨울. 8월은 북반구의 계절이 여름. 남반구는 북반구와 반대. 그러니까 2월이라고 한다면 북반구는 겨울이지만 남반구는 여름이고, 8월이라고 하면 북반구는 여름이지만 남반구는 겨울이고. 맞죠? 자, 남반구가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태양이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곳이 북반구. 남반구가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곳이 남반구. 특히나 어디 부분이냐면 위도 23.5도 부분이 됩니다. 지구 전전체 기울기에 의해서. 아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볼때 우리가 볼 것은, 자, 여기 26도 등온선이 있습니다. 우리 얘를 좀 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23.5도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거기가 태양광 에너지가 여름철에 남반구에 집중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26도 선이 있는데 보자고요. 요 부근의 수온을 비교해 보면, 요 부근의 수온을 비교해 보면 여기는 26도 부근 정도 됐는데, 26도 또는 그보다 조금 높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지금 26도 선이 30도까지 내려와 있어. 얘는 26도 선이 요 정도까지 위치하고 있는데, 얘는 26도 선이 이만큼까지 내려와 있다고. 그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의 평균적인, 요 지역에서의 평균 수온이 똑같은, 아예 똑같은 위치를 한번 잡아볼까요? 한 30도에서 25도 요 사이를 한번 잡아볼까? 여기에서의, 치우고, 여기에서의 평균 수온과, 여기에서의 평균 수온을 비교해보자고. 여기에서의 평균 수온과 여기에서의 평균 수온을 비교해 보면, 같은 비슷한 영역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서의 평균 수온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렇다는 얘기는 남반구 23.5도 부근 또는 이 정도 저위도에서 중위도 요 사이 즈음에 지금 에너지가 더 많이 집중되는 시기가 얘다. 그럼 얘는 남반구가 쟤보다 더 뜨거운 시기다. 남반구가 여름 2월. 요렇게. 아셨죠? 그럼 얘는 8월

이렇게. 같은 요 부근의 온도가 더 높아요. 여긴 태양 에너지가 남반구 여름이라고 하면 더 집중돼야 될 곳이니까. 그러니까 더 뜨겁게 온도가 형성이 된다. 요걸 이제 해석하는 게첫 번째. 그 다음에 지금 A와 B는 이제 주요 표층해류가 흐른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것은 무역풍대에서는 동에서 서로 남쪽도 해류, 그 다음에 편서풍대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남극 순환해류, 맞죠? 여기서는 난류인 동오스트리아류, 여기는 한류인 페루해류. 됐죠? 그걸 해석하는 거. 보겠습니다. 자, 가는 8월의 자료이다. 맞고요. A에서는 저위도의 따뜻한 해수가 고위도로 이동한다. 저위도의 따뜻한 해수가 고위도로 이동한다. 동오스트리아류가 남반구에 있는 난류. 이 아열대 표층 순환에 난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녀석. 맞고요.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 해수에서 산소기체의 용해도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A와 B를 비교해 보자고요. A와 B. 여기서 비교를 해도 좋고요. 여기서 비교를 해도 좋습니다. 아셨죠? 지금 위도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위도의 효과는 뭐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같은 시기에 같은 만큼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 수온이 자 볼게요. 18도. 여기는 수온이 14도. 그러니까 수온이 높아. 난류가 있어서 수온이 높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료 해석을 봐도 수온이 높아요. 그러면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 산소가 적겠지.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 산소가 많겠지. 여기서도 볼까요? 여기 18도 정도 된다라고 하면 같은 그 위도를 정해놨을 때 얘는 지금 여기가 18도고요. 여기가 22도입니다. 22도. 그럼 여기는 22도랑 18도 사이니까 얘는 한 20도 정도 된다고 볼까요? 그럼 22도, 20도. 수온이 낮지. 그러니까 여기 수온이 낮으니까 기체 용해도가 높아서 산소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또는 뭐 한류? 난류. 한류는 같은 위도에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보겠습니다. 고려할 때 표층 해수에서 산소기체의 용해도는 A가 B보다 작다. 그죠? 난류 또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작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기역류는 ㄷ 다 맞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11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자, 여기서 이제 북대서양의 표층해류가 흐르는 해역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볼 것은 지금 이쪽이 북쪽이에요. 고위도. 이쪽이 남콽 저위도. 북대서양에서. 지금 이렇게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해류가 있어요. 얘 뭐냐면 한류야, 한류. 이거를 보라는 거지. 얘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얘 뭐예요? 난류야, 난류. 그리고 여기서 A와 B는 이제 중요한 정보인데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같은 위도야. 그러니까 위도 효과를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얘와 얘의 해류의 특성은 한류와 난류의 특성으로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볼게요. A는 난류, B에는 한류. 서로 반대가 된 겁니다. 반대. 틀렸어. 그 다음에 A의 해류는 B의 해류보다 많은 양의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많은 양의 열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뜨거워야지. 뜨거워야지 많은 양의 열 에너지를 방출할 거 아니야.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방출을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럼 누가 더 뜨거운 거야? 얘가 더 뜨겁지.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방출해야 되겠지. B가 더 많이 방출해야 되겠지. A 해류는 B의 해류보다 많은 양의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B가 더 많이 방출한다. 자, 동일 위도에서 A의 주변 지역은 B의 주변 지역보다 겨울철 평균 기온이 낮다. 동일 위도에서 비교해 보면 요 인근 지역과 요 인근 지역을 비교해 보면 얘는 한류가 흐르고 얘는 난류가 흘러요. 따뜻한 물,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이 흐르면서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그열 에너지가 주변 지역에 흡수가 되면서 많이 따뜻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A의 주변 지역은 B의 주변 지역보다 겨울철 평균 기온이 낮다가 맞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이쪽에 유럽이 있거든. 유럽에서 우리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유럽에서 축구 리그 잘 생각해 보세요. 겨울철에 축구 리그가 가능해.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축구 리그가 불가능해. 너무 추워. 근데 유럽은 그게 가능해. 왜냐하면 이 난류로 인해서 따뜻한 에너지 또는 많은 열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온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아요. 눈이 내리긴 하는데 생각보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 봤고요. 디귿만 맞는 거.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실험 문제인데요. 실험 문제에서 중요한 건 문두. 문두에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준다. 자, 다음은 심층 순환의 발생과 이동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심층 순환의 발생과 이동. 심층 순환이 발생한 이유는 밀도가 큰 물이 있어서 그 물이 가라앉고 그 물이 주변과의 밀도 차가 있기 때문에 밀도 차에서 움직인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실험을 할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가져야 되는 생각은 밀도가 큰 물이 가라앉을

여기 밀도가 큰 물을 만들어주는 설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물의 흐름을 확인하는 어떠한 설정이 있겠지라고 보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수조 바닥에 온도계 A, B, C를 설치하고 20도씨의 물을 3분의 2 정도 채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물이 20도씨의 물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수조의 한쪽에 구멍이 뚫린 종이컵을 설치한 뒤 얼음과 물을 넣어 얼음물이 되도록 한다. 아까 지금 여기는 얼음물인 거야. 얼음물. 그럼 얼음물은 20도씨의 물보다 밀도가 크겠지. 그러니까 밀도가 큰 물이 가라앉겠지, 이렇게. 그래서 가라앉으면 가라앉았는데도 얘가 여기보다 같은 깊이보다 밀도가 크니까 밀도 차이에 의해서 물의 흐름이 생기겠지.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심층순환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후 온도계 A, B, C의 온도 변화를 관찰한다. 됐죠? 그러니까 심층순환의 그 수계가 밀도가 커진 표층에서의 가라앉음으로부터 침강으로부터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실험. 자, 수온만을 고려할 때 밀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작다. 자, 기역이 누구죠? 기역은 20도씨의 물. 얘가 지금 기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20도씨의 물. 그 다음에 니은은 누구죠? 얼음물. 아, 얘가 니은입니다. 그러면 뭐죠? 수온만을 고려할 때 밀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기역이 니은보다 작다. 맞네요. 얘가 밀도가 더큰 거니까, 얼음물이.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침강하는 해수를 의미한다. 지금 얘가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고, 가라앉은 물은 주변과 비교해 봤을 때도 밀도가 크기 때문에 주변으로 이동한다고. 그러면서 얘네들의 온도계의 온도를 변화시키겠지. 맞는 거고. A, B, C 중 A의 온도가 가장 먼저 낮아진다. 가까운 곳부터 온도가 낮아지겠지. 맞는 거예요. 아셨죠? 순환의 이동, 수계의 이동을 확인할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기역, 년, 디귿 다 맞는 거. 실험 문제에서는 항상 문두의 해석이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13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보시면, 자, 용스픽을 붙여놓은 이유는 대서양의 심층수계의 물리량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정확한 값이 아니라 대소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셨죠? 자, 그림 가는 대서양 심층순환의 일부를 밑줄 긋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쭉. 나는 가의 A, B, C에서 관측된 수온, 염분, 밀도를 기역, 년, 디귿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거기다 밑줄 긋고요. 또 밑줄 긋겠습니다. A, B, C는 남극 저층수,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보면 A, B, C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녀석이 제일 밀도가 큰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밀도를 비교해봐라. 밑에다 해볼까요? 밀도를 비교해봐라라고 한다면 밀도는 지금 제일 밑에 있는 녀석이 제일 큰 거. 그 다음 위에 있는 거. 그 다음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가볼까? 이쪽 가볼게요.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밀도가 커지는 방향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요거. 요게 누구예요? 기역. 아, 기역의 밀도는 요만큼이야. 됐죠? 자, 요거 갑니다. 쭉. 아, 니은의 밀도는 요만큼이야. 됐죠? 요거 갑니다. 쭉. 아, 디귿의 밀도는 요만큼이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밀도가 제일 큰 녀석은 누구? 디귿. 그 다음 두 번째는 니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밀도가 셋 중에 제일 작은 것은 기역. 요렇게 해서 풀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도 이제 문제는 풀 수가 있다고. 아셨죠? 그렇지만 우리는 얘네들의 물리량을 기본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얘는 누구? 남극 중층수. 중층수가 되는 거고. 얘는 누구? 북대서양 심층수가 되는 거고.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 얘는 누구? 남극 저층수가 되는 거고. 아셨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밀도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밀도는 남극 저층수가 제일 크다. 그 다음에 남극 중층수가 제일 작다. 자, 이제 온도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온도. 요선이죠? 요선. 온도가 제일 높은 녀석이 기역이야. 그죠? 근데 기역이 누구야? 기역은 A. A가 누구야? 남극 중층수. 아, 너 A. 남극 중층수.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잖아. 쭉 가보면 니은이야. 니은이 온도가 두 번째로 높아. 니은이 누군데? 니은이 P. P가 누군데? 북대서양 심층수. 그죠? 디귿은 얘죠? 얘가 디귿이야. 디귿은 지금 누구? 남극 저층수. 그러니까 디귿은 수온이 가장 낮은 물, 셋 중에서. 밀도가 가장 큰 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연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비교할 수 있는, 이 물리량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A는 기역에 해당한다. A, 남극 중층수. A, 남극 중층수, 기역.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 C는 심층 해수에 산소를 공급한다.
신은요, 지금 극지방, 남극 대륙, 주변에 웨델해라고 하는 굉장히 수온이 낮은 물. 그래서 산소 기체에 굉장히 많이 녹인, 산소 기체의 융해도가 높아서 산소를 굉장히 많이 녹인 물이 여기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수온이 워낙 낮다 보니까 밀도가 커서 쉽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해 젓갈에 가라앉은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동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이 수계의 특성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주변 지역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주변 지역에 있는 산소 공급에 의해서 심해의 산소를 좀 어느 정도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 맞습니다. 자, 염분은 B가 C보다 낮다. B와 C. B는 누구냐면 북대서양 심층수, C는 남극 저층수. 이제 비교해 봐야 되겠죠. 염분은 니은이 가장 크네. 그죠? 니은이 가장 큽니다. 니은이 누구라고요? 북대서양 심층수.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 큰 녀석이 누구냐면 남극 저층수. 그러니까 염분은 B가 C보다 낮다가 아니라 B가 C보다 크다라고 가야겠지. 북대서양 심층수가 남극 저층수보다 염분은 더 많다. 됐죠? 기역, 니은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14번 했고요.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심층수난 모델이에요. 자, 심층수난 모델의 기본은 뭐다? 고위도 지역, 아주 극지역, 여기서 열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려요.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립니다. 또는 여기에 있는 이 아이가 온도를 많이 잃어버려, 복사 냉각을 많이 해, 그러면 수온이 굉장히 낮아져. 굉장히 낮아져. 아셨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유입량도 적어. 아셨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많은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많은데, 방출량은 많은데, 태양 복사 에너지의 유입량은 적어. 그러니까 나가는 건 많은데 들어오는 게 적어요. 복사 냉각이 커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 아셨죠? 뭐 또는 열 에너지가 적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적으니까 온도가 작아요. 굉장히 밀도가 커져. 고밀도의 물 만들어집니다. 그 고밀도의 물이 가라앉아. 그러면 가라앉은 후에 밀도차가 생기고 밀도차에 의해서 순환이 발생을 하는 거고. 저위도의 물을 생각해보면 저위도는 열 에너지를 또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이 에너지의 수송 방향에 따라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얘가 가라앉은 이 부분을 채워준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심층순환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심층순환 모델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여기 있는 학생들의 진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A. 극해역의 해수는 복사에 의한 냉각과 결빙에 의해 밀도가 커져 침강해. 자, 복사에 의한 냉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극지역 잘 생각해보면 고위도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유입량은 적은데, 상대적으로 다른 위도대에 비해서.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은 커.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가 나가면서 그 지역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다, 복사 냉각이 크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물은, 대기는 온도가 낮다, 바닷물은 밀도가 커진다, 가라앉기가 쉽다. 그런 맥락이고. 그 다음에 결빙에 의해. 만약에 극 지역에서 바닷물이 얼어요. 그 물이 얼면, 물이 얼는 과정에서 염류가 주변 해역으로 들어가거든. 물이 얼다고 해서 염류가 같이 얼는 게 아니에요. 물이 얼는 과정에서 염류가 빠져나가면 그 주변에 얼지 않은 아주 차가운 물은 염류를 공급받는 거야, 오히려. 그럼 염분이 커지겠지. 밀도가 커지겠지? 가라앉는다고. 침강한다고.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표층해류에 의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한다. 저위도는 에너지 과잉, 고위도는 에너지 부족. 이 에너지 과잉 부족에서 에너지를 수송하는 역할을 대기가 한다, 해수가 한다. 아셨죠? 맞는 얘기.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쵸?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식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모두 다 맞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도 요 컨베이어 벨트식의 요 해수의 순환을 우리가 좀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찰칵. 이 그냥 그림이 중요해요. 아셨죠? 자, 그림은 표층 해수와 심층 해수의 전 지구적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봐야 될 정보. 먼저 D를 볼게요. D. D는요, 북대서양 심층 해수가 만들어지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이야.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표층수가 가라앉아서 심층수가 된다는 겁니다. 심층 수계가 만들어지는 곳이야. D 하나. 그다음에 좀 알았으면 좋겠는 곳이 B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B는 어디냐면 웨델의 부근이에요. 웨델의 부근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가장 수온이 낮은 이 우리가 대서양 심층 수계 얘기했을 때 가장 수온이 낮은 가장 밀도가 큰 물이 만들어지는 곳이 여기야. 남극 저층수.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다. 수온 최저, 밀도 최대. 아셨죠? 요 대서양 심층수계에서 가장 밀도가 큰 녀석이 만들어지는 곳이 여기. 됐죠? 그래서
잘 보면요. 이제 이런 맥락인 겁니다. 여기에 색깔

좀 표현을 해보면, 심층수계, 밀도가 굉장히 큰 심층수계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녀석 중에 일부는 쭉쭉 남극 대륙을 움직이는 거야. 남극 대륙을 움직이면서 여기로, 태평양으로도 공급이 되고, 남극 대륙을 움직이면서 여기로, 인도양으로도 움직이고. 아셨죠? 그래서 이 남극 저층수,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녀석이 이러한 대양에 공급이 되면서 이러한 대양의 심층 해수에 산소를 공급한다. 이런 역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대서양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기서 지금 표층수가 심층수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이 지역의 산소, 깊은 바다의 산소가 공급이 금방금방 되죠. 그런데 이 태평양이나 인도양 같은 경우는 여기를 순환하던 녀석이, 남극 저층수가 순환하는 녀석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산소가 공급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법 길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산소량이 생각보다 좀 적을 수가 있지. 왜냐하면 얘가 아무리 수계라고 하더라도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이 이동하다 보면 산소를 잃어버리거든. 그래서 태평양의 바다에, 깊은 바다에 있는 산소량이 기본적으로 대서양보다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산소량이 좀 적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이 A역 같은 경우는 심층수가. 얘는 심층수가 표층수로 바뀌는 곳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색깔을 봤을 때 얘가 표층수가 심층수로 바뀌는 곳. 그 다음에 심층수가 이동하는 곳, 심층수가 표층수로 바뀌는. 이렇게. 그럼 얘는 용승이 일어나는 곳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도 볼까요? C도 여기서 지금 저층수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곳이니까. 여기도 심층수가 표층수로 바뀌는 곳, 용승이 일어나는 곳이네. 됐죠? 자, A해역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 맞고요. 표층 해수의 평균 밀도는 B해역이 C해역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는요. 가장 밀도가 큰 저층수가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B해역이 가장 크다. B해역이 C해역보다 작다가 아니라 B해역이 가장 크다. 여기는 오히려 밀도가 작아진 물이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D해역에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형성된다. 북대서양 심층수가 형성이 된다. 맞는 거. 기역티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 문항, 2점짜리 테스트 전부 다 해봤고요. 이 그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3점 테스트를 해볼 건데, 역시나 영스픽 해봐야 되겠죠? 중요한 문항. 자, 어떤 게 중요한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3번 문항 표층 연분 분포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 표층 연분 분포를 볼때 제일 중요한 거, 위도별 표층 연분 분포라고 한다면 증발량 강수량과 관련이 있는데, 이 증발량 강수량은 뭐랑 관련이 있더라? 대기 대순환과 관련됐더라. 그래서 어떤 자료 같은 경우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자료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을 제일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어떤 자료는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도 다뤄요. 약간 함정이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얘는 대기 대순환과 관련이 있다. 저압대 고압대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 그다음에 이제 5번 문항은 열 수송, 에너지 수송입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과잉, 에너지 과잉인 곳에서 에너지 부족인 곳으로 에너지를 수송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기와 해양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6번, 7번은 대기 대순환과 바람의 관계인데, 대기 대순환 아까 계속 얘기했죠? 저압대 고압대 신경 쓰시고요. 상승기류, 하강기류 강한 지역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에 대기 대순환의 지상 바람과 상공의 바람은 풍향이 서로 반대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아열대 표층순환을 만들어내는 바람은 무역풍과 편서풍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항은 해수의 심층순환과 관련된 건데, 제일 많이 다루는 거, 대서양 심층순환의 주요 수계,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에 남극 중층수의 수온, 평균 수온, 그 다음에 평균 연분, 그 다음에 밀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용스핑 얘기해 보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그림 가와 나는 1월과 7월 북극 주변 해역의 표층수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이 1월, 그 다음에 한 곳이 7월. 여기서 둘 중에 하나가 1월, 둘 중에 하나가 7월이라고 하는 건데, 북극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북반구를 생각하면 되겠지. 자, 7월이라고 하면 북반구 여름철이고요. 그 다음에 1월이라고 하면 북반구 겨울철이겠죠? 그러면 겨울철은 태양국산 에너지의 유입량이 여름철보다 적겠지. 그러면 북반구, 뭐 북극해역도 마찬가지. 온도가 낮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름철은 북반구, 북극해역 전부 다 태양국산 에너지의 유입량이 겨울철보다 많겠죠.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온이 높은 곳이 좀더 많겠지. 여기 보면 여기서 수온이 이쪽이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수온이 낮은 거예요. 밝은 색일수록 수온이 낮은 거고 어두운 색일수록 수온이 높은 건데, 자, 요 자료에서 보면 어두운 색을 좀 보여주는 영역이

즈음에만 조금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나 같은 경우는 어두운 색으로 보이는 영역이 여기에도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어차피 같은 위도대를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자료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도대로 봤을 때 수온이 높은 영역이 조금 더 높은 위도대에 얘가 더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이쪽이 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반구가 뜨거운 거야. 북극해역 주변에 더 많은 에너지가 유입되고 있는 거야. 더 고위도까지 에너지가 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거야.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 너가 7월 자료구나. 또는 아, 너가 여름철 자료구나. 이렇게. 너가 1월 자료구나. 아, 너가 겨울철 자료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그거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가는 1월의 자료이다. 그죠? 1월 자료다. 맞고요. 자, A 해역에는 난류가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친구들은요? 아마 이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 자, A 해역에는 한류, 난류 볼 건데, 자, A 해역 어떤 친구들은? 아, 여기서 선생님, 제가 배운 거 보니까 여기 한류 흐르잖아요. 한류 이렇게. 그죠? 그리고 선생님, 여기 난류 흐르잖아요. 요 난류 때문에 요 유럽 지역 겨울철에 축구한다면서요. 가능한다면서요. 그죠? 그거 기억하신 친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긴 한류가 흐른다, 난류가 흐른다. 아, A 해역에는 한류가 흐른다. 정답 맞네요. 이렇게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이 대기의 변화, 해양의 변화 파트에서는 일단 자료를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자, 보자고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지금 수온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쪽은 짙은 색이고 이쪽은 옅은 색이에요. 짙은 색은 수온이 높은 거야. 근데 이 짙은 색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네? 아, 그러면 여기 난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아셨죠? 요 자료를 가지고. 여긴 옅은 색이잖아. 근데 옅은 색이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거야? 아, 여긴 한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맞는 거야. 또는요, 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긴 짙은 색이고 상대적으로 옅은 색이거든. 그러니까 옅은 색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짙은 색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긴 난류인 거야. 여긴 한류인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 우리는 자료 해석 연습을 좀할 필요가 있거든. 아셨죠? 그래서 뭐 지식으로 풀어도 좋고요. 자료 해석으로 풀어도 좋지만, 자, A 해역에는 한류, B 해역은 난류. 맞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자, 60도 N에서 B 해역 부근은 동일 위도의 주변 해역보다 겨울철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했죠. 겨울철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료 한번 보자고. 그러면 동일 위도의 주변 해역이라고 했어요. 자, A와 B, 지금 어차피 지금 거의 같은 위도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겨울철에 여긴 난류가 흐르잖아요? 여긴 한류가 흐른다고, 한류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난류는 저위도에서 많은 양의 열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녀석이 지금 주변 대륙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난류 해역 주변은 따뜻할 수가 있다고. 겨울철 잘 생각해 보세요. 겨울철은 대륙이 먼저 식어. 바다보다. 대륙이 먼저 식는데 얘는 따뜻한 물이야. 심지어. 걔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야. 얘는 많이 식어서 지금 차가워. 그럼 열 에너지를 많이 공급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디죠? 문제가 뭐였죠? 동일 위도의 주변 해역보다 겨울철 평균 기온이 비 해역 부근은 다른 곳보다 높다. 이거 맞네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다.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문항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북대서양의 연평균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분포를 나는 북대서양의 연평균 표층 연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사실 이 표층 연분 분포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은 대기 대순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저압대 부근은 강수량이 많아요. 그래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값이 적고 고압대 부근은 증발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값이 크고. 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크다. 여기는 증발이 많은 거야. 증발량이 큰 곳이야. 고압대 주로. 그다음에 여기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적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강수량이 많은 거야. 됐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짙은 색일수록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큰 거니까 여기가 지금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제일 큰 곳이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고압대 부근에 위치한다.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멀어지면 값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 등치선 여기서 봤을 때요 값을 나타내고 있는 요 값의 등치선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위도에 조금 나란한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대기대순환에 저압대 고압대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표층연분 볼게요. 표층연분 자료에서는 여기에서 표층연분이 가장 많네. 그리고 우리가 볼 것은 요 위도대에

해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표층연분이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표층연분이 많은 값이 집중되어 있네? 아, 대륙 주변은 같은 위도라고 하더라도 표층연분이 조금 적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 아, 대륙 주변에서는 담수 유입이 있을 수 있지? 담수 유입. 강물의 유입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륙 주변은 강물 유입에 의해서 연분이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아셨죠? 자, 그럼 자료에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A 해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자료 해석으로 가는 겁니다. 자, A 해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A 해역은 색깔로 봤을 때 지금 증발량만 해서 강수량 값이 플러스 값이야. 그러니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맞는 얘기. 물론 어떤 친구들은 고압대 부근이니까 증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자료가 있으면 자료에 좀 집중해보자. 아셨죠? 그럼 니은 보겠습니다. 자, 표층연분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크다. 역시 마찬가지. 지금 여기에 표층연분 값을 보면 요 영역은 짙은 색 음영이죠. 근데 B 해역은 이거보다 옅은 색이니까 여기가 표층연분이 많다고. 물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B는요 적도 부근이니까 굉장한 조합대잖아요. 그러니까 표층연분 적겠죠. 지식으로 풀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자료가 있으면 일단 자료에 집중. 맞는 얘기예요. 아셨죠? 지금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습니다. D급 보겠습니다. 가와 달을 통해 증발량과 강수량 이외의 요인이 표층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니까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표층연분을 절대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같은 경향으로 나와야 돼. 뭐 거의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경향 자체가 다르고 특히나 대륙 주변에 있는 바다에서는 같은 위도대라고 하더라도 표층연분이 낮아요. 하나만 더 볼까? 결정적인 거 여기 보자고 여기. 여기를 보면 이쪽과 이쪽을 비교해 보면 여기와 여기를 비교해 보면 여기 표층연분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과 비교해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적어. 주변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아마도 표층연분이 이렇게 낮은 건이 담수의 유입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저위도대에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럼 그 비가 바다에도 많이 내리지만 육지에도 많이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육지에 내린 비가 바다로 유입이 되면 담수 유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자, 가와 나를 통해 증발량과 강수량 이외의 요인이 표층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3점 테스트 2번까지 문항을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시켜 줄수 있는 레벨업 퀴즈 이전 문항에서 좋은 거 가져왔습니다. 대기대순환 가지고 왔는데, 자, 자전하지 않는 경우에 모델, 그 다음에 자전을 하는 경우에 모델, 자전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 순환, 세개 순환 세포가 있다. 하나의 반구에. 자전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순환 세포만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가와나 모두 지상에서 어떠한 바람이 부느냐, 그 다음에 저압대, 고압대의 위치 판단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한대 전선대가 모델에 있는지 없는지, 모델로 설명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접 순환, 간접 순환도 판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맨 마지막 보시면 아열대 순환, 표층 순환을 이루고 있는 아열대 표층 해수의 순환을 이루고 있는 주요 해류가 어떠한 순환, 특히나 이렇게 지금 현재 지구 대기대순환 모형은 요세 개의 순환 세포를 가지고 있는 모형으로 설명을 하니까 여기서 아열대의 순환, 아열대 주요 표층 해류가 어떤 순환의 지상 바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특히나 태평양 같은 경우에 주요 해류는 우리가 반드시 좀알 필요가 있어서 요거 퀴즈로 가지고 와봤고요. 여러분들 퀴즈 푸시고 수강 후에 남겨주시면 간단풀이를 꼭 해주시면 선생님이 거기다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능 3점 테스트 2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14강과 15강 뒤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들 24문항 풀이하는 날인데요. 이런 날은 예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전부 다 예습해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와 한 문항씩 풀어보고 또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14강으로 가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서 A가 뭐라고 하냐면 Tu hermana come poquito, verdad? 이라고 하죠. 너희 여동생은 엄청 조금 먹어,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Que dices? 하죠. 무슨 말이야? Ella come mo como yo? 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1번 문항에서는 뭘 평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동등 비교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자, 뭐가 들어가요, 그러면? 예, tanto가 들어가면 되겠죠? Ella come tanto como yo. 그녀는 나만큼 많이 먹어가 돼서 일단은 먼저 답부터 찾고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문항에서는 저희가 두개 정도 언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동등 비교를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표현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낯선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poquito. 그죠? 제가 이제 아주 조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poquito는 사실 itto, itta가 붙여져 가지고 축소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뭐 교과서나 수특에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 축소사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뽀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뽀꼰데 이제 뽀끼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축소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뭔가 이제 감정을 살짝 담아서 좀 이렇게 정감 있게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건 귀여운 느낌, 다정한 느낌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 원어민들이 있고 좀 쓰는 원어민들이 있고 또 이런 축소사는 잘안 쓰는 원어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게 또한번더 축소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뽀꼬를 이제 뽀끼또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축소사로 뽀끼띠또라고도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또와 이따를 붙여서 이렇게 뭔가 정감 어린 표현을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번 문항에서 평가하고 싶었던 것은 동등 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등 비교 구문을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었죠? 일단 세 가지로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딴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꼬모가 올수 있었고요.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를 수반할 때는 명사에 맞춰서 형태가 딴또, 딴따, 딴또, 스탄따스로 변화를 했었습니다. 그쵸? 네. 요 형태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동사와 함께 쓰일 때. 그래서 동사 뒤에 딴또, 꼬모. 이렇게 와서 동등 비교 구문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세 가지를 제가 기억하세요라고 했고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얼마나 열심히

의미하셨는지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형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라고 해서 제가 얘기했었던 게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뜻은 한국말 뜻은 A도 B도란 뜻이었습니다. 뭐였죠? 맞아요. 요건 이제 동등비교는 아니지만 딴또 A 꼬모 B 해서 요거는 이제 A도 B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동등비교 이렇게 형태 같은 것끼리 묶어가지고 출제해서 좀 어렵게 학생들이 체감을 할수 있게 문항들이 예전엔 정말 많이 출제되었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1번 문항은 요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2번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해서 tu primo Raúl es muy inteligente como dice Ana 라고 하죠. 근데 뭐예요? 아나가 말한 것처럼 너의 사촌 라울은 그렇게 똑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tan inteligente가 들어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1번이 들어가는 거고 Sí, lo es. 그래. 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자, 그럼 이제 오랜만에 이번 문항 답 찾는 건 어렵지 않고요. 요 로의 용법이 있었어요. 자, 로의 용법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이거 오래전 거라서 여러분들이 또 잊었는지 아니면 기억하는지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의 용법 세 가지가 뭐였어요? 일단은 직접 목적 대명사. 3인칭 남성 단수 형태가 있었죠. 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중성 관사의 로가 있었습니다. 그쵸? 또 하나는? 맞아요. 중성 대명사 로가 있었죠. 자, 이세 가지의 용법이 있었는데, 지금 보는 저 로는 여기서 뭐에 해당이 되나요? 맞습니다. 이 중성 대명사 로예요. 그러면 중성 대명사 로의 용법은 또 뭐죠? 네, 맞아요. 첫 번째로는 앞에 언급한 거를 다시 받을 때. 자, 그때 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구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단 전체일 수도 있고, 막 그랬어요. 이 앞에 언급한 것, 이 로로 받을 수 있었고요. 또 중성 대명사, 또뭘 받죠? 세르 동사. 에스타르 동사, 또 파레세르 동사. 자, 이 동사들과 함께 쓰인 보어를 역시 중성 대명사 로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한번 오랜만에 한번 로의 용법 복습해 봤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번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Carlos, estos zapatos son muy bonitos. ¿No te gustan? 하고 하죠. 뭐예요? Carlos, 이 신발이 매우 예뻐. 넌 마음에 안 드니? 그랬더니 No, prefiero aquellos. 마음에 안 들어. Preferir 하면 뭐예요?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 신발이 더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뭐래요? Son muy que estos. 해서 주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aquellos가 되겠죠. aquellos zapatos가 되겠죠. 그래서 저 신발이 이 신발보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 좋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겁니다. 아하, 그러면 이 3번 문항은 뭘 평가하는 거죠? 맞아요. 불규칙 비교급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불규칙 비교급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맞게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더 좋은 이란 뜻의 mejor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mejores가 답이 되는 거죠.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되죠. 불규칙 비교급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자, 불규칙 비교급에 우리가 몇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었냐면 네 가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였냐면 첫 번째로 más bueno 혹은 más buena 아니면 más bien. 자,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뭘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mejor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형태 하나 기억하시고. 자, 또뭐 있나요? 이번에 이제 반대 뜻이죠? más malo 은 más mala, más mal. 자, 이런 표현이 아닌 뭐라고요? 맞아요. peor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 뭐가 있었냐면 나이 표현이었어요. 나이 표현. 그래서 나이 표현을 할때 뭐뭐보다 이제 더 나이가 많은, 더 나이 많은 어떤 표현 썼었죠? 그렇죠. mayor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이란 뜻이고요. 반대말이죠. 나이가 더 적은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그때는 맞아요. menor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규칙 비교급에서의 이네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꾸어 쓸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일단 어떤 대화인지 보겠습니다. Buenos días, señora. 안녕하세요, 부인. ¿En qué puedo servirle? 자, 이거 무슨 뜻?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물었더니, Mire, estoy buscando una mochila para una joven de 15 años. 라고 하죠. 뭐 하고 있대요? Estoy buscando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을 표현하고 있고요. Buscar, 찾다란 뜻입니다. 제가 찾고 있어요. 모칠라. 모칠라는 배낭이죠. 배낭. 백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누구를 위한 배낭을 찾냐면, 15살의 뭐, 호벤. 청년. 뭐, 젊은이란 뜻이겠죠. 15살의 청년을 위한 배낭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상점의 대화가 되겠죠. 점원과 손님과의 대화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점원이, ¿Qué le parece esta de color verde? 아, ¿qué le parece? 하면은 이거는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세요? Este de color verde. 이 녹, esta네요. Esta de color verde. 이 녹색 가방. 이 녹색 가방 어떠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아, 물어보면서, Ahora se lleva mucho este modelo. 자, 현재. Ahora. 지금. 뭐 이런 뜻이죠. Este modelo. 이 모델이 se lleva mucho니까 이거는 유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요거는 요 표현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유행이다라는 뜻의 그 표현을 뭐로 배웠었죠? 내용 정리했을 때 기억나세요? 네, estar de moda라고 했었죠. 유행이다라는 표현을 네, 더불어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모델이 지금 유행이에요. Sí, me parece muy bonita. 아, 매우 예뻐 보이네요. 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제 유행이다라는 표현을 보기에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A부터 보겠습니다. Es muy popular라고 했어요. 뭐예요?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유행입니다. 바꿔 쓸수 있겠죠? A 들어갈 수 있고요. 자, B 보겠습니다. Está muy de moda. 자, está de moda인데 이제 앞에다 muy까지 붙여줬네요. 매우 유행입니다. 엄청 유행이에요. 자, 바꿔 쓸수 있어요. A, B 맞으니까 C, D는 틀렸겠네요. 자, 왜 틀렸는지 볼까요? 자, C 보겠습니다. Ya no se usa mucho. 아, 이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란 뜻이니까 유행이 지났어요. 란 뜻이겠죠? 그래서 C는 안 되고요. 자, D 보면은 Está muy fuera de moda. 라고 했어요. Muy fuera라고 했습니다. Fuera는 밖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유행 밖이에요. 유행이 많이 지났어요. 란 뜻이라서 D도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A, B가 바꿔질 수 있으므로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됩니다. Fuera가 나와서 제가 그냥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out of service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중지, 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는. 그거 스페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네. 이 fuera를 활용하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fuera de servicio.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본다면, 사용 중지, 서비스 중지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자, 밑줄은요, 사실 다양한 문법들을 지금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법 요소를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지금 다 섞여 있어서 각각이 뭘 평가하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Mi hermana come rapidissima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issima가 보이네요. 절대 최상급입니다. 그죠? 절대 최상급은 일단 여기다 잠깐 적을까요? 절대 최상급 뜻이 뭐예요? 이거는 매우 뭐뭐한이란 뜻이었죠. 무이 뭐뭐한이란 뜻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나의 여동생은 먹는다. 라피디시마니까 매우 빨리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매우 빨리라는 뜻의 이제 절대 최상급을 쓰면 되는데 잘 보시면 지금은 rapidissima는 앞에 있는 come라는 동사를 꾸며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품사가 뭐가 돼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돼야 되죠. 그럼 부사라면은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죠? issimo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따라서 1번 문장은 사실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절대 최상급 만들 때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있이모, 있이마, 있이모스, 있이마스의 형태를 갖죠. 그래서 수식하는 명사와 맞춰줬었습니다. 주어나 명사에 맞춰줬었고 부사라면 네, 이시모라는 형태 하나만 가졌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1번은 rapidissimo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Jorge estudia tanto como Manuel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뭘 묻고 싶은 걸까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예, 요거는 지금 동등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Jorge는 Manuel만큼 뭐 열심히 공부한다 라는 뜻이 될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동사 tanto como 맞습니다. 2번은 맞아요. 이건 동등 비교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Tú andas tan lento como mi abuela. 자, 이번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tan como 가운데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등 비교죠. 너는 걷는다, 안다를 걷다란 뜻이잖아요. 나의 할머니만큼 느리게 걷는다. 맞아요? 틀려요? 예, 네, 맞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Estos pantalones son los menos caros라고 했어요. 자, 요건 뭘것 같아요? 요건 이제 최상급이죠. 그래서 이 바지가 가장 덜 비싸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Porque tú comes siempre más que yo. 자, 이건 이제 우등 비교가 되겠네요. 그래서 너는 왜 항상 나보다 많이 먹어?가 되는 겁니다. 자, 2, 3, 4, 5번 다 맞고 몇 번? 1번이 틀린 문장.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갑니다. 6번 문항으로 갈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 밑줄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예바르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고요. 우리가 예바르 동사의 쓰임을 여러 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무슨 쓰임으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예보 말건 라켈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나는 라켈과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누구와 사이가 좋다, 나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Llevarse bien. 혹은 Llevarse mal. 이라는 표현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Llevarse bien은 사이가 좋다.

솔로운 아니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바로 동사는 그렇죠. 연상이다 라는 뜻이죠. 나이 차이를 설명할 때 예바로 동사 썼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스는 나보다 솔로니까 단지죠. 단지 1년 연상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번도 맞아요. 4번 보겠습니다. Hoy quiero llevarme el coche요 라고 했어요. 자, 예바르 동사, 예바르세 하면은 뭔가 가지고 가는 거,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간다 라는 표현을 할때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바르세 뒤에 이제 물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자동차를 가져가고 싶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역시 4번도 맞고요. 이건 잠시 후에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Lleva unas gafas de sol muy bonitas. 하면은 요거는 이제 입고 있다, 쓰고 있다의 예바로 동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우 예쁜 gafas de sol이니까 선글라스죠.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가 돼서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4번에서 제가 이제 어떤 물건을 가져가는 상황이잖아요. 마음에 들어서 이제 가져가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디서 정말 많이 보냐면 구입하는 대화에서 아, 그걸로 할게요 라는 표현, 그거 살게요. 우리 이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손님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맨날 이 봤었던 게 이거예요. 멜로 예보. 기억나시죠? 이게 여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가져가는 물건의 성수에 맞춰서 로가 될 수도 있고, 라가 될 수도 있고, 로스가 될 수도 있고, 라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할게요, 그거 살게요 라는 표현, 우리 구입 표현에서 많이 봤었던 거 같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Es verdad que tu tío te lleva solo 5 años? 그게 사실이야? ¿Qué ya가 사실이야? 너희 삼촌이 너보다 단지 5년 많은 게, 5살 많은 게 사실이야?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Sí, por eso. 맞아, por eso. 그래서 란 뜻이죠. 그래서, nos, muy bien. 좀 전에 봤네요. Llevarse bien. 잘 지내다 란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매우 잘 지내. 자, 우리.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5번에 예바모스가 들어가면 됩니다. 7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8번 넘어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문맥상 알맞지 않은 겁니다. 자, 내용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Buenas tardes, señor. 안녕하세요. ¿Quiere ver algún coche? 자동차 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이제 묻죠. 그랬더니, Sí, me gusta ese deportivo de color azul. 이라고 하죠. 네, 저그 스포츠카라고 나와 있죠? 그 파란색 스포츠카가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서 끼에로 뭐뭐뭐. 그래서 뭐뭐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뭘 하고 싶을까요? 마음에 드는 스포츠카가 있네요. 자, 1번 뭐예요? 세르비를로.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것을 제공하고 싶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봐를로 뭐예요? 그것을 한번 운전해 보고 싶다라는 뜻 충분히 가능하지요? 예, 그래서 2번은 들어올 수 있고, 자, 3번은 좀 전에 봤었는데 예바르멜로 그것을 가져가고 싶네요. 사서 가져가고 싶네요. 들어올 수 있고요. 꼼브라르멜로 이거야말로 그걸 사고 싶네요. 이것도 역시 할수 있고요. 자, 5번 사베르 쿠안토 코에스타 얼마인지 알고 싶네요. 마음에 들면 가격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2, 3, 4, 5번은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문맥상 1번은 들어가면 매우 어색하겠습니다. 8번의 정답 1번입니다. 9번으로 갑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요. 선택지가 다 깨달아 동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깨달아 동사는 어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그걸 적용한 대화입니다. Esta camisa muy grande. 자, 매우 크네요. 이 와이셔츠가 매우 크네요. 나에게 매우 크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겠네요.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자, Esta camisa니까 단수형이 와야겠죠? 예, 그러면은 me queda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Puedo probarme una talla más pequeña.

Genial. 그래서 뭐래요? probarse 하면 이제 입어보다란 뜻이잖아요. 입어봐도 될까요? 한뭐좀더 작은 실수로 입어봐도 될까요? 이건 너무 크니까요.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 좀 지났고, me sienta muy bien. 자, sentar 동사 역시 어울리다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매우 잘 어울리네요. 자, 그랬더니, los pantalones, 바지는 어떠세요? 어떻게 어울리세요? 그저 그래요. 이런 대화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A에는 단수가 들어가는 것이 맞죠? Esta camisa니까. 자, B에는 los pantalones니까 복수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A에는 몇 개다. 그 다음에 B에는 이제 묻는 게 레, 어떠세요? 당신 어떠세요?니까 레 계단이 돼서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10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택시에서의 대화네요. 아, Javier, este taxi va muy lento, no crees? 라고 하죠. Este taxi니까 이 택시 정말 느리게 가, 안 그래?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A mí no me lo parece.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자, 그러면서, mira, 봐봐, aquellos van todavía? 우리 뭐가 더 들어가는 거죠? aquellos는 이제 저 택시들이 되겠네요. 저 택시들이 이렇잖아. 그러면서, 안심해, 모니카. 우리는 늦게 도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문맥상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될까요? 이 택시,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 안 그래? 저 택시들이 더 느리게 가고 있어. 걱정 마. 자, 이렇게 얘기가 돼야겠죠. 그럼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Mas lento가 들어가야겠죠. 몇번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1번.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의미로 바꿔 쓸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밑줄은요, 고맙게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cuánto cuestan, 가격 묻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상점에서의 역시 대화죠. 신발 가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저 노란색 신발 얼마인가요? 그러면서, 뭐래요? 좀 신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los는 zapatos를 받는 거겠죠. 모로바르세 문형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가격 묻는 표현 보시면 되죠? 자, A 같은 경우는 quales son? 그러면 어떤 것들입니까? 라는 뜻이니까 이건 아니고요. B의 cuánto valen? 역시 가격 묻는 표현 들어갈 수 있고. C의 qué precio tienen? 이것도 역시 가격 묻는 표현 들어갈 수 있습니다. D는 D에는 otro modelo, 다른 모델 있나요? 라는 뜻이니까 들어갈 수 없겠네요.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것은 B, C.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강 마지막 문항입니다. 12번 문항이에요. El Rosario de Tormes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스페인 문학을 정리했을 때 한번 나왔었죠. 자, 보겠습니다. 아, 라사리오 데 토르메스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미올라 루스라고 했어요. 이건 출간되었습니다. 지금 과거형이 나왔는데요. 몇 년도에? 1554년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 아운께 하면은 비록 뭐뭐지만 이란 뜻이죠. No se sabe quién es el autor. autor은 작가란 뜻이죠. 그래서 누가 작가인지는 모르지만 작가 미상의 소설이죠. Esta obra, 자, 이 작품은 es muy importante,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잘 묘사하고 있어요. 뭐를요? El ambiente social, 사회적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제의 사회적 분위기냐면 16세기네요. Siglo는 세기란 뜻이죠. 16세기 스페인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타고니스타는 주인공이란 뜻이니까 주인공 라사로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뭘 했어야 되냐면 여러 아모는 이제 주인이란 뜻이죠. 여러 주인들을 섬겨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층민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Con cada historia, 이제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작가는 우리들한테 보여줍니다. 자, 뭘 보여주냐면 현실, 세상의 현실, 라사로가 살았었던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렵고 또 위험하고 예노데 하면 뭐뭐로 가득 찬이란 뜻이죠.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여기서 모든 계층, 여기서 이제 클라스에는 계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든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이 루차를 하면은 싸우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극복하기에 자신의 어떤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이제 동원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로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네, 그런 그 사회적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자 미상의 작품 맞고요. 1554년에 출간됐다라고 했고요. 주인공은 여러 주인을 섬겼죠.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에서.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야망을 묘사한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위선으로 가득 찬 사회 보여주는 거 맞고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몇 개만, 두 개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루스가 나왔길래, 우리, 나르 아 루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을 갖는지 아시나요? 자, 요거는 출산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어서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또, 암비엔테 있었죠? 자, 우리 환경을 뭐라고 하나요? 환경? 환경은, 맞아요. El medio ambiente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이제 더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14강의 수능 실전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15강으로 가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그림은 이렇고요. 밑에 문장을 보니까 에바는 아수베베, 자, 그녀의 아기죠. 아기를 아기용 침대에 어떻게 할까요? 눕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자, 아코스타르와 아코스타르세. 자, 요 차이를 구별하시면 바로 답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코스타르세 하면은 우리 제기 동사죠. 잠자리에 들다란 뜻을 갖고요. 아코스타르 하면은 잠자리에 눕히다란 뜻을 갖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에바가 아기를 침대에 눕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아코에스타가 들어가면 돼서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요거는 이제 가족 구성원의 수를 묻고 답하는 대화가 되고요. 자, 집에 몇 명이야? 가족이 몇 명이야?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게 소이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우스탯한테 물으면 손도 될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1번, 5번은 다 지워지고, 2, 3, 4번 중에 답이 될 텐데, 본인이 포함됐으니까 소머스에때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4번밖에 안 됩니다. 소이스와 소머스에서 4번이 정답이 돼요. 니네 가족은 몇 명이야? 7명이야. 조부모님, 부모님, 그 다음에 뭐 이모 혹은 고모도 되죠. 그리고 남동생, 그리고 나가 됩니다. 이번에 정답 4번이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베로니카가 알티시마 하대요. 자, 알티시마 역시 절대 최상급 나왔죠. 베로니카는 무지 커, 안 그래? 그렇지?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No, no es muy alta como dices. 그래서 아니, 그렇게 크지는 않아.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아. 우리 딴과 딴또를 활용한 표현들 봤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뭘까요? 딴 알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 해서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보엘라, 네, 아유도 아 하고 묻지요.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자, 뭐뭐 하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가 되겠죠. 아유다르 아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돕다 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 부탁한다. Es que quiero moverme un poco 라고 하죠. 아, 좀 움직이고 싶거든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은 할머니가 할머니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가 되지요. 그래서 levantarse 라는 동사가 활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뭐가 될까요? 그렇죠. 5번에 levantarte 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은 자, 세 용법을 묻고 있네요. 자, 우리 다섯 가지의 세 용법 교재를 통해 확인을 했었는데요. 자, 일단 보기를 먼저 보시면 Mis padres se quieren mucho 라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여기서 세는 뭐예요? 네, 상호의 세죠. 서로란 뜻입니다. 서로 무척 사랑하신다가 돼요. 상호의 세를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Ellos se levantan tarde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se는 뭐예요? 그들은 늦게 일어난다. levantarse 에서 왔죠? 그럼 이건 뭐? 그렇죠, 이건 제귀죠. 제귀의 se가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No se permite hablar alto. 자, 허락되지 않습니다. 가 되는 거죠. 뭐가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의 세는 뭘까요? 그렇죠. 이건 비인칭의 세가 되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Ahí se venden refrescos muy fríos 라고 하면은 저기서는 매우 차가운 청량음료죠. 청량음료들이 팔린다 해서 여기서 세는 네, 수동의 세가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Ana y Luis se llaman todos los días. Ana와 Luis는 매일, todos los días니까 매일 서로에게 전화한다. 해서 여기서 세가 바로 상호의 세가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Eva se bebe cada día dos litros de agua 라고 했어요. 그러면 Eva는 cada día 하면 이것도 매일이라는 뜻이죠. 매일 마신다. 2리터의 물을 마신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조의 세가 됩니다. 그럼 몇 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6번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vas al gimnasio a menudo. 자, 요거는 a menudo. a menudo 무슨 뜻? 자주 란 뜻이죠. 우리 빈도부사, 빈도부사 9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화는. 자, 그래서 너 자주 체육관에 가니? 라고 물었더니 Sí, 어?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Me gusta mucho hacer ejercicio. 나는 무척 좋아해 운동하는 것을.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자주 간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뭐가 답일까요? 4번이 되겠죠. Casi todos los días 하면은 거의 매일 가. 나는 운동을 무척 좋아하거든. 자, 이게 들어가죠. 자, 다른 건 해석 다 되실 것 같고 5번에 una vez cada dos meses 하면 뭐예요? 두 달에 한 번이 됩니다. 네, 6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7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엄마랑 이제 아들의 대화인데요. Nacho, hace mucho frío. Ponte este abrigo. 라고 하죠. Nacho야, 엄청 추워. 이 외투 입으렴. 하고 이제 엄마가 얘기했더니 Gracias, mamá. 고마워요, 엄마. A veces. 자, a veces 하면은 때때로 라는 뜻이죠. 때때로 la temperatura baja, 뭐, me quedo helado 라고 하죠. 자, 기온이 baja 하니까 내려가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여기 보니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딴또 들어가면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기온이 너무 내려가서요. 그래서 맥에도 엘라도, 엘라도는 아이스크림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언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얼어요. 몸이 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스페인어의 so that 문형,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문형이 생각나시면 돼요. 자, 그럼 뭐가 될까요? 차례대로 난또 깨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또 잊으셨을 것 같아서 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요 문형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이건 어떻게 만들었었나요? 이것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졌었죠? 자, 딴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 그다음에 깨.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아니면 명사와 함께 쓰이면 딴또, 딴따, 딴또스, 딴따스, 깨. 자, 이렇게 쓰면 됐었죠. 자, 그리고 동사랑 쓸 경우에는 지금처럼 동사, 딴또, 깨. 이렇게 썼으면 됐었습니다. 정리되셨나요? 네, so that 문형 이렇게 썼다 기억하시고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so that 문형과 또 동등 비교와 제가 알려드렸었던 단또에이 꼬모비 문형 자, 요세 가지를 완벽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8번 문항입니다. 주인공의 토요일 일과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어유, 엄청 기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치만, 길지만 전혀 문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토요일에 토요일마다 라는 뜻이죠. 토요일마다 항상 나는 할게 많아. 자,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레반다르스죠. 몇 시에 일어나요? 6시 30분에 일어나고요. 그쵸? 여기 있죠? 6시 30분에 일어나고요. 이거는 좀 써놓는 게답 찾기가 좋을 것 같아요. 6시 30분에 일어나서. 그래서 뭐 한대요? Salgo con mi padre a correr por el parque. 아빠랑 공원을 뛰기 위해서 나간대요. 자,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aren cuando, 뭐뭐 할 때란 뜻이죠. 집에 돌아와서, a eso de 하면은 뭐뭐 경에란 뜻이죠. 7시 30분 경에, 그때 뭐 한대요? 메두초. 샤워를 한대요. 그리고 나서 8시네요. 알라스 5초니까. 자, 8시에 가족들과 밥을 먹네요. 그리고 뭐예요? 옷을 입죠. 메비스토니까. 메스티르스의 옷을 입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옷을 입고 몇 시에? 10시네요. 자, 10시에 피아노 수업을 위해서 집에서 나간대요. 맞죠? 자, 그 다음에 12시입니다. 12시에는 집에서, 좀 따라오고 계시죠? 집에서 밥을 먹고요. 점심을 먹고요. 그리고 다시 나가요. 몇 시에? 1시에. 13시라고 할게요. 1시에 다시 나갑니다. 왜요? Porque? 왜냐하면 내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 앞에서? 영화관 앞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시 반경입니다. 3시 반경에 소브레니까 반경에 마요르 광장에 가죠. 뭔가 마시면서 수다를 떨기 위해서 간대요. 그리고 다시 6시, 6시경에 집에 돌아오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들로 가득 찬 날이래요. 자, 됐어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 7시 반쯤에 샤워한다. 맞나요? 네, 여기 나와 있었죠. 7시 반쯤에 샤워한다 맞고요. 3시 반 전에 친구들과 영화를 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가요? 맞아요. 3시 반에 반쯤에는 마요르 광장에 가니까 맞습니다. 6시 반에 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달린다. 맞나요? 네, 그렇고요. 10시에 피아노 수업을 위해 집을 나선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4시에 마요르 광장에서 친구들과 운동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나탈리아, 너 요리 진짜 잘한다. 너의 요리는 정말 맛있어, 항상. 이라고 얘기하죠. 오, 진짜 고마워. 그러면서 다시 뭘 묻냐면, 밑에 보니까 다 빈도부사 혹은 빈도부사구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너 자주 요리하니? 요리를 워낙 잘하니까 자주 요리하니?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너 깨봐. 깨바는 부정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란 뜻이에요. 그럴 리가 일주일에 아마 한 번? 날베스. 아마 란 뜻이죠.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것은 뭐가 될까요? 2번이 되겠죠. 아주 가끔이란 뜻이니까. 나머지는 뭐 자주 1, 4, 5번은 자주, 3번은 규칙적으로 란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10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 외투를 입어볼 수 있다. 벌써 바로 틀렸네요. 자, 프로바르세를 써야 되기 때문에 프로바르테가 돼야 되죠.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아나 여기에 앉을래? 센타르세. 예, 맞고요. 3번 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나는 옷을 씻어야 한다. 아, 타동사로서 잘 쓰였고요. 4번은 뭐예요? 우리 엄마는 일찍 나를 깨우기 위해 오신다. 역시 타동사로서 잘 쓰였습니다. 5번 보면 나초는 찬물로 샤워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두차르세 제기동사로 잘 쓰여서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1번으로 갑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쓰의 용법인데요. 자, 1번 보시면 너희 나라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니? 해서 비인칭으로 쓰쓴것 좋고요.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너희 엄마한테 그것을 말할 거야? 자, 쓰는 아또마드레죠. 감목대 에세입니다. 맞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본 지 1시간 됐다란 얘기죠. 쎄 맞죠? 네, 맞고요. 4번 보시면 뭐예요? 저기에서는 매우 예쁜 꽃들을 판다. 수동에 팔린다. 라는 뜻이죠. 저기에는 매우 예쁜 꽃들이 팔린다. 수동에 쎄가 됩니다. 역시 맞고요. 자, 5번 보시면 호르헤는 매주 그의 개를 씻긴다. 목욕시킨다.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냐르 동사는 타동사로 쓰여야 하기 때문에 쓰는 없어야 합니다.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항입니다. 이사벨 아엔데에 관한 글입니다. 알맞지 않은 겁니다. 자, 이사벨 아엔데는 칠레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입니다. 자, 1942년에 페루에서 태어났고요. 그녀의 소설은 어떤 주제를 다루냐면 가족, 사랑, 역사, 그리고 정치에 관해 다룹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작품은 영혼의 집입니다. 자, 이거는 1982년에 출간이 되었죠. 자, 다른 그녀의 중요한 작품들로는 사랑과 그림자에 대하여 그리고 에바 로나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들 또한 주제를 다룹니다. 사회적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뭘 보여주냐면 인간 감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줍니다. 아엔드는 항상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오이엔디아, 오늘날이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글이고요.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바로 1번에 나왔네요. 여권운동으로 감옥에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자, 나머지 칠레 출신 작가고 언론인 맞고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작품 활동하고 있고요. 영혼의 집은 세계적인 명성 안겨줬고요. 인간의 감정과 사회적 주제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실전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 16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습해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농업기초기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작물, 식물의 이제 구조죠. 이제 밑에 뿌리부터 시작해서 줄기, 잎과 관련된 각각 그 기능 아니면 구조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2강과 마찬가지로 2강하고 좀 많은 부분이 좀 겹친다보다는 서로 보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강, 3강이 이게 좀 합쳐서도 좀 잘 나오고요. 또 3강 문제 중에서도 2강 문항에 좀 관련된 이런 문항도 좀 나오고 좀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렇게 또 쉬운 문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많이 긴장할 필요는 없고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 함께 살펴보죠. 자, 오늘은 작물의 잎, 뿌리, 줄기, 꽃, 열매 뭐 이렇게 종자 구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잎입니다. 잎. 크게 우리가 식물을 나누었을 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었어요. 어떻게? 맨 처음에 나오는 잎이 하나 나오냐, 두 장 나오냐. 그렇죠? 외떡잎하고 쌍떡잎하고 속식물에서 기억나죠? 자, 쌍떡잎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잎맥이 어때요? 갔다가 옆으로 또 퍼지고 또 퍼지고 해서 그물같이 생겼어요. 그물맥입니다. 그물맥. 그에 비해서 외떡잎 식물은 맥이 어때요? 그냥 쭉쭉 이어져 있는 나란히 맥입니다. 나란히 맥.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변화, 옥수수도 마찬가지고, 보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그에 비해서 쌍떡잎 식물, 뭐, 토마토가 됐건, 감자, 고구마 됐건 보통 이제 이렇게 생겼죠. 자, 일단 쌍떡잎하고 외떡잎 식물의 잎은 그물맥과 나란히 맥으로 나눈다는 거. 그리고 잎 몸의 모양이에요. 혼잎. 잎 몸이 하나로 된 거고 겹잎. 하나 이상의 이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형잎. 이파리가 변형이 됐어요. 이렇게 선인장 같은 경우는 가시로, 포도나 호박 같은 경우는 덩굴손.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는 비늘로 이렇게 변형이 된 잎들입니다. 자, 일단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죠. 영양생장기는 말 그대로 식물체 자체가 크는 생장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많아져서 이파리 수가 많아지고 이파리가 커져요. 그럼으로써 광합성을 많이 하고 그만큼 산물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영양생장기예요. 그렇게 커지다 보면 얘도 이제 종자를 만들어야죠. 종자를 만들려면 식물은 뭐가 필요해요? 꽃이 필요합니다. 꽃. 그래서 그 꽃대, 꽃을 만드는 시기가 생식생장기예요. 그러니까 영양생장기하고 생식생장기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영양생장기, 그 다음에 생식생장기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생식생장기 때는 영양생장기가 안 되는 거죠. 생식생장기 때는 잎의 성장이 느려지고 크기가 잎이 작아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잎을 이용하는 채소들 같은 경우에는 생식생장기가 못 오게 늦추거나 오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잎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잎은 크게 이렇게 생겼죠. 맨 끝에 큐티클층, 그리고 잎살 조직, 그리고 뒷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맨 끝에는 표피 보겠습니다. 표피는 잎 뒤편에 기공이라는 부분. 이 부분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잘 되죠. 기공. 두 개의 공변세포로 되어 있고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하고 증산작용도 하고 잎의 뒷면에 분포를 합니다. 큐티클층. 잎의 내부를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과대한 수분 증발을 억제를 하죠. 그리고 모용. 털이에요. 털. 표피세포가 돌출돼서 형성된 털입니다. 강한 햇빛을 굴절시켜서 나름 그늘을 형성해서 보호를 하고요. 식물 자체를. 일부 모형은 자극성 물질을 분비해서 포식자로부터 잎을 보호합니다. 사람들 그냥 맨살에 풀밭 뛰어다니고 어때요? 막 우두투덜 뭐가 나죠. 우리 그 풀독이라고 하는 거. 그게 모형에서 분비되는 자극성 물질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잎살 조직이에요. 잎살 조직은 책상 조직, 울타리 조직과 갯솜 조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코타리 조직에서는 엽록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엽록체니까 광합성이 가장 활발한 조직입니다. 다음, 갯솜 조직, 해면 조직이에요. 공간에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이동 통로를 형성을 합니다. 다음, 관다발. 관이 다발체 있는 거예요. 관이 다발체. 근데 무슨 관? 물관과 체관. 수분과 무기 양분. 뿌리에서 흡수한 물, 무기 양분을 그 식물 체내로 보내는 물관. 그리고 이파리에서 강합성 산물로 만들어진 산물을 뿌리까지 내려주는 체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잎의 구조를 보면 큐티클층, 잎살 조직, 그리고 잎 뒷면에 곤변세포 조직, 기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공은 크게 큰 공변세포 두 개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APA하고 칼륨 이온의 영향으로 이게 닫혔다가 벌어졌다가 하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기도 하고요. 증산작용도 나타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공. 자, 다음 광합성. 광합성이 쉽게 갑시다. 쉽게.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광합성은 말 그대로 빛이 합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대기 중에 많은 이산화탄소와 땅속에 많은 물을 빛 에너지가 합성을 시켜줘요. 그래서 뭘 만드냐?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된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만들어주고 산소를 만들어주고 물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광합성이에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콩 같은 경우에는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뭘잘 가져온다? 질소를 가져온다. 탄수화물에다가 질소를 딱 붙이면 뭐가 돼요? 단백질이 되는 거죠. 단백질. 그래서 콩가에 단백질이 많은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증산작용. 증산, 증발해요. 증발해. 뭐가 물이. 자, 정의는 뿌리에서 흡수된 수분이 작물의 기공을 통해 수증기가 배출되는 현상입니다. 자, 역할은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열을 가지고 가요. 적정 체온 유지시키고, 이게 물이 없어지니까 위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힘, 수분의 흡수력을 증가시킵니다. 자, 기공 두 개의 특수한 세포인 공변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잎의 뒤편에 많이 분포합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 호흡작용을 하죠.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 산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자, 그 기공이 언제 열리고, 언제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닫히냐. 여기에는 크게 APA라고 하는 앱시스산, 이것도 우리가 8강, 9강에서 한번 볼 건데,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무언가를 저해하는 호르몬. 무언가를 억제하는 호르몬. 자, 세포 외에 APA 호르몬이 방출되면 칼륨 양이온이 세포 내로 유입되면서 팽압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공 자체가 반듯하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팽압이 증가하면서 기공이 이렇게 열려버리게 되는 거죠. 자, 다칠 때는 세포 내로 APA가 나타나면서 칼륨 양이온이 세포 외로 방출되면서 팽압이 감소되고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자, 기공이 언제 닫히냐? 수분이 부족할 때, 이산화탄소가 부족할 때, 햇빛이 부족할 때 또는 너무 강할 때,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을 때, 바람이 강할 때. 즉, 기공이 언제 닫혀? 살기 어려울 때.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공이 닫힙니다. 자, 잎은 어떤 기능을 하냐? 광합성 작용하죠. 뒤편에서 증산 작용 나타나죠. 기공을 통해 호흡 작용 나타나죠. 개화 저절도 나타납니다. 자, APA 식물 성장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을 억제하는 식물으로는 억제, 뭘 못하게 휴면에 많이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휴면 유도, 기공 개폐, 생장 억제, 노화, 낙엽 촉진 등 억제하는, 식물이 잘 자라고 잘 사는 걸 억제하는 생장 호르몬입니다. 휴면 중에 종자, 나무, 눈, 알뿌리 등에서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발화되면서 함량이 감소됩니다. 발화되면서. 자, 그리고 증산작용 중에? 식물 체내에서

물이 배출되는 현상 중에 일액과 일비가 있습니다. 자, 일액은 보통 아까 그 기공에서 수분이 이렇게 증상이 됐잖아요. 또 식물 끝에 보면 또 수공이라는 데도 있어요. 물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이파리에서 무슨 수도꼭지가 있는 것처럼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조금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건조하면 그 물들이 증산작용을 해서 다 퍼져버리잖아. 다 그러니까 증발이 되죠. 그러니까 물방울이 될 수가 없지. 그런데 건조하지 않고 굉장히 습한 날이라면 얘가 뿌리에서는 계속 물을 빨아올리고 얘가 직살을 하는데 직살을 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거기에 물이 계속 쌓여. 그래서 물방울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액 현상은 식물 잎 가장자리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현상이에요.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를 못하고 물방울이 맺혀 있어. 주로 언제? 봄, 가을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 관찰이 됩니다. 왜 나타나요? 뿌리가 좋아. 뿌리가 힘이 좋아. 그래서 쭉쭉 빨아다녀. 그래서 물을 퍼서 계속 밑에서부터 올리니까 얘를 이제 증발이 되지 못하고 거기서 물방울이 생기는 거죠. 일액 현상. 일비 현상은 이것 역시 식물체 내에서 물이 외부로 나오는 현상인데 줄기가 절단되거나 도관부에 구멍을 냈을 때, 그러니까 상처를 줘서 물관이 끊어졌을 때그 물관으로 타고 나오는 게 일비 현상이에요. 자, 물과 탄수화물, 무기염류 등이 함유되어 있고 한여름에도 관찰됩니다. 물은 이제 끊는 게 체관도 끊어지죠? 물관도 끊어지죠? 그렇겠죠? 자, 일액 현상은 딱히 상처가 없음에도 뿌리가 건전해서 물을 바깥으로 빼는 현상인데 그게 건조한 상태에 있으면 증발이 되는데 건조하지 못하고 그 물들이 쌓여서 물방울을 만드는 현상, 일액 현상. 식물체가 꺼지거나 구멍이 뚫려서 관다발에 상처가 생겨서 상처가 생긴 관다발 사이에 물이 흘러나오는 현상, 일비 현상. 자, 다음 뿌리입니다. 뿌리는 뿌리, 골무, 생장점, 뿌리털, 여기 이제 흡수되어 있고 신장되어 있고 그러네요. 자, 생장점은 말 그대로 부피가 늘어나요. 생장을 해. 뿌리가 계속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생장점이 맨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생장점이 다치겠죠. 그래서 그 생장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뿌리 골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면서 들어갑니다. 뿌리털에서 뭐 해요? 뿌리털에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를 하죠. 흡수를 하면서 뿌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신장대. 그리고 근모대에서 뿌리털이 발생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뿌리는 지지, 흡수, 호흡, 저장 작용을 해요. 땅 속에서 뿌리가 깊게 뻗어있어 지상부를 지탱하고 있었다. 도복하지 않게. 흡수 작용. 뿌리는 땅 속으로 들어가서 수분, 무기 양분을 토양으로부터 흡수를 하는 역할. 호흡 작용. 흙 속에서도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호흡을 합니다. 저장 작용. 여분의 양분을 저장을 해둡니다. 뿌리예요. 감자는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갔어요. 고구마는 뿌리고. 자, 종류에는 붙은 뿌리, 기생 뿌리, 버튼 뿌리, 물뿌리, 호뿌리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이번 수능 특강 교재에서 새로 들어간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안 했고, 그러니까, 문항이 나올 확률이 좀 있죠. 새로운 내용이라. 자, 붙은 뿌리, 부착뿌리죠. 줄기에서 뿌리를 내서 다른 물체에 달라붙어, 담쟁이 같은 것들, 막 건물 타고 올라가죠. 그런 뿌리를 부착뿌리, 붙은 뿌리. 기생. 공생이 아니고 기생이에요. 자기만 좋은 기생. 다른 식물의 줄기나 가지에 뿌리를 내려서 땅에서부터 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식물에 접착돼서 그 식물에 있는 체관과 물관에서 양분을 빨아들이는 기생뿌리, 겨우사나 새싹. 보통 이제 이런 기생뿌리가 있으면 그 뺏기는 쪽은 죽을 수 있죠. 자, 버팀뿌리. 도복하지 않게 뿌리의 지탱 능력을 돕기 위해서 뿌리에서 줄기가 땅 위로 나와서 넓게 뻗어있는 뿌리, 옥수수, 수수 등이 버팀뿌리. 물뿌리, 수중뿌리죠. 물속에서 늘어진 뿌리로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몸이 뒤집히지 않게 균형을 잡는 뿌리입니다. 개구리밥, 생이가래, 불의옥잠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호흡뿌리, 호흡하는 거예요. 늪이나 진흙에서 사는 식물의 뿌리가 땅 바깥으로 나와요. 땅 바깥으로. 그래서 원뿔처럼 생긴 목줄이 돌출돼서 만든 뿌리입니다.

나구성, 뭐 등산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뿌리가 바깥으로 막 돌출된 게 있어요. 그런 뿌리를 얘기합니다. 호흡뿌리. 자, 다음 이제 알뿌리예요. 덩이뿌리, 이제 알뿌리인데, 알뿌리에 일단 근경, 무슨 말이냐면 뿌리 근자하고 줄기 경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뿌리 근, 줄기 경, 근경, 뿌리 줄기 똑같은 얘기예요. 땅속에서 자라는 줄기예요. 칸나, 수련, 아이리스, 꽃샘강 등이 있고, 덩이뿌리예요. 덩이괴, 뿌리근, 괴근 똑같은 말이에요. 뿌리가 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크고 뚱뚱해진 거 고구마나 달걀 뿌리입니다. 뿌리가 뚱뚱해진 거예요. 자, 덩이가 괴짜였어요. 그리고 줄기가 경자, 괴, 경, 줄기입니다. 덩이, 줄기. 줄기가 부풀어서 덩이로 된 것. 감자, 줄기입니다. 감자는. 시클라멘, 아네모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경, 구슬구자에 줄기 경자. 줄기 윗부분이 단축돼서 커져서 동그란 구형 또는 평평한 원형으로 된 겁니다. 글라디올러스, 크로커스, 프리저가 여기 속하고. 비늘줄기. 우리 그 양파 같은 거 보면 한 비늘 이렇게 쭉쭉쭉 겹겹이 쌓여있죠. 그런 비늘줄기. 인경이라고 합니다. 인경. 줄기가 겹겹이 덮이거나 둘러싸여 있는 것. 나리파, 수선, 튤립 등이 인경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줄기. 줄기는 크게 초본류, 풀하고 수목류, 목본류하고 나눠봤어요. 초본류 보면 줄기는 지상줄기, 지하줄기, 마디로 구성이 됩니다. 줄기 내부를 보면 껍질, 켜, 표피, 그리고 관다발, 물관과 체관이 있는 관다발, 껍질, 켜, 그리고 심, 안쪽에 있는 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껍질, 켜는, 겉껍질은 큐티클층으로 덮여있어서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보호를 하게 되죠. 껍질켜는 엽록체나 색소를 함유를 하고요. 관다발, 물관, 체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쌍떡잎 식물의 줄기의 단면도입니다. 지금 어때요? 관다발이 규칙적으로 나타나 있죠. 자, 쌍떡잎 식물, 형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이 물관, 바깥이 체관이에요. 이 그림이 실제로 이제 출제가 되죠. 대체 이제 이 이름으로 써 있는 게 아니고 A, B, C, D, E 해서 지금 설명하는 기관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 기관 보고 아, 여기 표피구나.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체관이구나. 체관 바깥이 아니. 이게 형성층이구나. 형성층 바깥에 체관 안쪽에 물관 안쪽에 심이구나. 이거 위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쌍떡잎 식물. 수분이 적고 엷은 노란색에 갈색이고요. 물관체관 형성층이 한 덩어리로 관다발을 형성하고 있어서 배열이 어떻게? 규칙적이다. 쌍떡잎 식물은 관다발이 규칙적이에요. 자, 근데 외떡잎 식물 보세요. 물관과 체관이 그냥 알아서 각각 떨어져 있어. 물관과 체관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관다발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층이 없어. 형성층. 얘는 지금 형성층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쌍떡잎 식물. 그래서 부피 생장을 해요. 그런데 외떡잎 식물은 부피 생장을 하지 않아. 즉, 외떡잎 식물 중에 대나무. 대나무가 보면 이렇게 가늘한 것도 있고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잖아요. 보통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가는 게 크다가 이게 큰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그만합니다. 네. 부피, 생장점이 있어서 부피 생장을 하잖아요. 그냥 작은 건 애초에 작게 나온 거고, 큰건 처음부터 크게 나온 거예요. 쌍떡잎 식물은 놔두면 생장점 때문에 부피가 점점 커집니다. 자, 다음, 수목, 나무죠. 심재,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 나무를 지탱하는 부분이에요. 죽은 조직입니다. 하지만 변재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썩지는 않아 있어요. 자, 변재, 뿌리가 빨아올린 수분, 물관이죠. 수분을 잎으로 운반하면서 세포가 노하면 변제는 심재가 됩니다.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물관 간단 얘기예요. 침엽수에서는 헛물관, 화렵수에서는 물관이 이 역할을 대신합니다. 변제. 대부분 세포가 가느다란 모양을 지니면서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세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포는 성숙과 동시에 죽습니다. 그래서 속이 비어있는 긴관 모양으로 남게 되는데 이거 배열이 나무 결과 무늬로 나중에 나타납니다. 자, 변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형성층. 두께가 세포 한개 정도이며, 잔가지부터 나무 뿌리, 나무 전체에 있어요. 그래서 두꺼워집니다.

상정을 합니다. 살아있는 조직이고요. 생장점 바깥쪽에 체관, 체관은 이파리에서 만든 양분이 몸으로, 그러니까 식물체 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나무 전체에 당분을 운반하며 체관부에 세포가 노하면 수피의 일부가 됩니다. 수피. 수피는 껍질이죠. 죽은 공간이에요. 수분과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고 강한 열이나 추위에서부터 나무를 보호합니다. 죽은 조직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꽃과 열매입니다. 꽃은 일단 크게 양성화하고 단성화. 양성은 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따지면 남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즉, 양성화는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고, 꽃 하나에 암술과 수술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양성화. 그럼 단성화는 뭐겠어요? 암술만 있거나 수술만 있거나. 암꽃은 암술만 있어. 숫꽃은 수술만 있어. 양성화와 단성화. 성이 하나냐? 양성을 다 가지고 있냐? 그러면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으면 이렇게 수정이 되나요? 수정이 됩니다. 자가수정이에요. 자가수분. 근데 자가수분을 해서 열매가 잘 맺히는 것도 있고 잘 맺히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꼭 타가수분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꽃은 이렇게 양성화하고 단성화로 나뉜다는 것. 그리고 선택지나 답지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 갖춘 꽃이다, 갖추지 않은 꽃이다가 선택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갖춘 꽃은 무엇이냐?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이 네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갖춘 꽃이에요. 그런데 네 개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갖춘 꽃입니다.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갖춘 꽃이야. 하나라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갖춘 꽃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성화는 안 갖춘 꽃이에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양성화가 다 갖춘 꽃이냐? 또 그렇진 않아. 왜? 꽃잎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꽃받침이 없을 수도 있고. 알죠? 근데 단성화는 다 안 갖춘 꽃이고 양성화는 갖춘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갖춘 꽃은 유채, 장미, 완두 등이고 안 갖춘 꽃은 호박, 수박, 오이, 밥, 옥수수, 시금치 이런 것들입니다. 자, 양성화는 자웅동화. 자웅이라는 건 남성과 여성, 이 동화 하나의 꽃에 자웅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암술과 수술 모두 가지고 있는 꽃이고요. 대표적인 식물, 배, 사과, 복숭아, 자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단성화예요. 수컷과 암컷이 다른 꽃에 있어요. 자웅이화. 수컷과 암컷이 따로 있는 꽃인데 이게 동주냐 이주냐. 동주는 하나의 줄기에 암꽃과 수꽃이 있느냐. 이주는 아예 다른 아예 다른 뿌리, 다른 나무. 그러니까 한 나무에 암꽃과 수꽃이 있다. 자웅 동주. 한 나무에는 수꽃만, 한 나무에는 암꽃만. 자웅 이주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건 좀 복잡하긴 한데 한 번만 정립해 놓으면 어렵지 않아요. 자웅 동주 같은 나무에 자웅이 있으면, 한 나무에 암꽃 수꽃이 다 있으면 자웅 동주. 다른 나무, 각각 암나무, 숫나무가 있으면 자웅 이주. 그래서 자웅 동주는 오이, 호박, 참외, 옥수수. 그러니까 이건 한 식물체 내에 암꽃 수꽃이 다 있는 거예요. 자웅 이주는 암컷 시금치 식물체가 있고 수컷 시금치 식물체가 있는 거예요. 홉도 마찬가지. 다음 갈래꽃. 꽃인데 꽃잎이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느냐. 벚꽃 같은 것들. 그렇죠? 장미 같은 것들. 통꽃. 꽃잎이 다 붙었느냐. 호박꽃. 가지꽃 이런 것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수분. 수분은 꽃가루가 묻혀지는 거예요. 수분이에요.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묻는 현상이 수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인데, 자가수분은 아까 같은 그꽃 안에서 한 꽃 속에서 암술머리에 그 수술이 떨어질 경우 수분하는 게 자가수분.

양성화라도 다른 꽃에 있는 그 수술에 꽃가루가 와서 수분하는 게 타가수분이라 씁니다. 자, 수분은 꽃가루가 묻는 거고, 수정은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묻는 꽃가루가 꽃가루관을 통해서 시방으로 와서 밑씨에 이르면 꽃가루 속에 정액이 밑 속으로 들어가서 수정이 이루어진, 이게 수정입니다. 수분은 그냥 꽃가루가 묻히는 현상이에요. 자, 다음 열매 볼게요. 열매는 장가류, 핵가류, 인가류, 견가류, 준인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장가류는 많은 종자가 육질로 되어 있는 내벽, 외벽에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포도 딸기. 핵가류, 딱딱한 씨. 내과피는 매우 굳은 핵 상태고 안에 있는 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과피가 과육, 사람들이 먹는 과육으로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복숭아, 살구. 씨앗 본적 있죠? 다음, 인과류. 인과류. 씨방이 발달된 게 아니고 꽃받기가 발달해서 육질이 된 것이에요. 사과나 앞에 인과류. 견과류. 많이 들어봤죠? 견과류. 과피가 목 딱딱한 이들. 밤호두. 다음, 준인과류. 씨방이 발달해서 육질이 된 것. 감이나 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진과와 위과가 있어요. 진짜 과일이냐? 위. 가짜 과일이냐? 자, 진과는 어디? 씨방과 종자만으로 이루어진 게 진과. 그 진과에는 장과류, 중인과류, 견과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위가 가짜 과일이에요. 씨방 이외의 것이 부풀어서 과육이 된 것들. 인과류하고 장과류성 딸기가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자 보죠. 종자. 종자는 크게 껍질, 종피, 그리고 씨젖, 배유. 씨, 눈, 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론 배유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있는 거에 한해서 지금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씨 껍질 대부분 좀 딱딱하게 생겼죠. 씨 눈을 외부로부터 보호, 발화 촉진, 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배유는 배가 나중에 발화할 때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쌀로 따지면 쌀 눈이 배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붙어 있는 부분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섭취하는 곳, 거기가 배유, 씨젖이 되겠습니다. 자, 씨눈은 나중에 실제로 얘가 이제 발화를 했을 경우에 줄기가 되고 뭐 이파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커지는 부분이 씨눈이에요. 아시겠죠? 자, 종자를 단명, 상명, 장명, 종자 그대로 뒀을 때 얼마나 사느냐. 보통 2년 이하 사는 걸 단명 종자라고 그러고요. 2, 3년 사는 걸 상명 종자, 4년 이상 사는 걸 장명 종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보면, 콩, 녹두, 뭐, 오이쇼, 호박, 혹시 보면, 좀 장명 종자 같은 경우는 바깥이 좀 씨껍질이 두껍고 딱딱한 쪽. 당근, 양파, 고추씨 봤죠? 이런 거 보면 좀, 씨 자체가 굉장히 좀 부들부들하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나중에 발화할 때 발화력 저하 원인, 원형 단백질 연고, 효소 활력의 저하, 저장용분의 소모, 자, 과정 호흡의 증가, 배설체 저장용분 소모 증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4강에서 발화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뭘 하나 좀 알아두면 좋겠냐면 요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무배유 종자. 대부분 문항에서 보면 얘가 그러니까 배유가 있는지 없는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문항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선택지가 됐건 답지가 됐건. 근데 유배유 종자는 너무 많아. 그래서 아예 무배유 종자 요거 한 3개? 3개? 배추과, 박과, 콩과, 상추 요것만 딱 해놓고 그냥 나머지는 다 유배유 종자라고 외우는 게 우리가 농업기초기술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뭔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무배유 종자만 외워놓고 나머지는 유배유다라고 생각하고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배유 종자를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작물의 형태 관찰. 벼, 밀, 보리, 옥수수, 화분과 작물, 벽과 작물이죠. 관다발이 흩어져 있고 형성증이 없습니다. 외떡잎이고 수염뿌리입니다. 콩, 감자, 쌍떡잎 식물이죠. 관다발이 규칙적이고 형성증 있고 원뿌리 곁뿌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꽃은 벼밀 보리는 이와 영화라고 영화 이상으로 되어 있고 옥수수는 암수 한 그루, 숫꽃이 위에 있고 암꽃이 밑에 있죠.

입인가 쌍떡잎인가 이것만 판단이 돼도 정오 판단이 가능한 선택지 답지가 꽤나 있습니다. 자, 외떡잎식물은 떡잎수가 한 장이죠. 쌍떡잎은 두 장이고. 관다발 분포는 외떡잎이 불규칙적, 쌍떡잎식물은 규칙적. 나이테, 부피 생장을 하지 않으니까 나이테가 없어요. 그런데 쌍떡잎식물은 있습니다. 잎맥은 나란잎맥이에요. 외떡잎식물. 쌍떡잎식물은 그물맥입니다. 뿌리는 벼 같은 거 뽑아보세요. 뿌리. 외떡잎식물은 수염뿌리예요. 쌍떡잎식물은 곧은 뿌리입니다. 요건 꼭 알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선택지를 많이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입니다.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수분 배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수분 배출은 일액 현상과 일비 현상으로만 한정해요. 일액 현상. 뿌리에서 읍수를 막 하는데 증발이 잘안 돼서 그게 물, 그 식물 잎 끝에 물방울로 맺혀 있는 현상, 일액 현상. 일비 현상. 관다발에 상처가 나서 그 상처 난 사이로 액이 뿜어져 나오는 현상, 일비 현상. 그렇죠? 자, 신라말. 풍수학의 대가로 알려진 승려 도서는 오랜 수행으로 무릎이 펴지지 않아 나뭇가지를 잡고 일어서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지가 부러뜨려졌네. 가지가 똑하고 부러졌어. 가지가 부러진 줄기에서 솟아나오는 수액. 부러진 줄기에서 나오는 수액. 그쵸? 일비현상이죠, 지금? 수액을 마신 도사는 신기하게도 무릎이 쉽게 펴지는 경험을 했어요. 이 나무의 이름은 고로쇠예요. 승려 도선의 이야기에서 뼈에 이로운 물, 뼈골자에, 그렇죠? 이로울 이자에 물수자에서 골리수라는 이름이 생겼고, 지금은 그 말이 변해서 고로쇠 나무로 불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고로쇠의 원래 이름은 골리수였네요. 실제 고로쇠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에는 각종 미네랄,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와 관절계통 질환에 효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수분 배출 현상은 뭐다? 일비현상이다. 나무가 꺾여져서 관다발에 상처를 받아서 상처난 부분으로 지금 수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비현상에 대한 설명, 뿌리에서 보죠. 수분을 흡수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공을 통해 물이 배출되는 현상은 증산작용이죠. 외떡잎 식물에서도 발생합니다. 발생하죠. 외떡잎 식물에서 물관이 없는 게 아니니까 물관체가 다 있기 때문에 외떡잎 식물도 꺾어 놓으면 물이 나타나죠. 일비현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비현상. 줄기를 절단하거나 도관부에 구멍을 내서 수액이 배출되는 현상. 보통 이제 고로쇠. 그렇죠. 수액 채취할 때이 방법 많이 쓰죠. 자, 일액 현상. 뿌리가 건조해서 수분 흡수가 잘 되어서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지온이 높고 토양 수분량이 높은 밤에 물관 내 정화부로 근압이 생겨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식물 잎 과장 자리에 물방울이 뿅뿅뿅 묻혀져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식물의 변형 뿌리의 종류. 변형 뿌리의 종류. 자, 열대 지역에서 사는 야자나무 일종인 워킹 팜은 아주 천천히 걸어서 움직인대요. 뭐가? 나무가 걸어서 움직인대. 워킹 팜이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새로운 뿌리가 자란 후에 기존에 있던 뿌리를 스스로 없애는 변형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무 뿌리의 주요 기능은 나무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볼까요?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워킹 팜이 있는데 다른 나무가 워킹 팜 쪽으로 쓰러져서 워킹 팜이 이렇게 바깥으로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워킹 팜에 쓰러져 있던 바닥에서 흙과 바닥의 다음 부분에서 뿌리가 다시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줄기가 다시 올라오는 거지. 그리고 하면서 원래 있었던 그 뿌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서 쓰러져서 여기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와. 그리고 원래 있던 걸 잘라서 없애. 그러니까 나무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되네요. 이 뿌리의 주요 기능은 뭐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뿌리, 버팀뿌리.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뿌리는 붙은 뿌리, 기생뿌리, 버팀뿌리, 물뿌리, 호뿌리 있다고 그랬어요. 붙은 뿌리는 뭐야, 그 담쟁이처럼 벽에 딱딱 달라붙어 있어서 올라가는 뿌리. 기생뿌리는 영양소를 뭐 땅에서 이 땅이나 이런 데서 흡수해야 되는데 다른 식물체에서 기생하면서 그 식물체의 지배액을 빨아먹고 사는 뿌리들. 버팀 뿌리는 넘어지지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탱하는 뿌리, 버팀 뿌리. 수중 뿌리는 물에서 뒤집히거나 물 속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 그렇죠. 호흡 뿌리는 진흙이나 이런 데서 호흡하기 위해서 지표면 위로 올라오는 뿌리였죠. 네. 방금 여기서 나온 뿌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뿌리, 버팀 뿌리에 관련된 네, 설명이었습니다. 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식물 구조,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식물의 구조, 가예요. 식물의 구조, 가. 해가 떠서 따뜻해지면 잎 뒷면에 이 식물 구조에서 물이 빠져나와 공기적으로 날아갑니다. 증산작용이네, 증산작용. 일단 이건 첫 문장에서 끝났네. 그래서 가에 나올 게 뭐예요? 가에 나올 게. 가에 나올 게 기공. 그쵸? 건조하고 무더운 여름날에는 물이 더 많이 증발되죠. 식물에는 더없이 소중하지만 한편으로는 태양이 무섭기도 하답니다. 식물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처럼 몸의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죽고 말아. 근데 증산작용, 기공에서 나타나는 증산작용으로 인해서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죠. 몸속 세포가 뜨거운 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태양의 열기에 몸이 지나치게 뜨거워지지 않도록 식물은 땀을 흘립니다. 식물의 몸속에 물을 토해내고 또 토해내서 한낮에 싱싱한 나무 한 그루에는 1시간 동안 생수병 30개만큼 땀을 흘립니다. 큰 나무에서는 생수병 30개만큼 증산작용이 나타난다는 얘기네요. 가에 들어갈 건 기공. 기공. 자, 기공은 식물 잎 뒤편에 주로 나타나지요. 두 개의 특별한 세포, 공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이 기공을 통해서 호흡작용,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작용으로 하고, 그죠? 그래서 증산작용도 나타납니다. 기공. 자, 이 기공은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는 엽록체, 엽록소, 땡. 두 개의 공변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은 만능액이고요. 이것은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교환되는 통로, 옳은 내용입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 부피 생장이 일어나는 건 생장점이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공이 잘 나와요. 기공이 식물 조직에서 기공 좀 나오고 모형도 좀 나오고 그래요. 자, 다음 수업 장면에서 작물, 가, 나의 형태적 특징에 관한 설명. 자, 보통 이제 이렇게 형태적 특징 아니면 식물의 분류 나오는 건 이강이 분류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삼강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강하고 삼강 문항이 많이 좀 비슷할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2강, 3강이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냥 같은 내용이 연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는 전분 글루텐, 세계 3대 식량작물, 세계 3대 식량작물 뭐죠? 쌀, 밀, 옥수수, 빵과 국수를 만들고 소맥이에요, 소맥. 그러면 빵과 국수를 만들고 소맥이라고 부르는 게 뭐다? 가는 밀이다, 밀. 나는 이소플라빈, 사포닌을 가지고 있고, 아하, 공중질소 고정하네요. 뭐예요? 콩이네요, 콩. 그렇죠. 밀은 외떡잎 식물이에요. 콩은 쌍떡잎 식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의 종자에는 씨젓이 있다. 무배유 종자, 그래요. 무배유 종자를 알아놓자고 그랬잖아요. 무배유 종자. 무배유 종자는 콩과, 밭과, 배추과. 그렇죠. 그런데 밀이니까, 씨젓이 있지요. 씨젓이 있습니다. 자, 가의 뿌리에는 부정근이 많은 수염뿌리이다. 외떡잎 식물의 특징이죠. 나는 그물맥을 가진다. 쌍떡잎 식물, 그물맥. 옳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4번. 나의 줄기는 관다발 배열이. 나는 쌍떡잎 식물이에요. 관다발 배열이 어떠다? 규칙적이다. 가, 나의 꽃에는 꽃받침, 꽃잎, 암술, 수술이 있다는데 나는 맞아요. 나는 맞아요.

근데 가는 뭐가 없다? 꽃잎이 없다. 꽃잎이 없다. 영화. 그래서 꽃잎이 없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가나 형태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항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화분과 작물들이 다 대부분 다그안 갖춘 꽃에 해당합니다. 안 갖춘 꽃에. 자, 다음 밀을 그렇죠. 전분 글루텐 3대 식량 작물이고 소매 밀 그리고 콩은 콩과는 요거 하나만 알아도 그렇죠. 공중 질소 고정 이게 2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7, 8강 가서도 한 번씩 나오는 내용이에요. 콩은 공중 질소를 고정을 한다. 그래서 질소 이용량이 많다. 요거 꼭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기에서 알수 있는 작물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텃밭에 재배한 보라색 열매 채소. 열매 채소인데 보라색 열매 채소. 그렇게 흔치 않죠? 우리 집 식탁을 점령하고 있어요.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항산화 작용에 탁월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딸의 변비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의 배출과 이뇨작용을 도와 몸이 자주 붓는 남편도 즐겨 찾고 있고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적어 나에게는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작물입니다. 여기까지는 뭐랄까요 좀 전공적인 지식이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오븐에 살짝 구워 나오기도 하고 절임, 볶음, 무침 등 조리법도 다양해서 식구들이 질리지 않고 잘 먹는답니다. 조리할 열매를 따러 마당에 나오면 막내가 작물 앞에 에그플랜트, 보라색 열매 채소, 가지네요, 가지. 그렇죠. 가족들은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년에도 종자를 뿌려 직접 길러 먹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답니다. 절임도 하고, 볶음도 하고, 무침도 하고, 오븐에 살짝 구워 나오기도 하고, 가지. 자, 가지는 갈래꽃인가요? 가지는 통꽃입니다. 가지는 쌍떡잎 식물입니다. 그물맥. 뿌리는 수염뿌리가 아니지요. 쌍떡잎 식물이니까. 그리고 줄기에 관다발은 쌍떡잎 식물이니까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죠. 자, 여기서 가지라는 건 아는데, 가지가 꽃잎이 갈래꽃이니 톡꽃이지.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없죠.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정답 자체가 그물맥하고 간다발 별이 규칙적이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뭐의 특징이에요? 가지의 특징도 분명히 맞지만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무슨 특징이다? 쌍떡잎 식물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의 특징을 확실히 몰라도 가지가 쌍떡잎 식물이구나는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쌍떡잎 식물은 떡잎이 두 장이고 간다발의 분포가 규칙적이고 잎맥은 그물맥이고 뿌리는 수염뿌리가 아닌 고등뿌리고 그렇죠. 이것만 알아도 정오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아시죠? 자, 다음 6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화초와 같은 형태의 알뿌리로 분류되는 식물이에요. 자, 이 화초는 백합과의 여러 살이 풀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사진만 봐도 알수 있는데. 울금향이라고도 하고 남동 유럽과 중앙아시아가 원산지고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초에도 알죠. 내향성 구근초로 가을에 심고 4월이나 5월 중에 종 모양의 꽃이 핍니다. 나리꽃 등과 더불어 비늘줄기인 알뿌리로 번식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잎은 밑에서부터 서로 연속하고 어긋나고 밑부분은 원줄기로 감쌉니다. 자, 알뿌리는 다 나왔네요, 지금 여기. 그렇죠. 비늘줄기라는 말. 비늘줄기. 백합과의 비늘줄기. 지금 인경식물이라는 얘기죠. 인경식물. 비늘줄기 한지까지는. 문제가, 그러니까, 나름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요걸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뿌리 형태를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비늘줄기라는 단어가 있네요. 비늘줄기 하나씩 까진 거잖아요. 어떤 거? 양파. 양파, 그렇죠. 고구마는 덩이 뿌리, 덩이 줄기, 그렇죠.

덩이 줄기에 감자, 덩이 뿌리에 고구마, 아이리스 금경, 아이리스 나왔었고, 프리지어 구슬줄기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임경식물 고르는 거예요. 양파, 임경식물, 줄기가 겹겹이 덮이거나 둘러싸고 있는 것들, 나리, 파, 수선, 튤립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번, 8번 세트 문항이네요. 자, 다음은 과수에 대한 퀴즈 내용의 일부입니다. 우리만 답하시죠. 다음은 각 단계마다 제시되는 힌트를 듣고 과수 작물의 이름을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참 쉽죠? 자, 장미과 식물, 낙엽, 교, 목, 나무네요. 중복 수정을 하고 3년생 가져야 되는 걸 맺습니다. 국강, 후지, 홍어, 골든딜리셔스. 뭡니까, 이거? 사과죠, 지금 사과. 굉장히 쉬운 문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과에 들어간 건 지금 사과가 되겠습니다. 자, 7번. 위 퀴즈, 과에 들어갈 과수의 형태적 특징이에요. 사과의 특징. 사과는 쌍둥이 식물입니다. 수염뿌리 아니지요. 꽃의 구조에 따라 통꽃. 일단 갈래꽃인데 모른다고 칩시다. 자, 과실은 꽃바퀴가 발달한 위가입니다. 그렇죠. 진가가 위가할 때. 꽃은 암술소들 꽃잎 꽃받침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꽃, 갖춤꽃이 되겠습니다. 갈래꽃입니다. 뒷과 리을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8번. 위키지에서 알수 있는 과수와 같은 열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물. 사과는 꽃바퀴가 발달한 위가이면서 인과류에 속합니다. 인과류. 꽃바퀴가 발달해서 육질이 된 거. 사과 배가 여기에 속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인과류는 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감은 준인과류죠. 포도는 장과류죠. 호두는 딱딱한 핵과류죠. 복숭아, 아니, 견과류고 핵과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열매, 장과류, 핵과류, 인과류, 견과류. 이거 몇 개씩 안 되니까 다 외워두세요. 이것도 한 번씩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강 문제도 같이 풀어봤습니다. 2강과 3강은 대체적으로 이제 초고난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 좀, 어려운 쪽으로 해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제 4강에서 이제 발화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0: 오늘의 주제는 전쟁입니다. 아, 나 사실 전쟁 얘기하면 좀 힘들어요. 전쟁 가방 있습니다, 집에.
1: 전쟁 어떤 거요?
0: 전쟁 가방 있다.
1: 가방이요?
0: 저는 이제 성격이 조금 이상해서 위급시 들고 튈 가방이 있어요.
1: 생필품 같은 거 넣어두시고요. 네. 아.
0: 이게 왜 생겼냐면 아기가 어린데 막 상상이 되잖아요. 만약에 화재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재난 사태가 일어난다든가 위급한 상황이 실제로 전 좀비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내가 생각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기를 들고 이 가방만 챙겨서 빨리 퇴야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싸면서도 나 미친 거 아니야 생각을 하면서 샀어요. 근데 엄마가 되니까 전쟁만큼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어디서 전쟁이 터졌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죽을 사람들이 다 누군가의 자식일 텐데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생각하면 막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거거든요. 전쟁은 지구상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잖아요. 근데 다른 동물들이 보기에 사피엔스는 정말 똑똑한데 왜 먹지도 않을 먹을 것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많이 죽이는가 이해를 못할 거거든요. 전쟁은 정말 문명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꼭지를 얘기할 건데 네.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이 어떤 소설을 쓰는가. 전쟁을 직접 겪진 않았지만 보고 들은 사람은 어떤 소설을 쓰는가. 전쟁을 기록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소설을 쓰는가. 이 세 꼭지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전쟁을 직접 겪은 작가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면 이분 빼고 갈 수가 없어요. 헤밍웨이. 저는 사실 헤밍웨이라는 작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우선 문체가 너무 딱딱해요. 드라이야 될까? 네. 저는 사실 조금 촉촉한 거 좋아하고 나 그냥 극 F니까 촉촉한 거, 감각적인 거. 근데 이 사람은 불친절한 작품을 조금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딱딱해요 작품이. 톤이 들어갈 데가 없어. 이 헤밍웨이는 원래 되게 마초적인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10대 때부터 권투 선수를 했고요. 사냥 좋아하고 엽총 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종군 기자로 전쟁, 내전 이런 데는 막 계속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네. 10대 때, 19살인가 10대 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려고, 미군으로 참전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권투 생활하다가 맞아갖고 눈을 다쳤대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갖고 떨어집니다. 그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보통 그러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떨어졌어. 그렇죠. 이렇게 저기 응모했는데 떨어졌으면 집에 있으면 되잖아. 굳이 이탈리아로 가서 나 전쟁 참전할래요 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운전을 합니다. 운전수로 일을 하다가 파편이 여기 박혀요. 포탄 파편이 박혀서 군인 병원에 이제 들어 눕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한 여성을 만납니다.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하고 헤밍웨이는 자기야 나는 미국에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하고서 돌아옵니다. 왜 부상 당했으니까. 근데 여자가 그 사이에 이탈리아 남자랑 결혼해버립니다. 이때 시련을 크게 당했어요. 그런데 헤밍웨이가 1차 세계대전 참전을 했다 온 거를 안 어떤 지인이 헤밍웨이한테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너 뭐 전쟁터 가서 뭐 이렇게 뭐 많이 힘든 거 겪지도 않았나 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헤밍웨이가 전쟁터 갔다 왔어. 거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내가 소설로 보여줄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무기여 잘 있거라. 이 작품의 제목에 전 이게 저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작품의 제목을 보면 힌트가 숨겨져 있어요. 어페어리잖아요. 안녕이잖아요. 투 암스인데 암스가 ARMS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1: 팔.
0: 그렇죠. 팔. 그다음에
1: 군대인가요?
0: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요 안녕. 전쟁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가거라. 뭐 이런 것도 되고 이 사랑했던 사람 나를 이렇게 깨어나줬던 여성 안녕 이런 것도 돼요. 자기랑 똑같은 그 주인공이 하나 나오거든요. 한 명 나오거든요. 이탈리아 군에서 근무하는 미국 장교가 나와요. 이 미국 장교가 역시 그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거기서 캐서린이라는 여성을 만나요. 둘이 사랑에 빠지죠. 처음에 이 장교인 주인공 남자는 여자한테도 그냥 여자를 유희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고 전쟁에 대해서도 뭐 그냥 그렇지 뭐 뭐 사람은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뭐 그냥 그렇지 뭐 약간 되게 시니컬한 상태였는데 자기가 직접 다치고 전쟁에 참석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의 보살핌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좀 바뀌게 돼요. 좀 더 진중한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퇴각을 하는데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죽을 지경에 처하니까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탈영을 합니다. 강으로 뛰어들어요. 강에 뛰어들어서 탈영병이 됐는데 탈영병이 되면 원래 팀에서 잡으려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2: 네, 그렇죠.
0: 그래서 캐서린 손을 붙들고 중립지대인 스위스로 도망갑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스위스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둘이 잠시 한시적인 평화의 시간을 갖죠. 알콩달콩 살아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잡혀갈지도 모르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잠시 주어진 휴식이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캐서린이 임신을 해요.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돼서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죽은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도 전쟁의 상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죽은 아이를 낳고 캐서린은 이제 수술을 받다가 죽어요. 캐서린이 마지막에 이리 와봐. 당신 왜 이렇게 창백해. 그러고선 이제 캐서린을 한번 안고 안아주고 이제 캐서린은 이제 죽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슬펐다, 뭐 이 남자 주인공 오열을 했다, 막 마음이 어떻게 찢어진가 설명 하나 없어요. 죽은 캐서린을 지켜보니까 그녀는 마치 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각상 같이 느껴졌어. 이미 그녀의 영혼은 거기 없는 거야. 비 오는 거리를 걸어 호텔로 되돌아갔다가 끝.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거를 하드보일드 문체라고 하는데 감정을 굉장히 절제를 하고 있었다, 했다, 한다 이렇게 뭔가 사실만 짧게 짧게 치는 거예요. 문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쉬운 문장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시켜서 감정이 많이 개입되지 않고 사실만 알려주는 것처럼 건조하게 진행을 하는 게 헤밍웨이. 근데 본인 스스로는 나는 잃어버린 세대야 라고 하는 허무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 잃어버린 세대라는 이야기를 맨 처음 한 사람은 거트루스 스타인이라고 이제 이 사람도 역시 당대의 좀 명사인데 그 사람이 이 헤밍웨이 그 무리를 보고 너희들은 잃어버린 세대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헤밍웨이가 무기와 자리거려 직전의 히트작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맨 앞에다 써놨어요. 당신들은 모두 길을 잃은 세대요 라고 써있는데 딱 써놨어요. 자기 자의식인 거예요. 왜 길을 잃었느냐? 전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전쟁 직후에 나온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작품을 보면 전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혼란.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됐잖아요. 가야 할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헤밍웨이도 역시 본인이 뭔가를 잃어버렸고 가야 될 길은 모르겠고 방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무뚝뚝한 문체가 오히려 더 나오지 않았느냐 어울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정하게 뭐 미사일을 붙일 그런 여유 같은 건 없는 거죠. 우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도 이런 거여서 무기여 자리거라는 1차 세계대전을 반영한 자전적인 작품이자 헤밍웨이의 젊은 시절의 아픔을 담고 있는 작품. 그다음에 전쟁을 직접 겪은 자는 전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아주 씁쓸한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죠. 노벨문학상이 1901년에 생긴 그 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노벨문학상을 어떤 의미로 주목을 하냐면요. 이거는 인류, 민족, 국가, 집단이 흘린 피값에 대한 보상 같은 상이다. 이 상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이 언젠가는 많은 피를 흘렸던 적이 있어. 많은 아픔이 있어. 이거를 너의 민족만 아파할 게 아니라 너의 집단만 아파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귀를 기울여줄게. 라고 하는 시그널 의미로 이렇게.

그래서 주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헤밍웨이가 왜 노벨 문학상을 탔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작품을 읽으면 좋아요. 전쟁에 대한 드라마, 전쟁에 대한 언급,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항상 회자되는 헤밍웨이 명언이 있어요. 그 어떤 정당성과 명분이 있더라도 전쟁은 범죄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저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말해주면 좀 사람들이 좀 믿잖아요. 헤밍웨이를 많이 좀 사람들이 더 알고 좀 믿고 해서 이 말을 좀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헤밍웨이가 지금 살아있으면 인플루언서로 막이말 해갖고 막 릴스하고 막 이렇게 막 쇼츠하고 막 해서 전쟁은 범죄다 이런 걸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전쟁에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저같이 이제 전쟁 가방 싸는 불안한 인간으로서는, 자식 키운 엄마로서는 이 작품을 통해서 역시 전쟁은 비극이구나.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어요. 사실 전쟁에 관련된 소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 전쟁 상처를 남기잖아요. 트라우마를 남기잖아요. 트라우마가 남으면 마음의 아픔이 있으면 그 잊혀지지 않거든요. 잊혀지지 않으면 이거를 토해서 밖으로 내뱉어야지만 이게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전쟁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저는 그래서 전쟁 소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헤르타 뮬러의 순근에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그 2009년에 헤르타 뮬러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어요. 저는 2010년에 나온 그 작품 중에 이 작품 제일 좋아요. 와, 전쟁을 참혹한데, 참혹함을 이렇게 시적으로 아름답게 그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전쟁의 참상을 미화한 게 아니라 아름답게 말했는데 너무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학이 할수 있는 최대치구나.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구나. 전쟁을 막 겪은 사람은요, 수기를 남기게 됩니다. 이거를 한 템포 더 건너서 문학으로 끌어안아서 완전히 문학화했다. 이거는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가 가능한 일이에요. 본인이 겪은 전쟁이 아니라 엄마가 겪은 전쟁이에요. 우리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얘기하면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이런 거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수용소에 끌려간 건 유대인만은 아니었더라고요.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 독일 출신 소수계 민족이 있었는데 너 전범 국가네? 너 독일계네? 너 우리랑 전쟁하는 국가네? 라고 해서 독일계 사람들이 러시아의 수용소에 집단으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르타 뮬러는 그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어요. 루마니아에서 독일계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뭔가에 대해서 침묵해. 집 말하지 마라. 다 어두워. 표정이 어두워. 말을 하지 않아. 근데 뭔가 가슴에 까만 게 하나씩 들어 있어. 아무도 말하지 않아. 그게 바로 엄마와 마을 동네 어른들이 다 같이 러시아에 있는 수용소에 너 독일인이잖아. 독일계잖아 하고 갔다 왔던 수용소 경험이에요. 그래서 직접 전쟁에 화마를 입은 건 아니지만 역시 수용소 역시 전쟁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거기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왜 웃지 않지? 왜 마을 사람들은 다 저렇게 침울하지? 를 궁금해하면서 어린 소녀 헤르타 뮬러가 자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루마니아가 독재 정권 일대 사람이니까 막 독재 저항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권에 의해서 쫓기잖아요. 그래서 독일 베를린으로 망명을 가거든요. 망명을 가는데 거기서 자기 엄마랑 똑같은 사람을 하나 만나요. 엄마는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를린에 살고 있는 오스카 파스티오르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17살 나이로 강제 수용소에 가서 5년간 강제 노동을 하다가 돌아왔다. 자기는 뭔가 말을 하고 싶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증언을 옮겨 적습니다. 그 수용소가 얼마나 비극적인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집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오스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남은 헤르타면 아마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같이 이거를 세계에 알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스카라는 사람이

0: 모든 기억의 원형을 갖고 죽은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나는 듣고 보고 엄마를 통해 느낀 걸 가지고 재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나온 작품이 숨그네예요. 숨그네라는 작품 제목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숨그네는 breath, 숨.
1: 네.
0: 그네, 수임. 숨이 한번 삶으로 갔다, 죽음으로 갔다.
1: 아.
0: 한숨 한숨 쉴 때마다 죽음과 삶 사이를 왔다 갔다. 바로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찰나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죽음과 삶이 오고 가는 그 수용소의 위태위태함을 숨그네로 얘기한 거예요. 없는 단어예요.
1: 네.
0: 이 사람이 조어를 잘해요. 예를 들어 되게 이상한 조어가 나거든요. 배고픈 천사.
1: 배고픈 천사.
0: 기야, 먹는 게 감자 한 알밖에 없어. 막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배고픈 천사가 내려왔다. 심장삽. 삽 하나하나 팔 때마다 이 삽이 나의 심장이 돼. 이렇게 심장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조어들을 만들어요.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는 단어들.
1: 네.
0: 이런 거는 시적 허용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없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써도 돼. 오히려 참신해. 오히려 이런 거죠. 자세히 얘기하면 참성을 다 이해를 못해. 근데 그거를 되게 시적으로 뭔가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이해가 잘 돼.
1: 네.
0: 이런 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그네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주인공은 레오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17살의 동성애자인데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와서 남편이 아내의 수프를 빼어서 먹어서 아내를 굶겨 죽이는 것도 봐요. 감자, 썩은 감자 반할 때문에 서로 죽이는 것도 봐요. 배고픔이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지배해서 사람을 사람이 아니게 만드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5년 동안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살다가 돌아오는데 중간에 결정적인 사건 두 가지에 주목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집에서 네 동생,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진을 보내옵니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절망해요. 아, 새로운 아들이 있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죽어도 저 사람들한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이 사형선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기다리지 않는 거나. 그래도 이 사람을 살게 했던 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할머니가 레오야, 너는 살아서 돌아올 거야. 한마디를 해줘요. 근거도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붙잡고 삽니다. 그리고 몰래 석탄을 빼돌려갖고 러시아 마을에 가갖고 석탄 좀 드릴 테니까 밥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몰래 불법적인 행위를 좀 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그 민족이니 적군이니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이 내 아들도 전쟁터에 나갔어 하면서 따뜻한 먹거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얀 아마포 소주건을 주더래요. 그거를 갖고 오면 먹을 거랑 바꿔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수건을 가져와서 바꿔 먹지 않고 꼭 쥐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게 없어지면 마치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심정으로. 그래서 헤르타 뮬러가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이제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제목이 당신에겐 손수건이 있습니까? 였어요. 당신에게는 당신을 살리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여기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곳이었거든요. 돌아옵니다. 결국 돌아오는데 수용소에서 나왔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살지 못해요. 아마 레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계속 거기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역시 그거를 간접적으로 보고 듣든 직접 경험하든 전쟁이 끝났어도 전쟁은 고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1: 네.
0: 다음으로 볼 거는 전쟁을 조금 더 멀리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헤밍웨이는 전쟁을 전쟁 한 복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고 헤르타 뮬러는 전쟁을 조금 거리 한 세대를 두고서 지켜본 사람이었고 톨스토이는 전쟁을 아주 더 위에서 완전히 저 위에서 조망을 해서 전쟁의 큰 판을 쥐려고 한 사람이에요.
1: 네.
0: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근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고요. 읽기도 어렵고요. 역사도 너무 많고요. 참 포기하기 딱 좋은 작품인데요. 전쟁과 평화가 유명하다니까 나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할 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선 영화를 보세요. 영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남녀노소 다 사랑할 수 있는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도 쉽지 않아요.

0: 208분짜리 영화예요.
1: 208분?
0: 208분짜리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 그 감독도. 왜 어렵냐?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등장인물이 559명.
1: 네?
0: 등장인물이 559명. 제가 된 거 아니에요.
1: 500...
0: 누가 이미 세 놨더라고요. 해설에 써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559명. 그리고 가문의 수가 많이 나옵니다. 가문이 메인 가문이 다섯 개예요.
2: 메인이 다섯 개로
0: 메인이 다섯 개예요. 근데 그 밑에 또 애들이 또 많이 있잖아.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많아요. 인간 관계도 복잡해요. 이게 사랑의 작대기가 자꾸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다음에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못 읽어요. 실제 전쟁이 등장해요. 실제 역사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그다음에 전 여기서 1권부터 끝권까지가 15년 동안이거든요. 15년 동안 만났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살 뻔했다 죽었다 죽을 뻔했다 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 아까 죽은 거 아니야? 아니야 살았어. 죽은 거 같은데 살았어. 이거 뭐 살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걔 죽었어. 막 이게 헷갈리면서 반드시 옆에서 그리면서 가게도 자 가게도 그릴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뭐냐? 볼콘스키 가문이 하나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어? 볼콘스키 가문이 있어요. 이성적인 가문. 우아하고 돈 많은 가문이에요. 볼콘스키. 네.
2: 볼콘스키.
0: 자, 그 다음에 로스토프.
2: 로스토프.
0: 미디엄 레어 아니야. 로스토프. 약간 이런 가문이 있어요. 이 두 가문이 이제 대환장 파티 가문. 이 로스토프 가문은 이제 문제가 많은 가문이에요.
2: 네.
0: 자기 열정 따라 사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볼콘스키 이성적인 곳 가문. 그 다음에 로스토프. 약간 본능적인 대환장 파티 가문 이렇게 두 가문 있어요. 이 사이에 피에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피에르가 처음에는 조금 어리버리, 어리숙, 뭔가 인기도 없고 매력도 없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제일 잘 살아요. 그래서 볼콘스키 가문에는 안드레이 공장님이 살고 계십니다. 안드레이 공장 이름도 멋있어요.
2: 네.
0: 안드레이 공장은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잘생겼어요. 또 와이프가 아내가 아기를 낳다 죽어요.
2: 아이고.
0: 그리고 나서 혼자서 조금 되게 회의적으로 이성적이고 딱딱하게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 근데 세상 아쉽 게 하나도 없어. 약간 차도남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아주 어린 소녀 나타샤를 우연히 만나요. 이 나타샤가 바로 로스토프 가문의 따님, 이 딸내미입니다. 그래서 둘이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사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년 동안 시간을 갖자. 근데 둘이 이렇게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갖는데 나타샤가 이쁘잖아요. 유부남이 꼬입니다.
2: 아하.
0: 그래서 나타샤가 흔들려요. 근데 안드레는 이성적인 남자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나타샤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파혼합니다. 나타샤는 그때 눈물 철철. 쟤는 유부남이었구나 눈물 철철.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중간에 있는 이 아장아장 귀여운 피에로가 나타샤한테 더 헌신적으로 잘해줘요.
2: 네.
0: 근데 하필 또 안드레 공장님이 전쟁터에서 복부에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돌아가십니다.
2: 네.
0: 나타샤한테 회개할 시간은 줘요. 하필 나타샤네 집에서 들어눕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샤가 막 쓸고 닦고 막 간호를 해줘요.
2: 네.
0: 그래서 안드레이한테 용서를 받고 피에르하고 결혼을 합니다. 안드레이는 남 좋은 일만 시켰어요.
2: 그러네요. 네,
0: 그리고 안드레이는 마지막에 죽고 나타샤하고 피에르가 둘이 잘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썼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2: 그러니까
0: 궁금한 게 자기를 피에르에 빙의해서 내가 이렇게 못 났지만 나는 이 세계관 최강의 미녀랑 결혼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쓴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톨스토이는 이건 소설이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썼지만 이걸 소설로 부르지 말라. 내가 쓴 소설이라고 말을 하려면 안나 카레리나 같은 작품이 내가 쓴 소설이지 전쟁과 평화는 이건 소설의 범주에 가둬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설보다 더 큰 무언가를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소설인 듯 역사인 듯 소설이에요.
2: 네.
0: 그게 약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르가 조금 이상해. 이상하긴 해요. 자, 톨스토이는 이거를 구상했던 시점에 데카브리스트라고 하는 반란이 있었어요. 옛날에.
2: 네.
0: 데카브리스트 반란에 옛날에 참여했다가 저 시베리아로 유배됐던 아주 위풍당당한 귀족들이 있었어요. 100여 명 이상 있었어요.
2: 네.
0: 삼촌뻘이 있었다고 해요. 말로만 듣던 그분은 다 가졌대. 인품도, 지식도, 학벌도, 가문도, 돈도 다 가진 귀족들 100명이
2: 네.
0: 반란을 일으킨 거야, 황제한테. 그래서 시베리아 유형을 보냈어요. 근데 와이프들도 다 따라갔어요. 시베리에서 30년을 버티고 늙은 사람이 돼서, 늙은이가 노인이 돼서 돌아왔어요. 늙은 형령가의 초상을 보고 나서 와, 뭐 찡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지위니 명예니 돈이니 다 가졌는데 왜 시베리아에서 자기 청춘을 다 바치는 저런 반란을 해야 했을까? 자기 삼촌이 돌아왔는데 뭔가 그 성자 같은 모습에 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카브리스트 저 사람들 30년 전 반란으로 돌아간 거죠. 지금 돌아온 노인들의 30년 전. 그게 1825년의 데카브리스트 반란이에요. 근데 1825년을 이해하려면 1812년의 전쟁을 이해해야 했대요.
2: 네.
0: 1812년의 전쟁을 이해하려면 1805년에 시작이 됐대요, 그 전쟁이.
2: 네.
0: 그래서 1805년이 시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저 노백작을 이해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30년 전에 그 노백작의 청년 시절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청년의 모든 행위의 시작인 전쟁이었네. 전쟁은 언제 시작됐어? 거슬러 거슬러 계속 계보를 봤더니 1805년. 그래서 1805년에서 1820년까지 15년의 전쟁 이야기를 쓰고 났더니 힘이 다 빠졌어. 데카브리스트 형만큼 가지도 못했어.
1: 5년 남았는데.
0: 5년 남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끝나냐면요. 데카브리스트 혁명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의 젊은 시절까지 왔어요. 그게 피에라고 나타샤예요. 이해 가세요?
2: 네.
0: 피에라고 나타샤가 철 모르고 어릴 때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전쟁하는 거를 경험하면서 어른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2: 네.
0: 어리버리했던 피에라하고 그냥 막 유부남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사랑밖에 안 몰라 했던 나타샤가 러시아의 진정한 러시아인으로 각성을 하는 거예요. 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장차 데카브리스트 혁명을 일으키는 주력 세력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 네.
0: 그러니까 거대한 서사를 쓰려고 했던 겁니다. 아마 더 좀 힘이 있거나 좀 더 썼으면 한 10권까지 나왔을
2: 그러니까요.
0: 거예요. 그 사람들 네. 반란 일으켜야죠. 그다음에 또 잡혀가야죠. 그다음에 시베리아 유형당해야죠. 거기 30년 살아야죠. 그다음에 돌아와야죠. 이런 거.
2: 10권 될 것 같아요.
0: 10권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멈춘 것이 우리한테는 참으로 보기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읽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나니까 이거 왜 썼는지는 좀 알겠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우선 나폴레옹이 중요한 게 아니야. 러시아 황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전쟁에서 평화로 이끌어가는 건 그냥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야. 러시아 민중의 힘을 믿어. 약간 이런 그 자기 민족주의적인 감정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2: 네.
0: 그게 어디에서 가장 클라이맥스로 나오냐면 안드레 공작이 죽을 때. 안드레는 나타샤가 미웠거든요.
2: 네.
0: 사랑했는데 바람을 피려고 했잖아요. 내 믿음을 배신했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너무 미운데 나타샤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막 간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하고 나는 마지막에 사랑을 깨달았다. 저는 그게 나타샤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근데 톨스토이 작품의 특징이 좀 있어요. 톨스토이 작품이 가장 재밌는 부분은 약간 사랑의 작대기가 어긋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치정관계일 때가 제일 재밌고요.
2: 네.
0: 내가 속물에서 그런가 그 부분이 제일 재밌고 결말은 항상 어디로 가느냐. 이 치정관계를 실컷 보여주고 나서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우리 신의 한 사랑 속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 등장하는 많은 금사빠들이 있거든요. 금사빠들이 마지막에 모두 다 그냥 사랑 속에서 그냥 평화를 찾는 장면. 그게 이제 톨스토이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를 읽다 보면은 얘네가 아무리 여기서 지금 막 사람 땅에 괴로워해도 마지막에는 기도하면서 잘 풀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안도감이 좀 있어요. 역시 역시 그렇게 풀립니다. 답정너의 교훈성이 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서로 다르게 바라본 세 편의 작품을 봤는데 결론은 하나요. 전쟁은 있으면 안 된다. 네. 전쟁 정말 하고 있는 전쟁은 빨리 그만둬야 되고 모든 그 대동단결에서 전쟁하지 말자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쟁 없는 세상.

0: 전쟁 없는 지구에서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런 희망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1: 네. 뭐 전쟁이란 뭐 제목도 들어본 작품들이고 했지만 저는 문학이 세상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 여러 순간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순간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다 알잖아요. 전쟁은 위험한 거고 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고 뭐 모두에게 손해인 그런 행위라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문학 작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읽어가면 또 그런 생각들이 각자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면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겠지만 언젠가는 전쟁이 사라질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말해봅니다. 네. 네,
0: 저도 전쟁 가방이 없어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만 해도 무서우니까. 네, 오늘 전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네, 보람됐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1: 네,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여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2: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3: 영어.
2: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3: 17점, 수학.
2: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3: 책을 안 읽어가지고.
2: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3: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2: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3: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0: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특유의 요리의 뜻을 갖고 있거나 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생업으로서 그냥 시작한 게 요리이기 때문에 버티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타적인 직업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에요. 난 내 요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때 꿈이 생겼어요. 서른 후반에.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셰프 최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주방에 들어갔을 때요. 네, 그러면 30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세도 바꾸고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는 요리사가

되려고 하는 최현석입니다. 요리사를 지원을 하면서 뭔가 그 깊게 요리의 뜻을 갖고 있거나 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생업으로서 그냥 시작한 게 요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때 당시 제가 요리 시작할 때 형, 어머니, 아버님 다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너 주방에 들어갈 때 이거 조심하고 들어가 라고 일려준 게 절대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라. 혼난다. 그리고 어디 가면 반드시 빈 자리를 뭐 알 수 있게 어디 가겠다고 보고하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형이 당부한 게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첫 출근날 난 30분 받고 30분 더 묶고 더블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1시간 일찍 갔거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문도 안 열려있고. 그래서 밖에서 한 4, 5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첫 출근날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어려서부터 구체적인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때로는 꿈도 되게 허무맹랑한 그런 꿈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조종사.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이런 거 끝나면 단체로 영화 관람을 시켜줬어요. 라는 영화를 했는데 근데 너무 감명을 깊게 받아서 그 영화를 20번, 30번을 봤던 것 같아요. 비디오를 빌려서도. 모든 대사들도 외우고 막.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될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비행기 조종하면서 전쟁을 하는 파일럿들도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난 파일럿가 될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작사, 작곡을 한 8곡 정도 했는데, 또 같이 그 교회 반주하시는 그 누님께서 너의 찬양은 예사롭지 않다. 이걸로 일을 하자. 라고 해서 구체적인 직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가스펠 싱어였던 것 같아요. 복음성가 가수. 현실의 돈벌이와 막 이게 실생활과 이제 안 맞아 떨어지다 보니 군대를 제대하고 공부를 하던 친구들은 다시 학교를 가고 일을 하던 친구들은 자기 복귀를 했는데 저는 군대 제대하고 제일 잘하는 게 발차기. 무술 같은 걸 엄청 무술가가 되려고도 했었습니다. 무술 너무 잘해서.

그림도 좀잘 그리고 기타 치고 노래도 잘 잡기에 능한데 남들보다 좀 다 잘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딱히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근데 어머니 아버지 형 다 요리사셨어요. 자연스럽게 너 할 게 없어? 그럼 요리나 해. 요리를 해. 요리를 배워가 아니고 요리나 해. 라고 해서 형이 소개해서 들어간 데가 제 첫 직장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금 셰프 이러면 예술가 아티스틱한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선망의 요리 직업이잖아요. 30몇 년 전에 요리사는 그냥 여러 기술직 중에 하나. 요리사는 셰프나 요리사가 아니고 그냥 종업원이었습니다. 고용돼서 음식을 생산하는 직업 중에 하나. 근데 사실 우리 아버님도 호텔의 셰프시긴 했거든요. 슈퍼바이저. 꽤 괜찮은 직급의 분이셨는데 그냥. 근데 우리는 이 감자 깎는 신용을 하면서 이 짓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아버님께서 애들은 이거 못 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화이트 칼라 이렇게 정장 입고 이런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책상에 앉아서 출퇴근하는 그런 셀러리맨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저도 이걸 하게 됐죠. 제가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면접 볼 때 8시간 근무라고 했고 9시 반쯤 오라 그랬나? 근데 저는 8시인가 더 일찍 가가지고 아무도 없었고 4, 50분 밖에서 기다렸고 그 아침 조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셰프복을 처음으로 갈아입히고 저를 데리고 올라가서 산더미 같이 이렇게 막 모시쪽에 한 40kg, 홍합 30kg 제가 막내니까 다

닦아가지고 뭐 삶아서 까야 돼요. 근데 홍합 40kg 뭐 이렇게 까면 처음 하는 사람이 하면 시간 합니다. 아, 구석에 앉아서 사람들 막 엄청 바쁘게 막 일하는데 처음에 이제 닦아가지고 그거 삶아놓고 뭐 육수 받아놓고 했더니 벌써 직원들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그 내려가서 밥 먹고 올라와서 그걸 까는데 다른 분들 서비스 할 때 막 정신 없거든요. 뭐 처음 들어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니까 뭐 카페 상테, 뭐 부카니에라, 뭐 스파게티 포모도로 막 이런데 그리고 저녁에 이제 딱 다 되니까 저녁에 오븐 앞에서 이 스패츌라라고 하나 들고 마늘빵을 부어서 그 일만 했어요. 그랬는데 집에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10시까지 끝나고 한 11시쯤 돼서 끝나더라고요. 아침에 8시쯤에 갔는데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세상에 던져진 이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가 툭 던져놓고 헐헐 벌판에 계속 서서 추워서 덜덜 떤 느낌으로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제는 내 밥은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 서름이 남산길 내려가는데 버스를 타고 한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거길 뛰어내려가면서 그때 막 그 뭔가 혼자 찬양 같은 걸 부르면서 뛰어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서러워서 첫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님도 그렇게 요리사고 어머님도 요리사고 형도 요리사인데 어렸을 때 집이 이렇게 막 형편이 좋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늘 월세집에 돼지갈비 구워 먹으러 가는 게 엄청 큰 행사인 것처럼 그랬어서 제가 제 밥벌이를 하거나 저도 이제 자랐으니 집에 보탬이 돼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저의 뭔가 근면 성실함 이런 것보단 저의 형편이 저를 등 떠밀린 느낌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힘들거나 무섭거나 싫어도 그냥 해야 됐습니다. 근데 어느덧 뭐 한두 달 지나니까 사람들하고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손도 익으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10년을 하게 됐습니다. 아, 처음에 파스타 파트로 배정이 됐는데 제가 이제 마늘빵을 굽지 않으면 이 요리들이 다른 요리들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젓가락질도 사실 되게 못했거든요. 한두 달이니까 젓가락질도 잘하고 칼질도 잘하고 제가 뭐 잔재주가 많으니까 일들을 빨리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가르쳐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격이 좀 낯도 가리긴 하는데 친해지면 사람들 재밌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금방 친해지고 이러면서 재밌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적응하고 요리사 집안이기 때문에 후각 미각이 굉장히 발달한 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돼서 빨리빨리 적응하고 일을 곧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기 시작했죠. 요리는 진짜 매력적인 직업인데 문제는 이제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특히 지금 주방의 모습과 예전의 주방이 완전 다릅니다. 선배들이 혼내고 텃세도 조금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 외의 업무였던 것 같아요. 끝나고 회식 같은 데를 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술을 먹지 않거든요. 술 먹고 힘들다고 막. 그러니까 혼나고 막 욕하고 선배들 수습해가지고 뭔가 숙소 같은 데 잡아서 들여놓고 그리고 집에 와야 되고 택시 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요리가 재미없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남을 이타적인 직업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거든요. 제가 이제 파스타를 해서 냈어요. 처음으로 불판을 잡고 막 승진을 한 거죠. 마늘빵만 굽다가 드디어 설거지만 하다가 요리를 냈는데 어떤 테이블에서 고객님 뭐 봉골레 너무 예술이었다 뭐 이런 말이 탁 이 뭔가 이 성취감 근데 그 성취감이 제가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진짜 이 3주 걸려서 도색을 다 탁 만들어 놓고 너무 흐뭇해요. 그냥 저 스스로의 만족이잖아요. 근데 요리는 누군가가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 피드백을 주거든요.
내가 하는 일로 저 사람에게 행복을 줬네. 그 행복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 남을 기쁘게 해줬다는 성취감도 있고, 내가 만든 나의 스킬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면접을 보면서 왜 의사 되고 싶어 하냐? 아니, 20년 전에 데이터 막 쫙 모아보면 대부분 요리사가 되게 된 동기, 뭐 국수나 뭐 해서 엄마한테 드렸는데 엄마 너무 맛있다, 그런 게 기분이 좋았다, 그게 너무 행복했다, 이런 요리에 대한 시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요리사가 멋있어 보이니까 매체에서 보고 멋있는 셰프가 되겠습니다, 뭐 나는 파인다이닝 셰프가 돼서 멋있게 요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남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게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그 사람의 스킬을 가늠하는 그 잣대는 있는데,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당당하게 눈빛이 살아있고 뭐 이런 친구들, 파릇파릇한 그런 친구들이 더 중요해요. 무슨 유학을 갔다 왔느니 이런 것보다는. 요즘 친구들 워낙 똑똑하고 말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 친구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약속을 하면서 면접을 보죠. 1년 동안 도망가지 않기. 1년, 2년 버티면 무조건 요리 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망만 안 가게 버티기만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인내 미덕이 있는 친구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남다른 끼와 뭐 요리에 대한 재주 이런 것보단 버티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 스승님이 진짜 장난인 분이거든요. 진짜 정말 지금만 생각해도 그분 밑에서 어떻게 10년을 버텼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리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좋은 스승을 만난 거거든요. 지금부터 30몇 년 전인데 파스타를 매일 뽑거든요. 파스타는 계란으로만 뽑아요. 근데 계란을 이렇게 깨가지고 파스타 반죽을 치는데, 깨진 계란 그냥 버리면 혼납니다. 쓰레기 부피 많다고. 겹쳐서 넣어야 돼요. 지금 그때 쓰레기 종량제도 없었어요. 우유깍 쓰고 그대로 버리면 혼나요. 접어서 부피 줄여서 버려야 돼요. 믹싱볼에 물기 있는 거 한번 닦아야 되고, 막 오더가 엄청 밀려도 야 정리 안 돼 있어 하지 마, 치우고 해. 그리고 수도꼭지 물, 야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날에서 물 저렇게, 세제 많이 쓰면 한강 물고기 네가 다 죽여. 이 좋은 습관 베이스가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거든요. 우리 이제 스승님 찾아가서, 셰프님 저 스타 셰프 할 겁니다, 나 그런 셰프 될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그런 게 뭐가 돼 인마,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이 유명해지니까 약주 하시거나 어디 누구랑 제자들이랑 같이 있거나 누구 있으면 가끔 전화하셔서 막 바꿔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자랑하시려고. 왜 자랑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저도 누군가의 엄청 위대한 셰프의 스승이었다로만 기억돼도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많은 뭐 이메일과 편지와 뭐 이런 것들이 와요. 요리에 대해서 뜻이 있는 친구들. 중학교 2학년 어떤 친구가, 저는 요리를 하고 싶은데 요리를 배워본 적도 없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조기 교육이 그렇게 필요한 장르가 아닙니다. 저도 스물 몇 살 때 뭐 시작하고, 그리고 요리사로서의 꿈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한 게 요리 10년을 하고서 십몇 년 차에 고객분들이 막, 와 이거는 엄청 유니크하다, 이런 뭔가 도전과 이런 걸 새로 와서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또 귀가 팔랑팔랑팔랑, 그래 그때부터 저는 얘기를 하죠. 난 내 요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때 꿈이 생겼어요. 서른 후반에.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입으로 내가 뭘 하겠다 자꾸 얘기하고 마음속에 다지고 하면 그 일이 돼요. 요리사를 최소한 꿈꾸고 있으면
그냥 하십시오. 서둘지 않아도 되고 도망

0: 이나 가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중학교 때 배우고 싶은 거 다 하고 고등학교 때 경험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자기 직업을 선택할 쯤 됐을 때 그때 생각해도 절대 안 늦어요. 어려운 직업 아닙니다. 걸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요리사의 문턱이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조바심에서 그 재밌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셰프 최한석이었습니다.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소금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어깨에 이런 힘 그런 거 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이게 저 요리 철학이 됐습니다. 명확해졌어요.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1: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2: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1: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3: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4: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별무늬 톡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 구석구석 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콜록콜록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시네요. What's wrong? 어디 아프니? 내 대답은 아, 목이 아파요. 클릭.
1: What's wrong?
2: I have a sore throat.
1: Drink a lot of warm water.
2: Okay.
0: 대화 잘 들어봤나요? 들어본 대화로 오늘의 빈칸 채우기 해볼 건데요, 친구들. 빈칸에는 한글로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힌트가 있어요. 잘못된, 그리고 목구멍. 여기 안에 목구멍, 그리고 마시다 세 개의 단어 채워볼 거예요. 벌써 단어가 뿅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고 아까 내가 무슨 말을 들었더라 이렇게 생각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문장부터 아이가 아프니까요. 엄마가 오셔서 너 어디 아프니? 물어보실 때 쓰는 말이에요. What 다음에 잘못된 이라는 말을 넣네요. 잘못되는 wrong 본 적 있나요? wrong이에요. wr이 만나서 소리는 r 소리밖에 안 나요. 그래서 r, 어, 응, wrong.

0: What's wrong? 하면은요, 뭐가 잘못됐니? 무슨 일이야?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아픈 사람에게는 어디 아프니? 이렇게 물어볼 때도 쓸수 있어요. 즉, 상대방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몸이 안 좋아 보이거나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나 그럴 때딱 물어보는 말이 What's wrong? What's wrong? 왜 그래? 어디 아파? 했더니 아이 대답이요. I have a sore 목구멍. 우리 목 바깥은 neck. neck이라고 하잖아요. 바깥 말고 안쪽에요. 우리 감기 걸리면 기침하면 아픈 그 안에 목구멍은 이런 단어가 있네요. throat. throat. 조금 어렵죠? th는 하는 바람 소리, 그리고 r 소리, oa가 만나서 o 소리예요. throat. throat. 한 박자예요. throat. 목구멍이에요. 자, 목구멍이란 단어 앞에 sore 보이죠? S-O-R-E. sore는 뭔가 따끔따끔, 욱신욱신 이런 아픔이 느껴질 때 sore이라고 해요. 그럼 I have a sore throat. 친구들 감기 걸렸을 때목 아픈 거 생각하면 그 느낌이 바로 딱요 증상이죠. I have a sore throat. 침 삼킬 때목 아파요. 그랬더니 엄마가 마셔. A lot of warm water 하셨네요. 마시다는 drink. 알고 있죠, 친구들? drink. 마셔보렴. drink. 뭐를요? A lot of. 배웠어요? A lot of. 많은 warm water. warm은 따뜻한 water은 물이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더. drink. A lot of warm water. 어떤 뜻인지 알겠죠? 아이가 okay,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네요. 자, 그럼 이 대화를 우리 리듬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What's wrong? 부터 시작해 볼게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뭐가 잘못됐어? 어디 아프니? 요런 뜻을 다 전달할 수 있는 말, What's wrong은 어디 강조해 볼까요? 요거는 둘다 강조해요, 친구들. 무엇이 잘못됐니? 요렇게 둘다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What's wrong? What's wrong? 이렇게 둘다 강조해요. 친구들도 What's wrong? 자, 대답해 볼게요. I have a sore throat. 저 목이 아파요. 뜨끔뜨끔 아픈 목을 가지고 있어요. 요렇게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증상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증상이 어때요? 목이 따끔따끔. 그러니까 have 그리고 sore throat를 강조하겠죠. I have a sore throat. I have a sore throat. 좋아요. 그다음에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려면 어디를 강조할까요? 일단 동작. 마셔라 중요하고요. 많이 중요하고요. 어떤 물? 따뜻한 물. 요렇게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drink a lot of warm water. 친구들도 drink a lot of warm water.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는 그냥 강조. 오케이. 아썸. 자, 그럼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오늘도 speaking 들어가서요. 가족 누르고 오늘의 대화는 scene 13이에요. 13번째 대화 연습해볼게요. 잘 듣고 리듬 지켜서.
1: What's wrong?
0: What's wrong?
1: I have a sore throat.
0: I have a sore throat.
1: Drink a lot of warm water.
0: Drink a lot of warm water.
1: Okay.
0: Okay. 와, 오늘도 친구들 그래프가 똑같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사람마다 말 습관은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는 그 리듬 지켰다면, well done.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talk more 시간이에요. 자, talk more는 우리가 문장 속에 대화를 하나 가져와서, 그죠? 요 문장을 바꿔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기본 문장은 I have a 증상이에요. 증상은 내 몸이 어떻다 하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대화에서는 I have a sore throat가 있었어요. 저 목이 아파.

하여 목이 욱신욱신 따끔따끔한 증상을 갖고 있어요잖아요. 그러면 이 증상 부분에 따끔따끔한 목, 아픈 목 말고 뭐 열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말을 넣어서 내 아픈 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요. 함께 문장 만들어 볼게요. I have a 다음에 열이 나요를 할 거예요. 열이라는 말을 넣어 볼게요. 열, 열. 그렇지. Fever. Fever 이라는 말이 뜨끈뜨끈 열나는 증상이에요. 그럼 저 열이 나요는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이렇게 말해요. 자, 다음 문장. 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 증상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어려운 말로 두통. 두통은요, 이렇게 말해요. Headache. Head가 머리고 ache가 아픈 거거든요. Headache가 바로 두통이에요. 저 머리가 아파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이렇게 말해요. 자, 마지막 문장이요. 저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는 어떻게 말할까요? 콧물이 나는 증상은 코가 줄줄 흐르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runny nose. runny nose라고 표현해요. 저 콧물이 나요. I have a runny nose. I have a runny nose. Well done. 뜨끈뜨끈, 줄줄, 콜록콜록. 오늘은 다양한 감기 증상도 영어로 배워봤어요, 친구들. 이 대화에서 우리가 클릭하지 않은 다른 대답 있죠? 여기 클릭해서 친구들 스스로 또 열심히 연습해보는 거 약속이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 3강이에요. 우리 지난 2강에서는 인사, 호칭을 사용해서 인사했죠. 그리고 안부를 묻고 답하는 거. 우리 그냥 문장 끝에 컴을 붙이면, 그렇지? 평서문인데 문장 끝에 컴 붙이면 의문문이 된다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생한테 동생 너는 코에하다 건강하다 여기까지만 하면 평소문 동생은 건강하다 컴 붙이면 동생은 건강하니? 라고 하는 의문문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거를 넣을 수도 있다고 해서 꼭컴 의문문으로도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이제 베트남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 서술어다 그렇지? 이런 정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제 오늘은 뭘 공부하느냐? 자, 볼게요. 이름을 묻고 답하는 표현 공부할 거예요. 이름을 묻고 답하는 거. 우리 처음 만나면 친구들끼리 이름 묻고 답할 수 있겠지? 물어볼 수 있고 답하는 거고. 자, 또 어디 사느냐? 거주지를 묻고 답할 수 있어. 우리는 보통 너 어디 사냐? 그러면 이제 뭐 나는 뭐 어디 어디 구 무슨 무슨 동에 살아. 이렇게 보통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해. 어떻게 표현하나? 그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시제 표현이 나옵니다. 시제 표현. 이제 뭐 미래형도 나오고, 현재 진행형도 나오고, 과거형도 나오는데, 본문에서는 현재 진행형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시제는 우리 뒷부분에 있는 수능 따라잡기거든. 그 부분은 이제 5강 강의에서 같이 묶어서 해볼게요.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첫 번째. 첫 번째 회화문의 단어 먼저 볼게. 자, 친구라고 하는 뜻, 만이 나왔어. 만, 친구. 안녕, 친구? 할 때, 우리, 짜오, 반 이렇게 했지? 그래서 친구, 너, 친한 친구 사이에 너란 뜻이야. 너는 건강하니? 만, 코에, 컴.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거야. 친구. 자, 실로이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실례하다란 뜻도 있고, 미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뜻도 있고, 실례합니다라는 뜻도 있어. 실로이가. 역시 실로이 다음에 호칭을 넣어서 보통 얘기해요. 그러면 친구한테, 야, 친구야, 미안해. 아무튼, 실로이만. 이렇게 되겠지. 땐,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명사입니다. 땐, 이름. 자, 구어는 뭐뭐의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야, 친구야, 너의 이름은 뭐니?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너의 이름 할 때, 자, 땐 이름 나왔네. 베트남은 뒤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구어가 여기 나오는 거야. 땐 구어. 그다음에 친구 너, 만. 이렇게. 너의 이름. 이렇게. 이런 어순이 된다는 거야. 베트남어는 뒤에서 수식하니까, 뒤에서 수식하니까. 자, 그리고 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라는 뭐뭐이다에 해당해. 뭐뭐이다에 해당하는데, 우린 지금까지 어순 보세요. 자, M, 동생은 건강해. 응? M, 코에. 자, 동생은 건강해요. 이렇게 주어 서술어였어. 여기에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게 필요 없어. 그렇지? 어, 그랬어. 그런데 이 서술어 이 부분에 동사나 형용사가 오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명사가 와. 명사. 그래서 즉 의미가 어떻게 돼? 주어는 명사이다. 예를 들어서 본문 같은 경우에 내 이름은 뭐뭐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또는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A는 B이다에 해당하는, 그 이다에 해당하는 이 라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A, 라, 명사,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어, 내 이름은 뭐뭐이다. 이렇게.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명사와 명사, 명사 보호가 나올 때는 이렇게 연결해주는 라가 필요하다는 거야. 동사, 형용사 할땐 필요 없지만. 그래서 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z는 무엇이라고 하는 뜻의 의문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z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 되겠어? 자연스럽게.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이 된다는 거야. 이 z. 왜 z가 나왔을까? 네 이름은 뭐니? 무엇이니? 막 z로 물어본다는 거야. 자, 그리고 ming은 나인데 친구 사이일 때 나야. 그러니까 친구 너 반이지? 친구 너는 건강하니? 그랬으면 나는 건강했을 때는 밍코에야. 어, 나는 건강해. 친구 사이에 할 때. 나는 건강해. 이런다고. 반코에.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야. 이 반은 친구 너야, 너. 어, 그리고 친구 사이일 때 나는 밍이야. 반, 밍이 한 세트라는 거예요. 한 세트. 자, 나이, 나. 친구 사이에 나. 그리고 zot은 매우 하는 뜻이야. 부사야. 정도 부사. 매우 뭐뭐하다. 근데 이 zot은, 어순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뒤에서 수식하잖아요. 뒤에서. 근데 이 zot은 매우 뭐뭐하다라고 앞에서 수식해. 예외적이야. 이건 베트남어에서 예외적으로. 그리고 vui는 기쁘다. 그래서 어, 매우 기쁘다라고 할때 어떻게 표현한다고? zot vui 이렇게 쓴단 말이야. 어순이. 앞에서 수식해. 이 vui를 뒤에 써가지고 매우 vui하다 이렇게. 뒤에 쓰는 게 아니야. 예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르억이 나왔는데 이 르억은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뭘 얻다, 받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무엇을?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말을 할때 어떻게 이 습관, 언어 습관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를 만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당신을 만난다, 주동적으로 만나서 기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이 표현하냐.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만나게 되다. 그래서 이 느억 다음에 갑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갑이 만나다란 뜻이었지? 갑. 응? 만나다. 갑. 그래서 우리 갑 아이 누구를 만나다 이렇게 했어. 또 약속하다 할때 우리 헨갑 라이. 헨갑 라이. 이렇게 할때이 갑이야. 만나다. 그런데 이 갑을 쓸때 만나게 되다. 이 느억 동사 앞에 드럭을 쓰면 이 동사 하게 되다. 뭘 얻다, 그것을.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그것이 좋은 것을 얻는 긍정적인 그런 수동태의 의미로, 수동의 의미로 쓰여요. 이렇게. 본문에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지금 친구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안녕 친구, 안녕 너. 근데 친구지? 자, 미안한데, 실례하는데, 너의 이름. 그렇지? 이런 어순이라는 거야. 친구, 너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알아. 그 친구 이름을. 예를 들어서, 라니야. 친구 이름이. 자, 대문자로 써서 사람 이름이. 너의 이름은 라니야. 그렇지? 이런 평서문이야. 그리고 명사, 주어의 명사 보호니까, 라가 온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 다 우리 문법적으로 설명이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란이라는 걸 몰라, 내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줘요? 뭐야? 라고 하는 의문사를 넣어준 것뿐이야. 그치? 그래서 너의 이름은 뭐니?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온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대답이 땐밍 라란. 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 구어를 만약에 쓰면 나의 이름은 라니야. 그렇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구어가 생략된 거야. 우리도 보통 나의 것, 내 것, 그렇지? 우리의 것, 우리 것,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뭐의를 생략할 수 있어. 그것처럼 베트남어도 생략할 수 있어. 구어, 뭐뭐의가. 그리고 친구 사이에 친구 너는 반이고, 그리고 친구 앞에서 나를 표현할 땐 밍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의 내 이름은 라니야. 이렇게 쓴 거야. 자, 내 이름은 라니인데 그런데 의미를 전환하는 거지. 건반. 그런데 너는 이름이 뭐야? 이렇게 쓴 거지. 자, 지금 이것이 다 이름을 묻는 표현인데 어순이 다 달라요. 그렇지? 표현이 달라. 여기에는 구어가 있는데 여기엔 구어가 생략됐어. 자, 이거는요. 이 호칭이 먼저 나왔어. 호칭이 먼저 나왔어. 그렇지? 자, 선생님이 해석을 해볼게. 너는 이름이 뭐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이 베트남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있어. 이 문장 하나를 볼때 원래는 여기에 콤마가 있다는 거야. 너는 잠깐 쉬고 이름이 뭐야? 이렇게. 근데 이제 일반 회화에서 쭉 나갈 때 이걸 생략하고 이렇게 쭉. 너는 이름이 뭐니? 이렇게 한다는 거. 우리말도 똑같죠? 너의 이름은 뭐니? 내 이름은 뭐니? 너는 이름이 뭐니?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가능한 표현이에요. 이반. 상대 호칭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 너는 이름이 뭐니? 그랬을 때, 나는 인호야. 자, 지금 이 문장에는 땐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표현이 없어, 아예. 왜 없어도 자기 이름, 이게 인호가 사람 이름이라는 걸알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 이름을 묻고 답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너의 이름은 뭐니? 라니야. 그럼 너 이름은 뭐야? 인호야. 그렇지? 여기서는 내 이름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래서 땐을 생략하고 쓴 거야. 물론 넣으면 더 정확하게 되겠죠. 나는 인호야.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이는 기쁘다. 즐겁다. 매우. 앞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지? 매우 우이해. 왜?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서. 친구 너를 만나다. 어순이 맞죠? 타동사, 목적어. 그리고 느역이 동사 앞에 나오면 동사하게 되다란 뜻이라고 그랬잖아. 너를 만나게 되어서. 매우 우이해. 여기 지금 누가 부의한 거야? 친구인 나. 그렇지? 밍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 밍이. 밍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만나서 반가워. 그럼 보리 뭐예요? 나도 반가워. 이렇게 얘기하잖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나 역시, 우리 꿈 또한 역시. 주어, 꿈, 서술어라고 그랬지? 그래서 주어 또한 뭐뭐하다. 매우 부의해. 똑같아. 친구 너를 만나게 되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름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워봤고, 우리 문법 사항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로이가 나왔어요.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다 돼. 실로이 다음에 상대 호칭을 함께 써준다. 정감 있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 표현. 우리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괜찮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괜찮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야. 자, 컴사오야.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발표를 시켜봤더니 어떤 학생이 이 컴사오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이 학생이 사전을 찾아본 거야. 이 사오가 별이란 뜻이 있어. 사전에 보면 왜 어떻게 이런 뜻이 있고 또 별, 하늘에 있는 별 있죠? 그 별이란 게 있어.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문법상으로 뭘 기억하고 있냐면 컴이 서술어 뭐 앞에 오면 그걸 부정한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우리 컴코에 하면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렇지? 부정.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별일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늘의 별. 그 별을 가지고 별일 아니야. 이렇게 지금 설명해. 뭐 어쨌든 거나 좋아요.

자기가 자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아. 이 sound 원래 무슨 뜻이냐? 하늘의 별이란 뜻도 있고 사전에 보면 또 왜, 어떻게 하고 이유를 물어볼 때 sound가 있어요. 왜 그래? 할 때. 근데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잘못했어. 근데 sound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지금 용서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니죠? 근데 come이 붙었잖아. 이유를 안 묻겠다는 거야. 그치? come은 come 싸우니까 왜안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괜찮아요란 뜻이에요. 괜찮아. come 싸우가. 별일 할때그 하늘의 별 그거 아니야? 어쨌든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자, 괜찮아요. 자, 예문 보세요. 셀로이반. 자, 친구야 미안해. 괜찮아. 이유를 묻지 않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베트남어의 어순은 수식하는 말이 뒤에서 수식해요. 뒤에서 수식해. 자, 그래서 친구 너의 이름. 뒤에서 수식한단 말이야. 꾸어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냐는 집이란 뜻이야. 집. 꾸어집. 누나의, 언니의 집. 그런데 그냥 누나 집.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꾸어를 생략하고. 자, 그리고 베트남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 서술어. 동사나 형사 이렇게 나오는데, 주어 다음에 명사가 올 때, 동사나 형사가 아니라 명사 보호가 올 때는 라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명사이다. 주어는 명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문 보시죠. am grooming. 자, 여기까지가 주어야. 여기까지가 A야. 주어, B. A는 B이다. 자, 친구 사이에 하는 말이지. 친구 앞에서 나, 밍이었지? 나의 동생은. 내 동생은 학생이다. 이런 게 학생이다. 자, 몰라. 우리가 이 단어를 처음 보는 거야. 근데 한자어로 학생이야. 한자에서 온 거야. 학생이야. 이 학이 배울 학자에서 온 거야. 그래서 나의 동생 학생이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학생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z는 무엇이라는 뜻의 의문사라고 했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의문사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의문문이 됐지? 자, 의문사의 위치가 영어처럼 문두로 도치되지 않고 한국어처럼 의문문이 동일하다. 한국어 어순과 동일하다는 뜻이야. 자, 이거 먼저 볼게요. 한국어 먼저. 너의 이름은 뭐니? 동생이야. 동생의 이름은 뭐니? 동생 저의 이름은 뚜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모르니까 뭐니 썼어. 그리고 어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자리에다가 뚜원 그 이름 해당하는 단어만 넣어주면 그대로 답 문장이 돼. 그렇지? 그렇게 돼. 그런데 영어는요. 영어는 자 한번 선생님이 우리나라 말처럼 한번 써볼게. 자, 너의 이름은 예를 들어서 뚜원이야. 뚜원. 너의 이름은 뚜원이야. 그렇지? 이거 평서문이야. 근데 이름을 몰라.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 너의 이름은 뭐야? 이렇게. Your name is what? 그렇죠? 이게 이제 콩글리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엉뚱한 말이 되는 거야. 영어에는 맞지 않아? 그런데 우리말은 이대로 쓴다는 거야. 문두로 도치되지 않아. 영어는 what이 앞으로 가지요? 그런데 우리말은 그대로 그 위치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답 문장도 그대로 넣어주고 유지하면 돼. 베트남어는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베트남어 한번 볼게요. 동생 너의 이름은 뭐야? 동생 저의 이름은 뚜원이에요. 뭐 자리에 답만 넣어주고 전체 어순은 그대로다라는 거야. 의문사라고 해서 앞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말처럼 그대로 원래 있는 자리에 그대로 넣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어는 우리말과 똑같이 질문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 이 의문사 자리에다가만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만 넣어주면 그게 답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독해하기가 쉽다는 거야. 독해하기가. 자, 이 정도 하고. 이름을 묻고 답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너의 동생 너의 이름은 뭐니? 했을 때이 꾸어를 생략하고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지. 동생 내 이름은 뭐니? 동생 이름은 뭐니? 또 너는 우리 살짝 이 콤마가 있는 거라고 여기라고 그랬지?
너는

이름이 뭐야?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대답도 똑같아. 동생 저의 이름은 미나예요. 제 이름은 미나예요. 그거 생각했어? 또 저는요, 이름이 미나예요. 또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름 이땐 생략하고 저는 미나예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다양하게. 자, 지금 기본 원리를 알면 다른 뭐 이름이 뭐가 따로 바뀌어도 원리만 알면 우리가 뭐든지 쓸수 있어요. 뭐든지 해석할 수 있어. 자, 이 the은 매우라는 뜻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예외적으로 앞에서 수식하더라는 거야. 앞에서. 자, 동생 저의 엉은 할아버지란 뜻이에요. 집에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매우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죠. 앞에서 수식했어요. 앞에서. 그리고 이 the은 서술어 앞에서 서술어 하게 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자, 예문 보세요. 자, 동생 저는요. 니 가다란 뜻이야. 줄리기 여행하다란 뜻이야. 그래서 니 줄리기 여행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베트남으로.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다.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그냥 이건 평이한 문장이야. 저는 베트남으로 여행 갑니다. 그런데 가게 되다라고 표현한 거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뭐 회사에서 직장에서 뭐 휴가를 줬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비행기 티켓을 뭐 상품으로 받았다든지 해서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두어 걸 쓰면. 자, 이제 두 번째 회화문 볼게요. 어는 어디 어디에서 그런 뜻이에요. 자,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도 있고 전치사로 또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동사의 뜻도 있어요. 이 어는 두 가지 뜻이 다 있다라는 거야. 한국 대문자로 썼죠. 고유명사기 때문에. 자, 이 꾸역이 나라 국자야. 나라 국자. 자, 그러면 우리 한자어 개념이 있으니까 한번 이거 해볼까? 선생님이 한번 발음만으로 해볼게. 쓰지 않고. 또 다른 나라 이름 중에 중국이 있어. 한국 있고, 중국. 자, 뭘까? 여러 나라 중에. 중국이죠. 중국. 자, 써볼게. 중국. 그러면 이 중이 가운데 중자를 이렇게 중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럼 또 하나 해볼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중땀 가운데 중이구나. 그러면 중땀 중심이란 뜻이에요. 중심 센터란 뜻이야. 이렇게 한자를 알라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있으면 우리에게 쉽다라는 거예요. 냐면 집이고 너 하면은 어디라고 하는 의문사. 또 부정의 의미도 있다고 그랬지? 부정의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또이는 나인데 관계성이 배제된 1인칭. 우린 지금까지 뭘 배웠냐? 관계에 따라서 나보다 손윗 사람이 있으면 나는 뭐가 돼요? 동생이 되지? M이 돼. 그렇지? 자, 저 선생님 같은 경우에 남성이야. 손 아래, 동생 앞에서 나는 뭐가 돼? 형, 오빠가 되겠지? 아잉이 돼. 그렇지? 그런데 그런 관계성을 따지지 않아. 따질 수 없는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처음 만났어, 지금. 처음 막 만났어. 그리고 상태도 비슷해. 상태도 지금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어린 것 같기도 하고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라. 그랬을 때 나를 뭐라고 부르냐 이거야. 나를 형이라고 부를 거야? 아니면 동생이라고 부를 거야?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 나를 또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야. 나를 또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때 잠깐 사용해.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뭐 주변에 다 가족관계, 선후배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학교나 직장이나. 그러니까 또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아. 다 관계 속에서 써.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서는 잠깐 상태를 보다가 또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그러면 27학번이 되겠지? 내년에 대학을 가면 27학번이야. 이제 어른들이 되면 직접적으로 몇 살이에요? 몇 년도생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너무 부담스럽다. 실례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느냐, 어른들은. 실례지만 학번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학번. 그러면 학번을 가지고 이 사람 나이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추측해 볼수 있겠지. 그렇게 이제 처음 만나서 서로 말을 높이다가 실례 학번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가 몇 학번입니다. 그러면 어우 저보다 선배님이시네요. 형님이시네요. 편하게 말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둘 사이에는 어떤 호칭이 정해질까? 바로 이런 게 정해진 거야. 형, 언니, 동생 이런 관계가. 그렇지? 근데 그 전에 잠깐 나에 대해서 쓰는 말이 또 있어요.

서술어의 대어. 응? 공부하기 위하여 주어가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띠엥. 띠엥은 소리라는 뜻이 있어요. 소리. 무슨 소리? 그래서 이 띠엥 다음에 나라 이름이 오잖아. 나라 이름이. 그러면 그 나라의 소리야. 그럼 무슨 뜻이 될까? 그 나라 언어를 표현해요. 그 나라 언어. 자, 그래서 우리 띠엥 베트남인데 원래 이걸 생략해서 띠엥 베트해요. 그러면 베트남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섬 하면은 살다란 뜻이고 어디 어디에 살다 할때 그리고 타잉포 하면은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타잉포 다음에 어떤 도시 이름이 나오면 무슨 무슨 시가 되겠지? 자, 이 정도 하고 그리고 본문을 보기. 단어가 참더 있네요. 이제 선생님이 보니까 강의를 보니까 처음에 이제 3강, 4강, 5강 이 앞부분에서는 대부분이 새로 나오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좀 많아요. 몇 개, 처음에 몇 개는. 하지만 뒷부분으로 가면 앞부분에서 배웠던 단어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주제에 맞는 단어들만 몇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중반 넘어가면은 단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고. 자, 여기 지금 호찌민이 나왔어요. 호찌민은 베트남 사람, 초대 국가 주석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Time for Ho Chi Minh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호찌민 시가 되지? 호찌민 시가 되는 거야. 이 앞에 Time for 도시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닝은 그러나 그런 뜻이야. 역접의 관계지. 바로 이 당이 시제, 우리 앞에서 학습 목표에서 시제가 나왔는데 하고 있다 하는 뜻이야. 자, 당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중에 하나 이걸 한번 써볼까? 헉, 배울 학자. 당 헉은 뭘까? 공부하고 있다 그런 뜻이야. 자, 주어 누구가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우리는 동사마다 뭐뭐 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그렇지?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데 베트남어는 무슨 동사마다 어말어미는 변하지 않아. 고리버. 그리고 그 앞에 랑만 써주면 현재 진행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 베트남어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시제도. 자, 그리고 라이협이 나왔네. 배울 학자, 대학이에요. 한자에서 온 거야. 자, 그러면 라이가 뭐라는 걸알수 있어? 아, 크다는 뜻이구나. 큰 대학, 크게 공부하는 곳이 대학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 하노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역시 대문자로 썼고 고유명사. 그리고 전흥다오, 베트남 위인이에요. 베트남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까요?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이 전흥다오가 베트남을 이 몽고가 침략을 합니다. 세 번을 침략해요. 세 번을. 세번 침략했다는 건뭘 의미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때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패하고 돌아갑니다. 세번다이 전흥다오 장군이 무찔러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에 해당하지. 베트남에서 아주 큰 영웅이죠. 그래서 이 쩌능다오가 나왔고요. 사람 이름이야. 이제 여기 포가 나왔죠. 포가 거리란 뜻이에요. 길, 거리. 우리도 지금은 이제 집 주소 할때 도로명으로 많이 표기하잖아요. 무슨 무슨 로, 무슨 무슨 길 이렇게. 바로 그게 그거야. 그래서 포 다음에 그 거리 이름이 나오는데 베트남은 거리 이름이 대부분 위인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뭐야? 포 쩌능다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쩌능다오 길. 전흥다오 거리 이렇게 주소를 표현할 때 어디 어디 길에서 산다 얘기할 때자그 다음에 voi 하면 뭐뭐와 voi ban 하면은 친구와 함께 이렇게 깍 하면 뭐뭐들 깍반 하면 친구들 그렇지 이렇게 쓴다는 거, 복수의 표현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회화 볼게요. 자, 한국에서 이 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서 어디 어디에서도 되고 어디 어디에 있다. 한국에서 오빠 집이. 자, 여기에 뭐가 생각됐다고? 뭐뭐의 하는 구어가 생각됐어. 오빠, 당신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이때 이 어는 동사지 어디 어디에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슨 길에 있다. 세종로에 있다. 충무로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말이 나오겠지. 근데 몰라. 그러니까 너우를 쓴 거야. 그렇지? 어디에 있어요? 둘다 어가 쓰였는데 의미가 달라.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 있다. 응? 그랬더니

사람이 B가 대답하는 거야. 냐 또이. 자, 또이가 나왔네요. 초면이야.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 관계를. 그랬을 때, 나의 집은 서울에 있어요. 그렇지? 어디 어디에 있다. 자, 나는 베트남에 건너왔어. 뭐뭐 하기 위하여. 공부하기 위하여. 그렇지? 레 다음에 동사 뭐뭐 하기 위하여. 근데 뭘 공부해? 타동사 목적어, 띵 위에. 베트남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딱딱 맞아 떨어지지? 자, 나는 그런데, 그런데 의미를 전환하는 거지. 누나는 어디에서 살아요? 모른단 말이야. 어디서 사는지. 그래서 어디에서 살아요? 이렇게 물어봤어. 자, 지금 호칭에 유의해요. 호칭에. 지금 이 여성이 이 남성을 아행이라고 불렀어. 그렇지? 오빠, 손윗 사람. 어디 살아요? 집이 어디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나를 오빠라고 불렀으니까 나는 뭐가 돼요? 아행이 되고. 그렇지?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은 M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서로 초면에 이 사람이 내 동생뻘인지 누나뻘인지 몰라. 또이 사람도 봤을 때, 이거 외국인인데 오빠인지 동생인지 몰라. 아직 학번도 못 물어봤어. 그치? 그랬을 때, 우리도 서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존대하죠? 서로 존대해. 그렇지?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야. 그런 상황. 그래서 서로를 아잉찌라고 부르는 거야. 서로. 그리고 그때 자기를 뭐라고 불러? 지금, 만약에 이 여성이 이 사람을 아잉 오빠라고 불렀어. 그럼 자기가 논리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자기가 M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자기를 M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이라고 한단 말이야. 내가 예의상 당신을 오빠라고는 불렀지만, 그렇다고 내가 동생은 아니야. 초면에 아직 모를 뿐이야. 그랬을 때 또이를 쓴다는 거야. 또이. 또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서로 비슷한 상황일 때. 처음에 만났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얘, 그것 좀 줘볼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 반말을 할수 있잖아.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치? 얘, 너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저몇 살이에요? 이렇게. 근데 비슷한 상황에서는 그런 걸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쓴다는 거야. 상대한테 아잉이라고 하고, 이 여성에게는 찌라고 불러주고, 그렇지? 서로 존대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은 M, 동생은 아니야. 또이라고 쓴다는 거야. 그때. 잠깐. 1인칭이 배제된, 그 관계가 배제된 1인칭. 잠깐 써요. 자, 그러면 당신은 찌, 누나 당신은 어디서 살아요? 나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호찌민시에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당,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지? 공부하고 있어요. 뭘 공부해? 대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대학 공부한다. 대학생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어디에서? 하노이에서.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 하노이, 호찌민시야. 지금 가족은, 집은, 이 사람 원래 집은 여기 호찌민시야. 남쪽에. 그런데 하노이, 수도에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솜, 살고 있어요. 역시 현재 진행형이야. 브이, 누구와 함께? 깍, 뭐뭐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어. 어디 어디에서? 쩐흥다오 길에서. 주소가 쩐흥다오 길이라는 거야. 그렇지? 브이, 뭐뭐와 함께? 그리고 깍, 뭐뭐들, 복수. 그렇지? 자, 이제 문법 정리. 자, 이 어는 어디 어디에서. 그래서 동사와 함께 쓰일 때 어디 어디에서 동사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겠지? 자, 나는 무언 원해요. 그러니까 만나기를. 친구 너를 어디에서? 베트남에서 친구 너를 만나고 싶어. 어디 어디에서 동사하고 싶다. 응? 이때는 본동사가 따로 있어. 본동사가 따로 있어. 어디 어디에서. 자, 또, 이 어는 동사로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이 있어. 질란, 란 언니는, 란 누나는 집에 있다. 이게 두개다 의미가 된다는 거야, 이 어가. 자,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왔어요. 자, 여기서 한번 잘 정리해 볼게. 또 이는 관계성에 배제된 1인칭 나야. 초면에 상대의 나이를 잘 모를 때, 예의상 상대가 남자일 경우에 아잉, 형, 오빠 또는 여성일 경우에 찌, 언니, 누나라고 하고 그때 나는 또이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아직 정확하지 않아. 만약에 확실하게 알았어. 이분은 나의 선배야.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돼? M이 돼야 되겠지? M이 돼야 돼. 근데 아직 몰라. 내가 그냥 예의상 그렇게 이 사람들을 형이라고 불러줬을 뿐이야. 언니라고 불러줬을 뿐이야. 그럴 때 또이로 잠깐 쓰고
이제 나이가 정해지면 그때 확실하게 I am 또는 GM 이렇게 관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G. 안녕하세요, 언니 누나. 나는 이름이 인호입니다. 자, 상대를 지금 G라고 불렀으면 논리적으로 내가 뭐가 돼야 돼? M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 초면이라서 그렇게 했을 뿐 내가 M인 건 아니야. 그래서 그때 안녕하세요라고 존대하고 그다음에 나는 뭐뭐예요라고 했을 때 또이를 잠깐 쓸수 있다. 자, 그래도 A가 그렇게 했으니까 B도 안녕하세요. 아잉. 내 이름은 란이에요. 서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관계라는 거야. 자, 그리고 레는 동사 앞에 위치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주어가 서술어 한다. 동사하기 위하여. 자, 동생은 헉디잉 베트남어를 공부해요. 주어가 서술어 해. 뭐뭐 하기 위하여. 베트남에서 람비엑 하기 위하여. 자, 람비엑 의미 몰라도 돼. 우리가 구조를 알면 되는 거야. 아직 처음 시작이니까 단어는 당연히 몰라. 이 브이엑은 일이라고 하는 명사야. 람은 일하다. 동사야. 그래서 람비엑이 일하다는 거야. 베트남에서 람비엑 하기 위하여 베트남어를 공부한다. 그리고 랑은 현재 진행 시제. 그래서 주어랑 서술어. 주어가 서술어 하고 있다. 라는 뜻. 자, M. 동생은 무엇을 먹고 있어? 아니, 먹다란 뜻이거든. 응? 동생, 저는요, 퍼를 먹고 있어요. 퍼. 쌀국수. 자, 이렇게 랑을 사용하면 된다. 동사 앞에 랑을 쓰면 현재 진행형. 자, 그 다음에 우리 깍이 나왔어요. 이 깍은 뭐뭐들이란 뜻이야. 자, 복수의 의미인데 또 다른 복수 표현이 있어. 니응이라고 하는 것이야. 그런데 이것들은 차이가 있어, 두 개는. 깍은 일반적인 전체고 그 중에 일부들을 할때 니응을 써요. 자,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쩡 뭐뭐 소개 안에 깍 학생들 소개. 자, 러브는 반 교실이란 뜻이야. 띵 베트남어 반 학생들 중에. 자, 베트남어 반 전체 일반적인 베트남어 반 학생들. 그래서 깍을 썼어. 그 중에 거 있어요. 뭐뭐들이 있어. 어떤 학생들이 있는데 무언 원해? 베트남에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일부가 있다는 거야. 그치? 베트남어 반 전체 중 학생들 중에 베트남을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 안 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겠지? 그 중에 일부를 할때 니응을 쓴 거야. 자, 이제 실전 문항을 한번 볼게요. 역시 우리 3강에서 실전 문항, 12문항 중에서 4번과 5번이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수능 따라잡기 하고 이 4, 5번은 5강에서 강의를 할게요. 자, 여기서 나머지 10문항만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안녕, 친구. 실례지만, 친구, 너의 이름은 뭐야? 무엇에 해당하는 그 의문사를 베트남어를 알고 있냐를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내 이름은 란이야.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이름이 뭐야? 물어봤으니까 거기다 답이 이렇게 나왔겠지. 자, 우리 I는 who, 누구의 뜻이었지? Z는 무엇? 이렇게. 너는 어디? 그리고 now는 아직 안 나왔는데, 무슨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그런 뜻이 있어. 어떤 뭐할 때. 그래서 뭐가 나오고, 어떤 뭐 이렇게 수식을 해줘요. come은 우리 문장 끝에 나와서 의문문을 만드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우리 30문항 중에, 수능 30문항 중에 1번이 철자 문항, 2번이 발음 문항, 3번이 성조 문항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4번과 5번이 어휘 문항이에요. 어휘 문항. 그런데 이 어휘 문항 중에서 한 문항은 어떤 형식이냐? 이것도 정해져 있어. 한 문항은 이렇게 빈칸을 두 개를 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서로 다른 의미인데 한 단어가 그걸 만족시켜. 그럼 이게 뭐예요? 다의어란 말이야.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런 문항인데 이게 지금 그런 비슷한 형식으로 나온 거야. 자, 볼게요. 나의 집, 내 집은 호찌민시에 있어. 그러나 나는 하노이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어. 우리 본문에 나왔던 표현이지? 한 단어인데 어떤 것은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동사. 그런 의미가 있고 어떠한 것은
하노이에서라고 하는 전치사, 어디 어디에서라고 하는 뜻만 있어. 그래서 뭐뭐 한다. 본동사는 여기 있고, 그런

단어가 있냐 이거야. 이 단어 하나가 이거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그런 단어가 있냐는 거야. 자, 1번. 유력하죠? 유력해. 거, 있다, 가지다 그런 뜻이 있고 라는 우리 A, 라비. A는 B다. 깍 다음에 호칭이 나와서 뭐뭐들. 예를 들어서 깍 M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동생 너희들, 동생들. 워이는 뭐뭐와 함께. 그렇지? 뭐뭐와. 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어휘 문항 중에 하나가 다의어 문항이.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문법 문항인데, 자, 안녕 친구, 실례지만 하고 너의 이름은 뭐야? 인데,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베트남어는 이렇게 뒤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잖아. 이건 뭐예요? 이름이잖아. 이름의 친구 너는 뭐야? 아니죠. 이게 어순이 바뀌어야 되겠죠? 어순이 서로 바뀌어야 돼. 땐, 꾸어, 반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너의 이름은이 돼야 되겠지. 이게 바뀌었어. 이게 틀렸어. 그럴 때 나의 이름은 여기 꾸어가 생각된 거지. 그래서 내 이름은 란이야. 우리 친구 앞에서 자기를 밍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 이건 맞고. 자, 나는 그런데 근데 너는 그렇지? 이름이 뭐야? 너는 이름이 뭐니? 역시 이것도 맞고. 나는 인호야인데 바로 주어하고 명사보호가 나왔으면 뭐가 필요해요? 라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나는 민호야. 민호이다. 이런 거지? 이게 없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자, 그래서 B와 C가 정답이 되겠지? B와 C.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안녕하세요, 아잉. 자, 안녕, M, 동생.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저 역시, 동생 역시 매우 기뻐요. 오빠를, 형을 만나게 되어서. 그렇지? 그럼 여기에 뭐가 나왔겠냐는 거야. 너를 만나서 반가워. 저도 반가워요. 이런 표현이 되겠지? 자, 여기에 들어갈 말. 실로이 엠, 실례해, 동생. 미안해, 동생.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날 걸 약속해. 고마워, 동생. 자, 동생의 이름은 뚜원이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인사를 하고, 널 만나서 반가워. 저도 반갑습니다. 이런 말이 돼야 되겠죠? 매우 후이해. 너를 만나게 되어서. 저 역시 아잉을 만나게 돼서 매우 후이해요. 그러니까 5번이 되겠죠? 자, 이제 7번. 자, 뭐라고 지금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자, 대답. 나의 집은, 내 집은 어디에 있어요? 쩐흥다오 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물어본 거야. 주소를 물어본 거야. 거주지를. 어디에 살아요? 집이 어디에 있어요?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겠지. 자, 형의 오빠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나의 집은 쩐흥다오 길에 있어요. 유력하지? 형은 어느 길에서 살아요? 이때 어는 어디 어디에서 살다. 이게 본동사지. 어느 길에서 살아요? 나의 집은 쩐흥다오 길에 있어. 유력하네. 자, 쩐흥다오 길이 꼬컴 의문문이라는 걸 알죠? 이 사이를 모른다고 쳐도 우리 꼬컴 의문문 형태야. 문장 끝에 컴이 있어. 이게 의문문이란 말이야. 의문문. 이 사이는 선생님이 앞에서 1강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우리 아오라고 하는 옷, 우돗이에요. 우돗. 베트남의 전통 의상. 우린 한복이고 베트남의 전통 의상이 바로 아오사이야. 아오사이. 뒤에서 수식한다고 그랬지? 베트남어. 긴 옷이라는 거야. 길다란 뜻이야, 이 자이가. 그러니까 쩌능다오 길이 자이해요? 길어요? 이런 거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고. 자, 형은 역시 이것도 꼬컴 의문문이야. 자, 한번 선생님 설명해 볼게. 쩌능다오를 미에시 알다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쩌능다오라는 거 하는 인물을 쩌능다오를 알아요? 지금 물어본 거야. 그런데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알아요? 몰라요를 물어보고 싶은 거지? 이 비엣을 물어보고 싶은 거야. 왜 그걸 알수 있어? 거가 어디 앞에 있냐는 거야. 비엣 앞에 있잖아. 그렇지? 우리 형은 건강해요? 라고 했을 때, 형은 건강해요? 라고 했을 때, 아잉 꼬 콰에 컴 이렇게 했잖아. 형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한지 여부, 즉,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거 앞에 꼬를 넣어서, 형은 쩌능다오를 알아요? 이렇게 하는 꼬컴 의문문이라는 거야.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 우리 집은 쩌능다오 길에 있어. 그거 대답이야. 그러니까 A, B,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바로 이걸 물어본 거야.

자, 이제 8번. 자, 지금 발을 밟은 것 같아. 그러니까 컴싸오, 괜찮다고 했네요. 그러면 아, 미안해, 괜찮아 이런 말 되겠지? 자, 나는 건강해. 아, 미안해 친구, 유력한데? 자, 이건 별 말씀을요, 천만에 고맙다고 할 때. 자, 너는 어디 가고 싶니? 아니고, 너는 건강하니? 아니죠? 괜찮아. 미안해 했을 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9번이에요. 16개의 의사소통 문항 중에 이렇게 빈칸을 3개 놓고 보기를 3개 줘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서 순서에 맞게 배열을 한걸 골라봐라. 이런 문항이 반드시 한 문항 나옵니다. 16개 중에. 자, 한번 풀어볼게요. 한국에서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거야. 나의 집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집은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되겠지? 형의 집은, 오빠의 집은 어디 있어요? 유력해. 자, A, 유력해. 자, 나는 서울에 있어요. 나는 베트남에 왔는데, 뭐 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왔어요? 우리 본문을 아니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베트남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왔어요. B. 자, 나는 그런데 당신은, 언니는, 누나는, some, 어디에서 살아요? 그랬더니, 나의 집은 호치민시에 있지만 나는 하노이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의미상 이게 들어오면 맞겠죠? 그래서 C가 되겠다 이거야. C. 자, 그래서 A, B, C네. 문맥상. 자, A, B, C. 1번이 정답이 되겠죠. A, B, C.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우리 수능 기출 문항을 보면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보통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뭔가 질문이 있는데 내 이름은 미나야. 그러면 네 이름은 뭐니를 물어봤겠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질문이 너는 몇 살이니? 나는 19살이야.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가 나오면 훨씬 더 답을 고르기 쉽다는 거야. 보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항. 아니죠. 지금 10번, 11번, 12번이 있죠. 예. 자. 자, 안녕, 동생. 그랬을 때, 동생, 너의 이름은 뭐니? 그때 제 이름은 란이에요. 여기 들어갈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자, 실례지만, 이런 말이 있죠? 유력해. 자, 딴 귀에 잠시 이별하는 거고, 이건 별 말씀을요. 이건 괜찮아요. 또 만나요. 그러니까, 1번이 되겠죠. 1번. 자, 이제 11번 볼게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자, 안녕하세요. 이제 친구한테 하는 말이지. 자, 실례지만 친구 너의 이름은 뭐니? 그랬을 때 나는 이름이 레야. 자, 그런데 나는 그렇고 너는 너 이름은 뭐야? 그때 나는 인호야. 너를 만나서 반가워. 나 역시 너를 만나서 매우 반가워. 이런 얘기. 자, B는 남성이다. 지금 서로를 친구라고 부르고 있어. 그렇지? 그리고 자기를 밍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몰라, 성별을. 서로 몰라. 지금 이름이 나왔지만 다 이게 여성도 될수 있고 남성도 될수 있는 이름이죠? 이름만 가지고는 몰라. B의 이름은 레이다. 자, B가 레라고 했어. 그렇네. 이렇게. A의 이름은 인호야. A의 이름은 인호야. 그렇지? 이건 이렇게. 정확해. A는 B의 학교 선생님이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걸 알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렇지? 서로 친구 사이로, 서로 친구로 불렀고. 자, 그래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는, B하고 C가 되겠지? B하고 C,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이에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한국에서 형의 집은 어디예요? 서울이고, 베트남에 공부를 베트남어를 배우라고 왔고, 자, 그런데 당신은 어디 살아요? 그랬을 때 나의 집은 호치민시에 있지만 나는 하노이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친구들하고 쩌능다오 거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 내용이에요. 자, B는 여성이다. 성별을 알기 위해서 A가 B를 어떻게 불렀나 한번 봐봐요. 손위 남성으로 불렀지? 그러니까 B는 남성이야. 아니야. 자, B는 베트남에 출장 왔다. 출장 온게 아니라 베트남어를 공부하러 왔죠? 출장 왔다는 얘기가 없어. A의 가족은 하노이에 있다. 자, A가 자기의 집이 호치민시에 있어.

자기만 지금 하노이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어. B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 친구와 함께 쩌능다오 길에 살고 있는 게 바로 A지요. A야. 아, 그러니까 B가 아니고 A가 쩌능다오 거리에 살고 있어. 맞죠? 그래서 요거 5번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3강까지 공부했어요. 어때요? 선생님 말이 맞죠? 좀 2강, 3강 하니까 좀 재밌어요. 이제 4강, 5강도 계속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자, 4강도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가 만점으로 가는 유니버스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축하드려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우주의 팽창과 우주론의 정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근데 선생님이 미리 좀 사과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단원이요,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꽤 어려운 단원이고요, 강력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은 우리가 우주의 막 시작과 우주의 미래 막 이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라라고 하냐면, 무언가 열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 진짜 왜 이런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 이렇다는 거구나. 이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우리 우주 공간이 이렇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볼지 이 단원의 핵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이 우주 팽창에 대한 법칙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 우주가 정적인 상태인지 팽창하는 상태인지 몰랐거든. 그런데 이걸 팽창한다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면 허블 그리고 르메르트입니다. 그래서 이 허블 르메트르예요. 그래서 허블과 르메트르 법칙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감 깨우기 내용 살펴볼게요. 우리 허블이요, 외부 은하의 형태를 관측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이 외부 은하를 뭐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로 분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허블이 외부 은하의 형태만 관측한 게 아니라요, 스펙트럼도 관측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느냐? 어? 우리 은하에서 거리가 멀수록, 즉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도 크게 나타나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관측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번 시간 배워볼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첫 번째로 정적 우주와 팽창 우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우주의 명칭에서도 드러나요. 정적 우주라는 건말 그대로 우주가 뭐 하고 있는 상태다?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는 상태다. 정적인 상태다라는 거고요. 이걸 주장했던 대표적인 과학자가 너무너무 유명한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그런데 팽창 우주를 주장한 과학자도 있었어요. 아, 우리 우주 공간은 가만히 정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이 점점 커지고 있을 거야.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프리드만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가 맞았던 거예요, 사실? 맞아. 우리 우주가 팽창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으니까 이 프리드만이 맞았던 겁니다. 우리 아인슈타인이 진짜 천재잖아요. 몇개 틀린 게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적 우주론을 주장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팽창 우주가 맞다는 걸 알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건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 아까 봤었던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걸 알기 전에요. 우리가 허블 르메트르 법칙을 이해하려면 적색 편이와 후퇴 속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특이 은하 할때이 적색 편이에 대한 내용 다루었었습니다. 적색 편이, 적색 이동이 무엇이냐? 파장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 것? 그렇지. 파장이 긴 쪽으로, 즉 붉은색 쪽으로 이동한 걸 우리가 적색 편이라고 하더라. 근데 이 파장이 왜 길어졌었더라? 선생님이 그때 자동차 얘기했었어요. 자동차가 윙 하고 지나가는 거. 아, 자동차가 나한테 접근할 때, 즉 지금 여기서는 별이 되겠죠. 은하가 되겠죠. 은하. 빛을 내는 은하가 나한테

떨어지면은 그만큼 파장이 길어지면서 적색 편의가 나타나더라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적색 편의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일단 요거 아셔야 돼요. 우리 적색 편의를 Z라고 하는데 적색 편의량 이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고유 파장 분해. 관측된 파장에서 고유 파장을 빼준 값, 즉 파장의 변화량을 해주면 적색 편의를 구할 수가 있더라. 근데 이런 적색 편의는 언제 나타나느냐? 천체가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 적색 편의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이 공식 외워주셔야 된다. 이번 시간에 많이 사용할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적색 편의를 알면 무엇을 구할 수가 있느냐? 바로 후퇴 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후퇴 속도가 무슨 속도냐? 후퇴하는 속도입니다. 외부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를 우리가 후퇴 속도라고 해요. 자, 밑에 후퇴 속도 구하는 공식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후퇴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고유 파장 분해 파장의 변화량. 우리가 이걸 뭐라고 정의를 했었냐면 적색 편의량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적색 편의량에다가 무엇을 곱해줬느냐? C를 곱해줬어요. 이 C가 무엇이냐? 광속, 빛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제곱킬로미터 퍼 세크인데 요 값은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에서 항상 알려줘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지. 자, 그래서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식을 잘 봐봐요. 우리가 빛의 속도는 상수값이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수 있느냐? 이 Z 값이랑 후퇴 속도가 비례하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 적색 편의가 큰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허블 르메트르 법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허블 르메트르 법칙에서 일단 허블이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했다고 했죠. 요게 이제 스펙트럼을 관측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멀리 있는 외부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관측해 봤더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더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요첫 번째가 정지 상태의 은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흡수선이 나타나야 되는 고유한 파장인 거야. 됐죠? 자, 그런데 먼 거리에 있는 은하, 그리고 더먼 거리에 있는 은하로 갈수록요. 고유 파장보다 긴 쪽에서 흡수선이 관측이 되더래. 고유 파장보다 긴 쪽에서 흡수선이 관측이 되더래.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아, 멀리 있는 모든 외부 은하들의 스펙트럼에서 무슨 편의가 나타나더라? 파장이 원래보다 길게 관측됐으니까 적색 편의가 나타나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적색 편의가 관측됐다는 건 이거 관측자로부터 천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멀어지고 있을 때 적색 편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 거리에 있는 은하는 적색 편이가 요만큼 파장의 변화량이 이만큼이었어. 그런데 더먼 거리에 있는 은하, 거리가 멀어지니까 파장의 변화량도 더 커졌더라. 즉,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더 크게 나타나는구나라는 사실을 허블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아까 후퇴 속도가 적색 편의랑 비례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아,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우리 은하로부터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밝혀낸 거지. 자, 그럼 봅시다. 결과적으로 정리하면요. 멀리 있는 은하,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거지. 아, 거리와,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가 서로 비례 관계구나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이 밝혀낸 관계를요, 우리가 법칙으로 만든 것이 바로 허블 르메트르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프 보이시죠? 가로축이 은하까지의 거리이고요. 세로축이 은하의 후퇴 속도입니다. 근데 그래프 그려진 걸 보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있어요. 직선의 그래프 형태로 그려져 있더라. 즉, 아,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는 비례하는구나라는 걸 밝혀낸 게 바로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더라. 이해되셨죠? 자, 이때 여러분들, 직선의 그래프이니까 기울기 값이 필요합니다. 이 기울기.
이 기울기는 상속

헛값을 가지게 되겠지. 근데 이걸 누가 만든 거냐? 허블이 만든 거거든. 허블이 만든 거이기 때문에 허블 본인의 이름을 따서 H라고 하는 허블 상수를 기울기 값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허블 상수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허블 상수가 말 그대로 상수값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수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구해볼게요. 허블 상수값 구할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를 지금 양변을 거리로 나누어 줘야겠지. 따라서 허블 상수는 r분의 v값이더라. 자, 그럼 우리가 특정한 r과 v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거리가 몇이냐? 500메가파섹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위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파섹은 우리 이미 배웠어요, 앞에서. 절대 등급할 때 파섹이라는 단어 나왔었고요. 요 메가는요, 메가바이트 할때그 메가입니다. 엄청 거리가 먼 거고요. 10의 6제곱을 뜻합니다. 자, 그럼 지금 500메가파섹일 때, 거리가 500메가파섹일 때, 그때 후퇴 속도가 몇이냐? 여기가 지금 3이고 4니까 3.5겠다. 그리고 10의 4제곱이니까요, 35,000이 되겠습니다. 35,000km per sec. 됐죠? 자, 그럼 이것을 정리해주면, 허블 상수는 몇이 나오냐면요. 약분을 해주시면은 70이 나오더라. 70km per sec. 에다가, per 메가파섹. 분모의 메가파섹이 한번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블 상수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이걸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풀수 있지. 거리가, 1메가파섹 멀어질 때마다 후퇴 속도는 몇씩 증가한다? 70km per sec씩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뜻하는 게 바로 허블 상수이더라. 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할게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허블이 만든 건데 르메트르는 왜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허블이 허블 법칙을 딱 발표하기 전에 르메트르가 이전에 이 후퇴 속도와 은하까지의 거리를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두 명의 이름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알게 된 거. 아, 은하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은하의 후퇴 속도는 비례하는 관계구나. 이거는 알았지.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이 법칙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뭔데? 이 법칙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실험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실험이 우리 오늘 이번 나중에 같이 풀어볼 문제에도 있는 실험인데요. 풍선 실험이에요. 풍선 실험. 자, 보시면 풍선에다가요, 단추 세 개를 달아 놓았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이 풍선을 더 부풀렸어. 그런 다음에 이 단추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 선생님이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풍선의 표면이 무엇에 해당하느냐? 이게 바로 우주 공간입니다. 우주 공간에 해당하고요. 이 풍선 표면에 달려있는 단추, 이게 무엇에 해당하느냐?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에 해당해요. 일단 요걸 의미한다라는 걸 알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풍선을 팽창시켰어. 그래서 풍선의 표면이 팽창했어. 그랬더니 이 단추 기역, 니은, 디귿 사이의 거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지. 너무 당연하지. 풍선이 늘어나니까 단추 사이의 거리도 늘어난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을 우주 공간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풍선의 표면이 우주 공간이라며.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팽창하면 단추가 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우리 이거 아까 허블이 외분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했을 때 나왔던 결과잖아. 모든 멀리 있는 은하가 우리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잖아요. 그거랑 지금 일치하는 결과이고요. 두 번째, 멀리 있는 단추일수록 단추 사이의 간격이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그림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에서 기역과 니은 단추 사이의 거리는 이만큼이었어. 그런데 팽창하고 나서는 그 거리가 당연히 더 멀어졌죠. 근데 얼마나 멀어졌냐? 요만큼에서 이만큼이 되었으니까 거리가 파란색으로 나타내면 요 정도 더 멀어진 거야. 됐죠? 자, 요 정도. 여기다 조금 더 진하게 표시해볼게요. 요 정도 더 멀어졌던 거야. 그런데 니은이랑 디귿 관계를 볼게요. 자, 기억

기억이랑 디귿 단계를 볼게요. 기억이랑 디귿 단추 사이의 거리를 보면 얘네들은 원래 이만큼 떨어져 있었어. 그런데 지금 풍선이 팽창해서 그 거리가 요렇게 늘었잖아. 그러면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나 보니까 요만했던 게 이만큼 멀어졌으니까 거리가요. 이만큼이나 멀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기역과 니은은 원래 가까웠고 기역과 디귿은 원래 그것보다 멀었거든. 그랬더니 실제로 거리가 누가 더 많이 멀어졌느냐? 니은보다 디귿이 더 많이 멀어졌어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 더 먼 거리만큼 이동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더 빠르게 멀어졌다라는 걸 뜻하는 거지. 아, 더 빠른 속도로 기역으로부터 멀어졌구나. 근데 이게 우리 아까 허블의 관측에서 무엇과 일치하는 거냐? 아, 우주가 팽창할 때 멀리 있는 은하,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어떻더라? 후퇴 속도가 더 빨랐잖아. 둘이 비례하는 관계였잖아. 그 결과랑 일치하는 거예요. 아, 후퇴 속도가 은하까지의 거리랑 비례하더라. 라는 결과랑 일치하는 거다. 그럼 우린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 우주가 뭐 하고 있구나. 팽창하고 있구나. 근데 어떤 형식으로 팽창하고 있더라? 그렇지. 마치 풍선의 표면이 팽창하듯이 팽창하고 있구나. 자, 그럼 풍선의 표면은 어떻게 팽창하느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풍선의 표면에서 팽창의 중심을 찾을 수가 있어요. 즉, 기역을 중심으로 또는 니은을 중심으로 또는 디귿을 중심으로 팽창한다고 볼 수 있어? 아니야. 이 풍선은 고무거든, 고무. 그냥 고무가 늘어나는 건 그 공간 자체가 그냥 늘어나고 있는 거지 어디를 기준으로 팽창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처럼 우주에도요. 팽창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없어요. 그냥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풍선의 표면이 팽창한다고 해서 단추도 같이 커졌어? 아니지. 단추의 크기는 그대로였어요. 이것처럼 우주 공간이 팽창해도 모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 아까 단추가 은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 은하의 크기는 그대로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하에서 관측하더라도 허블 법칙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즉, 내가 이 관측 결과를 기역 단추를 기준으로 봤잖아요, 방금 전에. 근데 이것을 니은 단추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디귿 단추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똑같은 법칙이 성립을 할 것이다. 따라서 역시나 허블 법칙은 우리 은하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은하에서도 이 허블 법칙을 적용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허블 법칙을 통해서 알게 된 것, 허블 르메트르 법칙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무엇이냐? 우주가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 바로 이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허블 르메트르 법칙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허블 르메트르 법칙을 이용하면요, 무려 우주의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봐봐요. 우주의 나이. 나이라는 건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시간. 여러분들 우리 시간 구하는 공식 제일 쉬운 거, 거석시 공식 생각하면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죠. 속도분의 거리. 됐죠? 자, 그런데 우리 허블 법칙 아까 배웠었잖아. 속도는 무엇이더라? 허블 법칙에 따르면 허블 상수에다가 은하까지의 거리를 곱한 게 은하의 후퇴 속도이더라. 자, 그럼 요거분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머나, 거리끼리 약분되네. 그럼 누구 만났느냐? 허블 상수분의 1만 넘겠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아, 우주의 나이는 뭐랑 같더라? 그렇지. 허블 상수분의 1이니까 허블 상수의 역수이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허블 상수값이 크면 우주의 나이는 작아지는구나. 허블 상수값이 작을수록 우주의 나이가 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허블 르메트르 법칙의 의미는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죠. 우리는 우주의 특정 지점에서만 이 허블 르메트르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지점에서 이 법칙이 성립이 하더라. 즉, 우리 우주는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더라. 모처럼 풍선의 표면처럼 팽창하고 있고, 그리고 그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다? 아니다. 그냥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바로 이 허블 르메트르 법칙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과 관련된 우리 탐구 활동 146쪽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외부나 가나다의 스펙트럼이고요. 자, 이때 관측된 수소 방출선의 파장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 파장이 또 지금 점선으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료를 잘 보시면요. 관측된 파장이 전부 다 고유 파장보다 긴 쪽에서 관측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가나다가 전부 다 지금 무슨 편의가 일어났다? 그렇지. 전부 다 적색 편의가 일어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근데 파장의 변화량이 전부 다 다르니까 적색 편의량도 전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정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느냐? 각각의 파장 변화량, 적색 편의량, 후퇴 속도를 구해봐라. 빛의 속도를 우리가 문제로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표에 이것들을 구한 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구한 거냐? 밑에 되게 섬세하게 써 있습니다. 파장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요. 우리 아까 그 그림에 관측된 파장이 다 나와 있었잖아. 그리고 고유 파장도 주어져 있었습니다. 문제에. 고유 파장이 몇이었냐면 656.3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측된 파장에서 고유 파장을 뺀 값이 파장의 변화량이 되겠지. 그래서 그것을 구한 것이고. 자, 그다음에 여기를 이 값을 고유 파장으로 나누어주면 뭘 구할 수 있느냐? 적색 편의량 Z의 값을 구할 수가 있었지. 그래서 지금 적색 편의량 값을 구해준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적색 편의량을 알면 후퇴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후퇴 속도 V는 빛의 속도에다가 적색 편의량을 곱해준 값이거든. 따라서 우리 아까 문제에 나와 있었던 빛의 속도에 적색 편의량을 곱해주시면 후퇴 속도를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러고 나서 보았더니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 지금 고유 파장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고유 파장이 같기 때문에요. 파장의 변화량과 적색 편의량과 후퇴 속도가 지금 전부 다 비례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지금 보면 가나다의 거리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허블 법칙에 따르면 이 거리와 후퇴 속도 역시 무슨 관계여야 돼? 비례하는 관계여야겠지. 따라서 이것도 서로 비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가나다 은하의 거리를 알고 또 후퇴 속도를 아니까 그것을 그래프에 점으로 찍어 보았어요. 점으로 찍어 본 다음에 추세선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직선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었고, 그랬더니, 후퇴 속도와 은하까지의 거리의 관계식이 만들어졌더라. 그럼 이때 요 값, 요 상수값이 무엇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지. 허블 상수에 해당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구해봤던 허블 상수는 70km per sec per 메가파섹이었는데 여기선 숫자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허블 상수는요, 문제에 따라서 완전히 고정된 값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마다 허블 상수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리의 관계,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그려보았고, 자, 그럼 우리 탐구 분석 1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프에서 얻은 직선의 기울기는 허블 르메트르 법칙에서 무엇에 해당하는가? 우리 기울기가 뭐였습니까? 그렇지, 바로 허블 상수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는 어떤 관계예요? 직선의 그래프이니까 서로 비례하는 관계이겠지. 아, 거리와 후퇴 속도는 서로 비례하는구나. 이게 바로 허블 법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 다음 장에 있는 수행평가 탐구 문제의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외부나 가나다의 거리와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보니까요. 파장의 변화량이 나와 있습니다. 고유 파장이 395이고요. 가는 411로 관측이 되었고, 나는 421, 다는 439로 관측이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느냐? 파장의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측 파장에서 고유 파장 빼주시면 돼요. 자, 빼줬더니 가는요, 16나노미터이고요. 나는 26나노미터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44나노미터입니다.
자, 요렇게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근데 지금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기역과 니은. 기역은 지금 나의 거리. 그리고 니은은 다의 거리예요. 이것 중에 숫자가 큰 것을 찾아봐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공식 하나 갑니다. 자, 우리가요, 두 가지 지금 공식을 배웠어요. 첫 번째, 허블 법칙. V는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적색 편의를 이용한 후퇴 속도 공식 배웠습니다.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에다가 고유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을 곱한 것이다. 라는 식 배웠지. 자, 그러면요. 여기서 사실 후퇴 속도가 공통이거든요. 그럼 이 식을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어. 선생님은요, 이런 문제 풀때 그냥 한 줄로 식을 씁니다. V는 허블 상수 곱하기 은하까지의 거리야. 그리고 고유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에 빛의 속도를 곱한 값이야. 이렇게 한 줄로 써줘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 은하의 후퇴 속도와 요거 지금 상수 값이니까. 은하까지의 거리는 비례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빛의 속도도 지금 상수 값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z 값. 적색 편의와도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보세요. 기역과 니은 중에 숫자가 큰 것. 근데 이거 지금 거리거든. 그럼 거리가 멀려면 후퇴 속도가 커야 돼요. 근데 후퇴 속도가 크려면 적색 편의가 어때야 돼? 적색 편의량이 커야 돼. 근데 지금 고유 파장이 똑같으니까 파장의 변화량이 클수록 적색 편의량이 큰 거거든. 따라서 지금 나랑 다를 비교했을 때 파장의 변화량이 다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다까지의 거리가 더 멀겠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확인을 해보면 니은이 기역보다 큽니다. 다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요. 왜냐? 스펙트럼을 보니까 적색 편의가 다가 더 크더라. 근데 이 적색 편의가 클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빠른 거거든. 근데 또이 후퇴 속도가 은하까지의 거리랑 비례하거든요. 따라서 후퇴 속도가 더 빠른 다가 은하까지의 거리가 더멀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공식 하나 외워주시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2번도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해요. 2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은하가에서 이번에는 원래 파장, 고유 파장이 바뀌었어. 고유 파장이 474래. 이 흡수선이 나타나는 파장, 즉, 이 흡수선이 나타나는 파장, 관측 파장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잘 봐봐요. 우리가 후퇴 속도는, 이렇게 써보면, 빛의 속도에다가 적색 편의량을 곱해준 값이지. 근데 어떤 은하의 후퇴 속도는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은하의 후퇴 속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어떤 은하의 적색 편의량은 딱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유 파장, 관측하는 파장이 달라지더라도, 고유 파장이 달라지더라도, 결과적으로 같은 은하에서 적색 편의량의 값은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느냐? 가에서 적색 편의량이 있을 거야. 요 값은 고유 파장이 달라지더라도 항상 같아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요, 고유 파장이 395 나노미터야. 근데 그랬을 때 파장의 변화량이 16 나노미터였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구해진 게 가의 적색 편의량이거든. 됐지? 근데 이때 관측 파장이 지금, 고유 파장이 달라졌어요. 474로 달라졌어. 474.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럼 이때 우리가 관측되는 파장 람다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관측 파장에서 고유 파장을 빼준 게 파장의 변화량이겠지. 근데 결국 요 식도 요 값이랑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고. 왜냐? 가의 적색 편의량은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요거 자체는 계산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에서 나온다 하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게 문제가 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을 계산해 주면 요 관측된 파장 람다가 몇이 나오냐? 493.2 나노미터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워서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3번 봐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린 가나다의 거리와 후퇴 속도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더라.
자, 이때 문제에서 보니까요. 요시

법칙을 일단 남겨놓겠습니다. 그림에서 나타난 허블 루메트르 법칙을 만족하는 외부은하 라의 후퇴 속도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43,610km per sec다라고 했어요. 이때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래. 그러면 후퇴 속도 알려줬고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해봐라. 근데 지금 식에서 보니까요. 허블 상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블 상수 그대로 더 곱해주시면 되겠지. 자, 이것은. 자, 지금 보니까요. 여기에 상수값이 43.61입니다. 43.61. 그죠? 단위는요.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색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거리를 곱해준 것이 43,610이 나와야 하거든. 그럼 거리가 몇이 되어야 되겠어?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해주면 이 값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거리가 몇이냐? 1000 메가 파색이 되어야겠더라.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식 정리해 볼수 있어야 되고요. 자, 4번 볼게요.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은하들의 위치가 추세선이랑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가나다의 위치가 추세선 바로 위에 있기보다는 살짝 아래나 살짝 위에 있기도 하더라. 이런 오차가 왜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실험에서 완전 정밀하게 오차가 0일 수가 있어? 아니야. 관측 방법이나 아니면 관측 자에 따라서 오차는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오차가 왜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그 오차를 줄여 나가는 게이 실험의 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모든 실험은 오차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더라. 실험 기기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실험자의 실험 방법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오차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허블 법칙 이 의미하는 바, 허블 루메트르 법칙이 의미하는 바를 배워보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서 뭐까지 온 거냐? 원래 우리가 정적 우주론이 맞을까? 또는 팽창 우주론이 맞을까가 대립했었거든. 근데 이 허블 루메트르 법칙에 의해서 우주는 뭐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확정이 된 거야. 그렇지, 우리 계속했잖아. 풍선처럼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적 우주론 너 틀렸어. 아, 우주는 팽창하고 있구나까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 아,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오케이. 그런데 이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고 있어? 우주는 어떤 모습으로 팽창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에 또 우주론이 대립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주론이요. 정상 우주론이에요. 말 그대로 우주는 정상적으로 팽창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뭐가 정상적이냐?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지. 분명히 우주의 크기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주의 특정한 부분을 한번 잘라서 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예를 들어 여기. 특정한 부분을 내가 딱 잘라서 보았을 때 우주의 모습이 달라요? 아니야, 되게 비슷해. 정상 우주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주가 팽창해도요. 그 사이로 사이로, 빈 공간 사이로 사이로 계속 새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 우주론을 다른 말로 연속 생성설,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주의 밀도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게 정상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물질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주는 항상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우주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시작이 없어. 그냥 계속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그냥 공간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아, 우주의 시작이 없다라는 게 정상 우주론의 내용. 자, 그런데 또 다른 우주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팽창 우주론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빅뱅 우주론이에요. 자,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과학자 가모프인데요. 이 가모프에 의하면 아니야, 우주는 시작이 있어. 우리 아까 정상 우주로는 우주의 시작이 없다.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가모프는 아니야. 우리 우주는 시작이 있어. 딱 하나의 점에서 시작을 했을 거야. 그리고 그 점에 모든 물질이 모여 있다가 그 점에서 대폭발, 빅뱅 하고 터지면서 그때부터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와 밀도가 계속 낮아졌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습을 보시면 우주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어. 근데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은하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아요. 즉,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게

크기가 커지고 있어. 근데 이두 번째, 질량에서부터 되게 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먼저 빅뱅 우주론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아주 단순한 그림인데, 요 원에 원래 은하가 몇 개였냐면, 헛,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였어요. 일곱 개의 점이 있었어. 근데 우주가 팽창했죠. 그랬는데도 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일곱 개야. 더 팽창했어요. 그런데도 점은 일곱 개예요. 은하가 늘었어, 안 늘었어? 늘지 않았어. 그 말은 팽창을 하더라도 우주의 질량이 증가한다, 안 한다? 우주의 질량이 증가하지 않아.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돼라는 게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 반면에 정상 우주론 봐봐요. 우주의 크기가 커졌더니 점의 개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아,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그빈 공간에 맞게 물질도 계속 증가하는구나. 연속적으로 생성되는구나. 질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자, 여러분들 정상 우주론 봐봐요. 우주가 팽창해도 점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점 사이의 간격이 달라집니까? 점 사이의 간격이 계속 일정하지. 즉, 우리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근데 밀도가 일정하면 온도도 달라지지 않아요. 온도도 계속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습이 팽창하더라도 변하지가 않아. 밀도랑 온도가 일정하니까 똑같은 모습 그대로 유지되더라. 라는 게 바로 정상 우주론. 근데 여러분들 빅뱅 우주론 볼게요. 우주의 공간은 넓어지는데 물질의 양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 밀도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지. 밀도 감소하고 있더라. 근데 우리 밀도가 감소하면 온도도 어떻게 되나요? 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온도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빅뱅 우주론은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밀도가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온도가 감소하게 되는 우주론이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둘이 굉장히 크게 대립을 했었어요. 누가 맞냐? 의견이 아주 갈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이 가모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 말이 맞다면 우주 공간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관측이 되어야 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예측을 했었거든요. 아마 우주 상태는 이런 상태일 거야. 근데 나중에 이 가모프가 예상했던 요두 가지 현상이 실제로 관측되는 데 성공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두 가지가 관측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았던 거야? 가모프가 예측한 대로 실제 우주 공간이 이루어져 있네? 아, 이거 가모프가 맞았네. 빅뱅 우주론이 맞는 거네. 라고 해서 이 빅뱅 우주론이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가모프가 도대체 무엇을 주장했었을까?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어떤 것들이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빅뱅 우주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그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빅뱅 우주론은요,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대폭발, 그것을 우리가 빅뱅이라고 하는데, 빅뱅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게 이제 우주의 시작이니까 우주의 나이가 되겠지. 이 빅뱅이 138억 년 전에 일어났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자, 이때 빅뱅이 일어나고선 우주는 계속 뭐 하고 있느냐?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는 계속 어떻게 될 거냐? 팽창하니까 크기는 계속 커지기만 할 거고요. 우리 우주의 크기가 커지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밀도가 낮아지면서 온도는 낮아진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구나.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 빅뱅 초기에는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질들, 심지어 여러분들과 선생님을 구성하고 있는,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정말 이 모든 걸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하나의 점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고온 고압의 상태였더라. 고밀도의 상태였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여기에 이 작은 공간에 에너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엔 물질이라는 게 아예 애초에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조차 없었어. 자, 그러다가 우주의 크기가 좀 커지면서 온도가 좀 낮아졌지. 우리 온도가 낮아질수록 입자들이 결합하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최초로 등장했던 기본적인 입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배웠습니다.

있었는데 전자나 쿼크 같은 아주 기본적인 입자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쿼크들이 결합을 합니다. 쿼크가 결합을 해서 이것보다 좀큰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이 돼요. 자,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더 결합을 할수 있게 돼. 온도가 낮아지니까. 누가 결합을 하느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합니다. 우리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하면서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돼요.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원자핵의 종류? 헬륨 원자핵이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자, 이때 시간이 중요합니다.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게몇분 뒤냐? 빅뱅 후 3분밖에 안 지났을 때. 3분 칼에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간 외워 주셔야 됩니다. 3분이 되었을 때 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하여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었다. 이것을 가모프가 예측을 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시간이 더 한참 지났어. 한참 지나서 온도가 좀 충분히 낮아졌어요. 온도가 몇 도가 됐느냐? 우주의 온도가 3000K이 되었어. 이렇게 충분히 낮아졌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들 그림 보세요. 원자핵이랑 전자가 결합을 했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을 해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빅뱅 후몇 년이 지났을 때냐? 38만 년이 지났을 때이고요. 이때 우주의 온도가 3000K였더라라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가모프가 예측을 한 거야. 아, 3분 뒤에 헬륨 원자핵이 형성됐을 거고, 38만 년이 지났을 때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을 거야. 라는 걸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우주에서 이런 현상이 관측될 거야. 라고 예측했던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모프의 예측. 첫 번째.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일 거야. 라고 예측을 했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쵸? 왜 이렇게 예측을 했느냐? 이 가모프가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막 계산을 해보니까 우주의 나이가 우리 아까 몇 분이 되었을 때, 그렇지. 3분이 되었을 때 원자핵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우주의 나이가 3분이 되었을 때 우주의 상태가 이랬을 거래. 우리 아까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이랬을 거래. 누가 더 많아요? 양성자가 더 많아. 얼마나 더 많아? 중성자 하나일 때 양성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지. 아, 중성자가 하나일 때 양성자 일곱 개이더라. 그러니까 개수의 비가 1대 7이더라. 라는 걸 예측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뭐가 만들어지느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헬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러니까 양성자 몇개 필요해? 양성자 두개 필요합니다. 양성자 두 개에 그럼 중성자도 몇개 가지고 있어야 돼? 두개 가지고 있어야 돼.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요렇게 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나머지 중성자랑 짝짓지 못한 양성자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 양성자 그 자체로도 누구의 원자핵이 될 수가 있어? 맞아요. 수소의 원자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생기더라. 근데 여러분들 수소 원자핵은 몇개 생겼어? 12개 생겼지. 12개 생겼는데 수소 원자핵은 입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총 질량비가 12였을 거야. 12개짜리, 하나짜리가 12개 있으니까 12. 자, 이번에는 중성자입니다. 아, 지금 헬륨 원자핵입니다. 자, 헬륨 원자핵은요, 딱 하나 만들어졌어. 수소 원자핵 12개 만들어질 때 헬륨 원자핵은 비율적으로 하나 만들어졌어. 근데 입자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 4개로 이루어져 있지. 양성자랑 중성자는요, 크기랑 질량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질량으로 봐주셔도 되고요. 딱 하나인데 4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질량이 4예요. 자, 그럼 봐봐요. 수소 원자핵은 질량이 12고, 헬륨 원자핵은 질량이 4잖아. 그러면 12대 4잖아. 몇대 몇? 그렇지. 이게 바로 3대 1이 나오게 되는 거더라. 이해 되셨죠? 그래서 지금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거야. 라고 가모프가 예측을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진짜 우리가 스펙트럼을 확인을 해보니까, 우주에서 오는 스펙트럼을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진짜로 수소의 질량이 헬륨의 질량의 3배이더래. 그리고 우주공간의 99%를 수소와 헬륨이 차지하고 있더래. 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모프가 예측했던 그대로네? 라는 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증거.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증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 아까 원자핵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렇지.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서 온도가 몇 도가 됐을 때? 3000 켈빈이 되었을 때, 그때 중성 원자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성 원자가 형성되면서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밑에 그림 볼게요. 자, 우리가 중성 원자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양성자 따로, 전자 따로, 즉, 원자핵 따로, 전자 따로 놀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 보면 빛이요. 빛이 그때 존재했는데, 광자가 존재했는데, 이 빛이 자꾸 전자한테 흡수되고, 다시 방출되고, 전자한테 진해 경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했던 시기예요. 빛이 자유롭게 빠져나오지 못했던 시기야. 그런데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고 중성 원자가 형성되었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핵한테 딱 묶여 있거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 빛이 드디어 이 전자한테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어. 빛이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이때 우주 최초로 빛이 방출이 됩니다. 이때 우주 전역으로 최초로 방출된 이 빛, 이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우주의 배경처럼 퍼져 있는 복사 에너지예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모프가 이때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했고요. 근데 이게 방출될 때는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이어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3000 켈빈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되게 낮아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도 되게 낮아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모프가 현재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약 수켈빈, 한 2.7켈빈의 복사 에너지로 관측이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했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온도가 낮은, 이거 진짜 온도 낮은 거거든요. 마이너스 270도 정도입니다. 이렇게 온도가 낮은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할 수가 없었어, 과학적 기술로. 근데 나중에 결국엔 이걸 관측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요 지금 흑체 복사 곡선이 2.7켈빈의 흑체 복사 곡선이에요. 온도가 되게 낮으니까요. 우리 온도가 낮을수록 파장이 긴 쪽에서 흑체 복사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파장이 되게 길어요. 뭐 가시광선 적외선 영역 이런 거 아니고요. 센티미터로 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무슨 영역에서 관측이 되느냐? 전파 영역에서. 엄청나게 약하게 관측이 돼요. 근데 이걸 관측하는 데 성공을 하였고 이것이 역시나 정말로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했던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관측이 된 거네?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진짜 이 가모프의 말이 맞았네. 빅뱅 우주론이 맞았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증거를 다 발견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여기까지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하고, 근데 우리가요, 이제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까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빅뱅 우주론에 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 여러분들 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과 연결되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0: 접은 위기.
1: 뭐야 이거?
0: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연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3: 그럼 안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 완성 인간 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16번째 만나는 시간이고요. 8회의 후반부 문제 11번부터 20번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8회까지 선생님 만나기 전에 문제 항상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만의 답을 가지고 의문점도 가지고 선생님 만나는 거 맞으신 거죠. 그렇죠? 선생님과 만나서 문제 해결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선생님 만나기 전에 반드시 문항 먼저 풀고 선생님 만나러 오셔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의 실력이 쑥쑥 늘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고지에 다 와가니까요. 뭐, 선생님 맨날 매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거짓말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 아닙니다. 이제 정말 고지가 거의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서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어떤 문항들을 해결할지 문제 보면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번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11번 문항에는 대화가 나오고 있고요. 대화에서 누나가 속한 도덕성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누나가 나타내는 도덕성 발달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피아제 도덕성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우리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는 단계를 셋으로 나누고 있는 거 여러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접근하셔야지 되는데요. 일단 먼저 전도덕 단계, 도덕이 없는 단계인 거죠. 그 다음에 타인에 의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만든 규칙이나 법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타율적 도덕성 발달 단계가 이제 두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서 자율적 도덕 발달 단계를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나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잡기놀이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술래가 잡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은 술래가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어머,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냈네요. 그쵸? 자, 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술래가 잡는 것이 규칙이잖아 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는 규칙은 변할 수 있어. 새로운 잡기놀이를

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동생은 아니야. 규칙은 변할 수 없어. 순례가 잡아야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칙은 꼭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누나는 이런 규칙이라는 것도 합의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율적 도덕성 단계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누나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율적 도덕 단계라는 걸 파악하면 되지만, 동생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동생의 도덕성 발달 단계도 우리 파악할 수 있죠. 동생은 규칙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것,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타율적 도덕 발달 단계라고 하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둘을 비교해서도 문항을 낼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우리는 어쨌든 누나만 알아내면 돼요. 누나는 자율적 도덕 단계입니다. 자, 타율적 도덕성 단계 아니고요. 자,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행위의 결과보다는 의도, 과정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도덕성 발달 단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그런 개념인데요. 요번 우리 수능 완성에는 이 도덕성 발달 단계와 관련된 문항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의 기회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기출문항 풀어볼 건데요. 이 기출문항 이외에도 여러분 도덕성 발달 단계와 관련된 문항도 추가적으로 반드시 찾아서 연습해 보기를 권합니다. 자, 2016학년도 수능 12번 문항이에요. 다음 대화에서 아동 A와 B가 속한 도덕성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동 A, 아동 B 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그쵸? 자, 아동 A 먼저 볼까요? 어젯밤에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갈때 아빠가 엄청 빠른 속도로 운전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동 B 이렇게 이야기하죠. 빨리 달리는 것은 나빠. 우리 아빠가 운전할 땐 정해진 속도를 지키고 신호도 잘 지켜야 한다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가 운전할 땐 정해진 속도 지키고 신호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아빠라고 하는 권위 있는 인물이 이야기한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해라고 이야기하는 걸 아동 B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아동 B는 타율적 도덕성 발달 단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발달 보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아동 A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때는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 A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아파서 엄마를 살리는 게더 중요하지. 지금 교통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 과정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걸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도덕 발달 단계는 자율적 도덕 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동 B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동 A는 자율적 도덕성 발달 단계에, 아동 B는 타율적 도덕성 발달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동 A의 단계는 행위의 결과보다 의도를 고려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자, 아동 B의 단계는 타율적 도덕성 발달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아동 B의 단계는 신처럼 권위 있는 존재가 규칙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아동 B의 단계는 타율적 도덕 발달 단계이고요. 아동 A의 단계는 자율적 도덕 발달 단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동 B의 단계가 도덕적 판단에 자기 통제 경향이 더 강할까요?
아니죠. 아동 A의 이런 자율적 도덕이 발달되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강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자,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묶여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도덕성 발달 단계와 관련해서 여러분, 많은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죠? 선생님이 찾아온 이두 개의 연습 문제 말고도 여러분 많은 문항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2025 수능, 역시 수능에 나왔는데요. 수능에 나온 도덕성 발달 단계와 관련된 문항도 조금 살펴볼까요? 같은 A와 B 비교해서 어떤 단계를 나타내는지 늘 우리 알아봐야 되겠지만, 자, 내용의 구성이 조금 이전과 다르죠.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서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에서 아동 A, B가 속한 도덕성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문두 거의 유사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현주는 도서관에서 선생님을 도우려고 책꽂이에 있는 책을 꺼내다가 실수로 7장을 찢었습니다. 서한은 도서관에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책에서 발견하자 그 그림을 가져가려고 한 장을 찢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피아제의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그 과제를 이렇게 재구성한 거죠. 자, 도덕적 판단 과제의 재구성을 통해서 이 아동들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 현주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7장을 찢었습니다. 자, 서아 같은 경우에는 딱한 장밖에는 안 찢었지만 의도가 그림을 가져가려고 일부러 알고도 찢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가 물어보는 이런 도덕적 판단 과제를 통한 판단이라는 점이 아까와 조금 다른 점이죠. 자, 아동 A 보겠습니다. 아동 A는 현주가 더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7장이나 찢었으니까요. 결과로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동 A 같은 경우에는 타율적 도덕성 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아동 B를 보겠습니다. 아동 B는 서화가 더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책을 찢어서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 의도를 보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아동 B는 자율적 도덕성 발달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동 A와 아동 B의 도덕성 발달 단계와 관련된 설명 우리 골라볼까요? 아동 A는 타율적 도덕성 발달 단계인데요. 규칙 절대적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자, 아동 B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보다는 동기와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에 속합니다. 아동 A는 타율적, 아동 B는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 속하는 거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번 문항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12번 문항은 마샤의 자아정체감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재구성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항입니다. 다음 표에서 가 유형에 속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물어보지 않고요. 이가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낸 다음에 이가 유형이 나타내는 그런 특성을 담은 사례를 고르는 문항이라는 거, 요런 점 유의해서 문도 읽어보시면 재미있겠네요. 자, 다음 표에서 가 유형에 속하는 사례, 가 유형은 어떤 유형인데부터 우리 알아볼까요? 가 유형은, 자, 몰입하였는가에서는, 자, 몰입했다고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였는가? 위기가 있었는가에서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는 없고 몰입은 한 상태, 가 유형은 정체감 유실 유형에 해당이 되죠.
정체감 유실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정체감 유실 유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정체감 유실

실유형은 고민 없이, 응? 고민 없이, 자, 의사결정을 해버려. 그래서 몰입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왜 고민을 주로 하지 않나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의도대로 그냥 받아들였어.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실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례를 찾아볼까요? 자, A는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의사인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의대에 진학했다. 자, 1번에 나타나 있네요. 이게 유실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B는 어떤 유형일까? 봐볼까요? 진로 선택에 전혀 관심도 없고 고민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거는 혼미유형에 해당이 되죠. 자, C는 직업체험관을 방문해서 진로를 찾고 있어요. 위기를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몰입도 하지 않고 있는, 전념하고 있지도 않은 유형이라서 유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D 보겠습니다. D는 어릴 적부터 바둑 좋아하고 소질이 있어서 바둑 기사가 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바둑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자, 성취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E 볼게요. 진로 박람회를 다니며 열심히 진로를 탐색한 끝에, 자, 위기를 경험을 한 거죠. 자, 뭐가 되겠다? 라고 진로를 정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취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자아정체감 유형은 굉장히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소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연습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이 헷갈리기도 쉬운 그런 문항 유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2025학년도 수능 17번 한번더 함께 연습해 볼까요? 자, 다음 상담 일지를 마샤의 자아정체감 유형에 근거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입니다. 자, 학생 A에 관한 상담 일지인데요. 자료가 1도 있고 2도 있네요. 좀 복잡하게 이렇게 자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 A 살펴볼까요? 상담 전에 수집한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학생 A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자료 1을 보면 진로활동 기록지인데요. 진로활동 기록지에 보면 야구를 좋아해서 스포츠 분석가가 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진로 박람회에 참여해서 코딩 프로그램 제작을 체험했습니다. 응? 야구 좋아한다 그랬는데 코딩을 했네 또.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요리에 관심이 생겨서 요리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로가 뭔가 이렇게 한결같은 그런 한 길로 가는 그런 방향성이 보이지는 않고요.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이것도 알아보는 그런 상태인 걸볼 수가 있네요. 아직 진로를 뭘로 정할지 확신이 없다는 그런 보고서를 썼습니다. 자, 진로를 열심히 알아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한 건 없다. 이래서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자료 2 보겠습니다. 진로 활동 설문지인데요. 주어진 역할과 과업에 몰두하고 있나요? 의사 결정을 한 후에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둘다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전념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전념하고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위기를 탐색하고만 있는 중이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이런 유형은 우리 정체감 무슨 유형? 유의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정체감 유의 유형에 대한 내용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료 1에 따르면 학생 A는 자아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료 2에 따르면 학생 A는 과제 수행에 전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학생 A는 자아정체가 유해 유형에 그래서 속합니다. 자, 부모의 기대나 선택을 그대로 수용했나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맞아,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육모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문항은 세트 문항이니까 16번 문항 외에 17번 문항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17번 문항의 공통적인 제시문인데, 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나요? 요즘 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다.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엄마는 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를 원하셔서 나는 별 고민 없이 대학에 관련 학과에 가려고 실습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먼저 가에 나옵니다. 자, 가의 내용만을 파악했을 때에는 이 학생은 엄마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해라고 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래, 해야지. 관련 학부에 가려고 실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에서는 정체감 유실 유형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난 겨울방학 때 미디어 창작 유실 활동에 참여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자, 위기가 다가온 거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고민이 시작됐어요. 위기를 경험합니다. 글쓰기가 좋고 작가도 매력적인 직업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지만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글쓰기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글쓰기를 하겠다 정하고 전념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쵸? 그건 아니고요. 다만 위기가 온 거예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걸 내가 좋아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위기를 지금 경험하면서 전념하던 것을 멈춘 거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어요? 정체감 유해 유형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고민으로 생각이 많아 엄마와도 자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오늘도 엄마는 아침 식사를 챙겨주셨지만 나는 짜증만 부리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최근 엄마는 안면홍조, 골다공증으로 힘들어하시는데 내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서 마음이 무겁다. 지금 청소년기 자녀와 갱중년기의 엄마가 같이 부딪히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네요. 자, 위 일기에 가나에 나타난 자아정체감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볼까요? 가는 유실 유형이었거든요. 전념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있고, 위기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답 아니죠. 자, 가는 주어진 과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고 몰입한 상태입니다. 자, 나는 자아정체감 유해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나는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위기를 경험하는 유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로 묶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볼까요? 자, 17번은 위 일기에서 학생 A의 엄마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엄마, 어느 시기일까요? 아까 중년기의 엄마와 청소년기의 자녀가 부딪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근거는 뭐였어요? 엄마의 안면 홍조와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이런 갱년기 증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엄마는 중년기라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자, 중년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까요? 자, 혼과 카틀에 따르면 유동성 지능이 절정에 달한다. 이거 어때요? 유동성 지능이 절정에 달하는 것은 머리가 가장 신체적인 능력이 활발한 시기, 청소년기 후기에서부터 성년기의 유동성 지능은 절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남성에게서는 메타포스 신드롬이 나타납니다. 남성의 갱년기를 일컫는 표현이 메타포스 신드롬입니다. 자, 에릭슨에 따르면 이 시기에 발달 과업은 신뢰감 형성이 아니라 생산성이죠. 그 다음에, 자, 이 시기에 여성에게서는 직전 시기보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는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콜버그에 따르면 도덕성이 전 인습적 수준에서 인습적 수준으로 발달을 한다라고

라고 하는 건 유아에서 아동 정도의 수준으로 발달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년기와는 관련이 없죠. 자, 정답으로는 2번이 여러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시 수능 완성으로 돌아와서 13번 문항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13번. 다음 두 아동의 대화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아동 피의 사고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항입니다. 자, 아동 피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나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인대요.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늘 새로 산 책가방을 메고 왔더니 친구들이 모두 나만 쳐다보고 부러워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모두 나만 쳐다봐. 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뭘 나타내고 있나요? 상상적 관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상상적 관중에 뭐가 나타나는 거죠?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자아중심적 사고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엘킨드가 얘기하고 있는 자아중심적 사고 중에서 지금 상상적 관중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아중심적 사고는 근데 상상적 관중만 있는 게 아니죠? 두 개, 함께 나타나는데요. 이런 상상적 관중 외에 또 하나 더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개인적 우화죠. 개인적 우화도 함께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말고 함께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14, 15번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번은 세트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세트 문항, 자, 어떤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지 문제 문두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14번 위 칼럼에서 밑줄 친 가, 원문자 가와 같은 인지적 발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가에 나타나 있는, 가로서 알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아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15번은 뭘 알아야 될까요? 15번은 나와 관련된 걸 물어볼 거래요. 자, 위 칼럼에서 밑줄 친 나에 적용된 지능을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이 지능은 그리고 스턴버그의 지능 삼원론에 근거한 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봐야겠어요. 자, 14, 15번 제시문 함께 볼까요? 청년 세상을 바꾸다 버려진 커피 찌꺼기로 만든 변화. 대표 모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청년 창업 사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해요. 자, 매일 수천 잔의 커피가 소비되고 생기는 커피 찌꺼기 대부분 그냥 버려집니다. 커피 찌꺼기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낭비를 자원으로 바꾸겠다는 아이디어로 창업한 남서호 씨는 창업이 어려운 것은 생활 속 아이디어를 그냥 지나치는 시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호 씨는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친환경 제습제하고 방향제를 만드는 벤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자, 초기에는 환경단체, 카페, 본사, 소비자들의 요구가 엇갈려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환경단체는 완전한 친환경 공정을 원했고, 카페 본사는 비용 절감을 원했고, 소비자는 향과 디자인을 중시했어요. 이중 하나만 우선순위에 두면 나머지는 반발이 심했어요. 자, 각자 간의 의견이 모두 다 다른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사고 간의 갈등을 조합하여 정, 반, 합의 과정의 순환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가에는 각자의 이런 의견이 각자 다 다른데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과의 자,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변증법적 사고가 나타나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가는 변증법적 사고입니다. 이 사고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리가 알아내야 했던 것 맞죠? 자, 이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는 성년기입니다.
자, 환경단체와 협력해서 일부 공정을 친환경 인증으로 대체하고 카페 본사에는 재활용 마케팅을 제안했고 업사이클링 디자인 기업과 협업해서 소비자의 요구를 해결했대요. 그리고 서로 다른 요구들이 갈등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니 문제 해결 방식이 완.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초기에 며칠씩 걸리던 공정에 대한 협의나 제품 컨셉 개발은 이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 비슷한 문제를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감이 생겼고, 반복된 상황에서는 거의 자동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의 이와 같은 지능은 스탄버그의 지능 3원론에 의하면 경험적 지능이라고 하죠. 경험적 창의적 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지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자, 14번 먼저 풀어볼까요? 위 칼럼에서 가와 같은 인지적 발달, 뭐였죠? 변증법적 사고였거든요. 이 변증법적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 성년기입니다. 성년기의 발달 특징으로 적절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페리에 의하면 이원론적 사고를 한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야 돼요. 이원론적 사고 두 개로 이렇게 구분된 사고를 하고 있던 것에서 다원론적, 다차원적인 다원론적 사고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원론적 사고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자, 알린에 의하면 문제 발견적 사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레빈슨에 따르면 이 시기는 인생의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가을은 중년기가 해당이 되겠죠? 자, 피아제에 따르면 이 시기는 이제 성년기는 형식적 조작기 다음은 단계가 없으니까 형식적 조작기라고 해야지 되겠죠? 에릭슨에 의하면 생산성을 획득하는 시기, 이건 중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성년기이기 때문에 생산성 아니고 친밀감을 획득하는 시기라고 표현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5번 함께 볼까요? 15번은 스탄버그의 지능 3원론에 근거해서 우리 나를 해석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나는 우리 경험적, 창의적 지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적 지능과 관련된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상, 발견, 종합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적 지능을 통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전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와 관련된 지능입니다. 자, 지능의 실제 현실적 측면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능력은 실용적, 상황적 지능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와 관련된 지능은 분석적, 구성적 지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으로 묶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스탄버그의 지능 3원론도 꽤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능 3원론에 대한 문항들이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스탄버그의 뭐 사랑도 많이 나오지만, 사랑은 고전적으로, 뭐 이렇게 뭐 클래시컬하다고 해야 될까요? 인간 발달 이론에서 계속적으로 많이 나왔지만, 이 지능과 관련된 부분은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이제 두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6학년도 수능 18번 문제 함께 볼게요. 다음 인터뷰에서 알수 있는 아동 A의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자, 뭐 특별히 뭐 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이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리포터와 아동 A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리포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어 암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아동 A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대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동 A. 평소에도 새로운 단어를 접하면
사전에서 단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단어들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여 나만의 어휘사전을 만듭니다. 마침 단어 암기 대회가 있다고 하여 도전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가에는 스톤버그의 지능 3원론 중에서 여러분 어떤 지능이 보이죠? 분석적, 구성적 지능이 보입니다. 그렇죠? 지능이 보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신만의 특별한 암기 비결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암기 비결. 자, 기억 전략이겠죠? 단어들의 의미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외우는 것이 제 비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어떤 방법이죠? 정교화 방법입니다. 정교화 기억 전략 사용하고 있는 거 나타내고 있네요. 자, 스톤버그에 의하면 가는 구성적 지능에 해당한다. 맞고요. 자, 나는 기억 책략 중 정교화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가드너에 따르면 아동 A의 강점 지능은 뭘까요? 얘는 지금 단어에 지금 굉장히 장점을 보이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지능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 진화 지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번 다음 표에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런 문항이네요. 자, 파렐과 로젠버그의 중년기 적응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파렐과 로젠버그는 중년기에 위기에 대해서 위기를 적응하고 나타내는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살펴보면 먼저 위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는가, 에 따라서 나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위기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유형은 우리 탁월한 생성층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지금 질문에 가에 해당하는 위기에 대해서 부정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가 유형은 억압된 우울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위기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유형, 우리 정체감 위기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위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족하는 유형은 처벌 권위주의적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가 나와 관련된 답을 골라볼까요? 가는 억압된 우울 유형이에요. 자, 억압된 우울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긴장감과 갈등을 은폐하고 통합하는 채 해요. 내재화된 실망감과 초조함이 큰 특징을 보입니다. 자, 나는 처벌 권위주의적 유형에 해당이 돼요. 자, 이 처벌 권위주의적 유형은 권위주의적이고요. 이 말의 제목에도 나와 있잖아요. 권위적이고요. 대인관계에서의 적대감, 실망감이 크고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파렐과 로젠버그의 중년기 적응 유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책이 한 권에서 세 권으로 늘어나면서 이전에 보다 좀 더 이렇게 출제되는 비율이 늘어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유형이니까요. 여러분 연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2026학년도 수능 2번 문항 함께 풀어볼까요? 다음 대화에서 알 수 있는 A, B, C가 속한 중년기 적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입니다. 파렐과 로젠버그의 중년기 적응 유형에 근거할 거고요. 자, A, C, B, C 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자, A씨, 제 삶에 만족합니다. 빵이 잘 팔리지 않아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자상거래 판매 방식 도입으로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사업 확장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자, 위기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요.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또 도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자, A씨, 탁월한 생성충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B씨 볼까요? 자, B씨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 안 하고 있습니다. 자, 25년간 열심히 일한 직장에서 갑자기 명예퇴직을 했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지위 변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과의 교류도 줄어들면서 고립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B씨는 이런 갑작스러운 지위 변동을 겪으면서 자신의 위기를 수용하지만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정체가 위기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한 답을 골라볼게요. A씨의 유형은 위기를 개방적으로 수용한다. 맞죠? 자, A씨의 유형은 탁월한 생성층 유형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B씨의 유형은 긴장감과 갈등을 은폐하나요? 아니요, 이건 억압된 우울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B씨의 유형은 정체감 위기 유형이에요. 억압된 우울 유형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으로만 묶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파렐과 로젠버그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우리? 자, 2016학년도 9모 14번인데요. 다음 글에 나타난 화자의 중년기 적응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입니다. 요번에는 화자 한 명만 우리 분석해보면 됩니다. 자, 논어 위정편을 보면 공자는 나이 마흔을 부록이라고 했어요. 세상 일에 휩쓸리지 않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요. 돌이켜보면 나도 참 많이 넘어졌지만 다행인 것은 그 넘어짐이 부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귀한 배움의 기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족한다는 거죠. 그죠? 무엇보다 현재 누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라 생각하며 감사함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들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 탁월한 생성층 유형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정체감 위기 유형 아니고요. 탁월한 생성층 유형입니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위기에 대해서도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유형입니다. 인생의 주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발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긴장감과 갈등을 은폐하고 통합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내재화된 실망감, 초조감이 큰 것은 억압된 우울 유형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7번 문항 함께 풀어볼까요? 17번 문항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갱년기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폐경인데요. 폐경, 이런 경우를, 뭐, 이제, 월경이 이제 멈춘 것을 폐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그래서 이 폐경과 함께 갱년기가 찾아오는 셈인데요. 갱년기가 되면 질병 발생도 도미노처럼 이어지는데, 특히 여성에게 이런 갱년기로 인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갱년기의 다양한 변화에 해당하는 거 고르면 되겠죠? 방광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실금이 나타나게 되죠?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답 아닙니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자주 깜빡깜빡하는 일이 생깁니다. 건망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살펴볼까요? 18번에는 챗봇 답변에서 가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챗봇하고 어떤 내용을 나눴는데, 챗봇하고 퀴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대요. 자, 퀴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 다 단계를 주제로 시를 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네요. 자, 가단계를 주제로 그래서 시를 썼어요. 챗봇이. 자,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 만약 조금만 더 기도하면, 약속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나는 거래를 건넨다. 시간에게, 운명에게. 자, 이 시간, 이 하루만, 이 계절만 조금만 더 지켜줄 수는 없냐고. 점점점점. 자, 이런 거.

타협의 단계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우리 풀어볼까요? 자, 19번은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 강연에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의 발달 특성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기일까? 헤비거스트가 제시하는 발달 과업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헤비거스트는 이 시기의 발달 과업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를 했어요. 어떤 것일까요? 신체적인 힘과 건강 악화에 적응. 자, 이거 뭐죠? 노화. 신체적인 노화에 적응해야 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퇴직과 경제적 수익 감소에 적응. 은퇴 이후의 삶에 적응해야 되는 거, 은퇴네요. 그 다음에 셋째, 달라진 생활에 적합한 물리적 생활 환경을 조성. 자, 이렇게 이제 신체도 늙고 수입도 달라지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넷째, 부부관계도 재조정함과 더불어서 배우자가 이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죽음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은퇴, 노화, 그리고 죽음 등의 단어들을 통해서 이 시기는 언제? 노년기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그죠? 노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 미각적 민감성이 이전 시기에 비해서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민감해지지 않고요. 둔감해지죠. 그래서 민감하지 않고 이제 민감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자, 어둠과 빛에 적응하는 시간, 우리가 암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자, 뭐지? 왜 이렇게 깜깜해? 하면서 밝은데, 그 어두운 곳에 익숙해지는 그 시간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암수능이라고 하는데, 암수능 시간이 길어지게 되죠. 자, 인간관계망의 확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유지할까요? 그럴 에너지가 없어요. 이제는 좀 만남도 줄이고, 만나는 사람의 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스트레스 대처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해라고 하는 문제중심적 대처를 하기보다는 정서중심적으로 에이 그냥 내가 못본 척하고 말지 뭐 그냥 내가 피하지 뭐라고 하는 식의 이런 정서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항이 20번 문항 함께 살펴볼까요? 자, 다음 대화를 통해서 알수 있는 가 시기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자, 가 시기 언제일까 알아볼까요? 여러분과 요양보호사 수업을 진행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그동안 수업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A씨와 B씨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부쩍 왜소해지고 키가 줄어들어 안쓰럽고 걱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가 시기에 노화로 인해서 척추와 척추 사이를 이어주는 연골조직인 추간판이 얇아지고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척추가 휘어 체격이 변하고 키가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기가 되면 이렇게 추간판이 얇아지면서 디스크 이런 것들이 얇아지면서 키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B씨, 저도 양가 부모님들이 건강 염려증이 너무 심하시다고 느꼈는데 이것도 노화로 인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여겨서 생기는 불안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노화 증상을 나타내는 가 시기는 노년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노년기의 발달 지원 방안 골라볼까요? 손자녀와 함께하는 격대 교육 적절합니다. 갱년기 증후군 예방 프로그램 중년에 적절하겠죠? 자, 죽음에 익숙해지는 거,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중요합니다. 웰다잉을 위한 유연과 상속 교육 필요하고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재무 설계 교육, 이거는 사회 초년생, 성년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8회까지도 해결을 다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회의 문제로 새롭게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24강입니다. 24강에서는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좀더 정확하게 풀수 있는가, 또는 문제를 풀면서 어떤 것을 더 보강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점점 문항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배운 과가 점점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6과 7과 8과 이렇게 되면서 벌써 절반 가까이 이제 다가가는데, 이렇게 되면 표현들이 점점 많아지고 어휘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할 분량이 커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항. 자, A가 뭐뭐 하 루카, 너의 상태가 어때?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아나 비하이린, 나는 좋음 속에 있어. 난잘 지내는 것 중이야. 나잘 지내. 나 괜찮아. 알함두릴라히, 알라께 찬미를, 알라 덕분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카이팔 저우 피시울 알야우마, 오늘 서울에서는 날씨가 카이파 어때? 카이파 어때? 이것도 어때죠? 알저우 무시미순, 날씨가 볕이 났어, 햇볕이 났어. 이렇게 알저우 무시미순, 해가 났어, 쨍해, 이렇게 되겠죠? 들어갈 말은 카이파, 어떻게, 어떤, 이런 말이에요. 마는 무엇, 만 누구, 아이나 어디에, 마다 무엇. 보통 무엇이 무엇을 이렇게 쓸때 마다 쓰고, 마는 뒤에 명사가 올때 쓴다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A가 카이팔 저우 피 암만하란, 지금 암만에서 날씨가 어때? 카이팔 저우, 그러면 알 저우 어떻고 어떻고 어떻고. 네, A 가비룬, 날씨가 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날씨가 라티푼, 날씨가 좋아. 라티푼은 원래 친절하고 뭐 부드럽고 이렇게 이럴 때 쓰는데, 사람한테 쓸 때는 여기 저우 라티프, 그러면 날씨가 청명해, 좋아, 뭐 이런 말이에요. 몸띠론, 비가 오고 있어. 날씨가 비가 오고 있어. 디 마스루룬, 마스루룬은 즐거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때 마스루룬, 기뻐졌습니다라는 수동태예요. 내가 기쁘다라는 말인데, 나는 기쁩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뻐졌습니다니까 기쁩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날씨에 대한 것은 B와 C. 날씨가 뭐 좋다, 몸띠론, 날씨가 비가 온다, BC가 들어갈 수 있어요. 3번이 정답이네요. 3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알카히라투의 현재 날씨는, 카이로의 현재 날씨예요. 카히라투. A가 카이팔 저울 아나 피 바이루타, 바이루트는 지명이기 때문에 투타타, 이게 이격 형태로만 변하죠. 그래서 전치사 뒤인데 바이루틴이 아니고 바이루타가 됐습니다. 베이루트에서 지금 날씨가 어떠니? 알저우 가임 알안, 지금 날씨가 가임은 구름이 꼈어. 베이루트는 지금 구름이 낀 거예요. 알안, 지금. 카이팔 저우 필 카히라티, 카이로는 날씨가 어때? 카날 저우 암시 무시미산. 자, 그 현재 날씨 물어보니까 필요 없는 거죠. 어제는 날씨가 무시미산, 날씨가 해가 났었어. 라킨나, 그러나 알저우 아나, 지금 날씨는 몸띠룬은 비가 오고 있어. 비가 오는 거, 우산이는 5번이 되겠죠? 몸띠룬. 라킨나 같이 쓸 때, 이게 라가 길게 장모음이 있어요. 대거 알리프가 있습니다. 라킨나. 길게 발음하세요. 라킨나 하지 말고, 라킨나. 네, 라킨나 발음하세요.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런 문항들은 사실은 이렇게 뭐 특징적인 어떤 뭐 문장의 형태가 다르면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번 문항은 다 의문문이에요. 활. 그러면 이거 이제 뭐 의문문만 다 의문문이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풀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문장을 쭉 읽고 문맥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비가 ذهبت إلى الحديقة مع أسرتي. 나의 가족과 정원으로 나는 갔다.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갔다. 이런 말이겠죠? كنت في المكتبي مكتبتي طول اليوم. طول اليوم은 طول이 길이거든요. 뚤이 길이에요. 사람 키도 뚤이라고 할수 있어요. 뚤날 야오미 그러면 하루의 길이만큼, 그러니까 웬종일, 온종일 도서관에 있었어. 또는 책방에 있었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쿤투 필 막타바티. 나는 책방에 있었다. 또는 나는 도서관에 있었다. 얼마큼? 뚤날 야오미. 하루 종일. 리안나 하면, 왜냐하면, 아인딤 티아난 알야오마. 리안나는, 안나, 안나, 인나, 리안나, 라킨나. 이렇게, 이게 눈인데, 이렇게 샷다가 있는 눈 있죠? 그러니까, 안나, 인나, 리안나, 라킨나. 요런 단어들, 뒤에는 목적격 주어가 와요. 주어가 오는데 목적격이에요. 근데 바로 오질 못했어. 에인디가 먼저 왔어요. 에인디 임티하는, 이랬어요. 왜? 비한정 주어면 수로 뒤에 와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앞에 오면, 왜냐하면 오늘 나에게 있는 시험은 하고 아직 문장이 안 끝난 셈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쓰려면 ind 해놓고 주어를 뒤로 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식이 돼요. 내게 있는 시험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시험이 나에게 있어. 왜냐면 시험이 있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리마다로 말할 순 없어요. 그죠? 리마다는 왜라고 했습니다. 와 안타 그리고 너는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C는 마다 파알타 암시. 어제 너는 무엇을 했니? 마다 파알타 암시. 이거 첫 번째일 것 같죠. C. 첫 번째. 마다 파알타 암시. 어제 뭐 했니? 그랬더니 ذهبت إلى الحديقة مع أسرتي. 가족하고 공원에 갔는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계속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뭐 했니? 와 안타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와 안타. 같은 사람이, 공원에 간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너는 뭐 했는데? 쿤투 필 막타바티 뚜올랄 야오미.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 왜? 그 A로, 왜냐고 물어보니까, 왜냐면 오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오늘 시험이 있어. C, B, A 순으로, 순서가 될것 같습니다. C, B, A. C, B, A면 5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보통 풀기 쉬웠는데 이렇게 다 의문문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수미와 사미라투의 대화입니다. 수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다 파알티 암시. 어제 파알티. 티는 2인칭 여성이에요. 파알까지가 이렇게 파알까지가 동사의 어간이고요. 여기에 투가 붙으면 나, 타가 붙으면 당신 남성, 티가 붙으면 당신 여성, 그다음에 아가 붙으면 남성, 아트가 붙으면 3인칭 여성. 그래서 투, 타, 티, 아, 아트 이렇게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파알 투, 파알 타, 파알 티, 파알라, 파알라트 이렇게 1인칭, 2인칭, 3인칭, 3인칭 남성, 그다음에 3인칭 여성 이런 식으로 투, 타, 티, 아, 아트. 여러분, 이렇게 주어가, 완료동사 주어는 단어에, 완료동사 뒤에 붙는다 그랬어요. 마다 파알티, 그럼 2인칭 여성인 거알수 있죠. 마다 파알티 암시. 어제 뭐 했니? 야, 사미라 투. 사미라야. 나라스 투. 투, 타, 티, 아에 투죠, 여기. 투. 나는 공부했다. 나라스 투. 필 막타바티. 도서관에서 공부했어. 마다, 뭐뭐뭐 했어요. 마다. 무엇을 공부했니? 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나라스투 알로가탈 고리아타. 나라스투 로가탈 고리아타. 한국어로 공부했어. 네. 한국어를 공부했어. 나라스투. 나라스투가 한걸 봐서 여기서는 나라스
산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는

아, 여기 여성이죠, 지금. Sorry. 예. 다라스팅고스 알수 있어요. 그래서 다라스티 이렇게 여성에게 여성끼리 대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다 다라스티 그러면 다라스투 알로가탈 코리아타. 한국어를 공부했어. 한국어를 공부하다라는 말은 새로운 것을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어를 새롭게 배웠어. 뭐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한국말 배울 수도 있죠. 혼자 독학하면서 뭐 예습 같은 거할수 있어요. 복습한다 그랬을 때는 다카르투 이렇게 씁니다. 다카르투 이렇게 하면 복습하다. 한번 배웠던 것을 기억해내고 다시 복습하는 걸 다카르투라 해요. 그래서 마다 다카르티 다카르투 로가탈 아코리아타. 배웠던 한국말을 다시 복습했어. 그렇게 했을 때 다카르투 다카르타 이렇게 다카르티 써야 돼요. 여기서 다라스투 다라스티면은 공부했다. 그냥 무슨 공부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것을 공부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공부했다 1인칭이 나오려면 2인칭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2인칭 여성형이니까 다라스티 예. 네, 4번이 되겠네요. 다라스티. 네. 그 당신 여성이 공부했다. 4번입니다. 마다 다라스티. 6번.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카이팔 저우 피 리밧. 예, 리밧. 라바트, 우리말로는 왜 라바트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얘기하는데, 오만의 수도가 마스카트예요, 마스카트. 근데 우리말로는, 한국말로는 무스카트야. 무스카트의 무는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랍어로 모로코의 수도는 리바트예요, 리바트. 예, 그 외에 그, 뭐, 가구 이름 있죠? 리바트. 그 비슷해요, 리바트인데, 한국말로 또 모로코의 수도는 라바트라 그래요. 그 리인데 라가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리바트. 그러면 리바트라는 모로코 수도에서 날씨가 어때? 알리아우마 오늘 리바트 날씨는 어때?라고 했습니다. 저우 뭐뭐뭐 날씨가 어떻다? 왈라킨 그러나 대고 알리프예요 길게 왈라킨 사야쿠누 저우 뭐뭐뭐 가단 사야쿠누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뭐뭐 할 것이다라는 이 보조동사 뒤에는 목적격 수로가 오죠. 목적격 수로가 와요. 목적격 수로니까 뭐뭐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안 뭐뭐 할 것이다. 내일은 뭐뭐 할 거야. 날씨가 어떨 거야. 그러나 왈라킨 그러나 내일은 날씨가 어떨 거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는 것은 알저우 해놓고 주격으로 오겠죠. 그러면 몸 띠우는 이렇게 주격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왈라킨 사야쿠누 저우 목적격 라티판. 라티판 가단 1번 같이 이렇게 목적격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주격과 목적격이 같이 쓰이는 거 1번이네요. 몸띠룬 라티판.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8번 한 개의 지문에 두 문항이 엮여 있습니다. 알 옴무 알 카리문. 어머니와 카림이라는 남자 아들의 이거 대화겠죠? 카이팔 저우 알 아나. 지금 날씨가 어떠니? 야 카리무. 카리마, 지금 날씨가 어떠니? 알저우 다피온 와 무시미스. 날씨가 다피온은 따뜻한 거예요. 다피온. 네, 그래서 다피온 날씨가 따뜻하고요. 와 무시미스 해가 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단 그렇다면 뭐뭐 한다 이렇게 했죠. 나자부 일랄 하디까티 공원에 우리가 간다. 간다인데 여기가 단축형이에요. 단축형. 단축형은 뭐예요? 앞에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단어의 끝이 발음이 줄어든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을 쓸수 있는가? 카림이 아시푼 야 옴미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인디 마와이둔 마 사디기 알안 지금 내 친구하고 함께 약속이 있어요. 아 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공원에 같이 못 가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쓸 때, 이단, 그렇다면 날씨가 따뜻하고 해가 났으니까, 우리 공원 가자, 라고 했을 거예요. 이랬을 때, 가자, 라고 하는 말, 뭐예요? 예, 원래는 리, 낫, 합, 이렇게 리를 쓰면 됩니다. 리. 뭐뭐 하자, 권유 또는 청유할 때, 뭐뭐 하자 할 때, 리, 낫, 합 쓰면 되는데, 여기서 할, 뭐뭐입니까? 남, 예, 하이야, 하이야, 낫, 합 3번 가능하죠? 하이야, 낫, 합 예, 가능합니다. 가자. 라이오는 멋지다, 뭐, 대단해,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푸르사툰, 사이다툰, 예, 좋은 기회였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말도 안 되죠? 5번은 말도 안 되고, 하이야, 나다.

가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현재 날씨는 따뜻하고 해가 났다 그랬죠. 따뜻하고 해가 났다.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9번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마타 라자타 일라 코리아. 언제 한국에 돌아왔니? 한국으로 너는 돌아왔다. 언제? 언제 한국에 돌아왔니? 그랬더니 라자타로 물어봤으니까 라자투. 나는 돌아왔어. 언제? 돌아온 건 언제예요? 이미 돌아온 건 과거죠. 왜? 완료동사 써서 완료동사 답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돌아온 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물어보는 거예요. 카이페 카나조우 후나 거기 날씨가 어땠어? 카나조밀란. 날씨 멋졌어. 날씨 뭐 좋았어. 카나조밀란 이렇게 썼습니다. 이랬을 때 언제 돌아온 걸 물어볼 답할 때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암시 어제. 네, 가능하죠? 어제 돌아왔어. 가단 내일 돌아왔어? 아니죠. 가블라 우스부인 일주일 전에 돌아왔어? 되죠. 피샤르 까딤. 피샤르 까딤이면 다음 달에 돌아왔어? 안 되죠. 그래서 A와 C가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인 걸알수 있어요. 시간인 걸알수 있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 AC가 정답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알자우 알리아오마 라티푼 쥐딴. 그 날씨가 오늘 아주 아주 아주 뭐 쾌청하다 뭐 쾌청하다 이런 말이죠. 좋다 이런 말이에요. 매우 좋다. 아주 쾌청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사히훈 하이야 나잡 가자. 하이야 나잡 가자. 일라 하디카티 한강. 한강 공원으로 가자. 한강 공원. 한강 뭐 고수부지 같은 데 가겠죠. 한강 공원에 가자. 알 아나 지금. 그랬더니 피크라툰 쉐밀라툰. 좋은 생각이다. 원래는 예 아름다운 생각인데 이건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다. 가자 하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뭐뭐뭐뭐 할까? 뭐 아니면 뭐뭐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맞아. 맞아 했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 카이파 하루카. 날씨가 좋은데 어떻게 지내? 사히훈. 말이 안 되죠. 카이팔 조 날씨가 어때? 날씨가 방금 좋다 그랬는데 말이 안 되고요. 알라이사 케달릭. 알라이사 케달릭 하는 카달리카의 다가 장모음이에요. 대괄 알리프가 있습니다. 카달리카는 카와 다와 그다음에 라와 카가 붙은 말이에요. 이게 네 개의 단어가 붙은 말입니다. 카달리카. 그때 다가 여기 장모음이죠. 알리프가 있었어요. 알리프 있는 게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대괄 알리프로. 그래서 카달리카 이렇게 읽습니다. 카달리카. 그러면 알라이사 카달릭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그와 같은 것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는 말이에요. 오늘 날씨 굉장히 좋다. 그렇지 않니?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가 의문문, 이게 부가 의문문, 이제 부정으로 물어보는 부가 의문문은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우리말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 뭐,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랍어로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곤란해요. 왜? Yes, No로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지 않아요. 여기에 답하는 방법은 발라라는 특별한 그래라는 긍정의 뜻과 라라는 부정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발라라는 건 여러분 배운 적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어휘 필요 없거든요. 발라가. 그래서 발라라고 써야 되는데 발라가 없으니까 사히훈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아? 그래 맞아. 사히훈 맞아라고 했습니다. 하이야나답. 그래서 공원에 한강 공원에 가자라고 했어요. 그때 알라이사 케달릭 좀 어려운 표현이라서 가능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답하기가 어려워요. 말하기는 쉬운데 답하는 게 어렵습니다. 의문에 대한 답은 되게 다양해요. 나라마다. 우리는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밥안 먹었어? 밥안 먹었어? 아니, 먹었어. 아니, 너 먹었어. 그러면 외국에서 볼 때는 방금 노라고 그랬는데 또 먹었다 그러네. 뭐야? 먹었단 말이 아니야. 아니란 얘기야. 되게 헷갈려 합니다. 우리는 묻는 사람을 중심으로 답해요. 밥안 먹었어? 응. 안 먹었어. 예스 안 먹었어. 그러면 긍정과 안 먹었다는 부정이 같이 나오는 거는 앞에 있는 그 답은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그 질문에 초점 맞춰서 답한 거고, 그다음에 안 먹었어는 내그거내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외국어에서는 안 그래요. 외국어에서는 영어는 no, I don't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같이 no면은 I don't고요. 아랍어도 la, lam akul 아니 안 먹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말이 좀 특이한 거죠. 근데 이것도 알라이스 캐달릭은 더 특이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알라이스 캐달릭은 쓰지 마세요. 왜냐면 썼다가 답이 왔잖아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어. 예, 나암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예, 반대로 이해가 해야 되니까 더 힘들어요. 11, 12번 문항입니다. 좀 기네요.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얀까시물 알람을 아랍이 일라 살라시 마나틱. 살라스 민타카의 복수 마나틱. 민타카라는 것은 지역, 이래요, 지역. 그럼 여기 3이라는 것이 앞에 있어요. 3이 있으려면 민타카의 복수가 와야 돼요. 3하고 민타카가 오려면 3개 지역인데, 여기에서 그럼 마나아테카가 돼요. 마나아테카. 마나아테카. 그 마나아테카면 3 뒤에는 연결형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연결형이 돼야 되니까 마나아테카가 됐습니다. 왜냐면 이 단어는 이격 형태예요. 그런데 이것의 앞에 3을 갖다 어떻게 쓰느냐? 살라, 수로 씁니다. 살라, 수. 왜? 3 뒤에 오는 이 단어가 원래 단수 형태로 봤을 때 여성 형태예요. 그럼 여성형이면 이것의 복수의 반대. 그러니까 이것의 복수 형태로 쓰되 단수의 반대 성으로 쓰니까 타마르부타가 없어요. 어렵죠? 아랍 사람도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문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 샘플을 외우세요. 함사투 쿠투빈 하나 외우세요. 책인데 키탑의 복수가 쿠투빈인데 그 앞에 오는 숫자가 함사투 5라는 것을 하나 외워두면 아 책은 앞에 함사투가 오는구나 함사투 이렇게 또는 뭐 아르바투 이렇게 외워두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나티크의 민따카 앞에 살라스가 왔어요. 세개 지역으로 아랍 세계는 나뉩니다. 와히야 그리고 그 지역들은 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랍 세계가 아니라 그 지역 세 곳은 와히야 마나테크 사하라위야 사막성 지역 사하라 우리 사하라 사막 그러죠. 사하라 사막은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사하라가 그 사막의 복수를 쓴 거거든요. 사막들의 사막 이런 말인데 사하라위야 사막 지역과 와 마나테크 가리바트 미날 바하를 아비아들 무토와시타 가운데 낀 무토와시타 가운데 낀 하얀색 바다. 이게 뭐냐면 지중해예요. 태평양 그 뭐야 유럽하고 북아프리카에서 보면 항상 파도가 하얗게 밀려온다 그래갖고 파도가 하얀 바다 해서 바하를 아비아드 하거나 바이 바이 바 바하를 아비아드 또는 바하를 아비아드 무토와시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그 가운데 낀 유럽과 아프리카 가운데 낀 하얀 바다 파도가 하얀 바다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 뭐예요? 지중해 지역이죠. 와 마나티클 마다리아 와 이스티와이아 이건 어려운 단어예요. 마다리아는 회귀선, 북회귀선, 남회귀선의 회귀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썼어요? 열대라고 그랬는데 그냥 예. 마나티클 하라 썼으면 좋았을 걸. 마다리아 와 이스티와이아. 이스티와이아는 적도예요. 그러니까 적도 지역과 회귀선 지역. 굉장히 어려운 단어 써놓았는데 여기다가 너무 뜻밖의 회귀선과 적도 지역이니까 열대 지역이라 합시다. 열대 지역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아랍 세계가 열대 지역에 내려가 있는 건딱한 나라뿐일 거예요. 수단 정도. 네, 나머지 지역은 그까지는 내려가진 않으니까.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와탁스 피 마나트크 사하라위야 사막 지역에서의 날씨는 하룬 와 자푼 피 사이프 여름에는 덥고 건조합니다. 사막이 당연히 여름에 덥고 건조하죠. 네, 와 무타딜로 피 시타 겨울에 30도. 겨울에 30도 또는 겨울에 한 25도 뭐 이렇게 된다. 추우면 더 내려가는 지역도 있어요. 사막 지역인데 추우면 영하로 내려가요. 요르단의 사막은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막이 영하 1도 이렇게 되면 거기서 사람 살기 힘들어요. 되게 춥거든요. 모래를 밟으면 발이 시려서 모래를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오타딜로 피시타 겨울에는 뭐그뭐 이게 좀그 좋습니다. 이게 뭐 오타딜은 알맞습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온난합니다. 뭐 이렇게 온난.
뭐 좋습니다 이런 말이 온난하다.

온난이라는 것이 겨울에까지 온난하려면 굉장히 남부 지역이에요. 수단 가까운 지역. 라 왈라 텐질룰 암타루 케시란 피 하딜 마나틱. 이 지역, 사막 지역에는 비가 암타르, 비가 이제 맞다던데 복수가 암타르예요. 비들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왜? 암타르가 사물의 복수니까 여성 단수 취급해서 텐질로 했어요. 텐질로 암타르.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라킨나, 그러나 라킨나 뒤에는 목적격 주어왔어요. 아딱사 피 마나틱을 까리바툼이나 마하르 아비아도 못 도왔을 때. 그러면 지중해에 가까운 지역에, 지중해 지역이죠. 지중해 가까운 지역의 날씨는 하룬 피 사이프, 여름에는 덥고, 우와 모타딜룬 피시타, 그 다음에 겨울에는 모타딜룬, 예, 온난합니다. 사막도 온난하고 지중해도 온난하다. 네, 이건 지중해는 좀더 춥, 조금 더 춥죠, 사막보다는. 근데 사막도 되게 추워요. 네, 그 다음에 어딱스 피 마나틱을 마다리아 왈스티와이야. 회기성과 적도 지역, 그러니까 열대 지역이라고 했죠. 이 열대 지역의 날씨는 하룬 쥐딴, 매우 덥습니다. 도울라 사나티. 도울라 사나티는 1년 동안 길게, 1년 내내 춥습니다. 아, 덥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거? 기후죠, 당연히. 1번 기후입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사막 지역 겨울 날씨는 춥다. 아, 사실 추운 지역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는 춥다가 아니라 모타딜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중해와 가까운 날씨 여름은 덥다. 당연히 덥죠. 네. 그 다음에 사막 날씨에는 여름에 습하고 습하지 않아요. 예. 네. 근데 덥다는 맞는데 지중해와 가까운 지역은 겨울에 온화하다. 모타딜룬 피시타. 맞습니다. 그래서 B와 D가 정답이네요. B와 D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 문항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 빈칸이고요. B 히와야티 그라틀 쿠투비 와 안타. 자, 내 취미는 책 읽기 독서예요. 독서야. 와 안타. 그리고 너는 휘프 시바하타. 나는 수영을 좋아해. 그러면 이렇게 히와야를 묻는 거죠. 그러면 히와야티 그라 그러면 히와야 투카가 앞에 나왔을 거예요. 마 히와야 투카.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마스무카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마 아말루카 너의 이름 직업은 무엇이니? 카이파 하루카 너의 상태는 어떠니? 미나이나 안타 넌 어서 왔니? 정답 마 히와야 투카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취미는 독서야 라고 하는 거죠. 1번. 2번. B의 취미에 해당하는 그림은 A가 마 히와야 투키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했더니 B가 오이뽀 무샤하드 틀라 플라미 영화 보는 거야. 영화 감상이야. 1번이죠. 와 안티 그때 너는 히와야티 따 나는 요리야. 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니까 영화 관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아이야 나오이 민 뭐뭐뭐 토입 어떤 종류의 무엇을 너는 좋아하니? 그러니까 무엇 중에서 민이니까 무엇 중에서 어떤 종류를 너는 좋아하니? 그랬더니 비가 휘꼬라탈 까다미 나는 축구 좋아해. 아, 그럼 이거 운동이겠네요. 어떤 종류의 운동을 너는 좋아하니? 나는 축구 좋아해. 와 안타 너는 그러니까 오히뽀 고라타 살라티 나는 농구 좋아해. 뭐예요? 리아다죠. 4번 리아다 정 리아다티. 아이야 나오미나 리아다티 어떤 운동 스포츠를 너는 좋아하니? 이게 4번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알쿠툽 책이죠. 아트 이마티는 음식이고요. 아플람 영화, 알 무시카 음악입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할 토이비나 시바하타 너 수영 좋아하니? 하고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B가 여성이에요. 남 우히뽀하 케시란.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 많이 그것을 수영을 좋아해. 그랬더니 A가 뭐뭐뭐 타스바히나 필로스보 타스바히나 2인칭 여성 타스바히나 수영을 하니 필우스보 일주일에 몇번 수영하니 이렇게 했겠죠. 일주일에 몇번 수영하니 그러면 아스바 꿀라야오민 나 매일 수영하는데 이렇게 아스바후 꿀라야오민 모든 날 매일 수영해 이렇게 할때어몇 번을 물어볼 때 캄마라탄 몇 번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캄 마르라탄 몇 번을 운동하니 수영하니 캄 오무르키 너의 나이

며칠이니? 마히와의 투키,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마다 타팔리나, 너는 무엇을 하니? 아이 파슬린 투이비나, 아이야 파슬린. 아이야 파슬리면 어떤 계절을 내가 좋아하니? 그러니까 정답 1번, 캄마라탄, 캄 뒤에 비한정 단수 목적격이 왔습니다. 네, 몇 번을 넌 수용하니? 5번, 밑줄 친 하디히에 대해 언급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하디히, 이 사람은 해놓고 사람이 나옵니다. 하디히, 사디카티 카리마투. 내 여자친구 카리마입니다. 아, 내 친구 카리마예요. 히야, 타비바툰 필 무스타시파. 예, 필 무스타시파.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녀는 병원에 종합병원의 의사입니다. 히와야 투하 무샤트 다플람. 그녀의 취미는 영화 보기, 영화 감상입니다. 이랬을 때 언급된 것만 한다면 그녀는 친구고 의사고 영화 관람이 취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직업은 의사 언급됐죠? 그다음에 취미 영화 관람이죠? 또는 뭐 영화 감상이죠? 그래서 B, C가 언급됐습니다. BC가 언급됐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다비바툰 필 무스타시파 하려면 종합병원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어야 돼요. 두개 이상이면 어떤 병원인지 모르니까 그냥 처음 이렇게 소개할 때는 필 무스타시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한정으로. 네. 그 다음에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6번. A. 마다 뭐뭐뭘 아나? 너 지금 뭐하니? 이렇게 했죠? 야 문나티, 야 이브나티. 원래 이브나티입니다. 이브나티예요. 이브나투는 이 이브나투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이브나툰에서 온 말이에요. 이브나툰에서 온 말이에요. 이 말에서 보통 빈툰으로 씁니다. 빈툰. 빈툰으로 써요. 왜? 이브눈에서 남 아들이라는 말에서 딸을 갖다가 이브나툰 쓰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여성 표지어를 넣어서 이브나툰. 그래서 이것이 나의 딸아 이랬을 때는 이가 붙어갖고 이브나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때 그 이브나툰과 그 이브에서 나온 이거 이브나툰과 이브나티에는 이 이는 빌려온 글자예요. 마스묵 할때그 하고 똑같이 이 알리프가 빌려온 알리프예요. 그래서 요 알리프는 빌려온 글자여서 다른 말과 같이 쓸 때는 발음되지 않아요. 앞에 뭐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발음되지 않습니다. 마치 정관사의 알리프하고 똑같아요. 정관사의 알 마드라사투 이렇게 쓸 때, 필 마드라사티 할 때는 피하고 다른 말이 앞에 있으면 알리프 발음이 되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알리프가 빌려온 거기 때문에 이거 발음되지 않는 거예요. 이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알리프 빼버리고 빈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빈트. 빈트가 더 많이 쓰는 말 있죠? 근데 야 빈티 안 하고 야 브나티 했어요. 야 브나티. 예. 따라 마다 타팔리날 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딸이 지금 아크라우 키타반. 책을 좀 읽고 있어요. 어떤 책인지 모르지만 책한권 읽고 있어요. 마 운완후. 마 운완후 그 책의 제목. 이 주소도 되고요. 제목도 됩니다. 영화 제목이나 책 제목 같은 거 제목이 되고 주소도 되는데 그것의 주소는 아니고 그것의 제목은 무엇이니? 호와 알프 라일라틴 와 라일라툰. 천밤과 그리고 또 한밤입니다. 천밤과 또 한밤? 예, 천일 야화죠. 예, 아라비안 나이트를 얘기해요. 천밤 그리고 한밤. 아랍어로 쓸때 항상 이렇게 쓴다 그랬죠. 1과 2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숫자예요. 숫자가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과 2는 숫자에 잘 쓰지 않아요. 이렇게 천 하룻밤인데 알프누아 와하둔 레일라틴 이렇게는 안 쓰고 알프 레일라틴 천밤. 그다음에 한밤은 따로 썼어. 밤으로. 이렇게. 만약에 천두밤 그랬으면 알프 레일라틴 와 라일라타니 이렇게 썼을 거예요. 두밤. 천일 야화를 읽고 있어요. 마다 타팔리나 에븐티, 에브나티. 그러면 나의 딸이니까 여성이니까 2인칭 여성으로 물어봤겠죠? 마다 타팔리나 3번이 정답이겠네요. 네.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카림이 마다 타팔루 피 왁틀 파라기. 빈 시간에 여유 시간에 여가 시간에 마다 타팔 뭐하니? 그랬더니 할리두니 알라부 꾸라탈 까다미 축구해. 와 안타 너는 카림이

هوايتي بو... ده تشيمينو بويا أحب أن أسافر إلى المدن المختلفة في العالم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도시들 아 다른 도시들이에요 이게 어떤 도시들인지 몰라요 무둔인 목탈리파틴 이렇게 써야 돼요 무둔인 목탈리파틴 다른 그 도시들 어떤 도시인지 언급 안 됐잖아요 정과서 붙이면 안 됩니다 어, 다양한 도시 없어야 돼요 여러 도시로 여행하기를 좋아해 내가 갔다 온 나라면 정과서 붙이겠지만 갔다 오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붙이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여행이야 했을 때 사파르 정답이 사파르예요 자 우사피르가 우사피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사파라가 어근이잖아요 그래서 우사피르 사파랏 내가 여행을 떠나다 할 때 우사피르가 여행가다 사파룬이 여행이에요 1번이 정답입니다 따브흐 아따브흐는 요리하기 아시바하투 수영하기 알끄라아투 읽기 독서겠죠 그 다음에 5번 무샤하드 트라플람 영화 보기 영화 감상이겠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의 제안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할날 아부코라탈 까담 가단 내일 축구할까 했더니 따입 좋아 하산한 좋아 피크라툰 샤밀라툰 좋은 생각이다 미꼴리 소로린 모든 기쁨으로 기꺼이 하겠다라고 A, B, C 다 했어요. 근데 D가 E가 아시프 미안해 앤디 마와이드 내가 내일 약속이 있어 난 축구 못하겠다 해서 E가 지금 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와우 전부 다 평서문이야. 이것도 다 읽어야 돼요. 마다 타팔루 피 왁틀 파락 파락이 그러면 여유 시간에 여가 시간에 뭐하니? 그럴 때 나 뭐해가 있겠죠. 그러면 마다 타팔루니까 내가 동사로 시작해야 돼요. 아다부 일라 시네마 이렇게 남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남은 나올 수가 없고 여기 할 뭐 이렇게 있어요 할이 있어야지 남이 나올 수 있어요 A가 여기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아, 뭐하니 아다부 일라 시네마 나 극장가 그러면 여기서 아나 아이단 오히뿔 무샤하다트라 플라미 나 역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 C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단 그렇다면 할 나다만 함께 갈까 어디 일라 시네마 가단 내일 극장 같이 갈까 그랬더니 남 피크라툰 샤밀라툰 A가 그래 그럼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B, C, A 순서대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B, C, A 4번이 정답이네요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답다울 오트라트 사이 피아토 가단 내일 여름방학이 또는 여름휴가가 시작돼 내일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남 그래 마다 사타팔루 피 하딜 오틀라티 이번 방학에 또 이번 휴가에는 마다 사타팔루 뭐 할 거니 사우사피루 일라 미스라 이집트로 떠날 거야 이집트 여행 갈 거야 사우사피루 일라 미스라 마 옥티 내 누이와 여행 갈 거야 그래놓고 뭐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난 떠나긴 떠날 건데 알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해야겠죠.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비하이린 잘 지내 아니고요 하다사 휘훈 이 말이 맞아 아니죠 인샤알라 3번이 정답이네요 네. 사우사피르라 미스라마 우흐티 인샤알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전쟁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항공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나는 뭐 여름방학 때 뭐 이번 방학 때 이번 여름방학 때 누이와 이집트 여행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샤알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푸르사툰 사이다툰 행복한 기회였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라는 말이죠 5번 아타만날라 카이오만 사이단 행복한 날이 되기를 기원할게 행복 하루 행복하길 바래 이런 말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기원합니다 행복한 날을 이거는 이제 뭐 보통 하는 인사말이죠 그래서 인샤알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할 아인다카 왁툰 가단 내일 시간이 있니? 남 앤디 왁트 내일 시간이 있어 할 움키노카 안 해놓고 뭐뭐 아가 되겠죠 왜? 접속법이어야 되니까 안 마이 일라 메하르잔 라플람을 아라비아티 아랍 영화제로 나와 함께 가는 것이 가능하니? 그럼 타드하바 타드하바 이게 타드하바 이렇게 되겠죠

타다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카니까 남성이라서 두 개만 됩니다. 그 다음에 남, 윰키누니안 아즈하바 마크. 너와 함께 가는 것이 가능해. 아즈하바. 3번이 정답이죠. 둘다 접속법을 찾아야 되니까 타즈하바, 아즈하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아디와니아에 관한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알디와니아. 이건 걸프 지역의 이야기예요. 걸프 지역. 히야 마질스 타클리디윤 피 두알 할리지 알 아라비. 아랍 걸프 국가의 걸프 국가 산유국들이죠. 그 산유국의 전통적인 마질리스. 잘라사는 안 따지요. 마질리스는 회의하는 장소도 되고 회의도 되고 회기도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여긴 전통적인 여기 모임입니다. 회의 모임 같은 거예요. 저녁마다 모여서 이제 뭐흰 남자들 뒤시다시 같은 거뭐 질밥 입고 와가지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러는 자리입니다. 예슈테미아 피하 디와니아가 여성용이니까 피하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슈테미아 모입니다. 뭘 모여 누가 모여? 아디자루 남자들이 모여 여자들은 아니고요. 리 타두스 피 마와디에 무흐텔리파틴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이야기하기를 위해서.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와, 리 이야기도 하고, 리 다바둘. 다바둘이 뭐예요? 교환이죠. 다바둘 아프카리와 아크바르. 생각과 소식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뭐 말할 거면 소식 같은 거 새로 전달하고 그러는 거죠. 와, 피하. 그 디와니아에서는 야티무 딱딤 샤이우 카후와티. 차와 커피가 딱딤. 전달되는 거죠. 손님들에게 내는 거예요. 차와 커피가 차와 커피를 내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차와 커피를 접대합니다. 근데 커피가 어떤 커피예요? 카후와틸 아라비아티. 아랍 커피. 그 순도가 아주 되게 높은, 그다음에 그 카페인이 많은 그런 커피입니다. 리 두유프. 손님들에게 그렇게 커피를 냅니다. 현재도 존재합니다. 모든 아랍과 아니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남자들의 모임입니다. 예. 그러면, C 하나네요. 예, 모두 하라는데 있는 것은 C 하나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바쁘게 하는데 이제 8강 들어가 볼까요? 아, 8강의 1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뭐뭐뭐 해놓고 아이나 마따물 뚜라비 피 하디힐 자미아티 피 하디힐 자미아티 이 대학교 안에 학생 식당은 아이나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후와 비자니빌 막타바티 아 도서관 옆이에요. 그것은 후와가 뭐예요? 남성용이죠. 아 그것은 도서관 옆이에요. 왜? 마땀 뚤랍이니까 후와로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누구의 길을 물을 때 처음에 하는 말 기억납니까? 라우사마타 허락해 주신다면 질문 드릴게요. 실례합니다. 이런 말을 갖다 라우사마타예요. 라우사마타. 2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몸킨 그러면 가능해요. 3번 하다 사헤훈 이 말이 맞아요. 이게 맞아요. 하이야 나흐루주 나갑시다. 5번 아탈리부 따윌은 그 학생이 키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라우사마하타 길 물을 때 항상 하는 말 라우사마하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라우사마하타 바로 나오네요. 라우사마하타 모모모 아즈하부 일랄 무스타시파 아살라무 아살람 종합병원 살람병원 카이로에 살다 온 사람이 문제 낸것 같아요. 살람병원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갑니까? 물어봤겠죠. 카이프 아즈하부 이렇게 물어봤겠죠. 유므키누 안 타르카바 알 미트로 네 거의 확실하네요. 미트로가 있는 곳이 모로코하고 뭐몇 군데 안돼 모로코 사우디 뭐큰 나라들 메트로도 있고, 아, 물론 이제 에미레이트도 있고 있는데, 카이로에 이제 가장 선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용키누안 타르카바 알 메트로, 전철을 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A가, 뭐뭐뭐 카날 저우 암시, 어제 날씨가 무엇이었다? 어땠었어? 카이파 카날 저우, 날씨가 어땠었어? 어제니까 카나죠, 어제. 그러니까, 카이파, 카나하고 암시 빼면 카이파 저우 이렇게 쓰면 지금 날씨 어때? 이런 말인데 카나가 들어갔습니다. 카나 몸띠란 날씨가 비가 왔었어. 둘다 카이파 아드하부 어떻게 갑니까? 카이파 카나 저우 날씨가 어땠습니까? 정답은

필수죠. 4번이 정답입니다. 1번 만은 무엇? 2번 만 누구? 3번 아이나 어디? 5번 마다 무엇? 똑같죠. 예, 그래서 정답 4번인 것을 알 수 있어요.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뭐라고 했더니 B가 히야 까리바투 민호나 아 히야한 걸 봐서 여성형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은 여기에서 가까워요. 히야 아마말 자미아티 대학교 앞에 있어요. 슈크란 했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뭘 물어봤을까요? 민 아이나 안타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마스물 마따 아무 마스물 마따 아미 그 식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카이팔 저우 알리아우마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마사 파알타 암시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 어제 뭐 했어요? 이렇게 아이나 마하타 툴때 딸이 그 딸 기차역 마하타 툴때 딸 기차역입니다. 기차역이 어디입니까? 마하타 툴때 딸 여성형이죠. 여기 여성형인 거 봐갖고 여기서 히야 가리바트 민호나 여기서 가까워요. 여성형인 거 확실한 게 마하타 투 이게 여성형이니까 뒤에 히야로 받았죠. 그래서 이 5번이 정확하게 정답인 것을 쉽게 눈치챌 수도 있고 알 수 있습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고서 고른 것은 할 나다브 마안 일라 메하라잔 아플람을 아라비아 대가단 내일 아랍 영화제에 함께 우리 갈까? 할 나답 갈까? 따입 좋아. 따입 따이 이분이에요. 따입 카이파 나답 일레이 거기에 어떻게 가지? 리 나르캅 원래 리 나르캅이에요. 나르캅인데 뒤에 정관사가 오니까 나르캅이라는 조성모음을 넣었어요. 그래서 리 나르캅이 알뱅크 안 되죠. 은행을 타는 건 안 되고 알마타르 공항도 안 돼요. 뭘 타야 돼요? 택시 택시거나 알오토비스 교통수단 C와 D를 타야 되니까 C, D가 정답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빈칸에 들어간 거 무함마둔과 민수의 대화입니다. 할 자미아트 시울 가리바투 민호나 서울대학이 이건 우리가 말하는 서울대학을 할 때는 알 자미아트 시울 알 왓다니야 국립대학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서울의 무슨 대학인 것 같아요. 서울대학, 뭐 다른 대학 가리바투 민호나 여기에서 서울대학이 가깝습니까? 민수가 라 히야 바이다툰 아니요 그거 그 서울대학은 멉니다. 이단 그렇다면 카이파 아드하보 일레이하 거기까지 어떻게 가나요? 했더니 민수가 뭐뭐뭐 하디힐 하필라타 하디힐 하필라타는 이 버스예요. 버스가 아랍어로 하필라투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를 타세요가 되겠죠. 타세요. 타세요를 뭐라고 그래요? 임쉬 가세요. 걸어가세요. 오드로스 공부하세요. 이드합 당신이 가세요. 이런 말이에요. 에르캅 이것을 타세요. 4번이에요. 하 에르캅 하디 자 에르캅 하디 하필라타 4번이 정답입니다. 옥툽 쓰세요. 아니죠. 4번 에르캅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지금 A가 이 방클 마르카지 이게 뭐 중앙은행인 것 같아요. 예. 그 센트럴 뱅크 같은데 무슨 은행이 가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사거리에서 사거리 가기 전에 길을 물어봅니다. A가 카이파 아드하부 일랄 뱅클 마르카지 그러면 중앙은행으로 카이파 아드하부 어떻게 가나요? 그랬더니 B가 임쉬 걸어가세요. 임쉬 일랄 아맘 앞으로 곧장 걸어가세요. 임쉬 일랄 아맘 앞으로 걸어가세요. 와 사타지두 사타지두는 싸는 미래죠. 타지두는 와자다에서 와자다라는 동사에서 여기 타가 붙었어요. 타가 2인칭이 붙었어요. 그래서 타와지두가 힘드니까 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지두가 됐어요. 그래서 와자다에서 타지두가 됐다는 말은 요 타가 이렇게 와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타지두는 와자다에서 타지두. 그래서 사타지두 후 그 말 뱅클 마르카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알라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서 그랬더니 슈크란 오른쪽에서 뭐라 그래요? 예 오른쪽 할피 뒤쪽 마따아미 식당 야사르 왼쪽 야민 오른쪽이죠. 오른쪽 알마드라사티 학교 자 알랄 야민이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달려왔는데 여러분 문항을 풀면서 조금씩 자신감

보람도 느끼면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것을 복기하면서 조금씩 빈 곳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한 걸음으로 많이 간다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아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마살라마.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7학년도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원을 함께 정주행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 우리 상대성 이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관성계에 따라서 모든 게 상대적으로 보입니다. 오로지 절대적인 거는 빛의 속도라는 거 딱 명심하시고 다시 우리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향해 그 감상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재미있는 또 상상을 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024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가봅시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광원 P, 검출기 광원 Q가 정지해 있고 아, A, P, Q가 정지했다는 것은 A, P, Q는 같은 관성계구나 라는 거 딱 생각하시고 그리고 관찰자 B와 C가 탄 우주선이 각각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검출기 P, 검출기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합니다. 이때 누구의 관성계? 주어진 조건은 A의 관성계에서 오케이 PQ에서 검출기를 향해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대요. 아, A의 관성계에서 PQ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이 A에 동시에 도달한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네. 아, 하나의 장소에서 동시에 만나네. 한 장소에서 P가 도달하는 사건과 Q가 도달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네. 한 장소의 동시 사건. 그렇죠? 한 장소의 동시성. 그 말은 하나의 장소에서 일어난 두 사건은 다른 사람이 봐도, 다른 관성계에서 봐도 동시에 발생해야 됩니다. 오케이. 다른 말로는 절대적 동시 사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때 또 조건이 있습니다. P와 Q 사이 거리는 P와 Q 사이 거리는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는 말은 B가 본 것보다 C가 본 게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겠죠. 길이 수축이 C가 볼 때가 더 많이 일어났네. 그럼 C의 속력을 VC라고 하고 B의 속력을 VP라고 한다면은 VC가 VP보다 더 커야 됩니다. C가 더 빠르게 달려야 길이가 더 수축돼 보이고 더 짧아 보이겠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A의 관성계에서 이제 A죠. A.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냐? 자, 시간이 더 느리게 가려면 속력이 더 빠르게 움직여야 돼. 그럼 A의 관성계에서 C가 더 빨리 달리기 때문에 B의 시간이 C보다 느리게 가는 게 아니고 C가 B보다 느리게 갑니다. 그럼 기억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 봅시다. B의 관성계에서 B가 보았을 때겠죠.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방출되냐? 라고 물어봤다. 그렇죠? 자, 이걸 알려면 우리 또 그림 한번 작도해 봅시다. 자, B가 볼 때는 지금 B는 왼쪽으로 가는 게 A가 볼 때고 B 자신이 볼 때는 광원, 검출기, 광원, Q, A가 뒤로 가요. 얘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얘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B가 볼 때는 이 개 자체가 이렇게 뒤로 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P가 되겠고 이 중간이

먼저 방출된다. 맞는 말이 되겠다. 그렇죠? 자, 이어서 D급 갑니다. C의 관성계에서 이제 C가 보았을 때입니다. 검출기에서 P까지 거리는 검출기에서 Q까지 거리보다 크냐? 아니죠. C가 볼 때는 자, A가 볼 때, 두 거리가 똑같으면 C가 볼 때도 똑같은데 수축된 비율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리가 같이 수축돼 보이기 때문에 이 거리는 C가 봐도 B가 봐도 이두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B가 볼 때는 덜 수축되고 C가 볼 때는 더 수축되어 보일 뿐이 사이 거리는 똑같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해서 정답은 미음만 맞는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월하게 풀었고 자, 이어서 18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87번. 자, 187번 가봅시다. 또 우주선과 광원이 나와요. 검출기도 나오고.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광원 P, 검출기 Q가 정지되어 있고, 아, A, P, Q는 같은 관성계 꼭딱 생각하고,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9C의 속력으로 슉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빠르게 간다. 그쵸? 오케이.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는 L1이고, 아, A가 볼때 L1은 수축된 길입니다. 수축 길이. 오케이. 꼭짝 생각하시고, 그리고 P와 Q 사이 거리는 L2인데, 얘는 A가 볼때 정지되어 있는 두 대상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고유 길이겠죠. 고유 길이. 자, 이거 꼭딱 점검하시고, 체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갑니다. 기역! A의 관성계에서 A가 봤을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냐? 자, A가 봤을 때, A가 B를 보게 되면, B가 더 느리게 가죠. 오케이. 따라서, 기역은 틀렸습니다. 니은,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는 L1보다 크냐? 자, B가 볼 때는, 우주선을 볼 때는 B가 자기가 자신이 타고 있는 우주선을 보게 되면 고유 길이를 보겠죠. 자, 수축된 길이가 L1이기 때문에 고유 길이는 L1보다 길겠죠. 네, 맞아요. 맞아, 맞아. 오케이. D급 갑니다. B의 관성계에서 이제 B가 봤을 때야. P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C분의 L2보다 크냐? 자, 이건 그림만 잠깐 그려볼게요, 여러분. 여기 B가 있습니다. B가 보게 되면 B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B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정지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P, Q가 뒤로 가겠죠. 이겁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P이고 여기가 Q인데 B가 볼 때는 얘가 통째로 뒤로 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Q, P. 이렇게 뒤로 가죠. 자, 그러면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방출된 빛은, 여기서 방출된 빛은 가는데 타고 오죠, Q가. 이거밖에 안 가요. 자, 그런데 B가 볼 때는 PQ 사이 거리는 수축된 거리를 보기 때문에 L2보다 작아. 작은데 Q가 타고 오기까지 해. 그럼 당연히 C분의 L2보다 작겠죠? 맞죠? 이건 틀리십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맞네요. 니은만 맞는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쵸? 따라서 187번 무리 없이 어렵지 않게 잘 풀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꼭꼭꼭 잘 푸셔야 되고 자 188번 가겠습니다. 188번 지금 문제 소재가 다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쫙 풀어보면 충분히 잘 정리될 거라 생각해요. 자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A에 대해서 항상 조건에 주어진 관성계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A에 대해서 광원 PQ가 정지되어 있고, 아, A, P, Q는 같은 관성계 꼭 명심하고,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오케이, P가 PA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9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B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때, 자, 이제 나오죠. A의 관성계에서 조건의 주인공은 A입니다. A의 관성계에서 A에서 PQ까지 거리, A에서 P, A에서 Q까지 거리는 L로 같고 A의 관성계에서 똑같은데 P, A, Q 다 같은 관성계자, 그렇죠? 그럼 이거는 고유 길이입니다. 고유 길이, 고유 길이. 딱 점검하시고, 그다음 PQ에서 빛이 A를 향해 동시에 발생한다. PQ에서
A를 향해 동시에 발생하네. 그럼 여기 와가지고 같은 거리를 달려오기 때문에 A의 빛이 동시에 도달하네.

도달하겠지.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이 딱 직감하셔야 돼. 아, 하나의 장소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네. A라는 지점, 하나의 지점에서 P에서 온 빛, Q에서 온 빛이 동시에 만나네. 한 장소, 동시. 다른 말로는 절대적 동시 사건. 어떤 관성기에서 봐도 동시에 일어나야 돼. 오케이. 자, 기억 갑니다. A의 관성기에서, 오, A다, 그쵸? A의 관성기에서 B의 시간은 A보다 느리게 가냐? 맞죠? 아,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대상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갑니다. 기억 맞고, 니? B의 관성기, 이제 B에서 보는 거예요. B의 관성기에서 빛이 P에서 A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L이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잘 봐야 돼요. B가 볼 때는 B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데 자기 자신은 정지하는 걸 봐요. 등속 운동이니까. 그럼 얘들이 뒤로 가. 자, 그럼 이렇게 봐요, 여러분. B가 볼때 여기 지금 PQ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Q고 얘가 P야. 그럼 여기가 A야. 그럼 얘가 볼 때는 이 전체가 뒤로 가요. 어떻게? 이렇게. 뒤로 가요, 뒤로 가. Q, P, 여기가 중간에 A겠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빛이 P에서 A까지 도달하는데, 여기가 P죠, 그쵸? P에서 방출한 빛이 A로 가는데 A가 다가오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자, 요 길이는 B가 볼 때는 L보다 작은 수축된 길이를 봅니다. 줄어든 수축 길인데도 불구하고 A가 더 가까이 다가오네? 그러면 C분의 L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죠. 작습니다. 오케이. D급 갑니다. D급. B의 관성계에서 B가 봤을 때 빛은 Q에서가 P에서보다 먼저 방출되냐? 자, 봅시다. P에서 방출된 빛은 이만큼 오고 Q에서 방출된 빛은 여기서부터 방출돼가지고 가는데 A가 도망을 가네? 이만큼 쫓아가야 돼. 자, 요두 길이 중에 누가 더 깁니까? 빛이 이동하는 거리가 얘가 더 길죠? 얘가 더 길어. 그러면 Q에서 빛이 먼저 방출되어야지만 같이 도달하겠죠. 왜? 한 장소 동시, 절대적 동시 사건, B가 봐도 A에는 동시에 도달해야 되거든. 따라서 Q에서 먼저 방출해야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Q에서가 P에서보다 먼저 방출됩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마치 이런 거 여러분. 여러분 친구랑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는데 서울 사는 친구가 있고 나는 지금 서울에 있어요. 근데 경기도에 사는 친구가 나한테 올 거고 제주도에 사는 친구가 나한테 올 거야. 근데 둘다 동시에 와야 돼. 그럼 누가 먼저 출발해야 됩니까? 당연히 제주도에 사는 친구가 먼저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동시에 만나지. 딱 그겁니다. 그렇죠? 멀리서 오는 빛이 더 빨리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동시성의 상대성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맞는 아, 몇 번입니까? 3번이겠다.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동시 사건만 딱 기억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문제다라는 걸딱 생각하시고 우리는 또이 문제 풀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189번 갑니다. 9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X에 대해서 X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선 A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속력 0.6C로 등속도 운동합니다. 자, 여기서 0.6C, 0.6C. X가 볼 때, X에 대해서, 오케이, 갑니다. 이때, 기준선 PQ와, 기준선 P가 있고, Q가 있는데, PQ와 점 O는 X에 대해서 정지해 있다. 딱 정지해 있다. 그쵸? 그럼 P, O, Q, X는 서로 같은 관성계라는 말이겠죠? 이때 x의 관성계에서 x가 보았을 때 a가 p에서 빛 a를 방출하는 순간 b는 q에서 빛 b를 방출하고 오케이 a와 b는 o를 동시에 지난다. 자, 여기서 a를 방출하고 b를 방출했는데 동시에 지난다. 그 말은 요 길이가 똑같다라는 말이죠. 자, x가 봤을 때요 o점에서 만나네. 한 장소 동시. 그 말은 A가 봐도 O에서 동시에 만나야 되고 B가 봐도 O에서 빛이 동시에 만나야 합니다. 지금 그거를 물어볼 것 같아요. 딱본 느낌이 오죠? 좋아. 그럼 자 여기서 문제는 이거야. A의 관성계에서 옳은 설명을 물어봤어. A의 관성계. 이제 모든 초점, 모든 기준은 A입니다. 자 갑시다. 기억. B의 길이는 X가 측정한 B의 길이보다 크냐? 자. X가 B의 길이를 측정할 건데 수축된 길이를 보겠죠. 그런데 A가 볼때 B의 길이는 더 수축된 것으로 보겠죠.

정지 상태에서 보는 것, 0.6시로 오는데 A는 0.6시로 다가가. 그럼 더 수축된 것으로 볼 겁니다. 따라서 X가 측정한 B의 길이보다 더 작습니다. 그렇죠? 작다. 자, 니은 갑니다. A와 B는 O에 동시에 도달하냐? 그렇죠. A의 관성계에서도 O는 요 하나의 장소에 일어난 이 동시 사건, 절대적 동시 사건. 이거는 변함없이 도달해야 되겠죠. 한 장소의 동시. 꼭 기억합시다. 맞아요. 디귿. B가 방출된 후에 A가 방출되냐? 자, 지금은 A가 봤을 때를 말하는 거야. A가 봤을 때. 그럼 A가 볼 때는 P, O, Q가 통째로 뒤로 옵니다. 맞아요? 오케이. 어떻게? 자,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쭉. 이렇게. 자, 이때 O는 여기다 그렇죠. O. 자, 그러면 A가 봤을 때도 여기서 딱 빛이 동시에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Q가 있으면 Q에서 방출된 빛은 요만큼 와야 되고 AP에서 방출된 빛 A는 요만큼 와야 돼. 근데 O에서 동시에 만나야 되네.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빛이 더 빨리 출발해야 되겠죠. 따라서 B가 방출된 다음에 A가 방출되어야지만 O에서 동시에 만날 수가 있겠다. 디귿 맞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는 4번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또 재미나게 수월하게 풀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상대성 이론 다 맥락이 비슷해요. 자, 상대성 이론에서 실수 없이 잘 푸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누구의 관성에서 보았냐? 그리고 동시성의 상대성 잘 판단해야 되고 한 장소 동시 그리고 마지막 고유 시간까지 계속 나옵니다. 자, 190번 갈게요. 자, 또 우주선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선택지를 쭉 읽으면서 한번 판단해 볼 텐데 자 가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여기 있어요. 그렇죠? 광원 P와 검출기 Q는 정지돼 있고 광원 P와 검출기 Q는 정지돼 있습니다. 아, A, P, Q는 무슨 상황이다? 같은 관성계다라는 거딱 점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찰자 B가 있고, 그리고 광원 R, 오케이. 그리고 검출기 S는 우주선과 함께 0.5C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조건 봅시다. A의 관성계에서, 누구의 관성계? A의 관성계. A의 관성계에서 빛이 P에서 Q까지, 그리고 R에서 S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T0로 갔대요. 자, 봐봐, 여러분. A가 볼때 P에서 Q까지는 P에서 Q 고유 길이 그대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T0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A의 관성계에서 광원 P와 검출기 Q 사이 거리는 고유 길이고, 이 고유 길이는 얼마가 된다? 광속 C 곱하기 T0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잘 보시면 A가 볼 때, 광원 R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 S까지 가는데도 T0의 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잘 보시면 A가 광원과 검출기 S를 보게 되면 통째로 움직이죠. 그자 여기 광원하고 검출기가 있으면 이제는 광원이 여기 있으면 검출기 이만큼 다가가요. 그럼 여기서부터 빛이 이만큼 가겠는데 이 거리가 CT0인 거지. 맞죠? 오케이. 그러면 A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A가 봤을 때 빛이 가는데 검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 고유 길이보다 훨씬 짧은 거리를 볼 텐데, 짧은 거리를 빛이 가는 것으로 관측할 텐데, 그게 CT0입니다. 그러면 광원 R과 검출기 S 사이의 고유 길이는, 이 사이의 고유 길이는 무조건 뭐보다 크다? CT0보다 클 수밖에 없다. 맞지요? 이거 딱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정보를 보고 쫙쫙쫙 찾아내는 연습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이때 두 빛의 진행 방향과 우주선의 진행 방향, 운동 방향은 반대이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선택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A의 관성계에서 누구? 이제 기준 A입니다. A의 관성계에서 R에서 나온 빛의 속력은 0.5C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광속 불변의 법칙. 광속은 항상 C입니다. 그렇죠? 1번 땡 틀렸어요. 2번 가겠습니다. 2번 A의 관성계에서 또 기준은 A입니다. A의 관성계에서
R과 S 사이 거리는 CT 제로보다 작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A가 보았을 때 지금 광원에서 빛이 방출되어 가지고 검출기 S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빛이 이동한 거리가 CT0인 거지. 맞죠? 그러면 원래 R하고 S 사이 거리는 CT0보다 커야 돼요. 다가오면서 간게 CT0이기 때문에. 따라서 CT0보다 작은 게 아니고 더 큽니다. 크다. 따라서 2번도 틀렸어요. 3번 가겠습니다. 3번. B의 관성계. 이제 B로 시선이 가야 돼요. B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 거리는 CT0보다 크냐? 자, B의 관성계에서 P와 Q 사이 거리 보면은 PQ 사이 거리는 고유길이거든요. 고유길이 CT0야. 그럼 B가 볼 때는 이것보다 수축된 길이를 보겠지. 따라서 CT0보다 작습니다. 오케이. 3번도 틀렸네. 4번 가겠습니다. B의 관성계에서, 이제 B를 보는 거예요. B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가냐? 아니죠. B가 볼 때, B가 A를 볼 때는 A가 더 느리게 가죠. 4번도 틀렸어요. 정답은 5번밖에 없네. 5번이 1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케이. 자, 5번 가겠습니다. B의 관성계에서, 당연히 맞겠죠? 왜 맞는지 봅시다. B의 관성계에서 빛이 R에서 S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T0보다 크냐? 자, B가 볼때 RS는 같은 관성계이기 때문에 고유 길이를 볼 거고, 고유 길이는 CT0보다 크기 때문에 R에서 S까지 갔는데 걸린 시간은 당연히 T0보다 크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우리 쫙쫙 풀어봤는데, 이렇게 기흥님, 디귿시아님 1, 2, 3, 4, 5번 고르는 문제 재밌다, 그쵸? 그래서 정보들, 딱 하나의 정보를 보고도 많은 거를 끄집어내는 능력. 그게 진짜 실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여러분 걸 만드세요. 자, 이제 191번 갑니다. 수능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또 우주선과 관찰자와 광원과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원과 거울 PQ, 오케이, 광원과 거울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합니다. 이때 조건은 A의 관성계에서야. A의 관성계에서 P와 Q는 오케이. 광원으로부터 L1, L2만큼 떨어져서 정지돼 있고, 아, APQ는 같은 관성계. 근데 L1, L2라고 뭔가 문자가 다르게 주어진 거 보니 길이가 다르겠구나. 그럼 조건을 통해 길이가 누가 큰지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드셔야 돼. 좋아요. 그리고 빛은 광원으로부터 각각 PQ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동시에 방출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B로 갈게요.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Q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같답니다. 오호. B의 관성계에서 이 동시에 방출된 빛이 PQ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대요. 자, 이거 보고 옳은 것을 고르라. 한번 볼게요. 이제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앞번 문제도 비슷한 게 있었지만 한번 볼게요. B가 볼 때는 자, P, A, Q가 뒤로 갑니다. 맞습니까? 뒤로 가는데 빛은 방출된 상황에서 전체가 뒤로 간다. Q는 빛을 향해 가고 P는 빛에서 멀어져요. 근데 PQ에 동시에 도달한다는 것은 빛이 이동한 거리가 같아야 되네. 그러면 아, P 광원보다 광원 Q 사이 거리가 더 커야지만 가능한 이야기겠죠. 누가 볼 때? B가 볼 때. 그럼 이런 시나리오가 되겠죠. 자, 이제 B가 볼때 어떻게 보일지를 상상을 해봅시다. 자, 여기 B가 있습니다. 자, 여기 P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Q가 있어요. 그럼 B가 보면 통째로 뒤로 가죠. 이렇게. 그럼 A가 어디쯤 있냐면 이쯤 있겠죠? 자, 그러면 A에서, 광원이죠, 광원. 여기 광원. A도 여기 광원이에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로 가는데 A에서 Q로 가는 거를 A로, Q로 가는데 Q가 다가오네? 이만큼. P로 가는데 P가 멀어지네? 요만큼. 해서 요거. 광원, Q 사이 거리가 P, 광원 길이보다 더 커야 됩니다. 따라서 P 광원 거리가 더 작아야 돼. 뭐보다? 광원 Q보다. 요 정보를 찾아내는 게 참으로 중요했다. 앞에서 문제 푼 것과 유사해요. 쫙 기억하시고. 따라서 결국은 L2가 L1보다 더 크다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기억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니은 갑니다. 니은.

A의 관성계에서, 이제 A가 볼 때입니다. A의 관성계에서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반사되냐? 자, A가 볼 때는 얘들이 그냥 고유 길이로 보이고, 오, 빛은 딱 방출돼 가지고 각각 거리만큼 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더 짧은 거리를 가는 P에서 먼저 반사되겠죠. 따라서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반사됩니다. 이게 맞네요. 디귿 갑니다. 빛이 광원과 Q 사이를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냐? 자, 빛이 광원과 Q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왕복 운동. 이때 고유 길이로 측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A죠. A가 볼때 왕복 시간의 편의상 T0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고유 시간입니다. 그럼 B가 볼 때는 고유 시간이 아니죠. 고유 시간보다 더큰 시간으로 측정하게 되겠고, 따라서 광원과 Q 사이를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큰게 아니고 작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 시간이 이만큼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이거예요. A가 볼 때는 이거, 이거. 맞죠? B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 뒤로 가겠죠? 이거,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딱 상상이 들죠? Q가 다가가니까. 짧게 갔다가 멀어지니까 슉 갑니다. 이 합이 이거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고유 시간이 더 작은 겁니다. 이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는 몇 번이 되겠다? 2번이 되겠죠? 이렇게 또 재밌는 문제 풀었고, 해서 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다음 문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문제 푸는 게 거의 논리적 추론 과정이 비슷해요. 그렇죠? 고유 시간, 길이 수축, 동시 사건. 딱 그거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갑시다. 192번. 9월 모의고사네요. 자, 봅시다. 우주선 두 대가 있고 C가 있습니다. 자, 사고 실험의 일부네요. 관찰자 C에 대해서, 오케이. 관찰자 C에 대해서 관찰자 A와 B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각각 광속에 가까운 서로 다른 속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자, 편의상 A가 타고 있는 속력을 VA라고 두고 B가 타고 있는 우주선의 속력을 VB라고 두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A의 관성계에서 A가 보았을 때겠죠? 광원에서 각각 마이너스 X 이쪽이죠. 플러스 X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된 빛은 거울 PQR에 반사되어서 광원에 도달하는데 조건을 봐야 돼요. 자, 가봅시다.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R에서 동시에 반사된다. 동시에 반사. 동시 출발했는데 동시에 반사가 되려면은 요 거리가 똑같다는 말이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동시에도 도달하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한 장소. 광원이 한 장소가 되어 가지고 한 장소 동시가 되겠습니다. 절대적 동시 사건. 와, 저거는 B가 봐도 광원에서 동시 출발, 광원에 동시에 도달. C가 봐도 광원에서 동시 출발, 광원에 다시 동시에 도달. 오케이? 좋아요. 자, 갑니다. 나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Q보다 P에서 먼저 반사된답니다. 어디서? 자, Q보다 P에서 먼저 반사된대요. 그 말은 이 B가 볼때 A가 통째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빛이 출발했는데 Q는 멀어져야 되고 P는 다가와야지 가능한 이야기겠지. 따라서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크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VA가 누구보다 크다? VB보다 크다. 요거 딱 찾아냈습니다. 다 조건 보시죠. C의 관성계에서 이제 C가 봅니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R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T0다. 자, C가 볼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R까지 갈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가 광원이고 여기가 R이면은 C가 볼때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광원이 움직일 테고 R도 움직일 테고 또 광원이 움직일 테고 또 R이 움직일 거야. 그럼 대각선으로 가고 대각선으로 갑니다. 그쵸? 누가 볼 때? C가 볼 때. 이겁니다. 따라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R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T0인데 이 시간이 T0다. 그럼 다시 올라가는 것도 T0가 되겠지. 여기까지 우리는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속도 비교, 움직이는 방향, 시간까지. 오케이? 좋아요. 자, 이때 요 내용을 가지고 기억력 디귿 추론해봅시다. 기억! A의 관성계에서
B와 C의 운동 방향은 가냐? 자, C는 지금 정지 관성계. A가 제일 빨라. B는 조금 더 느려. 그럼 A가 볼때 BC는 둘다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따라서 오케이. A 관성계에서 BC는 뒤 왼쪽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둘다 가기 때문에 방향은 똑같습니다. 기억 맞네요. 이응 갑니다. B의 관성계에서 누구? B.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R에 반사돼가지고 광원에 동시에 도달하냐? 맞지요? 이거. 한 장소. 와. 이래서 이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고유시간만큼 중요한 게 하나의 위치에서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 세 개의 사건, 네 개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어. 그러면 어떠한 관성계에서 보더라도 그 사건은 동시에 발생해야 돼요. 따라서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R에서 반사돼가지고 동시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니은도 맞네. 오케이. 자, 좋아. 디귿 갑니다. 디귿. 디귿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죠. C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T0보다 크냐? 라고 물어보았다. 맞습니까? 자, 이걸 우리 한번 재밌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C가 봤을 때 빛이 Q로 가는 것과 R로 가는 게 어떻게 경로가 그려지는지 한번 간단하게 작도해 볼 텐데.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광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Q가 있어요. 여기 R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조금 더 넓게 그립시다. 여기가 Q가 있어요. 그쵸?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R이 있습니다. 그럼 시간은 조금 흘러가지고 광원이 여기 있어요. 광원이 이만큼 왔죠? 그럼 Q도 똑같이 뒤로 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누가 볼 때? C가 볼 때. 그럼 R도 똑같이 이만큼 가야 돼요. 그럼 또 시간이 흘렀어. 광원이 이만큼 이동했어. 그럼 Q도 당연히 이만큼 가야지. R도 이만큼 가야지. 맞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뭘 보고 싶냐면 빛의 경로를 추적해야 됩니다. 광원에서 먼저 빛이 방출되는데 Q로 가는데 Q는 멀리 도망가죠. 여기서부터 쭉 가가지고 여기 딱 도달하겠죠. 가는 만큼 Q가 멀어져. 따라 처음에 빛이 도달하는 거울이 이만큼 도망가서 도달했다고 쳐요. 이게 광원에서 Q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 Q에 반사돼가지고 광원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는 이만큼 도달할 수 있겠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R로 갈 때는 광원에서 R까지 갔다가 다시 광원으로 이만큼 돌아가겠지. 대각선 거리. 여기서 딱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A의 빛이 이동할 때 B가 보든 C가 보든 빛은 동시 출발, 광원에 동시 도달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광원에서 처음에 거울에 반사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두고 다시 광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2라 둡시다. 근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T0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시 출발, 동시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걸린 시간을 같아야 돼요. 그러면 T1 플러스 T2는 ET0가 돼야 돼. 그럼 조금 더 풀었을까요? T0 플러스 T0가 돼야 돼. 근데 T1, T2 중에 당연히 T1이 길죠. 얘가 더 커요. 그럼 T0보다 더 크겠지. 이 둘의 합이 얘하고 똑같은데. 얘는 T2가 더 크기 때문에. 따라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T1인데 T0보다 큽니다. 맞죠?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요 거리, 대각선 거리가, 대각선 거리가 아니고, 멀어진 이 직선 거리가 이 대각선 거리보다 더 크다. 알아두셔도 너무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은, 디귿도 맞는 선택지가 되어가지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또 우린 재미있게 해결했고. 그래서 이런 빛을 작도하는 것, 조금 연습해서,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상상으로 딱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맞죠? 자, 이어서 193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의 관성계에서, 자, 조건이 A의 관성계입니다. A의 관성계에서 광원 XY와, OK 광원 X하고 Y가 있어요. XY와 검출기 PQ가 있어. 어디냐? P. 여기. Q죠. Q고 검출기 여기 P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P, 검출기 P. 자, 이때, 각각 같은 거리,

L만큼 떨어져서 정지했습니다. 여기 L. 정지됐습니다. 자, 그리고 XY로부터 각각 PQ를 향해 방출된 빛은 O를 동시에 지난다. 이거 보는 순간 또 떠올려야 돼. 아, A의 관성계에서 광원 X에서 방출된 빛, Y에서 방출된 빛이 O점을 향해 가는데 동시에 도달하네. 그 말은 B가 봐도 X와 Y에서 방출된 빛이 O에 동시에 도달해야 됩니다. 한 장소 동시. 꼭 명심하시고. 오케이. 그리고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은 A에 대해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오케이, V로 갑니다. V로 X와 P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운동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93번 옳은 거 골라보래요, 한번.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기억. B의 관성계에서. 비관점이에요. 빛은 Y에서가 X에서보다 먼저 방출되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자, B가 볼 때는 여러분, 이 괴가 통째로 뒤로 가겠죠.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B 자기 자신은 정지해 있다고 보고 얘들이 뒤로 가요. 그러면 자, O가 뒤로 가겠지. 이만큼 광원 X도 뒤로 가겠지. 광원 Y도 뒤로 가. 아, 얘가 Y죠. Y도 뒤로 가. X도 뒤로 가. 맞습니까? 그러면 Y에서 방출된 빛은 어디로 간다? 이렇게 대각선을 향해 가고 X에서 방출된 빛은 또 이렇게 다가오겠죠. X에서 방출된 빛은 가는데 O가 다가오네? 그러면 이동한 경로의 길이를 보니까 Y에서 간게 X에서 간 것보다 더 크네? 근데 O에서 동시에 만나야 돼. 맞습니까? 동시 도달해야 돼. 그러면 누가 먼저 출발해야 된다? Y에서 먼저 출발해야 돼요. 따라서 B의 관성계에서 빛은 Y에서가 X에서보다 먼저 방출됩니다. 아시겠죠? 기억 마세요. 니은. B의 관성계에서 빛은 P와 Q에 동시에 도달하냐? 자, 이 간단해요. 자, B가 볼때 Y에서 방출된 빛은 검출기 Q를 향해 가는데 대각선 경로로 쭉 갑니다. 뒤가 쭉 움직이니까 대각선 경로로 쭉 가요. 이만큼 갔을 때. 근데 X에서 방출된 빛은 가는데 P가 쭉 다가오죠. 그렇기 때문에 Y에서 Q로 가는 것보다 X에서 P로 가는 경로가 훨씬 짧아요. 왜? 여기 X에 가는데 검출 P가 다가오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B의 관성계에서 빛은 P와 Q에 동시에 도달하지 않고 P에 먼저 도달하겠죠. 자, O점까지는 동시에 도달해. 근데 다시 어떻게? 얘가 다가오기 때문에 Q가 또 대각선 위로 가기 때문에 P에 먼저 도달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상대적인 현상입니다. 오케이. 그럼 U는 틀렸어요. 기억은 맞고. 자, 이제 D급 선택지 가봅시다. Y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Y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B의 관성계에서가 A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냐? 자, Y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데 A가 볼 때는 그냥 바로 직진. 근데 B가 볼 때는 대각선 경로.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걸린 시간은 B의 관성계에서가 A보다 더 크겠죠. 대각선으로 가니까 더 기니까. 따라서 D급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기억 D급이 맞으니 3번으로 충분히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꼭잘 점검하시고 빛이 대각선으로 가는지 또는 검출기가 다가오면서 진행하는지 그것만 잘 구분하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94번 가겠습니다. 194번.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오케이, A가 있어요. 이렇게 서 있죠.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등속 운동합니다. 슝, 가자, 그렇죠? 오케이. 점 X와 Y는 각각 우주선 앞과 뒤의 점인데, 자, 조건을 봐야 돼요. A의 관성계에서 기준 PQ는 정지돼 있으며, X가 P를 지나는 순간, Y가 Q를 지난답니다. 누구의 관성계에서? A의 관성계에서. 자, 그럼 편의상 우리가 P와 Q 사이 거리를 L이라고 둔다면 A의 관성계에서 이 사이 거리 L은 고유 길이겠지. 맞습니까? 근데 요 사이를 동시에 지난다는 것은 A가 봤을 때 우주선의 길이, 얘는 수축된 길이겠죠. 이 수축된 길이가 L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거야. 그럼 B가 우주선을 보게 되면 길이는 L보다 크겠죠.
수축되지 않은 고유 길이를 볼 거기 때문에 좋아요. 그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건은 B의 관성계에서 관측한 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기억. A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냐? B가 볼때 A 시간은 B보다 당연히 느리게 가겠죠.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대상을 보게 되면 시간은 천천히 갑니다. 그럼 기억 맞아요. 자, 니은 가겠습니다. X와 Y 사이 거리는? 오케이. P와 Q 사이 거리와 똑같냐? 자, B가 보게 되면 B의 관성계에서 자기 자신의 길이는 L보다 크죠. 고유 길이기 때문에. 근데 B가 X와 Y 거리를 보게 되면 L보다 작아 보이겠지. 왜? 수축된 길이니까. 따라서 XY 거리는 PQ 사이 거리보다 더 어떻게 된다? 오, XY가 지금 현재 우주선 앞뒤 거리예요. 이게 PQ 사이 거리보다 더 크겠죠. PQ는 수축, XY는 고유 길이니까 L보다 큰 거지. 따라서 이유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 가겠습니다. 디귿. 자, P가 X를 지나는 사건이, 자, P가 X를 지나는 사건이 Q가 Y를 지나는 사건보다 먼저 일어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누가 봤을 때? B가 봤을 때. 그럼 잘 봐요, 여러분. B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앞쪽 끝이 X야. 아, 우주선이 뒤쪽 끝이 Y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비관성계 자체에서는 요 길이는 수축 길이가 아니고 고유 길이기 때문에 L보다 큰 거죠. 자, 그런데 PQ 사이 거리를 보게 되면은 우주선에서 PQ를 볼 때는 L보다 줄어든 수축된 거리를 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P가 X를 지나는 사건이 P가 X를 지났어요. 지금 여기 P가 있다고 친다면은 자, 그리고 Q가 Y를 지나야 되는데 Q는 지금 어디냐면은 이쯤 있다고 볼까요? Q. 이 사이 거리가 L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P가 딱 X를 지날 때는 Q는 Y를 지나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P가 X를 지나는 사건이 Q가 Y를 지나는 사건보다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얘가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Q가 Y를 지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디귿은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라서 4번으로 충분히 찾아낼 수 있겠다. 요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관성계에서 봤을 때저 길이에 폭 들어간다는 거는 A가 봤을 때 우주선의 수축 길이와 PQ 사이의 고유 길이가 같다라는 정보를 딱 캐치하시면 금방 풉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그다음 문제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95번 문제 가겠습니다. 또 재밌는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B에 대해서 자, A가 탄 우주선이 있고 B가 있어요. B에 대해서 광속에 가까운 일정한 속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쭉 갑니다. 오케이. 좋아. 그리고 A의 관성계에서 누가 보았을 때 A가 보았을 때 빛은 광원으로부터 각각 마이너스 X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방출된다. 자, A의 관성계에서 빛은 마이너스 X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어떻게? 방출됩니다. 이때 표는 A와 B가 각각 측정했을 때 A가 측정한 시간, B가 측정한 시간이 있겠죠. A와 B가 각각 측정했을 때 점 P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자, A가 측정했을 때 광원에서 B까지 시간, A가 측정했을 때 광원에서 Q까지 시간, B가 측정했을 때 시간 나오죠, 그렇죠? 이때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 개씩 따져봅시다. 잘 봐봐, 여러분. 일단은 요 시간을 비교할 때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A, 즉 광원과 P와 Q와 같은 관성계에 있는 A부터 분석해 보는 게 조금 더 해석이 쉬울 것 같아요. 자, A가 볼때 광원에서 P까지 가는 데는 ET1이 걸렸어. 근데 광원에서 Q까지 가는 데는 T1이 걸렸네? 어? 광속은 똑같은데 시간이 두 배네? 아, 거리가 두 배겠구나. 따라서 그림상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요 거리를 편의상 2L이라 둔다면 이 거리는 L이라는 말입니다. 광원에서 P까지 거리가 Q보다 두배 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두 배나 걸린 거지. 맞아요? 오케이. 자, B 갑니다. B가 볼 때는 광원에서 P까지 갈때 T2가 걸렸는데 광원에서 Q까지 갈 때도 T2란 말이네? 아, 그러니까 B가 볼 때는 광원에서 PQ로 갈때 빛이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얼만큼으로? T2, T2로. CT2, CT2로. 자, 그래서 한번 작도 해볼게요.

0: B가 볼때 어떻게 보일 거냐면 여기가 P면 여기가 광원이라 합시다. 그러면은 Q는 이쯤에 있겠죠. 거리가 조금 짧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통째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어떻게? 자, P는 앞으로 당겨가겠죠? 광원은 한 이만큼 또 앞으로 가겠죠? Q도 한 어디? 이만큼 움직여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B가 볼 때는 빛은 광원에서 Q로 갈때 대각선 경로. 이 거리가 얼마? 시간이 t2이기 때문에 ct2. 그리고 광원에서 P도 이만큼. 얼마? ct2. P는 길지만 다가오고 Q는 더 짧지만 멀어지고 이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 1번 봅시다. 1번. 1번. T1이 T2보다 크냐? 자, T1은 광원에서 어디까지? Q까지 가는 건데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Q까지는 요 거리입니다. T2는 대각선 거리죠. 따라서 T2가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다. 2번 갑니다. 2번.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 거리는 ECT1보다 작냐? 자, 봅시다.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어디 사이 거리? P 사이 거리는 고유길이겠다. 그렇죠? A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ET1이기 때문에 이 사이 거리는 ECT1이 되겠죠? 따라서 작다라는 표현이 틀렸고 그냥 ECT1 그대로입니다. 틀렸어.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B의 관성계에서 자, B의 관성계 B가 보는 거예요. 광원과 P 사이 거리. 광원과 P 사이 거리죠. 이 사이 거리는 CT2냐? 자, B가 볼때 광원에서 P까지 가는데 P가 다가오면서 간 거리가 CT2예요. 광원과 P 사이 거리는 CT2보다 커야 되겠지. 따라서 CT2가 아니고 CT2보다 더 큽니다. 그렇죠? 자, 4번 가겠습니다. 또 틀렸네. 4번.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Q 사이 거리. 오케이. 광원과 Q 사이 거리는 CT2보다 작냐? B가 봤을 때 광원에서 Q까지 가는데 이 대각선으로 간 경로가 CT2네? 그럼 광원과 Q 사이 거리는 CT2보다 작겠죠. 오, 4번은 맞습니다. 그쵸? 자, 5번 가겠습니다. B가 측정할 때, B가 보았을 때겠죠? B의 시간은 A 시간보다 느리게 가냐? 아니죠. A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갑니다. 맞죠? 따라서 5번은 틀렸습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딱 정리한다면 상대성 이론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읍시다. 첫 번째. 계속 다루고 있다. 한 장소. 동시.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적 동시 사건. 누가 봐도 한 장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으면 다른 관성계에서 봐도 동시에 발생한다. 아시겠죠? 두 번째, 고유 시간. 고유 시간. 이거야말로 너무 중요해요. 맞습니까? 빛이 왕복하는데 또는 어떤 특정한 두 사건이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했을 때그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고유 시간인데 이 고유 시간이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보다 항상 작다. 그쵸? 해서 이 포인트 꼭잘 짚어요. 그리고 한 장소 동시. 알겠습니까? 이것만 잘 알아도 여러분이 문제 풀때 충분히 할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 실제로 빛이 이동한 길이, 이동한 거리. 거리와 그냥 실제로 물리적 거리는 다른 개념이다. 계속 빛이 이동한 거리 또는 어떤 특정 지점 사이에 물리적 거리.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주로 빛이 이동한 거리를 많이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꼭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화이팅!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기출의비를 통해 여러분들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공부에 있어서 특히나 사회탐구, 윤리 공부에 있어서 기출 문제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념 1회 독을 마치고 나서 기출 문제 풀면서 또 새로운 지문, 새로운 표현 만나면서 개념에 다시 더하면서 개념 또 1회도 더하면서 이 작업을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지 실력이 향상 됩니다. 기출문제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들 혹은 지문과 선재에 나와 있는 심화 개념들 그런 것들은 이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수능의 단서가 됩니다. 수능의 연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때 단순히 시간 맞춰서 푸는 거에 의의를 두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을 보면서 내가 배웠던 개념에서 이 기출의 개념이, 기출의 선지가, 기출의 심화 포인트가 어떻게 확장되는 건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실제 수능에서 내가 모르는 선지가 나왔을 때, 헷갈리는 게 나왔을 때, 나는 어떠한 유추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맞춰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쭉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기출 문제가 여러분들의 앞날을 환히 밝혀주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바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평화의 윤리입니다. 일단 국제관계와 국제평화 파트를 우리 먼저 문제를 풀 거고요. 그 이후에는 해외 원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국제관계, 국제평화, 해외 원조를 다루면서 우리는 마무리를 할 건데 참고로 이 파트들의 경우에도 꼭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안 되고요. 우리 여기 다루고 있는 갈퉁, 칸트, 그리고 현실주의 관점의 모겐소, 끝으로 뒤에 원조에 나와 있는 롤스, 싱어, 노직은 꽉 잡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제 경향 보고, 비교 판서 보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먼저 여러분들 일단 출제 경향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한 번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갈툰과 칸트의 경우에는 평화의 관점에서 비교되어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모겐소의 현실주의 관점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23년도나 24년도의 경우에는 현실주의가 모겐소로 나오더라도 그냥 현실주의의 대략적인 관점에서 문제풀이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트렌드를 보게 되면 모겐소라는 사상가, 그 사상가의 좀 특정한 논리나 특정한 배경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풀기에 좀 편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때는 좀 뭉뚱그려서 현실주의로 출제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현실주의의 모겐소의 관점에 집중해서 출제하는 트렌드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할 때두 개가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칸트 단독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비교판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판서에선 여러분들 국제관계 이해 그리고 진정한 평화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비교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비교하더라도 보통 단순 비교 정도로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관계 이해부터 보겠습니다.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그두 가지, 크게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주의 관점. 두 번째, 이상주의 관점이에요. 하나가 더 있지만 여러분들 교육과정상으로는 그냥 두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야, 국제관계에서 국가들은 현실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 자국의 권력을 추구해, 힘을 추구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 따라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국제관계는 다툼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이 국제관계는 국내 정치와 다를 바 없어 권력 투쟁이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반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현실주의 관점에선 당연히 권력투쟁,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힘과 힘이 대립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치 냉전 시대처럼 힘과 힘이 이렇게 막 밀리는 상황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게이 현실주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실주의에서 얘기하는 세력 균형이라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억해야 되겠죠, 그쵸? 두 번째 여러분들, 이상주의는 얘기합니다. 아니야. 국제관계, 대화와 국제법, 국제규범, 이런 질서를 통해서 충분히 평화 이룰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현실주의에 비해서 이상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이상주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 간의 싸움은 서로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거야.
서로 소통이 잘안 됐기 때문에 생긴 거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 또한 이상적으로 제시합니다. 대화, 협력, 국제법, 국제규범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협력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국제관계, 국제평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렇죠? 국제평화 이루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둘다 분명히, 여러분들, 분명히 국제평화를 위한 방법을 얘기하더라. 각자의 방법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국제평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이 생활 결례에서 난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그에 주목하면서 문제를 풀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현실주의 여러분 관점에서는 이기적인 국가 힘의 논리 세력 균형을 강조합니다. 이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자국의 힘을 키우거나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어서 힘을 키우면 되겠죠. 반면 여러분들 이상주의 관점에서는 대화와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통한 평화를 강조합니다. 이런 차이점들 보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 여러분들 진정한 평화입니다. 칸트와 갈등이 나옵니다. 칸트의 경우에는 영원한 평화라는 걸 이뤄야 된다. 이것은 이성이 명령하는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이 명령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워도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걸 이룰 수 있지? 바로 이 확정 조항과 예비 조항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정 조항 여러분 세 가지 항상 꾸준히 나오고 있는 포인트예요. 플러스 예비 조항 최근에 나오고 있는 포인트예요. 예비 조항은 제가 다음 시간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조항은 세 가지고요. 예비 조항 여섯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 조항 여러분 세 가지. 첫 번째. 국내 정치 체제는 바로 공화 정치여야 된다.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된 형태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제 정체, 전제주의랑 비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비교 포인트는 또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리할게요. 두 번째 여러분들, 국제법은 연방 체제의 기초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질서했던 혼란스러웠던 자연 상태에서 사회 계약을 맺어서 국가라는 것이 탄생하는 것처럼 이 세계 관계, 국제 관계에서도 이 국가들 간에 연방 체제라는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국제 법에 따라서 주권들을 보호하면서 함께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체제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평화연맹을 얘기합니다. 평화연맹은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것은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목표로 하고 개별 국가의 자유와 주권을 보장하고 방위를 위해 필요하고 국제 국가나 세계 공화국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네 번째 포인트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칸트가 얘기한 영원한 평화. 그러면 전 세계가 그냥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삐, 그건 아니야.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게 칸트의 관점. 그러니까 평화연맹을 확장하자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세계시민법은 보편적으로 조건에 국한되어야 된다. 환대권, 조건부로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 다른 국가에 방문할 권리 있어. 근데 방문했을 때는 평화적으로 행동해야 돼. 막 난리치고 막 폭력 버리고 하면 여러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제 여기서 추가로 제가 늘 강의를 찍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그 국가의 동의 없이 영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야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대권에 국한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최근 기출에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풀어보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등 여러분들, 폭력을 얘기합니다. 폭력에는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바로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있습니다. 크게는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이런 폭력들을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이제는 인권이 보장받는 인간 안보가 이뤄진 적극적인 평화를 이뤄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갈등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폭력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폭력을 제거하고 예방해야 됩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평화를 이뤄야 됩니다. 이런 포인트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칸토와의 비교 포인트 문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속속들이 확인해 보면서 내용을 정리합시다. 네. 바로 첫 번째 2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을 주장한 사상과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말 마지막에 잠깐 얘기했던 게 바로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볼게요.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좀 두껍게 할게요, 여러분들. 네. 이성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가들이 전쟁을 중지하는 방식은 오직 무법칙적인 자유를 버리고, 공법의 규제에 순응해서, 종국에는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단일 국가를 형성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어떻게 해야지 국제관계에서 국제분쟁을 멈추고 영원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어? 그러려면 마치 한 국가 내에서 사회계약을 맺어서 국가법에 따라서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국제관계에서도 모든 국가를 마치 시민으로 생각하고 그 모든 국가를 사회계약이라는 질서하에 그냥 다 단일 국가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 세계공화국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칸트가 나름대로 생각한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 전쟁들이 다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가 포인트가 아니죠. 중요한 포인트, 바로 그러나. 국가들이 결코 이를 원하지 않을 거다, 의욕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국가가 사회계약처럼 그런 더큰 단일 국가, 세계 공화국 이런 거에 들어가서 그 전체의 법을 따르면서 살길 바라겠어, 그치? 그거는 국내에서는 사회계약 통해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를 의욕할 국가가 없을 거야. 의욕하지 않을 거야. 국가들이 결코 이를 의욕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 국가, 혹은 이제 칸트 표현에 따르면 세계 공화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제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표현도 합니다. 뭐 국제 국가 혹은 단일 국가 이런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할 거냐면 전쟁을 회피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연맹이라는 소극적인 대응물을 택할 거야. 단일 국가, 국제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맹이라는 걸 점차 확장시킬 거야. 이 연맹을 통해서 국제 평화를 이룰 거야라고 보는 거예요. 이 연맹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요? 바로 칸트가 강조하는 평화 연맹이 되는 거예요. 평화 연맹. 칸트가 여러분들 강조하는 연방 체제가 되는 거예요. 연방 체제. 그 하에서 국제법에 따라서 우리가 평화를 확장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전쟁에 대한 성향, 법의 통제를 꺼리는 성향을 중지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칸트. 칸트가 얘기하는 영원한 평화. 특히나 이 확정 조항 여러분들 두 번째랑 연결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29번 칸트다라고 잡아가시면 돼요. 참고로 이제 이 칸트에 대한 내용은 갑자기 이 수능 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칸트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면서 단일 국가, 세계 공화국 이걸 바란 건 아니야라는 뉘앙스가 선지를 통해서 지문을 통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기출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내용까지 언급될 수 있겠다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한번 이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평화, 영구 평화의 실현 이후 세계 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들. 세계공화국, 단일국가, 국제국가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평화연맹이라는 걸 통해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맹을 점차 확장해서 모든 나라를 여러분들 가입시켜서 우리가 그 견고한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보호하면서, 자유를 보호하면서 그런 연방체제를 확장하는 걸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 때. 이제 2번입니다. 영원한 평화가, 영구 평화가 모든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요청하진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칸트가 말하는 영원한 평화라는 건 모든 전쟁이 정말 영구히 멈추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종식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청하지 않는다. 삐 틀렸어라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법을 만드는 입법권과 법을 집행하는 집행권. 이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가의 통치자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랑 막 전쟁을 벌이고 싶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국가의 이익이라는 걸 이유로 해서 막 전쟁을 벌이고 싶어. 그렇게 벌이고 싶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은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전쟁을 쉽게 벌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공화주의의 모습이에요. 야, 나 전쟁 벌이고 싶어. 우리 전쟁 벌이자 하자라고 해도 입법권이란 건 여러분들 집행권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막, 통치자가 아무리 막 난리를 쳐도 전쟁을 못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전쟁을 벌이고 싶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다치고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일 텐데, 국민들이, 아, 좋아요. 우리도 같이 갑시다. 막 전쟁합시다. 이렇게 얘기할까?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꺼리는 국민들에 의해서 분명히 전쟁이 이렇게 견제가 될 거예요. 야, 뭔 소리야? 이거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할 생각 없어. 우리 전쟁할 생각 없어라고 견제가 될수 있는 거지. 그런 여러분 상황에서 칸트는 이 공화주의라는 게, 공화정체라는 게 국내 정치의 질서가 돼야 된다. 그것이 점차 확장이 되어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 여러분들, 이 전제주의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전제주의라는 경우에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통치자가 자기가 뭐 어떤 이유든, 저 나라에 내 옛날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우리 가족에 대한 모독을 주는 사람이 막 왕이 됐어. 오케이, 전쟁 벌이자. 라고 자기가 여러분 땅땅땅 얘기하고 자기가 국민들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입법권과 집행권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붙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자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그런 벌이는 법을 만들고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따라서 여기 증가한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 또한 마찬가지로 템트미 선지와 지문 속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게 이번에 3번 선지로 나왔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를 치고 제가 오른쪽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이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넘어가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없지 않습니다. 그쵸? 세계 시민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해외를 방문하는 사람들, 분명히 평화적으로 처신한다면 환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면서 4번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연맹에 가입한 주권 국가들을 공통으로 규제하는 법은 불가능하다. 이 연방 체제 속에 여러분들, 평화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국제법이라고 말하는 공통으로 규제하는 법에 따라서 함께 지키며 살아가겠죠. 평화연맹 속의 연방체제 속의 사람들은 국제법에 따라 살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확정조항 2항을 떠올려 보면 국제법이라는 건 평화, 다시. 국제법이라는 건 연방체제의 기초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조항 2항을 조금 꼬아놨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보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연맹에 가입한 주권 국가들도 국가들을 공통으로 규제하는 법은 존재한다. 공통으로 규제하는 법은 가능하다. 국제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도 별표치고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여러분들, 이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도전 1등급 문제였고요. 오답률이 무려 53.2%였습니다. 10명 중에 5명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값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정치에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제가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잠깐만. 어마어마한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이제 모겐수의 국가 간의 정치란 책이에요. 참고로 요거 하나가 이제 1권이야, 1권. 1권과 2권이 있고요. 보통 1권 내에서 여태까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1권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원문 표현이에요. 좀 흩어져 있긴 하지만 이 원문들을 잘 모아서 출제를 하신 거예요. 국제정치에서 도덕이라는 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사람들이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과소평가하기도 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 사상가의 경우엔 분명히 국제정치의 도덕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대평가, 과소평가에서도 안 돼.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 영향력은 있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 관점 속에서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정치의 도덕은 도덕적이라고 생각되는 행위에 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에 있어 도덕이라는 것은 그 국가가 아마 국익이라는 것을 목표로 어떠한 행위를 취하게 될 건데 그 행위라는 것에 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정치에서도 도덕을 얘기할 수 있구나. 그것은 국가가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행위에서 그 결과를 고려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두 번째 여러분들 이렇게 V체크 하길 바라겠습니다. 아, 목연소도 도덕이라는 걸 말할 수 있구나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 관점에서 세력균형 정책은 국가 이익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겨냥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국가들은 국익을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런 국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들이 자신들의 국익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세력균형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 세력균형이 국제관계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목엔소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아까 출제 경향에서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현실주의로 조금 뭉뚱그려 나왔다면 이젠 이렇게 목엔소라는 사상가로 내용이 깊이가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입니다. 국가들 간 자연 상태를 벗어나 법적 상태로 진입하기 전에는 국민들의 모든 권리는 순전히 잠정적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들 간의 여러분들 자연 상태를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 국제법 하에서 연방 체제하에서 평화를 이뤄야 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오직 보편적 국제연맹 안에서만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서 참된 평화 상태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칸트가 말하는 영원한 평화를 언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정 조항 이항과 연결 지어서 연방 체제, 평화연맹, 국제연맹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보통 칸트가 나올 때는 영원한 평화라는 게꼭 언급이 됐거든요. 영원한 평화, 영구 평화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또 숨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항을 참고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국제정치에서 권력은 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 권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목엔소의 관점에 따르면 한마디로 힘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힘은 힘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힘의 논리에 의한 힘의 균형, 세력 균형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동그라미.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민법은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B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계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람이 놀러 왔을 때, 여행 왔을 때, 방문했을 때그 사람이 평화롭게 행동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 환대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음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합법적 국제 관계는 공화제의 존속과 완성의 조건이다. 여러분, 디귿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디귿 한번 설명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국제관계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 여기 사실 언급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칸트에 따르면 국제법이라는 건 분명히 연방체제의 기초여야 됩니다. 자유로운 국가들이 평화연맹에 가입하여서 주권들을 보호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연방체제의 평화연맹의 질서를 우리는 합법적 국제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제법에 기초한 관계. 됐죠? 그런 관계는 공화제의 존속과 완성의 조건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국내 정체가 공화 정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화 정체가 점차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국가에서만 공화 정체가 존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연맹이라는 확장 속에서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들 공화 정체의 모습을 띄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화 정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나아가서 완성되기 위해선 이 칸트에 따르면 확정 조항 2항 바로 합법적 국제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디귿 2항과 연결 지어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2항과, 확정 조항 2항과 1항을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요 디귿은 별표를 치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확정 조항에서 특히 2항이 자주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네, 동그라미 치고, 다음 이제 여러분들, 네, 내려와서 리을 보겠습니다. 갑과 을입니다. 일단 기억 디귿 나왔는데 잠깐 여러분들 에이 끝났네 5번이네 그치 이미 기억 디귿이 정답이야 그럼 더 이상 볼건 없습니다 그쵸 네 정답 5번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해설 강의니까 리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정치에서 국가 행위가 도덕적 중요성을 지님을 인식해야 된다 칸트랑 이 목엔소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진 모릅니다.

하지만 둘다 국가의 행위가 도덕적 중요성을 지닌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요성을 지냄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둘 모두에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모겐소가 얘기하는 정치의 도덕이라는 것은 국가가 도덕적으로 생각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고려하는 거다.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고려하는 거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것도 정말 별표 칠게 많은 네, 좋은 문제였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여러분들, 이제 갑과 을이 나왔습니다.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연맹 나왔습니다. 아하, 누구? 칸트가 딱 떠오르지,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전체 맥락을 봐야 돼. 평화연맹을 얘기하고 뒤에 어떤 맥락이 나올지까지 같이 봐야지 완성이에요. 알겠죠? 평화연맹은 이 연맹에 참가한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키고자 한다. 이 연방체제 여러분 함께하는 국가들의 주권을, 자유를 보호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마치 사회 계약처럼, 그치? 이 연맹의 이념은 서서히 모든 국가로 확산돼야 된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평화연맹이라는 것이, 연방체제라는 것이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돼. 그럼으로써 영원한 평화로 인도에 갈 이념의 실현 가능성은 분명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평화라는 힌트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누군지 알겠습니다. 아, 갑은 칸트구나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쵸? 칸트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연방체제 그리고 공화정체 이게 계속 확장돼서 영원한 평화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칸트는 분명히 영원한 평화라는 걸 이루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영원한 평화라는 건 여러분들 이성이 명령한 의무예요. 의무라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뜻을 함축하겠지, 그치? 가능하니까 의무로 명령을 하겠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가능할 거다. 그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확정 조항 세 가지, 예비 조항 여섯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됐죠? 이제 을 보겠습니다. 국제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국제 정치라는 것은 국가 간의 힘을 얻기 위한 투쟁이야. 힘을 왜 얻어야 돼? 국가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옆 나라에 의해서 혹은 저먼 나라에 의해서 내 국가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럼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국제정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항상 1차적인 목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력 얻는 게 중요해, 국익이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가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는 자유, 안전, 보장, 번영 혹은 권력 그 자체 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국제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히 권력이다. 이것이 항상 1차적인 목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국제정치의 궁극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항상 1차적 목표이다. 권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을은 여러분들 바로 모겐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연맹이 많아질수록 영원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칸트가 평화연맹을 많이 만들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접한 국가들과의 평화연맹, 저쪽 나라에 인접한 국가들과의 평화연맹, 이런 걸 많이 만들자, 이게 아니야. 네. 하나의 평화연맹, 그쵸? 공화국의 질서 하에 있는 국가들의 평화연맹이 점차 확장되어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이건 여러분들 평화연맹이 많아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많아지는 게 아니라 확대되는 거예요. 오히려 평화연맹이 많아지면 또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칸트는 평화연맹의 확대 혹은 확장을 얘기합니다. 네. 확대 혹은 확장을 얘기한다. 확장이란 표현이 조금 더 네.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확장을 얘기한다. 이것은 많아지는 게 아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 1번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죠, 여러분들. 오케이. 다음 이제 넘어와서 2번 보겠습니다.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평화연맹, 연방체제에서 국제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연방체제가 공고해져서 우리 국제법에 따라서 국가들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연방체제가 없다면 국제법이라는 게 이름만 있는 게될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를 뒷받침하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 연방체제에서 국가들은 각각의 주권과 자유를 보호받으면서 함께 영원한 평화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2번이에요.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적인 개별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분명히 서로 다른 국가들이 있고, 이 국가들이 연방체제라는 평화연맹 속에서 점차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고, 이 상황에서 국제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독립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국가를 통일시키고 국제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정답 여러분들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의 동맹 없이는 국제 평화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다. 않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모겐소라는 사상가는 세력 균형을 얘기하면서 동맹이란 방법도 소개를 합니다. 근데 동맹이 아니어도 분명히 자국의 힘을 키움으로써도 세력 균형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이 없어도 국제 평화 실현은 가능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모겐소에게 중요한 포인트, 세력 균형 참고. 세력 균형에 있어서 동맹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가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을 수는 없다. 아니야.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아. 뭘로 다르지 않아, 여러분들? 둘다 권력 투쟁이란 점에선 다르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4번 틀렸습니다. 같다. 본질은 다르지 않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국가 주권의 제한 없이 국제 평화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국가 주권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국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갈등은 어떨까요? 아, 다시. 갈등이 아니죠, 여러분들. 일단 을의 모겐수는 어떨까요? 모겐소의 관점에서는 국가 주권을 제한하지 않고도 국제 평화 실현 가능합니다. 제한이 없으면 평화 실현 어려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국가 주권의 제한을 하지 않고도 국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겐소는 틀렸기 때문에 을은 확실히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모겐소의 입장에 따르면 세력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국가 주권에 제한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이제 여러분 추가로 칸트 같은 경우도 이제 5번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참고 정도만 하세요. 여러분 칸트에 따르면 이 연방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살아가겠죠. 국가들이 마치 이 연방체제 설립 전에 자기들이 막 마음대로 어떤 국가들이 행동했다면, 이제 연방체제에 들어오게 되면 국제법의 질서화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합의했기 때문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 질서화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연방체제의 국제법의 질서화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분명히 이 국가는 연방체제에 들어오기 전에 마음대로 했던 것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 연방체제에 들어오게 되면 국제법 하에서 살아가게 되겠지만 마음대로, 예전처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이 정도를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칸트는 이 평화연맹 혹은 연방체제에 들어오면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자유라는 게 제한될 수는 있다. 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와서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게요.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평화 상태는 국가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 국가 상호 간의 여러분들 계약, 우리가 지금 몇 번씩이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연방체제를 떠올리면 돼요. 사회계약처럼 이렇게 연방체제를 만들어야 돼. 평화연맹 만들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국의 자유와 영원한 평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평화연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연방체제 세트 메뉴 평화연맹 보시면 되고요. 확정 조항 2항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갑은 누구? 칸트가 되겠죠.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체도 세력 균형도 없는 곳에서 국제법이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국제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겐소란 여러분 사상가가 국제법을 부정하거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모겐소의 경우에도 국제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의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들은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국제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 국가의 생존과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피해를 준다? 그럼 국제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지, 그치? 이 모겐소라는 사상가에게 있어서 이 국제 정치에 있어서 1차적인 목표는 뭐다? 바로 국익, 권력.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권력 획득이 중요하다. 국익을 위해서 정리할게요. 네. 어른 여러분들, 모겐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평화연맹은 주권국의 입법권을 위임받아 행사해야 된다. 평화연맹은 그것에 가입한 국가들의 입법권을 위임받아 행사한다고요? 여러분, 아까 만점으로 가는 개념에서 봤지만, 이 평화연맹이라는 것은 국가한테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없어요. 이 평화연맹이 주권을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주권은 그 평화연맹 속에서, 연방체제 속에서 개별적인 독립적인 국가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평화연맹에 가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넘긴다거나 혹은 입법권을 위임해 주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트렌드로 이렇게 입법권, 뭐 사법권 위임받는다, 뭐 주권 받는다 이런 식의 함정 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연맹은 개별 국가를 국제법에 강제로 복종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제 복종이 아닙니다. 연방 체제 속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들이 함께 주권을 보호받고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모습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강제로 막 지키라고 따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네, 3번입니다.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본질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엥? 다르지 않다니까? 본질이 뭐야, 여러분들? 권력 획득, 힘의 획득 끝이 국익을 위한, 이익을 위한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군비 경쟁은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죠. 4번 여러분들 정답 동그라미. V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모겐소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국가들은 이렇게 힘의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그렇죠.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나름대로 딱 이렇게 일시적으로 어쨌든 평화를 이뤄야 됩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그게 계속 평화를 이루면 좋겠지만 참 그러긴 어려워. 분명히 국가들은 서로 간에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A와 여러분들 B 국가가 힘의 균형을 막 맞추는 과정에서 때로는 B 국가가 힘이 약하면 다른 국가의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C 국가 혹은 D 국가와 막 동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혹은 E 국가와.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A 국가가 또 자국의 힘을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점차 키우면서 이렇게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의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혹은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가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군비를 더 늘리려고 하겠죠. 그쵸? 국방비 예산을 더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올리다 보면 여러분들 많은 막 군대 관련된 또 국방 관련된 전쟁 관련된 물품들이 만들어질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모겐소의 관점에 따르면 이 세력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군비 경쟁은 군비 싸움은 전쟁을 또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 바로 4번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실현을 위한 각국의 무력 행사는 항상 정당하다. 항상이라는 게 걸려서 둘다 틀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칸트 간단하게 소개. 여러분들 칸트는 분명히 전쟁에 대해서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전쟁? 침략을 막기 위한 방어 전쟁은 정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방어전쟁이 아닌 침략전쟁, 막 강제, 막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칸트에게 있어서 정당한 것은 방어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두 번째, 모겐소의 관점에선, 이 사람 여러분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익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할 수 있다고 말이요. 근데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사람의 관점에 따르면, 국익에 도움되면 정당하겠다. 근데 도움이 안 되면 이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당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쵸?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번 둘다 지워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 적절한 것을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갑부터 볼게요. 영원한 평화는 국가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습니다. 보장될 수 없습니다. 국가들 상호 간의 계약이 뭐예요, 여러분들? 계속 쓸 거야, 계속. 계속 여러분들아, 기억이 될수 있게 쓸 거야. 네.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연방체제. 평화연맹. 떠올리면 됩니다. 확정조항 2항 떠올리면 돼요. 전 여러분들 확정조항과 예비조항을 제가 얼추 다

그림 속에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막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하루 종일 외워서가 아니에요. 많이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많이 보면서 기억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연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연맹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화연맹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갑은 여러분들, 누구? 바로 칸트라는 걸알수 있겠죠.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왜? 아니, 나한테 필요하면, 우리 국가 이익에 필요하면, 때로는 옛날에 싸웠던 에어도 이렇게 내가 팀으로 할 수도 있고, 옛날에 함께했던 에어도 적으로 할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국제정치에는 여러분들 영원한 우방, 영원한 적도 없는 거야. 결국 중요한 건 이해관계고요. 경쟁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영원한 평화까지는 힘들겠어. 어렵겠어, 사실은. 언제 국익과 이런 게 뒤틀릴지 모르니까. 영원한 평화까지는 힘들겠지만, 세력 균형은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칸트야, 너가 말하는 영원한 평화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 국가들은 분명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 다툼을 하거든. 그런데 세력 균형이라는 현실적인 방법은 있어. 이걸 통해서 국제 평화 이룰 수 있어라고 보는 거예요. 어른 여러분 누구? 바로 모겐소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한번 우리 선지로 갈 건데요. 참고로 이 33번 문제의 경우에도 이 등급컷이 좀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7명 정도가 틀렸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많이 틀렸던 문제를 보면서 어떤 게 친구들이 헷갈려서 많이 틀렸을까? 이걸 유추해 보고 풀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EBS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이 모의고사 관련된 탭에 이 오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지별로 아이들이 몇 명이 선택을 했는지, 몇 명이 선택해서 틀렸는지가 쫙 나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번 같이 보겠습니다. 평화를 위해 국가의 사법권을 평화연맹에 일임해야 된다. 모두 맡겨야 된다. 삐, 틀렸습니다. 아니, 국가의 사법권을 여러분들 왜 맡겨? 뭐, 평화연맹이 우리 국가의 법을 막, 땅땅땅 심판해서 처리하게 할 거야? 아니야, 여러분들. 따라서 1번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화연맹이 주권을 갖고 있거나, 다른 국가에 막,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아니다. 네, 기억하시면 돼요. 2번입니다.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방어수단에 제한을 두어선 안 된다.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방어수단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 일단 얼핏 보면 여러분들 좋은 말 같아요, 그쵸? 근데 칸트는 분명히 영원한 평화를 얘기하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칸트는 여러분들 여러 군데에서 제한을 두고 있어요. 특히 어디서? 칸트 그럼 뭘 얘기하죠? 예비 조항을 말하면서 상비군이라는 것을 조만간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비군은 전쟁을 위한 군대야. 전쟁은 사람을 마치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거야. 따라서 전쟁하면 안 돼. 이 항상 전쟁을 준비했던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사라져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 칸트에 따르면 여러분들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방어수단에 제한을 거는 거예요. 상비군을 없애는 거니까. 그러나 칸트는 분명히 이 침략을 막기 위한 방어전쟁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국가 내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그런 무장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에 의해서 분명히 방어전쟁은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기출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후에 한번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2번 지우고 내려가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세력균형 이루기 위한 수단은 단일하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또 오해할 법한 선지예요. 네. 분명히 모겐소는 세력균형을 얘기했어. 그럼 세력균형의 방법은 그냥 동맹 정도 아니야? 이거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삐,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단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분명히 동맹이라는 걸 이룰 수도 있고요. 자국의 힘을 키울 수도 있고요. 혹은 외교 전략들을 통해서 세력 균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참고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단일하지 않다, 다양하다. 그것에는 뭐 동맹도 있고, 외교 정책도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우고 4번 보겠습니다. 국익은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이다. 이 모계행서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국제법도 어길 수 있죠, 그렇죠? 왜? 아이, 국제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우리나라 국가의 힘, 우리나라 국가의 이익, 우리나라 국가의 생존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빨간색, 좀 두껍게 할게요, 여러분들. 요 형광펜을. 국익이라는 것은 분명히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기출문제 풀었을 때 얘기했던 맥락과 연결하시면 돼요. 정답 바로 4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모겐소 현실주의 관점, 국익이 중요하다, 체크. 다음 문제는 5번입니다.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입법기구가 존재해야 된다. 모겐소의 입장에서 절대 동의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5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네,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는 거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어떠한 국민적 체제에 속해야 된다. 그런 체제에 귀속될 사람들의 관계되는 모든 법률상의 체제는 다음 중 하나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 국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체제 속에 살아야 될까?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난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첫째부터 그럼 보겠습니다. 한 국가 안에서는 시민법에 따르는 체제. 아, 오케이.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법이라는 체제가 필요해. 시민적 체제, 즉 국가 내의 정치 체제.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한 국가 안에서는 시민법에 따른 체제가 있고, 둘째, 국가 간의 관계에선 국제법에 따른 체제가 있고, 셋째, 서로 간에 사람이나 국가가 서로 영향을 줄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서 보편 상태 시민으로 고려되는 한에서 세계 시민법에 따른 체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법률상의 체제라는 건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볼게. 첫 번째, 시민법에 따른 체제. 확정조항 1번과 연결지어서 칸트는 공화정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국가 간 관계 국제법에 따른 체제. 확정조항 2항에 연결지어서 칸트는 그것이 연방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평화연맹. 셋째 여러분들, 보편 상태의 시민으로 고려되는 한에서 세계 시민법에 따르는 체제. 칸트는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에 국한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칸트가 이 법률상의 체제를 세 가지로 말하면서 이후에 자기의 확정조항과 연결 짓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1, 2, 3과 딱 깔끔하게 연결되고 있죠. 그렇죠? 국가 내에서 국민들 간에, 국가 간에, 그리고 국가와 세계 시민 간에, 이런 국가와 시민들, 국가와 사람들, 이런 세계 시민 간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이것은 칸트다라는 걸 잡으시면 되고요. 지문 자체는 굉장히 낯설었던 이 지문이지만 분명히 내용 속에서 우리는 칸트를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나아가서 결정타 이러한 분류는 영원한 평화 이념에 걸맞은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평화 칸트 연결지으면 됩니다. 바로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민법 체제가 한 국가의 대내적인 정치 제도를 지정할 수는 없다. 엥? 분명히 여러분들 칸트는 이한 국가의 대내적인 정치 제도로서 공화정체라는 걸 얘기하고요. 이 시민법 체제 속에서 우리는 공화정체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쵸? 네. 따라서 1번 지우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세계시민법은 이방인의 환대권과 영속적인 체류권을 보장한다고 얘기합니다. 2번에다가는 우리 빨간 펜으로 치겠습니다. 조금 난도가 있었던 선지입니다. 분명히 세계시민법을 얘기하면서 칸트는 조건부적으로 그 사람이 평화롭게 행동한다면 환대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의 환대권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분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 갔을 때그 다른 나라의 동의 없이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누가 놀러 왔어, 여행 왔어. 근데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 여기 살 만하네, 나 여기 계속 평생 머무르고 쉴래? 라고 하는 영속적 체류권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평화롭게 행동했을 때 환대받을 권리, 오케이, 인정. 그런데 너가 우리나라 동의 없이 여기 계속 머물겠다, 영원히 머물겠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확정조항 3항을 얘기할 때 환대권에 국한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수증인 체류권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환대권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고요. 별표 치고 이제는 영속적인 체류권도 언급할 수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속적인 체류권

0: 너는 보장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오케이.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전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주권이 국제국가로 귀속돼야 되는 거 아니다, 그치? 입법권, 사법권, 주권 이런 게이 국제국가 혹은 평화연맹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평화연맹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여러분들, 국제국가는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이상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국가들이 의혹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이 3번 선지는 여러모로 보나 틀렸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국가를 칸트는 제시한 것이 아니라 평화연맹의 확장을 얘기했다. 국제국가, 단일국가로 가자고 얘기한 게 아니다. 두 번째, 주권이라는 건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평화연맹이든 국제국가든 넘기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주권은 개별 국가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4번입니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국가는 어떠한 국채도 발행하면 안 된다. 아이고, 중요한 거뭐 파티야, 파티 여러분들. 분명히 매력적인 선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네, 요 4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 여러분, 칸트는 분명히 국채 발행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예비 조항에서 언급을 해요. 근데 칸트가 국채 발행을, 모든 국채 발행을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대외적인 분쟁과 관련된, 전쟁과 관련된 국채 발행을 하면 안 된다. 야, 나 비국가랑 전쟁하게 좀돈좀 꺼줘봐 라고 다른 국가에 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국가가 국내 경제를 위해서 다른 국가에게 빌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 가능해요. 전쟁에 대한, 분쟁에 대한 국채 발행이 안 된다는 거지, 그 국가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를 위해서 빌리는 건 괜찮습니다. 따라서 그럼 4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고요. 모든 국채 발행을 하면 안 된다고 본건 아니다. 특히나 대외 분쟁에 관련된 걸 얘기한 거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대외 분쟁, 국채를 얘기한 거다. 국채 안 된다고 얘기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경제 위한 건 가능하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국채 발행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이제 5번입니다. 국가 간의 적대행위가 종식되어야 영원한 평화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국가들 간의 다툼이 멈추고, 종식되고, 나아가서 평화 연맹 속에서, 공고하게 지켜지는 연방 체제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가 간 적대행위가 종식되어야 평화가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쵸? 네. 5번 여러분 정답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5번 선지가 국가 간 적대행위가 종식되면, 영원한 평화 실현이 뭐 보장된다, 영원한 평화 실현이 완성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적대행위가 끝났다고 해서 영원한 평화가 바로 실현되거나 이것이 보증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국가 간 적대행위가 종식돼야 우리는 분명히 평화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런 관점에서 가능하다고는 표현이 된다.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제 윤리라는 게 여러분들 요 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그쵸? 이게 말장난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 언어적인 표현이 왔다 갔다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몇 번씩 읽어보면서 이 표현이 이 선지가 어떨 때 가능한지, 어떨 때 어려운지를 계속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브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는 자국의 권력을 증강하며 타국의 국력을 감소시키려는 계속적인 노력이다. 네, 자국의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때로는, 네, 다른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 뭐 누르거나 혹은, 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쵸? 최대한의 권력을 확보하려는 욕망은 모든 국가에게 보편적이다. 분명히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야. 다들 국익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키우려 할 거야. 권력 키우려고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국내 정치나 국제 정치나 권력 투쟁이라는 건 다르지 않다. 본질상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모겐소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제약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 국가 간의 제약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맥락 속에서 뭐예요? 연방 체제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국제법의 기초화에 연방 체제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 돼. 평화 연맹이 필요해. 국제 연맹이 필요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을은 여러분들이 계속 만났던 내용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칸트가 되겠죠, 칸트. 칸트에 관련된 이 평화연맹, 국제연맹, 연방체제에 대한 모습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이 주제 속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이 국제관계 평화 파트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네, 몇 점짜리가 나오든 상관하지 않고 항상 맞겠다라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참고로 35번 또한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틀렸던 문제인데 우리는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내려갈게요. 1번입니다. 주권보다 상위의 국제권위가 분쟁 해결에 필수적이다. 모겐손 여러분들, 주권보다 상위의 국제권위가 분쟁 해결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국제 관계에 있어서, 국가들에게 있어서, 그, 제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국익, 국가의 주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에요. 따라서, 그를 뛰어넘는 상위의 권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필수적이다, 당연히 안 되겠지, 그치? 1번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모든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력 균형의 보편적 실현이다. 세력 균형이 나왔기 때문에 몇몇 친구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 분명히 모든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력 균형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실현되길 바라겠구나. 그래서 평화를 이루길 바라겠구나. 삐, 여러분들. 계속 기억해야 돼요. 모겐서는 현실주의. 모겐서의 관점에서 이 모든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국의 이익, 자국의 생존. 그를 위한 힘을 키우는 거, 권력 키우는 거, 여러분들. 따라서 궁극적인 목적이 세력 균형의 보편적 실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지우시면 됩니다. 국익과 생존이 중요한 거지. 세력 균형을 보편적으로 이루겠다? B 알겠죠? 다만 국익을 이루기 위해서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평화는 국가 간 적대행위의 중단으로 완성된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그렇죠? 적대행위가 여러분 중단됐다고 해서 영원한 평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비교해 볼까? 분명 여러분들, 적대행위가 종식돼야지 끝나야 영원한 평화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적대행위가 중단됐다고 해서 영원한 평화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 간의 적대행위가 종식되고 나아가서 평화연맹이 필요하고 연방체제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얘기했던 시민적 그리고 이 국가 내 법, 국가 간의 법, 그리고 이 세계 시민법이 각각이 칸트가 얘기하는 확정 조항, 나아가서 예비 조항을 따를 때, 그럴 때 평화가, 영원한 평화가 실현되는 거예요. 영원한 평화가 단순히 국가 간 적대행위 중단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다. 라고 지우시면 됩니다. 3번 여러분들 체크하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제가 반복되고 있죠. 그쵸? 이게 9월 앞에 게 수능이었는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평화연맹 가입국은 국제법에 적용 없이 자유를 보장받아야 된다. 엥? 평화연맹에 여러분 가입한 국가들은 연방체제 속에서 그에 기초한 국제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국제법에 적용 없이 자유를 보장받는 건 아니죠. 4번 틀렸습니다. 요 3번, 4번 둘다 가져가세요. 다음 이제 5번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국가 간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 모겐소에게 여러분들 세력 균형. 그쵸? 동맹 외교. 그런 것들을 통한 세력 균형 떠올리면 되고요. 나아가서 칸트의 관점에서도 확정 조항, 평화연맹의 확장, 예비 조항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국가 간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의 공통점으로 5번 여러분들 맞고요.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또한 별표치고 모겐소와 칸트의 공통점으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우리 36번째 강의죠. 우리 지난 시간을 마지막에 다음 시간부터 앞에서 배웠던 거 쭉 정리하는 지역지리가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단원, 대단원 7단원이고요. 우리 북한 지역부터 쭉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문제 풀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새로운 단원이니까요. 이 단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일단 우리 대단원 7단원,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를 북한 지역, 그리고 수도권, 강원 지방, 충청, 호남, 영남, 그리고 제주까지 순차적으로 문제로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정말 많은데요. 최근에 이 기출문제들을 분석한 팁이 우리 수능 기출의 미래에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각 지역의 자연환경 배웠죠. 인문환경 배웠죠. 그걸 이제 각 지역에 융합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분야가 바로 그 단원이 바로 이 단원입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부터 보시면 북한 지역의 자연환경, 우리 제일 앞부분에서 기후 지형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 맞죠? 네, 그걸 적용시켜서 문제 확인해 볼 거고요. 남북한의 산업 및 에너지 소비 구조,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는 오늘 문제 풀어보겠지만 북한의 개방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주요 산업 구조라든지 뭐 자연 인문 특성들을 조금 융합적으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백지도에 각 권역별로 잘 그 지역의 특징을 이제는 세세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도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 지도는 여러분들이 백지도를 통해서 정리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권역이 함께 출제되는 경우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묶어서, 수도권, 충청권 이렇게 묶어서 출제가 이미 많이 됐죠. 그래서 우리 기출의 미래 보시면 그 문제들을 연습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의 경향성을 보시면 답사 일정 세우기, 주요 교통로의 분포,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이, 뭐 국제공항이 있는지 없는지, 뭐 KTX 정차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들을 교통 주제에서 우리가 다뤘지만 그걸 이제는 지역에서도 다시 한번 더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재로 그 지역의 지역성을 묻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른 단원과 융합해서도 네,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문항 수가 출제되었는지가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많이 나왔다고 그 부분만 많이 공부하고 안 나왔다고 공부를 안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부는 전체적으로 다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미처 몰랐던 그 지역의 특징들을 지도에서 더 꼼꼼하게 정리하는 거, 그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역의 의미와 북한 지역, 이것과 관련된 문항들을 쭉 풀어볼 텐데요.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어볼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지역 구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이걸 통해서 네, 좀 정리를 해놨어야 되거든요. 네,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좀 중요한 우리나라 지역 구분의 포인트들을 좀 짚고 앞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지도 여러분들한테는 없어요. 이게 수능 특강에는 있을 텐데요. 혹시 수능 특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네, 펼치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지역 구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 중에 하나는 바로 함경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있는 철령관이라는 곳이에요. 철령관. 네. 이 관자가 끝에 있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하는 함경도 지역은 우리가 관북지방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서쪽에 위치하는 지역을 관서지방이라고 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리고 그 동쪽에 위치하는 지역을 우리가 관동지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관동별곡 배우셨나요? 그 관동별곡의 관동이 바로 이 강원도 지역, 관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강원도 지역은 한 번 더 또 경계가 되는 곳이 있죠. 바로 태백산맥, 대관령,
지방을 기준으로 대관령의 서쪽에 위치하는 지역을 영서지방이라고 하고요. 대관령의 동쪽에 위치하는 지역을 영동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서지방의 가장 중요한 옛날부터 중요한 대표적인 도시가 원주였고요. 그리고 영동지방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강릉입니다. 그래서 강릉의 강, 원주의 원을 합쳐서 지금 우리가 강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기 지방부터 볼 텐데요. 이 경자가 한자로 서울 경자예요. 그리고 기자가 주변 기자예요. 그래서 서울 주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지방, 잘 알고 있는 그 경기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 해서 지방 있죠. 이 해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바다다. 바다 쪽이다라는 거. 그래서 바다 서쪽, 요쪽에 위치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해서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금 북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성, 이런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호서 지방, 호남 지방, 영남 지방,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영남은요, 대관령의 이 영자가 아니라요, 또 다른 주요 산맥이 하나 있죠? 바로 소백산맥인데요. 소백산맥에 또 중요한 고개가 조령이 있어요. 나는 새도 쉬었다 간다 그래서 그만큼 높은 고개라는 거죠. 거기가 이제 문경새제라고도 불리는 조령입니다. 그래서 조령의 남쪽 지역이 바로 영남지방이고요. 우리 이미 문제를 풀면서 영남지방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영남지방에 속하는 광역자치단체가 4개가 있죠. 경북, 경남,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영남지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호서지방. 호서는 지금의 충청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호서지방에 속하는 광역자치단체도 4개네요.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이렇게 4개인데 여기서 이제 호서지방은 이 의림지. 호수를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호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문제 지문에도 있지만 옛날에 금강을 호강이라고도 했대요. 그래서 그 호강의 서쪽 뭐 이렇게도 뭐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호남은요. 여기서 호강이라고 불렸었던 금강의 남쪽, 호강의 남쪽이라 그래서 호남지방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좀 익숙할 수 있는데 우리 북한 지역의 전통적인 지역 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1번 지문을 보시면 지역은 지리적 특성이 다른 곳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다. 지역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역을 구분할 때 방금 그걸 본 거죠. 고개, 뭐 대관령이나 조령 이런 거 봤어요. 산줄기, 그쵸? 그 다음에 하천. 그래서 산맥이라든지 주요 하천들을 즉, 자연적 요소를 주로 사용해서 그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과 강원도 사이에 있는 철령관. 방금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철령관은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 경계에 있는 거죠? 그죠? 함경도였습니다. 함경도. 함경도와 강원도 사이에 있는 철령관을 기준으로 그 북쪽은 관북지방, 서쪽은 관서지방, 동쪽은 관동지방으로 구분을 해왔습니다. 관동지방은 또한번 나뉘죠. 어디를 기준으로? 그쵸. 태백산맥에 위치하고 있는 대관령을 기준으로 그 서쪽을 영서, 그리고 그 동쪽을 영동이라고 구분을 했어요. 한편, 영남지방은, 자, 어디의 남쪽이라는 뜻이죠? 자, 일단 영남지방은요, 이것과 섬진강을 경계로 해서 호남지방하고도 그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선지를 봐야겠지만, 영남과 호남의 경계는요, 소백산맥 전체적인 것과 섬진강을 경계로 합니다. 그 다음에 호남지방은, 방금 이야기했죠. 호강의 남쪽이라는 뜻. 그쵸. 옛날에 그 금강을 호강이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호강의 남쪽, 즉, 금강의 남쪽 혹은 벽골제 남쪽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건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됐는지. 일단 1번은 아까 함경도였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니은은 방금 네, 대관령이었습니다. 이 추풍령 같은 경우에는요. 충청북도의 영동군과 그다음에 경상북도의 김천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 고개인데요. 여기 선생님이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원주는 디귿에 속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디귿은 영동인데 원주는 영서지방의 주요 도시였죠.

그래서 또 틀렸고요. 리을은 방금 네, 영남과 호남의 주요 경계 소백산맥 적은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네요. 그다음에 5번에 호남은 네, 영산강의 남쪽이 아니라 금강의 남쪽. 옛날에 금강의 이름이 호강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우리나라 전통적인 지역 구분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번 문제부터 쭉 풀기 전에 북한의 지형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 중요한 지명들을 좀 체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복습이에요. 우리 이종원 선생님과 자연지리, 자연환경 정리했었죠. 그래서 그때 지형을 특히 주요 산맥들을 정리를 했을 텐데, 북한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산맥 3개는, 네, 낭림산맥. 낭림산맥, 그 다음에 함경산맥, 그 다음에 마천령 산맥 이렇게 세 개죠. 이세 개가 왜 중요하죠? 그렇죠. 다른 산맥들에 비해서 뚜렷하고 높고 험준하고 그래서 1차 산맥이라고 불리는 산맥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산맥입니다. 1차 산맥. 그래서 1차 산맥이라는 거는 신생대 제3기 무슨 운동? 그렇죠. 경동성 요곡 운동 때 직접적으로 융기한 산맥들을 우리가 1차 산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융기한 상태로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어때요? 네, 높고 험준한 거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뚜렷하고 우리가 좀잘 아는 산맥들입니다. 그래서 남한 쪽에서는 태백산맥, 소백산맥이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낭림산맥, 마천령산맥, 그리고 함경산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낭림하고 마천령은 둘다 한국 방향의 방향성을 가지죠. 그런데 이 함경산맥은 1차 산맥이지만 랴오뚱 방향의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챙겨 가셔야 된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중강진이라는 포인트하고요. 백두산이라는 포인트를 한번 보는데요. 이 중강진하고 백두산의 위치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중강진은요. 남릉산맥의 그 끝자락. 여기에 위치하는 거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어때요? 약간 중간 같지 않아요? 중간, 그쵸? 그래서 중강지. 그러니까 툭툭 튀어나와 있는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간쯤에서 튀어나와 있는 게 중강진. 우리나라에서 예, 연교차 제일 큰 곳. 기후에서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맨날 기후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이 두 번째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천령 산맥의 끝자락. 그래서 여러분들 이두 곳을 잘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높은 산을 기준으로 이 중요한 또 하천의 줄기가 나눠지겠죠. 북한에서 중요한 하천은 한 4개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제일 중요한 물줄기 백두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흘러가는, 앞쪽으로 흘러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압록강이에요. 그리고 백두산에서 뒤로, 동쪽으로 흘러가는 하천이 있거든요. 이게 두만강이에요. 앞쪽에 있으니까 압록강, 이거 안 헷갈리겠죠? 이렇게 한쪽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압록강, 두만강 안 헷갈려요, 여러분. 자, 요거 헷갈리는 친구들 좀 있어가지고. 앞쪽이 압록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후에서 청천강 중상류, 다우지로 중요하잖아요? 중상류 지역, 지형성 강수,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기후에서, 강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대동강 하류는 소지로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줄기 4개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낭림산맥과 마천령 산맥의 그 사이에 개마고원. 개마고원은 용암대지입니다. 그래서 높이 있는 평원이라는 뜻이 고원인데요. 용암대지로서 전체적으로 평탄해 보이지만 해발고도는 상당히 높은. 지금 해발고도 2000m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 일대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개마고원과 백두산 일대. 그래서 여기 화산지형, 뭐 백두산 주변에 이제 높은 고도를 가지는 지역들이 여기서 모여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죠? 한반도의 지붕이라 그러잖아요. 한반도의 지붕. 왜냐하면 지붕이라는 것은 그 가옥 구조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 우리 한반도 전체에서 가장 평균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눈으로 잘 익혀 둡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명에서 자주 언급되는 게 어쨌든 북한의 가장 큰 도시 평양.

슬픈 철마, 그쵸, 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신이주. 자, 그 다음에 중강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진, 우리 첫 번째 개방 지역, 요거 나진. 그 다음에 청진, 요거는 이제 기후에서 중요하죠. 주변에 연중 한류가 흘러서 소우지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네, 한류가 주변에 연중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차가운 물이. 그래서 청진도 기후에서 종종 언급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일단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요. 어쨌든 자주 나오는 지명들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원산, 요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쑥 들어간. 이 원산하고 금강산의 위치를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금강산은 군사분계선에서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이 고성 가가지고 강원도 고성에서 통일전망대에서 그날 날씨가 정말 화창했거든요. 그래서 금강산을 진짜 눈에 손에 잡힐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바라봤는데, 그러니까 그 느낌이라는 거는 군사분계선 근처라는 거예요. 원산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지역들이다라는 거 알고 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개성도. 그쵸. 개성도.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문제를 풀면 좀 수월해요. 자, 2025학년도 9월 모평이고요. 다음 자료는 북한의 자연환경을 탐구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나 지역을 지도에 A에서 C 중 고른 곳인데, 자, 어렵지 않아요. 헷갈리시면 안 하면 됩니다. 자, 북한의 자연환경에 대한 보고서고요. 자, 지형 파트, 기후 파트네요. 그리고 주제가 산지의 형성. 그 중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이걸 모르고 한국지를 선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쵸? 자, 그리고 그 봉우리에는 칼데라호. 네, 천지도 있죠? 그래서 요게, 하나 적어봤습니다. 화산지형. 근데 선생님이 A라 그랬어요? B라 그랬어요? A는 중강진이라고 했습니다. 중강진. B가 백두산이에요. 네, B가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B고요. 기후가 주민 생활에 미친 영향에서 한반도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 네, 방금 적은 네, 여기네요. 중강지. 그래서 답은 너무 쉬워요. B, A. 정답 3번이고요. 그럼 C는 뭐냐? 조금 이따가 이제 개방 지역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할 지역인데요. 나진 선봉 지역이 이 일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진 한번 적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 그냥 3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부터 풀기 전에 우리가 북한의 지역별 기후 특성에서 아주 중요한 네, 그런 포인트들이 수능특강에 언급이 돼요. 여러분들 수능특강에도 언급이 될 텐데 이 3번 문제가 그래도 오늘 풀 10문제 중에서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문제일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북한의 지역별 기후를 방금은 지명만 살펴봤다면 진짜 자주 출제되는 기후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왼쪽에 데이터를 보시면 기온의 연교차가 있고요. 기온의 연교차 식은 알죠? 최난월 평균 기온에서 최한월 평균 기온을 빼는 건데, 최난월에서 최한월을 빼는 거죠. 네, 우리나라 최난월은 8월이에요. 그래서 8월에서 1월 평균 기온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연강수량은, 네, 강수량 데이터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나와 있는 지역들, 뭐, 희천을 빼고는 그래도 우리가 그 포인트들, 위치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지역들입니다. 특히 중강진하고 청진, 네, 둘다 중요한데요. 거의 동일한 위도에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가나다라 발을 찾을 때, 뭐부터 볼까요? 선생님 무조건 연교차부터 보거든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연교차 제일 큰 거. 이거 가지고 나가 벌써 해결이 돼요. 끝! 자, 그 다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원산 일대, 요 일대가 우리 강원도 영동지방,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 연속성에 있는데요. 다설지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겨울에도 강수량이 많아요. 그래서 1년 연중 그 강수량을 보시면 이 6지역 중에서 가장 많게 나타나는 지역이 원산입니다. 그래서 강수량 보고 원산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하고 바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 가가 지금 딱 보이는데 가는 뭐냐? 강수량 제일 적어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강수량 제일 적고 근데 연교차도 작아요. 이게 뭐냐? 바다의 영향을 받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바다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바다는 무슨 바다냐? 차가운 바다예요. 우리 따뜻한 바다, 목욕탕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바다에서 모락모락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차가운 바다는 뭐냐?
너무 이제

차가우니까 상승을 못 해요. 대기가 되게 안정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공기가 올라가지 못하면 구름이 될 공기가 없는 거죠. 수증기가 없는 거죠. 그럼 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대신 연중 바다의 영향을 받으니까 연교차는 작아요. 왜? 물은 비열이 크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청진 주변은요, 연중 한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름에도 서늘하고 겨울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연교차가 작은데, 연중 한류가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을 못해서 소우지입니다, 소우지. 대표적인 소우지예요. 대동강 하류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소우지인데, 여기가 거의 최소우지처럼 나타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청진. 네, 이게 바로 가해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다라마가 남았죠? 다라마가 남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그래도 강수량이 많은 곳이 어디냐? 청천강 중상류에 해당하는 희천. 희천이라는 용어 자체는 몰라도 되는데요. 여기가 대략 청천강 중상류에 속하면서 다우질 것이다라는 것을 뽑아내셔야 되고요. 라하고 마가 남았습니다. 라하고 마가 남았을 때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수량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우리 평양 주변, 대동강 하류는 그래도 소우지 중에 하나로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마고요. 이게 랍니다. 처음 보면, 응? 뭐 이걸 하라고?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네, 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지요, 연교차 제일 큰지요, 연교차 제일 작은지요, 뭐 강수량 제일 많은지요, 강수량 제일 작은지요, 이런 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지역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3번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4학년도 9월 모평이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가나 시기의 평균 기온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가나는 각각 1월, 8월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가 나도 모르고요. ABCD도 몰라요. 근데 여기 막 지금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아는 것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자, 아는 게뭐 별로 없고, 일단 지역은 알겠죠? 여기가 중강진이죠. 중강진. 백두산 아니라고 했습니다. 백두산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강진하고 거의 동일한 위도, 찾는 방법이죠? 청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그쵸? 어딘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뭐 여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개마고원 일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문제를 풀때 우리 지리를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릴까요? 산맥인데 이렇게 남림산맥, 자 계속 복습하는 함경산맥, 그리고 마찰령, 이 개마고원 일대겠네. 뭐그 정도 알면 될것 같아요. 정확한 지명은 몰라도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는 네 청천강의 하류입니다. 네,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중강진하고 청진은 알고 풀자는 의미에서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가하고 나가 몇 월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ABCD가 어떤 위치인지를 아는데, 일단 가는 Y축이고요. 나는 X축입니다. 가를 보시면, 먼저 가부터 보시면 내 지역에 연교차의 차이가 그 달에, 그 달이죠. 연교차가 아니라 가달이 무슨 달인지 몰라요. 1월인지 8월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값의 차이가 7도 정도 나요. 그쵸? 7도 정도. 그 다음에 날을 보시면 몇 월인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가장 작은 값과 큰 값의 차이를 보시면 그게 지역 간의 차이겠죠. 그 달의 지역 간의 차이. 지금 12도나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후 파트 공부할 때 여름의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다고 배웠어요. 겨울철의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다고 배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 한국 지리에서는. 근데 겨울의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그 계절의 영향을 받는 기단의 특성 때문인데요. 겨울에는요,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나요. 근데 여름에는요, 그냥 한반도 똑같이 덥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예, 그 기단, 북태평양 기단의 고기압의 특징, 시베리아 고기압의 특징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겨울 기온의 지역 간의 차이가 크다. 즉, 연교차도요, 이것도 중요하죠. 연교차도, 지역 간의 연교차도요, 겨울 기온이 결정합니다. 요거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아, 이게 8월 데이터구나. 8월에 이 평균 기온 차이의 데이터구나. Y축. X축이 1월. 더 차이가 크잖아요. 지역 간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1월하고 8월 찾는 것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개념을 적용해서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 B, C, D. 8월, 그리고 1월의 값의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보는데요. 여기서 평균 기온 차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에서 네 지역의 평균 기온을 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달의 평균 기온이 플러스라는 거는 그 지역의 8월 기온이 즉 Y축으로 설명을 하면 평균보다 높다는 거예요. 여름철이 다른 지역보다 덥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 지역이 평균보다 낮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아, 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늘한 지역이구나. 지금 딱 D가 걸리죠.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 여름철이 유독 서늘한, 유독 서늘한 지역,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겨울도 적용을 시켜볼게요. 겨울도 플러스 방향에 있는 B하고 C는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에 있다는 거는 이 평균보다도 더 값이 낮은 거니까, 아주 혹독한 추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D 같은 경우에는요, 여름에는, 네, 서늘한데요. 겨울에도, 네, 비슷하게. 그래서 연교차가, 8월과 1월의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가의 값에서, Y축의 값에서, X축의 값을 빼면요. 이게 8월에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이 지금 가에 표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월에 값에서 평균을 뺀게 지금 나에 표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연교차의 개념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의 지역의 그 데이터를 해석을 하실 때 이걸 좀 활용을 하시면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은데, B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상대적으로 덥고 겨울에도 따뜻한 곳입니다. 그쵸? 그리고 C도 여름에도 상대적으로, 네, 여름 평균 정도의 전체 네 지역의 평균이 나와 있고 겨울에는 유독 따뜻한 곳이에요. 유독. 이네 지역 중에서는. 자, 그 다음에 A는, 네, 겨울에 어마무시하게 추워지네. 그쵸? 이 X축의 값이 저기, 마이너스 6도에 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연교차가 지금 제일 크면서 그리고 겨울에도 유독 추운 지역이 바로 중강지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A 데이터가 지금 X축 데이터, 1월 데이터가 제일 춥잖아요? 그래서 중강지인. 자, 그 다음에 우리 D를 보시면 여름에 서늘해. 우리 남한에서도 여름에 서늘하다? 우리 대관령 일대, 강원도 일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개마고원 일대, 여기 D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B하고 C가 남았어요. B하고 C가 남았으면 그래도 좀 수월해요. B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C보다 더 더워요. 그쵸? 그렇겠죠? 여기는 한류의 영향. 근데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면 여기가 더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B에 비해서. 왜? 마찬가지로 바다의 영향. 한류의 영향이지만 어쨌든 바다의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B의 위치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C. 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ABCD 찾는 것도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지로 와보겠습니다. A는 D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라고 했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8월에 평균보다 지금 뭐 그냥 0? 0이라고 적을까요? 근데 1월은요? 이거, 그쵸? 선생님이 이거 좀 적용을 시켜보라고 했죠? 그러면 연교차가 6 정도 나와요. 자, 그 다음 D를 보시면, 우리 8월, Y축을 보시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축 보시면 마이너스 4. 그러면 0이 나오죠? 그러면, 네, 연교차는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적은 거죠? 네, D가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는, 이거는 그냥 그래프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A하고 D를 우리가 다 외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연교차를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구해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B는 C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B하고 C,
1월 평균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는 네, 청진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또 해석해 볼 수가 있고.